그래서 얘도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줄 거냐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사인 마이너스 b 파이 이렇게 계산을 해줄 거라고요. 근데 절대값 a는 2라고 했으니까 얘는 2 절대값 사인 마이너스 b 파이 이렇게 될 텐데 이 b의 값이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b가 3분의 1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가 3분의 1이면 2 절대값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고요.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2 절대값 사인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나 플러스 3분의 파이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어떻습니까? 네, 같아요. 이두 개의 값은요, 절대값 붙이는 순간 서로 같아요. 그래서 위로 풀든 아래로 풀든 값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저는 그냥 밑에 걸로 풀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 사인 60도가 되는 거죠.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거기다가 2를 곱했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루트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f 마이너스 파이는요, 루트 3이 나온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48번 풀어봤고요. 이제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이것의 주기가 2분의 파이고, 최댓값하고 최소값의 차가 2분의 3이다. f 3분의 파이가 1이 될때 a랑 b랑 c를 다 곱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했는데 그 뒤에 c까지 붙어 있다라고 해서 주기는 변할까요? 평행이동은 여러분, 평행이동을 해봤자 주기는 동일해요. 네. 거기다가 뭔가 주기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건 오로지 x 앞에 붙어 있는 계수와 절대값만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요, 대략 먼저 그려보세요. 얘 원래 주기는 현재 절대값 b분의 2파이인데 지금 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이니까 그냥 절대값까지 써서 할게요. 코사인 함수의 주기 절대값 b분의 2파이만큼이다. 근데 얘는 최대 최소가 지금 현재 절대값 a랑 마이너스 절대값 A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C만큼 있는 거죠. 플러스 C만큼 있는 거다. 근데 지금 제가 그린 거는요. C가 없는 상태에서의 코사인 함수예요. 그래서 Y는 절대값 A 코사인 BX의 그래프를 지금 대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C만큼 평행이동하는 건데 C가 양수면 위로 올라갈 거고 C가 음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평행 이동을 하는 거는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절대값만 붙였다라고 한다면 이거 절대값 붙이기 전이죠? 절대값 붙이기 전에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가 y는 절대값 a 코사인 bx. 여기다 평행 이동 c를 해줘도 y축의 방향으로 옮겨봤자 주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럼 이제 얘는 주기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얘도 요거 하나, 이거 하나만큼씩 이제 주기가 될 거기 때문에 얘의 주기는요, b분의 2파이를 다시 2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fx의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이, 그것이 뭐가 된다?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얘의 최댓값은 얼마가 되나요? 네, 얘의 최댓값은요, 이 녀석의 최댓값에다가 플러스 c만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얘의 최댓값은 얼마? 절대값 a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얘가 c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럼 아래는 c만큼만 넣는 거니까 얘는 최소값이 그냥 c가 돼요. 왜냐면 얘가 제일 작아지는 순간은 이값 자체가 0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최댓값하고 최소값의 차가 절대값 a인데 그게 얼마다? 2분의 3이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A는 2분의 3이요. 절대값 B는 얼마인 상태다? B 절대값 B는 2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F3분의 파이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3분의 파이. X자리에다가 3분의 파이 대입을 할 건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절대값 따로 뜯어서 쓰면 절대값 A, 걔는 2분의 3 곱하기 절대값 코사인 B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B 쓰고 X는 3분의 파이다라고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C 한 것이 얼마다? 1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얘가 B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데 B가 2를 대입하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든 코사인 함수의 값은요. 코사인 X나 코사인 마이너스 X나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값이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코사인 3분의 2파이로 바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얼마가 나오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절대값부터 쓰니까 플러스 4분의 3. 결과적으로 4분의 3 플러스 C가 1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C의 값은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 C의 값은 하고 물어봤는데 A, B, C의 값에서 A가, B가 부호는 모르지만 둘다 양수이거나 둘다 음수인 걸로 체크를 해야 돼서요. 저는 그냥 A가 양수인 거, 그다음 B가 양수인 거, 그리고 C 4분의 1인 걸로 따져서 정답 4분의 3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49번에 대한 정답은 4분의 3이고요. A가 음수일 때는 B도 마찬가지로 음수로 따라가서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값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49번까지 다뤄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만점 선호특강 윤리와 사상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15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왕강이죠. 내신만점을 향해서 지금까지 멋지게 달려온 친구들 너무너무 정말 멋지게 잘 해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마지막 파트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상들. 내신 시험은요, 정말 다 내시죠.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뒷부분에 뭐 어느 부분은 좀 요즘에 출제가 덜 돼요.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 내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셨다면 다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그치,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온 것처럼 이번 시간도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식의 폭을 또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자본주의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내용도 공부했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그렇죠.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까지 같이 쭉 공부해 왔는데요.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목소리를 낸 입장이 있어. 그렇지, 사회주의 같이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사회주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이 사회주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분, 그렇죠, 마르크스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자, 마르크스는요, 이미 지금 우리 내신 만점 수능 특강 강의에서 꽤 여러 부분에서 중간중간 계속 등장했었습니다. 자, 이상사회 이야기할 때 마르크스가 공산사회를 꿈꿨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공산사회는 어때? 능력에 따라, 이라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였습니다. 좋아요. 자, 이런 공산사회 세 가지가 없는 산무사회였습니다. 나와야지. 첫 번째, 사적 소유가 없습니다. 사유재산 없죠. 사적 소유가 없어. 따라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계급 자체가 소멸합니다. 계급이 소멸했기 때문에 계급 착취의 수단이었던 국가까지도 소멸하죠. 그래서 국가도 공산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쭉 공부해 온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 판에 정리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마르크스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내가 한 번에 정리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비판했고 어떤 대안적인 목소리를 제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지 사회주의를 이야기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사상가입니다. 특별히 마르크스가 가장 강하게 비판했었던

자본주의의 어떤 요소들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 사유재산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사유재산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따라서 마르크스가 꿈꿨던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서 사적 소유가 완전하게 사라진, 그렇죠? 그런 이상을 마르크스는 꿈꿀 수밖에 없었겠죠. 자, 사유재산을 강하게 비판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단시간, 그렇죠? 최대의 생산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의 효율적인 생산을 이루기 위해서 노동을 이렇게 나눠서 분절적으로 시행하는 분업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런 분업에 대해서도 강하게 무엇해요? 비판합니다. 자, 분업을 왜 비판했지, 얘들아? 그렇지, 분업은요, 노동 소외와 인간 소외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강하게 비판하죠. 자, 이렇게 분업화된 노동 속에서 노동자들은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의 그 속도에 맞춰서 매일매일 반복적인 작업만 계속해서 숙련된 노동자로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동자들이 그렇게 분업 속에서, 분업의 여러 단계 속에서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처럼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행해지는 그러한 노동은 인간의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노동의 진정한 가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강요된 노동, 왜곡된 노동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참다운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참다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노동의 본질로부터 소외되어 버리는 노동 소외와 인간 소외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그렇죠. 분업을 강하게 비판했다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자, 마르크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유재산과 분업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가 도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발표해요. 자, 이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혁명을 주장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데요.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마르크스는 역사가 다섯 단계로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가 네 번째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렇죠,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하죠. 자본주의가 어떻게 붕괴한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 즉 피지배 계급이 난더 이상 못 참아라고 노동자 계급이 단결해서 폭력적으로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사회주의 어떤 과도기 단계를 거쳐서 공산사회라고 하는 이상사회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했어요. 그러려면 노동자의 폭력 혁명이 필요하잖아. 그런 사회주의식의 혁명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이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이룰 것이라고는 우리를 올가매던 쇠사슬밖에 없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노동자들의 폭력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았어요. 자, 결국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투쟁. 이것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어때? 붕괴됩니다. 자, 자본주의가 붕괴되면 과도기를 거쳐야 되겠죠? 자, 과도기는요,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급이 독재를 하게 된다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과도기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생산수단을 자본가 계급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이 가지고 있었던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자본가들은 그동안 본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던 생산수단을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과도기에는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과도기에 불과하고요. 그 과도기가 지나면 계급이 없는 이상사회인 공산사회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죠. 공산사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야. 사적 소유 없고요. 계급도 없고요. 그렇죠. 계급 착취수단이 국가까지도 완전하게 사라진 사회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노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본가에 의해서 강제되고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은 노동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즉, 노동자가 노동 과정에서 주체가 될수 없는 어디까지나 노동 소외와 인간 소외를 일으키는 왜곡된 노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강하게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하죠. 특별히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그 생산수단의 사유화로 인해서 빈부격차 같은 문제가 심화된다라고 보면서 생산수단을 무엇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공유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평등한 그런 무엇 없는, 좋아요, 계급 없는 공산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들이 주로 출제하실 때 어떻게 출제하시냐면 마르크스의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국유화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세요. 자, 공산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국유화된다. 맞을까 틀릴까? 오, 잘했어. 너무 잘했어. 틀렸지. 너무 잘했어. 왜 틀렸니? 그렇지. 마르크스가 꿈꿨던 이상사회인 공산사회가 되면

무엇이 사라진다 그랬어? 국가가 사라지잖아. 국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화가 이루어진다는 공산 사회와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어디까지나 공유라고 표현된다는 거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이런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는요, 레닌이 주도하는 러시아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큰 사상적인 배경이 되죠.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어때?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런 소련은 어때? 70년 만에 그렇죠? 마지막을 고하면서 소련은 어때? 그렇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사회주의 실험이 막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사회주의의 목소리, 마르크스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더잘 인식하게 되었고요. 이런 사회주의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어때?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1.0 버전, 2.0 버전, 3.0 버전 다양하게 변신을 거듭해 가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경제 기본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마르크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꼼꼼하게 잘 해온 친구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았어. 그렇지? 새로운 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수업을 할때 친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는 부분이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사회주의 하면 마르크스밖에 여러분들 잘 몰랐을 텐데요. 이런 목소리,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마르크스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목소리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반드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꼭꼭꼭 이번 시간에 잘 정리해 두셔야 해요. 자, 민주사회주의는 서구 사회주의자들이 1951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결성하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와는 결별을 선언한다.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사회주의의 입장을 선포하면서부터 정립이 됐어요. 자, 민주사회주의는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소련식 사회주의, 어떤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여 폭력혁명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이런 급진적인 혁명론을 비판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유로운 무엇 중심, 그렇죠. 의회 활동 중심의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할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아, 정당을 꾸리고, 선거에 후보를, 그렇죠. 공천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표를 얻고, 의회에 진출하고, 이런 어떤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입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이거 민주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얘들아, 사회주의야.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지. 그러니까 어때? 그렇지. 자본주의랑 구분되지.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반면에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아, 민주사회주의도 바탕은 공유제입니다. 역시 사회주의 맞네. 그치? 공유제가 바탕인 건 맞지만 잘 봐. 너무 중요해.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공업 등 중요한 부분에 무엇을 인정해? 사적 소유를 허용하고 인정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자,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사적 소유의 철폐를 주장하죠. 하지만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공유제가 바탕인 건 맞는데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공업과 같이 이런 중요한 부분들, 일부 부분들은 사적 소유 허용돼. 아, 이런 사적 소유도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민주사회주의자들은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확대, 이런 걸 주장하면서 서구 복지, 자본주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얘들아, 잘 봐봐.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 고용을 추구해야 한다. 얘들아, 가끔씩 완전 고용을 추구한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어려울 거 없어. 그냥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완전 고용을 추구한다 이렇게 불러.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회보장제도도 확대하고 또 완전 고용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요런 입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본주의 사상가 중에서 누구와 공통점일까? 그렇죠. 케인스와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수정자본주의를 이야기했던 케인스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 실시하고 국민들의, 그렇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복지정책, 복지제도 실시하고 또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 이런 주장까지는 케인스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케인스와 민주사회주의 공통점으로 종종 출제가 돼요. 하지만 차이점도 있죠? 케인스는 어디까지나 수정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질서를 인정하고, 그다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사회주의는 어때? 공유제를 바탕으로 일부 영역의 사적 소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사회주의와 또 자본주의로서 구별될 건 구별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을의 입장은요, 이렇게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볼게요. 만약 재무성이 낡은 몇 개의 병에 지폐를 채워서 그것을 폐광된 탕갱에 묻고, 그 다음에 탕갱을 도시의 쓰레기로 지면까지 채워놓은 다음에 자유방위 원리에 입각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그 지폐를 다시 파가세요.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실업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재무성이라고 하는 옛날 표현이 좀 나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 부처 중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정부 부처예요. 자, 정부 부처에서 이런 식의 경제 정책을 실시한다면 실업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반작용의 도움에 의해서 사회의 실질 소득이 더 나아가서는 부가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어때 이거? 효력이 있는 그런 수요, 유효 수요의 창출을 위해서 국가가 정부가 재정을 지출해서 어떤 이런 공공정책을 펼쳐라. 누구지? 그렇죠. 케인스가 되겠죠?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시켜버렸다. 마르크스식의 공산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사회주의가 인간을 분열시키고 있는 착취를 제거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려 하는 데 비해 공산주의는 오로지 일당 독재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급적 분열을 격화 조장하려고 한다.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과도기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다 비판하고 있네요. 전체주의적인 방법과 달리 사회주의는 국민들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즉,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네. 가장 최근에 배웠던, 그래, 바로 직전에 배웠던 민주사회주의라는 거 아시죠? 자, 수정자본주의 케인스, 민주사회주의. 선생님,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묶여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문제 풀때 선생님 계속 얘기해. 오늘 15강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은요, 이렇게 그림 보고 풀면 실수하기 딱 좋다 그랬지. 반드시 범례를 보고 풀고요. 자, 간만의 입장인지, 공통 입장인지, 을만의 입장인지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나 순서도 문항들은 어때? 꼭 이렇게 둘다다 써놓고 풀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갑과 을을 모두 다 써놓고 푸셔야 되겠습니다. 갑은 아까 수정자본주의, 을은 민주사회주의였어요. 완전고용은 한 사회의 경제 체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수 있다. 얘들아, 기억나니? 케인스도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완전고용 추구해야 한다라고 보잖아. 실업 문제 해결해야 한다라고 보잖아. 케인스 인정하겠다. 그리고 어때? 민주사회주의자들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서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 실시하고 완전고용, 즉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맞다라고 인정할 법한 내용이죠. 따라서 갑과 을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A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돼? B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 자, 기억 같은 이런 내용은요, 케인스와 민주사회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생산수단에 전면적인 공유, 전면 공유를 통해서만 시장의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 공부에서 저 민주사회주의자들은요,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공유를 통해서만 시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자, 공유를 기본으로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사적 소유도 인정돼. 일부 영역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을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케인스는 어떨까? 케인스.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공유를 통해서만 시장의 문제가 해결 가능한 건 아니야. 왜냐면 당연히 케인스도 맞죠. 왜? 케인스는 자본주의 사상가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잖아.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어때?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워딩은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다. 니은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역할을 국방과 치안으로 제한해서는 안 돼. 그렇지. 케인스는요, 국방과 치안뿐만 아니라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투자의 사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돼. 이것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돼라고 봅니다. 어떤 얘들아? 민주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잖아.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즉 완전 고용 같은 거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 역할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해라고 보겠죠.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따라서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투쟁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불가피한 건 아니야.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야. 폭력적인 투쟁이 없어도 자본주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렇지.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마르크스식의 그런 폭력 혁명론 이런 거 강하게 비판하면서 아니야. 의회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자본주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케인스는 어떻게 볼까?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투쟁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지. 케인스도 폭력적인 투쟁이 불가피한 건 아니야. 꼭 필요한 건 아니야. 폭력적인 투쟁 없이도 자본주의 문제점은 수정 자본주의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보겠네요. 따라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케인스도 맞다라고 대답할 법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 사상가의 무엇이 되겠다. 공통점이니까 B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의 답은요, 좋아요,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아주 좋은 문제였고요. 친구들, 이 정도 문제는 완벽하게, 그치? 내가 내 입으로 말해낼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복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드디어 우리 윤리와 사상의 마지막 단원에 이르렀습니다. 자, 평화에 대해서 또 세계시민주의와 그렇죠. 우리 해외 원주에 대한 입장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화사상, 동양의 대표적인 평화사상가로 우리 묵자를 소개해야 되겠죠? 묵자는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을 비판했습니다. 자, 공자, 맹자, 순자가 이야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건 좀비 친소를 구별하는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묵자는 이렇게 좀비 친소를 구별하는 이러한 인은요, 어디까지나 차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하는 속성 때문에 사회 혼란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인을 강하게 비판해요. 자,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인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모든 사람을 처음부터 어떻게 똑같이 두루두루 똑같이 사랑해야 해라고 하는 겸애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요 한자 잘 보세요. 특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렇게 시작하는 요 한자 두루두루 겸자인데 보통 이렇게 문제 출제하실 때 두루두루 겸자를 같이 많이 주세요. 묵자 문제 출제할 때. 그래서 요런 한자, 선생님 저 한자 모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몇번 봐둬. 알겠지, 얘들아? 아, 요런 느낌이구나. 두루두루 겸이구나. 두루두루 처음부터 나와 남을 똑같이. 두루두루 나의 가족과 남의 가족을 처음부터 똑같이. 두루두루 나의 나라와 이웃 나라를 처음부터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겸에 똑같이, 처음부터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겸애를 묵자는 주장합니다. 결국 두루두루 똑같이 사랑하는 거니까 보편적 인류애가 되겠죠? 이런 보편적인 인류애를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침략하기 위한 전쟁을 반대하는 공격전쟁의 반대세라고 하는 비공을 주장했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이렇게 두루두루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두루 사랑하는 건 결국은 서로서로 이익을 나누는 거야.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거잖아. 그런데 천하에 쓸데없는 천하에 해로운 것이 바로 전쟁이야.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는 공격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세 아닐 비를 써서 비공을 주장합니다. 단 그도요 방어 전쟁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아, 공격 전쟁은 반대했지만 방어 전쟁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 묵자 기억해 두시고요. 이건 묵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칸트도 공격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방어 전쟁에 대해서는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손해가 되는 건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침략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해치는 침략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묵자는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침략하는 나라와 침략당하는 나라 모두에게 다 손해야. 승리한 나라와 패배한 나라 모두에게 다 똑같이 손해다라고 묵자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전쟁에서 침략을 했고 그래서 막 승리했다 하더라도요. 이미 정치적인 혼란이 상당 부분 초래가 됐고요. 경제적인 손실, 인명 손실 뭐 이런 거 말할 수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 결국은 전쟁은 침략한 나라와 침략당한 나라 모두에게 다 손해를 가져온다.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건 사랑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것은 결국 정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정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무수한 인명 피해를 초래 해서 국가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두루두루 평등한 사랑, 그리고 서로서로 이익을 주는 겸의 교리를 바탕으로 공격전쟁의 반대세라고 하는 비공을 주장했습니다. 자, 평화를 이야기할 때또 빼놓을 수 없는 사상가들이 바로 칸트와 갈퉁인데, 자, 먼저 칸트부터 살펴볼게요. 자, 칸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의무론 사상가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칸트는요, 전쟁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라고 역시 강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디까지나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칸트 기억나지? 칸트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건 어때? 인간.

인격 이것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데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건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을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고요. 평화를 이루어내야 할 어떤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는 이런 평화를 바탕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평화를 추구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지구상에서 모든 전쟁이 다 사라지고요. 또 전쟁의 가능성까지도 사라져서 영원한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에요. 전쟁을 예방하고 국가 간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의 창설과 세계시민법의 조건을 담은 확정 조항 등을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윤이나 이런 데서는요, 확정 조항뿐만 아니라 예비 조항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출제가 많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윤사에서는 대부분 이 확정 조항을 위주로 친구도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내신 우리가 지금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은요, 확정 조항뿐만 아니라 예비 조항도 다 수업 시간에 설명하셨어요. 막 이런 수업 교재 같은 것도 막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 좀더 깊게 설명하셨어요. 예비 조항까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비 조항도 다 보셔야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신은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확정 조항뿐만 아니라 예비 조항까지도 수업을 하셨으면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일단 확정 조항 보겠습니다. 총 3개의 확정 조항이 있고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더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총 3가지의 확정 조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국가.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 예외 없습니다. 모든 국가에 시민적인 정치체제, 줄여서 두 글자로 정체라고도 많이 불러요. 시민적인 정치체제는 무슨 정이어야 돼? 그렇지. 공화정이어야 한대요. 얘들아, 우리 공화정 계속 배웠지. 공화주의가 뭐니? 그렇지. 국가가 시민 모두의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화주의, 공화정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의 군주는요, 제멋대로 전쟁 개시, 전쟁 선포 이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그렇지?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그런데 시민들은 전쟁 결정 협조를 잘 내주지 않죠. 왜냐하면 전쟁 나면 자기 목숨 버리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쟁 시민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칸트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이런 공화정의 정치 체제의 국가가 시민들로부터 전쟁 결정 협조를 더 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더 꺼릴 것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영구 평화를 위한 첫 번째 확정 조항은 뭐야? 그렇지.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돼. 평화를 위해서 정치 구조가 중요하거나 정치 구조, 정치 제도가 일단 필요했어요. 두 번째 확정 조항입니다. 자,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럼 국제법이 있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자,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칸트가 영구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단일한 정부로 편성해야 한다. 전 세계에 뭐 단일한 세계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본거 아니라는 거야. 뭐 단일한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뭐 이렇게 칸트가 주장한 건 절대 아닙니다. 각 국가들의 자유와 주권을 다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자유로운 각각의 국가들이 연방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칸트는 국민 국가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자유와 주권도 인정합니다. 그러한 국제법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연맹, 그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연방 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고요. 이러한 칸트의 그치? 영구 평화론 이런 내용들 덕분에 20세기에 유엔이 등장하는데 사상적인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친구들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확정 조항입니다. 세계 시민법을 이야기하면서 세계 시민법은 억압, 약탈, 내란, 반역, 식민지배 이런 것들은 싹다 배제해야 되겠지. 그러면 세계 시민법 안에는 어떤 내용만 담겨 있어야 돼? 그렇죠.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어야지. 그 세계 시민법 안에 억압해도 돼, 약탈해도 돼, 내란을 일으켜도 돼, 반역해도 돼, 식민지배해도 돼, 이런 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오직 세계 시민법은 서로서로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는 그러한 법이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각 국가가 우호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것을 강조하고요. 특별히 환대권 이런 거 중시했죠. 어떤 이방인이 타국의

영토 내에 진입했을 때그 이방인이 먼저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어때? 그렇죠. 그 이방인도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고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인 환대권도 세계시민법에 그렇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칸트도 참 중요했고요. 또한 명. 그렇죠. 갈퉁의 사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갈퉁이 더 후대의 인물입니다. 그렇죠. 칸트는 이제 근대 후반부의 인물이었다면 갈퉁은 현대 인물이죠. 현대 평화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오늘날 평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상가가 바로 갈퉁입니다. 갈퉁은요. 자신의 평화에 대한 입장을 담은 책을 한권 썼는데 그책 제목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예요. 자, 책 제목만 딱 봐도 갈퉁의 사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알수 있어. 갈퉁은, 잘 봐봐.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 수단도 어때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평화를 위한 전쟁, 뭐 정의를 위한 전쟁, 뭐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디까지나 평화는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평화가, 평화라고 하는 목적,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평화로 가는 그 과정과 그 방법도 다 평화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갈퉁은요. 폭력에 대한 재정의를 내리죠. 갈퉁은 폭력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이 다 폭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너무 멋있는 정의야. 그치, 얘들아? 어떤 한 아이가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그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해.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그 가난이 폭력이 될수 있는 거야.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폭력이 될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편견이 폭력이 될수 있는 거야. 이렇게 폭력의 정의를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이라고 내려버리면 폭력에 대한 인식도 더 우리가 새롭게 확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갈퉁은요, 총세 종류의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야? 그래서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야. 직접적 물리적 폭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직접적 물리적 폭력의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어? 신체적인 폭행 혹은 폭언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이런 직접적인 폭력은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했어. 그런데 우리는 흔히 평화하면 이런 직접적인 폭력만 없으면 평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 말고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폭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폭력은 무엇일까? 구조적인 폭력이야. 어떤 사회의 부당한 그런 제도나 구조 속에 암암리에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있을 수 있죠. 억압, 착취, 차별, 뭐 가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구조 속에 암암리에 그런 게 담겨 있다면 그런 거 분명히 폭력입니다. 세 번째 무슨 폭력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지, 문화적인 폭력도 얘기할 수 있어. 자,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 뭐 종교, 사상, 언론, 교육 굉장히 다양하고 과학 굉장히 다양한 이런 문화적인 요소 속에 어떤 특정한 계층에 대한 그런 은근한 편견적인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시선들이 은근히 배어져 있다면 그것도 분명히 폭력이 되는 거잖아. 잘 봐봐. 이 중에서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은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의도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히 폭력이라는 거야. 자, 폭력의 세 가지 꼭지점이 있죠? 마치 삼각형의 세 꼭지점처럼 폭력의 세 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갈퉁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건이셋 중에 어느 꼭지점에서부터도 시작될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든 확산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폭력을 가만히 보니까 이 문화적 폭력, 이것이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인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문화적 폭력은 특별히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이나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봐봐. 자, 우리가 어떤 영화 속에서 뭐 유색 인종들을 굉장히 막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혹은 막 그런 약간 특이한 캐릭터 혹은 뭐 범죄자 이렇게만 계속 묘사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런 특정한 계층에 대한 유색 인종에 대한 어떤 편견이 심어지게 되겠지. 자, 그렇게 편견을 가지게 되면 구조적인 폭력,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이 일어나도 뭐 괜찮아 이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한 직접적인 신체적인 폭력이나 혹은 언어적인 폭력으로까지 확산돼도 괜찮아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봐봐. 폭력은 어느 방향에서부터든 시작됐을 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든 확산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보자. 특별히 이 중에서도 갈등은 그렇죠. 문화적인 폭력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과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갈등이 생각하는 진정한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 일단 갈등은요, 평화를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로 구분합니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소극적인 평화는 뭐야? 이 중에서 직접적인 폭력, 요 직접적인 폭력이 제거된 상태. 그걸 우리는 소극적 평화라고 부를 수 있어. 테러, 전쟁, 범죄, 폭행과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만 이렇게 딱 제거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폭행이 없는 상태, 테러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얘들아, 이것도 평화지.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은 아직은 남아있을 수 있어. 자, 따라서 갈등이 생각하는 진정한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 그렇지. 적극적 평화가 되겠지. 적극적 평화는 뭐야? 안 배워도 알겠다. 그렇지. 봐봐. 직접적인 폭력은 당연히 제거가 돼야 되고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완전하게 제거가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적극적 평화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나 관습 등에 따른 억압이나 착취와 같은 구조적인 폭력도 다 제거가 되고요. 심지어는 문화적인 폭력까지도 완전하게 제거가 된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러한 적극적 평화를 진정한 평화로 갈등을 제시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 우리나라에서 전쟁만 없으면 돼. 테러만 없으면 돼. 그게 평화야. 라고 평화를 좁게 바라봤다면 이런 국가 안보 차원에서만 평화를 규정했다면 이제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완전히 다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인간 생명과 존엄까지도 중시하는 인간 안보 차원으로 평화의 개념을 무엇했다? 확장했다.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생각하는 인간 안보의 차원으로 평화의 개념을 확장한 사상가 갈등이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세계 시민주의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에피아와 누스바움을 들고 있습니다. 에피아는요, 세계 시민주의를 오늘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상가인데, 이런 세계 시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까지도 균형 있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 시민주의 하면 나는 어느 국가에 혹은 어느 민족에 소속이야라고 하는 건 내다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에피아는 그렇지 않죠. 세계 시민주의와 또 특정 국가, 특정 민족 소속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균형감 있게 강조하는 사상가입니다. 자, 그는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애국심을 분명히 가지고 특정한 국가를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경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그런 세계 시민으로 역시나 살아갈 수 있다. 두 개를 조화롭게 강조한 사상가 에피아가 되겠습니다. 또한 분의 세계 시민주의 사상가, 역시 누스바움입니다. 자, 누스바움은요, 잘 보자. 국가적인 소속감이나 자국 중심의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인 인간애를 중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잘 봐. 느스바움은요, 나는 어느 나라 소속이야. 그러니까 내 나라만 중요해. 라고는 이런 배타주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보편적인 인간애. 우리는 다 동등한 인류로서의 세계 시민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중시했다는 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에피아뿐만 아니라 느스바움도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들 좀 공통점도 생각해 볼수 있어. 왜냐하면 둘다다 이제 세계 시민주의야. 그치? 그러면서도 둘다다 내가 어느 국가 소속에 특정한 어느 민족 소속이야라는 정체성을 다 부정해라라고 얘기하진 않거든. 누스바움도요, 국가적인 소속감이나 자국 중심의 배타주의에 대해서는 극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 소속인지는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무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배타주의를 극복할 뿐 국가나 민족에 대한 소속감도 인정은 합니다. 단 누스바움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의무의 원천은 바로 보편적인 인간애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스바움은 더 강조하고 있어요. 누스바움이 보기에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는 랜덤이야, 랜덤. 이거 임의적인 특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정의와 선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국경과 무관하게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의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정의와 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시민주의 교육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인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스바움은 우리 모두가 두 가지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야? 내가 출생한 지역 공동체. 나는 A라고 하는 나라에, B라고 하는 민족 소속이야.

이런 지역 공동체와 이성과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적 주장과 포부의 공동체, 이두 가지 공동체 모두 다 속했다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후자가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나는 세계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다 평등한 그런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동체를 후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자와 후자 두 개의 공동체에 우리는 다 속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의 도덕적 의무의 근본적인 원천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이 후자다. 후자다. 이게 우리에게 더 도덕적인 의무의 근본적인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죠. 세계 시민으로서의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인류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소속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누스바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마지막 주제까지 왔습니다. 바로 해외 원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 여러 평화 또 세계 시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또 해외 원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해외 원조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명의 사상가가 목소리를 들려줬는데요. 바로 롤스와 싱어가 되겠습니다. 역시 생윤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윤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걸 다루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한번 요런 요 내용들 꼼꼼하게 또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먼저 롤스입니다. 자, 롤스는요. 개별적인 국가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원조의 목적이죠. 자, 롤스가 생각하는 원조의 목적은 뭐야? 그렇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 이것이 원조의 목적입니다. 롤스는 이제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을 카테고리 이렇게 나눠서 좀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서 고통받는 사회라고 하는 분류가 있어. 이 고통받는 사회는 이제 어떤 사회냐면 말 그대로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요. 또 정의의 원칙. 롤스 하면 정의의 원칙 떠올라야 되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옳지. 그런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지도 않아. 쉽게 말하면 민주적인 사회 구조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야.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그런 나라를 고통받는 사회라고 규정했어요. 그럼 이런 사회를 어떤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원조의 목적이야? 그렇죠.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원조의 목적입니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우리 이상사회 공부할 때 롤스의 이상사회를 이미 공부했어. 쉽게 표현하면 질서정연한 사회는 어떤 사회야? 그래, 구성원들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해주고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가 운영되고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적인 그런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부르는데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원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 주는 거라는 거죠. 배고픈 아이에게 빵을 주는 막 그런 원조. 그걸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롤스가 생각하는 진정한 해외 원조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그 사회 정치 구조,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이 해외 원조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인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그런데 잘 봐봐. 원조의 목적 자체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조를 받아서 고통 겪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편입이 됐어. 그리고 나면 원조의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원조는, 필요하지 않구나. 즉, 원조가 멈춰지는, 원조의 차단점이, 원조가 중단되는 차단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롤스는 이야기하죠. 각 사회마다 고유한 문화나 역사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인 부의 수준은 다 어때? 나라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각 사회를 다 평준화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롤스의 정의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롤스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 게 차등의 원칙이죠. 어떤 것이었어? 그렇죠. 최소수의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그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된다. 쉽게 친구들은 최소수의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차등의 원칙을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로이스는 이런 해외 원조 부분에 있어서는 즉 국제적 분배 정의에 있어서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최소수의자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국가의 부존 자원
가장 적은 나라들이 최소수혜자에 해당할 텐데, 부존자원이 적은 국가들 중에서도 롤스가 가만히 역사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그런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분배정의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판을 또 받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싱어 보겠습니다. 싱어는 우리 언제 배웠냐면, 윤사 씨가 언제 등장하냐면요. 공리주의 공부할 때 현대 공리주의 사상가로 살짝쿵 등장을 합니다. 싱어는 그렇죠. 오늘날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의 사상가죠. 자, 싱어는 인종이나 국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면서 보편적인 인류애를 실천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친구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 그렇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원조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어는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 해외 원조해야 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리주의자들은요, 비용 대비, 그렇죠? 이익을 계산하잖아. 그래서 비용이 이익보다 더 크면 어때? 그래서 그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싱어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해외 원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커다란 희생 없이도 타국의 빈민을 도울 수 있다면 그때 무조건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자. 당장 내가 오늘 내가 먹을 빵도 하나도 없어. 지금 쫄쫄이 나도 굶었어. 근데 그 빵으로 해외 원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단 커다란 희생 없이도 다른 나라의 빈민을 도울 수 있다면 그때는 무조건 돕는 것이 의무가 되겠죠.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 마. 그렇지. 네일아트를 할 돈이 있거나, 그렇지. 게임 아이템을 유료 결제할 그럴 돈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는 타국의 혹은 자국의 빈민을 위해서 원조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의무다라고 싱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원조의 대상일까요?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은 다 원조의 대상이 됩니다. 나와 가깝든 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어때? 그 사람이 가난한 나라 사람이든 혹은 부유한 나라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국적이나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 빈곤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조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원조해야 한다라고 싱어는 주장했죠.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같이 한번 또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와 현대 서양 사상가가 갑과 을로 제시가 됐고요. 순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영구 평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인 정치 체제는 공화정의 정치 체제이어야 하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하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어떤 조건? 좋아요.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잘했어. 칸트가 되겠죠? 사악한 폭력의 순환 구조는 구조적인 폭력의 꼭지점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사회적인 차별은 늘어나는 불평등한 교환과 더불어 천천히 수직적인 특성들을 갖게 되고, 이러한 사실들은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 등과 자신들의 정당화를 위한 문화적 폭력을 찾게 된다. 자, 폭력을 어때? 구조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양한 문화적인 폭력과 같은 다양한 폭력으로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적 물리적 폭력 외에도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칸트와 갈등의 입장 탐구해 보겠습니다. 순서도 문제도 친구들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천천히 푸는 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A는요, 칸트가 네, 갈등이 아니오. B는 칸트만 네라고 생각하면 되죠. 갈등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C는 칸트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갈등만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나오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과 순서도는 두 사상가 모두 꼼꼼하게 반드시 비교해 두셔야 해요. 기억 보겠습니다. 국가의 정치 체제 변화는 진정한 평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죠. 칸트는요, 영구 평화의 첫 번째 확정 조항으로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가 공화정의 정치 체제여야 한다. 공화정의 정치 체제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등 당연히 예스지. 갈등이 이야기하는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까지 제거가 되려면요, 당연히 어때? 그 정치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죠. 정치 체제 안에 있는 그런 억압과 차별과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다 변화돼야 되겠죠? 둘다다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에 들어갈 수 없고요. 요 기억 같은 요런 내용은 선생님들이 칸트와 갈등의 공통점으로 분명히, 그치? 살짝만 워딩을 바꿔서 출제하실 수 있는 아주 아주 유력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영구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 외의 다른 행위 주체의 존재가 요구되는가? 그렇지, 얘들아.
어떤 거, 어떤 국가 외에 다른 행위 주체가 어떤 게 있었어? 국제연맹. 그치? 자유로운 국가.

그래,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이 있었잖아. 얘들아, 문화적인 폭력 안에 은근히 들어있는 그런 편견, 구조적인 폭력 안에 있는 그런 은근히 스며들어 있는 그런 차별, 이런 것들은 어때? 그래, 직접 그 대상에 대한 언어적인, 신체적인 폭력을 일으킬 수 있잖아. 특별히 갈등은 뭐라고 이야기했어? 문화적인 폭력 같은 경우는 더 그게 강화되죠?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과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위험성을 담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지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죠? 폭력의 예방은 비의도적, 죄송해요. 폭력의 예방은 적극적 평화가 아니라 소극적 평화 실현을 위한 조치인가? 얘들아, 잘 봐. 갈등이 생각할 때 폭력을 예방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미 일어나지 않은 폭력까지 제거하는 거잖아? 그럼 어때? 그 사회 내에, 그렇지, 구조 안에 있는, 문화 안에 있는 폭력까지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을 추구하게 되죠. 따라서 이를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답은요,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도 선생님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깨어급 하나 종종영입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수능 개념부터 차곡차곡 함께 따라온 우리 대박이들 여기까지 함께하다니 제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수능 개념에서 우리 개념 정리했었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함께 유형들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실전 모의고사 앞에 파이널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기 자체는 지금 아직 우리에게 충분히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초조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벌써 나왔네? 벌써 다 정리가 되어서 실전에 임해야 되나 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개념이 다소 부족하다면 개념 정리 조금 더, 그리고 대표 유형 학습이 필요하다면 수능 특강 조금 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 쌓고 난 이후에 이 강의를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실전 모의고사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강좌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능 준비의 가장 큰두 축은 누가 뭐래도 평가원 기출과 연계 교재입니다. 평가원 기출이 정리가 되고 연계 교재가 정리가 되면 이제는 실전 연습으로 넘어가요. 근데 선택 과목은 8문항이잖아요. 공통 과목은 22문항입니다. 당연히 승부처는 공통 과목에 있겠죠. 우리 공통 과목에 있는 문항들 차근차근 우리 5번 함께 할 거예요. 4개만 주어진 5번의 수능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한회한 회를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재면서 실전과 같이 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쌓는다라고 해서 실전에서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는 수학을 잘 하기 위한, 수학 실력을 쌓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내가 쌓은 실력을 실전에서 100% 발휘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준에서 갑자기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120%, 150%, 200%의 실력이 나올 순 없어요. 그런 유행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내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최선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능까지 남은 시간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 실전 모의고사에 임하는 것 모두를 위한 것 아닙니다. 그럼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느냐? 연계 교재, 지금 수능 특강 나왔죠? 수능 특강 기본적으로 완강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만큼은 아, 내가 이 문제는 맞춰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3개년 평가원 기출도 최소 2회 이상은 복습한 대박이들이어야 해요. 그래서 수능 준비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 연계교재와 평가원 기출을 우선 복습까지 마무리한 단계. 이러면 충분히 모의고사에서 70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모의고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대박이들이 이 강의를 함께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위에 있는 거 했는데 아직 70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대표 유형 학습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기출 문제 정리가 되어 있으면 70점은 나와요. 70점까지는 그냥 대표 유형들만 잘 연습하면서, 그냥 그 익숙한 유형들을 풀어내는 연습들. 70점이라고 하면 30점 틀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4점짜리 문항으로 따지면 8개, 7개 정도. 7, 8개 정도는 빼고 나머지 문항은 전부 다 맞춰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아, 이제 기본기는 갖춰졌어. 그러면 남아있는 30점, 우리 7문항, 8문항을 맞춰내기 위한 연습을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풀어나가면서 취약한 단원이나 개념을 확인을 하죠. 단순히 틀렸어 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 문제의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질, 그리고 틀린 문제들이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러면 한 회, 한회 거쳐가면서, 아, 틀린 문제 딱 하나씩만 더 잡고 가자. 이 마인드면 충분합니다. 그럼 5회 모의고사 동안, 아, 다섯 문제는 더 제대로 정복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제가 어떤 개념이 어떠한 발문으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아, 그 부분들에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연계 교재에서 혹은 기출 문제에서 그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그래서 반복 훈련하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건 시간 안배 연습이에요. 한번 고민했을 때 3분 정도 고민했는데 길이 안 보여? 그럼 패스. 왜? 뒤에도 얼마든지 내가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막혔어요? 단답형 있죠. 단답형에서 막혔어? 선택 과목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 시간 안배. 시험 시간의 60% 동안 마지막 문제까지 우선은 다 본다 이거죠. 100분의 모의고사. 그럼 몇분 동안? 60분 동안. 풀수 있는 것들 풀면서 못 푸는 거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못 푸는 거 버리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보자는 거죠. 나중에 다시 볼 때에도 못푼 문제 중에서 풀수 있을 것 같은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기본적인 마인드 뭐라고요? 시간 잽니다. 60분 동안 우선 끝까지 풀수 있는 문제들만 풀면서 넘어가요. 남아있는 40분 동안 뭘 하자고? 체크한 문제들 중에서 풀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을 먼저 풀자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발상 노트가 있어요. 제가 학습법 특강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발상 노트라는 건 뭐냐? 행동 강령. 그 메커니즘들을 체화해야 돼요. 아, 이 발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내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실전 개념들을 이제 익혀야 돼. 그러려면 내가 문제를 풀면서 막힌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를 오답 정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에서 막힌 그한 부분, 그 포인트. 그 부분을 뚫어내는 일명 뚫어뻥 노트를 이제 만들자는 거죠. 내가 막힌 부분들, 아, 이러한 발상이, 이러한 발문에서 이런 생각들을, 이런 접근들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을 하지 못했네?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이제 복기하면서, 아, 이 부분을 내가 해석을 하지 못했네? 그럼 이제 발상 노트에 이런 부분을 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뚫어뻥, 내가 뚫어낼 수 있는 도구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됐어. 내가 생각한 것과 그리고 해설지에 있는 그 발상, 선생님이 가르쳐 준그 발상, 그한 줄을 노트에다가 단원별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실전 모의고사 전에 쭉 읽어봐요. 아, 이 단원에서 이런 포인트, 이 단원에서 이런 포인트, 그런 포인트들 머릿속에 때려박고 다음 모의고사에 들어가면 몇 회가 쌓이면 분명히 그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상들을 체화하는 과정들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실전 모의고사에서 꼭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1회차 들어가 봅니다. 1회차 모의고사는 어떠셨어요? 아마 쉬운 문제들도 당연히 있겠지. 2점짜리, 3점짜리 이런 거에서 이제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4점짜리로 넘어왔더니 변별력 있는 4점짜리 문항들이 꽤나 다수 있어서 이게 중상위권 학생들은

막히는 문제가 많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수학2에서 미분단원, 적분단원에서 고난도 문항들이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요즘에 출제되는 경향들을 보면 예전에는 문제풀이 스킬을 가지고 딸깍하면서 풀리는 형태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교과서 개념에 훨씬 더 충실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교과서 개념이 문제풀이 스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과서 개념만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내는 연습들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문항 번호에서 그리고 특히나 최고난도 문항, 고난도 문항의 분포에서 과목별로 그리고 단원별로 조금의 불균형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아, 미분적분에서 이러한 형태들이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원부터 한번 들어가 봅니다. 수학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상가함수 3문항, 수열 4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4점짜리 문항이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최고난도 문항들 기출문항 상당히 많죠. 연습하셔야 하고요. 삼각함수에서 그래프 문제, 그리고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수열 단원으로 봤더니 4점짜리 문항이 3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별로 조금의 불균형은 있지만 그래도 이 4점짜리 문항들 눈여겨보셔야겠죠. 11번 등차 수열에서 전형적으로 고난도 문항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포인트들, 절대값을 포함한 등차수열입니다. 케이스 분류하는 것 연습 많이 했어요. 11번이었고요. 자, 13번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코사인 법칙이고요. 과정 자체가 호흡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풀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풀다가 아 이렇게 푸는 게 아니지 않을까? 스스로의 풀이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13번 어려웠습니다. 이 호흡 자체가 길면 찾아가기가 힘들잖아요. 다른 문제들을 빠르게 풀고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이어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실전이었어. 그럼 13번 때문에 시간 낭비한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체크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봤어야 돼요. 만약에 나중에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돌이켜봐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 호흡이 상당히 길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를 우선적으로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겠죠. 자, 14번으로 갑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어떤 특정한 항으로부터 뒤로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앞으로 역추적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갈래들이 나오죠. 근데 규칙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14번이 오히려 11, 12, 13보다 더 쉬웠을 거예요. 전형적으로 고난도 문항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소재이기는 하나 굉장히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14번이 문항 번호에 비해 쉬웠다. 그래서 풀지 못한 문항 중에 시간을 들여서 푼다면 14번과 같은 문제에 먼저 뛰어들었어야 되겠죠. 자, 수학2로 넘어갑니다. 어려운 문항 많아요. 12번부터 정적분의 성질이에요. 대칭성과 주기에 대한 이야기야. 주어진 관계식을 보고 아 대칭성이 있구나, 주기가 있구나 찾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실수할 만한 부분도, 그리고 우함수, 귀함수에 대한 성질도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항입니다. 자, 15번. 아마 이번 1회차 모의고사에서 공통과목의 최고난도 문항이 15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항함수를 추론하는 거고요. 연속이라는 조건에서부터 우리 극한값, 함수값 따지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무언가 실전적인 스킬을 가지고 그래프를 딸깍 그려내고 뭔가 인수들을 타다닥 하고 찾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에 4차 함수의 그래프. 이건 개형 추론이 상당히 쉬웠어요. 근데 케이스 두 개 나오죠. 두 가지 중에서 조건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기출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면 21번은 오히려 쉽게 해결했을 것 같고요. 22번은 15번 다음으로 어려웠던 문항. 그리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자주 보였던 패턴들이고요.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보고 아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환승하는 연속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케이스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각각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던 22번까지. 자, 15번과 22번이 이번 공통과목에서 최고난도 문항, 둘 다 이제 수학2에서 출제가 되어서 아무래도 수학1보다는 수학2에 훨씬 더 많은 힘을 실었던, 그리고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만으로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쉬운 한 문제밖에 없어서 이 두 개의 단원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 보이시죠? 자, 이제 주요 문항들까지 살펴봤습니다. 1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시다. 1번이에요. 고민할 거 있나요? 없죠? 지수법칙 계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a의 마이너스 n분의 m제곱이 있어요. 이제 아래에 있는 a, 얘가 양수, 밑이 양수일 때 지수를 실수 전체의 범위로 확장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지수를 보았더니 오, 마이너스가 있네요. 역수를 취해달라는 거죠. a분의 1에 m분의 m제곱입니다. 이제는 지수에 있는 유리수 분모를 보니까 무엇을 의미하더라? 거듭, 제곱, 근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 n제곱근 a의 m제곱분의 1 되었습니다. 여기 괜찮죠? 자, 두 번째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고 a의 m제곱에 n제곱이 있어요. 자,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했을 때 그리고 거듭제곱에 거듭제곱까지 이 정도 결과 간단하죠?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지수들을 더해서 합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입니다. 지수를 짜잔 곱해서 이렇게. 자, 1번 필요한 내용 정리 끝 풀어봅시다. 앞에 있는 건 2의 몇 제곱? 2의 2의 5분의 1제곱이고요. 뒤에 있는 건 4가 2의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5분의 3제곱입니다. 자, 2의 5분의 1제곱과 뒤에서는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5분의 6제곱이 곱해지니까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정답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지수법칙 계산 문제이고요. 이런 문제는 10초 컷. 간단하게 해결하셔야겠죠? 2번으로 갑니다. 지금 fx가 몇 차면서요? 4차야, 4차. 한 2차 정도만 돼도 놓고 계산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0분의 0꼴이잖아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더라?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 배웠죠? 분모도 다항식, 분자도 다항식. 아, 공통인수 찾아서 약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x에 1을 넣었어. 분모가 0으로 가잖아. x에 1을 넣었어. 분자도 0으로 가잖아. 0분의 0꼴이에요. 왜? 분모에도 분자에도 누가 있을 거라는 거야. x-1라는 인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x-1이라는 인수를 약분하고 대입하면 되죠. fx가 2차면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4차잖아요.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가라는 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 자, 미분계수의 정의 알고 있어야죠. f'a는 불러보세요. 모양 두 개야. limit x가 어디로 갈 때? a에 갈 때 x-a분의 fx-fa 첫 번째 모양. 자, 두 번째 limit 이번에는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fa입니다. 근데 위에 주어진 조건은 어떤 모습이에요? x가 어디로 가? 1로 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모습이네요. 보이죠? a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 f'1이에요. 아, f'1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만 캐치하면 도함수 구할 수 있죠. f'x는 시작 12x의 세제곱 플러스 5입니다. 내가 구하는 건 누구? f'1, x에 1 넣어주세요. 12 더하기 5에서 정답 17 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묻고 있는 간단한 계산 문항이고요. 문제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아, 0분의 0꼴에서 미분계수의 정의 그대로 f'1을 찾으라는 거구나 읽어낸다면 2점짜리 문제 역시나 10초 컷이었겠죠. 자, 3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예요.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왼쪽 누구? y는 2x입니다. 오른쪽 누구? y는 x제곱 더하기 a예요.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얘가 이어져 있다는 거죠. 선생님 x가 마이너스를 봐 작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다항함수니까 연속.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다항함수니까 연속. 문제 없죠? 그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하지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 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리밋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fx 좌극한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fx 우극한까지 자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얘들이 서로 같으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모습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이너스 1을 왼쪽 오른쪽 넣자 이런 거지 마이너스 1 넣었어요. 마이너스 2랑 누가? 1 더하기 a가 같습니다. 이런 거죠. a는 얼마?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3점짜리의 첫 번째 문항이에요. 과정은 설명했습니다. 한 점에서 연속이라는 건 뭐냐? 정의 그대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는 거야. 근데 범위가 나뉘어져 있는데 왼쪽 오른쪽이 다 누구야? 다항함수죠. 그럼 이건 극한계산 자체가 그냥 대입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걸 볼 때는 위, 아래 둘다 마이너스 1 넣고 빵 같다 하면 이것도 10초 컷 맞나요? 3번이었습니다. 자, 4번으로 가시죠. 이젠 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전형적으로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이런 문제가 뭐 4번, 5번 출제가 되면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요. 무슨 말이야?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각변환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스텝 1.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우선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얘를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로 바꾸는 것 이게 스텝 1이겠죠. 근데 꼴 자체가 많잖아요. 이거 복잡한 각이 있어.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복잡한 각이 있어. 근데 이걸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로 바꾸고 싶어요. 단위원 위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프 위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각변환하는 요령도 있잖아요.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되지 않아요? 세타가 그래프 위로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여기 코사인 함수, 1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여기가 2파이. 얘가 y는 코사인 세타예요. 여기를 x라고 해도 상관없죠? 여기 x, 축, 코사인 x. 그럼 생각해봐. 파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파이야.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파이에서 플러스 세타 돼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돼 있으면 아 세타가 그냥 움직이는 변화하는 작은 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파이에서부터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으로 가고 있는 이 흐름이 누구랑 같다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다는 거야. 선생님, 파이 플러스 세타면요? 그럼 파이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잘안 돼요. 그럼 우리 각변환하는 요령이 있었잖아요. 얘는 2분의 파이가 두개 있는 거야. 그럼 2분의 파이가 두개 있는 거니까 우선은 코사인 세타 적어놓고 나서 세타를 아주 작은 양의 각, 그냥 예각으로 취급을 하자고 한 거죠. 실제로 예각입니까? 몰라. 근데 얘는 예각이어도 성질이 항상 성립해 일반성을 잃지 않아. 그래서 예각으로 얘를 취급하면서 그럼 파이보다 조금 작아요. 몇 사분면? 제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얼사탄코 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땅 붙여주면 되더라. 요런 방법까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듣나요? 그래서 그래프 위에서 사고하는 것. 안 돼? 그러면 각변환 요령이라도 가져갑니다. 얘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코사인 세타를 아니까 이제 여기에서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얘들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되죠. 하나의 삼각함수로부터 나머지 두 개의 삼각함수의 크기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부호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알아야지만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부호까지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근데 얘는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몰라도 됩니까? 얘는 각각의 값을 구하지 않아도, 저기 주어진 시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하면 코사인 세타만으로도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스텝 2 갑니다. 사인 세타 얼마인지, 탄젠트 세타 얼마인지 크기는 아는데 부호는 몰라요. 하지만 탄젠트 세타를 누구로 바꾸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바꾸면 얘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를 알죠?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심지어 사인 제곱 제를 우리는 1-코사인으로 고치면 1-코사인 제곱 그러면 결국에 코사인 세타만 알면 이 식의 값은 게임 끝이라는 거죠. 자, 분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분자는 얼마예요? 1 빼기 9분의 1입니다. 자, 분모 분자 그냥 전부 다 9배 해줄까요? 9배 하면 분모 얼마? 마이너스 3이고요. 분자는 얼마? 그럼 얘는 8 이렇게 되겠죠. 정답 마이너스 3분의 8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간단한 계산 문제 3점짜리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우선 각 변환하는 것 혹시라도 아, 이 부분이 잘안돼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가서 연습하고 오시고요. 위에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문제지. 사실은 스텝 2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코사인 세타만 구하고 나면 여기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고치는 것, 이런 거는 자연스러우니까 각 변환 잘안 된다. 꼭 연습하고 오셔야겠습니다. 이해 때는 꼭 맞춰주세요. 자, 다음 문제 5번입니다.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곡선 y는 fx가 있어요. 자, x좌표가 t인 곳에서의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야? 미분계수 f't예요. 원래 우리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기울기와 그리고 한 점을 알아야 되죠. 곡선 위에 점, x좌표만 주어지면 함수값 알죠? 미분계수 알죠? 그러면 직선 L은 Y는 F'T에 X-T 더하기 FT 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케이스가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곡선 위의 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 있고요. 케이스 2,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있고요. 케이스 3, 뭐야?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곡선 위의 점, 케이스 1, 너무나 간단한 문제 맞죠? 곡선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x에 1을 넣었을 때 함수값도 주어져 있잖아요. 나는 접점의 좌표는 알아. 그럼 뭐 알면 돼? 기울기 알면 되죠. 자, 스텝 1. f'x는 미분해 보세요. 3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9 되고요. 자, f 프라임 1입니다. 얼마? 3 더하기 10에서 9 빼니까 4 되겠죠. 얘가 뭐야? 기울기죠. 그러니까 y는 4배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4x 마이너스 3이라는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했습니다. 이제 구하고 나면 이 접점이 6,a를 지나요. 점, 6,y. 그 x자리에는 6을 넣고 y자리에는 a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a는 누구야? 그럼 얘는 24 빼기 3이야. 정답 21 되겠습니다. 자,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였고요. 기울기만 구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5번 문항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따라오고 있죠? 6번으로 갑시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 열이 있어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땡땡땡땡 갑니다. 수열의 근본, 수열의 본질, 나야라고 관찰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등차수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항도, 수열의 합도 그냥 자연스럽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첫째 항, 얘를 A라고 할까요? 자, 앞에 항에 공비를 곱하면 다음 항, 앞에 항에 공비를 곱하면 다음 항, 제2항 불러보세요.

제3항 AR의 제곱, 제4항 AR의 세제곱, 제5항 AR의 네제곱 좋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래. 첫 번째. 첫째 항이 양수여야 하고요. 두 번째, 공비도 양수여야 합니다. 스텝 1. 이렇게 된거 자연스럽죠? 첫째 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 그래야 모든 항이 양수. 근데 아래에 있는 조건들을 보니까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들어갈까? 물론 가능하겠죠. 자, 스텝 2. 이 상황을 해석해 봅시다. 자, S2분의 S4예요. 자, 분모는 누구야? 얘는 제1항 더하기 제2항이야. 분자는 누구야?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야. 생각해 봅시다. 등비수열의 합이 나왔어요. 기계적으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것? 물론 해결되겠죠. 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S2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제곱 빼기. S4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4제곱 빼기. 자, R-1 약분. 좋아요. A도 약분. 좋습니다. 그럼 분모에는 누가 있어요? 분모에는 R제곱 빼기 1이 있고요. 분자에는 누가? R제곱 플러스 1, R제곱 빼기 1. 인수분해 되고 얘가 이렇게 나와요. 자, R제곱 빼기 1을 쫙쫙 약분하고 나니까 예스! R제곱 플러스 1이 5야. R제곱이 4네. 근데 양수인 R이니까 R은 누구야? 2야. 얘를 찾는 거지. 이건 등비수열에서 합공식을 쓴 거예요. 근데 요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않아? 선생님, 이두 개를 묶어서 보면 등비수열의 B에서는 이 묶음들 사이의 간격이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얘는 A 더하기 AR. 얘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냥 분모 문제 A를 다 약분해 버리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1 더하기 R. 얘는 어떻게 하는데요? 위에 있는 걸 굳이 정리 안 해도 얘들을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보면 통째로 약분합니다. A 1 더하기 R제곱. 예스! 얘가 눈으로 보이는 순간 계산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을 쳐야 돼요. 이제 공비가 얼마인지 압니다. 그럼 이건 끝났지? 스텝 3. 뭐예요? S5에서 S3을 빼면 정의 그대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합.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합. 아, 제4항과 제5항의 합. 얘만 남은 거야. 야, 1번부터 5번까지 와봐. 근데 1번, 2번, 너 1, 2, 3번은 가. 이러니까 4, 5번만 남은 거라고. 근데 이건 누군데? R이니까 8A 더하기 16A. 얘가 30인 거죠. 그럼 A는 얼마야? 24분의 30이고요. 6으로 약분하면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구해야 하는 거 뭐예요? 제5항 빼기 제4항이죠. 물론 제5항, 제4항 그대로 놓고 얘는 A 곱하기 R의 4제곱, A 곱하기 R의 3제곱이니까 16A 빼기 8A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애가 두 배의 제4항.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두 배의 제4항에서 제4항을 빼 결국엔 제4항 구하라는 이야기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8A를 구하는 거야 정답 얼마? 10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에서 중요한 건 간격이라는 관점,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아, 얘네를 묶음, 묶음, 묶음, 덩어리로 보고 간격들을 바라보는 것까지 좀이 문제를 통해서 같이 정리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7번으로 갑니다. 로그의 정의와 성질에 대한 이야기죠. 1보다 두 실수의 예비가 있어요. 1보다 커 라고 했으니, 아, 얘들은 로그의 밑이 될수 있어. 아무 문제 없죠?

로그에서도 우리가 이제 증가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들을 생각하면서 얘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진다는 거죠. 근데 모습들을 보니까 오,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예요? 여기 밑이 in 로그고요. 밑이 bin 로그야. 근데 여기 진수의 이가 있잖아. 이해가 어둡지? 아, 그러네. 그럼 스텝 1. 모습을 조금 바꿔볼까요? 얘는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4의 b분의 1, 얘가 6이에요. 한번 더. 로그 2의 a 곱하기. 4가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딱 튀어나올 거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2를 처음부터 뽑아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모습들을 바꾸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됐죠? 스텝 2.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얘는 밑이 2인 로그야. 근데 진수에서 곱과 거듭제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주면 되는 모습이 어떻게 돼요? 3배의 로그 2를 밑으로 한 a 더하기 2배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b. 얘가 바로 20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는 땡큐. 밑이 2인 로그. 모습이 똑같네요. 얘도 밑이 2인 로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와우. 이 상태에서 연립하셔도 좋고요. 저는 이게 잘안 돼요. 그럼 로그 2의 a를 라지 a로, 로그 2의 b를 라지 b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물론 스몰 a, 스몰 b가 전부 다 1보다 커자가 크지. 그러니까 라지 a와 라지 b는 아 양수이긴 하구나. 얘들은 둘다 이제 양수이긴 하겠죠.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b분의 a가 얼마인 것? 3인 것과 얘는 3a 더하기 2b가 얼마인 것? 22인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a가 누구와 같아요? 3b와 같아요. 그대로 톡 집어넣을까? 그대로 톡 집어넣으면 얘는 9b 더하기 2b. 얘가 11b인데 2잖아. b가 2죠? a는 얼마야? a는 6이죠. 자, a, b 다 구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라지 A, 라지 B가 아니라 스몰 A, 스몰 B잖아요. A, 라지 A가 2야? 아, 라지 A가 6이죠. 그럼 스몰 A는 2의 6제곱 될 거고요. 라지 B가 2니까 스몰 B는 2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를 더하면 정답 얼마? 68 되네요. 처음에 주어져 있는 관계식들 보이죠?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 치환하고 나면 라지 A와 라지 B에 대한 간단한 연립 방정식의 구조가 뚜둥 등장을 합니다. 자, 7번이었고요. 이제 8번으로 가시죠. 8번은 지금 곡선 FX가 사차함수예요. 그리고 X는 2라는 직선 세로줄과 그리고 여기 Y는 16분의 1라는 가로줄이 짜잔 생기면서 이제 넓이 S1과 S2가 나옵니다. 요렇게죠. 그럼 우선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fx는 누구야? fx는 16분의 1 x의 4제곱이야.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a와 b에서의 넓이 s1과 s2인데 지금 fx y는 16, 오케이. 여기 얘가 s1이네요. 여기가 s2고요. 그래서 나한테 s2 빼기 s1 얘를 구하는 게 문제야. 선생님, 그럼 각각의 지금 영역들을 가지고 얘들의 넓이들을 각각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각각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할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은, 아, 교점들을 먼저 찾을 수 있나? X좌표가 2입니다. 오, X자리 2를 넣으면 얘는 2,1이라는 점이네. 근데 Y가 16분의 2 되려고 하면, 아, 여기는 1,16분의 1, Y축 대칭. 여기 마이너스 1,16분의 1까지 이렇게 이제 짜잔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럼 S1은 어떻게 돼요? S1은 얘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위 빼기 아래. 위 빼기 아래. 16분의 1에서 뺍니다. 누구를? fx를. 그래서 얘를 정적분 계산. 짜잔. 오, 적분 구간 이뻐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 구간 이뻐. 계산할 수 있겠지. S2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불러보세요. 1부터 2까지야. 근데 이번에는 위 빼기 아래 누구 빼기 누구?
fx 빼기 16분의 1. 얘를 정적분 하는 거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s1도 구하고 s2도 구하고 물론 할 수 있지만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s2 빼기 s1이니까 얘들 각각을 구하라는 건 아니겠죠. 할수 있지만 그건 출제 의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 방에 정적분 계산을 하고 싶다는 거야. S2 빼기 S1. S2 빼기 S1. 아!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의 구조를 보니까 부호만 반대잖아. 부호만 반대잖아. 이런 거야.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빼는 순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얘를 GX라고 해봐. 그럼 위에 있는 건 누구야? 마이너스 GX잖아요. 그럼 1부터 2까지 GX, DX에서 빼. 누구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GX, DX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서 플러스 되죠?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GX, DX.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이렇게 온다는 거지. 처음부터 이건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두 도형의 넓이. 아, y는 16분의 1. 얘도 그냥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곡선이 만나 생긴 거네.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 그러면 S2 빼기 S1. 오케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 관계를 찾는 것이 스텝 1이 될 거고요. 이제는 단순한 정적분 계산이잖아요. 스텝 2. 계산하러 갑니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16분의 1 x의 4제곱 빼기 16분의 1 dx입니다. 16분의 1 앞으로 묶어낼까요? 16분의 1은 앞으로 묶어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5분의 1의 x의 5제곱 마이너스 x. 얘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자, 앞에 16분의 1은 잘 모셔두고 뒤에 있는 거 계산. 5분의 1 곱하기 3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33 되고요. 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3.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합니다. 16분의 1 곱하기 5분의 누구야? 165에서 15 빼는 거니까? 그쵸? 아, 5분의 33에서 5분의 15 빼니까 5분의 18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로 약분하고 나면 40분의 9 이렇게 정답 나오겠네요. 자, 각각을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fx 식 자체가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잖아요. s1도 구하고 s2도 구하고 물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 복잡해지고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그건 우리 출제 의도와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정적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도형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복습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4점짜리 문항이에요. 근데 3점짜리 앞선 8번 문항과 지금 9번 4점짜리 첫 번째 문항, 사실 난이도 차이 거의 없습니다. 그쵸? 지금 풀수 있는 쉬운 4점짜리, 풀어야만 하는 4점짜리예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두개 있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가 처음에 어디에서? 원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점 P의 속도와 점 Q의 속도가 있어요. 점 P, 점 Q, 속도 함수의 그래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둘다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한 건 우선 아니잖아요? 스텝 1, 뭐부터 할까요? 가속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스텝 1. 우선 점 P의 가속도부터 구해봅니다. A, 1T예요. 미분하세요. 6T-6 됐고요. 이번에는 점 Q의 가속도 A, 2T 미분해보세요. 24네요. 가속도가 서로 같은 순간. 그게 바로 T1이야. 6배의 T1 빼기 6과 24가 같아요. 6배의 T1이 30이니까 T1은 얼마? 5인 걸 구했습니다. 자, 이제는 T1이 5인 걸 알아요. 뭘 구하라는 거야? T는 0에서 어디까지? T는 5까지. 누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 스텝 2입니다.
나는 점 P가 궁금해요.

그럼 점피 구해봅시다.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t가 0 이상인 부분에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얘가 y는 v1t지. 근데 t축과 2에서 만납니다. 무슨 말이야?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뀐다는 거죠. 근데 나는 5일 때까지 짠! 그럼 움직인 거리라는 건 넓이 얘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절대값 v1t dt고요. 이건 한 방에 구할 수 있나 없나?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S1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누구를? 마이너스 v1t를 적분 계산하는 거고, S2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5까지 그냥 v1t 얘를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정적분 계산해서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게임 끝!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점유 운동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있다면 정적분 계산 해도 되죠. 근데 위치함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거야. 자, 점피의 위치함수가 있습니다. x1t예요. 어떻게 구하는데? 적분하면 되죠. 선생님, 적분함 식이 더 복잡해지지 않나요? 에이, 적분상수가 빵이잖아요. 간단합니다. 누군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야. 얘가 위치함수야. 선생님,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데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t가 2일 때까지 왼쪽으로 갑니다. t가 2일 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t가 5일 때까지. 그럼 이 이동 거리, 움직인 거리, 제대로 찾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치만 알면 된다는 거지. 언제? t가 2일 때의 위치. 또, t가 5일 때의 위치. 얘들만 알면 되는 거잖아. 2 넣어보세요. 8 빼기 12 해서 여기 마이너스 4 될 거고요. 5 넣어보세요. 125 빼기 75 해서 여기 51이라는 것도 압니다. 아, 왼쪽으로 4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54만큼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4 더하기 54 해주세요. 58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필요했던 개념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봅니다. 우선 무엇을 알아야 돼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운동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야?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맞지. 됐나요? 자, 거꾸로 이제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맞죠? 근데 적분할 때에는 누가 중요해? 적분상수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 이런 처음 위치들,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고. 그럼 속도 함수로부터 뭘 알 수 있다고요? 미분해서 가속도 함수를 구할 수 있고, 또 적분하면 위치 함수도 구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야. 이제 점피, 점큐에 위치를 알아요, 속도를 알아요, 가속도를 알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가속도와 같을 때 이건 너무나 단순하잖아. 미분하면 1차, 미분하면 상수, 결국에는 t1 간단하게 나오지. 이건 아무 문제 없고. 결국에 이 문제에서 움직인 거리 찾는 건데, 움직인 거리는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그럼 여기 t축이랑 속도 함수의 그래프랑 사이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적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딱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범위를 나누어서 따로따로 정적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따로따로 하는 것 많이 복잡하지 않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설명은 드렸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다. 위치 함수를 안다면 결국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방향은 왼쪽 오른쪽 둘밖에 없잖아. 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왼쪽으로 가지. 얼마만큼? S1만큼. 속도가 플러스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죠. 얼마만큼? S2만큼. 그러니까 S1을 구하면 4가 나올 거라는 거야. S2를 구하면 54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적분 계산을 하는 과정과 위치함수에서 대입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이 과정이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9번이었습니다. 점의 운동,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운동에서 움직인 거리에 대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갑니다. 양수 AB에 대하여 닫힌 구간 0,2분의 5B. A도 양수야, B도 양수야. FX는 얘는 A 배의 사인 B분의 파이 X 더하기 2분의 A입니다. 우선 FX를 보면 함수식만 봐도 얘가 어떤 움직임인지는 아셔야 되죠. A도 양수고 B도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동의 중심, 누구 Y는 2분의 A를 중심으로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렇게. 근데 위로 얼마만큼 올라간다는 거야? 위로 A만큼 올라가고요. 또 아래로 A만큼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기는 얼만데? 주기는 꼭지에서 꼭지까지. 혹은 여기 바닥에서 바닥까지. 요렇게 이런 것들 주기잖아요. 주기 누구야? 2파이를 B분의 파이 나누면 얘가 주기가 2B인 거예요. 아, 얘는 주기가 2B구나. 이런 것 정도는 이제 가볍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y는 2분의 3a. 정체가 뭘까? 2분의 a에서 위로 a만큼 올라간 거. 쫙. y는 마이너스 2분의 a. 얘는 뭘까? 2분의 a에서 아래로 a만큼 내려간 거. 쫙. 그러니까 그림이 없어도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닫힌 구간 0,2분의 5b라는 건 어떤 설계예요? 한 주기 하면 0, 어디까지? 2b까지인데. 여기에서 한 주기 하고 4분의 1 토막 다시 꼭지까지 올라간 여기까지 땅 끊어서 이만큼만 관찰하겠다는 거죠. 그지?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없으면 그려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 점의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강력한 조건 정삼각형 나왔어요. 정삼각형이 나오면 얘는 세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구나. 근데 세 변의 길이만 같다 뿐만 아니라 특수각 60도가 등장을 하니 특수각에서의 길이 비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기출 문제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마지막 조건 삼각형 AOB의 넓이가 12루트 3입니다. 자,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다행히 땡큐 그래프가 있어요. 보면서 생각. 자, 처음에 진도의 중심. 야,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있겠지. 여기가 Y는 2분의 A인데. 여기에서 위로 A만큼 아래로 A만큼 내려가 있고요. 한 주기 와서 4분의 1만큼 땅온 거야. 그럼 이 특징적인 순간들 보이죠? 여기가 2분의 5B고요. 2B, 2분의 3B, 그리고 여기는 2B죠. B.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얘가 2분의 B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정도 느낌들 아시면 되고요. 꼭지에서 꼭지까지 하면서 아, 3분의 2B의 길이 얘가 이제 주기니까 여기가 2B구나라는 것 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기 알고요, 최대 최소 알고요, 특징적인 순간들 바라보면서 스텝 1. 그래프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아야 되는 건 누굴까?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삼각형 ABC 얘가 정삼각형입니다.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에서 숨겨져 있는 히든 조건, 여기가 60도라는 사실이죠. 그럼 선생님,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잖아요. AB랑 BC랑 CA가 다 똑같습니다. 맞아. 좋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럼 굳이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애들 가지고 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짠! 보조선을 하나 그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도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항상 직각삼각형을 찾아라 이거거든. 이제 스텝 2 갑시다.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직각 60도, 30도니까 오, 비율이 있는 거지. 여기가 지금 B잖아요. 그리고 A에서 C까지, 위에서 꼭지에서 바닥까지. 아, 여기는 2A인데. 그러면 비율 찾았습니다. B 대 2A는 누구야? 얘는 1대 루트 3 이렇게 했어. 자, 내향 안에 있는 것, 외향 밖에 있는 것, 끼리끼리. 2A는 루트 3B랑 같습니다. 다 됐어요. 자, 이제 스텝 3. 뭐야?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해. 삼각형 어디 있어요? AOB. AOB 깔끔합니다. 삼각형 AOB의 넓이는 말이야.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누구? AOB. AB의 길이 가져오시면 되고요. 높이는 2분의 3A 이렇게 되죠. 근데 3분의 AB의 길이 얘는 알잖아. 얼마예요? 2B예요. 자, 그럼 2랑 2랑 약분하고 얘가 지금 12루트 3이잖아. 그럼 2랑 2랑 약분하고 나면 오케이. AB는 말이야. 얘는 12루트 3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8루트 3인 걸 찾았어요. A와 B 사이의 관계, 비율 알고요. 그리고 둘의 곱을 압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게임 끝! 나겠죠. 자, A 자리에 누굴 넣을까요? 2분의 루트 3B를 넣어요. 뾰로롱, 뾰로롱, 톡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B제곱이 얘가 8루트 3이잖아요. 자, 루트 3, 루트 3 약분했어요. B제곱이 얼마야? B제곱이 16이에요. 선생님,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A제곱은 누구야? 그럼 A제곱은 4분의 3B제곱이야. 그냥 그렇게 오셔도 되겠죠? 조금 더 갈까?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4라고 찾자. B가 4인 걸 알면 A는 얼마인 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A는 2루트 3인 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자, 따라서 A도 압니다. B도 압니다.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정답. 12 더하기 16은 28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10번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사실 주기와 대칭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근데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정삼각형 조건들. 혹은 이등변삼각형 조건들. 혹은 어떤 직선에서의 기울기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기울기나 혹은 정삼각형에서의 특수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길이 비, 평상 비율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발상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근데 여기 위에 3분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3분의 AB의 길이. 이 기울기는 얘는 각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여기 위에서 3분의 길이에 대한 발상까지 함께 주어지면, 선생님, 기울기가 2면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얘들이 1대 2, 이렇게 가는 거니까, 1대 2대 루트 5, 이런 비율들도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길이와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이러한 관계로부터 무엇도 할수 있다, 좌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기억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한 번만 더.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 두 점을 잡고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자, 이번에는 3대 1 되니까, 아하! 3분의 2의 길이. 얘도 k에 대한 식으로 짜잔! 루트 10k야. 그럼 3분의 길이가 주어져? 그럼 K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 점 A와 점 B 사이의 X 좌표, Y 좌표 사이의 관계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정삼각형의 조건으로부터 이제 길이 B를 찾아주고요.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로부터 이제 AB의 값이 등장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자, 여기 특수각 삼각비 바로 보이죠? 이제는 보여야지. 우리 한번 했던 거니까. 정삼각형에서 3분의 길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수 있지만, 도형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직각삼각형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라고 했죠. 직각삼각형 수소의 발 내리고 나서 밑변

자, 다음 시간 우리 11번부터 15번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객관식 고난도 문항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황사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준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첫 번째 기하 시간이죠. 그쵸? 풀어봤죠? 당연히 풀어봤죠.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조했잖아요. 풀어보고 오자고요. 안 봤다고요? 오리엔테이션 안 봤다고요? 선생님이 안 볼까 봐 그렇게 짧게 핵심만 딱 얘기해놨는데 빨리 한번 보고 오세요.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자고요. 우리 오늘 첫 번째 문제 보고 왔어요? 그죠? 보고 왔어요. 첫 번째 우리 1회 모의고사입니다. 어땠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해볼 만한 문제들이 이게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30번 문제 벡터식을 가지고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 우리가 연습하기 아주 괜찮았던 문제다. 요런 것들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복습을 하면서 벡터식까지 우리가 한번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자고요.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첫 번째 23번 문제, 우리가 이제 벡터에서 첫 번째, 기하에서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벡터를 성분으로 주고서 연산시키는 이야기들. 얘를 풀어봐라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벡터를 구해. 어떻게? 5,2에다가. 그 다음에 벡터 b에다 두 배를 해주게 되면은 2,-8에다가 얘네들을 더해봐라.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는 x 성분은 x, 지금 여기다 두 배를 쓰니까 2,-8. 그렇죠? 그럼 x 성분은 x 성분끼리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8을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6. 그러니까 2에서 마이너스 8을 더해주면 이게 될 거예요. 이거 다죠? 그래서 x 성분과 y 성분을 모든 성분을 더해주면 7과 마이너스 6을 더해주면은 1이 정답이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선생님이 한번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벡터 a가 있고 어떤 벡터 b가 있어서 여기에 각각 실수배 p배 q배를 해서 더해준다라고 했을 때요 녀석의 성분을 a1,a2 그리고 요 녀석의 성분을 b1,b2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다면 요 녀석은 뭐가 된다? p a1 더하기 qb1, PA2 더하기 QB2가 되면서 이 성분을 모두 다 더해버리게 되면은 그 값은 P의 A1 더하기 A2 그리고 Q의 B1 더하기 B2가 되면서 이런 류의 문제를 이렇게 벡터를 구해서 찾아서 성분의 합을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서 뭐? 벡터 A의 성분을 다 더해버리고 그 앞에 개수가 1이니까 그냥 두고 그 다음에 여기 개수가 얼마? 2에다가 요 벡터 B의 성분을 모두 다 더해버리고, 이렇게 해줘도 당연히 동일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해서 앞으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구구절절하게 썼지만, 이거 보자마자 7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1이네?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대충 때려 맞추는 그런 어떤 게 아니라 충분히 수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이런 것들 우리가 가볍게 볼수 있었습니다. 많이 2점짜리 문제에서 우리가 봤던 패턴,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할수 있었어요. 24번 문제요. 24번 문제는 초점의 좌표가 4,0인 타원의 방정식을 저렇게 줬어요. 장축의 길이랍니다. 지금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

지게 되면 타원이 좌우로 길쭉할까 위아래로 길쭉할까 얘만 보면 몰라. 근데 초점 하나가 어디에 있어? X축 위에 있어. 그럼 저 타원은 아마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A제곱이 있으니까 여기가 A. 여기 X좌표가 A가 될 거예요. 꼭지점 X좌표가. 그럼 여기서 이 A와 4와 36 얘네들의 관계가 뭡니까? A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누구를 빼주게 되면은 36을 빼주게 되면 그 녀석이 누구다? 4의 제곱이 된다더라. 그죠? 그러면 A의 제곱은 얼마? 16에다 36을 더해주면 52가 될 것이고 A라는 값은 얼마가 된다? 2루트 13이 된다. 즉 여기서 요 녀석의 좌표가 X좌표가 2루트 13이니까 장축의 길이는 A의 몇 배? 2배가 되면서 이 A는 4루트 13이 우리가 원하는 장축의 길이가 되시겠다라고 해서 24번 문제도 뭐 그냥 거의 뭐 암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볍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었어요. 대단한 거 없이 그냥 타원의 정의, 그리고 초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였었죠. 2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5번 문제는 좌표 공간에서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보자마자 우리는 반사적으로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Z좌표를 그대로 놔주고 나머지 좌표를 제로로 써주면 된다. 기계적으로 좌표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A를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XY 평면. 그러면은 X 좌표랑 Y 좌표는 그대로 두고 Z 좌표에다 마이너스 붙여줘. 이 점을 C라고 하자. 기계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딱 좌표를 잡아냈을 거예요. 근데 A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에서 뭐 BC, 선분, 뭐 BC의 길을 구하라. 이러면은 그림 안 그리고 바로 뭐 선분 BC의 길이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쵸? 루트에 뭐 X좌표, Y좌표, 차, 뭐 Z좌표 차 제곱해서 하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 뭐야?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그림을 안 그리고서는 얘를 얘기하기가 좀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좌표 공간을 그려가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지금 A의 좌표가, X 좌표가 1, Y 좌표가 2, Z 좌표가 1이니까 요런 느낌적인 느낌. 여기에 지금 누가 온다? 여기에 점 A가 요렇게 온다라는 거죠. 1, 2, 1. 근데 여기서 얘를 Z축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에 누가 온다? B가 온다. 그리고 얘를 XY 평면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여기에 C가 온다. 그러면 이 BC라고 하는 요 직선에다가 A에서 뭐 했어? 수선의 발을 내렸어. 이 녀석을 H라고 불러주면 H의 좌표를 찾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B라는 거는 지금 XY 평면에 평행하고, 그 다음 이 AC라는 것은 XY 평면에 수직으로 있을 테니까 얘가 뭐가 돼버리냐면 직각이 돼버리거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야? ABC가 요런 상황이야. 너가 A. 너가 P, 너가 C, 그리고 여기 직각. 그럼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H. 이 녀석의 좌표가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을 알거든. 그럼 우리는 뭘 알면 될까? 얘가 몇대 몇인지의 비율만 알면 내분점으로 좌표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AB의 길이를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의 길이가 1, 2.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루트 5가 돼. 그다음 AC의 길이는 여기서 길이 1, 1, 토탈 얼마가 돼버려? 2가 돼버려. 그러면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를 각각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수능 특강, 수능 개념 강의에 선생님이 기하는 기하다. 우리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직각삼각형의 닮음 이용해서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얘네들의 길이를 각각 구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응용을 해주면 뭐가 된다? 이것 대 이것은 이거 제곱 대 이거 제곱이다까지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수능 특강, 수능 개념, 기하는 기하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기하는 기하다. 수능 특강 또는 수능 개념 강의에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그래서 얘는 뭐다? 바로 그냥 5, 네. 루트 5의 제곱, 2의 제곱, 4의 비율이 되는구나.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얘네들의 길이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 뭐만 궁금해? 비율만 궁금해. 그럼 5대 4니까 게임 끝났죠. BC를 몇대 몇? 5대 4로 내분한 지점. 그 점이 뭐다? 수선의 발 H의 좌표가 된다. 그럼 H의 좌표라고 하는 녀석은 5 더하기 4, 9분의. 5 더하기 4, 9분의. 5 더하기 4, 9분의. 5 곱하기 1, 4 곱하기 0, 더해. 그럼 얼마예요? 5예요. 5 곱하기 2, 4 곱하기 0, 더해요. 그럼 얼마? 10이에요. 5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5죠? 4 곱하기 1, 4죠.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얘가 수선의 발의 좌표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모두 다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정답은 얼마가 된다? 9분의 14가 된다라고 해서 다음 25번 문제도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의 비율이 궁금하다.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걸 응용해서 이것 대 이것은 이거 제곱 대 이거 제곱. 이것까지 우리가 했는다, 기억하고 있다라면은 빠르게 5대 4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25번 문제, 우리가 쉽게 쉽게 해결했었던 수선의 발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 문제에서 기하적인 감각을 내가 기하적인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구나. 그런 문제였구나. 25번 확인해 봤습니다. 26번으로 넘어갈게요. 26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양수 P에 대하여 포물선 Y제곱은 4PX의 초점을 F라고 하고 해서 지금 포물선을 그려놨고 초점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F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그리고 여기를 초점,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을 그려주고 만난 점을 A다라고 이름을 눈에 보이는 그 그림 그대로 설명을 해 놓은 거죠. 일선면에서 만난 점을 A라고 하자. 그때 삼각형 AF'F의 넓이를 알려준 상태에서, 즉, 요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AF랑 AF'의 길이를 더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포물선이잖아요. 포물선이고 초점이고 포물선 위에 점이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준선부터 그리셔야죠. 그죠? 이차곡선은 정의 가져갈 거니까 포물선은 준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y제곱은 4px의 포물선의 초점이기 때문에 여기 x좌표가 p가 되고요. 얘가 원점에 대해서 자 여기에 이제 이 여기 f 여기 f'은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p가 되겠죠. x좌표가. 그럼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니까 이렇게 준선을 그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녀석도 포물선이잖아. 근데 얘가 초점이고 얘가 꼭지점이야. 그럼 초점에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얼만큼? 2p죠. 그럼 여기서 얘가 2p니까 여기서 2p만큼 더 떨어진 지점, 얼마? 3p라는 지점에 이 녀석의 준선이 등장을 할 거예요. 준선부터 그리고 출발해야 됩니다. 포물선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결국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누구? AF의 길이랑 AF'의 길이를 더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A라는 점에서 이쪽 초점까지 이어놨어요. 이 포물선의 초점까지 이어놨으니까, 너의 길이는 여기서 내가 준선의 길, 수선의 발을 내렸어. 너의 길이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A에서 F'까지의 거리는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는 이 포물선 위의 점에서 이 포물선의 초점까지 거리니까 이 포물선의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AF 더하기 AF'은 이거 더하기 이건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3P와 마이너스 P. 얘네들의 차이인 4P가 된다라는 거죠. 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4P구나. 그럼 우리는 뭐만 찾아주면 돼? P만 찾아주면 돼. 근데 P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안 써먹은 조건이 뭐가 있었더라 봤더니 요 삼각형의 넓이를 문제에서 제시해 줬다라는 거지. 그럼 너의 넓이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을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한다거나,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를 이용한다거나, 등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각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쉬운가? 아니. 얘네들 각각의 길이 중에 뭔가 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있는 게 있는가? 아니. 근데 지금 내가 너의 길이는 얼마라는 걸 알아? 요만큼의 길이는 2P라는 걸 알아. 그럼 내가, 높이만 알면 되잖아. 그치? 요 삼각형의 높이만 계산해 주면 되거든. 근데 이 높이라는 건점 A의 Y 좌표거든. 그쵸? 그럼 점 A의 Y 좌표? 어? 그럼 내가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여기서 이 녀석의 길이, 이 녀석의 길이, 이 녀석의 길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고, 각각의 길이를 구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근데 얘 Y 좌표만 알면은 내가 넓이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고 게임이 끝나겠어? 그럼 y 좌표를 체크해 보자. 그럼 y 좌표를 내면 도형의 방정식을 접근해 주자. 그럼 요쪽의 포물선의 방정식이 뭐야? y 제곱은 4px라고 한다면은 이쪽에 있는 요 포물선은 뭐가 된다? 요만큼의 길이가 2p니까 y 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p 곱하기 x라는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원점에 있던 꼭지점을 p만큼 밀어줬어. 그럼 x-p, 요게 포물선의 방정식인 거죠. 그럼 두 포물선의 교점의 y 좌표를 찾을 건데, 똑같이 y 제곱이 있으니까
내가 y족끼리 같다 해서 x좌표를 먼저 구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8p에다가 x 마이너스 p가 되겠죠? 4 나눠주고 p 나눠주고

4 나눠주고 p 나눠주면 2만 남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3x가 남겠네요. 그럼 우변은 뭐가 된다? 플러스 2p가 남겠네요. x 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2p가 된다. 우리가 궁금했던 건 y 좌표이기 때문에 y 제곱은 4에다가 p에다가 x 자리에다가 3분의 2p를 집어넣는다. 그럼 일사분면에 있는 점 a의 y 좌표는 루트 씌워주게 되면은 4 p 제곱은 2p가 되고요. 3분의 2는 루트 3분의 루트 2, 요렇게 우리가 y 좌표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의 높이에 대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문제에서 뭐라 그랬더라? 3분의 8루트 6이라고 했어. 3분의 8루트 6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를 뭐라고? 2p라고 얘기를 했고요. 높이를 요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3분의 루트 2를 유리화해 보자. 그럼 뭐야? 3분의 2 루트 6의 p가 되겠지롱? 그러면 여기서 내가 3 없애고 2 없애고 루트 6 없애고 2 없애니까 4만 남아. 즉 누구의 p의 제곱이 4가 되면서 p의 값이 2가 됐구나. p의 값이 2가 되면서 여기다가 쇼로롱 대입해 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게임 끝났죠. 뭐부터 해봐야 돼? 준선부터 그리고 출발해야지. 2차 곡선 포물선 문제인데 준선 그려서 정의를 이용해줘야 되겠죠. 그 정의를 이용해주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필요할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높이. 높이를 내가 이거의 길이 가지고 갈수 있는가? 아니, y좌표면 게임 끝나는데 그럼 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야지.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2차 곡선 문제는 정의를 이용할.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도형의 방정식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내가 너의 y좌표가 궁금한 상황이야? 그럼 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끌고 가서 y좌표를 구할 거야. 라고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해서, 여기서 y제곱이 눈에 딱 보여서 같다라고 문제를 풀었지만, 나는 y좌표가 궁금한 거니까, 그냥 여기 x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두 배를 해서 더해버린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끌고 가도 가능은 했겠죠? 뭐 아무튼간 요렇게 이제 기하적인 요소를 이용한 정의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26번 문제였습니다. 2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7번 문제 보시면 양수 ABC예요. 양수 ABC에 대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8로 주고 중심의 좌표를 요렇게 구가 Z축과 만나고 S가 이 구가 XZ Y좌평면과 만나 생기는 원의 넓이를 얘기했어. 오피 더키는 규래.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준 상태에서 OC의 길이를 구하래. 결국 ABC를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그쵸? 근데 그림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봐야 돼? 그려봐야죠.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구를 여기다가 그릴까? 여기다 그릴게요. 자, 요렇게 X축, 요렇게 Y축, 요렇게 Z축을 두고서 ABC가 양수니까 구의 중심이 요렇게 X, Y, Z좌표가 다 양수야. 근데 지금 얘가 Z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XZ평면, YZ평면이랑 만난대. 그럼 구를 대략 내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서 내가 여기서 지금 XZ평면과 이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YZ평면과도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누구 축이랑 Z축이랑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럼 요런 뭐 이런 데서 저 뒤에서 여기서 어디서 여기 어디서 이렇게 만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너를 P라고 불러주고 너를 Q라고 적당히 불러준다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저 조건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럼 구의 중심에서 내가 이 XZ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요 원이라고 하는 요 녀석의 부분은 중심에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요 반지름이라고 하는 녀석, 구의 반지름, 이걸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어야 되죠. 그쵸? 이 구의 중심의 X좌표가 지금 A, Y좌표가 B, Z좌표가 C인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우리는 뭐라고 볼수 있어? 구의 중심의 Y좌표인 B라고 볼수 있어. 근데 요 녀석의 원의 넓이가 얼마래? 39파이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의 반지름 뭐가 돼? 루트 39가 돼. 근데 9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고 그랬어? 8이라고 그랬어. 그럼 뭘쓸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수 있죠. 해서 B의 제곱에다가 누구를 39를 더해주면은 8의 제곱 64가 나온다. 64에서 39를 빼주게 되면은 B의 제곱은 25가 되면서 그러면은 B의 값은 5가 되는구나. B를 먼저 찾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얘를 YZ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원의 중심.

그럼 이것은 9의 반지름인 8. 요 녀석의 길이는 루트 34. 원의 넓이가 루트 30, 아니 34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9의 중심에서 y좌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이 녀석은 9의 중심에 x좌표 a와 같아지는 거죠. 양수 a.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의 제곱에다가 누구를 더해주면은 34를 더해주면은 8의 제곱이 되면서 a의 제곱은 30이 되면서 a의 값은 루트 30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구의 방정식 얘기할 때 선생님이 항상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수적으로 연산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 왜? 구의 중심의 좌표가 뭐 A, 그다음 B, 그리고 C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8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XZ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XZ평면 위의 점들은 최다 누구 좌표가? Y좌표가 0이거든. 그래서 y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y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x-a의 제곱에다가 z-c의 제곱은 이항시켜버리면 88의 64-b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의 이 원의 반지름이 뭐야? 루트 39니까 너가 39잖아. 그래서 b가 5가 된다라는 얘기를 끌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얘가 y좌평면과 만나는 녀석은 y좌평면 위의 점들은 누구의 좌표가? x좌표가 제로예요.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게 되고서 a제곱을 이항시켜버리게 되면은 y-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z-c의 제곱은 88의 64-a의 제곱이 되는데, 이 녀석의 원의 반지름이 34, 루트 34니까 얘가 루트 34의 제곱. 그래서 a의 값을 루트 30이다. 요렇게 대수적인 연산을 통해서 끌고 갈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원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 써먹었어요. 그럼 이제 9가 Z축과 만나는 두점 P와 Q에 대해서 OP와 OQ를 더해서 9라고 얘기를 했대. 저거를 한번 써먹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요 그림은 지워볼게요. Z축만 우리는 신경을 씁시다. Z축만 신경을 써보면은 9의 중심에서 마찬가지로 Z축과 만나는 이두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중심에서 Z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가 뭐니까? 8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 9의 중심에서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는 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X축이 요렇게 있고 Y축이 요렇게 있고 9가 요렇게 잘리는 거잖아. 9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인 거죠. 그럼 요 녀석은 9의 중심에 누구 좌표?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X좌표의 제곱, Y좌표의 제곱 더해주면 요 녀석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즉, 요 녀석의 길이는 그럼 뭐가 된다? X좌표, Y좌표, 루트 속에 30 플러스 25가 돼서 루트 55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보이게 되면서 88에 64에 루트 55를 빼주게 되면은 9,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3이다. 즉, 9의 중심에서 Z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만나는 점까지 거리가 3이다라는 것을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얘를 대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Z축과 만난다. Z축과 만난다라는 것은 Z축 위의 점은 누구 좌표가? X좌표랑 Y좌표가 죄다 0이거든. 그쵸? 그래서 X좌표랑 Y좌표에다가 동시에 X에다가도 0을 집어넣고 Y에다가도 0을 집어넣게 되면은 00 집어넣게 되면은 Z-C의 제곱은 8의 제곱 64에서 0 집어넣게 되면은 A제곱을 빼주고 0 집어넣게 되면 B제곱을 빼주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이 각각 30과 A제곱이 30, B제곱이 25니까 너가 얼마가 되는 거다? 9가 되는 거거든. 55를 빼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Z와 C의 차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즉, 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랑 이 9의 중심의 Z좌표인 C랑 얘의 차가 얼마다? 3이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C가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왜? 저 말이 없다라면은 이 9가 만나는 두점 PQ의 Z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가늠이 안 되거든. 근데 C가 3보다 크다라고 그랬어. 그 9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원점까지, 9의 중심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린 점, 내가 뭐 적당히 H라고 불러볼까요? H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3보다는 더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요 점, 요두 점의 Z좌표는 둘다 양수거든. 그쵸? 그럼 OP와 OQ를 더했는데, 여기 H

H의 제트 좌표가 C이기 때문에 OP의 길이는 요 C에다가 3을 더해준 거. C에다가 3을 더해준 거고, OQ의 길이는 C에서 3을 뺀 거거든요. 그럼 둘을 더해주면 얼마야? EC죠. EC가 9예요. C의 값이 얼마가 나와? 2분의 9가 나와요. 여기다 4에다 씁시다. 게임 끝났어요. C의 값이 2분의 9가 나와요. 너랑 너를 더해주면 EC가 9가 되는 거니까. 그럼 A, B, C를 모두 다 찾았으니까 뭐 해주면 돼? 문제에서 OC의 길이는 정답은 루트 속에. 즉, C라는 점의 좌표가 뭐야? C라는 점의 좌표가 루트 30, 5, 2분의 9가 될 테니까, 2분의 9가 될 테니까, 루트 3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4분의 81이 되겠다. 그럼 루트 속에 55죠? 55, 4를 통분해버리게 되면 220인가요? 더하기 81 나누기 4. 그럼 분모는 2가 될 것이고, 분자는 루트 301이 되겠죠? 끝났죠. 그쵸? 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기하적으로도 연습을 해봤고, 대수적으로도 연습을 해봤다. 라는 거. 두 가지 다할수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얘가 더 빠를 때도, 얘가 더 빠를 때도, 얘가 더 편할 때도, 얘가 더 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로 풀어봤다라고 한다라면은, 나머지 한 가지 방법으로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죠. 28번 문제요.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생각보다는 해볼 만하지 않았나. 선생님이 오늘 문제가 1회가 좀 해볼 만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28번에서 공간 도형 문제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잘 해낸다면. 그림을 일단 줬어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3면체. 일단 그림을 줬어요. 근데 ABC랑 BCD가 정삼각형이래. ABC랑 BCD가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이래. 일단 정삼각형 나와서 마음이 되게 편해졌거든. 근데 삼각형 ACD를 BCD 위로 정사형 시킨 넓이. ACD를 BCD. 편의상 아래쪽이라고 부를게요. 아래쪽에다가 정사형 시킨 그 녀석의 넓이를 알려줬고. 그 다음 평면 알파가 있는데, 이 녀석은 BCD의 수직이고, 아래쪽에 수직으로 이렇게 딱 있는 평면. 근데 그 녀석이 동시에 CD에 평행한, 얘랑 평행하면서 아래에 있는 BCD의 수직인 이런 평면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녀석에 대해서 삼각형 ACD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되시겠다.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정사형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리고 ACD,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ACD를 알파로 내린 정사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정사형 ACD? 어? 그러면 ACD를 아래쪽에 내린 정사형의 넓이가 2√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을 찾아줘서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이 녀석의 넓이가 2√3이다라는 걸 뭔가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뭘까? 수선의 발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를 예측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문제가 너무나 나이스하게 감사하게도 정삼각형 두 개인데 정삼각형 두 개의 한 변의 길이가 8로 똑같거든.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으로 볼수 있냐면은 여기 BCD라는 요 정삼각형 위에 ABC 정삼각형을 똑같이 포개놔. 똑같이 포개놓은 다음에 이 ABC를 쓱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A랑 D랑 똑같은 지점에 있는 요 정삼각형 두 개를 놓고서 ABC 이렇게 쓱 들어올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에 BC가 요렇게 있고, 여기서 이 꼭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정삼각형이니까 나이스하게 중점에 딱 떨어지게 되죠?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나이스하게 중점에 딱 떨어지죠? 그 중점을 편의상 내가 M이라고 한번 이름을 불러줍시다. 그러면 요 A라는 지점은 이 D에서부터 올라갈 때, 그렇잖아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서 좀더잘 보여, 빨간색으로. 얘를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럼 여기 이 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아마도 요 라인, DM 위에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삼각형을 이렇게 쭉 올리면은. 그치. 얘네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뻗어가면은. 선생님, 좋아요.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 직관적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어. 근데 저는 엄밀하게 증명을 하고 싶어. 진짜 맞는지 나는 확인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하면 돼? 수선의 발을 찾는데 되게 좋은 도구가 누구다? 삼수선의 정리에서 세 번째 이야기. 평면 박계점에서 평면이 있는 직선의 수선의 발, 여기서 직선의 수직이면서 평면에 있는 요 직선을 그려주고, 여기서 내가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것은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된다. 이게 삼수선의 정리 세 번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두 정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이 여기 일치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거기서 뻗어 올라간 직선, 수직이면서, 그럼 여기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그것보다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과 일치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엄밀하게 설명됐어요. 그럼 이 수선의 발을 내가 뭐라고 불러주자? A'이라고 하면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한다면은 ACD를 BCD, 아래쪽 평면에 내린 정사형은 A'CD가 되겠죠. A'CD가 정사형이 될 거예요. 그이 정사형의 넓이가 2 루트 3이라고 맞나? 그쵸? 2 루트 3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넓이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어라? 누구의 길이가? CD의 길이가 8이잖아.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데 한 변의 길을 알거든. 그럼 우리는 가장 속 편한 게 누구지? 높이를 불러줘야 되겠지. 수선의 발을 H라고 불러주자. 공간 도형 문제에 안 헷갈리는 가장 좋은 것보다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라.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는 거. 너가 B구요. 너가 C구요. 너가 D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준 게 뭐다? M 될 것이고, 여기 어딘가에 내가 적당히 누가 있는데 A'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불러줬을 때 A'CD 요 녀석의 넓이를 얘기했다라는 거지. 그 넓이 2 루트 3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CD의 길이가 얼마? 8에다가 높이인 A'H를 얘기해주면 된다. 너가 4니까 이항시켜버리게 되면은 A'H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3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가 뭐라고요? 2분의 루트 3이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나이스한 정삼각형이에요. 그쵸? 여기 각이 몇 도? 30도, 여기 몇 도? 60도, 1대 2대 루트 3.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다? 요 녀석의 두 배가 된다. 2분의 루트 3이 두 배인 루트 3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 DH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지금 BC의 길이가 8이었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4였거든요? 그럼 얘가 4 루트 3이니까 루트 3을 빼면 요만큼의 길이는 3 루트 3이라는 요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럼 A'이란 녀석의 위치가 대략 어디쯤 온다? DM의 1대 3 내분점에 온다. 뭐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겠어. 그럼 넓이를 이용해서 A', 수선의 발 위치까지 찾아냈거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ACD를 알파라는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시키고 싶대요. 그러면 정사형 문제의 풀이의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 구하고 거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자. 라고 한다면은 ACD의 넓이를 먼저 구하자는 거죠. ACD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서 봤더니 역시 CD의 길이를 알아. 내가 높이만 알면 돼. 이렇게 봤더니 지금 여기서 평면 박계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거기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너무나도 이거는 삼수선의 정리 냄새가 솔솔 나죠. 그쵸? 그래, 삼수선의 정리를 써야 되겠다. 그럼 내가 AH만 알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누구를? ACD의 넓이를. 그럼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도형을 다시 뜯어내 봤더니 A예요, A'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H예요. A'H는 좀 전에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아냈거든. 그럼 내가 AA'만 필요하면 되겠네, 그치? AA'을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또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 AMD를 뜯어내. AMD를 이렇게 뜯어내. A에, M에, D를 뜯어내. A에서 수선의 발 내린 지점에 여기 뭐가 온다고? A' 온다고. 근데 A'M이 뭐라고 그랬어? 3루트 3이라고 얘기를 했어. AM은 정삼각형의 높이에요. 4루트 3이에요. 4대 3대 루트 7이 되겠죠? 16에서 9를 빼주면 7이니까. 그럼 여기서 3루트 3에다가 요 녀석을, 루트 7을 곱하고 3을 나눠주게 되면 요 녀석은 루트의 21이 되겠다. AA'의 길이가 루트 21이 될 거예요. 3대 4대 루트 7의 비율이니까 루트 3에다가 루트 7을 곱한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 AA'을 여기로 가져오면은 루트 21을 찾아줄 수가 있고, 그럼 AH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루트 속에 루트 21의 제곱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제곱을 해주세요. 얼마? 4분의 3이 나오겠다. 그럼 여기서 통분하면 4분의 40, 87?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87이 나올 거다. 그러면은 이 S,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 ACD의 넓이가 나와버립니다. 삼각형 A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를 누구로 잡아주고? 8로 잡아주고, 높이가 누가 된다? H가 된다. 2분의 루트 87이 된다. 그럼 여기서 2 약분해 버리면은 2 루트 87이 정상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코사인 세타를 찾아줘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를 찾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도형을 알파로 정상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알파라는 게 CD랑 평행하면서 요 평면 BCD의 수직으로 요렇게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게 어디에 있건 간에 그 얘랑 평행하고 수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 쉬운 데다가 놓자. 어디에다가?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CD랑 평행하면서 A프라임을 지나게 한번.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직선이 AA프라임이 BCD의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평면의 수직인 직선, 얘를 포함하는 요 평면은 얘랑 얘는 수직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포함하면서 이 CD에 평행한 요런 평면을 요렇게 그려주게 된다면은 요렇게 그려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알파를 우리가 하나 잡아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 알파와 ACD가 이루는 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 직선에 얘가 수직이고 이 직선에 얘가 수직이니까 얘네 둘을 포함하는 AA' H가 CD의 수직이거든. 이 평면이 여기의 수직이에요. 그럼 얘랑 평행한 평면이니까 얘랑 평행하면서 여기 A를 지나는 요 직선을 그려봐. 얘랑 평행하면서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봐. 그럼 요 평면이 얘랑 수직이니까 그럼 이 평면은 얘랑도 수직이고 평면이 직선이랑 수직이니까 너랑 너도 수직이고 너랑 너도 수직이에요. AH가 요 직선과 AA'이 이 직선과 수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알파라는 평면과 ACD라는 녀석이 만나는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면 교선의 수직의 두 직선을 찾았어. 얘가 우리가 원하는 각 세타가 된다는 거죠. 요 녀석이. 바로 요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각 세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AH의 길이인 누구? 2분의 루트 87 분의 누구? 루트 21이 되면서 루트 87분의 2 루트 21이 코사인 값이 된다더라. 그럼 둘을 뭐 해주면은? 곱해주면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너네들을 곱하면 루트 87이 사라지게 되고 4 루트 21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한편으로는 정사형을 구할 때뭐 해줄 수 있다? 아예 내가 정사형을 찾아버릴 수가 있다요. Find 정사형. 아까처럼 내가 알파를 여기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A를 지나면서 CD에 평행하면서 아래 평면은 수직인. 왜? 이 AA'이 이 아래 평면 BCD랑 수직이기 때문에 얘를 포함하게 그렸을 때 내가 평면을 예측하기가 쉽거든. 그러면 여기 C라는 지점에서 이 평행한 요 A'을 지나면서 CD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ACD를 알파에다가 정산시켰을 때, 요 C라는 지점이 여기에 이렇게 C프라임이 오게 되고, 요 D라는 지점이 여기 D프라임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정사형 AC프라임, D프라임을 얘기해 줬을 때, 요 녀석의 길이는 얘 길이랑 같잖아. 왜? 평행하니까 여기서 수선해발, 여기서 수선해발 내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갔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가 뭐야? 8이에요. 그럼 정사형 시킨 도형의 높이가 뭐야? AA'이잖아. A'. AA'. 요 밑변, 높이. 근데 AA'이 얼마야? 루트 21이야. 게임 오버입니다. 밑변의 길이가 얼마? 8. 높이가 얼마? 루트 21. 훨씬 간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사형 찾는 문제에서 가능하다면 정사를 먼저 찾아봐라. 근데 그게 어렵다면은 투 스텝으로 나눠서 접근을 해주는 거죠. 맞나요? 훨씬 계산이 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정사형 구하는 이야기 두 가지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28번 문제 연습하게 되게 좋았어요. 공간도형 연습하기에 2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차 옥석 문제예요. 2차 옥석 문제는 무조건 맞아줘야 된다. 우리가 틀릴 수가 없다. 왜? 4점짜리로 29번에 나와도 결국 해결해야 되는 아이디어는 똑같다라는 거. 그림과 같이 해놓고 그림을 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쌍곡선의 방정식을 얘기했고 초점 두 개, f, c, 0, 마이너스 c, 0인데 쌍곡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줬단 말이지. 그럼 딱 보자마자 c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 4a의 제곱에다가 12a의 제곱을 더해준 거잖아. 16a의 제곱이잖아. 그럼 c의 값은 뭐가 된다? 4이게 된다.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일단 내가 너의 좌표를 알아. 너의 좌표도 알아. 꼭지점의 좌표도 알아.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점근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점근선의 방정식 y는 요거 루트 씌워주면은 2a죠. 요거 루트 씌워주면은 2루트 3a죠. 거기 x, a는 약분, e도 약분. 즉 y는 루트 3x. 기울기가 양수인 거 금방 찾았죠. 심지어 정확하게 아는 데다가 그 루트 3이라는 거, 뭐야?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 루트 3이라는 것은 1대 루트 3의 비율이네. 60도네.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출발을 했어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F에서 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그려주고, 그 다음 만난 점을 P라고 불러주고, 그 상태에서 삼각형 PF'에 둘레랑 넓이를 줬는데 상당히 복잡해. 그때 HF'F의 넓이를 구해서 계산하시오. 해봅시다. 일단 너의 좌표를 내가 4a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꼭지점 x좌표를 2a라는 것도 알았어. 그럼 주축의 길이가 4a이거든. 주축의 길이가.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쌍곡선 2의 점이고 초점까지 이어놨으니 요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너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불러준다면 모르니까 요 녀석의 길이는 내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L에다가 주축의 길이인 4A를 더한 만큼 그래야 너에서 너를 빼주게 되면 4A만큼의 차이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먼저 얘기를 해주자. 요 녀석은 여기다 씁시다. Y는 루트 3의 X다. 그럼 둘레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니까? 8A니까. PF'F의 둘레에 대해서 8A니까 L과 L에다가 4A를 더해준 녀석과 8A. 얘를 모두 다 더해주면은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6 더하기 12루트 3. 그러면 얘가 2L, 12A니까 2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L 더하기 6A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6루트 3이 나오겠죠. L과 A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요. 둘레는 자연스럽게 그냥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넓이야. 이 녀석의 넓이를 얘기해줘야 돼. 내가 이 녀석의 높이를 알기가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래.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뭐 이번 생 안에 답이 나오긴 할 겁니다. 지금 너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다음 그 직선과 이 포물선의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교점의 y좌표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는 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뭘 해볼까? L과 A에 관한 관계식이 우리는 궁금한 거잖아. 초점 두 개가 원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는 거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타원도 그렇고 쌍곡선도 그래요. 이게 기하에서 도형을 우리가 그 기하 문제, 기하 이제 2차 곡선 문제에서 은근히 유용하게 쓰이는 포맷이다. 너랑 길이가 같아. 즉 얘네 둘의 중점은 여기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L과 A, 얘네들의 관계식으로 갖고 가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얘를 연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려버리게 되면은, 너가 1대 2니까, 너도 1대 2의 비율을 가져요. 너의 길이만 알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얘가 4A인데, 얘가 몇 도라고 그랬어? 60도라고 그랬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2A가 될 것이고, 요만큼의 길이는 2a의 루트 3배, 2루트 3의 a가 되겠지요. 그럼 너가 2a인데 1대 2니까 너의 길이는 뭐가 된다? 4a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삼각형 PF'F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를 뭘로 두고? L로 두고. 2분의 1 곱하기 L에다가 높이를 누구로 두면 된다? 4a로 두면 된다.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6 더하기 6 루트 3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눠버리면 2가 될 것이고, 2를 하나 더 나눠버리게 되면 L 곱하기 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3 루트 3이 이렇게 되겠지요. 문자 두 개, 식두개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결국 A와 S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L을 없애버립시다. L 들어갈 자리에다가 누구를? A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3. 그리고 6배 A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6 루트 3이 된다. 양변에 A 곱해주고 3을 나눠줘요. 그럼 여기서 얘는 2배 A의 제곱. A가 여기에다가 A 곱해주고 3 나눴어. 그 다음에 여기서 A 곱해준 거 이항시켜버리게 되면은 플러스 얘는 2 루트 3의 마이너스 1의 A가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는 여기서 얘는 얘가 곱해지고 3 나눠지고 이항시켜버리게 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3의 A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 녀석이 그대로 3으로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플러스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퀄체로. 인수분해가 루트 3 마이너스 1에 1 해주시고 마이너스 2 루트 3을 붙여줘야 된다. 2에다가 1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얘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A라고 하는 녀석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리수. 문제 처음에 나오는 이런 한글 조건 중요하게 봐야 돼. 이런 거에서 많이 놓칩니다. 유리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 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게임 오버입니다. A 값을 찾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에서 넓이 누구? HF'F의 넓이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저 HF'F의 넓이 S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누구? 요 녀석. A에다 2분의 1 집어넣게 되면은 루트 3이죠? 그 다음 높이는 누구예요? 4예요. 요 삼각형의 높이. 얘가 높이죠? A의 4배를 주면 얼마예요? 2예요. 루트 3이에요. 끝났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보다 A분의 1, 2에다가 S의 제곱, 3 해주면은 6이 되는구나. 답이 나왔죠. 그죠? 그죠? 끝났죠. 2차 곡선 문제예요. 4점짜리에 나오건 뭐하건 치는 결국 2차 곡선 문제예요. 정의를 이용해서 스타트를 끊어야죠. 너네 둘의 차가 주축의 길이와 같구나. 그 다음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 너 초점이 잡혀.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 주어진 거 그냥 둘레, 넓이. 넓이를 구할 때 과연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아서 y 좌표를 찾는 게 현명할 것인가? 도저히 방법이 안 떠오르면 그렇게라도 풀어내야 되겠죠. 근데 얘가 같다라는 거. 1대2 닮음을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할수 있는 상상력이 있어야 되겠다. 안 떠올랐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져가자고요. 알겠죠? 마지막 문제 남겨놨습니다. 30번 문제요. 벡터 문제입니다. 늘 그렇듯이 주어진 벡터식을 가지고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좌표평면사에서 A, B는 4, AD는 6이라는 직사각형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림도 이렇게 친절하게 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점 PQ가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AQ랑 BP의 내적의 최댓값을 뭐 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해보자고요. 가부터 보시면 일단 가의 조건을 해석하기가 쉽죠. 뭐다? 벡터 DP와 벡터 DP를 내적해줬다는 것은 벡터 DP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럼 4분의 1의 벡터 AB에다가 내적. 시점이 똑같이 A로 있으니까 이 녀석 우리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벡터 DB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벡터 AB랑 벡터 DB를 내적해라. AB는 요렇게 되거든. 벡터 DB는 요렇게 되거든. 너의 길이는 4고 너의 길이는 6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내적을 구하는 포맷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쵸? 첫 번째 뭐죠? 각각의 크기를 곱해주고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거냐? 아니면 성분을 이용해서 좌표 평면상에서 놓고서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은 기하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둔각일 때는 수선의 발 내려서 이거 곱하기 이거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 셋 중에 가장 내가 편한 걸 찾아주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AB가 이렇게 있고 DB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 떨어지잖아. 그럼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거든. 그냥 4의 제곱 16이구나.

그럼 얘가 4가 되겠구나. 얘를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면, 즉 수선의 발을 예측할 수 있다라면은 이게 가장 빠르고 편하죠. 그렇죠? 그럼 일단 가의 조건을 봤더니 아, 벡터 dp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점 d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2가 되는구나. d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원이구나. 그럼 얘가 6이니까 대략 3등분점을 이런 느낌으로 그려보면은 여기서 얘를 중점을 잡아주게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원을 내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좀 감자 같지만 원입니다. 원 그리는 게참 쉽지가 않아. 그쵸? 아, 점점 감자 같네? 자, 이렇게 아무튼 간, 뭐, 요 정도 선에서 타입을 봅시다. 손을 대면 댈수록 감자 같지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 위에 누가 오는 거야? P가 오는 거야. 나의 조건을 또 해석을 해보자고요. 나의 조건을 봤더니 AQ, AB랑 AC라는 벡터는 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AQ 앞에 6을 나눠주고 AB와 AC 앞에 2와 1이라는 개수가 있으니까 2로 더해주면 얼마? 3. 즉 3을 여기다 써주자. 두 배의 AB 더하기 AC. 그리고 6으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붙여주면은 똑같은 식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의 의미를 내가 부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지금 B와 C, B라는 녀석과 C라는 녀석에 대해서 B 쪽에다가 2를 곱했잖아. 그럼 크로스로 2를 곱하고 C 쪽에다가 1이 있으니까 1, BC의 1대2 무릎, 누구? 내분점을, 1대2 내분점을 내가 E라고 불러준다면은 이 녀석은 뭐다? 벡터 AE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BC의 1대2 내분점은 여기에 2를 내가 이름을 불러주고, 요 녀석의 벡터의 얼마? 2분의 1을 곱한 거구나. 벡터 A라는 녀석의 크기의 절반을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1대1이니까 얘도 1대1이 되면서 요 지점이 우리가 원하는 누구다? 바로 Q가 되더라라는 거죠. Q의 위치는 정확하게 원포인트로 잡혔어요. P는 원 위를 뿔뿔뿔뿔뿔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구? AQ와 벡터 BP의 내적을 최댓값이래요. 그럼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이 조건들을, 텍스트를, 이 글자를, 문자를 기하적으로 해석한 거죠. 이제 얘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야? AQ와 BP의 내적이야. AQ와 BP의 내적을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AQ는 고정된 벡터거든요. BP는 여기를 시점으로 하고 이 원으로 이렇게 쏴주는 요런 벡터예요. 내적의 최댓값을 얘기할 때. 선생님이 벡터 문제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원 위의 점을 시점 또는 종점으로 갖는 벡터는 원의 중심을 가는 벡터 플러스 벡터. 이렇게 가져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벡터 AQ 내적 저 벡터 BP를 어떻게 B에서 D로 가준 다음에 D에서 P로 이렇게 가져라. 그럼 얘를 전개해 주게 되면은 AQ 내적 벡터 BD 플러스 AQ 내적 벡터 DP가 되면서 중심으로 가는 벡터는 중심으로 가는 벡터 중심이라는 건 고정된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위치가 고정되면서 이 벡터 BD는 고정된 값이 돼버려요. 계산하기가 쉽죠. 그 다음, DP라는 벡터는 중심에서 원위로 가는 벡터야. 그럼 얘가 DP라는 벡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크기는 일정하고 방향만 바뀌는 거잖아요. 벡터라는 게, 벡터 첫 번째 단원을 다시 돌이켜보자고요.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건데, 크기를 고정시켜놨으니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돼? 방향만 신경 쓰면 돼. 그래서 이 녀석을 내적이든 뭐든 내가 기하적인 해석을 할때 해석하기가 좋거든. 크기랑 방향이 동시에 변하면 언제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판단하기가 난감한데, 적어도 크기라도 일정하니까 우리는 방향만 신경 쓰면 되거든. 그래서 중심을 거쳐가는 벡터의 덧셈 혹은 뺄셈으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상 뺄셈은 내가 시험 시간에 약간 뭔가 이렇게 홀려가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 여기서 1 빼야 되는데 반대로 뺀다거나. 그래서 선생님은 덧셈을 추천합니다, 늘. 그럼 여기서 AQ랑 BD의 내적을 생각해보면 AQ라는 녀석은 요렇게 가요. BD라는 녀석은 요렇게 가요. 그럼 얘네들의 내적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쉬울까? 수선의 발을 예측하기가 쉽습니까? 까다로워. 두 벡터의 크기는 내가 알지만 두 벡터 이루는 각을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까다로워. 근데 너무나도 직사각형이 예쁘게 딱 있잖아.
성분이 가장 편하겠지, 그치? 너를 X축, 너를 Y축으로 가자. 그럼 벡터 AQ라는 녀석은 너의 길이가 2고, 그럼 너의 길이는 1이고, 너의 길이가 2고, 너의 길이가, 그러니까 X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갔어. 첫 번째, AQ와 BD. 벡터 AQ와 벡터 BD의 내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AQ는 X방향으로 1만큼 갔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잖아. 내적. BD라고 하는 녀석은 X방향으로 얼만큼? 6만큼 갔고, Y방향으로 4만큼 갔잖아. 그럼 여기서 얘는 6에다가 8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버렸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얘는 고정된 값이라는 거죠. 두 번째, 벡터 AQ와 벡터 DP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AQ는 어쨌든 고정된 벡터거든. 근데 DP는 크기가 반지름 얼마로 2로 일정하고 방향이 아무데 나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내적에 뭘 구하고 싶어?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가 가장 크려면 어떻게 돼? DP가 얘랑 같은 방향이 돼주면 되겠죠. 평행한 방향. 그래야 코사인 세터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AQ의 크기인 루트 5에다가 벡터 DP의 크기인 2를 곱해준 2 루트 5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은 고정값 마이너스 2에다가 최대값 2 루트 5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가 우리가 원하는 라지 M이 되는 것이고, 요 라지 M에 대해서 라지 M에다 뭘 더해서 2를 더해서 제곱을 해줘라 라고 한다면 20이라는 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예의를 해석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녀석을 BP라는 녀석을 B에서 D를 거쳐가는 벡터로 쪼개주기도 했지만, 아니면은 선생님 저는 위치 벡터 느낌으로 벡터 AQ와 벡터 BP를 A를 시점화라는 벡터 AP에서 AB를 빼주는 걸로 할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쵸? 내지는 그럼 내가 위치 벡터로 벡터 AQ와 벡터 AP를 내적해 준 거에서 벡터 AQ와 벡터 AB를 내적해 준 걸 뺀 거다. AQ랑 AB는 고정된 벡터거든요. 내적 계산이 가능하죠. AQ예요? AB예요? 얘는 뭐가 제일 편하죠? 기하적 해석이 편하죠. 왜? 수선해발 여기 딱 떨어지잖아. 그럼 2 곱하기 4.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뭐가 나오는 거야? 8이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만 얘기해주면 되거든. 그럼 AQ와 AP를 내적해. AQ와 AP를 내적해. 그럼 얘도 위에서 한 것처럼 여기서 두 번째 풀이의 첫 번째 풀이로 저 벡터 AQ와 벡터 AP의 내적이라는 녀석을 AP를 어떻게 준다? AQ 내적 A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P로 가는 벡터의 덧셈으로 쪼개준다 라고 접근할 수 있겠죠. 해서 전개를 해서 계산하는 방법, 계산을 생략할게요. 여기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번에는 AQ랑 AP는 AQ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AP의 내적은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AP의 내적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였단 말이지. 그럼 이 최대값은 AQ의 크기는 고정됐으니까 여기서 이 AE, AQ를 연장한 이 직선에 대해서 여기 위에 점에서 수선의 발을 냈을 때 가장 멀리 와주면 되거든요. 가장 멀리 올 때가 언제야? 여기에 수직이면서 원에 접하는 접선, 여기 위에 P가 왔을 때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의 길이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 중심에서도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이만큼의 반지름이 2가 나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얘가 4대 2, 1대 2대 루트 5잖아. 그쵸? 그럼 1대 2대 루트 5니까 1대 2대 루트 5가 되겠네? 너의 길이가 뭐야? 6. 그럼 1대 루트 5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루트 5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럼 가장 멀리,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가장 멀리 오는 녀석의 길이가 루트 5분의 6과 2를 더한 거고, 그 녀석에다가 누구? 내가 AQ라는 벡터, 요만큼의 길이에다가 요걸 곱해준 거다. 그럼 AQ의 길이가 얼마지? 루트 5지. 저 수선의 발은 내렸을 때 요만큼의 길이는 뭐다? 루트 5분의 6과 2를 더해준 거지. 그럼 요걸 전개해버리게 되면은 얘가 얼마가 된다? 루트 5분의 6에다가 6플러스 2 루트 5가 나오게 되겠죠.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에 8을 빼주게 됩니다. 여기서 8을 빼주게 되면 최대값이 동일하게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맞나요? 해서 중요한 이야기.

0: 가라고 우리 같이 지금 공부한 거예요, 그죠? 1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어요. 이해도 잘 풀어보고요. 또 한번 새로운 것들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 2회에서 만나요. 제발.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다시 윤리와 사상 수능 완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2027학년도 수능 대박 만점을 위해서 바로 수능 특강 이후의 단계인 수능 완성을 시작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수능 완성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그쵸? 준비하기 전도 그렇고, 준비하는 동안도 그렇고, 촬영 오기도 그렇고, 여러분들, 막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긴장감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하는 마음으로 네, 여러 막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마 이제 수능 완성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특강을 끝내고 개념을 한 바퀴 돌리고 혹은 뭔가 수능 완성을 통해서 문제 풀이력을 좀 키우겠다라는 마음 먼저 잡고 여러 가지 뭐 이유들로 수능 완성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에 왔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든 다 상관없습니다. 수능 완성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수능 만점 대박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강의를 듣고 배우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6월일지 7월일지 8월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수능을 위해서 그 만점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차근차근 완벽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굳게 잡고 수능 완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네, 첫 번째 이제 문제를 볼 건데, 쌤, 이거는 첫 번째 문제가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준비한 더 극적인 대표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과 6월, 9월 모의평가를 풀면서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과목에 기출 문제를 풀게 될 건데, 모의평가 여러분들, 수능 기출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수능 완성, 수능 특강과 더불어서 이 모의평가, 수능 기출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주제, 문제 유형들을 파악하면서 공부가 돼야지 나중에 정말 만점 대박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 문항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빠르게 풀어드릴 계획이니까 쫙 한번 따라오기로 하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문제 풀이가 필요한 친구들은 제가 자료를 미리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풀어보고 듣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쯤은 개념이 1회독이 끝났을 거라는 제 생각 속에 강의를 구성한 거니까 참고하길 바라고, 혹시라도 막 마음 급해서 완성부터 드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완성을 들어도 분명히 많이 배우고 플러스가 되겠지만 그래도 개념 강의 들으면서, 특강 강의 들으면서 개념을 1회독은 꼭 하고 오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갈게요. 이렇게 바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극적인 수능 대표 문항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문제입니다. 가상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상대화의 스승이 누군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돼요. 네컷 만화 속에 단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논리, 빠르게 파악. 먼저 진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진인 여러분들, 특히나 도가의 장자가 얘기했던 이상적인 인간상 딱 떠올라야 됩니다. 보니까 자연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쵸? 좌망심재를 통해서 이 재물의 경지에 이른, 소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물음 속에서 나름대로 여기 한자로 나와 있지만 좌망이라는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좌망심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 여러분들? 바로 장자가 되겠습니다.

도가의 장자. 윤리와 사상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지문과 혹은 네컷 만화와 여러 유형 속에서 누군지를 파악하고 그 사상가의 주요한 윤리 사상 혹은 사회 사상, 주요 핵심 특징, 논리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해야 됩니다. 그럼 장자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쫙 한번 열어보 가볼까? 몇 번이죠? 바로 5번 되겠죠.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심제라는 수양을 통해서 바로 차별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오리다리가 짧다고 늘리려고 하지 말고, 하계다리가 길다고 자르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좌망과 심제, 그 다음에 재물까지 포인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정답 바로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빠르게 확인해 보면 1번의 경우에는 시비를 분별하고 군자의 도리를 실행하자라고 얘기하죠. 유교 사상에 가깝습니다. 2번 만물 간의 위기질서를 확립한다. 이 도가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위기질서를 확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평등하게 바라보는 걸 얘기하죠. 3번 보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보시바라밀. 아, 대승불교. 4번 여러분들 사회적 규범 예에 맞게 이기적 본성이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유교의 순자가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도가의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소박한 그런 본성대로 살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정답 체크했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능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네, 작년 수능 출제 포인트. 여러분들이 지금쯤에는 제가 지금 쫙 이렇게 깔아놓은 주제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야 돼. 딱 나왔을 때, 오, 그래, 고대, 근대 서양, 에피크로스 벤단. 아, 이 사람들 얘기했던 게 이런 거지. 에피크로스의 아타락시아, 벤담의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딱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수능에 출제되어 있는 문항들의 주제와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상들이 비교되어 나와 있고요. 나아가서 사회 사상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또한 이제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이란 타이틀 하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사회계약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문항들의 출제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이 중에 몇번좀 자신 없어. 내가 좀 이거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주제를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괜히 그건 그냥 안 풀고 가겠다 하지 말고, 그래도 한번 반복해 보면서 연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수능 직전까지의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큰 결실을 맺게 도와줄 거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크게 흐름을 파악해 봤습니다. 넘어가서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그려져야 됩니다. 동양이란 딱 이름이 나왔을 때는, 아, 동양의 경우에는 한국과 동양 윤리 사상의 경우에는 유교, 불교, 도가 그 외로 일단 구분되는구나. 유교의 경우에는 공맹순회 계열을 이어받아서 주위 왕수인 중국 유교 사상가 나오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한국 유교 사상가로서 이왕이 정약용 나오는구나라는 게딱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글자 글자만 봐도, 아, 이왕이에게 했던 포인트. 이왕이 무엇을 강조했지? 아, 이왕은 이를 강조했지. 이기 호발을 얘기했지. 이런 게 쫙쫙쫙 나와야 됩니다. 정약용은 뭘 얘기했지? 아, 그래. 이왕과 이랑 주이랑 다르게 성 기호를 얘기했지. 우리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야. 그런 기호를 말했지라는 게 딱딱딱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나아가서 불교의 경우에는 조금 낯설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간과 유식 사상에서 얘기하는 공에 대한 개념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고요. 이쯤 딱 되면은 그래도 후배나 혹은 동기한테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직은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우리 수능 직전까지 만들어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씩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배우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종선종 여러분들, 수양 방법에서의 뭔가 차이? 수행에서의 차이, 그쵸? 딱 떠오르지, 그치? 경전 공부가 먼저일까? 아니면 선 공부가 먼저일까? 참선이 먼저일까? 이런 고민들 같이 가면 되고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원효, 의천, 진율이 등장하면서 화쟁, 화합, 그쵸? 교종 중심의 선종과의 조화, 선종 중심의 교종과의 조화,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쫙 흘러가야 됩니다. 아직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 숙달. 내려가서 여러분들 도가, 노자, 장자 나오고요. 도교의 경우에는 내신에선 출제가 되고 있지만 수능과 평가원 같은 경우는 보통 노자와 장자 사상 위주로 나온다.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대 한국 윤리 사상도 나오지, 그치? 나아가서 신흥민족 종교로서 동학 또한 단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그러면 서양 윤리 사상, 고중세, 그쵸?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됩니다. 특히나 서양의 경우에는 고대 중세 비교 혹은 고대 근대 중세 근대 비교 현대 고대 비교 비교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덕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암과 행암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쵸? 의지의 나약함은 무엇인지, 이런 게 딱딱딱 머릿속에 맥락이 잡혀야 됩니다. 나아가서 헬레니즘으로 이어지는 에피크로스랑 스토아파 또한 머리에 그려져야 되고요. 중세로 가게 되면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가 등장하면서 중세의 이 신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신과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지, 그를 위해선 어떠한 덕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됩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당연히 딱 툭하면 튀어나와야 돼. 근대로 여러분 가게 되면 데카르트, 베이컨 나오고요. 스피노자, 흉 나옵니다. 그렇죠? 근대로 갔을 때는 옳은 건 무엇일까라는 고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탐구할 것인가? 데카르트, 베이컨. 나아가서 이 스피노자, 흉.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 이성을 중심에, 감정을 중심에. 그렇죠? 칸트, 공리주의. 옳은 행위라는 건 무엇일까? 칸트, 의무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게 옳은 거다. 그렇죠? 공리주의, 벤담과 밀. 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거야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대로 가게 되면 실존주의 등장합니다.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하이데거, 야스퍼스. 여러분들 특히나 잘 나오는 사르트르랑 키르케고르의 경우에는 꼭 챙겨두길 바라겠습니다. 쌤 지금 잘 나오는 건 키르케고르랑 사르트르라고 얘기해놓고 왜 밑줄은 야스퍼스랑 하이데거가 있죠? 이 파란색 여러분 밑줄들은 특히나 생활과 윤리에서 같이 나오는 주제를 제가 체크한 거예요. 생윤도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파트들에서 시너지를 얻고 있다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공부할 때 참고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체크해 놨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실용주의, 제임스와 듀이, 특히 듀이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 사상으로 오게 되면 이상사회에서 동양과 서양의 이상적인 사회 모습, 그걸 어떻게 실현할까에 대한 물음과 답변들. 내려가서 국가와 윤리를 오게 되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정당성을 가질까? 이런 물음들과 함께 사회 계약이 등장합니다. 홉스, 로크, 루소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홉스, 로크, 루소가 말했던 자연 상태에 대한 구분, 나아가서 사회 계약에 대한 목적, 구분, 특징들, 이걸 특히나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한다라는 건 이걸 잘만 공부하고 배우게 되면 등급 따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파트, 여러분들 너무 막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전하고 덤비길 바라겠습니다. 내려와서 시민과 윤리, 자유주의, 공화주의 비교되고요. 민주주의로 오게 되면 여러분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부터 근대 자유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 이 쉼표터의 엘리트 민주주의까지 출제가 됩니다. 시민불복종은 보통 생활과 윤리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자본주의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아담 스미스, 그쵸? 나아가서 케인스, 나아가서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전개와 발전 보시면 되고요.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으로 등장했던 이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공산사회 등등등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끝으로는 평화사상가 세계시민윤리에서는 묵자 칸트 갈등이 나오면서 이 세계적인 평화의 의미를, 그 방법을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세계시민윤리에서 누스바움 같은 사상가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생계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짝 짧은 시간 동안 쫙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요. 아직 안 그려진다? 들으면서 살짝 어색했다? 그러면 다시 공부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남은 시간 얼마일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시간 내에 정말 꽉꽉꽉 채워서 공부합시다.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네. 지금 막 얼마 안 남았다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맨날 밤새고 이러면 더안 좋게 흘러갈 겁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낭비되는 시간 없이 다 채워서 우리 수능 완성 만점 이뤄 봅시다. 이 핵심 구조 판선 여러분들 이미 특강 때 한번 쫙 훑었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 파트의 경우에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여러 관점들 나오고요. 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의 의미와 역할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 보시면서 복습하길 바라고요. 특히 1강은 전체 주제에 대한 약간 미리 보기 느낌이니까 아직은 모르는 주제에 헷갈리는 주제가 나왔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말고 쫙 한번 들어보면서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혹시라도 내가 아직 1강이 좀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잠깐 멈추고 2강부터 쫙 들은 다음에 모든 강의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1강을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굳이 얘들아 항상 주어진 대로 1, 2, 3, 4, 5, 6, 7 이렇게 강의 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게, 상황에 맞게 들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맵과 전략, 나름대로 흐름들 쫙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어왔다라고 가정하라고 제가 풀도록 할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풀길 바라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놓쳤던 부분이 없는지, 내가 헷갈렸던 부분이 없는지 다시 검토하면서 듣고 보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여러분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누군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현대 미국인들이 나는 어떤 노예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지금의 나는 노예를 가진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이렇게라고 말함으로써 미국 흑인들에게 미친 노예 제도의 효과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 것도 거부한다면 그들은 자아가 그의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지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보는 거다. 분명히 미국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누군가는 노예 제도를 통해서 여러 혜택들을 보고 살아왔을 거고, 누군가는 노예 제도로 인해서 힘들고 불편하고 아픈 역사를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다 무시하고 오늘날의 미국인들이 야 나는 그런 적 없는데라고 말하는 건이 자아를 이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분리해서 보는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겠지. 그러나 그렇게 분리된 자아는 아무런 역사도 가질 수 없는 자아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역사는 항상 내가 그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도출해내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김상건의 이야기를 할 때는 대한민국의 역사랑 떨어진 채 말할 수 없다. 저 또한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한민국에서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맥락들을 다 받고 자란 거예요. 김상건의 이야기, 김상건의 자아 속에는 대한민국 여러분들 흐름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따라서 이 사상가의 경우에는 이 인간이란 존재를 서사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정체성, 개인의 자아는 분명히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서,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의 역사나 맥락과 분리되어서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들 누구? 바로 현대 덕윤리학자 맥킨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이 맥킨타이어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그 관점을 한번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유용성, 공리를 도덕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지금 도덕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공리를 삼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쵸? 오히려 그 공동체의 역사나 전통과 맥락과 사회적인 여러분 실천들을 지금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2번,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삐, 틀렸죠, 그쵸? 너가 살고 있는 사회의 역사 맥락들을 너가 갖고 태어나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됩니다. 3번, 유독한 품성의 함양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네. 어디에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도덕 원리에 대한 탐구보다는, 너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역사와 이야기 속에서의 덕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하겠지, 그치? 따라서 3번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네, 중요한 키워드, 유덕한 품성의 함양이라는 키워드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덕윤리와 연결되는 맥락. 4번입니다. 좋은 삶의 본질적인 요소인 전통과 사회적 맥락을 중시해야 된다. 김상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의 좋은 삶, 우리 공동체의 역사, 맥락, 거기서의 나의 역할, 이런 정체성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좋은 삶이라는 거, 도덕적인 삶이라는 거, 너가 살고 있는 공동체랑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답 몇번 여러분들? 4번 되겠죠. 좋은 삶의 본질적 요소인 전통과 맥락, 역사, 혹은 사회적인 실천.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정답 바로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과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자아. 이제 위에 오히려 나와 있는
여기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5번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적절한 걸또 이야기합니다. 신이 없다고 한다면 본질보다 앞선 하나의 존재, 어떠한 개념으로도 설계되기 전에 실존하는 어떤 하나의 존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무언가 실존이란 지금 키워드가 나왔어, 그치? 이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섭니다, 여러분들. 사르트르의 주된 키워드가 되겠죠, 그쵸? 잠깐 머리카락 여러분 잠깐 네 사르트르가 딱 되겠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김상건이라는 여러분 존재는 윤리 교사, 윤리 강사를 하기로 결정된 채 태어난 게 아니라 제가 제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애초에 태어났을 때부터 너는 윤리 교사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마치 도구처럼, 그쵸? 너는 잘 쓰이는 볼펜이 돼야 돼. 이런 도구처럼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실존 이후에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이기 때문에, 실존 이후에 스스로 원하는 무엇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의 행동을 통하여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무엇이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사르트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 그쵸? 나아가서 그에 대한 책임. 몇 번에 나와 있죠? 삑! 바로 여러분들, 네. 쫙! 이렇게 3번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너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해서 자신의 삶과 세계를 개척해야 된다. 사르트르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어. 우리는 자유를 여러분들 선고받은 존재예요.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지, 그치? 그 표현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2번, 사회적인 삶을 거부하고 타고난 본성을 주체적으로 실현해야 된다? 주체적 실현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사르트르 관점에서 사회적인 삶을 거부해라? 네. 본성이 타고났다? 이런 포인트들 오답으로 지워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절대자를 통해서 참된 실존 자각해야 된다? 지금 위에 보게 되면 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라는 맥락과 함께 너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 네. 5번.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험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따라야 된다? B 여러분들. 네.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라 너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 너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혹은 재수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삶에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실존주의 사르트르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 머리카락이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 기출 문제 봤던 거 기억이 나지, 그치? 네 컷만 나와 있고, 네컷 속에서 단서가 지금 막 쏟아져 내릴 거예요. 잘 잡아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저야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누군지가 딱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사상가 얼굴 보고 푸는 건 위험할 수 있어. 최대한 단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풀어야 됩니다. 실제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지문 속에서 몇몇 단어들만 딱 보고 친구들이 사상가를 오해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핵심 키워드, 핵심 논리 중요해. 근데 전체 문항은 잘 봐야 돼요. 주어진 지문을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다 파악해서, 아, 공자구나, 아, 장자구나, 딱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한번 네 컷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왔습니다. 인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인이란 무엇입니까? 아, 일단 인을 강조하고 있어. 그치? 유교의 공자가 떠오르긴 해.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겸손 여러분들, 오케이.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라네. 그게 곧 인이라네. 극기 복례를 지금 얘기합니다.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자. 너의 이기적인 욕망대로 막 회사의 돈을 막 횡령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의 규범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세 번째,
그렇다면 인을 실천하는

알려주게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배웠던 것들을 마음껏 이제 넣을 수가 있어야 돼. 공자가 얘기했던 인을 실천하는 방법, 효제, 충서, 극기, 복례, 그쵸? 딱 떠올라야 되겠죠. 나아가서 예에 따라 살아가는 삶, 딱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야 된다.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표현을 여러분들 사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가지 하지 말 것들. 근데 우리가 막 사물까지 막 정리하고 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예에 따라 살자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공자. 됐죠? 그럼 바로 한번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의 법칙을 깨달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지금 강조하는 건 아니죠. 연계의 법칙,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불교 딱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불교 석가모니 여러분들 1번 따라서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설을 실천해야 된다. 아까 이제 여러분 얘기했던 효제 충서. 정성을 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충자와. 다른 사람을, 너의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려야 돼. 헤아려야 돼. 바로 배려를 얘기했던 여러분 서. 그 서가 지금 잘 나와 있죠. 정답 몇 번? 2번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교의 경우에는 성인과 군자를 제시하면서 자기 수양, 그쵸? 이야기하고요. 그를 통해 효제 충서, 극기복례의 삶을 강조했다라는 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의 그런 태도, 숙이 아닌 혹은 숙이 치인이라고 그러면 얘기하지, 그치? 내가 자기 소양을 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하지만 나머지도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소박한 삶, 무지의 덕, 도가를 떠올리면 되고요. 노자가 딱 연결되면 됩니다. 4번, 좀비 친소의 구별이 없는 사랑. 한자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겸해를 말하는 거예요, 겸해. 네. 겸해를 말한 건 묵자가 되겠죠. 묵자. 공자의 경우에는 좀비 친소와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사랑을 이야기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공자의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해야 돼. 먼저 사랑해야 돼.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그 마음을 바탕으로 다른 이웃의 엄마 아빠도 사랑하고 다른 나라의 엄마 아빠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을 넓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포인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유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묵자에서 말하는 겸해가 비교되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자주 보면서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묵자의 겸해, 구별 없는 사랑 혹은 차별 없는 사랑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비를 분별하지 않고 무지와 무욕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도가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교, 공자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죠. 정답 바로 2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고대 서양 사상가가 나왔습니다. 네,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젠 머릿속에 나와야 돼. 쫙 나와야 돼.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 스토아학파가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소피스트들 중에서도 특히나 여러분들 잘 나오는 프로타고라스, 혹은 트라시마코스, 고르기아스 딱 떠올라야 되고요. 스토아학파 중에서도 잘 나오는 아우렐리우스, 혹은 에피테토스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 숙달. 이게 답이에요. 네, 적절한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네컷만화랑 물어보는 게 비슷하지만 좀 형식은 달라요. 이번에는 가장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내가 보기에 그것은 참된 쾌락이다. 쾌락 앞에 참된 쾌락이 붙었어. 사람들은 진수성찬이나 맛있는 생선 요리와 같이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에서 즐거움을 찾으러 가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된 쾌락을 주지는 못한다. 와, 여러분들 막 눈앞에 막 펼쳐져 있는 끝내주는 맛있는 막 화려한 음식들. 와, 엄청, 그쵸? 행복한,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가가 봤을 때는 그런 진수성찬과 화려한 음식들, 그걸 누리는 거, 아, 그거 진짜 행복 아니야. 진짜 쾌락 아니야. 참된 쾌락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을 뒤흔드는 불안과 혼란을 몰아내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이성적인 숙고, 명료한 사고만이 너를 진정한 쾌락으로 인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맛있는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해도 아무리 막 뷔페 정말 막 고급진 뷔페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어도 사실 한 접시, 두 접시 막 계속 먹게 되면 오히려 배가 부르고 배가 아파옵니다. 처음에 아 배고프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배불러 배 터지겠어 막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히려 괴롭고 힘들어지게 되죠. 에피크로스는 얘기합니다. 야 그러지 마. 너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욕구, 식욕과 같은 욕구, 막 과하게 막 그런 맛있는 음식 먹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면할 정도로만 먹어. 불안을 없앨, 고통을 없앨 정도로만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 검소한 삶 여러분들 연결까지 가능하겠죠. 이 사람 여러분 누구예요? 에피크로스가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방탕환자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나 어떤 것을 즐길 때 생기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이거는 빨간 펜 등장해야 됩니다.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인 잠든 쾌락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이성적인 숙고를 통해서. 제가 지금 뭘쓸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쯤에선 딱 나와야 돼. 아, 아타락시아. 그쵸. 아타락시아. 연결돼야 됩니다. 스토아파의 경우에는 아파테이아, 에피크로스의 경우에는 아타락시아 연결이 가능하고요. 에피크로스가 참된 쾌락을 얘기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아타락시아라고 외워두면 네, 잊기가 어려울 거야, 알겠죠? 아타락, 쾌락, 알겠죠? 오케이, 네. 민망하지만 이렇게 해서 암기 팁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바로 에피크로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1번 보겠습니다. 실용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거, 잉?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자, 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죠. 이런 진수성찬과 맛있는 음식을 막 가득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는 모습들 연결하면 됩니다. 2번, 불을 축적하여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삐. 욕구를 가득 채우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줄여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극적 쾌락주의. 연결. 3번. 이성적인 숙고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모든 욕구를 충족해. 아유, 아쉽다. 이성적인 숙고는 여러분들 괜찮은데, 좋은 키워드인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건 아닙니다. 에피크로스가 강조하는 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의 최소한의 충족이에요. 이거를 최소한 충족하자라는 거지, 막 모든 욕구를 다 충족하자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라고 얘기하는 식도락에 대한 혹은 성욕에 대한 그런 이제 욕구들은 여러분들 오히려 멀리해야 된다라고 에피크로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요 포인트 여러분들 다시 복습할 때 기억하길 바래요. 네, 이렇게 최소한 충족. 4번입니다. 개인의 쾌락 증진을 에피크로스는 강조하죠. 네. 5번입니다. 불필요한 욕구를 최대한 줄이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지향해야 된다. 아타락시아랑 그대로 연결. 정답 바로 5번 되겠죠.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채우려고 막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식도락, 성욕, 혹은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다 멀리해야 된다라고 에피크로스는 얘기합니다. 정답 바로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유교 사상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적절한 걸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세 가지 이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성을 말하면 1. 그 권영을 말하면 2. 그 행사를 말하면 어디서 여러분들 행사 3.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성을 이야기하게 되면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한다. 우리가 여러분 아까 잠깐 스치듯이 얘기했는데 영지의 기호 딱 매칭이 돼야죠. 영지의 기호. 제 대학교 때 여러분들, 제 후배들이, 동생들이 저한테 이제 상권이 형을 줄여서 권영, 권영 얘기했었는데 네, 그때의 그 권영은 아닙니다. 알겠죠? 이 권영은 여러분들 자주직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자유의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 인간에게는 자주직권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할 수도 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 세 번째, 행사로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걸로 말하면 선을 하기는 어렵고 악을 하기는 쉽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선한 건 하기가 참 어렵고 악한 건 하기가 참 쉬워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쫙 그럼 내려갈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본성을 부여했다. 영재기호랑 또 연결이 가능하겠죠. 성 기호설 떠오르면 되고요. 누가 떠오르면 돼요, 여러분들? 정약용이 떠오르면 됩니다. 나름대로 1강으로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문제들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도덕적 행위를 실천해야 된다. 자주직권 너의 권영에 따라서 영지의 교우가 좋아하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됐죠? 정답 바로 1번. 끝. 2번입니다. 사회적인 도덕 교범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B. 지워주고. 3번. 도덕적인 완성을 위해서 인간이 지닌 모든 욕구를 제거. B. 오히려 정약용의 경우엔 여러분들 욕구를 긍정했습니다. 기존의 성리학자들의 경우에는 욕구를 이렇게 절제하고 줄이는 걸 강조했다면, 오히려 정약용의 경우에는 형구의 기호랑 영지의 기호를 말하면서 생존을 위한 욕구, 도덕적인 그런 실천을 위한 욕구를 오히려 긍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가서 4번. 자연의 이름을 충실히 따르는 무의의 삶, 도가 떠오르면 되고요. 서로 차별 없이 사랑을 아까 나왔던 한자, 겸해. 하늘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묵자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 바로 1번. 체크. 다음 문제. 고대 동양 사상가 나왔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하면 리스트가 딱 떠올라야 돼. 공자, 맹자, 순자, 휴. 다음 석가모니. 다음 노자, 장자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사람의 본성은 버드나무와 같고, 의로움은 버드나무로 만든 그릇과 같다. 본성으로 인의를 행하는 것은 버드나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이렇게 막 바꾸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그릇인 것처럼, 본성을 우리가 뭔가 바꾸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인과 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해진 본성은, 우리 본성은 선과 악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의해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는 거지 처음부터 선과 악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갑은 여러분 누구냐면 바로 고자입니다. 고자. 고자가 얘기했던 성무선악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본성이라는 건 선과 악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을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며 이익을 좋아하여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성을 지금 냅두게 되면 사회적인 혼란이 생긴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굽은 나무는 반드시 대나무를 대고 바로잡은 뒤에야 고다지듯이 사람의 본성도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가 있은 뒤에야 바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성은 악한 거야. 이 스승과 법도 예에 의한 교화가 있어야 선해지는 거야.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화성기위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악한 본성, 성악설 여러분 얘기했던 누가 떠올라야 돼? 바로 순자가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순자의 성악설이 떠올라야 된다. 본성에 관련된 두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본성은 본래부터 선이나 악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1번 땡. 2번, 타고난 본성을 보존하고 기르면 도덕적 인간이 될수 있다? 지금 타고난 본성이 지금 선과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따라서 여러분들, 땡. 네. 다음 3번, 모든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서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된다? 도가를 떠올리면 되고요. 4번, 타인과의 쟁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된다? B. 모든 욕구를 제거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네. 오히려 이제 순자가 말하는 예에 의해서 우리는 욕구를 충족하고 욕구를 절제할 수 있다는 걸 연결해야 돼. 모든 욕구를 제거하자라는 건 아니야. 정답은 자연스럽게 5번 되겠죠? 고자와 순자의 공통점. 예의와 법도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면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수 있다.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도 우리가 스승과 법도에 의해서, 예에 의해서 교화가 된다면 우린 착한 행동을 할수 있어. 사회적인, 도덕적인 행동을 할수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아가서 위에 있는 고자의 경우에도 본성은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런 여러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가 착한 행동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둘의 공통점으로 정답 몇 번? 5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본성을 포인트로 맹자랑 순자랑 비교하는 것도 자주 나오니까 확인하면서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서양 사상가
그러니까 긍정의 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거죠.

있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서양 사상가 누굴까라는 물음을 한번 던지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생활과 윤리에서 자주 나왔고요. 생활과 윤리에서 친구들을 조금 괴롭혔던 사람이긴 합니다.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윤리와 사상에서도 최근에 스멀스멀 등장하고 계시고요. 네, 여러분들 또한 많이 좀 파악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과 윤리 정도에만 논리의 그런 개념들까지 막 파악하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수능 특강과 완성에서 언급되는 지문들, 선지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나중에 수능 때 혹여나 출제가 되었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잘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누군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누굴까? 사상체계에서 진리가 제1의 덕목이듯이 사회 제도에서는 정의가 제1의 덕목이다. 아무리 정교하고 간단한 이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어떠한 사회의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면 개선 혹은 폐기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좀 빨리빨리 많이 좋은 것들, 유용성 같은 것들 추구하는 그런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상가가 봤을 때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정의가 중요하지. 정의라는 게 제1의 덕목인데. 이 사회 제도에서는 누굴까럼 이 사람? 네. 내려갈게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전체 사회의 복지를 이유로 침해될 수 없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사회 전체에 무언가 유용성이라던가 복지와 같은 이유로 침해되면 안 돼. 각 개인은 정의에 의해 보장된 불가침성을 가져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사상가. 나아가서 그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정의로운 사회일까라는 물음 속에서 무지의 베일을 탄생시키고 원초적 입장을 만들고 그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만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했던 누구? 바로 이 사람은 롤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롤스 여러분들 낯설 수 있지만 한번 기억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사회의 질서와 효율성은 정의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되는가? B, 네.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치? 특히나 사회 제도에서는 정의가 제1의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어. 정의를 먼저 고려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니은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되는가? B, 안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사회 전체의 복지를 이유로 침해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긍정의 답을 할 질문, 예스가 나올 질문은 자연스럽게 디귿 리을의 몇 번? 5번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 리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정의는 사회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인가? 제1의 덕목이야. 그 사회제도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는 이 정의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회제도가 정당한지 아닌지, 그것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보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정의의 원칙,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원칙,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바로바로 연결 가능해야 돼.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은 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정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의 확립을 요구하는가? 이 개인이 갖고 있는 불가침한 여러분 권리들. 침해할 수 없는 권리들, 이걸 잘 지켜주는 게 돼야 된다. 연결하면 되겠죠? 예스가 되겠습니다. 정답 다시 몇 번? 네. 바로 디글리엘 5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같이 보면서 여러분 실력들 업그레이드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다시 말하진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공부했던 목록들을 쫙 빠르게 떠올리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국가가 훌륭해지는 것은 행운의 소관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의 지금 훌륭함을 얘기하고 있어. 국가라는 포인트를 얘기했던 고대 서양 사상가? 특히나 지금 딱두 명이 떠올라. 첫 번째 플라톤. 정의로운 국가를 얘기했던. 그래서

생산자, 방위자, 통치자 계층을 얘기하고 각자의 덕을 잘 발휘해서 조화 이루는 간섭하지 않는 정의로운 국가를 말했던 플라톤 딱 떠오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떠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국가라는 것은 최선의 공동체이다, 자족적인 공동체이다라고 했던 부분. 그래서 국가는 개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바로 연결이 딱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라톤일까 아리스토텔레스일까라는 게 관건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국가가 되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돼. 오케이, 맞지, 그치? 훌륭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시민들이 훌륭해야 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이 훌륭해질 수 있는지를 고찰해 봐야 돼. 어떻게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덕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탁월함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연결 딱딱딱 돼야 돼. 그쵸? 사람은 세 가지를 통해서 선하고 훌륭해지는데 그세 가지는 본성, 습관,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대개 본성대로 살고 그 가운데 소수는 습관에 따라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포인트,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만이 이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으면 이성 때문에 습관과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도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야.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그쵸? 이성을 잘 발휘해서 지성적인 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또한 이성의 지도하에 좋은 욕구,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래서 중용을 습관하면서 품성적인 덕을, 그쵸? 도덕적인 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사는 거고, 국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도와줘야 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국가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서 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라는 맥락들을 쫙쫙쫙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플라톤 관련된 지문이었다면 제가 처음 얘기했었던 계층들,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나왔거나, 혹은 정의라는 포인트, 용기, 절제, 지혜가 나왔거나 했을 텐데, 지금 얘기했던 이성과 행복, 훌륭한 삶들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실제로 이번 여러분들 수능 완성해서, 네, 자료에도 소개가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은 주로 문제를 같이 풀겠지만, 그래도 수능 완성에 소개가 있는 자료들은 계속 꾸준히 보면서 공부도 스스로 해보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자료 읽다가 조금 어렵거나 궁금한 게 나오면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하길 바라겠습니다. 대쪽 이제 기억 보겠습니다. 훌륭한 시민의 덕은 공동체의 도덕적 질을 높이는 토대가 된다. 연결 바로 가능, 동그라미. 개인의 도덕적인 성장 없이는 정의로운 정치 공동체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바로바로 연결 가능, 여러분들. 디귿, 국가의 목적은 오직 체제 유지에 있을 뿐 시민의 도덕적 성취와는 무관하다. 삐, 틀렸어, 그치? 국가는 여러분 분명히 훌륭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덕을 갖고 살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라는 걸 연결하길 바라겠습니다. 리을, 인간은 이성적인 활동 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선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이다. 오, 맞지, 여러분들, 그쵸? 따라서 정답, 기역과 니은과 리을 세 가지가 어딨지? 바로 4번에 있습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가의 파트, 국가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강의 준비된 문제들 다 풀어봤습니다. 강의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정리하고 검토하길 바라고요. 궁금한 것들 언제든 질문하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 리뷰를 달 거예요. 복습 여러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쫙 한번 읽어보면서 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답을 채워보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지문들과 문항들 활용해서 낼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 강의부터는 기출문제에 활용되었던 선지들 갖고 와서 OX 퀴즈 형식으로 낼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쫙 풀어보고 다푼 친구들은 수강 후기에 후기와 함께 쌤저다 풀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달길 바라겠습니다. 꾸준한 여러분들 후기를 달게 되면 또 공부 습관도 잡히고 저와 이렇게 또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1강 다 끝냈고요. 2강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2강에서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유정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다 듣고 온 거죠? 듣고 왔는데 1강까지 선택했다는 거는 저와 함께 가기로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들, 운 좋으신 거예요. 이 강의가 어떤 강의라고 그랬어? 굉장히 대단한 강의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이거 굉장히 대단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운 좋으신 거예요. 자, 저와 함께 끝까지 잘 한번 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전체를 다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룰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은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코 안 해선 안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나아갈 거니까 이거는 진짜 꼭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거 너무 많이 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질리지도 않니? 근데 막상 문제가 나오는데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자꾸 틀리는 걸까? 분명 다 알거든. 한번 읽어볼게요. 수리적 위치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북이 33도에서 43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 다 알거든요. 그치? 사극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온성군, 극북지역. 그쵸? 그리고 극서지역, 비단섬, 극서지역, 압니다. 네, 여러분 다 알아요. 그리고 동쪽 끝은 어디? 독도. 남쪽 끝은 마라도 다 아는데 틀린단 말이야. 왜 틀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가 나오면 풀 수 있는데 지도가 안 나오면 좀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 그려봐야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 그려봐야 된다니까요.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거 그리는 것도 되게 쉽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 잠깐 한번 그려볼까? 자,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진짜 똑같을걸? 자, 그냥 일단은 사각형,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봐. 그치? 직사각형. 뭐예요? 지금 위도 경도 그린 거잖아. 그치? 또 가운데 줄, 또 가운데 줄 딱 그려봐. 아, 이러면 거의 다 그린 거라니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네, 조금 삐뚤삐뚤했다. 네, 자, 이렇게 그려볼까? 자, 숫자 되게 중요하죠.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4333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 여기 4333. 그렇지. 북이죠, 북이. 그리고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거? 거꾸로 기억하면 되게 쉽다니까. 3224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 3224. 그렇지? 앞에 100만 붙여주면 되잖아요. 이게 동경이고 이거는 북이고 이것만 좀 잘 해두면 쉽잖아. 그럼 그 사이는 뭐겠어? 128이고 그쵸? 이쪽 사이는 38도가 되겠죠. 그쵸? 다 한 거예요. 얘들아, 333 법칙 있잖아. 333 법칙. 저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요? 그릴 때 중간, 짧고, 길게 요것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자, 여기 128도에서 132도 딱 사이예요. 딱 중간값에 선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간, 짧고, 끝까지 길게. 그치? 자, 다음 중간, 짧고, 길게. 그쵸? 자, 여기도 들어간 곳 있잖아. 들어간 곳, 여기 128도 안쪽까지 들어가게. 하나, 둘, 셋. 그렇죠. 어렵지 않지? 자, 마지막 남한만 그리면 되겠다. 남한 하면 또 호미곶이죠? 호미곶. 오, 너무 쉽지? 자, 그리고 해남 끝에 뭐 있어요? 제주도 있잖아. 제주도 끝에 마라도가 있는 거고. 또 독도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요? 여기 태안이잖아. 태안에서 쭉 그어. 어디까지? 끝까지. 여기가 독도. 그 다음 울릉도는 여기 서울과 나선 사이에 딱 그리면은 여기가 울릉도. 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너무 쉽다니까요. 너무 쉬워. 딱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38도고 여기 튀어나와 있는 백두산 부분이 128도예요. 이것만 기억하면은 되게 쉽다니까요. 여러분 그려보세요. 그리는 연습 한 번만 하면은 나머지 다 찾을 수 있어. 그럼 여기 가운데 뭐야? 양국.

그건 끝났지 뭐. 그럼 다 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릴 줄만 알면은 다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여기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요, 135도래요. 그치? 동쪽에 위치되어 있죠. 우리나라와 겹치지가 않습니다. 걸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라는 거는 동쪽에 위치할수록 가깝다는 건 알아. 이거 참고로 그 말하고도 똑같죠. 어떤 말하고 똑같아? 동쪽일수록 일출도 빠르고, 일몰도 빠르고, 남중시각도 빠르고, 다 빨랐잖아요. 해가 먼저 져야지, 해가 먼저 치지.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 사극에서 극동, 극북, 극남, 극서순으로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이거 안 봤으면, 여러분들 이거 풀수 있었겠어? 이거 없었으면은 이거 할수 있었겠냐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요새 문제는요, 그림이 안 주어져요. 지도가 안 주어진다니까? 글로써 나타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지도만 나타낼 때도 있어요. 저 작년도 수능 봐봐요. 이 부분만 딱 나타났잖아. 어떤 부분만 나타났어? 딱요 부분만 나타났지, 요 부분만. 그치? 그러면서 중앙 경선과 거리가 가까운 쪽 어디 있게 막 이런 거 물어봤잖아. 그치? 중앙 경선 어디예요? 128도가 딱 거의 남한의 거의 정중앙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30도, 30분만 살짝 서쪽으로 간게 중앙 경선 127도 30분 아니겠어요? 그럼 되게 쉬웠거든, 사실은. 그치? 해야 됩니다. 그려보세요. 중간 짧고 길게, 중간 짧고 길게 해보면 되게 쉬워. 알겠지? 꼭 해보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치? 양구군은요, 우리나라 정중앙에 위치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치?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당연한 것들. 당연한 것들. 양구군. 네, 초록색 말고. 네, 이 색깔. 양구군. 그쵸? 국토 정중앙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가져야 되는 게꼭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양구군에 정중앙인 건 알겠는데 이게 국토 정중앙면으로 변경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여기서의 포인트가요. 얘들아, 이 풀네임이 아니라 뭐야, 포인트가. 포인트는 정중앙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거짓말로 뭔가 만들어서 문제를 내진 않아요. 있는 거를 문제 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정중앙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에게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정중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러면 문제 풀수 있겠지. 그쵸? 또 정동진도 강릉시에 있잖아. 이것도 되게 꿀팁인데요. 서울에서 정동쪽, 그게 바로 강릉이지. 정동진이 있는 쪽이죠. 그쵸? 그래서 강릉 찾기도 되게 쉬워,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정동쪽에 있는 말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해남군 하면은 땅끝 마을. 그래서 땅끝임을 알리는 탑이 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외워야 돼요? 탑이 포인트가 아니야. 땅끝이 포인트인 거야. 알겠죠? 포인트를 좀잘 잡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독도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거꼭 알아두시고요. 마라도, 이제는 마라도가 이렇게 긴 고구마 모양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너무 많이 나왔잖아. 그치? 국토 정중앙 탑.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중앙이 중요한 거야. 알겠죠? 정중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치? 정동진 뭐 알아두시면 좋고요. 땅끝 마을, 땅끝 탑, 땅끝이 중요한 거예요. 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이상한 거에 포인트를 잡지 말라고 여러분들. 알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할수 있어. 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수능 문제거든요. 2025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이 문제 1번으로 등장했는데 작년도 1번도 어려웠고, 재작년 1번도 되게 어렵게 나왔어. 아니, 근데 이 문제 정답률 되게 낮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 정말 쉬운 문제예요. 지도로 나왔으면 아마 정답률 80%에 가까웠을걸요? 근데 지도가 안 주어지니까 정답률이 되게 낮았어. 물론, 여기 이것만 준 것도 아니야. 글도 줬어요. 힌트도 줬는데, 많은 친구들이 못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못 풀었냐 하니까요. 이건 알아. 아, 131도 52분. 요거 132도에 가까우니까 독도야. 생긴 것도 딱 독도네. 요거 고구마 모양이잖아. 그리고 북위 33도에 있잖아. 요거 마라도네. 근데 이거 뭐야? 124도? 39도? 어휴, 안 배우는데? 124도? 10분은 또 뭐야? 10분, 10분?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애들이 혼란이 온 거죠. 근데 그려보면 정말 쉬웠거든. 아니, 그려보면은, 아니, 짧게 한번 그려볼게. 봐봐. 진짜 얼마나 제가 쉽게 그리는지 봐봐요. 얼마나 쉽게 그리는지. 그냥, 이거 그리는 거 얼마 안 걸려, 얘들아. 이거 그리는 거 얼마 안 걸려요. 중앙, 중앙, 딱 그려서, 그냥. 중간, 짧고, 길게. 중간, 짧고, 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주도. 그렸잖아, 벌써. 여기 독도, 좀 울릉도. 좀 대충 그리긴 했습니다. 그쵸?

익숙하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치? 자, 뭐,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이것도 작년 1번 문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1번부터 애들이 멘탈이 좀 많이 흔들릴 만한 그런 문제죠. 특히 어디에서 많이 헷갈렸나 보니까요. 조건 3. 동경 127도 30분, 동경 131도 52분 사이에 위치한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주니까 동경 131도가 어디 있는지는 알았어. 131도 52분은 독도를 딱 지나가는 그곳이잖아. 근데 요 127도 30분 중앙 경선이죠. 이게 어디지? 막 혼란이 온 거야, 아이들이. 왜? 전체가 차라리 다 주어졌으면은 조금 더 절반 딱 나눠 가지고 했을 텐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어지니까. 근데 그릴 줄 아는 친구들이었으면은 뭐 한번 그려 보든지 아니면은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아, 남한의 남해안 부분에 거의 한 정중앙 부분이 128도이고, 그치? 그럼 128도보다도 1도도 안 되는 30분이니까 한요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아, 이 비는 해당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려웠던 거야. 왜? 안 하니까. 안 그려봤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지. 그치? 네. 참고로 이런 문제는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도 힌트를 줬었어요. 나 중앙경선 낸다! 이렇게 좀 힌트를 줬었어. 그때라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안한 거죠. 그냥 보면 아니까. 근데 안 보면은 몰랐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연습도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영에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다 알고 있어.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니? 그치? 자, 주권적인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는 그 어떤 권리도 다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영의 기선을 할때 우리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었잖아. 그치? 이것도 다 알거든요.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섬이 많거나 해안선이 복잡한 수역의 경우 섬의 최외곽 도서 등을 뭐래요? 여기 보면은 기점으로 하여서 기점으로 그냥 기점이 뭐냐면은 요런 것들이 기점이에요. 점이잖아. 점. 점점점점점이잖아요. 이 기점을 직선으로 이으니까 기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가 되는 거죠. 직선으로 이어보니까 그게 직선기선이 됐던 거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아, 기점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직선기선이라는 거야, 통상기선이라는 거야? 기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직선기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 기점 나왔다? 아, 이거 직선기선을 물어보는 거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치? 그래서 아, 직선기선 알거든. 근데 그게 기점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만든 선이다 라는 거는 또 모르는 친구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이제 개념을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점, 동해안에도 기점이 있어요. 이 부분. 기점 두개딱 연결했잖아. 그래서 직선 기선이고 이 안쪽은 내수였고, 그쵸? 많이 나오죠. 동해안에서 영일만, 울산만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네, 뭐 여기는 뭐 이런 것도 직선 기선 동해안 중에서, 그쵸? 그쵸? 울산만, 영일만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많이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왜 제주도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럼 뭐예요? 뭐예요? 아, 이거 뭐겠어, 얘들아? 이거 뭘까? 여기 점 찍혔어. 이거 기억으로 딱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뭘까? 이 영해지, 영해. 영해. 그렇죠. 제주도에서부터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 그리고 여기 기점인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겹쳤기 때문에 그냥 영해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런 것도 하나 딱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상기선 알거든요. 직선기선 알거든요. 근데 기점이 직선기선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개념적으로 잘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너무 많이 아는 것들이죠. 그렇지? 우리 통상기선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 요거는 통상기선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지?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에서부터 3해리라는 것도. 그냥 대한해협 하면은 3일이구나 이거는 많이 아는데 또 직선기선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모르는 친구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렇죠? 직선기선으로부터 3일이 알겠죠? 네, 이렇게 꼭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수 문제도 진짜 많이 나와요. 내수가 어디야? 뭐 이런 쪽이 다 내수가 되겠죠. 이런 쪽, 그렇지? 직선기선 안쪽, 그렇지? 직선기선 안쪽 여기도 내수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이쪽도 다 내수가 되는 거지. 여기도 다 내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거 간척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잖아요. 자, 간척했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영해의 범위가 늘어난다. 영해의 범위가 늘어난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영해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명해가 변하려면 기점이 바뀌어야 돼. 근데 지금 기점 안쪽을 간척하니까 기점 자체는 변하지 않죠. 항상 중요한 거는 기점이 어떤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기점에 대한 내용을 꼭 숙지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말로 한번 해볼게요. 영토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영토 늘어나겠죠. 내수에 간척을 하면 영토는 그만큼 늘어나겠지. 밟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치? 뭐 그리고 영해 줄어들겠죠. 내수는 줄어들겠죠. 아, 영해는 변함이 없겠죠. 그치?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포인트가 꼭 있다니까. 아, 이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알아요. 아, 선생님, 이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여기 이거 한중인 거 알아요. 한중이잖아요, 이거. 아, 여기 한일이잖아요. 한일 중간수역이잖아요. 여기 한중 잠정 존치수역이잖아요. 아, 여기도 한일 중간수역인 거 알아요. 한일.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몰라. 이게 좀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좀 색깔을 바꿀게요. 네. 이게 한일. 한일인 거 알아. 여기도 한일인 거 알아. 여기도 한중인 거 알아. 자, 근데 얘들아, 이어도 어딨어? 이어도 어딨어? 자, 이어도는 여기 한중에 위치해요? 한일에 위치해요? 어디에 위치해? 아무데도 위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어도를 좀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 자, 여기 우리나라 비단섬 극서죠? 여기서 딱 직선을 그어봐. 그치? 그리고 마라도 있죠, 마라도.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이야. 남서쪽으로 딱 그어봐. 여기 선 있죠? 선. 124도 선. 각이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점으로 보면은 한 이쯤이 되는 거, 이쯤. 안 겹쳐. 안 겹쳐. 그래서 제가 한중 잠정 조치수역하고 한일 중간수역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 이어도로부터 북서쪽으로 떨어진 곳이 한중 잠정 조치수역이고, 이어도로부터 남동쪽으로 떨어진 곳이 한일 중간수역이다라고 기억을 하면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지. 정확하게. 이 정도는 정확하게 해도 돼, 얘들아. 그치? 모든 걸다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중간수역도 독도 주변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는 우리나라 영해예요. 그 바깥쪽이 이제 한일 중간수역인 거야. 이 서쪽 말고 그 주변 바깥쪽.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아, 웬만하면 다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또 많이 헷갈리는 거.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우리나라 이의지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또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알아. 여러분들 모르는 친구 없어요. 근데 이거를 글로 주잖아? 그럼 또 모르는 친구 되게 많다. 아니, 같은 건데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뿐인데 지도가 안 나왔을 뿐인데 되게 어려워해. 근데 똑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런 포인트를 꼭 집중해서 잘 알아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더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인데요. 발표 내용이 옳지, 뭐래?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그치? 색깔을, 잠깐만요. 요걸로 하자, 요걸로. 네, 요걸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에 X를 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가 나오네. 수리적하고 지리적 위치는요, 절대적인 위치라고도 하고, 관계적 위치는 상대적인 위치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치? 그러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사실 수리적 위치,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거, 사극. 그런 것도 되게 중요했었고요. 그치? 그래서 경위도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렇게는 그냥 우리가 개념 한번더 알아간다, 개념 한번더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이게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수리적 위치 자체가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갑이 이야기한 거 보니까요. 기역에는 북방부 중위도에 위치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아, 위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들어갈 수 있죠.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을 볼게요. 니은이 뭔지 보니까요. 동경 135도래요. 그치? 우리나라 영토를 지나간다. 에이, 이거 안 그래도 되겠지, 얘들아. 우리나라 극동이 131도 52분, 132도에 가까웠어요. 그쵸? 60분이 1도니까, 130, 52, 52분이면은 132도에 가깝지. 그치? 근데, 표준 경선은 135도잖아요. 더 동쪽에 있잖아요. 일본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를 지나가지 않아요. 을이 틀린 말이었네. 을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을이었어요. 을. 자, 병이었습니다. 병.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한다.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티그세의 영향으로 동이도의 대륙 서안부

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연교차가 크려면 결국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 즉 유라시아 대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온 차이가 여름과 겨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연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도 기후에서는 되게 중요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죠. 물론 이렇게도 기후에서는 잘 나오진 않지, 그치? 자, 정입니다. 리을에는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이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물론 나올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는 반도국, 반도로 표현하는 것도 주변 자체가 삼면으로 바다가 이루어져 있다를 표현하는 거니까, 바다와 육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위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반도 자체도 지리적인 위치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반도 나오잖아. 그치? 맞는 설명입니다. 자, 무입니다. 미음은 상대적 위치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위치가 바뀌어요. 우리나라 위치가 계속 바뀌어. 옛날에 과거 일제 감정기 때 일본과의 관계와 지금의 일본과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 위치가 되게 달라졌잖아. 지금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좀 개념적으로 알아두고 갑시다. 알겠죠? 정답 을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수능 실전 문제 2번인데요. 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가 더 설명이 된다면은 아마 경위도 정도가 더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치? 요새는 지도를 주기보다는요, 이렇게 글을 주고서 여러분들 보고 추론해봐! 이런 문제가 의외로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아니, 지도 보면 되게 쉽거든. 아, 지도 보면은 다 맞춰. 근데 글로 주면은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못 그려봐서 그래요. 그거는 그려보면 되게 쉬워요. 아, 지도 안 지워주면은 내가 그리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으로 가면 되지. 그치? 그치? 하나씩 볼게요. 다음 자료에 가해서 다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는데요. 에이, 생긴 거. 나 이거 너무 익숙하지. 아유, 긴 고구마 모양. 뭐야? 마라도, 마라도. 마라도가 되겠네요. 근데 조금 더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주도 송악항에서, 뭐 송악항이 어디 있는지 뭐 여러분들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주도에서 100길로 30분 정도 가면은 만날 수 있는 이 섬의 남동쪽에는 등대가 있대요. 그치? 선박 운행의 이정표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이 섬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만, 이 글만 보고서는 마라도인지 좀 찾기 어려웠을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적어도 그건 알아야지. 제주도 근처구나. 그럼 제주도는 아니고 제주도 근처를 물어본다면은 사실 뭐밖에 물어볼 가능성이 없어? 마라도밖에 물어볼 가능성이 없지. 그치? 개인적으로 조금 더 힌트가 줬다면 여기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남쪽으로 100길로 30분 간다면 이렇게 알려줬다면은 여러분들이 더 추론하는 데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은 이거보다 쉬워.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이 그 수능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더 어려워 보이는 거지, 요거보다도 쉽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림 보면은, 사진 보면은, 아, 이거 마라도잖아. 라는 것도 알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마라도구나. 가는 마라도입니다. 나 볼까요? 2024년 올해의 섬. 부안 격포항에서 위도를 거쳐서 100길로 4시간이 걸리는 곳에 위치한 이 섬은요. 자, 일단은 힌트가 있어. 어떤 힌트가 있어? 부안에서 위도를 거쳐 100길로 4시간이 걸리는 곳. 자, 부안은 어디 있어요? 부안은 서해안이야, 동해안이야, 남해안이야? 아이, 서해안인 건 알아야지. 그치? 이거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 자, 여러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자, 남한만 그려볼게. 남한만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색깔을 이거 말고 초록색으로 할게요.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호미 곶 이렇게 그리면은 딱 완성이죠. 그리고 여기 제주도, 여기 마라도, 그렇지? 그냥 그렸잖아. 그럼 일단 마라도가 가라는 건 알겠어. 가. 자, 부안은 어디 있어? 부안은 이쯤에 있잖아, 이쯤에. 그치? 자, 그럼 부안에서 위도를 거쳐서 100길로 4시간이 걸리는 곳에 위치한다라고 한다면은 서쪽으로 갔겠죠. 서쪽으로 4시간을 간 거야, 배 타고. 그치? 올해의 섬으로 선정되었대요. 자, 그리고 직선 기선에 기점이 된대. 기점이 된대, 얘들아. 기점이 된대. 그치? 그래서 기점이 되니까, 아, 여기 이 섬은 기점이 되는 선이고, 그러면은 직선을 딱 그었을 때, 이 안쪽은 내수가 될 거고, 이 바깥쪽은 12해리는 영해가 되겠다라는 것도 알겠죠? 12해리는 영해가 될 거고, 이 바깥은 또 이의지가 될 거고.

라는 것이 좀 그려져야 돼요. 알겠죠? 좀 그려졌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알겠죠? 어쨌든 조금 더 내용은 쉽게 나와서, 아, 요거는 나구나라는 것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되게 쉽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 뭐 내가 그렸는데 몇초안 걸리지 않았어요? 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바다에 있는, 아, 이거는 너무 쉽지. 딱 요거 그림만 봐도 울릉도 딱 하자마자, 동도서도 하자마자 이미 너무 힌트가 많아. 그치? 그래서 어디야? 독도. 한 이쯤에 있다고 할까요, 독도? 그치? 그래서 여기가 다가 되는 거야, 독도. 그럼 선생님, 나 섬도 알아야 돼요? 상왕등도라는 섬인데요. 이 섬의 이름까지 여러분들 막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통해서, 아, 이 지점쯤에 있겠구나라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알겠지? 문제는 되게 쉬워. 여러분들이 이것만 파악하면은. 가는 영해 설정의 직선 기선을 적용한다. 알잖아요. 우리 알아요. 제주도, 마라도, 독도, 울릉도는 통상 기선을 적용한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또 괜히 글로 나오잖아? 또 어려워한다, 여러분, 이상하게. 그치? 똑같은 문제인데. 그치? 그래서 직선 기선이 아니라 무슨 기선이라고 해야 돼? 통상 기선이라고 해야지, 통상 기선. 다는 행정구역상 강원특별자치도,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죠. 독도는요, 강원도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은 들지만, 어디였어? 경북이었지, 경북.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틀렸다? 라고 한다면요, 개념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개념을 한 바퀴 더 돌린다 이게 아니라, 문제 풀기 전에 한번 그 부분만 돌리고, 다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알겠죠? 나는 가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자, 위도가 높아질수록 최하늘 평균 기온은 낮아져요. 그럼 나하고 가를 비교했을 때 나가 더 위도가 높으니까 나는 가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라고 해야죠. 다 바닷가라고 한다면. 알겠지? 뭐 기후와 관련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는요, 나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 자, 표준 경선 어디? 여기. 아, 이쯤. 물론 더 동쪽이긴 합니다만. 조금 알맞게 그려봤어요. 여기 선생님, 제가 없어질 것 같아서 여기다 그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누가 더 동쪽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요새는 이걸 넘어서 중앙 경선과 어디가 더 가깝니?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요. 그런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야. 중앙 경선 어디가 더 가까울까?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다는 나보다 누가 더 동쪽이에요? 다가 더 동쪽이야. 그럼 가깝다라고 해야지. 가깝다. 그렇지, 가깝다. 가와 다는 모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요게 정답입니다. 선생님, 저 천연보호구역에 대해서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암기적인 부분이긴 해요. 암기적인 부분. 그냥 모르면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한 천연보호구역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러면은 독도하고 마라도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항상 뭔가 좀 특별하면은 보호해야 될것 같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막 길을 가다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우가 보이는 거야. 갑자기 길거리에 한우가 있어. 근데 그 한우가요, 소가 막 독을 품고 있는 소인 거야. 설마 저거는 독성 한우?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면 애들아, 진짜 이거 생각보다 좀잘 외워집니다. 설마 저거 독성을 지닌 독성 한우야? 저거는 굉장히 좀 소중한 존재 같아. 우리가 좀 천연 기념물로 좀 지정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치?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은, 얘들아, 나도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뭐 나라고 뭐 이렇게 진짜 재밌어서 하겠어? 진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든 겁니다. 만든 거. 그죠? 아우, 민망해라. 자, 설악산이고요. 마라도고요. 독도구요, 성산 일출봉, 그리고 한라산, 그리고 창녕에 우포 늪이 있어요. 우포 늪. 요새는 좀잘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요 정도를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더라도요, 뭐 힌트로서는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요건 진짜 직접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마라도하고 독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라도, 독도. 이거는 진짜 좀 자주 묻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천연 보호구역, 아,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천연보호구역은요, 뭐 알겠지만 한번더 설명을 하면은, 장소, 공간 자체가 천연 기념물이 되면은, 이제 그게 천연보호구역이 됩니다. 알겠죠? 그냥 그 정도.

것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와, 요거보다는 이것도 물론 알면 좋지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잘 추론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아, 기점? 그럼 직선 기선이네. 그럼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12해리는 영해가 될 거고, 그럼 그 영해 바깥은 12해리 넘어서는 이지가 되겠다. 물론 거기서 더 가면 이제 뭐 한중 잠적 조치 수역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좀잘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치? 그게 좀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좋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3번입니다. 그림은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점을 가에서 다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쉬웠죠? 아, 왜냐하면은 지도로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저 이거 맞았어요. 수능 완성에서 맞았다는 것 자체는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맞은 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칭찬하고 싶어. 근데 이게 변형되어서 수능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좀 맞추는 게 중요한 거가 아니겠어요? 그치? 그런 포인트를 좀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단순히 나 맞췄어 끝 이게 아니야. 수능 완성은 그렇게 해서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해요. 누누이 강조합니다. 자, 어쨌든요 그려보는 연습도 해보시길 바래요. 그쵸? 아니 똑같이 한번 그려보면은 아니 그냥 반복 한번 해볼까? 자, 뭐 이렇게 3, 2, 2, 4, 그치? 그치? 그리고 4, 3, 3, 3, 4, 3, 3, 3. 이렇게 딱 그리면은 중간 짧고 길게만 하면 된다니까. 자, 볼게요. 중간 짧고 길게, 중간 짧고 길게. 하나, 둘, 안쪽까지. 128도 안쪽까지. 그리고 마지막 홈이 곧 하면은 또 완성이잖아. 제주도, 태안 끝에 독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울릉도 있고. 아니, 너무 쉽잖아, 이러면은. 그치? 그치? 이런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래요. 꼭꼭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풀어보도록 합시다. A는요, 뭐예요? 여기, 운성군. 운성군. B는요, 만도, 비단섬. 저는 비단섬이라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만도보다는. 뭐가 좀 비단이라 보니까, 뭔가 좀 이름 자체가 예쁜 느낌이 날까요, 그냥? 네. C는요, 독도. D는요, 여기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네, 뭐, 요 정도.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때 어떻게 풀었니? 이런 문제 접근하는 친구들도요, 이런 문제 보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나왔을 때 되게 당황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저는요, 이렇게, 아니요, 얘 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때요? 이게 푸는 방법이 좀몇 가지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은, 아니요에 집중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세 개, 네개 중에서 하나만 아니오니까, 하나만 아닌 거를 찾아서 대입해보면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냥 대입해보면서 저는 풉니다. 대입해보면서요. 그치? 물론 여기 막 기억은 뭐가 맞지 하고 막 A, B, C 막 이렇게 적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입해서 푸는 편입니다. 왜? 하나만 아닌 거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가부터 찾으면은, 바다에 접하고 있나요? 그럼 바다에 접하고 있지 않은 게 A고, 나머진 바다에 접하는구나, 라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요에 집중해가지고. 또, A는 바다에 접하지 않고, 나머진 바다와 접하고 있네. 그치. 그럼 딱 기억이 들어가면, 아니,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치. 그냥 기억 딱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치. 이제 나는요, 뭐하고 A를 제외하고서 B, C, D에서 B만 아닌 것을 찾으면 되는 거야. B만 아닌 거. 그치? B만 아닌 거.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나요? 일단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지 않았어. 근데 나머지는 형성되었죠. 오, 바로 니은 들어가면 너무 땡큐. 이렇게 찾으면 너무 쉽죠. 뭐, 리을이 이렇게 들어가면 또 하나하나 대입해 봐야 되겠지만. 그치? 자, 그럼 이제 C하고 D만 찾아보면 되는데요. 최종 빙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나요? C는 아니오예요. 근데 D는 예인 거예요. 아, 이건 쉽지. 그치? 우리나라에서 최종 빙기 때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곳은 어디였어요?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독도, 울릉도. 이두 개. 동해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동해 하나, 동해 하나, 알겠지? 선생님, 두 갠데요? 이렇게 따지지 말고. 동해를 하나로 묶었을 때, 동해안에 있는 섬, 그. 딱두 개. 그래, 두 개라고 합시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중국,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전부 다 섬이 아니었어요. 이게 전부 다 육지였어. 그럼 최종 빙기 때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나요? D는 연결되어 있었죠. C는 아니죠. 아니오에 집중해가지고 여기 디귿이 들어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 중앙 경성 보다 동쪽에 위치하나요? 이런 문제는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죠. 자, 중앙경선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 자, 일단은 중앙경선은요, 128도하고 가까워. 그냥 여러분들은 128도를 찾으면 돼요. 자, 128도 이게 안 나와 있어도 우리 어떻게 찾으면 돼? 그냥 백두산에서 쭉 그으면 거기가 128도인 거야. 그래서 남한에서 보면은 남해안에 어떻게 보면 딱 중간 정도예요. 남해안의 중간, 남해를 지나가거든요, 남해를. 그렇죠? 남해군을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살짝 서쪽으로 30분 정도, 진짜 조금 가거든요? 진짜 조금 가요. 이런 것도 좀 어려우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봐.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은 126도하고 128도 사이가 127도이고, 그리고 그 사이가 127도 30분인 중앙경선이 되는 거잖아. 진짜 조금 가지 않니? 딱 제가 화살표로 칠한 만큼만 딱 가잖아요. 그치? 자, 우리나라 중앙 경성보다 동쪽에 위치하는 거는 CA 이렇게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반대가 되었으면 아마 정답이 될 수도 있었겠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요,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 데에 끝내지 말고요. 아, 중앙 경성이 꽤나 자주 나오네. 앞으로는 이것도 좀 많이 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고요. 아니오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 근데 그게 어려우면은 하나씩 그냥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역은 이게 맞고, 니은은 이게 맞고,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더 많이 헷갈리더라고. 그냥 대입하는 게 가장 쉬워요. 알겠죠? 네. 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 이런 문제도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치? 근데 이렇게 막 넓게 잡아주진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넓게 잡아주면 생각보다 쉽거든. 그리고 지도로서 안 주어주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자, 기역부터 살펴볼게요.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자, 기역의 수직상공은 우리나라 영공에 해당한다. 아유, 이거는 너무 쉽지. 우리가 영공이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돼? 우리나라 영역,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러면은 영토, 영해, 상공이 영공이구나. 물론 내수 위에도 영공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자체가 배타, 남들은 안 돼, 나만 돼. 그리고 그 경제권은 나만 돼란 뜻이야. 그러니까 영해는 주권이 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은 딱 경제권만 있는 거예요. 자원을 탐사할 수 있다든지,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뭐 필요하다면 인공섬을 설치할 수 있다든지, 딱그 정도지. 그치? 그래서 기역 수직상공 우리나라 영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알아야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역이 찍혀 있다든지. 그치? 뭐 이랬을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부분이죠. 이게 이 부분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기역이 찍혀 있는 거지.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난이도가 상승했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계속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도 그런 건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일단 쉬운 거를 여러분들 확실히 할줄 알아야지 어려운 것도 잘 적응하는 거거든요. 자, 2번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영해를 설정하기 위한 니언, 니은으로 직선 기선을 적용한다 이러는데, 에이, 이건 너무 개념적인 거 물어본다. 통상 기선을 물어보죠. 통상 기선. 통상 기선을 적용하죠. 통상. 그치? 그래서 만약에 기점이 나왔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선, 기점. 이한 글자 차이인데 완전 달라지잖아. 기점은 직선, 기선과 관련된 거니까. 그치? 가에서는요, 우리나라 중국 어선 모두 상대국의 허가 없이 조업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가 뭔지 보니까요. 오, 뭐래요? 이것도 안 풀고 문제부터 풀어버렸네. 얘들아, 지도가 나오면 항상 지도부터 보는 게 맞긴 합니다. 맞아요. 그치?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쉽다 보니까요.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한중잠정조치수역이지. 한중잠정조치수역. 색깔을, 네, 주황색 합시다. 한중. 나는요, 한일 중간수역. 다도 한일 중간수역이죠. 한일 중간수역. 네, 뭐, 요 정도 포인트 잡아보면은 뭐될것 같습니다. 그럼 가에서 한중잠정조치수역에는 허가 없이 상대국의 허가 없이 조업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딱 요거만 됩니다. 다른 건안 돼. 다른 건안 되는데 허락 없이 할수 있는 건딱 물고기 잡는 거예요. 허락 없이 자원 탐사할 수 있을까? 아니, 자원은 공용이잖아. 근데 나만 자원 탐사해서 나만 가지려는 욕심을 내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 자원 탐사 같은 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락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같이. 근데 조업 정도는 허락 없이 할수 있어요. 조업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 3번.
자, 4번. 나이에는 우리나라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이여도가 있다라고 되는데, 봐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를 틀려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얘들아, 나가 아니라 가라고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물론 그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가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풀수 있었겠어? 그치. 이여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항상 이여도를 기준으로 떨어진 곳, 북서쪽으로 떨어진 곳이 한중, 남동쪽으로 떨어진 곳이 한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두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꿀팁이었습니다. 알겠죠? 이여도 아니에요. 5번에 나는요, 한일 중간 수역은요, 리을이 보니까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되어 있고, 반대죠. 반대에 대한 설명이죠. 그치? 네.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뭐, 이거는 되게 쉬운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거 외에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도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수능 완석에 언급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권이 미치는 공간에 다른 배가 그냥 통과할 수 있다. 무해하다면 통과할 수 있죠. 무해통항권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치? 군용기 통과할 수 있어. 우리나라 영공. 군용기는 우리의 주권을 위협하는 거잖아. 군과 관련된 거잖아. 그런 건안 돼요. 그치? 막 무기 싣고 있는 잠수함 이런 거안 됩니다. 당연히. 그치? 그런 것들. 아, 당연히 우리가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무해통항권만 딱 된다라는 것도 영해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알고 가셔야 돼요. 자, 5번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것들 지도 나왔으니까요. 그냥 A, B, C, D, E가 뭔지 먼저 파악하고 가도록 하자. A가 뭘까요? A가 뭘까, 얘들아? A가 뭐예요? 이거 바로 안 나온 친구들도 있었지? 안 돼요. 바로 나와야 돼. A는 자, 기점으로부터 12해리인 영해 선까지가 우리나라 영해인 거고, 그럼 그 영해 바깥쪽은 뭐겠어? 우리나라 이지가 되겠지, 이지. 자, B는요, 기점 안에 있네. 내수가 되겠죠. B는 내수입니다. C는요, 우리나라 영해가 되겠다. 통상 기선으로부터의 영해네요. 영해. D. 어,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D. 얘들아, D 뭐 같아? D. D가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일본의 영해야, 일본의 이지야, 막 이런 거 파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돼? 아, 이게 대마도고, 대마도 안쪽에 있으니까 이쪽은 일본과 관련한 그런 곳이겠구나. 그럼 D는 일본과 관련한 곳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쵸? E는요, 여기는 우리나라 또 이지가 되겠지. 배타적 경제 수역인 이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지. 자, 이렇게 문제 파악해 봤으면은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치? 디는요, 아마 일본의 이지가 될 겁니다. 이지가 될 텐데,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확히 알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자, A와 C는 우리나라 해저 자원 탐사가 가능한 곳이다. 자원 탐사가 가능하려면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래야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A하고 C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에요. 주권이 미치는 공간은 영해밖에 없는데, 선생님, 그럼 이지는요? 애들아. 경제권이잖아. 그럼 물고기도 잡고 뭐도 할수 있는 거야? 자원도 탐사할 수 있는 그런 경제권은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치? 그래서 A와 C는 우리나라 해저 탐사가 가능한 곳이다 라는 게 맞는 설명이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근 좀 헷갈릴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지는 딱 그것만 생각하면 돼. 경제권. 그치? 해저 자원 탐사 가능해요. 그치? 자원 채굴도 할수 있어요. 왜? 경제권이니까. A와 E는 기선으로부터 최단 거리가 12해리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자, A와 E를 보니까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떨어졌다? 에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떨어진 곳은 영해야. 영해야. 그 안쪽은 다 영해예요. 그럼 12해리 이상 바깥으로 떨어진 곳이니까 이지가 되는 게 맞죠. 그치? 그래서 A와 E는 기선으로부터 최단 거리가 12해리 이상 떨어졌다. 12해리 안쪽까지는 0해니까 그 바깥으로 떨어졌구나. 맞는 설명이죠. 그치? 을도 맞는 설명. 병입니다. B와 E는 내수에 해당돼요. E는 내수가 아니고요. B는 내수가 맞죠.
그러니까 이

0: 만 해당이 안 돼요. 이는 이지니까. 시와 디의 수직상공은 우리나라 영공이에요. 그치? 디는 일본과 관련된 거고. 그렇죠? 이게 설령 이지라고 여러분은 착각을 했더라도 아닌 개념인 거지. 그치? 그래서 명확하게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 지리가 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해야 될게 있고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좀 하세요. 하라는 것만. 알겠죠? 이거 중요하지 않아. D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 일본 거구나. 딱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본과 관련되어 있구나. 그치? 정답은요. 갑과 을 1번이 되겠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잘 나오진 않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요.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가끔 3월 학력평가 때 이제 한 번씩 언급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6월, 9월 수능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출제할 게 너무 많아.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요거까지 출제하기엔 너무 그 중요한 것들을 버리는 거니까 아깝죠. 그치? 자, 다음 자료에 가, 나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인데요. 팔도청도 아마 공부 안 하고 넘어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정도만 좀 파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얘들아. 팔도청도는요. 울릉도하고 독도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바뀌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울릉도가 더 동쪽이고 독도가 더 서쪽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글까지 같이 나오잖아. 팔도청도에는 우산도, 우산도가 독도라는 거예요, 독도. 그럼 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는 독도가 되는 거예요, 독도. 그치? 독도를 우산도로 표기하고 나의 서쪽에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에 표현된 두 섬의 위치는 현재와 다르지만, 이라는 힌트가 나왔잖아. 그치? 표시된 두 섬의 위치는 현재와 다르지만. 선생님, 이거 무슨 국어 문제도 아니고 제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아, 요새는 문제가요. 국어처럼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야 돼. 힌트를 다 받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울릉도가 되지, 그치? 울릉도. 나는 울릉도. 그치? 그래서 가는 덕도. 나는 울릉도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울릉도의 서쪽에 표시되어 있다. 뭐 그래서 바뀌었구나. 근데 그럴까봐 여러분들 모를까봐 여기 한 가지 더 나와 있잖아. 조선의 것 하면서 나가 울릉도, 더 동쪽에 있는 가 조그마한 섬이 독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치? 그래서 우산도, 독도, 아, 팔도청도에서는 서쪽에 표현되어 있구나. 외우지 말고요. 그냥 보고 알수 있을 정도만. 그치?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자, 가는 우리나라에서 일출 시각이 가장 이르다. 독도 가장 이른 거. 맞습니다. 정답 바로 1번이네요. 그치? 가에는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 분지가 있다. 칼데라 분지는 울릉도에 있는 내용이죠. 칼데라 호도 아니고 칼데라 분지. 자, 나에는 종합 해안 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우리 종합 해안 과학기지를 배울 때 보통 어디만 배워요? 딱 이어도만 배워요. 물론 두 곳이 더 있어. 근데 그곳은 몰라도 돼요. 물론 언급된 적은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어도 정도는 좀 확실하게 알고 가고, 아, 더 있겠구나, 더 있을 수 있겠구나, 딱그 정도만 파악하고 갑시다. 알겠죠? 독도에는 없어요. 독도에는 없어요. 네. 울릉도에도 없고요. 나는 가보다 최고 지점의 해발고도, 에이, 울릉도가 더큰 섬이잖아요. 그치? 더 높은 거는 울릉도가 더 높지. 가와 나 사이의 바다는 모두 우리나라의 영해가 해당된다. 요거는 좀 알아둬야 될 포인트예요. 글로 나왔을 때 요런 게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봐봐. 울릉도, 독도 떨어져 있잖아요. 독도 주변에 12해리가 뭐였어요? 영해였고, 그리고 그 주변은 뭐였어? 한일 중간 수역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부분은 거의 이지에 가까웠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 동쪽은 이제 거의 한일 중간 수역이고, 독도에서 서쪽, 12해리 서쪽은 이제 우리나라 이지에 가깝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만 짚었는데도 꽤 많이 한것 같아. 그쵸? 자, 다음 강에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1: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미리 차수판, 모래주머니 등을 비치해두고 집중호우 시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 터널이나 지하차도로의 진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차량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또한 금지입니다. 침수 대비 행동 요령을 기억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신만점 소형특강 사회문화. 오늘은 4단원의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4단원 사회 불평등 현상을 가지고 여기 계급론, 계층론, 사회문화 이 수능특강 교재에는 없지만 계급론, 계층론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 지난 시간에 표 문제를 한 시간 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회 이동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사회 계층 표, 계층 구조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그리고 기본표, 그리고 작년도 수능 문제 유형, 시간상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기본표 활용한 조금 고난도 문제는 못 풀었지만 그것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이에요. 이게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이 말이죠. 종류가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성불평등, 그리고 빈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수능은 얘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얘가 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능은 얘랑 얘를 뭐 번갈아 가면서 내거나 얘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수능은 빈곤의 유형하고 사회적 소수자, 이거 두 개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모의고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물론 수능처럼 사회적 소수자 내죠. 그리고 빈곤의 유형도 내죠. 다 내고.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는 이 성불평등에서 표 문제도 낼 것이다. 네. 학교 시험에서는 모든 것들을 더 골고루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13,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은 이 수능 준비하는 것보다 내신 준비하는 게 더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곤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에서는 최근에는 다 빈곤 문제가 빈곤의 유형과 관련된 그냥 개념 문제인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것도 역시 뭔가 숫자 들어간 그런 형태로 바꿔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준비보다 이 파트는 학교 내신 준비를 조금 더 어렵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다양한 불평등 현상에는 세 가지가 있고 얘부터 정리해 볼게요. 순서대로 그리고 얘 표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표 문제 유형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 성불평등,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학교 시험도 성불평등과 관련해서 성불평등의 양상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개념 문제로 내진 않을 거예요. 네, 내면 표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 사회적 소수자 나와 있어요. 예, 사회적 소수자 개념 정해볼까? 바로 이겁니다. 신체적 그리고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주류 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문화적 특징이야. 신체적 특징은 뭐가 될 수 있을까?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인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특징은요? 어떤 성적 취향도 될 수 있고 또는 종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 사회적 소수자의 원인이 되는 게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종이라고 하면 선천적인 거지. 그치? 또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입어서 라고 나오면요. 후천적인 게 되는 거지.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주류 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 특징은요. 바로 여기. 이게 다 선지로 나오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회적 소수자라고 했을 때 그 소수가 수적으로 적어서 소수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사회의 이주 노동자라거나 하면 수적으로 적기도 하죠. 하지만 수적으로 적어서 소수자가 아닌 거야. 대표적으로 미국의 흑인은 유대인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흑인이 더 사회적 소수자로. 왜? 권력의 열쇠에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죠.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요,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뭔가 이렇게 능력을 겨뤄봤는데 못해서, 그래서 희소자원을 못 받고 뭐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거, 그걸 바로 사회적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주류 집단에 비해서 사회적 학력이나 권력이나 재산 획득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할 때도 나왔죠.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그 불평등한 처우가 학력, 권력, 재산 이런 사회적 희소가치의 획득에 있어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얘기야. 주류 집단으로부터 내가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집합적 정체성이라고 하고, 이 사회적 흑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흑인이라서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내가 이주 노동자라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어떤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타국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런 불평등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럴 때가 많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 바로 상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봤고요.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뭐냐면 해결 방안이에요. 이게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실시되면서 이게 그 사회적 소수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나타난 것인데, 미국 사회에서 흑인 집단이 뭐40% 정도? 40%? 뭐 30, 40%? 뭐이 정도? 그런다면,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뭐 흑인의 크기가 그 정도라면, 대학에도 그 정도의 인원의 흑인이 있어야 되고, 법원에도, 경찰서에도, 또는 어떤 뭐 병원에도, 다 그만큼의 그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대학에 가면 백인들은 많은데 흑인은 적고, 법원의 구성원으로도 적고,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결과로서, 아무리 기회를 똑같이 줘도, 이 사회적 희소자원을 획득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대해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예요. 물론 이를 두고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느냐라고 해서 무수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었고, 미국에서는 이 흑인에 대한 뭐 입학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적극적 우대 조치가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암튼 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 게 있고,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러면 그 반대쪽에서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흑인을 뭐 취업이나 또는 진학에 있어서 우대하며 그 반대쪽에서 오히려 역으로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적극적 우대 조치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지만 반대편에서 이건 역으로 차별이야 라고 하는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정리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갑과 을은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라운드별로 발표 내용이 혼자만 옳으면, 둘이 게임을 하면서 나는 맞고 얘는 틀렸어. 그러면 2점. 그리고 혼자만 틀리면 0점. 두 사람이 모두 옳거나 모두 틀리면 1점씩 획득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는 라운드별 갑과 을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에요. 2라운드까지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갑은 3점, 그리고 을은 몇 점을 획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소수자는 항상 한 집단에서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집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항상 한 사회에서 수적으로 열세에 있어? 아니지. 틀린 내용입니다. X 틀린 내용이 돼요. 그쵸? 그러면 얘가 틀렸어. 얘가 3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그럼 얘도 여기 같이 틀려야 되는 거지. 그치? 3점을 받는다는 것은, 갑이 3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는 1점, 하나는 2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3점 받는 건데 틀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반드시 틀린 얘기 해야 돼. 그래야 여기 1점 나오는 것이고 여기 1점 나오게 됩니다. 그쵸? 예. 왜냐면 모두 틀리거나 모두 옳으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3점 나오려면 여기는, 그치, 얘가 맞는 얘기. 그래서 2점 받게 되고요. 얘가 틀린 얘기. 2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만 옳고 얘는 틀려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얘가 틀린 얘기를 했고요. 항상 수적으로 열세 있는 집단 아니라고 방금 전에 정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3점을 맞았다는 것은 을이 몇 점? 1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을은 가, 다에 모두 틀린 얘기. 그 다음에 나에는 갑이 옳은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기억에는 1점. 맞아요? 맞습니다. 그쵸?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사회적 소수자는 문화적 차이가 아닌 신체적 차이로 인해 규정된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얘도 틀린 거, 얘도 틀린 거. 얘가 맞거나. 틀리거나, 틀리거나 해야지. 1점이니까. 그래서 이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도 틀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소수자는 문화적, 신체적 차이로 인해서 예, 차별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기억님 맞고요. 나의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대적이다가 들어갈 수 있죠. 왜? 맞는 얘기 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2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을 가보도록 할게요. 다에 한 사람이 두개 이상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가 들어갈 수 없다. 있죠. 왜? 이거 틀린 얘기 해야죠. 얘 2점 받으려면 여기 맞고 얘 틀린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속할 수 없다. 틀린 얘기야. 동시에 속할 수 있어요. 이주 노동자이면서 장애인이면서 이렇게 속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밌는 문제였죠? 다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 문제는 기출 문제예요. 예, 기출 문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자고 가지고 온 것인데요. 앞에 문제처럼 특징 가지고 출제한 문제이고, 이건 이제 사례와 함께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A그룹 이주한 갑은 어떤 보건소 주임으로 근무를 했어요. 이주자네요. 그쵸?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이네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당하자 승진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지방 관리직 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습니다. 보건소 부소장은 규정상 너 A국 국적이 없으면 관리직이 될수 없어. 그래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여기. 이에 갑은 네모씨를 상대로 해서 수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리직이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이잖아, A국 국적 없잖아, 안 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심 법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건소하고 같은 의견이 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네모씨의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차별 금지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차별했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네모씨는, 이제 네모씨는 어떻게 했냐면 이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이제 상고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A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2심 판결을 지지하면, 이제 시민사회는 여기 지금 이 갑의 입장에 손 들어준 이 2심 판결을 지지하며 이 네모 씨의 판결 불복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어디 네모 씨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 갑은 뭐냐면 국적이 없어요. 이주 노동자인 셈이죠. 그래서 둘 간에 다툼이 있어서 1심 법원은 어떻게 됐어? 그렇죠? A 씨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고, 2심 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고, 그리고 어디? 바로 시민사회가 이렇게 2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조를 짜보면 이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갑이 뭐예요? 이주 노동자이자 여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소수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기억. 갑은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았어? 우대 조치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집단에 속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소수자를 저쪽에서 우대하니까 이 갑이 반대편 쪽에서 나 역차별이야. 아니죠. 갑이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는 거지. 역차별이 아니라. 네, 틀린 겁니다. 갑은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서 다양한 차별을 받았죠. 왜? 이주 노동자이자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2심 판결은 여기 있어요. 2심 판결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주장. 그렇지. 이 사람 편에서 이제 편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리을 갈게요. 기억은 시민사회는 A국 국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선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2심 판결을 지지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문제 출제될 수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기억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갑은 역차별을 받은 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은 거야. 알겠지? 다르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뭐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 하나 그리고 이렇게 좀 유형이 다른 기출문제 하나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 성불평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평등은 생물학적 성, 그게 남성, 여성, 태어나진 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성은 학습된 성입니다. 에 따라서 특정 성에 대해서 차별이 가해지는 것, 보시면 되고, 성불평등의 발생 원인은, 가정이나 학교, 대중매체를 통한 차별적 사회화라든가,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냥 한 번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불평등 양상, 원인, 정치 권력도 남자가 훨씬 많고 여자가 적고, 고위, 임원들도 남자가 많고, 이런 것들을 외우거나,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나오진 않고, 많은 경우 학교 시험에서는 그 성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표문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임금 격차입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 표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표문제의 유형들을 나온 것들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표는 각국의 연도별 성별 근로자 수 그리고 임금 총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별 근로자 수 그리고 임금 총액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남성 근로자 수 그리고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남성 근로자 수하고 남성 근로자 임금 총액을 우리가 뭐로 이렇게 정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여기 남성 근로자 수하고 여성 근로자, 남성 근로자 수 대비 여성 근로자 또는 총액 대비 총액 이것만 나와 있는데 물어보는 건 뭐가 나와 있냐면 월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보면 총액이 뭐야? 임금 총액이 뭐야? 그치, 봐. 임금 총액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다가 근로자 수를 곱한 게 총액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근로자 수를 파악하고 임금 총액을 파악하면 그러면 월평균 임금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다시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T년, T 플러스 10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근로자 수에다가 그치? 곱하기 평균 임금을 하면 우리 공장의 근로자가 100명인데 평균 임금이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이야. 그러면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와요? 임금 총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쵸? 예. 그래서 남자, 여자의 수, 남자, 여자의 평균 임금, 남자, 여자의 총액, 임금 총액. 이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주어진 조건에 남성 근로자 수,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총액이 변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100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금 총액을 여러분 만 원 편의상 만 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가볼게요. T년부터 가볼게. 남성 근로자 수 대비 여성 근로자가 얼마래? 0.5래. 반이래. 여기면 50명이요. 이거죠. 여기는 뭐예요? 그쵸. 75%인 거죠. 그쵸. 그러면 100이면 75고요. 1이래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 근로자 수가 같은 거지. 그치? 파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총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근로자 임금 총액에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만 원씩 정해봤어요. 그러면 남성 대비 여성이 0.3이래. 30%지. 그치? 3,000원.
0.5사례. 그럼 얼마예요? 5,400원. 0.9래요. 그럼 얼마? 9,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 플러스 20년에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여기 갔네요. 여기 평균 임금 여기 구했죠? 남성이 여성보다 어때? 많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여기 이렇게 쭉 구해놨지? T년이 T 플러스 10년보다 적습니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총액은 총액 여기 있네요. 예. T년이 T 플러스 아니지 반대로 썼네. 여기가 여기에 3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T 플러스 10년의 남성 근로자 수 해볼게요. 여기 있어요. 아, 이 T 플러스 10년이죠? 예, 뭐 같으니까 아무튼 여기입니다. T년의 여성 근로자 수 해볼까요? 여기 있는데요. 예, 안 갔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0년 전 대비 여성 근로자 수의 증가율은 T 플러스 10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T 플러스 10년의 여성 근로자 수 증가율 구해볼까? 어떻게 구해? 원래 50이었는데요. 원래 50이었죠. 그런데 70으로 얼마만큼? 25만큼 증가했어요. 이거죠. 그럼 T 플러스 20년은요? 역시 25만큼 증가했잖아. 그런데 얼마? 원래 75였는데요. 100으로 25만큼 증가했어요. 이거죠. 물론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야 되지만 크다, 작다, 높다, 낮다니까 어디가 더? 저기가 더 크죠. 저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3분의 1이잖아. 그쵸? 따라서 T 플러스 10년이 더 높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수, 총액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수하고 평균 임금 곱하면 총액이다. 이거 알아내는 거. 네. 이제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수능 특강에 이렇게 임금 격차에 관련된 표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학자 A는 각 병국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 지수를 개발을 했다. 임금 균등 지수가 뭐야? 여기 공식이 이렇게 돼 있네요.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빼기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분의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이게 바로 임금 균등 지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는 각 병국의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 지수하고 그리고 여기 각국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대한 각국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상대적인 크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병국은 각각 정규직 근로자와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국부터 가볼 건데요. 갑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 여기.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 지수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이래. 이게 1.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뺀 값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하고 둘이 같아서 지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갑, 을, 병, 정규직, 비정규직. 여러분 얼마가 돼야 될까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을 뺀 것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상대적인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렇지. 비정규직을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여길 10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00이에요. 여기가 100이에요. 예. 여기가 1이 나와야 돼. 여기 얼마여야 돼? 그렇지. 200이면 되죠. 그쵸? 200에서 100을 빼는 게 역시 100이니까. 그래서, 아, 여기를 100이라고 치면 정규직이 200이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 을국과 병국의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갑국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대한 국가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의 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국 정규직 근로자가 200이야. 을국 보면 갑국 대비 을국 정규직이 4분의 3이래요. 그럼 얼마야? 150인 거지. 그치? 그쵸? 200분의 150 하면 4분의 3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라는 얘기야? 절반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100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국과 병국의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 지수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찾을 수가 있죠.

0: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 예.
0: 뭐냐면 어떻게 해? 정규직 150 빼기 비정규직 몰라요. X. X분의 X는 얼마래요? 얼마래요? 여기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산수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미지수 하나니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X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0 이거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보면 되잖아. 얼마? 그렇지, 여기 모르는 여기 y 분의 여기 100 마이너스 y 아니 100 마이너스 y 분의 y죠, 그렇죠? 이거니까 네, 는 얼마래요? 4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y가 구해지죠. y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0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산수 좀 하면 그래서 이렇게 다풀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지수에 따르면 각국보다 을국이 불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니지. 여러분, 보시면 각국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쵸? 여기는요? 그치. 각국이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어. 그래서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지수가 작을수록 불평등한 거예요. 예, 여기는 100에 80% 수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절반 수준이잖아. 따라서 갑국이 을국보다 불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렇죠? 다음. 갑국의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병국의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틀렸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3번. 을국의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병국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병국이 각국의 6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병국으로 생각해봐. 이거 있잖아. 이게 수학 점수, 국어 점수, 이렇게 생각해봐. 평균이래, 평균. 수학은 100점 맞고 국어는 80점 맞아서. 그러면 평균은 90점이요. 이렇게 구할 거지. 그렇잖아. 왜? 여기 봐요. 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같다. 여기 한 과목이면 여기도 한 과목이다. 두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그쵸? 예. 네. 따라서 병국의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90입니다. 갑국은 평균 임금이 얼마가 돼요? 그렇죠. 이거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거. 150입니다. 그쵸? 그래서 150에 60% 하면, 그치, 90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가볼게요.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비는 이렇게 했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비야. 갑국이 가장 커? 200에서 100이에요. 반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보다 갑국이 가장 낮죠. 그렇죠? 200분의 100, 150분의 120, 100분의 8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작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 문제예요. 네. 이게 오히려 수능은 6월하고 9월 모의평가 보고, 불평등이라든가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이런 임금 격차와 관련된 표 문제가 출제되나 해서 출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학교 시험은 아니야. 학교 시험은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큰 거야. 여러분, 한 문제만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것도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표는 갑국 근로자의 시기별 성별에 따른 월 평균 임금 간 격차의 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여기 전체 근로자, A가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야. 그래서 여기에 A는 얼마냐면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T 플러스 2 시기에 A는 얼마냐면 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보다 T 플러스 1 시기는 40달러가 많고요. T 플러스 2 시기는 50달러가 많대.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전체에서 C가 뭐예요? 여성 근로자 임금을 뺀거 하고 남성 근로자 임금에서 전체 근로자 임금을 뺀 거. 이거 상대적으로 크기를 비교해 봤더니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이야. T 시기 이렇게 가볼게. T 시기. 남자 임금이 있고, 여자 임금이 있는데, 여기가 전체 평균이 되겠지, 그치? 국어 점수랑 수학 점수랑 해서 하면 전체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 보세요. 남성 임금이 뭐지? B, A, C야. B에서 A를 뺀 거랑 그다음에 A에서 C를 뺀 거랑 어때? 1이니까. B에서 A를 뺀 거랑 A에서 C를 뺀게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얼마래요? 100.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네. 사실 이거는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이 같다. 여기가 두 개가 같다. 하니까 우리 이거 진짜 많이 했던 거잖아. 그쵸?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한번 남자 임금하고 여자 임금 구해볼까? 여기 다 나왔으니까 해보잖아요. 뭐냐면, 여기 남자 임금, 예, 여성 임금보다 40달러만큼 많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성 임금을 A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마이너스 여기 A죠. 위는? 아래는요? 남자 임금은요? 남자 임금은 여자 임금보다 40 많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남자 임금 썼어요. 그리고 빼기 10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60분의 100 마이너스 A는 1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A가 얼마가 나와요? 이거 이렇게 옮겨서 계산해 보세요. 산수니까 A가 80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가 여자 임금이니까 A가 80. 그럼 여자 임금보다 남자가 40 많았다. 그럼 120. 그래서 맞잖아. 예. 이거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100 되더라.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할수 있다는 거야.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도 해볼게요. 남자 임금은 여기 T 플러스 2 시기는 여자 임금보다 150달러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자 임금을 B라고 하면 150달러 많아. 거기에서 평균 200을 빼. 분해. 200 빼기 얼마? 여자 임금 B. 는 얼마래요? 2 이렇게 됐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B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 이제 여기는 전체 되어 있고, 여자 임금 B 구해보시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100하고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남자 임금은 여자 임금보다 150 많대요. 그럼 250이야. 그런데 전체는 얼마냐면, 2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고. 여기가 전체고, 전체는 2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위는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쵸? 그래야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딱 100하고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의 크기가 같아? 아니지. 만약에 같으면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정 가운데가 와야 되는데 이쪽에 치우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남자 집단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지. 몇배더 많아? 두배더 많은 거죠. 이거 우리 이걸로 되게 많이 했었잖아. 아주 간단한 숫자로 해볼게요. 여기 8에, 그 다음에 여기 9, 평균, 아, 여기 평균, 여기 9, 여기 11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위로 하면 되겠다. 여기랑 여기의 크기. 모르니까 여기 X, 여기 Y 이렇게 해볼게. 한번 증명을. 예. 그러면 X의 8%, 그냥 8X 써볼게요. 플러스 y의 11%, 9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이게 평균이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옮깁니다. x는 9y 이렇게 해봐요. 2y. 그래서 아, x가 y의 두 배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잖아.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만약에 x랑 y랑 크기가 같다면 정 가운데. 근데 이쪽으로 치우쳤어. 그럼 x가 더 많은 거야. 몇 배? 여기 한 칸, 여기 두 칸. 그래서 2대 1.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50, 여기 100.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보다 두배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답을 찾아보시고, 그럼 보면 이제 결론 뭐냐면, 여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B-A가 여기예요. 그리고 A-C가 여기예요. 1이라는 건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다. 그러니까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이 같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여기는 바로 무슨 말이야? 즉, 요 간격보다 이 간격이 두배더 크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그쵸? 따라서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보다 두배더 크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고, 또 여기 나온 전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평균 임금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 그쵸? 이제 빈곤의 유형과 관련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 풀어보시고, 빈곤의 유형은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면 또

떠오르는 빈곤, 아프리카의 그런 빈곤 상황, 이런 것들 딱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이 부족한 거. 그걸 바로 뭐라고 해요? 절대적 빈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 주로 어디? 저개발국에서. 그러면 선진국은 안 나타나나?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주로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적 빈곤의 기준 선이 존재해. 이게 바로 뭐냐면 절대적 빈곤 인구 또는 가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최저 생활에 필요한 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금액.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라고 쓰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은 객관적 빈곤에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 돼요. 이제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뭐냐면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원이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돼 있어.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말해. 근데 이거 주관적 빈곤 아니야. 이것도 객관적 빈곤인 거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정의를 하는데, 즉, 중산층이 누리는 그런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기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의 기준 선은 어떻게 하냐면, 주로 평균 소득이나 또 뭐? 중위소득. 중위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뭐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거죠. 이렇게 쭉 가구를 줄 세워놨을 때, 이렇게 가구를 쭉줄 세워놨을 때, 평균소득이란 다 더해서 나누기 11가구, 11 하는 게 평균소득이죠. 그쵸? 그런데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쭉줄 세워놨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 이게 바로 중위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에, 어떻게? 그렇죠. 50%. 50%에 미치지 못했을 때 상대적 빈곤 가구다라고 하는 기준이 존재해요. 여기는 여기 6,000달러에 반. 그러면 3,000달러에 미치지 못한 A, B, C가 상대적 빈곤 가구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최저생계비가 3,000달러야. 그럼 3,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A, B, C는 최저생계비 미만이니까 절대적 빈곤 가구인 동시에 상대적 빈곤 가구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 상대적 빈곤은요, 소득 격차, 빈부 격차가 심화된 나라에서 더 부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11가구가 쫙 존재하는데 소득 격차가 더 심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이 달라질 수 있죠. 또는 여기가 150이고 여기가 5, 소득 격차가 엄청 큰데 소득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 또 중위소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소득 격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중위소득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회의 소득 격차가 어떠하냐와 매우 밀접한 것이죠. 네,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문제를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 개념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문제를 넣어놨고요. 일반적으로는 개념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지만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갑구개 봐.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인데 전체 빈곤율 물어봤어. 여러분, 그럼 전체 빈곤율은 어떻게 될까? 얘랑 얘를 더하면 전체 빈곤이야? 아닌 거지. 그치? 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까도 상대적 빈곤 어때요? A, B, C, 세 가구. 그리고 절대적 빈곤도 A, B, C, 세 가구입니다. 상대적 빈곤율하고 절대적 빈곤율을 더해서 전체 빈곤율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동시에 포함되는 가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거야. 쭉줄 세워가지고, 중위소득의 50%, 여기를 상대적 빈곤 가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래. 그럼 절대적 빈곤 가구가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여기가 소득이 높은 겁니다. 더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20%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절대적 빈곤이야. 그러면 여기 모든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어때요? 절대적 빈곤에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빈곤은 얼마야? 그냥 20%야. 그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 이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중위소득의 50% 해서 여기가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이 얼마래요? 20%래. 그런데 절대적 빈곤이 더 적은 거야. 그럼 최저생계비가 그 아래 있겠네. 그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최저생계비가 있고 이게 절대적 빈곤이죠. 여기 1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절대적 빈곤은 다 상대적 빈곤이야. 그럼 전체 빈곤은 여기 20%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갑국은 상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속하는 것이고, 을국은요, 절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단순히 이거 두개 더해서 전체 35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니은은 같이. 그치? 그래, 틀렸고요. 갑국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예요? 아니지. 그 반대로 썼습니다. 틀렸죠. 을국에서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두 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볼까? 여기가 중위소득이야. 여기가 어때? 중위소득의 50% 절반 수준이야. 최저생계비가 이거보다 아래 있어. 그러니까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두 배보다 얘가 큰 거죠. 그쵸? 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갑국과 을국이 같다. 맞아요. 그렇죠. 왜? 이 상대적 빈곤이 모두 절대적 빈곤에 속하면서 이 나라의 빈곤율이 20%야. 그럼 빈곤이 아닌 가구의 비율 80%죠. 그렇죠? 여기도 보겠습니다. 모든 절대적 빈곤이 상대적 빈곤에 속하면서 전체 빈곤이 20%야. 그럼 빈곤이 아닌 게 80%지. 그렇지? 따라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80%로 둘이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니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국과 을국 모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하고 있고요. 전체 가구 수 같고요. 가구 구성원 수도 같습니다. 최저생계비 변동 이전 대비 최저생계비 변동 이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가구 수, 가구별 구성원 수 이런 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갑국과 을국 중에 한 국가는 최저생계비가 낮아졌고 다른 한 국가는 높아졌어. 최저생계비가 낮아지면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면 절대적 빈곤 가구가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여기 변화율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B. 상대적, 절대적인데, B는, 여기 보면, 변동 전 대비 변동 후에 변화가 없어. 예. 즉, 최저생계비만 변동한 거지. 근데, 얘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얘는 최저생계비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중위소득의 50%의 영향을 받는 이 B가 상대적 빈곤 가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얘는 변동이 있네요. 최저생계비가 변동한 거에 따라서 변동하는 거니까 A가 뭐겠어요? 절대적 빈곤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봐보니까, 늘어났어.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최저생계비가 높아진 거고. 여기는요, 최저생계비가 낮아졌나 보네. 예. 그래서 여기 딱 가보니까 변화율이 4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게 얼마여야 될까요? 그렇지. 원래 25였는데 말이에요. 여기 봐봐, 여기 봐. 원래 25였는데요. 15로요. 10만큼 줄어들었어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40 하고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25%, 절대적 빈곤 가구가 25%였는데, 15%로 여기가 줄어든 나라가, 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다고. 여기도 구할 수가 있잖아. 예, 변화율 A 해당되는 거. 원래 20이었는데요. 25로 5만큼 증가했어요. 여기는 감소율이고, 여기 5만큼 증가했어요. 곱하기 100이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4분의 1이니까 여기, 25, 플러스 25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25고, 여기도 25네. 됐어?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어때? 같아. 기역과 니은은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두 번째, A는 상대적 빈곤 가구

아니야. 예. 최저 생계비가 변하면서 변화가 있었어. 그래서 A는 절대적 빈곤 가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고요. 갑구의 최저 생계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봐서 최저 생계비가 낮아진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갑구은 을국과 달리 최저 생계비 변동 이전에 최저 생계비가 중위소득 50% 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변동 이전에 최저 생계비하고 중위소득 비교하려면 요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지. 그렇지? 여러분 봐요. 이전에 쫙 가서 보니까 중위소득의 50%, 즉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얼마야?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20%입니다. 그런데 변동 이전에 뭐가 더 많아? 절대적 빈곤 가구가 더 많아. 예. 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왜? 얘가 25%가 되고 얘가 절대적 빈곤 가구니까. 그렇죠? 따라서 갑구은 을국과 달리 최저생계비 변동 이전에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는 높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지워보고. 마지막, 최저생계비 변동 이후에 절대적 빈곤 가구이지만 상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가구의 수는 갑구과 을국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변동 이후를 볼게요. 여기 변동 이후. 네, 갑곡부터 볼게요. 갑곡부터 이렇게 보면 갑곡은 뭐냐면 중위소득의 50%. 이게 뭐냐면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이 얼마? 20%. 그렇지? 그런데 절대적 빈곤은 얼마예요? 15%입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아래, 최저생계비가 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5% 여기가 절대적 빈곤. 이게 갑곡 상황이죠. 을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은 어때? 뭐 둘이 같아. 둘이 같아. 을국을 보니까 중위소득의 50% 상대적 빈곤 25%. 그런데 절대적 빈곤도 25% 이래요. 됐지?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최저생계비 변동 이후에 절대적 빈곤 가구인데 상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거 여기 있어 없어? 없지? 절대적 빈곤은 모두 상대적 빈곤이에요. 절대적 빈곤이면서 상대적 빈곤 가구 아니네. 없어, 여기. 여기도 한번 볼까? 절대적 빈곤은 모두 어때? 모두 상대적 빈곤이야. 상대적 빈곤도 모두 절대적 빈곤이고. 따라서 절대적 빈곤인데 상대적 빈곤이 아닌 애들 없어. 둘다 그런 애들 없어. 그런 가구 없어. 따라서 같다. 없는 걸로 같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예.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골라보기를 좀 어려운 문제들을 골라봤어. 이거는 빈곤의 유형과 관련된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풀수 있을 겁니다.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정리를 쭉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복지제도 들어갈 겁니다. 복지제도 표문제까지도 정리할 거예요.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호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2의 16강입니다. 자, 이번 16강이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6단원까지 왔다라는 건 생명과학2를 이제 쭉 한번 다 살펴봤다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일 텐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완강해가지고 꼭 좋은 결과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이번 마지막 단원의 출제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내용은요, 생명공학 기술의 활용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난치병 치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 생명공학 기술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 기술의 활용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 핵치환, 조직배양, 세포융합, 이렇게 네 가지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네 가지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난치병 치료는 어떠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느냐, 단일 클론항체,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까지 이러한 내용들, 연구 과정을 매칭하는 문제들 나오고요.

연구 과정에서의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내는 그런 문제 유형들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지 쌤이랑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공학의 기술들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전자 제조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전자를 다시 조합하는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무언가를 잘라내고, 유전자의 어떤 특정 부분을 잘라내고 그 유용한 유전자와 함께 다시 이어 붙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효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제한 요소와 DNA 연결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제한 요소는요,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해요. 유전자를 잘라내는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하고 DNA 연결 요소는 이들을 붙여주는 풀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가위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유용한 유전자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얘를 대량 생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유용한 유전자를 유전자 제조합해야 되는데, 여기에 먼저 운반체 DNA, 자, 바로 플라스미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플라스미드는요, 대장균과 같은 세균이 가지고 있는 보조 DNA에 속해요.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미드 DNA에다가 유용한 유전자를 넣을 건데, 이 플라스미드의 마커로 앰피실린 저항성 유전자와 저당분해 요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를 지금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미드하고 유용한 유전자의 제한 요소를 처리할 건데, 이 둘에는요, 같은 종류의, 즉, 동일한 제한 요소를 사용을 해야지 같은 종류의 말단이 생겨요. 그 잘려서 생기는 말단을 우리가 점착성 말단이라고 하는데, 같은 종류의 점착성 말단이 생겨야지만 얘네들을 풀을 이용해서, 즉, DNA 연결 요소를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붙일 수가 있다. 그렇게 유용한 유전자와 얘네들 플라스미드를 같이 DNA 연결 요소로 같이 연결하게 되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얘네들을 처리하다 보면요, 효소들을 처리해서 만들다 보면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대장균과 같은 세균에다가 넣고 얘네들을 증식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균에다가 넣고 증식 후 선별하는 과정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을 이제 대장균에다가 넣을 겁니다. 근데 이 대장균에 지금 세 종류가 A, B, C로 나와져 있는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 대장균 A는요,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 플라스미드가 없는 애들이 이제 대장균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대장균 B에는요,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 C에는 우리가 원하는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들어가게 되었다. 쌤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나는 여기에서 누구만 필요한 거냐면 대장균 C만 필요해요. 그치? 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진 얘를 이제 가지고서는 계속 번식을 시켜가지고 증식시켜서 필요한 유전자를 넣거나 그 유전자의 산물을 얻어내는 거.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선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플라스미드를 사용할 때요, 어떤 플라스미드를 사용했냐면, 앰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저당분해 요소 유전자를 가진 애들을 사용을 했어요. 이 앰피실린이라는 것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항생제가 있는 배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배지를 준비했냐면 앰피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있는 배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세 종류의 대장균을 배양을 하게 된다면, 키우게 된다면 이 대장균 A에는 플라스미드가 아예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앰피실린 저항성 유전자가 없어서 죽게 될 거예요. 군체를 형성하지 않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군체를 형성하는 애들 중에서 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진 애와,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를 가진 애와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진 대장균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 바로 이 저당분해 효소를 이용할 겁니다. 이 저당분해 효소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엑스갈이라는 물질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흰색을 푸른색으로 요렇게 엑스갈을 분해하면 흰색이 푸른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당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푸른색을 띠는 군체가 될 거예요. 그쵸? 저당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유용한 유전자를 어느 부위에다가 연결을 했냐면 저당분해 효소가 있는 부분을 잘라서 유용한 유전자를 갖다 꼈거든요. 그래서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를 가진 애들은 저당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저당분해 효소를 가진 애들은
푸른색 군침

군체를 형성할 테니까 B가 푸른색 군체를 형성했으니 이 B가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를 가진 애들이다 라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조합이 된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에는 저당분해 요소 유전자가 이제 DNA 제한 요소에 의해서 잘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유용한 유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염기 사열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저당분해 요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발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를 흰색에서 푸른색으로 바꾸지 못하고 흰색으로 군체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C가 흰색 군체를 형성했으니까 흰색 군체를 가지고 아 얘네들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진 대장균들이야. 얘네들을 이제 계속 증식시켜가지고 유용한 유전자를 대량으로 얻어내거나 또는 그 유용한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산물들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선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부분들, 뭐 제한 요소를 처리했냐, DNA 연결 요소를 처리했냐, 이런 것들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얘네들 형질 전환된 대장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형질 전환이 이제 새로운 유전자가 도입된 대장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들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그 과정을 이제 표로 주고 자료 해석형 문제로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런 문제들 모두 쌤이랑 빈출픽에서 연습해 볼 거니까 우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개념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핵치환 기술입니다. 치환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대체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치환이라는 거는 핵을 바꿔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핵치환을 사용했는지 과정을 보기 전에 이 핵치환 기술은요, 이렇게 복제 동물 같은 애들을 만들어낼 때, 멸종 위기에 있는 복제 동물들을 만들어낼 때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에 과정을 한번 보게 된다면 여기에 지금 양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을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A 양에서는요, 젖샘 세포를 채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얘를 추출해냈는데, 이 젖샘 세포는 체세포입니다. 그리고,이 B라는 양에서는 난자를 채취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난자에서 핵을 제거했으니까, 핵을 제거한 난자는 우리 무핵난자. 무핵난자. 핵이 없는 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의 세포에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얘네들의 그, 젖샘 세포에 있는 핵과 그 다음에 여기에 무핵 난자와 융합을 하게 됩니다. 젖샘 세포와 핵을 제거한 난자를 융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대리모에 이식을 해가지고 체세포 분열한 나날해서 이렇게 배아를 만들어서 대리모에 이식하게 된다면 이 대리모가 자궁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얘네들이 출산하면 복제양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양을 C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복제양 돌리라고 태어난 이 복제 동물의 유전적 특성은 누구랑 동일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요. 지금 여기에서 체세포의 핵을 제공한 애는 A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게 이 복제양의 핵의 DNA는 A와 일치한다. A의 DNA와 일치한다. 그러면 이 복제양의 모든 DNA가 이 A하고 일치하느냐? 그거는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복제양에게 핵을 제거한 거는 A지만 여기에서 그 세포질을 제공해 준 건 난자를 통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에 존재하죠. 미토콘드리아 DNA는 미토콘드리아 DNA는 B와 일치합니다. 아, 그래서 이 복제양의 DNA가 누구하고 일치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DNA가 그 체세포를 제공한 A와 일치한다라고 하면 틀린다. 핵의 DNA가 A의 핵 DNA와 일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DNA는 B의 미토콘드리아 DNA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보기선지를 여러분들이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핵치환 기술이 이제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이제 생산할 때 우리가 핵창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형질 전환 동물을 이용해 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의약품 같은 거를 대량 생산할 때 이럴 때도 사용한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핵창 기술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기술 조직 배양 기술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직 배양, 말 그대로 조직을 배양한다. 그러한 기술이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조직 배양 기술은 단독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다른 기술들과 함께, 이 조직 배양은 많이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선 과정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동물의 조직 배양은 이제 다른 기술에서 쌤이 언급하도록 하고, 식물의 조직 배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당근이 있습니다. 자, 당근 뿌리 조직의 일부를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조직을 영양배지에다가 키워가지고 캘러스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 캘러스는요,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예요.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 자, 이 캘러스로부터 형성된 배를 배지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기관을 분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계속해서 배양을 했더니 완전한 개체가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얘네들 조직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개체를 얻어내는 배양 기술이니까 조직 배양 기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완전한 개체가 된 이 당근을 B라고 하고요. 이 전에 그 조직을 얻어낸 당근을 A라고 한다면 이 B의 그 유전자 정보는 A와 일치하게 되겠죠. 그치?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조직 배양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직 배양은 간단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에 이제 세포융합 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융합도요, 이제 단일 클론 항체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 건데,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토마토랑 감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토마토와 감자 같은 경우에는 식물세포니까 세포벽을 제거합니다. 세포벽을 제거한 그 세포의 형태를 이제 원형질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토마토의 원형질체와 감자의 원형질체라고 표현이 된 것이고, 자, 이 둘을 융합해요. 그러면은 세포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융합이 되면서 합쳐진 세포를 잡종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잡종세포를 조직배양, 조직배양 기술을 여기에다가 또 적용시켰네요. 조직배양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 포마토가 된대요. 그래서 땅 속에서는 감자가, 그 다음에 땅 위에서는 토마토가, 그래서 포테이토와 토마토의 합성어인 포마토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세포들을 융합시켜서 장점을 가지고 두 가지 형질을 다 얻어낼 수 있는 그 기술, 이거를 세포융합기술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생명공학기술 네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난치병을 치료하는 치료 기술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방금 직전에 본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한 난치병 치료 기술 중에 단일 클론 항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일 클론 항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 지금 어떠한 그 세포를 준비했냐면 비림프구하고 암세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비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1을 배우고 온 친구들은 좀 익숙해요. 그렇죠? 하지만 1을 안 배우고 우리 2를 배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비림프구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자면, 이 비림프구는요, 형질 세포로 이제 분화가 일어나서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비림프구는 항체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특징이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얘네들 계속 분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생산하는데 수명이 짧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암세포는 어떠한 것이냐? 얘네들은 항체 생산은 못하지만 반영구적으로 분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세포를 융합하게 된다면, 세포융합 기술을 이용해서 두 세포를 이용하게 된다면 잡종세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 이 잡종세포는 항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수명이 짧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분열하는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잡종세포를 분리해내고 배양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조직배양 기술이 사용되겠죠. 그렇게 돼서 얘네들 단일 클론 항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단일 클론 항체라는 것은요, 한 종류로 이루어진 항체들을 다량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된다면, 자, 지금 잡종세포를 얻어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잡종세포들 중에서는요, 여러 종류의 잡종세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암세포와 비림프구 합쳤는데 잡종세포가 여러 개 나오느냐,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 항원이라는 것과 항체라는 것의 개념을 한번 보게 된다면, 요 항체는 면역 단백질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암세포 같은 거를 이제 암세포와 특정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이런 면역 단백질이 항체가 되는 것이고, 이 항체는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항원이요, 어떠한 항원이 만약에 G가 이렇게 있는데
항원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항원에는요, 항원 결정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동그란 항원이 결정기가 있을 수 있고 뾰족한 항원 결정기가 있고 네모

순간 이렇게 항원 결정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쥐 안에서는요, 이 항원 결정기에 대한 항체를 각각 만들어내요. 그래서 항체를 이렇게 Y자로 그릴 수 있거든요. 요 동그라미하고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뾰족한 것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와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항원의 결정기에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이제 그 항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 종류의 비림프구는 한 종류의 항체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잡종세포의 종류도 이렇게 항원 결정기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항체가 얘가 A, B, C라고 했을 때 나는 B의 항체만 여러 개 만들겠다. 그러면은 B만 이렇게 선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B만 선별을 해서 얘네들을 증식하게 되면 걔네들이 단일 클론 항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단일 클론 항체에 쓰인 기술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생명공학 기술 중에 세포융합 기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잡종세포를 분리해내서 배양을 해야 되죠? 이때도 조직배양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해서 난치병 치료 중에 어떤 거에 이용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암세포를 이제 제거를 할때 항암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항암제 같은 경우는 특정 암세포에만 가서 작용을 할수 있게끔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항체는 항원하고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암세포하고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달아가지고 이제 주입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표적해가지고 그 항암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단일 클론 항체는 우리 키트들, 뭐 이제 임신 진단 키트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 검사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치료에도 쓸수 있지만 질병의 진단에도 쓸수 있는 기술이 바로 단일 클론 항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난치병 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유전자 치료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유전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유전자의 발현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잘못되어서 이제 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제 정상 유전자를 주입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발현이 일어나서 건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때 유전자 치료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DNA의 운반체로 바이러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삽입하는데 이때 어떠한 기술이 사용되어야겠어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사용되어야겠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사용되어서 바이러스 운반체에다가 얘네들을 끼워놓고 그다음에 환자의 골수 세포에다가 정상 유전자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골수 세포를 이식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정상적으로 유전자가 발현되게 되면 치료 중인 환자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유전자 치료의 내용이 되는 것이니까 이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사용된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어떠한 것인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줄기 세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줄기 세포의 종류와 얘네들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의 종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 줄기세포는요, 우선 얘네들은 미분화된 세포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로 분화의 가능성이 있는 세포들을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종류가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선 배아줄기세포는 이렇게 수정란을 배양해 가지고 배반포의 안쪽 세포 네 세포를 분리해내가지고 줄기세포를 얻어내면 그거를 배아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아줄기세포는요, 얘네들을 이제 분화시키게 된다면 다양한 세포들로 분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치료에 필요한 세포들로 분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배아줄기세포에서 어떠한 배아줄기세포도 있냐면요, 핵창 기술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도 있어요. 자, 여기에 체세포의 핵을 준비하고, 그리고 무핵난자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핵치환을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배아를 얻어내게 된다면, 자, 이 배아를 얻어서 배반포에서 똑같이

줄기세포를 얻어내게 된다면 얘네들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 배아줄기세포인데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아, 그래서 배아줄기세포 중에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도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성체줄기세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체의 골수나 또는 탯줄의 혈액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분화를 시키게 되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세포로 분화는 어렵습니다. 이미 성체의 골수나 탯줄의 혈액에서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줄기세포는 아니라는 거. 요 정도의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정도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어디에서 얻어나는지는 꼭 생각해 두셔야 돼요. 성체의 골수와 탯줄의 혈액에서 얻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무엇이냐면 이미 분화가 끝난 체세포에다가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해서 다시 미분화된 상태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바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도 만능. 만능이 뭐예요? 이제 다양한 세포로 이제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다.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쌤이 얘네들 그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아줄기세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체줄기세포가 있었고, 역분화줄기세포라고 할게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장점 같은 경우에 배아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핵치환 기술을 이용해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로부터 이제 얘네들을 분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체세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면역 거부 반응도 거의 없어요. 그치?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수정란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무핵난자, 난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배반포에서부터 이제 세포를 추출해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날 수 있는 그 세포들을 얘네들을 줄기세포,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생명 윤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면 성체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골수, 뭐 이제 환자의 골수에서 얻어내거나 또는 그 아이의 탯줄, 혈액에서부터 얻어내기 때문에 얘네들은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생명 윤리의 문제점도 적겠죠. 반면 아까 어떠한 한계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세포로는 분할 수가 없다.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는 분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역분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니까, 얘네들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체세포로부터 체세포를 다시 미분화된 상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생명 윤리의 문제는 적어요. 그치? 자, 그리고 얘네들 면역 거부 반응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능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도 만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 윤리에도 크게 접촉이 안 되고 면역 거부 반응도 거의 없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그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해 가지고 미분화된 세포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있다. 안정성에 위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단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으로 여러분들 보기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빈출픽으로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출픽 1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복제동물 X를 얻는 과정이래요. 아, 복제동물과 관련된 문제인데 기술 중에 어떠한 기술이 이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보니까 비의 난자에서 핵을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아, 그럼 얘를 무슨 난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핵이 없는 난자, 무핵난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A의 체세포로부터 핵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을 삽입을 했죠. 그러면 이 기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바로 핵치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쭉 배양을 하게 된다면 배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배아를 씨의 자궁에다가 이식해서 출산을 하면 복제 동물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에 있는 모든 유전자는 니언에 있는 모든 유전자와 염기 서열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 봐봐요. 자, 얘는 B라는 동물, 그 다음에 얘는 A라는 동물에서 각각 얻어낸 핵이란 말이에요. 그 DNA가 얘네 둘은 다른 개체인데 핵에 들어있는 DNA의 염기 서열이 같을까요? 아니죠. 동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X 이렇게 골라주셔야겠고 니은에서 가에는 줄기세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지금 여기에서 그 핵치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아를 얻어냈죠. 자, 이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얻어낸다면 우리는 배아 줄기세포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체세포를 복제해서 만든 거니까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있다. 미분화된 세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X와 B는 유전적으로 같은 개체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자, 얘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가 누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치. 바로 핵을 제공한 A. A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완전히 모든 유전자하고 동일하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 같은 경우에는 이 핵 난자를 제공한 B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얘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보기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X의 성별이 A와 같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 지금 어떤 동물이니까 성별이 존재할 텐데 이 X가 성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하고 같아야 돼? 바로 핵을 제거한, 핵을 제공한 A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성별은 A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핵치환 기술이 사용되었다라고 했네요. 지금 여기에서 무핵난자에다가 핵을 이렇게 이식을 했으니까 핵치환 기술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음에 이 X는 누구를 복제한 동물입니까? 라고 한다면 B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A를 복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A와 X에서 라고 돼 있어. 자, A는 핵을 제공한 애죠. 그 다음에 이 복제 동물 X에서 미토콘드리아 DNA의 유전 정보가 모두 같대요. 아니죠. 자, 얘는요. 미토콘드리아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치?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에 존재하기 때문에 B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를 제공한 것이고 얘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난자를 제공한 B와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 재조합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선별에 대한 문제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플라스미드에 인슐린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숙주대장균에 도입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기억과 뒤에는 항생제 A 저항성 유전자와 저당분해 요소 유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물질 X는 저당분해 요소에 의해 분해되어 푸른색 물질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봤었던 X갈 이런 물질인데 X갈 이런 걸 외우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에 지금 기억하고 니은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와 저당분해 요소 유전자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려내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 1번 과정에서 이렇게 플라스미드를 잘라냈어요. 그럼 여기에는 어떠한 요소가 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한 요소가 사용됐다. 제한 요소는 가위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유전자도 마찬가지 동일한 제한 요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야지 얘네를 연결하기 위한 말단이 똑같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 둘을 DNA 연결 요소로 붙인 다음에 도입하는 거죠. 대장균에다가 도입하고 얘네들을 배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푸른색인 군체가 나왔고 흰색인 군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인슐린 유전자를 끼워 넣었을까라는 거를 이제 한번 봐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슐린 유전자를 여기 기억 부분에다가 끼웠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기억에 무엇이 있었느냐? 왜냐면 이 기억은 이제 여기에 인슐린 유전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여기에는 만약에 여기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고 여기가 저당 분해유소라면 푸른색 애들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흰색이 같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아, 그러면 얘는 기억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아니고 바로 저당 분해유소구나. 저당 분해유소 유전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과정 1에서 제한 요소가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정 1에서 제한 요소가 사용되어서 유전자를 이렇게 플라스미드 같은 애들을 자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보기 2은 기억은 A저항성, 항생제 A저항성 유전자이다라고 했는데 저당 분해 요소 유전자잖아요.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골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푸른색 군체와 흰색 군체 중 인슐린 유전자를 갖는 군체는 푸른색 군체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인슐린 유전자를 갖는 군체가 인슐린 유전자가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갖는 대장균들이 만든 군체가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인슐린 유전자가 여기 저당 분해 요소의 잘린 부분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저당 분해 요소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되겠죠? 그러면 흰색이 푸른색으로 바뀌지 않을 테니까 흰색 군체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유전자를 갖는 군체는 푸른색이 아니라 흰색 군체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플러스 보기 하나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과정 2에 DNA 연결 요소가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과정 2는 쌤이 여기 도입 단계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입하기 전에 얘네들 이 단계에서 인슐린 유전자를 여기에다가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때는 DNA 연결 요소가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고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을 찾아내는 그러한 선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비슷한 선별 문제를 이렇게 자료 해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 해석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플라스미드에 유전자 X와 Y를 삽입하여 만든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숙주 대장균에 도입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표는 대장균 가나다라를 여러 배지에 배양했을 때 군체 형성 여부를 나타낸 것인데 이 가나다라가 이 로마 숫자 1, 2, 3, 4 대장균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항생제 ABC 중에 무엇이냐라는 거를 찾아내는 그러한 문제 유형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플라스미드가 이제 항생제 ABC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그 재조합할 건데 X라는 유전자를 재조합하게 되면 B라는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되겠죠. 그 다음 Y라는 유전자가 재조합이 되게 된다면 얘는 A저항성 유전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항생제 A저항성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번을 보니까 얘는 I 플라스미드가 도입이 안 된 대장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요 A도 없고요 B도 없고요 C도 없어요. 즉 A저항성, B저항성, C저항성 유전자가 없다는 뜻을 쌤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 2에는요 온전한 플라스미드가 그냥 들어갔어. 그렇지,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아니라 기존의 플라스미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A, B, C 저항성 유전자가 모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요 X를 재조합한 플라스미드가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에서 A하고 C는 잘리지 않았죠? 그러면 A하고 C 저항성은 가지게 될 거예요. 그치? 항생제 A, C에 대해서는 저항성을 가지게 될 건데 B에 대해서는 저항성을 가질 수가 없겠죠. B 자리에 누가 들어갔으니까? X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X가 발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A 자리에 있는 A 저항성 유전자 자리에 Y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얘는 A에 대해 저항성을 못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B에 대해서도 못 가지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재조합된 A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Y를 넣었으니까 그럼 얘는 C에 대해서만 저항성을 가지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요 네 종류의 대장균 중에서 항생제 ABC에 모두 저항성을 안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모두 저항성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두 가지에 대해 갖고 있는 애 있고요. 한 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표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 이 가나다라 대장균은요. 그냥 배지에서는 모두 다 군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근데
항생제 기역이 들어있는 배지, 니은이 들어있는 배지,

이것이 되려 있는 배지에서 각각 얘네들이 군체를 형성하느냐라는 걸 이제 한번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우선 이 가나다라가 1, 2, 3, 4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들 항생제 넣었을 때, 항생제를 추가를 했을 때 모두 못 사는 애가 있어야 돼요. 왜? 얘는 ABC 저항성 유전자를 모두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 기역 리엔디귿 넣었을 때 모두 X인 애가 나와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적어도 하나씩 껴져 있는 가나다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요 A가 X가 되면서 라는 1번 대장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는 ABC 저항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항생제 ABC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걸 넣든지 간에 얘네들은 모두 군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럼 모두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가나다 중에 가와 다는 X가 적어도 하나씩 있으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되면서 아, 나가 2번 대장균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번하고 3번인데 이제 3번하고 4번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4번은 하나의 그 항생제를 넣었을 때 C에서만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생제 C를 넣은 데서만 살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얘가 지금 두 개, 그치? 두 개에서 못 살고 하나에서만 살아. 그럼 니은이 C가 되면서 아, 이 가가 4번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다는 그러면 3번 되면서 얘는 이제 A하고 C에서 살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에서 살수 있는데 이게 C니까 이 디귿이 A고 기역이 B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 찾았으니까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와 B는 모두 X이다라고 했는데 A는 X지만 B는 O 형성함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은 틀린 보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니은으로 가서 가는 4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가는 4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디귿 다에서 항생제 비저항성 유전자가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비유전자 자리에 X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발현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빈출픽 4번 문제로 넘어가서 조직 배양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근의 분열 조직을 이용하여 조직을 배양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근 A의 뿌리에서 조직을 얻어내서 얘네들 그 배양 중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캘러스를 얻었어. 캘러스는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로부터 이제 배양을 하게 되면 어린 식물로부터 당근 B가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 완전한 개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봤었죠. 그럼 보기 기억에서 핵치환 기술이 사용됐대요. 어디 지금 핵을 치환한 기술이 있었나요? 없었죠. 얘로부터 그냥 그 조직을 얻어내서 그 캘러스를 통해서 당근 B를 키워낸 거니까 조직 배양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다음 보기 D은 기역은 분화가 완료된 세포 덩어리다. 캘러스가요? 아니죠.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다라고 했으니까 완료된 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X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유전적으로 A와 동일하다. 얘로부터 얻어낸 애들을 분열시켜서 얘를 얻어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보기 좀더 보면요. 과정 1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세포, 배양 중에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과정 1이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때 이 세포 분열은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수 분열은 생식 세포를 형성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사용된 조직 배양 기술을 활용하면 유전 형질이 동일한 식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B를 얻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속 키우면 대량 생산할 수 있다. 맞는 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단일 클론 항체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단일 클론 항체의 기역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암세포를 배양해서 암세포를 얻어냈고요. 지에 항원 X를 주입해서 비림프구를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을 뭐 해주는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세포 융합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잡종 세포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 항체만 가진 잡종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단일 클론 항체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기 기억 과정 1에서 자, 이 세포 융합 단계에서 세포 융합 기술이 사용된다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잡종 세포는 항체 생성 능력이 있대요. 비림프구가 항체 생성 능력이 있으니까 이 둘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죠. 잡종 세포도 항체 생성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억은 X와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항체들은요. 이 항원 X에 결합하는 애들이에요. 그치? 그래서 항원 X를 주입하게 되면 이 비림프구는 항원 X에 막는 항체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그 항체 생성 능력이 있는 애로 잡종세포를 만들었으니까 이 항체도 당연히 X하고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라는 것은요. 골라서 결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호하고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맞는 애들하고만 결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모두 동그라미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비림프구는 그 항체 생성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항체 생성 능력이 없고 얘는 수명이 짧은 대신에 얘는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그래서 잡종세포는 항체 생산 능력도 있고 그 반영구적으로 분열하는 세포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리을에서 선별된 잡종세포는 반영구적으로 세포 분열이 가능하대요. 여기서 선별된 잡종세포는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세포 분열이 반영구적으로 가능하겠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줄기세포하고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동물의 줄기세포 가완화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가완화는 배아 줄기세포와 유도 만능 줄기세포 또는 역분화 줄기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A와 B는요 역분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삽입한 체세포와 핵체 안으로 만든 수정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핵체 안으로 만든 수정란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 배아는 수정란을 배양해가지고 배아를 얻어내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B가 핵치환을 통해서 얻어낸 수정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A는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해서 삽입한 체세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역분화 유전자 삽입 체세포. 자 그럼 얘네들을 배양해 가지고 줄기세포를 추출해내게 된다면 얘는요 이 간은요 유도 만능 또는 역분화 줄기세포가 될 것이고 이 나는 배아 줄기세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B는 핵치환으로 만든 수정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B는 핵치환으로 만든 수정란 맞다라는 것이고 사람의 골수에 가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의 골수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골수로부터 성체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 그랬죠. 또는 태아의 탯줄에 있는 혈액에서 우리가 그 성체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골수에서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것이고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해서 만든 체세포로부터 배양해서 추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완화는 모두 줄기세포예요. 얘도 줄기세포, 얘도 줄기세포. 그러면은 모두 분화가 완료되지 않은 미분화 세포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분화가 완료되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플러스 보기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줄기세포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윤리 문제 어디서 크다? 배아줄기세포가 생명윤리 문제점이 존재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가에서가 작다 라고 하면 틀린 보기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고 그 다음 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체세포의 역분화가 일어났대요. 지금 유도만능 줄기세포, 얘를 역분화 줄기세포라고도 얘기했었죠. 그 과정에서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했기 때문에 역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탯줄 혈액으로부터 나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거는 아니죠. 배아 줄기세포는 수정란으로부터 얻거나 아니면은 핵치환에 해서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복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이제 빈출픽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X를 치료하는 생명 기술, 공학 기술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X는 뇌의 특정 부위에서 신경 전달 물질 기억을 생성하는데 이상이 생겨 발병한대요. 그리고 X가 발병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 A의 혈액에 있는 세포에 특정 전사인자를 발현하는
유전자를 재조합시켜서 역분화가 일어난 줄기세포 피를 얻을 수 있대요. 아, 그럼 생명공학 기술 중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줄기세포를 얻어낼 수 있구나. 이 중에 역분화 줄기세포를 얻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줄기세포 피에 어떤 물질을 처리하고 배양하면 피는 기억을 생산하는 신경세포로 분화가 되고 다른 물질을 처리하면 근육세포로도 분화가 된대요. 아, 미분화된 세포니까 다른 세포들로 이렇게 심장, 신경세포나 근육세포로 분화할 수 있구나라는 정보를 준 거고, 그 다음 20일 정도 피를 배양하여 X가 발병한 환자 B의 뇌에 이식하면 B에서 기억 생성 능력, 기억이 아까 신경 전달 물질이었어요. 그것의 생성 능력이 호전이 되면서 A와 B는 유전적으로 서로 다르고, P를 B에 이식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에서 P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천 기술이 사용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P를 만들 때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고 배양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조직 배양 기술이 사용됐지만 핵천 기술은 사용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 P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러한 자료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여기, 근육세포, 신경세포로 분화할 수 있으니까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P에 있는 모든 유전자는 B의 체세포에 있는 모든 유전자와 염기서열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들. 지금 A하고 B가 유전적으로 서로 다르다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요, 지금 어디에서? A의 혈액에서 있는 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얻어냈기 때문에 B하고는 유전자가 염기서열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빈출픽 문제까지 다 함께 풀어봤고요. 우리 생명과학2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강의는 생명과학2 A 프로젝트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A라는 좋은 결과 가지시고 강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 만점러들 15번째 내신 만점 수능 특강입니다. 와, 특히나 이번 시간은 더더욱 뿌듯하고 의미가 있네요. 이번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힘을 내서 초집중해서 초고퀄의 강의로 우리 효율성을 짱짱하게 내보도록 해요. 그래서 얘들아, 미안하지만 너희들과 나의 등급은 차이가 만들어졌다. 격차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높은 등급을 위해서 이번 시간도 저와 함께 힘을 딱 내주시고요. 이 힘을 내기 위한 세팅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맨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래서 평화와 공존의 윤리 중에서도 지구촌 평화와 윤리 2라고 붙인 이 이유는요. 오늘 칸트의 연구평화론 그리고 해외 원조에서 롤스 싱어 노직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도 역시나 우리가 딱 짚어야 되는 마음은 이거 하나예요. 지금 내가 노력하는 건 일종의 내일의 나를 위한 투자야. 그 투자를 좀 더 정성스럽게, 좀 더 집중력 있게, 그래서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한 내일의 나를 만들어보자. 같이 힘내요. 그럼 오늘의 힘을 내기 위한 키리노트 챙겨주시고 제가 중간중간 설명드리는 핵심 내용들 메모해 주시면서 칸트의 연구 평화론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칸트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 꽤 강조하셨을 겁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비록 현대사회

현대가 아닌 근대 철학자이지만 그의 시선에서 바라본 철학적인 제안, 세계 평화를 위한 이 제안이 어떤 것일지 한번 짚어보시죠. 먼저 기본 입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칸트는 개별 국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의 도덕적인 인격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그런 개별 국가들은 주권의 소유국으로서 타국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맥락을 살짝 이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첨언을 해볼게요. 우리 인간들은 이성을 갖고 있고 도덕법칙을 입법하고 스스로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존엄한 존재이죠. 그런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그런 인간들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도 마치 하나의 도덕적인 인격으로서 존중해야 하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의 이익을 위해서 소유가 된다거나 매매가 된다거나 상속이 된다라는 이유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칸트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국가에 대한 기본 전제를 두면서도 만약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어쩌죠? 국제관계에 갈등이 일어나면 어쩌죠? 라고 한다면 바로 제도, 기구를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이성적으로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이 살짝 힌트가 되네요. 국제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도 봤지만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살펴보니 우린 분명 이성적인 존재이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국가들 사이에 무지와 오해 그리고 잘못된 제도들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법들과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면서 그래 우리 국제관계에서 제도와 기구를 합리적으로 만들게 되면 보완하게 되면 국가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요소도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개별 국가들의 정치도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성을 확보한 정치가 그 한 국가 안에서도 평화를 실현하고 그러한 국가들이 모인 국제관계 안에서도 평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고 칸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본 입장을 두고 그러면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의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바로 영구평화입니다. 이 영구평화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동시에 입력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 영구평화의 의미입니다. 영구평화는 모든 전쟁이 완전하게 종식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면 칸트가 활동했었던 당시의 유럽의 상황들 또 그때까지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칸트 나름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런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두 나라 간에 평화협정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협정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인 평화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할 텐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이 평화 상태가 또다시 깨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단순한 평화협정으로 그때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그 전쟁을 중단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모든 전쟁이 아예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게 되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칸트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했던 말에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전쟁만을 중단시키는 차원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협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워딩에서 적절한 선지로 출제되었던 이유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든 전쟁이 영원히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은 한 개별 국가 안에서 해결해야 된 숙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 그런 개별 국가들이 모여서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그럼 이두 스텝을 따라가 볼게요. 먼저, 한 개별 국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숙제.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는요, 다름 아니라 그 국가의 정치가 도덕적이 된다 그랬죠? 그런 도덕적인 정치를 통해서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칸트가 고찰한 바로는 그때까지의 한 국가의 정치적인 체제, 뭐 절대적인 군주가 있는 체제와 같은 형태는 군주가 혼자 독자적으로 전쟁을 쉽게 결정하고 일으키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거예요.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한 통치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통치자가 자국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외부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시선을 분산시키고 회피시키거나 그러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뭐 자국의 영토를 확장시키거나 그걸 통해서 나의 권력을 좀더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나 전쟁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이 잦았던 거예요. 칸트는 이 점에 주목해서 그렇다면 평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 않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한 국가 안에서 정치 권력이 한 통치자에게 집중되는 형태를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정치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은 바로 공화 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 정체로의 정치 체제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이건 권력의 분립, 그걸 통해서 하나의 통치자가 전쟁을 쉽게 결정하고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정치 체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공화 정체를 갖고 있는 개별 국가들이 주권국이 되겠죠. 그러면 주권국인 그 하나의 공화 정체들은 자국의 문제를 자국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해 나갈 거예요. 그런 개별 국가들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앞에서 분명 말하고 왔죠. 그런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했다면 그런 국가들 간에 국제 관계에서 국제 연맹, 연합의 체제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방 체제에 근거하여 다양한 국가들이, 주권 국가들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의 보편적인 우호를 한정할 수 있는 이 법을 따름으로써 세계 평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 한 국가 안에서는 전쟁을 함부로 일으킬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끼리 연합까지, 연방 혹은 연맹까지 맺었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함부로 이 연맹의 약속, 평화를 위한 조약을 깬채 다른 국가를 위해서, 아니, 다른 국가에 대해서 함부로 도발하거나 평화를 깨는 행동을 감행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제연맹을 맺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이 국제연맹에서는 보편적인 우호에 한정해서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환대권이라고 설명해요. 칸트가 설명하는 이 환대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짚어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지금 국제관계를 이야기하죠. 국제관계는 이 세계 전체, 그 지구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칸트의 관점에서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지구 표면을 함께 공유할 권리, 땅을 디딜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점에서 어떤 이방인이 타국에 방문하게 됐을 때그 나라에 내가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 국민들도 함부로 그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저의 언어가 아니라 그 워딩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이방인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지점까지 보면 이 이방인이건 그 다른 나라이건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지구 표면을
땅을 디딜 권리를 갖고 있죠.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이방인이 다른 나라 영토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은 이 사람이 평화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조건은 충족돼야 돼요. 무조건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평화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맞이하는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그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 그래서 이 이방인이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환대권을 이야기해요. 이런 환대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보편적인 우호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보편적 우호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을 토대로 하여 국제연맹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국제적인 평화, 영구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한 거예요. 제안입니다. 더더군다나 한 국가 안에서 강제력을 발휘하는 차원으로 국제관계에서 강제력을 발휘하기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제관계에서 연맹을 맺고 보편적인 우호를 따르는 법을 맺는다라고 하는 건 철학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본다면 현대사회에서 유엔과 같은 국제적인 연합기구나 그런 체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의 뭐 강제력은 혹은 아닐지라도 또 혹은 그런 구조는 아닐지라도 국제 여러 국가들이 연맹, 연합 같이 뜻을 모아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폭력적인 문제들을 제재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근대사회의 철학자가 제안한 이 아이디어는 현대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문항에 나올 때에는 중요한 칸트이니만큼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정오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파트에선 이거예요. 연맹과 연방 부분에서 제가 화면을 쉽게 바꾸지 못한 이유가 이 부분에 포인트 하나를 꼭 짚으셔야 되는데 그 포인트는 이 국제연맹이 하나의 개별적인 주권국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주권국들의 상위에 있는 또 다른 국가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연맹일 뿐이에요. 연맹. 연맹이라고 하면 또 중요하고 중요한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마치 이 연맹 자체가 하나의 국가처럼 작동해서 개별 국가들을 통제하거나 개별 주권 국가들이 공화정체를 갖고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거나 심지어 뭐 폭력적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별 국가들이 자신들이 주권 국가로서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 국가들의 상위에 연맹이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작동하고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개별 주권 국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점이 선택지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옆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이 영구 평화를 위한 연맹을 맺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냐에 대해서 칸트가 제시하죠. 그 구체적인 항목들 자체가 제시문뿐만 아니라 선지로도 나왔어요.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되네요. 먼저 확정조항 3개. 그 3개 중에 첫 번째는 앞에서 짚어봤었던 정치체제의 전환 문제예요. 그 포인트 키워드는 공화정체. 그러니까 칸트의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이전에 절대적인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정치체제에서 권력이 분립되는 공화정체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1번 확정조항으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국가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통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돼요. 그러니 마치 신이 내린 하나의 절대적인 권력처럼 작동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체제가 아닌 자유, 평등, 공통의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화정체로 전환되어야 된다. 두 번째,

공화 정체를 가진 나라들이 어떻게? 연방 체제를 구축하고 이 연방 체제는 국제법을 따르도록 한다. 그래서 국제법은 자유로운 여러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재반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 시민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법은 위에서 말한 대로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거에 국한돼요. 국한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유가 앞에서 말한 대로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공화 정체를 갖추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지 그런 국가들의 연합이 맺어졌다고 해서 그 연맹 체제가 그 개별 국가들의 뭐 개입하거나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연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은 서로의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약속만을 맺은 것이지 타국의 문제 함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국한이라는 말을 바라보더라도 아, 나 이 말이 뭔가 걸리는데 하지 않고 왜 국한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오히려 더 이해되는 중요한 도구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확정조항 잘 나옵니다. 다음 예비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까지 출제가 된 요소인데요. 자, 학교생께서 이것도 짚어보셨다면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첫 번째,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어떠한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조약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큰 의미에서 평화조약을 맺으면 그야말로 그 조약대로 평화를 실현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아까 배경 설명해드렸던 것을 약간 꼭지 삼아서 도구 삼아서 이해를 해보시면 그런 평화조약을 맺어서 당시에 일어나는 그 전쟁은 중단을 할지 모르지만 그 평화조약으로 인해 모든 전쟁이 영원히 영구적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런 반복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이 평화 상태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잠시 유지하고 있는 그 평화 상태가 다시 전쟁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제공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전쟁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효력만을 발생하는 그 정도의 역할만을 하는 평화조약은 우리가 찐으로 원하는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모든 전쟁을 완전히 종지시키고자 하는 그 찐을 실현하기 위한 진짜 평화조약으로는 의미가 없겠다. 그러니 그 빈미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조약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진짜 약속이 아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2번으로 가보시면 그러려면 타국을 바라볼 때 상속, 교환, 매매, 증여를 통해서 어떤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개별적인 독립국가들의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행동도 해선 안 된다. 어떠한 독립국가도 타국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또 모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영구평화를 위해서는 상비군. 당시에 권력자들은 자신의 상비군을 만들어서 군사적인 힘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거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더 막강한 권력을 확보할 수도 있었죠. 그러니 이 상비군 제휴가 있었던 당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비군은 모든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군사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조만간 완전히 폐지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칸트 입장입니다. 다음 네 번째,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해서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항상 체크하거든요. 근데 지난 평가 문항에서 이 국채 발행이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제 뉘앙스가 딱 캐치되셨나요?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 국가 간의 대외적인 분쟁과 관련된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외에 이것과 문제되지 않는 정상적인 것까지 문제시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문장과 다 함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한 국채 발행 하면 안 된다. 이걸 온전하게 이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다섯 번째,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적으로 간섭하면 안 되죠. 개별 국가들은 공화정체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다음, 여섯 번째,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이 없는 적대행위 하지 말라입니다. 그럼 그 적대행위가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암살자나 독살자를 고용, 항복 조약을 파기하는 거, 적국에서의 반역과 선동을 하는 행위들. 우리 당시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상대국의 지도자를 암살한다거나 뭐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처치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혼란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일들을 암암리에 해왔겠죠. 그러한 적대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칸트가 현대를 만약에 바라본다면 와, 내가 살았을 때 고민했었던 것들이 지금 현대라고 해서 완전히 다 해결되지 못했네. 아, 역시 평화라는 건꼭 실현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숙제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실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게 예비종합입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기. 그럼 오늘 배웠었던 내용 중에서 칸트의 영어 평화론 너무 중요하니까 문항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제시문 선지 하나하나 다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만 돼. 그것은 평화연맹이라고 할수 있고 평화조약이라는 것과 봐요. 구별된다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화조약만으로 충분하다라기보다는 그런 평화조약과 차별화되는 평화연맹으로 모든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꿈꾼 거예요. 그래서 후자는 단지 그때그때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반면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정리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면 평화연맹이라고 하는 이 전자는 영원히 모든 전쟁에 종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칸트쌤. 그럼 칸트쌤의 입장에서 기업법.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에 기초해야 된다. 맞죠? 이 평화연맹에 기초해서 국제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조항까지도 살펴봤으니 맞는데요. 개념으로도 짚어봤어요. 니은번.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대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환대권이라는 단어가 아예 딱 들어와 줬죠? 그러면 시원하게. 환대권의 실현을 통해서 이방인이 상대방 국가에 방문했을 때 적대적으로,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를 적대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대적인 대우를 받지 않게끔 하는 환대권이 필요하다고 분명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것이 세계시민법으로서 세계의 보편적인 우호에 국한되는 법으로 적용된다. 이 환대권이 강조되었었던 이유예요. 디귿법. 영구 평화는 국가들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다. 맞아요. 위에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이첫 번째 문장이요.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니 국가들 간의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영구 평화가 구축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국가들 간에 먼저 공화 정체를 가진 개별 국가들이 국제연맹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국제법, 세계시민법을 따르는 계약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 내지는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1번. 이게 제가 강조드린 거예요. 국제연맹은 주권적인 권력을 지닌 국제국가로 기능하면 안 돼요. 하나의 국가와 같은 형태로 기능함으로써 연맹을 맺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어떤 영향을 주거나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차원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되 이들이 보편적인 우호에 한정하면서 연맹을 맺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연맹이 주권적인 권력을 갖는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 혹은 국제 국가와 같은 형태로 작동한다. 그걸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그 정답은 기니디입니다. 제시문 문장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그 문장을 토대로 한 세 가지의 항목 정진술로도 충분히 중요한 내용이고 리을의 오진술을 왜 틀렸는지 꼭 체크해 두시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칸트 문제 꼭 맞춰보세요. 네. 그럼 이제부터 이 마지막 단원에서 해외 원조에 관련된 롤스 싱어 그리고 노직의 입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도 역시나 생활관료에서 어마무시한 사상가인데 롤스 선생님도 큰 영향이 있죠. 롤스 선생님의 이 생활관료에서 맨 마지막 단원 해외 원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만민법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부터 언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민법이라는 걸 읽어야 된다거나 이 책의 제목을 외워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부담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가 우리 앞에 단원에서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게 됐었고 분배적 정의를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정의론이나 공정으로서의 정의, 제서술이라는 저서들을 통해서 그의 입장들을 우리는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한 국가 차원이었어요. 한 국가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였고요. 이젠 주제 자체가 해외 원조잖아요. 해외 원조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한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들 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국가들 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의 주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롤 선생님은 생각한 거예요. 정말 공부할수록 참 섬세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국가들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체들을 합의의 당사자를 로이스 선생님은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까 하다가 peoples라고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민 상호 간에 적용되는 어떤 법을 도출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 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합의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있을 텐데 그 당사자들은 단지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국민들끼리 우리 시민들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의 시민들끼리 자유주의 국민들 상호 간에 하는 거니까 그 자유주의 국민들을 뭐라고 표현할까? 피플이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그 피플들 간에 합의해서 만들어낸 법을 Law of Peoples라고 해서 만민법이라고 표현하자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Law of Peoples를 우리는 만민법이라고 번역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만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을 때 여기서 하나 잡아둘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기를 로이스가 정의 원칙이라는 걸 설명할 때는 한 국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죠. 만민법은 그럼 이제 만민법이라는 주어로 딱 설명을 드릴게요. 만민법은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자유주의 국민들 상호 간에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롤스에게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정의의 원칙 중에 차등의 원칙이죠. 그 차등의 원칙을 개별 국가의 국가 내부의 문제에는 적용을 하는데 국가들 간의 문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그의 관점을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나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그래서 그렇구나 맞네 라고 이해해야 더 오래 간다. 이건 사실 이게 정석이죠. 이해해서 오래 가려면 이 꼭지에서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민법이라는 거 얘기한 것 자체가 국내에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룰을 제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기본 입장도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만민법에 기반해서 해외 원조라는 것이 어떨 때 정당성을 갖니? 어떠한 방법으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되니? 라는 걸 얘기할 때요. 기본적으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갖고 있는 체제에 고통받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원조해야 되는 것이
당위적으로 오라, 도덕적으로 오라라는

의무로서 접근을 해요. 루스 입장에서. 근데 이런 의무로서 당연히 오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섬세한 이론의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론의 체계를 이해할 때첫 번째, 만민법에 근거해서 이 국가들 간의 관계를 분류를 해요. 국가들을 분류해요. 체제를 분류합니다. 그 체제 분류, Society of Peoples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총 다섯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이 중에 자유주의 사회 또는 국민,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사회 또는 국민이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체제의 분류는 그래도 인권이 실현되고 있는 체제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3번과 4번 체제는 위에 1, 2번에 비해서 인권의 문제가 잘 실현되지 못하는, 인권에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 체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체제를 특정 지어서 명명하면 무법국가, 그리고 불리한 여건의 사회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무법국가라고 하는 것은 타국에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정책을 쓰는 국가들을 의미하고요. 불리한 여건의 사회는 그야말로 그 사회의 여건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 그 체제의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 그래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체제는 자해적 절대주의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 자해적 절대주의 체제는 여기요. 인권이 존중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정치적인 결정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미 있는 역할이 거부되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사회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외를 합니다. 그럼 이 제외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이 1, 2번 인권의 문제가 잘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는 이 체제가 원조를 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국민이 정치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런 나라가 원조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이 나라들을 well-ordered peoples, well-ordered society,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원조의 주체가 돼서 원조해줘야 되는 원조의 대상은 3, 4번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 3번을 뺀다는 거예요. 왜 빼냐? 국가의 성격상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지만 타국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만민법상 3번에 있는 무법국가는 제외를 한다. 그리고 3번에 그 사회 여건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의 대상으로 삼는다. 5번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질서정연한 사회가 원조 주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 대상, 주체와 대상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가입시키는 것이 원조 목표예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됐다. 그럼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거이자 목표인 건데요. 루이스 입장에 봤을 때 목표라고 하는 것은, 원조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그 사회가 원조를 통해서 질서정연한 사회로 전환이 되었다. 그렇다면 원조의 목표가 실현된 것이므로 그 목표가 실현되었다면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었다면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은 차단점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원조에 대한 그의 특이점이 나타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로스 입장에서 봤을 때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하는 거잖아요. 그 원조받는 나라가 사회 구조나 제도의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원조해주는 것이 원조의 중요한 목표이자 방법이 될수 있어요. 물론 그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원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 자체로 끝난다기보다는 그러한 지원들을 국가 구성원들한테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와 체제와 제도는

개선하는 데 있어 쓰일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 원조를 통해 만약 이 나라가 구조 제도가 개선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빈곤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원조해주는 나라는 원조를 중단해야 돼요. 왜? 그들이 개선시킨 구조와 제도를 통해서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해야 하거든요. 그걸 만약에 원조하고 있던 나라가 계속 개입해서 구조를,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여하고 개입하게 되는 것은 주권적 온정주의,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해서 이걸 비판해요.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히려 구조와 제도를 개선한 그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던 나라가 적정 수준의 사회로 전환되었을 때그 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자율성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조의 목표라고 하는 건참 중요한 부분이고 선지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여기다 한번 정리해봤어요. 키워드 완성시키면서 이 워딩 그대로 또박또박 정리를 하겠습니다. 롤스에게서 원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도덕적 당위, 의무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관점을 이론화시켜서 표현하는 용어에 국제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제주의는 개별 국가들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역시 지향합니다. 그때 국제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롤스 입장에서 개별 국가들, 주권 국가들에 대한 존중, 정치적인 자결을 존중하지만 만약 그런 국가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그런 국가들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접근법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음, 이세 항목을 키워드, 최소주의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최소주의 자체가 선지로 들어오기보다는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그걸 최소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라고 대표하자는 의미입니다. 롤스 입장에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그 사회가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는 그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빈곤할지라도 더 이상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이런 상대적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국가가 원조해주는 국가가 남아서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온정적 간섭주의로, 주권적 간섭주의로 옳지 않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조가 중단되는 차단점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차단점이 발생할 때 어떠한 사상가는, 아직도 그 국가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도와 구조가 개선됐다고 해서 당신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유로 원조가 중단되고 원조가 빠지게 되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는 어떡하냐?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비판이 있다면 롤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단점을 발생한다라고 한 것은 설정해야 된다고 한 것은 원조 대상 국가의 정치적인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음 평등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롤스가 당시에 끼친 영향력이 엄청났겠죠. 그런 롤스가 해외 원조에 대해서 밝힌 이런 입장을 두고 또 여러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롤스가 끝까지 잡은 그의 입장은 이거예요.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진입하는 거였죠? 그것인 거지. 인류,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 향상. 그것 자체에 원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세계 국가들의 복지 수준과 부의 수준은 서로 다양할 수 있다. 각 사회마다 고유한 문화와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평준화할 필요 없다. 그래서 평등주의를 갖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정의론에서 차등의 원칙을 제시했잖아요. 하지만 국제적 차원의 분배 정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것을 누군가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저희의 의무라고 보고 있어요. 단, 이때 원조를 하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비용보다 이익이 더 커야 돼요. 즉, 공리주의니까 결과적 이익을 당연히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이익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혜택을 분명 분석해보고 이 중에 비용이 더클 경우에 원조의 정당성을 갖는다. 반대로 말하자면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혜택이 적다면, 비용에 비해서 혜택이 적다면 원조는 정당성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단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비용 대비 혜택 분석에 근거해서 이익이 더 크다면 어떤 공동체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랬죠? 그 내용을 첫 번째 항목으로 가보세요. 어떤 공동체 국민인지 상관없으니까 인종도 국가도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보편적인 인류의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세계적인 차원, 지구적인 차원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개인, 국가, 국제기구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굶주림과 죽음을 방치한다. 그건 인류 전체 고통을 증가시키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싱어의 입장입니다. 이런 싱어와 앞에 있었던 롤스의 입장을 보자면 해외 원조에 대해서 의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과는 달리 로버트 노직은 해외 원조를 통해 고통받는 누군가의 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의무의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로 접근하거나, 혹은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로서 강제해서는 안 되고, 소유권을 강조했었던, 정당한 소유권의 소유와 처분을 강조했었던 그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 소유권을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전하는 거,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에게 이전시키는 거, 즉, 자발적인 선택과 도움이라면 그건 아름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도덕적 의무로 규정하거나 정책으로서 강조하는 것은 소유권의 침해가 될수 있다고 봐요. 그럼 다시 표현해 볼게요. 소유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해외 원조가 있을 수 있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원조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싱어와 롤스와 대비된 노직의 관점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구도, 싱어와 롤스가 해외 원조로 엮여진 문항 보겠습니다. 갑번의 키워드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해서 원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종이 상관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세계시민주의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공리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갑이 싱어입니다. 반면, 을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질서정연한 사회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모든 인류의 복지 증진이 목표는 아닙니다. 라고 못 박았었던 롤스입니다. 이 내용을 두고 먼저 싱어 1,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싱어 입장에서 원조의 목적을 인류 전체의 복지 수준 향상에 두어야 된다. 싱어라면 맞습니다.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만큼 선인 거죠. 그런 공리의 원리를 이익평등의 원칙을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 차원으로 적용을 하죠. 그래서 지구적 차원에서 전 세계 시민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켜서 인류 전체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다라면 싱어 입장에서는 그의 공리주의와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해외 원조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미 해결은 됐어요. 그럼 나머지 왜 오답인지. 2번. 모든 사람이 원조의 주체가 되어 소득 일부를 기부해야 된다. 밑줄 친 부분이 틀린 포인트입니다. 원조의 주체는 그 원조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의 일부를 부담하고도 그와 유사한 도덕적인 문제에 피해를 받지 않을 사람들,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그럴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의 1%, 뭐몇 퍼센트까지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원조 주체다라고 보지 않는다. 3번, 국가 간의 자원을 재분배, 더더군다나 차등의 원칙? 아니요. 차등의 원칙을 국제 간의 관계, 국제 분배 문제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롤스 기본 입장입니다. 다음, 4번, 무법 국가는 원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 너무 중요하고 명확합니다. 5번, 자원이 부족한 모든 빈곤국을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특히 롤스 입장에서는 원조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입니다. 그런 점에 포인트를 두고 본다면 을 자체 내에서도 원조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 1번이 더더욱 정답이다라는 거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단원까지 열심히 달렸는데 15시간 너무너무 소중했고 그렇게 소중하게 열심히 달린 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무엇보다 몸과 마음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면서 한 스텝 한 스텝 잘 밟아가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잘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5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부나 우주 팽창을 공부할 텐데, 특히나 우리 우주론에 대한 얘기 좀 얘기할 거고요. 우주 모형에 대한 얘기, 우주의 미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스터키를 봐야 되겠죠. 볼게요. 자, 마스터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빅뱅 우주론을 얘기할 건데, 급팽창 이론에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우주론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초기 빅뱅 우주론은 관측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한계가 뭐예요?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 자기 홀극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지평선 문제는 우주의 지평선 부근에 있는, 양쪽 지평선 부근에 있는 이 곳에서, 여기서의 에너지 교환이 있는 것처럼 에너지 분포가 굉장히 균질하다라고 하는 거.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쪽 끝이랑 이쪽 끝, 이쪽 공간도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이쪽 공간도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데 양쪽의 공간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균질할 수가 있지?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상한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지평선 문제고요. 평탄성 문제는 왜 이렇게 우주가 평탄해 보이는 거야? 행성도 공률을 가지고 있고 별도 공률을 가지고 있고 은하도 공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주는 이렇게 평탄해 보이지? 이상하다. 이게 평탄성 문제. 자기 홀극의 문제는 빅뱅 초기에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특이한 입자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홀극인데 자기 홀극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왜 관측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문제가 빅뱅 우주론의 관측적 한계였어요. 초기 빅뱅 우주론에. 그걸 해소한 게 급팽창 이론이라는 거죠. 우주 초기에 빛보다 빠른 팽창이 있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은 지금 전체 우주의 요만큼에 지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한계가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1A형 초신성과 우주 가속 팽창.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든 아니면 과거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는 물질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었죠. 우주에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은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물질에 모여있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러면 우주가 계속 영원한 팽창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을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들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A형 초신성을 관측해 볼, 1A형 초신성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외분화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관측을 해본 결과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한다는 거야. 이상한 거지. 왜?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가속 팽창을 하기가 어렵거든.

그런데 가속 팽창을 하고 있대. 그러면 물질이 아닌 무엇인가가 이 팽창을 도와준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뭐죠?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등장한 거죠. 아셨죠? 그래서 암흑에너지가 이 우주의 팽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도입이 된 에너지인 것이고, 이제 나머지 물질들로 하여서 지금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이를 설명하는 거고, 이러한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에 따라서 어떤 우주는 팽창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어떤 우주는 팽창을 잘 못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우주를 판별할 수가 있느냐. 또는 시간에 따라서 물질의 비율은 어떻게 변해요?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게 변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포인트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되면 체크. 기억이 안 되면 복습.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의 모형을 이해할 때는 무조건 곡률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곡률이 양의 곡률이에요? 닫힌 우주. 곡률이 음의 곡률이에요? 열린 우주. 곡률이 0이에요? 평탄면. 이 곡률은 무엇을 가지고? 우주의 밀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커요. 무엇인가 안에 많이 들어있어. 많이 들어있으면 공모양, 닫힌 우주, 양의 곡률. 적게 들어있어. 그러면 공에 반대되는 모양. 이렇게 열려있는 모양, 말 안장 모양, 곡률은 음의 값, 열린 우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앞서 얘기했습니다. 암흑에너지가 얼마큼 들어있니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에 대한 것이 결정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암흑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커요. 팽창 속도가 커지는 미래를 접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어떠한 우주 모형에서 암흑에너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물질만 있어. 라고 하면 결국에 그 우주 모형, 우주는 감속 팽창을 한다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거기에다가 초기에 급팽창을 하였다를 인정. 그리고 지금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것까지 인정. 즉, 우주 구성 요소에서 암흑에너지까지 인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어떤 우주에 대한 모형이 표준 우주 모형. 빅뱅 우주론을 기본으로 하고. 아셨죠? 여기까지 기억이 나면 체크. 기억이 안 나면 복습. 됐죠? 이제 문제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림 가와 나는 코비만환경과 더블유맨 만환경으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우주 배경 복사를 지금 관측을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떤 거지? 전파 영역에서 지금 관측이 되는 우주 배경에 쫙 깔려 있는 빛이다. 언제 방출됐지? 우주 나이 빅뱅 이후 38만 년 경에 방출이 됐지. 우주의 온도가 3000K일 때 방출이 됐지. 우주에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방출이 되었지. 방출되었지. 됐죠? 그 빛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커져서 지금은 그 빛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파장이 길어져서 지금은 파장이 굉장히 길어져서 전파 영역에서 주로 관측이 되지. 그게 지금 이러한 분포로 보이고 있지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가 코비만환경이고 하나가 더블유맨 만환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서 볼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해상도예요, 해상도. 해상도를 보면 누가 조금 더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이 되어 있느냐? 얘가 조금 더 세밀한 점들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다. 즉, 해상도는 누가 더 좋아요? 가가 나보다 좋아요. 그 얘기는 뭐지? 해상도가 좋다는 얘기는 더 좋은 장비로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얘가 과거, 얘가 조금 더 최근 거, 얘가 조금 더 나중에 관측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코비 만환경이 과거, 더블유맨 만환경이 최근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W맵. 됐죠? 나는 가보다 먼저 관측한 것이다. 나는 가보다 먼저 관측한 거 맞고요. 가와 나는 모두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하였다.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지 않죠.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을 하면 어두운 밤 하늘밖에 안 보여. 거기에 중간중간에 은하와 별이 있는 게 보이겠지. 아셨죠? 틀렸다. 가와 나의 관측 결과는 초기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하다는 것을 지시한다. 완벽하게 균일하면 이러한 불균일이, 이러한 불균일이 존재할 수가 없겠지. 초기부터 불균일이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주가 커져서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인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넌 틀린 거고, 이러한 불균일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물질이 좀더 많은 곳, 에너지가 많은 곳에 별과 은하의 탄생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아셨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기억만 맞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추가 선지는 요겁니다. 보겠습니다. 추가 선지.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근거에 해당한다. 맞죠? 우주 배경 복사. 빅뱅 후 38만 년에 전 우주 공간에 있었던 전자와 원자핵이 달라붙으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공간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어서 우주 배경 복사가 쫙 깔려 있었다고. 그 당시에 우주의 온도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꽉쫙 깔려 있었다고. 그 이후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지고 세기가 약해져서 현재는 전파 영역에서 이렇게 약한 세기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아셨죠? 맞는 거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가 약 2.7 켈빈일 때 방출되었다가 아니라 3000

켈빈 일대 방출되었다. 우주배경 복사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파장이 점점 짧아졌다가 아니라 길어졌다라고 해야 되겠지. 추가 선지는 리을만 맞는 거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기역과 니은의 차이는 1000만 켈빈 이상이다. 기역은 여기 짙은 색. 니은은 아주 옅은 곳을 기역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짙은 곳, 아주 옅은 곳. 얘와 얘의 온도 차이가 1000만 켈빈 이상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은 수생과 반응을 해서 별의 내부에서 헬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온도였잖아. 중심부에서. 주기열상의 중심부에서. 맞죠? 얘와 얘의 온도 차이가 1000만 켈빈이라고 하면 이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지금 우주배경 복사의 분포를 봤을 때 얘와 얘의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짙은 것과 옅은 것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차이는 사실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굉장히 적은 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우주배경 복사가 전 우주에 쫙 깔렸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무시하실 수 있는 정도의 차이. 굳이 우리가 온도로 표현한다고 하면 얘와 얘의 온도 차이는 뭐 10만 분의 1K 정도? 10만 분의 1도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야. 아셨죠?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의 차이가 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인 거예요. 우주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는 현상을 급팽창 이론의 등장과 관련시켜 설명하면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하게 관측이 되는데 어디서든. 그럼 어디서든 우리가 봤을 때 에너지 분포가 거의 균일하다. 그 얘기는 이 영역과 이 영역이 과거에 충분한 상호작용을 했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급팽창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굉장히 지금 작았던 거야. 초기에. 우리가 지금 볼수 있는 우주는 굉장히 초기에 작았어. 그래서 에너지 교환을 충분히 이미 했어. 그러한 다음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역 내에서는 에너지 분포가 굉장히 균일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미 과거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평선 문제랑 관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방향이 거의 균일하다. 지평선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해결한 게 누구? 급팽창 이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1번 봤고요. 이제 대표 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에 관련된 문제죠. 자, 그림은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점선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우주, 관측 가능한 이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게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에 의하면 우주가 이렇게 커진 거야, 이렇게. 이게 지금 A가 설명하는 우주야. 아셨죠? 그런데 B에 의하면 뭐냐? B는 아니야, 우주는 처음에 굉장히 작았어. 굉장히 작았어. 그리고 어느 시점에 굉장히 크게 팽창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야를 설명하는 거야. 아셨죠? 그게 B예요. 그러니까 B가 급팽창이 되는 거고, 급팽창 이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빅뱅 우주론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빅뱅 우주론이 된다. 이 급팽창의 시기, 여기가 바로 지금 급팽창이 일어난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급팽창. 급팽창이 일어난 시기는 빅뱅 이후 1초도 안된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 아셨죠? 자, 기역 시기에 우주의 밀도 변화량은, 변화량의 절대값은 A가 B보다 크다. 지금 A는 부피가 거의 일정하게, 거의 일정한 비율로 부피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B는 부피가 확 커져버리는 거야. 아셨죠? 어차피 물질의 질량은 우리가 일정하다고 보니까, 총질량은 일정하다고 보니까 지금 부피 변화가 요만큼, 부피 변화가 요만큼, 반지름의 변화가 요만큼이라는 얘기는 부피 변화는 이거의 세제곱으로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부피 변화가 있다는 거죠. B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밀도 변화도 B에서 엄청나게 크게 나타난다. 밀도 변화량의 절대값은 A가 B보다 작다. B가 엄청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역 시기 이전에 우주 양쪽 끝에 있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A가 B보다 가까웠다. A라고 하면 이렇게 양쪽 끝. B라고 하면 이렇게 양쪽 끝이 되겠지. 또는 요 시기에 A 반지름이 요만큼이니까 그 반대 방향도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양쪽 끝. 요만큼이 반지름이죠? 그 반대 방향도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때의 양쪽 끝. 비교해보면 B가 훨씬 더 양쪽 끝에 거리가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A가 B보다 가까웠다가 아니라 누가 더 가까웠다고? B가 더 가까웠다고. 아셨죠? 현재 우주의 국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평탄하다는 것은 평탄성 문제. 누구로 설명하는 거예요? B로 설명할 수가 있다. 맞는 거죠. 이렇게 커지고 나서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체 우주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주가 평탄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아셨죠? 개미가 지구의 표면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개미가 봤을 때는 우주의 표면이, 아니, 다시요. 개미가 봤을 때 지구의 표면이 굉장히 평탄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야. 지구가 사실 둥글지만, 개미의 인식 수준에서는. 예, 그런 논리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원래 문제에서는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는 요겁니다. 기역 시기에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다. 기역 시기라고 하면 급팽창 시기. 요 시기에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다.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지만 공간은 빠른 속도로 팽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량은 A가 B보다 크다. 우주의 크기 변화량은 누가 더 크다? B가 압도적으로 큰 거죠. A가 B보다 작다. B가 크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모두 기역 시기 이전에 생성되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급팽창 이후에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요 녀석들이 나중에 헬륨 원자핵을 형성하는데 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전이 아니라 이후야. 틀렸어. 리을만 맞는 거 추가 선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T1이 T2보다 크다. 여기를 T1, 여기를 T2라고 하겠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커진다. 아셨죠? 그러면 T1이 T2보다 작다.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초기 빅뱅 우주론의 한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거? 지평선 문제, 평탄선 문제, 자기 홀극의 문제. 맞죠? 그걸 다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하였다라고 하는 거 정리.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2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우주의 가속 팽창과 관련된. 자, 그림은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팽창 가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여기 현재 있고요.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우주는 팽창 가속도가 양수야. 그러니까 점점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지. 누구에 의한 효과예요? 암흑에너지에 의한 효과예요. 자, 시간이 지나서 우주가 팽창을 합니다. 그럼 우주 공간이 커져요. 우주 공간이 커지면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암흑에너지 양도 증가하는 거야. 아셨죠? 암흑에너지 양은 공간이 커짐에 따라 같이 증가. 아셨죠? 그럼 암흑에너지 효과가 점점 더 커지겠지. 왜냐하면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물질의 밀도는 줄어드는데 암흑에너지는 양이 그만큼 증가하니까 암흑에너지 효과가 더 커진다고.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팽창 가속도는 더 커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볼때 이쪽으로 시간이 가는 거구나. 이쪽으로 시간이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됐죠? 이렇게 놓고 문제 봅니다. T1은 T3보다 미래의 시기이다. 과거. 여기가 과거.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여기가 미래로 가는 겁니다. 자, 우주의 팽창 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빠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T1일 때의 팽창 가속도는 요거고, T2일 때의 팽창 가속도는 요거예요. 0이네? 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팽창 속도라고 해볼게요. 팽창 속도. 그리고 여기를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T2일 때 팽창 가속도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속도의 변화율을 따져봤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여기는 팽창 가속도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 여기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양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팽창 속도가 이렇게 다시 변하겠지. 이렇게. 맞죠? 그러면, 아, 요 시기가 지금 뭐야? T2 시기가 되는 거야. 맞죠? 속도의 변화율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요 지점이 지금 T2라고. 맞죠? 그럼 T1 시기는 요것보다 과거에 있네. 일정하게 팽창 속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줄어들고 있는 T1 시기는 여기 어딘가에 있잖아. 맞죠? 그럼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속도 자체의 값은 더 크겠네. 이쪽이 속도가 더큰 거니까. 그러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빠르다. 맞는 거고요. T3일 때 현재보다 암흑물질의 비율, 분해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크다. T3일 때는 지금보다 더 미래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암흑물질은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밀도가 줄어드는데 얘는 밀도가 일정. 얘는 양이 늘어나는데 얘는 양이 일정.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더 커진다. 맞죠? 그러면 T3일 때는 현재보다 요 비율이 크다. 맞죠? 니은, 티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 선지는요. 추가 선지는 요거 가져왔어요. 자, T2일 때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율은 0이다라고 되어 있죠? T2일 때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율을 얘기하고 있어요. 크기 변화율이 뭐죠? 속도지, 속도. 속도가 0인 1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T2일 때는 속도의 변화율이 0인 거지. 속도가 0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넌 틀렸어. 0이 아니야. 양수야, 양수. 속도가 있어, 양수야. 아셨죠?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낮다고 되어 있었죠?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면서. 그럼 시간이 따라 증가하니까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점점 커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어떤 거예요? 일정이야, 일정. 아셨죠?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공간이 커지면 우주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암흑에너지의 양이 그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으로 가는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낮다가 아니라 일정입니다.

정. 우주 배경복사의 파장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우주 배경복사의 파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길어진다라고 하면 T1일 때가 더 짧다. 맞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B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기억 시기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현재보다 빨랐던 시기가 있다. 기억 시기를 선생님은 이렇게 놓겠습니다. 기억 시기. 기억 시기. 기억 시기 이전에 우주의 팽창 속도는 현재보다 빨랐던 시기가 있다. 자, 보면 T2가 여기고요. 그리고 기억 시기가 이쯤 어딘가야 될 것이고, 현재가 이쯤 어딘가가 되겠죠? 현재가. 현재. 맞죠? 그 현재보다 기억 시기는 과거고요. 그거보다 더 과거의 어느 시점에 팽창 속도가 현재보다 빨랐던 시기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지. 현재 팽창 속도가 요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에 의하면 쭉 가면 언젠가는 이때보다 속도가 더 빠른 시기가 있겠지. 맞죠? 그러니까 T 기억 시기 이전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현재보다 빨랐던 시기가 있다가 맞는 거예요. T3에서 T2에서 T3 동안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하면요.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죠? 여기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T3에서 T2에서 T3. 그러면 T2 쭉 갑니다. 쭉 갑니다. 계속 커지겠죠? 계속 커지겠죠? 계속 커지겠죠? 여기에 T3가 오겠죠. 속도 변화율이 지금 플러스 양수니까 속도는 계속 커져야 돼. 이런 식으로 설명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3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유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4번.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 아, 요런 문항. 과거에 굉장히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였는데, 좀 우리가 좀 연습이 많이 되고, 이제 교재에서, 많은 교재에서 요런 내용들을 다뤄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는 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자, 그림은 어느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길어진다. 여기를 밑줄 그으세요.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길어진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간이 지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크기가 커졌어. 맞죠? 이때는 현재보다 우주의 크기가 2분의 1일 때, 이때는 현재보다 우주의 크기가 5분의 1일 때. 여기서의 우주의 크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우주의 크기는 거리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 척도라고 하는 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 지금의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를 1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그거의 절반이었다. 과거에는 그거의 5배 짧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런 관점으로 보자고. 요때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자고, 1로. 그럼 요때를 1로 기준으로 삼으면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2.5.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5가 되는 거야. 맞죠? 그걸 여기다 그림으로 표시해 주면, 자, 여기가 언제냐면 120억 년 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80억 년 전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서 현재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죠? 여기서 지금 120억 년 전에 거리 척도가 얼마냐면 1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r이 2.5야. 그럼 얘는 얼마냐면 5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을 그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파장 하나를 그렸어. 빛 하나를 그렸어. 그럼 여기는 파장이 그만큼 길어진다고. 여기 파장이 더 그만큼 길어진다고. 이렇게 길어진다고. 아셨죠? 파장이 그만큼 길어진다고. 즉, 여기다가 파장을 체크하면, 여기를 람다 제로라고 하면, 얘는 2.5 람다 제로가 되는 거고, 얘는 5 람다 제로가 된다고.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주가 크기가 2.5배 커졌다. 즉, 이두 지점 사이의 거리, 또는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2.5배 커졌다라고 하면, 거리가 이만큼 커졌다고 하면, 부피는 얼마나 커질까? 부피는. 부피는 요 그림을요, 9라고 생각해 보세요. 9. 9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9라고, 9. 9라고 생각해 보면, 지름이 2배 커졌다는 얘기는 반지름도 2배 커진 거야. 반지름이 2배 커지면 9의 부피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를 1이라고 하면, 이때는 2.5의 세제곱. 이때는 5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아셨죠? 요렇게 가지고 가서 이제 문제 보는 거예요. 볼게요. 120억 년 전, 120억 년전 우주에서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물질 밀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단 우리나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물질 밀도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건데, 120억 년 전의 특징은 뭐냐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이랬는데,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율을 따지면 이랬는데, 그게 이렇게 바뀌고 있어. 이렇게. 즉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율이 줄어들고 있네. 감속 팽창 상태인데. 감속 팽창 상태라는 겁니다. 감속

확장 상태면 누구의 영향이 더큰 거야? 물질의 영향이 큰 거야. 물질이 과거의 물질의 밀도가 굉장히 컸다는 거지. 즉,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물질의 밀도보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아셨죠? 물질의 밀도가 더 컸기 때문에 감속 팽창을 한다. 만약에 암흑에너지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더 크죠? 그러면 무조건 가속 팽창으로 가는 거야.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더큰 거야. 만약에 암흑에너지 밀도와 물질 밀도가 같다라고 해도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요. 그래서 가속 팽창으로 합니다. 만약에 암흑에너지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약간 작다라고 해도 가속 팽창으로 갑니다.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주배경국사의 파장은 80억 년 전이 120억 년 전의 2.5배이다. 80억 년 전은 요거고요. 120억 년 전은 요겁니다. 그럼 요때 파장과 요때 파장을 비교해보면 이때의 두 배가 되겠네. 그쵸? 80억 년 전이 120억 년 전의 2.5배. 맞고요. 전체 우주 구성 요소에서 요거는 80억 년 전이 현재보다 8배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어떻게 간다고? 얘는 일정하다고. 일정. 그럼 물질의 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해. 물질 밀도가 감소한 이유는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맞죠? 그 얘기는 반대로 가면, 과거로 가면 과거로 갈수록 물질 밀도는 커진다. 맞죠? 기준이 어디야? 지금 80억 년 전이랑 현재를 비교하라고 했잖아. 요때와 요때를 비교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때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때를 반지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이때를 80억 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요때가 반지름 1이면 여긴 반지름 2가 되겠네. 2.5랑 5니까. 맞죠? 그럼 부피로 따지면 이때가 1이라고 하면 이때가 부피는 얼마예요?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네. 맞죠? 그럼 물질의 밀도로 따지라고 하면 이때 물질의 밀도는 8분의 1이 된 거야.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때가 물질의 밀도가 1이라고 하면 이때는 8이 되는 거지. 1이라고 하면 8이 된다고. 아셨죠? 이때가 물질의 밀도가 더 크다. 그걸 가지고 가면 전체 구성 요소에서 암흑에너지 밀도분의 물질 밀도는 80억 년 전이 현재보다 8배 크다. 맞는 거죠. 8배 크다. 얘는 어차피 일정하니까 얘만 따져 붙이면 된다고. 아셨죠?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추가 선지 준비한 거. 추가 선지는 자, 120억 년 전에 방출되어 현재 우리에게 관측되는 빛의 적색 편이는 4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적색 편이를 람다 제로의 델타 람다라고 했어요. 요건요, 람다 제로의 현재 관측되는 파장 빼기 출발할 때 파장이야. 아셨죠? 그러면 120억 년전 것과 현재 거를 비교할 거거든. 120억 년전 거는 요거고 현재는 요거야. 아셨죠? 그 현재 관측되는 파장이 얼마야? 5 람다 제로라고. 람다 제로 분의 관측되는 파장 처음 파장. 그러면 요걸 해주면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는 해주면 람다 제로분의 4 람다 제로가 되니까 4. 맞네요, 이렇게. 자,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주 팽창 속도는 지속적으로 빨라졌다. 이때만 해도 늦어진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빨라졌다는 틀렸고. 암흑에너지 밀도는 80억 년 전이 현재의 8배이다. 이거 많이 얘기했었죠?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 아셨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자, 기역 시기에 어느 은하 P에서 출발한 빛이 현재 우리 은하에 도착한다면 현재 P와 우리 은하 사이의 거리는 80억 광년이다. 기역 시기를 어디로 놓을 거냐면 여기를 기억으로 하겠습니다. 요 시기에 어떤 은하에서 빛이 출발했대요? 자, 보자. 기역 시기에 지금 여기 은하가 있고 여기에 은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빛이 출발했습니다. 아셨죠? 이 빛이 여기에 도달한 거야. 여기에 도달했어. 그런데 그 시점에 이제 우주는 엄청나게 커졌겠지. 빛이 딱 도달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80억 년이야. 그러면 이 빛이 80억 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빛이 이동한 거리는 8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간 거리. 80억 광년이야. 80억 광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시점에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요 문제에서는 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보세요. 얘가 여기까지 오는 중간쯤 왔다고 칠게요. 이쯤 왔어. 빛이 여기 이쯤 왔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빛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빛이 지나온 요 공간 커지겠지. 그쵸? 얘가 가는 동안에 앞으로 갈 공간 커지는데 지나온 공간도 계속 커지겠지.
무슨 얘기냐면,

빛은 80억 년 동안 이동한 게 맞는데, 80억 년 동안 팽창한 공간은 빛이 앞으로 가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공간도 팽창을 하지만, 지나온 공간도 계속 팽창했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80억 년이 지난 시점에 예와 예 사이의 거리는 빛이 이동한 거리보다는 무조건 더길 수밖에 없다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자, 120억 년 전에 우주배경 복사와 현재의 우주배경 복사의 복사 그래프 개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제 이런 것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개형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자, 120억 년전 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주배경 복사에 최대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파장, 길어지죠. 색이, 전체적으로 색이 어떻게 되죠? 약해지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용 4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용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은, 자, 우주 구성 요소고요. 자, 그림은 빅뱅 이후 T1, T2 시기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이다.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납니다.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아니죠.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증가한다. 왜냐하면 공간이 커지니까. 그런데 물질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물질의 비율은 감소한다. 여기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 자, 둘 중에 하나가 비교적 더 옛날일 거고, 둘 중에 하나가 그 이후의 시간이겠지. 최근으로 온 시간 또는 뭐 앞으로 미래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B를 볼까요? T2에서 T1으로 시간이 바뀌었다고 하면,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B는 줄어들었어. 맞죠? C도 줄어들었어. A는 늘어났어. 그럼 A는 암흑 에너지, B와 C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설명이 되죠. 근데 만약에 T1에서 T2로 시간이 흘렀다고 가볼게요. 그럼 A는 줄어들었어, 물질. 그런데 B가 늘어났는데 C도 늘어났어. 암흑 에너지는 한 개밖에 없는데 설명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 시간은 이렇게 간 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건 뭐죠? 암흑 에너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넌 누구니? 너는 둘 중에 상대적으로 많은 거 암흑 물질이 되는 거고, 넌 누구니? 둘 중에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거 보통 물질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암흑 물질은 보통 물질의 대략적으로 한 5.5배 정도.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은 오이지다. 물질은 오이지다. 반찬 중에 오이지 반찬이잖아요. 물질은 오이지다. 왜냐면 오이지. 오이지. 현재 지구에서, 아, 현재 지구가 아니죠. 현재 우주에서 물질, 보통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27%. 그래서 물질은 오이지다. 그럼 둘을 합하면 32%가 나오죠. 나머지 68%가 암흑 에너지 비율. 요 정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T1은 T2보다 과거의 시기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간이 간 거죠. 그러니까 너는 틀렸지. T2가 과거지. B는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B가 암흑 물질입니다. 암흑 물질은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가 없죠. 암흑 물질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T1 시기에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T1 시기를 보면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물질의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이 비율보다 이 비율이 더 크죠. 전체 우주 구성 요소의 50%를 넘어요. 얘와 얘가 비율이 똑같아도 1대1이어도 가속 팽창하거든. 그런데 얘가 비율이 더 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지금 가속 팽창을 하는 거야. 현재가 지금이랑 비슷하죠. 가속 팽창한다? 맞는 거. 디귿만 맞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A의 밀도는 T1이 T2보다 높다. A가 누구라고요? 암흑 에너지라고요.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 계속 가는 거예요. 자, 태양을 이루는 주요 구성물질은 B에 해당한다. 태양을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구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이잖아. 자, 그런 것들은 다 보통 물질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B가 아니라 보통 물질 C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C는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 양을 추정할 수 있다. C는 보통 물질이죠? 선생님,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을 추정하는 건 암흑 물질이잖아요. 암흑 물질이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을 추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질이니까, 질량이 있으니까. 보통 물질도 물질이고 질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 양을 추정할 수 있다. 아셨죠? 비음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현재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숙제예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비율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오이지. 5%는 보통 물질, 27%는 암흑 물질. 그러면 두개 더하면 32%니까 68%는 암흑 에너지. 아셨죠? 정확한 값은 찾아서 숙제. 아셨죠? 이렇게 해서 대표용 5번 했고요. 이제 대표용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6번.

자, 팽창 우주와 우주 구성 요소의 변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물질, 암흑에너지, 우주 배경 복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니까 지금 얘가 물질, 요 점이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암흑에너지. 요 색칠되어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암흑에너지가 여기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요 빛의 파장이 표현되어 있는 요 파동이 우주 배경 복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질은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비율이 어떻게 된다? 비율이 줄어든다. 암흑에너지는요, 비율이 증가한다. 우주배경 복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장이 길어진다. 아셨죠? 자, 암흑에너지의 총량은 증가한다. 자, 암흑에너지, 우주가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공간 자체가 커져요. 그럼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 암흑에너지의 총량 역시 같이 증가한다. 물론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지만 총량은 증가한다고. 아셨죠? 우주배경 복사의 파장은 길어진다. 맞고요. 요 값은 작아진다. 자, 물질 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질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암흑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일정이죠. 그러면 분자는 일정인데 분모가 감소하니까 요 값은 커져야 되겠지. 너는 틀렸어. 그러면 기역 니은만 이렇게 옳은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는 내려간다. 우주의 온도는 내려가죠. 왜냐하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지고요. 그다음에 세기가 약해지고요. 공간 자체가 커지면 여기서 에너지를 줄수 있는, 에너지를 줄수 있는, 빛을 줄수 있는 이런 녀석들이 에너지 밀도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간다. 맞는 거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통 물질 분해, 암흑 에너지 밀도 플러스 암흑 물질의 밀도는 점차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식은요, 뜯어서 봐야 돼. 자, 요 식은 요것 플러스, 그 다음에 요것이 되는 겁니다. 보통 물질 밀도 분해, 암흑 에너지 밀도 더하기. 보통 물질 밀도 분해 암흑에너지 물질 밀도 맞죠? 근데 여기서 요 값은 일정이야. 일정이라고. 보통 물질 분해 보통 물질의 밀도 분해 암흑물질의 밀도는 일정 값이라고. 대략적으로 5.5배 얘기했었죠. 그런데 요 값은 좀 차이가 있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값은 보통 물질의 밀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근데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게 간다고. 그러면 요 값에서 분모가 줄어드니까. 분모가 줄어드니까 요 값은 커지겠지. 그러면 요 전체 식으로 봤을 때 얘는 일정이고 요 값은 커지니까 점차 커져야 되겠지. 너는 틀린 거야. 우리 은하 내에 차지하고 있는 물질의 비율은 보통 물질이 암흑 물질보다 높다. 우리 은하 내에 차지하고 있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 은하 내에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 누가 더 많다? 암흑 물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셨죠? 요거 지식으로 한번 이번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암흑 물질이 많아요. 헤일로 공간에 암흑 물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셨죠? 자, 차지하고 있는 물질의 비율은 보통 물질이 암흑 물질보다 적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평균 온도는 T1 시기가 T2 시기보다 높다. 여기를 T2라고 하면요. T1 시기가 높고 갈수록 온도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 맞는 거고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다고. 밀도는 일정하지만 물질 밀도가 계속 줄어드니까 암흑에너지 비율은 증가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대표형 6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형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밀도와 곡률에 관련된 거. 표는 우주 모형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어느 우주 모형에서 공간의 기하학적인 성질을 표현한 구조. 가와 나는 닫힌 우주,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모형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곡률이 나와 있고요. 임계 밀도 분해 우주의 밀도가 나왔어. 근데 그 값이 1이래, 얘는. 그 얘기는 뭐예요?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다는 얘기지. 적당한 값만큼 들어있는 거야. 아, 너 평탄 우주구나. 곡률이 0인 평탄 우주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요. 곡률이 음수야. 그러면 너무 적게 들어있다는 거지. 기준값에 대하여 너무 적게 들어있어. 즉, 임계 밀도 분해 우주의 밀도가 1보다 작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너는 열린 우주야.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우주는 가에 해당한다. 지식입니다, 지식. 현재 우리의 우주는 어떠한 모양이야? 현재 우리의 우주의 모형은 굉장히 평탄해 보인다며.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평탄해 보인다며. 그래서 그 팽창 이론을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탄면을 가지고 있는 우주 가에 해당한다. 맞는 거고요. 그림은 나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나를 보면요. 약간 말 안장 같은 느낌이지. 말 안장 같은 느낌이고, 우리가 감자칩을 보다 보면, 감자 과자 있죠? 감자 과자, 칩으로 이루어진 감자 과자를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치 우산이 뒤로 이렇게 접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요게 어떠한 구조예요? 어떤 우주? 열린 우주의 모습이지. 열린 우주, 곡률이 음의 값일 때 이렇게 뒤로 뒤집혀 있다. 아셨죠? 누구? 나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맞는 거고요. 우주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되어 있죠.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임계 밀도 값은 고정이에요. 고정값. 고정값에 대하여 지금 가는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밀도가 1인데 나는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밀도가 1보다 작아. 분모가 똑같아. 그럼 분자는 가가 더 크겠네. 그렇지. 그러면 가가 나보다 크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 년, 디귿 모두 다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고요. 자, 추가 선지는 이겁니다. 가의 곡률은 0이다. 맞고요. 암흑에너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물질만 고려한다면 가의 우주는 언젠가 팽창을 멈추고 수축한다. 팽창을 멈추고 수축한다? 어떤 우주? 곡률이 플러스인 닫힌 우주를 얘기하는 거지. 얘는 누구라고요? 곡률이 0인 평탄 우주라고. 틀렸네.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는 건 맞아요. 0에 수렴하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야. 그게 지금 평탄 우주. 아셨죠? 자, 현재 우주 크기가 일정할 때 모형으로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는 가가 나보다 많다. 모형으로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얘는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가 열린 우주고 하나가 평탄 우주입니다. 여기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주의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속 팽창 우주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에 대하여 열린 우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열린 우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린 우주. 그러면 평탄 우주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평탄 우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평탄 우주야. 평탄 우주. 여기다 만약에 닫힌 우주를 표시하라고 하면 닫힌 우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게 닫힌 우주. 됐나요? 그러면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라고 했잖아요. 우주의 나이를 비교해 보면 현 시점은 요게 현재이기 때문에 요게 현재이기 때문에 자, 닫힌 우주는 요게 나이인 거고 평탄 우주는 요게 나이인 거고 열린 우주는 요게 나이인 거예요. 그럼 열린 우주가 나이가 더 많겠네. 그러면 우주의 나이는 가가 나보다 적다라고 해야 되겠지. 적다. 나가 더 많다. 열린 우주가 많다. 됐죠? 그럼 추가 선지에서는 우리가 리을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만 더. 이렇게. 자, 그림에 삼각형 내각. 내각의 합의 크기는 180도보다 작다. 이렇게 했죠. 그림에서. 여기서 삼각형을 그려보자고. 이렇게 그려보자고. 그러면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지. 삼각형 내각의 합의 크기는 180도보다 작다가 맞죠. 평탄 우주라고 하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 만약에 닫힌 우주라고 하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더 크다. 아셨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밀도에 따른 우주 모형을 닫힌 우주, 열린 우주, 평탄 우주로 표현한다고 하면, 자, 닫힌 우주라고 하면요, 우주의 평균 밀도 또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죠. 그럼 저 값이 어떻게 돼요? 1보다 커요. 열린 우주라고 하면 저 값이 1보다 작아요. 평탄 우주라고 하면 이 값이 1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유형 7번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우주 모형과 우주의 미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주의 모형을 이해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곡률을 판단해야 된다. 곡률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물질의 밀도, 암흑에너지의 밀도를 더한 우주의 밀도를 임계밀도랑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임계밀도보다 크면 곡률이 0이에요? 그럼 닫힌 우주. 이렇게 가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그렇게 우주 모형을 판단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암흑에너지가 얼마큼 들어있니? 암흑에너지가 많이 들어있으면 가속팽창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임계밀도에 대한 물질의 밀도, 임계밀도에 대한 암흑에너지의 밀도입니다. 로시분의 로엠, 로시분의 로람다 맞죠?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로엠 플러스 로람다가 됩니다. 얘가 뭐냐면 우주의 밀도야. 그거를 로시로 나눈 거. 두 개를 더하면 맞죠? 그 값이 1이라면 평탄 우주가 되는 거고, 이 값이 1보다 작다면 열린 우주가 되는 거고, 이 값이 1보다 크다면 닫힌 우주가 되는 거야. 자, 볼게요. 더한 값을 보겠습니다. 로시분의 로. 얘는 0.3이야. 얘는 1.0이야. 얘는 1.0이야. 얘는 5.0이야.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 너는 열린 우주구나. 곡률이 마이너스야. 너는 평탄 우주구나. 곡률이 0이야. 너도 평탄 우주구나. 곡률이 0이야. 너는 닫힌 우주구나. 곡률이 양이야. 됐죠?

그럼 열린? 너는 열린. 그 다음에 너는 평탄. 너도 평탄. 너는 닫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암흑에너지의 밀도를 봤더니 얘는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더 크네. 그러면 얘는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암흑에너지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가속팽창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럼 너는 가속팽창을 할수 있는 녀석이구나. 이렇게 놓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절로 가는 겁니다. 가보면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보자고요. 지금 A는요, 현재 우주 팽창 속도를 요거라고 봤을 때 팽창 속도가 커지는 거야. 팽창 속도의 변화가 지금 커지는 거야. 팽창 속도가 점점 더 커지는. 팽창 속도가 점점 더 커지는 녀석이 A라고. 그럼 A는 뭐지? 가속 팽창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중에서 가속 팽창은 누구밖에 없어요? 니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가 니은인 거야. 너가 A야. 아셨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암흑에너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물질밖에 안 들어있어. 그럼 나머지는 결국에는 감속 팽창이라는 거야. 감속. 아셨죠? 그 중에서 D는요? 수축을 하네? 닫힌 우주네? 곡률이 플러스겠네. 그게 누구예요? 리을이겠네. 그러면 넌 D가 되는 거고. 둘 중에서 시간에 따라서 물질 비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녀석이 누구죠? 지금 얘와 얘 중에서 물질 비율이 더 높은 게 얘죠. 물질 비율이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감속 팽창을 더, 감속을 더 상대적으로 많이 할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넌 누구야? C. 그럼 넌 누구야? B. 이렇게 되는 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곡률은 A가 C보다 크다. A와 C를 보면 A와 C는요, 둘다 평탄 우주기 때문에 곡률이 0입니다. 틀렸죠? AD 중 우주의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우주의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요 값이 가장 작은 거. 누구예요? B겠네, B. 맞네요. 빅뱅 이후 현재까지 시간이 가장 짧은, 빅뱅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이 가장 짧다는 얘기는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가 가장 짧다는 거. 현재가 여긴데? 나이가 가장 짧은 것은 누구? D겠네. 그죠? D. D가 누구야? 리을이네. 맞네요.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는 이렇습니다. 기역은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 모양이다. 기역이 누군데? 기역은 열린 우주니까 영원히 팽창하는 게 맞고요. 현재 우주의 임계 밀도는 디귿이 리을보다 작다. 현재 우주의 임계 밀도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주의 임계 밀도는 어떤 모양에서든지 동일하다. 아셨죠? 현재 우주의 임계 밀도와 관련 있는 게 뭐냐면 현재의 허블 상수거든요. 현재의 허블 상수는 현재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야. 현재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모두 다 똑같거든요. 임계 밀도 똑같다, 허블 상수 똑같다, 우주의 팽창률 똑같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아셨죠? 그러면 디귿이 리을보다 작다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과거에는 요 값이 1보다 컸던 시기가 있다. A는 지금 가속 팽창 모델이에요. 가속 팽창 모델이어서 지금 현재 A는 지금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서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가면 물질의 밀도가 점점 커지겠지. 점점 커지겠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물질의 영향에 의해서 감속 팽창을 하는 시기도 과거에는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의 과거에는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지만 얘의 밀도가 점점 과거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이 암흑에너지 밀도보다 더 컸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감속의 시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 중에 맞는 건 리을, 비읍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T 시기의 우주의 팽창률은 A에서 가장 크다. T 시기를 현재로 놓겠습니다. 현재로 놓는다고 하면 현재의 우주의 팽창률은 모두 다 동일하다. 현재의 우주의 팽창률은 허블 상수 모두 다 동일하다. 자, A와 C 모형에서 각각 시간에 따른 이 값은 어떻게 변하는가? A와 C 모형은 둘다 평탄 우주 모형이죠. 지금 임계밀도에 대한 우주의 밀도가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요 평탄면이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그 얘기는 뭐죠? 우주의 밀도가 줄어드는 것만큼 임계 밀도도 줄어들어서 요 값은 계속 일정으로 간다. 그래야 평탄 우주가 안 깨지면서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 아셨죠? 이렇게 보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8번까지 주요 문항들 다 봤고요. 여러분들의 내신 만점을 위한 퀴즈, 내신 만점 OX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사건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빅뱅 우주론의 한계점과 그 한계점을 급팽창 이론으로 보완을 했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 최근에 우주가 이제 가속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흑에너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가속팽창을 알아내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1A형 초신성을 썼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얘는 최대 광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징들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주 구성 요소의 특징들, 암흑 물질은 어떠한 역할을 하니, 보통 물질은 어떠한 역할을 하니, 암흑에너지는 어떠한 역할을 하니,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우주 모형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곡률을 가지고 얘기한다. 아셨죠? 그리고 우주 모형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암흑에너지의 영향을 따져서 가속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수능 특강의 주요 문제를 다 정리한 거고요.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요소들을 선생님이 조금 더 응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죠? 선생님이 숙제로 내드린 것들, 그 다음에 내신 만점 OX 퀴즈 전부 다 해서 수강후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하면서 여러분들 내신 만점으로 조금 더 가깝게 갈수 있도록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이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어디서 만난다? 수강후기에서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만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1강입니다.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에 들고 가야 할 모든 것들을 담은 수능 완성 마스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 평가원에서 체감 연계율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간접 연계인데 높인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코너 연계 시그널입니다. 자, 물론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이 수능 완성의 지문이 시험에 그대로 등장하는 건 아닌 거 알고 있죠. 자, 근데 그렇더라도요. 이 EBS 지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랑 주제는 있어요. 그리고 평가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하고 있는 소재랑 주제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지금부터 연계 시그널을 통해서 이 자주 나오는 소재와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씩 쌓아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과 배경 지식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처음 보는 지문을 읽는 것에는 상당한 이해도의 차이,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연계 시그널 뭐를 준비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예전에 캐나다에 어떤 남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여자와 그동안 나누었던 문자, 이메일, 음성 녹음, 사진, SNS를 전부 다 AI에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AI가 진짜 그 여자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남자는요, 이 여자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내 사랑하는 여자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AI가 너무너무너무 많이 발전을 하고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 AI를 둘러싼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아, 이것도 봐봐요. 아니, 이거 위로를 주니까 좋은 건가? AI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도 되는 건가? 아니면은 AI로 죽은 사람을 살려냈는데 그 죽은 사람의 허락은 받은 건가? 이런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AI와 윤리 문제는요, 평가원 그리고 EBS 연계 교재에서 또 자주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됩니다. 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수능 특강에서도 이 AI에 대한 얘기 나왔었고요. 수능 완성에서도 오늘 읽을 지문인데 이 AI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연계 분석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스킬들까지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선택지가 한국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선지를 소거하는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그 뒤에 23번, 24번에 나오는 주제나 제목 문제들은 선지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다고 느껴질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주제를 잡는 연습, 대의를 파악하는 연습을 잘 해둬야지 뒤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소재 플러스 의견이 곧 주제다. 자, 20번부터 24번까지의 유형에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주제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글이 뭐에 대한 것인지 소재를 찾을 거고요. 그 소재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글의 주제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재와 의견을 도대체 어떻게 제시하는 건데? 그게 궁금하잖아. 자,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요. 주로 반복하거나 어떤 것을 강조하거나 또는 아, 이건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제를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복되는 내용 A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A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A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주제는 A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강조하는 내용들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must, should, have to, need to.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이거 해야 돼. 라는 의미니까 여기에 주제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대놓고, it is important to, crucial to, necessary to 라는 표현들을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그 문장을 잘 읽어주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하는 내용 볼게요. 자, no longer, not yet, by no means. 이런 표현들이 나와도 잘 봐줘야 돼요. 이것들은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자, 아니다. 이것들도 주제에 아주 밀접한 정보일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할 거야. 자, 2026학년도 6월에 나왔던 모의평가 문제 먼저 가지고 기출문제 연습을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지문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 요거 풀때 뭐를 생각하자고 했었지? 소재, 그리고 소재에 대한 주제, 소재에 대한 의견, 필자의 의견. 이거를 파악을 하면 그게 곧 대의이자 주제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읽어보자고. 할수 있지? 응, 해볼게요. 자, our ability to respond to danger has been important for survival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ability, 무엇이야? 능력인데, 무엇에 대한 능력이냐면, to respond to danger. 자, 어떤 위험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has been important for survival. 자, survival. 바로 생존에 있어서 중요해 왔습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so feeling worried. 걱정을 하는 것은 in uncertain situations, 어떠한 상황에서 뭔가 확실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it's normal, 아 그냥 정상적인 일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보면은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소재 한번 잡아볼까요? Our ability to respond to danger has been important for survival, so feeling worried.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걱정을 하는 것이 노멀합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feelings of worry, 걱정이라는 기분은 이라고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겠어? 그래, 소재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걱정은요, 어떤 것이냐면 which are activated in anticipation of future events. 자, 어떤 것이냐면은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데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걱정하는 기분인데, 그것은 are often experienced in everyday situations. 어떠냐면요, 매일매일의 상황에서 잘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이런 감정을 경험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for example이 나왔네요. For example, 예시죠? 예시는 항상 고마운 친구. 왜냐면,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게 예시니까. 자, 예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we may feel nervous. 자, 우리는요, 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Imagining unlikely event. 일어날 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such as a computer crash

during an important presentation. 자,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 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unlikely event,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고장 나버리는 거야. 중요한 순간에. 이런 것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to some extent, 자, 어떠한 정도까지는 thinking through potential scenarios can be helpful. 어떨 수 있냐면요. Thinking through potential scenarios. 자,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는 거. 이렇게, 아,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사고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 이것이 can be helpful. 도움이 될 수가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when our worries exceed our control, however 나오면은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의 걱정이 exceed 하면 뭐야? 초과하는 거죠. 우리의 컨트롤을 초과를 한다면 they cause us. 자, 그것들은요. 여기서 그것들은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 위에 있는 our worries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발을 한대요. 뭐를? unnecessary suffering, 필요 없는 고통을 유발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야. 아, 자, 그러면 지금 이 걱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거, 아니, 물론, 어떨 때는 쓸모가 있어. 그런데 걱정이 너무 과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고통을 야기할 수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consider이 나와요.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는 거잖아. 자, 이것도 무엇의 시그널일까? 이거 예시의 시그널이지요. 앞에 나왔던 for example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 라고 하면서 How many times you have lost sleep thinking about a terrible situation? 자, 얼마나 많이 당신이 lost sleep, 잠을 자지 못했는지. 뭐 하느라고? Thinking about a terrible situation. 자, 어떤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상상하느라고, 생각하느라고, 잠못 이룬 밤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것이 in the end, 결국은 did not actually take place.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나는 밤을 지새운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if that situation actually occurred,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잖아? 그러면 it only goes to show. 자, 이것은 보여줄 뿐이에요. That worrying about it. 그걸 걱정한다고 해서 did nothing to.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To prevent it from happening. 자, 그것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막아주는 데에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걱정하는 게 의미가 없고, 자,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났어. 아, 그럼 어차피 걱정을 해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 대의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류에서요. 마지막 문장,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되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을 좀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자, it is worth making a conscious effort라고 합니다. 자, conscious effort. 자, worth making 하면은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뭐할 가치가 있냐면 a conscious effort. 자,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치가 있습니다. To stop worrying endlessly about events you may not experience. 자,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요. worrying endlessly. 끝없이 걱정을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You may not experience. 당신이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 것을 멈추도록 내가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막 OMR 밀리면 어떡하지? 수능 아침에 시험장 가다가 버스 사고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자꾸자꾸 걱정하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긴장감으로 인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연습을 많이 하자. 아닐 거고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맞네. 정답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고. 3번 볼게요. 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자. 아니고요. 자, 결과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자. 결과에 대한 집착이 아니죠. 자, 5번. 무엇에서 걱정이 비롯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풀면 돼. 별거 없지. 이렇게 푸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자, 그러면 자, 내용 구조화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자, 위험에 대비하는 걱정은 예전에는 필요했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과도한 통제 범위를 넘는 걱정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느라고 잠 설치지 말자. 의식적인 노력을 해보자. 라는 게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답 포인트 한 번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이 특히나 중요한 정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자, 뭐요? Worth making. A conscious effort. 노력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끝없이 걱정하는 것을 멈추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영자 시클픽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소재 플러스 의견이라고 했죠. 소재가 뭐였어? 걱정. worry 였었죠. 그리고 그 worry는 과도하면 좋지 않으니까 멈추자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였다. 아이고, 요리조리 뜯어보면서 문제 잘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로 연습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유형 프랙티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풀어볼 준비됐어요? 자, 이번에는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We like to think that.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요. 어떻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냐면, breakthroughs in research. 자, 연구에 있어서의 breakthroughs. 자, 돌파구 아니면은 혁신적인 생각, 획기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이 are the result of a simple process of gathering evidence. 자, 그것은 무엇의 결과냐면은 정보를 모으는 것의 단순한 과정의 결과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런데 그것은요, from which we then draw logical inferences.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logical inference. The logical 하면 논리적인 거고, inference라고 하면은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추론을 그것으로부터 이끌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나 봤더니 but이 나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나 this is the story, way the story of discovery is told, rather than how it actually happens. 자, 이것은요, 무엇이냐면은 story of discovery. 자, 어떤 발견이 있는데, 그 발견의 이야기가 말해지는 방식이지. rather than은 not으로 우리 지금부터 생각할 거야. 어감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수능에서 어감의 차이를 물어보진 않잖아. 자, 논리적으로는 그냥 not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가 아니라 how it actually happens. 실제로 이러한 발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발견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무슨 말인지 완전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자, 근데 자, 일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Breakthroughs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소재가 어떤 돌파구 또는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정보를 모으면 발견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발견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인 거지, 발견이 진짜로 일어나는 방식은 아닙니다. 라고 했어. 그럼 다시 말해서, 이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거는 정보를 gathering, 수집하는 거, 정부가 아니라 정보, 수집하는 것으로부터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자, for this, 이를 위해서 we first need the ability. 우리는 일단은 need 하대요. 필요로 한답니다.

자, 여기에서 need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자, need는 뭐뭐가 필요하다야. 우리가 뭐를 가져야 한다. 라는 것은 자, 되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the ability,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to analyze concepts, 개념을 분석하고 and out of them. 자, 그 개념으로부터 create new patterns,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고 through which 자, 그 패턴으로부터 we look at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and organize our information about it. 이에 대한 정보를 organize, 정돈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럴 수 있는 뭐가 필요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개념을 분석하고 개념으로부터 뭔가 패턴을 찾아내고 그걸 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직을 해가지고 뭔가 정보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once we've revealed the patterns of ideas at the heart of our concept. 자, 우리가 revealed 드러내고 나면이야 무엇을 pattern of ideas. 아이디어의 패턴을 드러내고 나면. 근데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at the heart of our concept. 자, 우리의 개념의 중심에 있는 이 아이디어의 패턴을 한번 드러내고 나잖아? 그러면, we can then manipulate it. 우리는 그것을 조작할 수 있게 되고, manipulate 단어 알지? 자, 요거, 조작하다라는 뜻이야. 몰랐으면 지금 꼭 알아둘게요. 조작하다입니다. 여기에 요 many 부분이 손이라는 의미가 있거든? 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manipulate 하면은 뭔가 손을 대는 거야.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 조작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조작을 할수 있고 and then form new ones.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many of the most significant breakthroughs in our understanding. 자, 그래서 많은 뭔가 중요한 획기적인 발견들 어디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그거는 have come about. 자, 어떻게 생기냐면은 not because. 자, 그다음에 but because.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not because but because 에요. 자, 그러면 not a but b 구문 아니야, 이거?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a가 아니라 b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A가 아니라 B래요. 자, A 볼게요. 자, because researchers have new or better idea. 자, 연구자들이 더 새로운 아이디어,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어떻게 이러한 breakthrough가 생기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because of the quality of their thinking. 자, 그들의 사고의 퀄리티, 질. 그리고 and the types of concepts they create. 자, 그들이 만들어내는 개념의 타입.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자, 지금 다시 한번 발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 자, 어떤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가 아닙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 뭐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quality of their thinking, 사고의 질.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when researchers have been faced with stubborn problems. 자, 연구자들이 자, 뭐를 마주하냐면요. stubborn problems. stubborn problems라고 하면은 그게 완강한 그런 거거든요. 뭔가 해결하기 힘든 완고한 문제들. 근데 that defy solution. Defy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 솔루션이 거의 불가능한 어떤 완고한 문제에 마주했을 때, the answers. 자, 그때 답은 어떻게 찾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돌파구는 어떻게 찾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have only finally come. 어떻게 오냐면, as a result of being able to think outside the accepted concept. 자, think outside 해야 된대요. 바깥에서 생각을 해야 된대요. 무엇의 바깥이냐면 the accepted concepts and methods of their disciplines. 자, 그들의 학문에 받아들여진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방법, 그것의 바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돌파구가 달려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고의 질이 중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think outside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뻔한 생각 말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 바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볼까요? 자, 새로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이 과학 연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때요? 아니죠. 데이터 분석이랑은 상관없고요. 논리적 추론 과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니고 방법론을 명확히 하자 아니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모으고 하는 거랑은 아니고요. 기존 개념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넘어서 사고해야 된다. Think outside 하는 거죠. 그것이 breakthroughs. 획기적인 발견을 낳는다. 아, 소재와 소재에 대한 의견이 전부 다 담긴 것이 바로 5번이네요.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돼. 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연구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Breakthrough는 자, 데이터 축적, 논리적 추론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정보를 조직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그래야만이 브레이크스루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려운 문제 해결은 기존 틀을 벗어나는 사고를 필요로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니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정답 포인트 여러 개가 있었어.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데 그중에 하나만 잡아서도 되지만 나는 요거 한번 다시 강조해 주고 싶어요. Not A, but B죠. 데이터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Not A, but B 부분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었고, 자, 그래서 Not A, but B라는 표현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마무리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영자 퀵 체크 한 번만 해볼까요? 자, 제가 오늘 manipulate라는 단어를 알려드렸어요. manipulate. 자,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는 모르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볼게요. 이 단어의 의미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영자의 퀵 체크였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proactive measures for motivating teams include promotions and salary increases contingent upon teamwork success로 시작을 합니다. 자, proactive라고 하면은 자, active가 뭔가 활동적인 거잖아. 그리고 pro 하면은 앞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활동적인 거라고 하면은 뭔가 사전에 움직이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전 조치를 강구하는 자, 사전 조치. 근데 뭐를 위해서 motivating teams 팀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조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것은 include, 무엇을 포함하냐면 promotions, 승진을 시켜주는 거, 그리고 salary increases, 연봉을 높여주는 거야. 뭐에 따라서? contingent upon teamwork success. 자, 뭐에 따라서냐면요. 개인이 아니라 팀의 성공에 따라서 승진도 시켜주고, 연봉도 올려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in addition 하면서 더해서 라고 이어지는 걸 보니까, 자, 일단은 여기 맨첫 번째 문장에서 대충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따옴표까지 하면서 강조를 해놨네. 뭐예요? 이거 팀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팀워크를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in addition 더해서 it's important to continue to sweeten the pot. 자, 뭐가 중요하냐면요. pot을 달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 냄비를 달게 하는 거. 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당근을 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근을 주면서 뭔가 유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자면요. 자, all new hires. 자, 여기서 hires는요, 새로 고용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신입사원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사람들은 will be evaluated. 자, 평가가 됩니다. on a set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자,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요. 1년에 personality characteristics라고 하면은 성격의 특성이잖아. 자, 근데 그 성격의 특성은요, held in high regard래요. 자, 이거 그냥 하나의 표현인데, 높이 여겨지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중요하게 여겨지.

때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격적인 특성으로 평가를 받아요. 자, 어떤 것들? As education, experience and technical competence. 뭐와 같은 것들이냐면은 교육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능력 같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if teams are going to be the measure of success in the organization. 자, 여기에서 팀이요. going to be the measure. 척도가 된다면 무엇의 척도? 조직의 성공의 척도가 된다면 the existing paradigm of individual. 자,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인이라는 패러다임은 has to be eliminated.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제거가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까 알려주지 않았나? must, should, have to, need to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눈 번쩍 뜨고 보기로 했었잖아요. 자, 지금 여기 엄청 중요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팀워크가 조직의 성공으로서 기준이 되려면 the existing paradigm of individual. 자, 개인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 has to be eliminated. 개인이 기본이 되는 것, 개인이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I worked in one company. 자, 나는요,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 자, 우리 I라는 주어가 잘안 나와. 근데 I라는 주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주기 위한 거냐면, 예시를 주기 위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시. 예시를 주려고 지금 I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자, I worked in one company. 나는 하나의 회사에서 일했어요. That had a number of prima donnas. 자, 프리마도나가 여러 명 있는 이유. 프리마도나가 뭐지? 왜 이런 표현이 나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 자, 그러면 in key areas, 중요한 영역에서 프리마돈나가 많은 그러한 곳에서 일을 해봤대요. 자, 그러면 I could never understand. 나 절대 이해를 못했어. 뭐를? Why these people? 왜 이런 사람들이 were kept on the payroll? 자, payroll 하면은 급여 명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계속 이 사람들이 돈 받고 일을 하는지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No matter what technical skills these people had. 자, 이 사람들이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요. They were frequently mentioned as barriers. 자, 이 사람들, 이 프리마돈나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요, 자주 mentioned, 언급이 되었어요. 무엇으로서 언급이 되었냐면, barriers, 장벽으로서 언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Instead of being removed, 자, 그냥 제거되는 게 아니라, were worked around. 자, workaround라는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어서 이거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자, 피하면서 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벽처럼 느껴진 거죠. 이 사람들이요. 자, 그러면 그 프리마돈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지만, 여기까지 읽으면 조금 알것 같지 않아? 프리마돈나는 뭐를 뜻하는 사람들이냐면은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게다가 조금 더 보면은 people complained about the friction occurring in meetings. 자,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뭐에 대해서? friction, 마찰에 대해서. 근데 그 마찰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은 meetings with these people. 자, 이러한 사람들과의 미팅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미팅은 원래는 where business issues were supposed to be resolved. 자, 비즈니스 문제가 be supposed to 뭐뭐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야. 자, be resolved 해결되기로 되어 있었던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일은 안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랑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나의 경험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So instead, what little teamwork might have evolved? So what little teamwork라고 하면은 자, 조그만 있을 수도 있었던 아주 작은 팀워크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그것이 might have evolved. 자, 뭐냐면은요. 자, 이 evolved 발전할 수도 있었던 아주 작은 약간의 나마의 그러한 팀워크는 was never given a chance. 무엇이냐면은 기회를 얻지 못했고 team-centered culture. 자, 이렇게 팀이 중심

으로 되는 문화는 cannot even begin to take a shape. 자, 형체를 갖추지 못했어요. When individuals such as these, 자, 이러한 개인들과 함께는요, 형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야. 아, 지금 어떤 이기적인 개인이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개인들 때문에 팀워크가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예시가 등장을 했어요. 좋아. 자, 그러면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한번 볼까요? 자, 개인의 성취는 팀의 성취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된다. 그럴듯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인성과 협업 태도, 학력보다 더 중요하다. 학력에 대해서 얘기한 바 없고요. 자, 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하자. 아니고요. 자, 팀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인 위주의 패러다임을 걷어내야 한다. 라는 거? 맞죠. 이 개인주의, 개인 위주인 거안 된다고, 안 좋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정답 4번이고. 자, 5번 보면은 충성만 강조하는 위계적 문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자,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팀워크를 어떻게 하면 장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개인 중심적인 패러다임이 should be eliminated 라고 나왔죠. be eliminated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제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거기가 바로 정답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많으면 팀 중심 문화가 결성되기 어렵다. 자, 이 부분입니다. The existing paradigm of the individual has to be eliminated 이라는 부분에 정확한 정답의 근거가 있었다 라고 볼수 있고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뭐뭐 해야 돼. must, should, have to, need to, be supposed to. 요런 거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정보가 나오니까 눈 번쩍 뜨고 봐야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쯤에서, 아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지루해지고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노래 듣고 가려고 해요. 자, 제가 좋아하는 추천받은 노래예요. 자, 여기 수험생활 하다 보면은요, 뭔가 내가 우주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눈물이 터질 것만 같기도 하고, 뭔가 외롭고 힘든 감정이 들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은요, 시들지 않은 꿈에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 말고,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계속 저랑 같이 잘 달려가 보자고요. 힘내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좀더 풀어야 돼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미디엄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미디엄. 요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소재인데, 무슨 뜻일까? 요거, 매개라는 뜻입니다. 알아둘게요. 매개라는 의미예요. 자, 미디엄은요, 라틴어입니다. 뭐에 대한? for in between. 자, 사이에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예요. 그리고 미디엄은 can be seen as a mediator. 무엇으로서 생각이 되어질 수 있냐면, 매개차로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Something that enables communication across time and space. 시공간을 넘어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걸 갖다가 우리 매개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죠? 자, 그런데 media are the material aspects of human communication. 미디어라는 것은요, 미디어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주고 있죠. 소재는 뭐야? 미디어. 너무너무 명확하다. 계속 미디어, 미디어, 미디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자, 이것이요. Are the material aspects of human communication. 자,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물질적인 측면이래요. 자, 그게 무슨 말일까? 자, 뉴스는요. Inform us about recent events. 자, 우리에게 최신 이벤트를 알려주고요. Literature, 문학은요. Can provide existential insight. 자, 어떤 존재론적인 통찰력을 알려주고요. Architecture, 건축은요, not only provide shelter, 자, 거주지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but also communicate social power relations, 사회적인 힘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막 으리으리한 궁전 같은 것도 건축물이잖아요. 그걸 보면 아, 왕의 권력이 이렇게 셌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건축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받을 수 있는

자, 지금 미디어의 예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뉴스도 있고, 문학도 있고, 건축도 있고, 이런 게다 미디어일 수 있다. 또, 패션도 하나의 예시로 나왔네요. Communicate ideas about the human body. 인간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about social norms. 사회적인 규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게 패션이에요. 뭐, 교복이라던가, 아니면은 유니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군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의 사회적인 규범이라는 게 옷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960년대에 이 맥루안이라는 사람은 was already defining medium. 자, 벌써부터 이 미디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as any extension of man. 자, 사람의 어떠한 연장이라고 정의를 했대요. 지금 매개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나온 것 같아. 자, 그게 뭐냐? Thus, 그러므로 the list of material objects. 자, 이런 물질적인 대상인데 that can function as medium. 자, 이 미디엄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은요, is endless. 자, 그거의 리스트는 무한히 많다라는 거야. 그리고 and it involves even other physical phenomena. 자, 다른 물질적인, 아니죠. 피지컬이라고 하면 물리적인이 더 맞겠다. 물리적인 현상들을 포함하는 건데, like light, 빛이라던가, sound waves, 음파라던가, and our own bodies. 자, 우리의 몸 같은 것들까지 싹다 포함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매개라는 것의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무한히 많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물리적인 현상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in other words도 땡큐 할 만한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잖아. 못 알아들었을까 봐 내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once we become interested in the material aspect of human communication. 자,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지면 미디어는 suddenly turn out to be everywhere. 자, 어디에도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Everywhere. 자, 무한이랑 맥락이 같죠. 미디어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어요. 어디에나. 자, 그리고 and anything and everything can be used as medium. 어떤 거, 모든 거다 미디엄일 수 있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서 white pebbles on a beach. 비치에 있는 자, 하얀색 조약돌이에요.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미디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but the white stones that Hansel. 자, 헨젤과 그레텔 할때그 헨젤이거든요. 헨젤. 근데 in the fairy tale by the brothers Grimm. 자, 그림 형제의 동화 속에 이 헨젤이 drops as he goes into the woods. 숲으로 걸어가면서 떨어뜨렸던 그러한 white stones. 하얀색 돌들은 are definitely a media product. 자, 바로 미디어 제품입니다. Conveying a simple but important message. 단순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We came this way. 우리가 이 길을 왔다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얀색 돌이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생각이 전달될 수 없다 아니고요. 무분별한 매체의 증가 아니고요. 여론 형성이랑 상관없고요. 자,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인 대상은 무엇이든 매체가 될수 있다. 무한하다.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무엇이든 될수 있다.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죠. 자, 본질을 파악하는데 걸림돌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요거 정리를 하자면은요. 이 뒤에 확장 부분에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새로운 미디어의 정의를 해줬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대상은 무엇이든 매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바로 이 글의 대의 파악, 즉 주제가 되었죠. 자, in other words라는 표현도 잘 봐둘게요. 다시 말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니까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도 눈여겨서 보시면 힌트를 되게 많이 얻을 수 있답니다. 됐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집중 잘 하고 있습니까? 금방 끝낼 거야. 마지막 문제. 어렵지 않아. 자, 이거 바로 AI의 윤리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 연계 시그널에서 보여드렸던 그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자, 필자가 주장

사용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자, it is crucial. 자, 중요해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it is important, it is crucial to, it is necessary to 이런 거 나오면은 눈 번쩍하기로 했었죠. 자, 뭐가 중요하냐면 recognize potential ethical considerations, 잠재적인 윤리적인 고려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야기되는 AI를 마켓 리서치, 마켓 시장 조사를 하는데 AI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윤리적인 고민거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AI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for example 나왔다. 아이고, for example 나오면 나는 좋아. 쉬운 말로 다시 설명해 줄 거거든. 자, given that researchers use historical data. 자,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은, 자, 연구자들이 과거의 데이터를, 역사적인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야. 뭐를 하기 위해서? To train the optimizing process of AI algorithms. AI의 알고리즘의 최적의 과정을 트레인하기 위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는 걸 고려를 했을 때, there is a risk. 뭐가 있냐면, 위험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 that algorithm may reinforce biased traits. 자, 이 알고리즘이 편향된 특성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는 discriminatory performances. 자, 무엇이냐면, 차별적인 행위를 또 강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 지금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 알고리즘의 문제가 뭐냐면은, 편향, bias라던가, 아니면 차별, 이런 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nother underlying concern, 또 다른 근본적인 어려움은 arises through. 자, 어떻게 생겨나냐면, how data is collected, 어떻게 데이터가 모이고, and analyze on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데이터가 모이고 분석되는 과정에도 underlying concern, 이 근본적인 걱정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n some cases, 어떠한 경우에는 it is not evident. 자, 뭐가 명확하지 않냐면 웹사이트나 온라인 게임의 목적이 is to capture leads. 자, 뭐라고 하냐면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지 에비던트가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지 않게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in other cases, 다른 경우에서는 parts of social media conversations, 소셜 미디어에서의 대화가 are taken, 그냥 가져가지는 거예요. Without asking permission from the interlocutors, 대화 참여자로에서부터 permission,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정보만 막 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all of which, 이 모든 경우에서는 may raise 어떻게 할수 있냐면 privacy concerns,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violations of protection, data protection laws, 데이터 정보 protection 하면은 보호죠. 데이터 보호법의 침해, 이러한 문제를 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회사들은 must. 자, 여기 보면 된다. must. 반드시 우선시해야 됩니다. 윤리적인 고려 과정을, 그리고 ensur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using AI. 자,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it includes regular evaluations. 그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AI 모델의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야. 뭐에 있어서 가능한 바이어스나 아니면은 이런 차별적인 행동에 대해서. Being transparent with customers, 소비자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명확하고 투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데이터가 수집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to freely opt-in. 자, 뭐를 가능하게 하는 거냐면은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자유롭게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must에서 답 나왔네. 정답 몇 번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정보 수집에 AI를 활용할 때는 지시어를 넣자 이런 거 아닐 거고, 자, 보시면 AI 수집과 대면 조사 아닐 거고, 정보의 신뢰성 검토 아닐 거고요. 시장 조사, 마켓 리서치에 사용할 경우 윤리의식, 투명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정답 5번이구나.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문제 9.

좋아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 해결책 부분에 정답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 정답 포인트 must라는 중요한 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정답의 근거다라고 볼 수 있었고 자, 이거 보시면 사실 문제 던져주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구조에서는 해결책 부분이 주로 이 글의 주제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까지 팁으로 알아둘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끝났네? 자, 영자 스퀵 퀴즈 풀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 정답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열심히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 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오늘 이제 확률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만 바로 들어가진 않고요. 한 문제를 보고 들어가도록 할 거고 오늘은 까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시작할 때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귀여운 캐릭터가 뜨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잠시 까먹었어요. 아, 그리고 내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 이 캐릭터를 만들어준 우리 감독님께 말을 들었거든요. 얘가 머리가 왜 단발이냐, 제가 그랬잖아요. 왜 단발이냐, 나를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단발이냐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쌀떡이의 비율상,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야. 쌀떡이의 비율상, 머리 시작해서 꼭대기부터 중간까지 온지 않느냐. 저 머리가 길잖아요. 그죠? 비율상. 근데 이게 내 몸의 중간까지 오지는 않아요. 그건 나 다리 꽤 긴데 어쨌든 간에 중간까지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율상 비슷하다. 중간 이상 내려오는 그 말에 설득당하여 쌀떡이 긴 머리 쌀떡이인 것으로 납득을 했습니다. 내가 저런 모자를 쓴 적은 없는데 그랬더니 그 전에 제주도 갔을 때 갔던 모자에 선생님 있었잖아요. 근데 저렇게까지 이제 막 하트가 달린 핑크 모자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쌀떡이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바꿔주신 거지. 근데 막 그 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결과가 되게 취향나가 아저씨야. 이건 내가 변함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원래 여러분, 그 웃기면 최고야. 아무튼 네, 쌀떡이 제 쌀떡이와 함께합니다. 네, 따끔한 위로의 시간이죠. 위로라고 쓰고 오늘은 따끔하기만 할 것 같은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그 고민을 이야기를 하거나 걱정거리를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이 뭔가 위로를 받고 싶으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막 할 때 이제 보통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결국 휴대폰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고요. 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변명들과 함께 알맹이를 들어보면 그 휴대폰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이 여러분들 세대에게는 휴대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휴대폰을 하면 혼이 났었던 세대이긴 하거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스마트폰의 발달이 그렇게 막 대단히 막 오래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휴대폰 세대가 아니고 스마트폰의 세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작은 것들에도 이렇게 궁금하면 찾아본다. 뭐 좋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나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작은 일에도 연락을 자주 하게 된다. 이건 정말 안 좋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단 스트레스 풀고자 잠시 게임, 잠시 짧은 영상. 절대 잠시일 리가 없어요. 자, 메시지를 보내는 건 엄청난 방해를 받는 거고요. 잠깐 메시지를 보내지만 잠깐씩 끊잖아요, 여러분들. 잠깐씩 끊으면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효과랑 비슷해요. 아, 되게 진지해졌죠, 표정이. 왜냐면 화가 났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그리고 잠시 짧은 영상 잠시 보지 않잖아요. 그 짧은 영상 한 개만 보고 끊고 공부를 쭉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 그리고 그 짧은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은 웃음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이 정말 기다렸던 짧은 영상인가요? 아니죠. 보통 이렇게.

0: 합니다. 진짜 도움 안 돼요. 이 행동이 왜 도움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바닥으로 내려놓고요. 참을성 자체를 없애고요. 그리고 그냥 행복을 주는 호르몬이 아니고 그냥 자극만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에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자, 이 얘기를 결국 여러분 아는 얘기잖아,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넣어야 돼요. 없애야 된다고. 선생님 강의를 보느라고 필요한데요. 강의를 볼 때만 필요하면 그때만 쓰시고 꺼서 집어넣을 수 있는 멋진 여러분이 되어봐요. 그거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들 나이에 휴대폰 압수 이렇게 할수 없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게 최고야.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짐이 생겼을 때그 다짐을 빨간 펜으로 써가지고 빨간색으로 쓰세요. 써가지고 갖다 붙여놔. 그리고 내가 정신을 스스로 못 차릴 때마다 그걸 보세요. 진짜. 너, 저는 그렇게 썼었어, 플래너. 너, 그렇게 살고 싶니? 진짜 이렇게 썼었어. 내가 내 스스로한테. 왜냐하면 내가 나를 제어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막 이런 거 적어놨었거든. 빨간색으로.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 아우,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스스로 그랬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여러분들 알았죠? 제발. 이건 그냥, 따끔이 아니고, 아주 그냥, 아주 아프게, 얘기를 해야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의미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23번은 했고요. 그쵸? 요거는 제가 왜 띄워놨냐면, 재밌는 내용이었어. 중복 조합에, 쓰레기통 만들기라는 버전으로 한번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유형으로 소개를 한번더 해드렸고요. 24번 마무리 짓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과 24가 결 자체가 비슷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된다면 아마도 제가 장담컨대 그냥 눈치로 이항 계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 볼게요. 주문할 수 있는 21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서로 다른 11가지 이상의 메뉴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는? 11가지 이상? 이게 제가 그풀땐 몰랐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니까 너무 잔인하다,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서 11가지 이상의 메뉴를 준비하면 다 다른 메뉴를 선택한다는 거잖아. 오우. 그죠? 메뉴는 통일이 편한데.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 잠시 웃고 그냥 다시 문제로 집중. 자, 어쨌든 21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1가지를 선택하는 방법. 12가지를 선택하는 방법. 13가지를 선택하는 방법. 에? 치워야지, 그치? 글씨가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빨리 지옥 써야 되는데, 버티다가, 여러분, 뒤에 것도 틀렸어요. 자, 어쨌든. 21C, 13이야, 그치? 21C, 14. 21C, 15. 쭈루룩. 21C, 21. 이거예요. 그냥, 당연히 조합으로 가는 거잖아요. 11가지, 12가지, 13가지, 14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할수 없겠지.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 자, 11부터 시작해서 21까지입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얘만 계산하면 되지만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자고. 트랙을 좀더 돌려볼까요? 21, C, 10이 있었을 거고요. 그 앞에는 9가 있었을 거고요. 8이 있었을 거고요. 7이 있었을 거고요. 쭈루룩 해서 어디까지와? 하나도 선택하지 않아까지 하시면 0부터 시작해서 주르륵 전부에서 21까지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죠? 2의 21제곱으로 계산하는 이항정리 그 성질들,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 첫 번째 형태입니다. 근데 그 중에 뭐만? 11부터 21까지만 끊었는데요. 여러분 눈치챘죠?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 둘이 서로 같지, 둘이 서로 같지, 둘이 서로 같지, 서로 같지, 서로 같지, 서로 같아요. 정확히 어떻게? 여기서부터 갈순 없으니까 상상해봐. 21C 0이랑 21C 21이 같고요. 21C 1이랑 21C 20이 같고요. 쭉쭉쭉쭉 마지막 가운데가 뭐예요? 21C 10과 21C 20, 아니, 11이 같아요. 그죠? 발음 이슈야. 여러분, 써놨잖아. 자, 그러니까, 같고, 같고, 같고, 같고, 같고의 딱 절반을 나눴으니까 어떻게? 이 전체에서, 이만큼에서 절반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 2에 21제곱의 반, 20제곱이요. 끝! 이렇게 오는 아주 간단한 4번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4번이 가장 기본형을 활용하는 문제였고요. 23번은 또 파스칼의 삼각형에 나오는 성질을 활용을 했고,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이 요네 개가 골고루 섞여서 등장을 했더라고요. 요네 개를 공부하시면 개념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잊혀져요, 사실. 응. 덜 나오다 보니까 좀 잊혀지는데, 또 아예 잊으면 안 되는 파트잖아.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는 경우의 수를 모두 맞췄습니다. 사실 경우의 수가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보통 동의하지 않아. 경우의 수가 가장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경우의 수가 여러분들 제일 단순해요. 방금 전에도 봤지만 이건 누가 봐도 뭐 이항정리 문제, 뭐 중복조합 문제, 뭐 이런 것들, 그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들을 딱딱딱딱딱 배우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었어요. 자, 확률로 넘어왔고요.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1: 에?
0: 오늘 배우는 건 새로운 내용이 아예 없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수학적 확률이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면 끝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개념을 한번 읽고는 오세요. 80쪽에 있는 수학적 확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행, 사건, 요런 표현들, 우리 나오잖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행, 사건,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하나의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표본 공간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수학적 확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 있어요. 근원 사건. 자, 색깔을 달리 쓴 이유가 있겠죠. 내가 주사위를 던지거나 뭐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돼요. 그죠?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그걸 똑같이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시행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주사위를 던져요. 동전을 던져요. 깔끔. 공을 뽑아요. 주머니에서. 뭐 요런 거. 대신에 공을 뽑고 어떻게 해야 돼? 반복적으로 똑같이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그 공을 다시 집어넣겠죠. 그러면 또 똑같은 상황으로 반복이 될 것이고, 요런 것들을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여기까지 연결을 해서 가는데, 우리 교재에는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쵸? 뭐 요런 것들. 시행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표본 공간이라는 건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표본 공간 뭐예요? 1의 눈,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6의 눈이겠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는 사건이라는 건그 중에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의 눈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약간 그 뜻을 위한 뜻 같이 느껴질 테니까 그래서 예시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져요. 홀수의 눈이 나와요. 시행과 사건이 되는 거고요. 이 근원 사건은 왜 필요한 용어냐면 수학적 확률을 약속하기 위한 거예요. 근원 사건은 각각의 경우가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 사건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결과 하나씩만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수학적 확률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확률을 구하시오로 가는데 확률이라고 쓰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 개념은 경우의 수라고 읽을 겁니다. 왜?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PA라고 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로 구할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느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요. 표본 공간을 S라고 알파벳으로 쓰거든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경우의 수야. 그리고 A의 경우의 수가 될 텐데 주의사항은 만약에 내가 정사면체 주사위를 가지고 왔어요. 정사면체 주사위를 가져와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라고 하셔야 맞는 게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 따지는 거예요. 선생님, 나올 수 있는 결과가요. 1이거나 2거나 3이잖아요. 그 중에 1이 나오는 거면 3분의 1 아닙니까? 여러분들 틀렸다고 얘기할 거죠. 이상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근원사건이라는 게 필요한데 뭐냐면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건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즉, 말하자면 똑같은 일이지만 다른, 그러니까

공이에요, 여러분. 흰색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한계가 있어. 흰공세 개랑 검은 공이 두 개가 있어. 이 중에서 내가 이 주머니야. 주머니 안에서 두 개를 꺼낼 거예요. 둘다흰 공인 확률은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푸느냐?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데 둘다흰 공이니까 흰색 세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봐봐요. 이 다섯 개가. 선생님, 이흰 공이나 저흰 공이나 그흰 공이나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이 검은색도 서로 똑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택한다고요? 흰 공도 세 개가 똑같은데 이셋 중에 두 개를 왜 선택해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데에서 흰 공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는 안 나왔어. 흰 공을 뽑을 확률만 물어보는 거죠. 맞죠? 똑같은 흰 공이지만 각각이 일어날 가능성을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그냥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택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흰 공은 흰공 A, 흰공 B, 흰공 C. 얘는 검은 공 1번, 검은 공 2번,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것들을 거기 안에서 선택을 하는 형태.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갖게 만든다. 요런 것들이 좀 이제 어려워질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알았죠? 고생을 잘해주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문제들은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확률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뭐가 어려우냐? 경우의 수가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되다 보니까 앞에서 나온 모든 경우의 수의 내용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자, 수학적 확률 1번 문제부터, 필수형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6모 문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선택 과목으로 확통이 나오는 마지막이잖아요. 이번 2027이. 그 8문제가 뒤쪽에 배치가 되는 데에서 23번, 24번, 25번. 그러니까 2점, 3점, 3점 안에 좀 쉬운 문제로 그냥 수학적 확률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하기도 해요. 알았죠? 그런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3점짜리. 자, A에서는 1부터 3까지, B에는 1부터 5까지. 여기까지 읽으실 동안은 의문이 생길 게 없어요. 그냥 그림 보면서, 맞는 말이네. 하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두 주머니 A, B가 있는데 각각 한 장씩을 꺼낼 거예요. 여기서도 한 장, 여기서도 한장 꺼낼 건데 적힌 수의 차가 1이 될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A에서 한 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B에서 한 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다섯 가지. 그 둘을 곱하죠. 왜요? A에서도 하나를 뽑고 B에서도 하나를 뽑아야 한 경우로 완성하니까. 깨끗해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적힌 숫자의 차가 1이 되는 경우의 수만 고르면 돼요. 어떻게 고를까? 우리에게 되게 좋은 풀이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해오던 일일이 색이에요. 난 좋아해. 무슨 이야기냐? A가 1을 선택하게 되면 B에서는 2여야만 해. 요렇게 돌릴 때 가능하지. 만약에 A에서 2를 택하잖아? 그러면 B에서는 1이거나 3을 택하면 둘다 가능해. A에서 3을 선택하잖아? 그럼 B에서는 뭐여야 돼요? 2거나 4면 돼. 나 일일이 셌어요. 말하자면 케이스 나눈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A에서 1을 뽑을 때, A에서 2를 뽑을 때, A에서 3을 뽑을 때라고 해서 각각 케이스를 나눈 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돼요. 괜찮죠, 여러분들? 그냥 이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1을 뽑게 되면 2, 한 가지. 2를 뽑게 되면 1, 3, 두 가지. 3을 뽑게 되면 2, 4. 세, 두 가지. 총몇 가지? 다섯 가지. 끝. 정답은 몇이에요? 3분의 1. 좋죠? 이게 확률입니다. 진짜 일일이 하나씩 셌나 봐요. 맞아요. 일일이 하나씩 세서 풀어주는. 이걸로 3점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왜냐? 굉장히 쉬웠는데 3점씩이나 주다니요. 고마워요. 이런 느낌이잖아. 괜찮죠, 그죠? 또 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오셔도 비슷합니다.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두번 던질 거예요.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몇 가지? 여섯 가지. 두 번째도 여섯 가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 이건 너무나 어릴 때부터 많이 하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 갈게요. B분의 A가 자연수라는 말은 뭐예요? A가 B의 배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A가 B의 배수다. 또는 B가 A의 약수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죠? B의 배수 형태로 가자면 B가 1일 때 A로 가능한 건 1부터 6까지가 다 돼요. 2로 가면, 그러니까

보통 주사위 두개 던지잖아. 나오는 눈의 수를 A랑 B로 하잖아.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기준으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괜찮죠? 자, B가 그래봐야 케이스 6가지로 나뉘어. 일일이 세는 거예요. 2의 배수는 2거나 4거나 6. 3의 배수는 3이거나 6. 4의 배수는 4밖에 없네. 5밖에 없네. 6밖에 없네. 쉽다. 그치? 총몇 가지예요? 6가지, 3가지, 2가지, 하나 더한 거 3으로 그냥 한꺼번에 쓸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총몇 가지예요? 14가지. 이걸 어디다 올려? 여기다가 올리는 거예요. 정답은 18분의 7. 어려워? 안 어려워. 귀찮아? 안 귀찮지. 나쁘지 않은데요. 선이 나쁘니까 선은 지우고. 자, 다시 봐요. 그러면 두 번째 풀이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해설지를 보면 좀더 정제된 풀이로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하나씩 세고 나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 약수로 간다면, 응? A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B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A에 1, 2, 3, 4, 5, 6을 각각 쓰지 말고요. 이건 진짜 정제된 풀이. A가 1이면 B는 1이어야겠죠. A가 2면 뭐예요? 2는? 소수야. 그러니까 B는 1과 자기 자신이겠죠? 그러니까 몇개 나와? 두개 나오겠죠? 근데 그두개 나오는 게 소수가 누구도 있어요. 주사위 눈 중엔 3도 있고 5도 있죠? 아, 이럴 때마다 두 개씩 나오겠구나. A가 4면 어떻게 돼요? 약수가 3개겠죠? A가 6이면 4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다 더하면, 봐봐. 한 개, 두 개씩 세 번, 여섯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하셔서 14를 쓰셔도 됩니다. 봐요. 1부터 6까지로 케이스를 나누다. 1과 2, 3, 5, 4, 6. 이렇게 네 가지로 케이스를 나누나. 풀이의 양이 훨씬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거나 했을 때, 아,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주사위 눈을 나누면 좀더 좋았겠구나. 라는 걸 얻어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걸 풀 때, 1, 2, 3, 4, 5, 6으로 다 쓰고, 2면은 1, 2, 3이면 1, 3, 4면은 1, 2, 4. 5면은 1, 5, 6이면 1, 2, 3, 6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일일이 센다를 기반으로 하되 조금 더 간략하게 세는 방법을 그냥 연구를 하는 것뿐 그 정도의 차이. 그죠? 아주 간단한 주사위 문제였습니다. 좋죠. 지금을 즐기세요. 자, 2번도 즐겨보도록 할게요. 2, 3, 5, 7, 9 다섯 장의 카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장을 꺼낼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걸두번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가지? 첫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다섯 가지, 두 번째에서 나오는 것도 다섯 가지입니다. 끝!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첫 번째에서 확인한 수를 A, 두 번째에서 확인한 수는 B라고 할 건데, 10A 플러스 B가 무슨 뜻이에요? 그두 수를 말하자면 두 자리 자연수로 바꿔놓은 거잖아. 처음에 A가 나오고 B가 나와. 처음에 2가 나오고 B가 3이 나오잖아? 23, 이 뜻이잖아요. 그렇게 만든 게 소수. 그럼 내가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소수들을 다 찾으면 되네. 일일이 찾는 거예요. 네. 소수 찾기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 그냥 세. 소수를 찾는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자, 2로 시작하는 소수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뒤에 또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22는 소수가 아니니까. 23. 25 아니고 27 아니고 29. 자, 3으로 시작할게요. 32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야. 33 아니고, 35 아니고, 37, 39는 3의 배수니까 아니에요. 자, 그럼 5로 시작하는 걸로 가볼까요? 52 당연히 아니고, 뒷자리가 짝수는 아니잖아. 53, 57은 어때요? 57은 3의 배수예요, 여러분들. 그치? 그 다음에 59.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53, 59 이런 거 써놓고 소수일지 아닐지 불안하잖아.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워줄 기본 소수들을 좀 쓸게요. 이런 아이들의 배수인가를 확인해보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7 곱하기 2 하니까 50, 아니 17 곱하기 3 하니까 51 같은 것은 어때요? 소수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 구성으로 53이나 59를 만들 수 있어? 그들끼리 곱해서?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아. 자, 7로 시작하는 건?
73, 75는 아닌 거알 거고, 79 이런 거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한번 확인을 하는 거야. 20, 예를 들어. 여기 더 있잖아. 23 이런 식으로. 뭐, 23이랑 3 곱하면 69 됐지. 23이랑 5 곱하면, 아, 아니, 아니야. 19랑 3 곱하면 57. 19랑 5 곱하면, 아, 넘쳐, 넘쳐. 17이랑 한번 곱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얘네가 되는 거. 안 돼요, 여러분들. 소수 맞아요. 야, 소수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그렇지 않아? 나도 맨날 그랬는데. 자, 93 당연히 아니고, 95 당연히 아니고, 97 어때요? 소수 맞아요? 소수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끝. 이 문제는 우리의 그 25분의 8 정답 3번이고요. 확률이 어렵게 한거 아니고요. 경우의 수가 어렵게 한거 아닙니다. 간만에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서 소수를 직접 찾는 게 어려웠어요. 은근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 소수들을 써드린 게 결국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예를 들어 17과 뭐 11을 곱한 수 이런 수들은 소수처럼 생겼다 한들 소수가 아닌 거잖아요. 약수로 얘네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 미만에 있는 소수들을 여러분이 쓰면서 그들의 곱으로 이러한 수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안할 거예요. 그리고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가 되니까 이런 것들 제외시키고. 괜찮아요? 그죠? 재밌는 문제였어요. 3번이 좀 재밌거든? 그래서 지금 잠깐 쉬고 3번을 풀도록 할게요. 이제 뭐라 그럴까? 수학적 확률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짜내어 어렵게 만들어 본 문제가 3번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볼 거고요. 오늘도 세포마을에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마을로 뿅뿅뿅뿅 가볼까요? 자, 오늘의 세포는? 아, 너무 좋은 세포죠. 저는 진짜 좋아하는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 유미가 나오는 그 세포들의 이야기에서 출출 세포가 프라임 세포는 아니에요. 가장 힘이 센 세포는 아닌데, 암묵적으로 가장 힘이 세 보입니다. 어떠냐? 보통의 세포들이 요만하다면, 그 세포만 이만합니다. 힘이 세지 않지만, 크기로 압도하는 세포예요. 출출이. 근데 머리 위에 입맛이라는 걸 달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그 출출이 머리 위에 입맛이 달려있는데, 거기에는 그 떡볶이 하나가 딱 달려있어. 애가 그 입맛이 똑 떨어졌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진짜 놀라면서 입맛이 똑 떨어져요. 근데 다시 평정심을 유지하면 입맛이 다시 뿅 살아나는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고요. 목소리도 약간 나른 느릿한데 되게 배가 고파지면 조금 폭력적으로 바뀌는 그런 세포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출출 세포가 가장 힘을 발휘했던 때가 제 기억에 그 고3이었던 것 같아요. 수험 생활할 때. 뭐, 대단한 낙이 있지 않잖아, 솔직히. 그래서 공부를 제외한 거 모든 게 즐겁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나의 출출 세포는 그 시절에 매운 것과 단 것을 찾아 떠나다니는 아이였어, 굉장히. 그래서 막 떡볶이, 뭐, 막그 낙지볶음,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했고, 저는 매운 거를 되게 잘 먹지는 않는데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러고 있잖아. 말하면은 약간 침고 있는 느낌인데, 어쨌든. 공부하다 보면은, 느글느글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될 때, 매운 거를 먹으면 되게, 막땀 흘리면서 매운 거 먹고 나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 그랬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 그 수험 생활을 할 때만큼은, 다이어트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내년에 내가 알아서 빼겠지. 그건 내년에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출출이의 그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주세요. 알았죠? 맛있는 거 뭐. 다만,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공부에 방해가 되는 선은 딱 있어요. 스스로가 알아요. 되게 마음이 포근해진다. 왠지 공부를 좀 덜해도,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수 있어라고 나한테 관대해진다. 그때는 그만 드셔야 돼요. 저의 경우도 딱 그랬거든요. 잘 먹다가 되게 늘어져도 될것 같은 거야. 예민미가 싹 사라지는 때가 왔었어요. 그 최대 몸무게를 찍다 찍다가 예민미가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만 먹어야 돼. 예민미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민함과 불편함과 그 불안함과 이게 아예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걸 출출이가 이겨낼 때가 있더라고. 제가 해봤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그선 전까지는 마음껏 즐겁게 알았죠. 그리고 식곤증 오지 않도록 공부하기 전에 많이 먹으면 안 되긴 해. 그건 확실히 맞더라고. 알았죠? 그런 의미로 한번 얘기를 해보았어요. 귀엽잖아, 그치?
머리 위에 저렇게 다 달고 다니네. 아무튼 다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나의 출출세포는, 쌀떡이 출출세포는 침을 흘리고 있구만. 내 마음을 대변한 양.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합니다. 자, 제가 여기 3번 위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주사위병이라고 적어놨어요. 확통고질병 중에 하나예요. 저만 겪는 거 아닐걸요? 이상하게 우리가 첫 번째 A, 두 번째 B 이런 식으로 하면 주사위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진짜 많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래서 주사위가 아닌 경우에는 내 스스로를 위해서 이런 데다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자, 1부터 9야. 정신 차려, 1부터 9야. 이런 거 많이 표시해놔. 처음에 나오는 거 A, 두 번째 나오는 거 B입니다.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할 건데 똑같은 게 선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81이겠지 뭐. 9 곱하기 9니까. 이런 거 미리 써놓고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고일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원의 접선이 오랜만에 등장을 하더라고. 자, 원이 나오고요. 잘 그리죠? 자, 접선이. 이게 터득한 게 있어. 말을 안 하면 돼. 멀티가 안 되는 거였어. 아무튼. 자, 원 위에 있는 점이 A,B예요.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맞죠? 이 접선의 방정식은?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a 한번 x에 넣고 b 한번 y에 넣어서 방정식의 이름이 ax 더하기 by가 되고 뒤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쓰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만 기억을 못할 때에는 다시 한번 복습해 놓고 기억 못하는 경우는 찾으시면 돼요. 원의 중심이 뭐예요? 0,0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 어때? 두 점을 알기 때문에 기울기를 알수 있죠.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a분의 b요. 그 a분의 b랑 어때? 접선은 서로 수직이에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a분의 b겠지 뭐. 그리고 지나는 점. 기울기랑 지나는 점 알면 끝나요. y는 기울기, 지나는 점. 기본 이용해가지고 오셔도 금방 구해요. 양변에 a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잘못 썼잖아. 누가 그랬어? 내가 그랬지. 자, b분의 a인데. 잘못 썼잖아. 그죠? 응. 걱정 마요. 생각보다 금방 찾아내요. 이게 능력치가 그거 있어. 제가 알아보니까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하나가 모자르면 다른 하나를 발전시켜요. 저는 실수를 많이 하도록 약간 있는데, 내 실수를 찾아내는 다른 아이가 같이 약간 발전을 하더라고. 그런 거 있지 않아? 약간, 이런 애가 하나 있어요, 안에. 세포 중에 실수 유발자와 그 뒤처리 담당이 같이 존재를 하는 거지. 봤어요? 됐죠? 자, B를 곱할 거예요. B 곱하시면 어떻게 돼? B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 되고요. 여기도 B 곱하니까 B제곱 됩니다.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나는 점을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강색으로 바로 가면 되고요.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매번 유도하면 돼요. 큰일이 나지 않아요. 나 이거 기억 못해. 포기하지만 않으셨으면 무조건 풀수 있어요. 알았죠? 자, 접선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접선 나왔고, 이제 뭐 하면 돼? X절편이 6 미만이래. X절편을 내가 구해야 되겠네. X절편이면 Y가 얼마예요? 0이지. 맞지? X절편은. 이제 A로 나누어 주니까. A 더하기 A분의 B제곱이겠네. 이게 어떻게 되면 된다고? 6 미만이면 된대요. 이런 조건을 준 거예요. 그래봐야 A, B는 다 뭐? 1부터 9까지예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네, 집어넣으면 돼요. 대단하지 않아. A가 1인데, 2인데, 3인데, 4인데, 5인데, 6인데 이렇게 갈 건데 9까지 가려니까 너무 많아 보이잖아.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 무조건 뭐예요? 1이랑 1이든 2, 그 정도만 되어도 그냥 1보다는 어때? 아니, 1보다 1린 없지. 0보다는 어때? 양수긴 하잖아요. 그죠? 0보다는 커. A에다가 0보다는 큰 수를 넣었는데 6보다 작으려니까 A로 가능한 건 뭐겠어? 5까지 가능하겠죠? 1부터 5까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케이스의 양을 조금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씩 해볼게요. A가 1이면. B로 가능한 거뭐 있겠어? A가 1이면 어떻게 하느냐? 일일이 세잖아요.
1, b제곱이 어떠면 돼? 1 넘어가니까 5보다만 작으면 돼요. 그럼 b로 가능한 건 1도 되고 2도 돼. 4은 안 돼. 그치? a가 2면 이렇게 하나씩 할 거예요. a가 2면 2분의 b제곱이 4보다 작으면 돼요. 맞죠? a는 넘어가면서 뺄 거니까 그럼 b제곱이 8보다 작으면 되니까 b로 가능한 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돼? 안 돼요. 생각보다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 3제곱만 해도 9가 되는데 1, 2밖에 안 되네. 자, 이쪽으로 쓸게요. a가 이번에 3이면 1, 2 이것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b제곱이 어때야 돼? 3보다 작아야 돼. 어? 9보다. 제곱한 게 9보다 작아야 되니까 b는 여전히 1, 2밖에 안 됩니다. a가 4가 되면 a가 5가 되면까지밖에 안할 거거든. a가 4가 되면 어때요? 4분의 b제곱이고 2. 다시 8로 넘어. 얘네들이랑 똑같네. 다시 b는 또 1, 2예요. 5가 되면 어때? 5분의 b제곱이고 1보다 작음. 그러면 b제곱이 5보다 작아야 되니까 또 1, 2야. 일일이 셌는데 다 1,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두 가지씩 a가 1부터 5까지. 즉 몇? 10가지인 거죠. 이 10가지가 어디 올라가?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답은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상하게 여기서 갑자기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머리를 썼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랑 B가 6까지 가능한 것처럼 막 생각이 들고 주사위처럼 느껴지고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여기다 36분의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 되게 주사위병은 자주 와요, 여러분들. 실제로 주사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주사위일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야. 아니었어요. 알았죠? 그래서 주사위병이 발생될 만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주사위병을 미리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방 접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는 수학적 확률이 우리를 힘들게 했나요? 아니죠. 경우의 수가 우리를 힘들게 했다고? 그것도 아니야. 뭐가 우리를 힘들게 했죠? 접선이요. 네. 고1에 나왔던 내용이 확통에서 등장을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잘안 하다 보니까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는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기억을 못 하는 건 큰일이 나지 않아요. 원 그리고 이 원의 중심 찾을 수 있고 지나는 점 이용하셔서 그림만 그리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유도하는 과정 일부러 보여드렸습니다. 그 유도하는데 1분. 식을 기억하는 건뭐 0초의 차이겠지? 그 1분 차이일 뿐이에요. 괜찮아, 그치? 하실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자, 순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대단히 P를 활용하느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우리는 줄 세우기를 하거나 각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는 거. 이런 거 계속 활용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할 거고요. 조합은 뽑아서 쓰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다시 복습해야 되는 내용 없어요. 다만 순열과 조합이니까 P랑 C가 아니고 원순열 중복 순열, 중복 조합,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머나, 다 나오네요. 네, 다 나와요. 그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이 다시 한번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겉옷을 무엇으로 입은 거지? 확률로 입었을 뿐이에요. 차이는 없어서 완벽한 경우의 수 복습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이거 진짜 쉬워. 육모거든요. 육모에 이런 문제가 나오다니라고 생각을 했었어, 저는. 그 각각 기억나는 문제들이 있잖아. 이게 야, 문제 진짜 재밌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있고, 야, 좀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얘는 후자. 왜냐하면 막 알파벳 많고 4점이고 말 많고 어떡하지? 그랬는데 풀었는데 어차피 우리한테 4점짜리는 28, 29, 30이잖아요. 다 풀었는데. 너무 쉬운데? 이랬거든요. 보세요. 40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흰공 또는 검은 공이에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궁금해야 되는데. 몇 개씩 있는데.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두 개를 꺼낼 거고요. 흰 공을 두개 꺼낼 확률이 P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읽을 필요 없이 뭐 하면 돼요? 방금 궁금했던 거. 흰 공이 몇 개인지를 선택할까요? 흰 공이 예를 들어 N개. 그럼 검은 공은 몇 개겠어? 40 빼기 N개. 이것부터 하셔야지. 이것부터 설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스몰 p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40개 중에 두 개를 택할 건데 흰 공만 두 개를 택하는 게 p예요.
자, P랑 Q랑 같다고 했습니다. Q는 뭐예요?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래. 갓대. 40CE. 40개 중에 두 개를 택하는데, 흰공 하나, NC1, 검은 공 하나, 40 빼기 NC1인데, NC1을 뭐 알았어? 흰공 중에 누구 할 거야? 검은 공 중에 누구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곱하면 되는 거죠. 얘를 정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해 보여도요. 어쨌든. 어때? 지워져요. 40C1을 계산하진 않도록 하겠어.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n n-1은 n 곱하기 40-n이고 n도 양변에서 지울까요?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러면 n-1은 2 곱하면 80 빼기 2n입니다. 그죠? 두개 꺼낼 확률 p가 0보다 크려면 흰 공이 적어도 어때요? 두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n에 대한 것들은 그치. 두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P가 존재하잖아. 0보다 큰 수로. 그러니까 그냥 N 같은 거 지울 수가 있는 거지. 자신 있게 넘깁니다. N은 얼마예요? 3, 81 나누기 3하니까 27. 끝. 그래서 흰 공이 몇 개? 10, 저기, 27개. 검은 공은 13개가 되었습니다. 당황스럽죠? 자, 근데 나한테 R을 구하해서 60 곱하라고 했어요. R은 뭔데? 검은 공 2개. 아, 그래? 그러면 마무리. 60을 이따 곱할 거니까 써놓고 갈게요. 40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검은 공 2개. 13개 중에 2개를 꺼낼 확률입니다. 2로 나누면 40 곱하기 39를 2로 나눌 거고, 13 곱하기 12를 2로 나눌 거라, 그냥 위아래로 2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어머나, 약분도 되네. 3인데? 오나 약분이 또 되네. 오나 약분이 또 되네.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60 곱하니까 정답은 얼마? 6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6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29번이었거든요. 28, 29, 30 중에 어느 게 무조건 더 쉬울 거다, 어려울 거다라고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29가 편안했거든요. 근데 진짜 편안했어요. 사실이야? 약간 이런 느낌. 이래도 되나?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대신에 이제 28이나 30번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유형으로 등장을 하겠지. 확통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제대로 알면 충분히 할수 있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 굉장히 쉽잖아. 진짜 조합으로 뽑기로 풀어내는 문제였잖아. 그쵸? 넘어가서. 4번 한번 볼까요? 자. 1, 2, 3, 4, 5, 6, 6장이 있어요. 제가 또 쓸데없는 편견 하나 드릴까요? 이것도 진짜 쓸 데는 없지만 그냥 용기. 제가 카드가 그려져 있는 문제들 할 만해. 전혀 과학적 근거 없거든. 근데 그냥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그림이 있으면 우리가 약간 긴장을 하게 되는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안 그려도 되는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1, 2, 3, 4, 5, 6이라고 하나, 이렇게 그리나 안 그려도 되잖아. 근데 이런 그림을 주잖아? 대체적으로 좀할 만하더라. 아니면 많은 거죠.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할 만한데? 할 만한데? 그러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이게 왜안 풀리지? 나할 만한데? 이러면서 풀게 되거든요. 겁먹지 마세요. 생각보다. 아무튼. 자, 여섯 장이 있는데,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그러면, 확률이 물어보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가지겠어? 여섯 개를 배열하는 거. 거기서. 양 끝에 놓인 두 수의 합이 10 이상이래요. 두 수의 합이 10 이상 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 예를 들어서 6이 오게 되면 4가 오면 되지, 끝에. 그지? 가능해. 순서 바꾸는 거? 가능해, 가능해. 자, 6이 오게 되고 5가 오게 돼도 상관없지. 순서 바꾸는 거? 가능해, 가능해. 자, 6 있으면 4, 5까지만 되고요. 5가 오게 되면 5가 오는 것도 가능해. 근데 5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카드 여러 개 사용 아니에요. 그냥 얘네만 나열하는 거라 5랑 5가 양 끝에 오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갈게요. 양 끝을 구성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6, 4 또는 6, 5 곱하기 2 하니까 양 끝을 구성하는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은 4장을 그게 6, 4를 제외한 나머지가 됐건, 6, 5를 제외한 나머지가 됐건, 서로 다른 4장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몇 가지? 4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약분할까요? 6 곱하기 5 남죠? 한번더 2로 나누면 15분의 2. 정답은 15분의 2. 3번이 되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쓸데없는 편견인데 나쁘지 않죠? 진짜 별로 안 어려워.

0: 대신에 이럴 때 오오 같은 거 사용하시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5번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게. 5번에다가 제가 별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렇죠? 어려우니까 별표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풀이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안 느낄 것 같아서 뭘 하셨으면 좋겠냐? 해석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 해석. 얘네가 원하는, 고객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5번은. 그래서 그냥 답만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것을 얘네가 원하는가에 대한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앞에 나온 원순열들에 비해서도 얘가 더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8명을 1열로, 그러니까 원탁에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물어본다면 분모는 일단 몇이에요? 8명을 원탁에. 7팩토리얼. 전혀 어려울 게 없어. 하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여기 위에 분자에 올라갈 것은 뭐냐면 한 명의 남학생만, 많이 중요해. 한 명만, 남학생 한 명만 바로 양옆에 여학생이 앉게 된대요. 그러면 일단 구성을 해보자. 남학생 양옆에 여학생을 앉혀야 돼. 그 얘네를 세트로 딱 묶을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몇 명이야? 세명 제외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이제 원탁에 쭉 둘러앉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남은 친구들이 남학생 몇 명? 세 명, 여학생 몇 명? 두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법이랑 얘네를 배열하는 방법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아닐걸? 이 안에서도 남학생 옆에 여학생이 앉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남학생이 앉게 되면, 그리고 여기 여학생이 앉게 되면, 이때는 어때요? 얘만 양옆에 여학생이 앉은 게 아니고, 얘도 양옆에 여학생이 앉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안 되네. 그죠? 아, 이런 거안 되네. 그럼 남학생이 여기를 안 앉아야 되나? 남학생이 여기 못 앉고 여기만 앉을까요? 남학생이 여기 앉을 수도 있죠. 여기 누가 앉아야 돼? 남학생이 앉으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요? 여학생 앉아도 돼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얘는? 얘도 남녀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괜찮네. 진짜 괜찮을까? 그럼 여긴 누가 앉아야 돼? 남학생이 앉아? 그럼 여기 여학생이 앉을 텐데? 그럼 이 남학생은 여자 여자 사이에 끼는데? 이것도 안 돼. 아, 그럼 여기가 여학생인가 보다. 여기 남학생은. 다시 여자 남자 낀, 남자가 여자 여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것도 안 돼요. 여기서 당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차피 다 풀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차피 여러분한테 이거 힌트를 드리는 문제라서. 그러면 얘네를 세트로 만드는 것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에 어떻게 앉힐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하셔야 되는 파트. 풀이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냥 풀어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이걸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힌트는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앉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는데, 남학생들을 먼저 앉혀놓고 여학생을 끼워넣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봐요. 가능한 경우들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일단은 문제를 해석해드렸어. 두 줄밖에 되지 않지만 꽤나 어려웠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약간 예고편까지 드렸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고생 많았고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전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죠.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보세요. 뇌과학자가 되는 길을 언제 선택했냐고. 그럴 때면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뇌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길을 과연 선택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언제 선택했지? 저는 어려서부터 인간의 뇌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뇌를 뭐 연구하고 싶어서 이 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상하듯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그러니까 박사과정 2년차 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제가 있었던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찾아오셨던 적이 있어요. 뇌가 길을 찾는 법을 연구하셨고 뇌 안에 장소세포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면서 실제로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던 존 오키프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저희 연구소에 찾아왔던 타이밍은 그 교수님도 아직 노벨상을 받지 않았고 저는 이제 막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한치 앞 길이 보이지 않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손을 들고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분야의 대가로서 정말 멋진 길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 학문을 시작하던 입장에 있던 학생 때 나는 이 연구를 할 거야. 이 연구를 하면 업적을 남길 수 있어. 이렇게 나만의 길이 보이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교수님이 바로 이 답을 해주신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걸어서 생기는 것이고 내가 걷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내 뒤에 아 이게 길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게 나의 길이야 라고 어떤 학문적인 커리어에서도 그 어떤 직업에서도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셨고 나중에 이분의 삶을 들어보니까 원래 공장을 다니면서 비행기 조립하는 일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다니셨던 그 뉴욕에 있던 아일랜드 이민자 집안에 굉장히 가난했던 그래서 제대로 대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더 공부하고 싶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조금씩 꾸준히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노벨상까지 받게 된 과학자의 길로 가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가 저에게 박사님, 뇌과학자의 길은 언제,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솔직한 답변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매번 열심히 그냥 내 앞에 있는 길을 개척하면서 갔어. 근데 그게 정말 나의 길인지 길이 맞는지 좋은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어찌어찌 하다가 열심히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 길을 온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답을 드리는 게 아마 가장 솔직한 답일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어디 TV나 유튜브에도 나오기는 하지만요. 사실 제가 제 길을 찾은 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전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분들하고 생활했던 시간도 있었고, 부산 광안리에서 횟집 뒷방에서 그릇 씻고 요리 도와드리면서 먹고 잤던 적도 있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좀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3 때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 있기 싫어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왜 하필 독일이냐? 독일은 학비가 없어요. 심지어 대학교를 다니면 생활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국가에서 계속 학비도 나오고 장학금도 나오고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독일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학교를 입학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졸업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물학과에 입학했던 동료들이 거의 400명 정도 있는데, 마지막에 석사 졸업까지 간 친구는 50명 좀 넘어요. 모든 과목 중에 딱한 과목만 과락이 돼도 바로 퇴학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한번 보고 다시 재시험의 기회를 줘요. 재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들 두세 분이 쫙 앉아서 오픈북 테스트를 구두 면접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 못하면 독일에서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공립대학교에서도 내가 다니던 과는 다시 입학을 못 해요. 저는 구두 면접까지 가서 턱걸이로 살아남는 시험을 10개 넘게 경험하면서 진짜 겨우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하나 했던 게, 뭔가 교수님의 미움을 크게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 미움이 무서워서 내가 지금 면접 시험 들어가면 이 교수님은 날 미워하니까 떨어뜨리겠지라는 공포심 때문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시험 보는 거를, 과제 제출하는 거를 미뤘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제 제출하고 시험 들어가서 통과만 하면 졸업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 하나, 딱한 과목,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과목을 못 통과할까 봐.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한 수년의 시간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그 공포 때문에 미루기를 하고 미루기를 하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고 거의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의 기간 동안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한국에서 박스로 보내온 라면만 먹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커튼 쳐놓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 그야말로 폐인 같은 생활을 1년 반 가까이 하다가 어느 순간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스스로도 충격을 받고, 이 과제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이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라고, 그냥 세상이 암흑 같은 경험을 했어요. 다행히 어떤 친구 한 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을 부려서 매일 아침 와서 저보고 뛰러 가자, 운동하러 가자, 햇볕을 쬐자 이래서 저를 끌고 나와서 운동을 시키더니 심리상담 치료 받으라고 병원에 데려가서 테스트를 하게 하고, 이 동네는 너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전학 가자라고 저랑 같이 다른 도시에 대학교로 아예 적을 옮겨서 새 시작을 하는 길까지 도와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갇혀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다 소용없이 느껴졌고, 그냥 숨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득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 와서 뇌과학자로서 그 당시 방황하던 저에게 뇌를 분석하고 그 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해 줄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분석해 줄 겁니다.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거의 현재만 봅니다. 그래서 우울한 뇌의 상태가 되면 보상회로의 작용이 줄어들면서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할 때, 예상할 때, 예측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메커니즘이 발동되고, 이것은 뇌에서의 뉴클리어스 아큐머스, 그 측정핵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우울한 뇌는 이 보상회로의 작동이 점점

저하되고 도파민 분비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 석사 졸업하면은 진짜 기쁠 것 같아. 이 상상을 할 때 보상과 관련된 신호인 도파민이 나와야 그래 졸업하자. 그래 과제 제출하자. 그래 석사 졸업하고 어딘가 월급 잘 받는 데 가서 잘 살아보자. 이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울해진 상태에서는 보상 외로의 저하 도파민 분비가 안 일어나니까 기대라는 게 사라져요. 예상을 안 합니다. 미래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없어지면서 미래는 두려운 것, 도망가야 되는 것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울한 뇌는 나는 늘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내 뇌 안에서는 항상 알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도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교수님도 나를 미워하니까 나를 인생 나락으로 쳐넣는 것 같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나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나는 공포, 두려움, 불안과 같은 신호들만 증폭이 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나의 전두엽의 기능이 연결성이 떨어져서 이거는 그야말로 공포와 불안이 폭주하는 상태가 되는 우울한, 불안한 뇌에서 일어나는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뇌의 변화가 또 있어요. 뭐냐? 새로운 경험으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기억 시스템이 망가져서 교수님이 나한테 화가 났다. 그러면 솔직히 저처럼 과제 제출 안 하고 2년이 지난 상태면 이 학생이 누군지도 교수님이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뇌 안에서 이 교수님은 영원히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든 내가 시험을 보면 나를 떨어뜨릴 것만 같고 나는 매일 밤 모든 세상이 망할 거야 나는 파멸할 거야 라는 파국적 사고 안에 갇혀서 반추하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새로운 경험으로 내가 예전에 했던 안 좋은 기억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기억을 업데이트 시키는 것인데 우울한 뇌는 이 기억을 업데이트 시키는 메커니즘이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피하고 항상 안 좋게 돌아가던 생각 회로 안에만 앉아있는 거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내가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잘 돼. 아무리 말과 논리와 또 다른 시나리오를 설득하려고 그래도 우울한 뇌는 그 설득이 잘 먹히지 않아요. 반면 나의 뇌를 바로 바꾸는 것은 뭐냐 하면 행동이고 움직임입니다. 내가 친구가 끌고 나가서 억지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고 뛰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뇌는 뛰기 싫은데 반발하죠.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뇌에는 어떤 업데이트 신호가 가냐 하면 내가 움직이고 있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움직이고 있어. 넘어지면 안 돼. 더 잘 움직여야지. 다치면 안 돼. 이러면서 뇌가 행동 모드, 움직임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아까 우울한 뇌가 보였던 모든 특성들이 조금씩 바뀌고 업데이트 되기 시작합니다. 뇌를 토양으로 비유하자면 메말라 있는 땅이 이제 비를 맞고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토양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뇌라는 토양을 더 건강하게 내가 상상도 할 수 있고 학습도 할 수 있고 기억을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고 나의 반추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운동의 힘이에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저의 친구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매일 아침 뛰게 하고 운동을 시키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한 것은 내 뇌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줬냐 하면 나는 무기력하지 않은데 나는 움직일 수 있는데 라고 하는 피드백을 경험하면서 뇌가 이 갇혀있던 메말라있던 토양으로부터 햇볕이 들면서 이 생각의 포커스가 좁아져 있던 것이 서서히 넓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불안해하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둡고 깜깜한 상태에 갇혀있는 뇌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이 방 밖으로 나가는 것.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저는 운동이라고 달리기라고

아니면 달리기가 어려우면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러닝, 운동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숨찰 정도로 20분, 30분 정도 뛰잖아요. 그러면은 BDNF라는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는 신경생성인자가 나와요. 뭘 하냐?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신경세포는 여러 번 망가지죠. 술 마셔도 망가지고 어디 다쳐도 망가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도 망가지는 세포들이 있고 계속해서 상처 입습니다. 그렇지만 회복탄력성이라는 것,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은 뇌세포가 손상이 돼도 그것들을 다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엄청난 기능인데요. 이 신경가소성과 회복탄력성을 길러주는 물질은 근육을 쥐어짤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근력 운동을 20분, 30분 이상씩 하면 근육에서 나오는 신호가 뇌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IGF라고 하는 이리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우리 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요. 살다 보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죠. 근데 흥미롭게도 정말 숨찰 때까지 열심히 뛰고 나잖아요. 한 30분 동안 중고강도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운동의 효과가 대략 48시간 정도까지 내 뇌 안에서 일종의 불안, 스트레스의 백신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가 왜 뛰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열심히 뛰었다면 그 이후로 다음 날까지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왔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불안할 일이 있는데 불안을 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불안 스트레스인 백신의 역할 역시도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다, 불안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뭐라도 하면 좋고 그 뭐라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면 좋고 그 운동 중에서도 가장 쉽게 하기 좋은 러닝을. 지금 당장 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그 달리기는 여러분의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가 바뀌기 시작하고 뇌를 바꾸는 것은 행동뿐이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과 절망과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있다면 길은 뛰어야 생긴다. 가야 생긴다, 달려야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잘 달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미래가 올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미래가 오게 될까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이곳에서 보다 멀리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려고 또 들어온 여러분들 분명히 뭘 해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파트 어떤 파트야? 맞아요. 함의추론, 함축적인 의미추론의 파트인데요. 이 파트는 사실은 비유적인 표현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파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해서 다른 오답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겐 큰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의 실수는 내가 이걸 다음번에는 이걸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는 여러분만의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말 준비해 봤거든요. 이번 시간 내내 우리 함의추론 파트의 마지막 파트죠. 이 의미를 꼭 마음속에 새기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 틀리는 거 크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리비할 거 없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embrace failure, embrace라는 게 여러분들 포옹하다, 안다, 받아들이라, 수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아니야 라고 자꾸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a step forward,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 특히 오답을 찾을 때 내가 이 부분에서 미끄러졌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찾아보시면 그게 다음번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큰 자산이 될 거니까 한번 오늘 가볼게요. 자, 똑똑 유형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찾아라. 근데 밑줄 친 부분은 꼭 주제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주제와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제문을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제문과 굉장히 밀접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키가 되는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뭘 해라? 맞아요. 밑줄 친 부분을 해석을 먼저 해봐라. 이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거. 여기 지금 첫 번째 문제도 그런데 여기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도 내가 못 푸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걔를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얘와 준해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표현은 본문에서 어디인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핵심 어휘가 큰 역할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주제문을 찾아서 주제문과 밑줄 문장을 한번 비교해봐라. 이때 밑줄 문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문장이 통째로 밑줄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의 밑줄일 경우 특히 그 문장 안에 부정어가 있을 때 그 부정어가 포함된 밑줄인지 아니면 부정어는 앞에 있고 밑줄은 뒤에 있고 라고 하면 밑줄 그은 부분이 부정어까지 같이 의미를 가져가지 말고 밑줄 그은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함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어에 유의하자라는 겁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주변에 앞이나 뒤에 단서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밑줄의 위치는 보통 우리가 첫 문장보다는 마지막 문장에 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첫 문장에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분명히 걔가 주제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문을 좀 다르게 표현한 문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온다라는 것

근데 누구한테 공개적인 상태를 만들어? 와, 이건 조금 의미가 까다롭다. 스스로한테 공개적이 된다는 건 뭘까? 나는 이미 나 자신인데, 나한테 공개적으로 나 스스로를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밑줄친 부분에서의 oneself, 나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공개된 상태로 만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아니라 누구한테? 맞아, 나 자신에게 공개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에게 공개를 해준다는 요 의미가 무엇일까? 요걸 한번 찾아보자. 어때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18에서 19세기. 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Coming of age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시기에 그냥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18세기 그리고 19세기에 The Personal Diary. 다이어리가 뭐야? 맞아, 일기야, 일기. 근데 어떤 일기야? 그치. 뭔가 기록을 남기는데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는 거야. 그래서 개인 일기는 became a centerpiece. 센터라는 표현 자체가 중심, 중앙이라는 뜻이니까 중심부가 되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뭐의 중심이 되었느냐? 요걸 한번 찾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뭔데? 개인적인 일기가 바로 중심이 되었다. 자, 어디에 있어서? In the construction of modern subjectivity. 현대 subjectivity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주체성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우리가 subject가 대상이라는 뜻도 있고 subjective라고 하면 주관적인, 즉 주관성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현대적인 사람에 있어서의 주관성이니까 주체성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주체성이라고 반드시 꼭 해석을 안 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의미를 파악하실 수는 있어요. 그럼 현대적인 주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기라는 건 바로 자신에 대한 현대적인 어떤 주체성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무엇을 이룬다? 바로 중심을 이루는, 중심부를 이루는 게 바로 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딱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중심부라는 건 at the heart, 바로 중심부를 이야기합니다. 중앙부를 이야기를 해요. 즉, 이 중심부에는 is the application of reason and critique to the understanding of world and self. 세계와 나, 자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자, reason은 이유라는 뜻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성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 이성과 critique, 비판이라고 해석이 되죠. 자, 이성과 비판의 application, 적용을 할수 있는 바로 그 핵심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비판적인 걸 적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게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라고 해서 앞문장 내용을 쭉 받고 있습니다. 선행사 자체가. 자, 이것이, 비로소 어떻게 되는데? Allow the creation of a new kind of knowledge.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만들도록, 창조하도록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세계와 자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해에 대해서 이성이나 비판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뭔가 세계,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나는 어떤 나인가, 자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과 비판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핵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였다? 맞아요. 일기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그럼 자기를 스스로 공개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볼게요. 자, diaries. 일기는요, world central media. 또 핵심적인 매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기는 뭐의 핵심적인 매체냐? 그 일기를 통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hrough which.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잖아? 그럼 앞에 있는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안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해석이 좀 자연스러워요. 자, 그러면 일기라는 건 바로 중심이 되는 매체인데 그 매체를 통해서, 즉 일기를 통해서 어떻게 enlighten and free subjects. enlighten 이건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즉 사람의 머리가 밝게 비춰진다라는 건 무언가를 깨닫는, 계몽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몽된, 깨달은 주체, 그리고 자유로운 주체가 could be constructed,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즉 일기를 통해서 일기가 중심 매체가 되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 게 바로 뭐다? 일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공개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해준 거야? 계몽시키고
사람들은 어떻게?

0: free, 자유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1: 이걸 가능하게 해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0: 그죠? 자, they provide, they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diaries가 되겠죠? 일기는요, provide a space, 자, 공간을 제공해줬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라는 게 바로 어떤 공간이냐,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사람들이요, could write daily, 매일매일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줬어요. 우리가 일기 매일매일 내가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쓰잖아요. 그죠? 일상적인 일을 쓰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를 쓰냐면 her whereabouts,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즉 그녀라는 거 이제 자신이 되겠죠? 일기를 쓰는 그 주체가 어디로 가는지, 즉 행방과 자신이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에 대한 감정과 and thoughts, 생각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어요. 일기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이런 일상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일기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공개적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자, 내가 일기를 써. 일기 안에다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Whereabouts, feelings, and thoughts. 이런 것들을 쭉 쓴단 말이에요. 자,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what rereading, 뭘 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일기를 딱 보는 거야.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는데? 이질적인 entities, 뭐 실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항목 정도로 볼까요? 우리한테는 좀 이질적으로 여겨졌던 그런 항목이나 사건이나 아니면 우연함, 우연이라는 것들이 could be rendered into,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render, 만들다. 자, 뭘로 만들어지느냐? 뒤에 into가 나오면 있지 결과적인 의미가 뒤에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읽어서, 읽음으로써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되는데? 어떤 상태로 만들어져? 우리한테는 이질적이었는 건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우연으로 발생한 거였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 있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개적이 된다는 게 뭘까? 내가 나의 이야기를, 프라이빗한 이야기들을 쭉 썼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시 읽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 통찰할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공개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물이니까. 그죠? 자, 계속 볼게요. It is in that context.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요. 맞죠? 예, 여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두 번째 동사가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 동사고 두 번째 동사. 자, 뭘 가능하게 해요? 바로 주체성에 대한 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낸다? 주체성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갈게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the idea of self, 스스로에 대한, 자아에 대한 생각, 뭐로서의 자아에 대한 생각일까? both A and B. A, B 둘 다. 근데 뭘로 만들어진? with words, 말로 만들어진. 글을 우리가 일기를 말로 쓰잖아. 그치? 단어로 쓰니까. 언어로 만들어진, 말로 만들어진, 그리고 말로 탐색이 된 자아에 대한 개념이 emerges, 등장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내가 어떻게 말로 만들어진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주체성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주체성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이과 대 사이에다가 내가 이거 강조하고 싶어 라고 생각되는 그 초점을 넣는 거야.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찾았던 자, 스스로를 자신에게 공개적이 되게 한다. 라는 건 바로 무슨 의미일까? 스스로에게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 뒤에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 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일기는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곤 해요. 스스로를 위해서, 즉 스스로 혼자서 라는 의미가 되겠죠. For oneself 라는 건. 스스로 글을 쓰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은요, 사람들은 make oneself, 스스로를 자신에게 공개적인 상태로 만든대요. 즉 이렇게 나의 생각이나 혹은 이야기나 감정들을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그걸 다시 보게 되면 나한테 이게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는 어떻게 돼? 통찰을 할 수 있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만든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에서 스스로를 공개적으로 만들므로써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는데 그 자아는 또한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될 수 있어?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대상이 될수 있지? For self-inspection. 스스로에 대한 뭐 inspection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스스로를 비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게끔 합니다. 즉, 스스로를 깨닫게 해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통찰할 수 있게끔 해주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끔 하죠. 자기 점검을 할수 있게 해주는 바로 inspection. 할수 있게 해주고 스스로에 대한 critique. 비평을, 비판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의미를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할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의미 어떤 단어로 대체가 될수 있을까? 쭉 가서 보니까 선택지 단어 중에서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어떤 단어? 그렇지, reflecting 이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reflect라는 게 반추해 보는 거죠. 다시 한번 통찰을 해보는 거야.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기 반성, 네, 자기 성찰의 방식으로서 글을 쓰는 것. 즉, 내가 나한테 스스로의 그 이야기들을 공개를 함으로써, 아,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알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어떻게 reflecting 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본문과 비슷하거나 본문의 의미를 조금 크게 함축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reflecting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라는 거알수 있죠. 2번, 3번, 4번, 5번의 단어 중에서, 표현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단어나 혹은 표현, 정답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표현들을 한번 속간해 볼까요? 여러분들 표시했어요? 자, 선생님도 이렇게 표시를 해봤거든요. 다른 사람의 일기를 읽는다, 이런 이야기 없었고요. 그 다음, feedback을 받는다, feedback을 교환한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 대체자를 만들어낸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 이런 이야기 없었지. 그 다음, topics. 어떤 주제를 개발해낸다? 어떤 주제? 저기 보니까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서 글을 쓸때 주제를 만들어낸다. 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주제 탐색. 관련 없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문제 잘 해결했습니다. 조금 어려웠나? 괜찮았어? 네, 좋아요.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은 직역을 해보니까 진짜 어렵지 않더라고요. 진짜 쉬워. 봤더니, do not have ears. 뭘안 가지고 있어? 귀를 안 갖고 있어. 뭐에 대한 귀? to hear it.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대. 자, 그러면 그게 뭘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는 건 뭔가 이걸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특히, do not.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정어가 안에, 밑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자, 뭐뭐와는 멀리, far from 이라고 하면 뭐뭐로부터 먼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아, 나는 바보로부터 거리가 멀다. 바보의 상태로부터 거리가 멀다라는 건 바보가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것도 거리가 아주 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뭐는커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봤더니, 뭐와 동의어라는 표현의 synonym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뭐와 동의어이기는커녕 capitalism이 뭘까요? 맞아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와 동의어는커녕 consumerism. 이거 뭐예요? 그렇지. 소비주의입니다. 자, 소비주의라는 말은 얘가 주어죠. 그쵸? 문장 전체에 지금 핵이 되는 주어가 얘잖아? 소비주의가 자본주의와 동의어이기는커녕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소비주의는 makes capitalism impossible. 똑같은 구조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11번에서 봤던 구조. make 목적어 목적 보호예요. 이 소비주의는 자본주의를 불가하게 만듭니다. over the long term. 장기적인 측면에서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소비주의랑 자본주의를 같게 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는커녕 사실은 소비주의가 자본주의를 불가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것이라는 건 consumerism이라는 주어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소비주의가 capital information all about 이라는 표현은 almost의 뜻입니다. 거의 뭘 어떻게 만들어요? 얘도 지금 오형식이지? 자본의 형성을 거의 불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일단은 사실은 여러분들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일단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주의랑 동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 그렇지 않고 소비주의는 오히려 자본주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불과하게 만들 수 있다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자본주의 그리고 소비주의 얘는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비주의가 오히려 자본주의를 불가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첫 문장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읽고 여러분들 쭉 다 읽고 나서 다시 위로 와보면 자, consumer culture, 자, 이 소비주의 문화는요. isn't a saving culture, 뭐가 아니고 절약의 문화도 아니고 또 뭣도 아니에요? thrift라고 하면 얘는 근검, 절약이라는 뜻이죠. 자, 어떤 저축의 문화도 아니고 절약의 문화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비주의라는 건 뭔가 돈을 아껴서 절약한다거나 저축을 한다거나 그런 문화 아니잖아요. 돈을 쓰는 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it is too fixated. 그 소비주의라는 건 too 구문이 나왔습니다. 자, 뒤에 것 하기에는 너무 앞에 거 한다. 내가 거기에 가기에는 너무 멀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 것 한 나머지 뒤에 것 할 수 없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럼 봤더니 그 소비주의라는 건 어디에 너무 fixated on, 집착을 한 나머지 buy the next toy, 다음번 장난감 사야지 라는 거에 너무 집착해. 소비주의는 뭐야? 계속해서 돈을 쓰는 거란 말이야. 하나를 샀어. 아, 나 다음에는 뭐 사야지? 이렇게 너무 여기에 집착을 한 나머지 돈 쓸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ever delay gratification. Gratification, 만족 이란 뜻이죠. 만족감, 욕구 충족을 delay, 지연시키고 미루지 않아요. 절대 미루지 못하고 그리고 ever save and invest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지도 않습니다. 절대요. 라는 얘기예요. 돈을 그냥 쓰느라고 아 내가 이거 지금 만족해. 이 만족감도 미루지 않고 그냥 계속 사는 거죠. 아 내가 이거 나중에 사야지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저축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절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소비주의가 만연한 곳에서는 자본주의로 오히려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The point is elementary. 여기서 핵심은 바로 기본적인 건데요. 그 기본적인 게 뭔데? You can't save sustainable capitalism with capital. 여러분들은요, 지속가능한이라는 뜻이죠. 지속가능한, 지속적인 자본주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그치.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자본주의가 만들어져.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본을 또 가질 수가 없죠. 뭐 하지 않으면? 절약하지 않으면, 저축하지 않으면요. 돈을 안 모으면 돈이 안 모이니까 자본이 없잖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running around,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뭐 하면서? spending, 쓰면서요. Everything you have just earned. 여러분들이 막 얻은. 막 번 모든 것들을 쓰면서 돌아다니면 여러분 저축 못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계속 돈만 쓰면서 저축을 안 해.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지 못하지? 그치. 저축을 못하니까 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capital. 자본 형성이 안 돼요. 그럼 자본 형성이 안 되면 또 뭣도 안 돼? 그렇지. 자본주의. capitalism. 얘도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써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축 안 하는 거야. 저축 안 하면 자본 안 만들어져? 자본 안 만들어지면 캐피탈리즘도 불가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좋아요. 자, but 하지만 the confusion has grown so deep. 혼란이 굉장히 깊어져서 그래서 many people today, 오늘날 사람들은요, do not have the ears to hear it. 그것을 들을 만한 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뭘까? 이 원리 원칙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귀를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Do not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까지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요, the policies of our nation's central bank. Central bank는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표방하는 그런 정책이 seem to reinforce,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러한 습관, 이러한 습관이 뭔데? 계속해서 돈을 쓰게 하는 이런 습관을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왜? Driving down interest rates. Interest rates은 이율이죠. 은행에서 지급을 한 돈을 예금하면 이제 주는 이율, 그 이자돈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내려요. 어디까지 끌어내려요? Near zero. 거의 0까지. 돈 맡겨봤자 이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a material reward.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거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물질적인 보상은 왜 주는 건데, 원래는?
for foregoing consumption. forego라는 표현.

져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야. 즉 소비를 안 함으로써 아, 안 했어. 그러면 너돈 모았구나.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자 줄게. 라는 이런 물질적인 보상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자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물질적인 보상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은행의 저축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걸 거의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 야, 돈 모아봤자, 여기서 뭐 어떤 보상도 없는데 그냥 써. 이렇게 돼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들을 만한 귀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건 그걸 받아들일 마음도 없다. 혹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이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걸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요 과정을 모른다, 이해하지 못한다, 혹은 이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이런 의미로 보신다면 한번 5번부터 보겠습니다. fail to, 하지 못한대요.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한대요. 뭐를? 소비라는 것이, 소비 그 만으로는 뭐할수 없다는 거? 자본주의를 지탱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저축을 안 해. 즉, 소비를 하는 거지? 소비만 해.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데? 그치, 소비만 하게 되면 자본주의라는 건 형성되지 못해. 라는 걸 들을 귀가 없다고 얘기했으니 이해하지 못한다. 어때요? 맞죠? 이해하지 못한다가 do not hear, do not have 라는 그 not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fail to가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not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fail to. 뭐뭐하기 실패한다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뭐뭐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들을 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거나 굉장히 혼동스러운 나머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본이 소비를 한다라는 건 저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최종적으로 캐피탈리즘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관련 없는 선택지의 표현이나 단어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국가 정책에 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앞에 있는 중앙 센트럴 뱅크의 뭐 정책이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안녕이나 행복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니까 바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축이라는 것이 국가를 번창하게 만들 수 있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죠? 만약에 저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본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국가가 부강하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추론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 두 번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한번 해석해 봐야 되겠지. 자, 우리를 send off, 보내버린대. 어디로? into different far corners of the library. 도서관의 아주 먼 구석. 그것도 다양한 다른 구석으로 우리를 보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구석으로 보내버린다라는 의미가 뭘까? 도서관은 또 갑자기 왜 나왔지? 읽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library가 맞아요. music library의 의미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우리의 음악의 재생 목록 같은 걸 이제 music library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music library에 굉장히 다양한 다른 코너로 우리를 보내버린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뭐가 나와요? 맞아요. algorithm.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알고리즘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쭉 나오면서 선생님이 뽑은 중심 문장, 문제를 풀수 있는 키가 되는 문장은 바로 여기 있거든. 근데 얘가 뭘 가지고 나왔어? 벗을 데리고 나왔거든. 한번 어떤 내용인지 흐름을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느낄지 모릅니다. 아, 뭔가 무서운 게 있는데? 라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뭐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요. 근데 이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인데? That what 이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들이 네가 좋아할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것을 결정할 알고리즘에 대해서 무언가 무서운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느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무서운 게 뭘까? 두렵고 걱정되는 게 뭘까? 볼게요. Could it mean that? 그게 의미하는 바가 만약에 자, 커마가 있어요. 그러면 커마가 한번 끊기겠죠? 이렇게 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의미하는 바가 바로 you, 이하가 주절이 되겠습니다. 대저 안에 문장이 되겠죠. 얘는 거기에 속한 종속절이 되겠고, 그죠? 자, 만약에 컴퓨터가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결정을 내려. 이상미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영상은, 이 컨텐츠는. 이라고 컴퓨터가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이상미, 나는, you, 너는 will never get the chance to see it. 그것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절대 없을까? 라는 걸 의미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알고리즘이 봤을 때, 이상미의 취향에 맞지 않은데?
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나는

사실 그게 내 취향에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절대 볼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런 의미, 얘를 의미하는가?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바이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Personally, 개인적으로요. I, 저는요. Really enjoy, 정말 좋아해요. Being directed toward, 어느 쪽으로 안내받는 걸 좋아해요? New music that I might not have found by myself. 제 스스로는 발견할지 못할 것 같은 새로운 음악 쪽으로 안내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음악으로만 다 안내가 되고, 내가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보통 평소에 듣지 않는 그런 새로운 new music에 안내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될 수도 있잖아요. 알고리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서 내가 실제로는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으로 나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진짜 새로운 음악으로 안내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알고리즘을 이용하나 어떻게 하나? 봤더니 I can quickly get stuck. 저는 빨리 갇힙니다. 어디요? In a rut. Rut이라는 게 틀, 관습이나 틀입니다. 어떤 틀 안에 갇혀요? 그틀 안에 있다 보면 제가 그 어떤 틀에 갇히게 되냐면 제가 put on the same songs over and over.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넣는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같은 음악에 계속 음악을 나의 리스트 안에 넣는 그런 좀 오류의 틀에 갇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진짜 새로운 음악으로 안내받는 걸 좋아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that's why라고 하면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제가 늘 즐깁니다. 뭐를요? 라디오를 듣는 걸 즐겨요.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음악들을 나한테 제시해주는 라디오를 정말 좋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지만 알고리즘은요, 어떤 알고리즘? That are now pushing and pulling me through the music library. 이 music library를 통해서 나를 pushing, 밀었다가 pulling, 당겼다가 밀고 당기고 있는 그 알고리즘이 are perfectly suited to. suit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suited라는 표현이 적절한, 적당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perfectly suited라고 얘기했어요. 완벽하게 적절합니다. 어디에 적절해? T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jams라는 이 jam이라는 건 바로 보석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보석을 찾기 아주 적합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만한, 걱정하고 우려할 만한 것들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algorithm. 얘는 똑같은 음악 쪽으로 우리를 안내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new. 새로운 음악, new music으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my worry originally about. 자, 원래 나의 우려예요. 그럼 여러분들, 원래 우려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원래 새로운 음악으로 나를 안내할 수 있는데, 근데 내 우려는 뭐였어?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던 게내 원래 우려잖아요. 그죠? 뭐에 대한 우려야? Such algorithm was that they might drive everyone in certain parts of the library. 어떤 그 음악의 라이브러리에 특정 부분으로 모든 이들을 drive, 다 몰아간다라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나의 원래 우려는 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죠? 나의 원래 우려는 바로 뭐였다? 바로 그것들이 사람들을 모두 다 같은 라이브러리로 그 라이브러리 특정 부분으로 다 몰아갈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상태로 남겨두면서요? Leaving others. Others란 거 other parts가 되겠죠. 자, 듣는 사람들이 부족한 다른 부분들을 남겨두면서요. 특정 부분으로만 사람들을 다 몰아.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들을 그걸 듣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이런 상태로 남겨둘 거라는 게내 원래 우려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would they cause a convergence of taste? 그것들은, 즉 알고리즘은 그러면 취향의 conversion, 수렴이에요. 수렴, conversion. 한쪽으로 이런 수렴을 유발하는가? 라고 물었어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하지만 thanks to 뭐 덕분에요? To the non-linear and chaotic mathematics. non-linear, 비선형적이고 chaotic, 혼란의 혼동에 혹은 불규칙적인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불규칙적인 그 수학 덕분에 거기서 알고리즘에서 구동하는 그런 수학 원칙 덕분에 usually behind them 그 알고리즘 이면에 있는 그 수학적인 원칙 덕분에 this doesn't happen 이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한 우려는 사실상으로는 그럼 어떻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음악으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새로운 음악이 완전히 생뚱맞은 음악이 아니라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음악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작은 divergence, 분할, 갈라짐이 어디에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비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작은 갈라짐이, 즉 한쪽으로 다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씩 이렇게 갈라져서 이쪽은 내 거, 이쪽은 다른 사람 거,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것이 can send us off, 우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Different far corners of the library, 도서관의 아주 먼, museum library 아주 먼 다른 영역으로. 즉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적절하게 자신들이 좋아할 만한 곳으로 잘 보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럿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Lead us, 우리를 보내요. To music, 음악으로. 그 음악이라는 게 바로 뭔데? Selected to, 선택된 음악. 그러니까 music library로 우리를 보냅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어떻게 선택된 음악이야? To suit our respective taste. Respective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 꼭 알아야 되는데. 네, 각각의, 각자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 꼭 챙겨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respect는 뭐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존경, 존중.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 respective, 각각의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각의 취향, 너의 취향, 나의 취향, 각각의 취향에 suit, 적절하게 맞는 선택된 음악으로 우리를 보냅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새로운 음악의 취향, 그러면서도 너 것, 내 것, 다른 곳으로 우리를 보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각자의, 즉, different far corners라는 게 바로 각자의 취향에 맞게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자, 관련 없는 선택지의 단어들 쭉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다른 청취자들, 다른 음악을 듣는 사람들과 연결을 구축한다. 관련 없고요. 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요청한다. 역시 관련 없습니다. 자, 재능은 있으나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들을 찾아낸다. 더 관련이 없고. 그리고 여기는 ignore라는 표현이 지금 보시면 특정한 음악의 장르에 대한 우리의 선호를 무시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호를 잘 지켜서 적절하게 우리를 안내준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관련 없는 선택지의 이 의미가, 단어가, 표현이 왜 관련이 없는지, 왜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지의 의미를 여러분들 꼭 챙기고 적절하게 한번 선별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에서도 잘 여러분들이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얘기했어요. 자, 다음 문제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부정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해석을 정말 잘해야 돼요. View from nowhere라고 얘기했어요. Nowhere입니다. 그러면 그 어디에서도 view, 나오지 않는, 그 어디에서도 있을 수 있는 있을 수가 없는 관점이란 뜻이 되겠죠.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관점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맥락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보셔야 되겠는데, 관점은 관점인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from nowhere, 바로 이 nowhere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런 관점, nowhere의 의미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소재가 뭐인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즉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자, 우리의 세계관은요, is not given.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뭘로부터? From the outside in a pure objective form. 순수하면서도 객관적인 형태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뭐에 대한 세계관이야? 우리의 세계관이요. Our own view of world. 우리의 세계관에 관련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한 세계관.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Outside.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outside는 바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데? 순수하면서도 객관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외부에서 나오는 세계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세계관인데? 이것은 아니면 맞는 건 바로 뭔데? 바로 이것은 it is shaped by. 그 세계관은 뭐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우리의 mental abilities, 정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 정신적인 우리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바로 어떤 능력인데? Our shared cultural perspectives and our unique values and beliefs.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 우리의 공유되어지는 문화 관점,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우리의 특별한 가치와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야? 문화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문화가 다 다르죠. 근데 문화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뭐야? 신념. 그리고 우리의 가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첫 문장 임팩트가 있었어요. 볼게요. This is not to say. 이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There's no real reality outside our minds. 우리의 마음 밖에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 밖에는 그럼 현실이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혹은 어떤 의미도 아니에요? The world is just an illusion. 세계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착각이나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 환상이야? 착각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 의미는 바로 뭔데? 바로 다음 문장이 중요하겠죠. It is to say. 그게 말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that 이해가 되겠죠. Our vision of reality. 우리 세계에 대한 우리의 그 버전은 our version, 그죠? 우리의 세계에 대한 그런 우리만의 그런 버전은 정확하게 바로 그거. 그게 바로 뭔데? Our version. 우리의 버전이죠. 뭐가 아니라 not the version. 더가 살짝 이탈릭체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the sun, the moon 유일무이한 거 앞에다가 더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그런 버전이 아니라 우리만의 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만의 버전이 뭔데? 우리의 문화적인 관점, 우리만의 신념, 우리만의 가치가 반영된 게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다.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똑같은 획일적인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There is no single. 거기에 대한 의미가 또 부연이 되죠. 단일한 것이 없어요. 단일하면서 universal, 보편적이며 authoritative, 권위적인 어떤 버전은 없습니다. 이치에 맞는 단 하나의 것 혹은 이치에 맞는 보편적인 버전, 이치에 맞는 혹은 이치에 맞는 어떤 권위적인 버전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Other than, 뭐뭐 왜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좀 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왜? 이론적인 구성 외에 어떤 구조 외에 이치에 맞는 단 하나만의 단일 버전, 보편적인 버전, 권위적인 버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Only as, 오직 어떻게 해요? It appears to us.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관점으로 우리만의 신념과 가치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만의 각각의 세상관, 세계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그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그 있는 그대로라는 건 없어요. 뭐가 없이는 바로 그것이 세계가 형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러한 관점이 없다면 그런 관점이 없이는 정말 있는 그대로 진짜 세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어떤 그 관점들이 반영된 세계관들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인 토마스 네이젤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There's no view from nowhere.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바로 뭐야? 중심 내용과 똑같지 않겠어? 그게 바로 뭔데? 우리의 세계관, 각자의 세계관은 우리의 관점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밑줄 그은 부분의 앞에 얘는 지금 밑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봤더니 그 어디에서도 나올 수 없는 관점이라는 건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원래 주장하는 바는 바로 우리만의 관점, 우리만의 세계관은 다 있다. 즉, 어디에서 나오는 게 없다? 밖에서 나오는 게 없다. 밖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뭔데? 객관적인 형태, 퓨어한 형태. 있는 원래 그 자체 그대로의 그런 세계관이라는 건 없다. 유일무이한 세계관은 없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의미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단 하나의 단일한 세계관에 없다라는 의미니까 밑줄 그은 부분은 이 노를 제외한 건 바로 오히려 반대가 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과 반대가 되는 내용을 중심 내용과 벗어난 내용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얘와 지금 얘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밑줄 앞에 노가 붙었으니까 바로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We cannot see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관점으로부터 그걸 제외하고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that perspective influences. 그러한 관점이 영향을 주죠.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We can experience. 우리는 experience the world. 세상을 겪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뭘 통해서만 인간의 렌즈를 통해서만요. 그 렌즈는 바로 어떤 렌즈인데? Make it

intelligible to us. 우리에게 이해 가능한 그런 인간의 렌즈를 통해서만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렌즈, 각각의 렌즈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단일하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유일무이한 세계가 되는 건 없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정반대의 걸 찾아야 돼.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Perception of reality affected by subjective views.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거는 우리가 쓰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달라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객관적인 형태를 찾아야 돼요. Value perspective most people have in mind.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가치는 관점? 이게 보편적인 관점이에요? 아니지, 그지? 자, particular view adopted by very few people. 매우 적은 사람들에 의해서 채택된 특정한 관점? 아니겠고. 자, critical insight. 비판적인 통찰력. Defeats our prejudices.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비판적인 통찰력. 관련 없고. Unbiased. 이거 뭐야? 그치, 선입견이 없고. 다시 말하면 universal 하고. And objective. 이거는 딱 객관적인. 일치합니다. 세계에 대한 편견 없고 객관적인 관점. 이게 바로 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나오지 않아요 라고 봤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No를 같이 합해서 해석을 하면 이제 주제와 가까워지는 거고, No를 뺀 상태는 바로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거 지웠지만, 해석하면서 지웠지만 다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네, 좋아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갈까요? 자,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 주제문과의 연관성, 밑줄과의, 밑줄 친 부분과의 연관성. 그럴 때 밑줄 그은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그 밑줄 그은 부분의 문장에 부정어가 없는가? 그 밑줄이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15번 갈게요. 자, flickin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 flicking 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그죠? 얘는 휙 누르다 이런 뜻인데, 이거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뭐 하는 거? collaboration. 협력이죠? 협업에 대한 전등 스위치를 휙 누르는 것. 이것은 it's something that 어떤 거야? leaders are uniquely positioned to do.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누가 해야 되는 일이야? 위에 걸 하는 건 바로 리더들이 하기로 고유하게 하기로 되어 있게 위치되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밑줄 그은 부분은 누가 해야 되는 일?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리더의 역할, leaders가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 비유적인 표현이 바로. 근데 얘가 뭐에 관련된 거야? 협업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협업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끔 하는 것인가? 이걸 찾아보면 되겠죠. collaboration. 그죠? 볼게요. 자, 왜 이게 바로 리더들이 해야 되는, 리더들이 고유하게 해야 된다고 여겨지는, 그렇게 입장이 되어지는 것이냐? 왜냐면요, several obstacles stand. 자, 몇 개의, 여러 개의 obstacles, 장애물, 방해물들이요, stand in the way. 어느 누가 가는 길에 서 있어요? 사람들이 가는 길에 서 있대요. 어떤 사람들? voluntarily working alone. 혼자서 자발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서 있대요. 여러분들 이 in the way, stand in the way, 방해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장애물들이 혼자서 일하려고 하는, 혼자서 working alone,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해.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얘를 계속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맥락상 리더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바로 뭐라는 걸까요? 혼자서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리더 역할이다. 이게 아닐까요? 혼자서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혼자서 일할 때 방해물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더들이다. 그럼 뭐야? 협업이라는 건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협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건가? 그건 좀 이상한데. 그죠? 자, 그러면 혼자서 일하는 거, working alone 하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해주면서 협업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혼자서 일하는 것과 협업은 조금 다른, 대치되는, 대조적인 의미일 것 같은데, 자, 요거 두 가지를 어떻게 묶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for one thing, 우선요, the fear of being left out of the loop. loop이라는 게 여러분들 요 고리예요. 고리에서 out of, 빠져나가는 거니까,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채로 being left, 남겨진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요, can keep them glued to. glue라는 게 여러분 풀입니다.
그럼 딱 달라붙게 하는 거죠.

그죠? 어디에 달라붙게요? To their enterprise social media. 그들 자신들이 속해 있는 기업들의 소셜미디어에 달라붙게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인데 나 모르게 내가 모르는 상황으로 내가 남겨지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면 안 되잖아. 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자꾸 기업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자꾸 가서 본다는 얘기야.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individuals don't want to be. 사람들은요, 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Being isolated. Be isolated. 고립되기를 원치 않으며, 고립되어 보이기도 원치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쟤는 우리랑 좀 떨어져 있어. 아, 내가 고립되어 있다고? 이런 느낌을 누구도 받고 싶지 않죠. 하나의 조직원으로서는. 그죠? 자, for another. 한 가지 우선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고, 그럼 두 번째는 바로 뭔데? Knowing what their teammates are doing. 그들의 팀 구성원들, 팀 동료들이 무엇을 하나를 아는 것은요? 팀 구성원들이 무엇을 하나를 아는 것은 제공합니다. 어떤 감정을 제공해요? 아, 그래. 이거 하고 있구나라는 편안함과 그리고 아, 난 지금 안전해라는 그런 안전에 대한 느낌을 줍니다. 왜요? 사람들이 조정하거든요. 자신의 행동을 어디에 맞춰서 조정해요? To be in harmony with the group. 그 그룹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다른 사람들도 다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 그럼 내가 지금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도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안 하네? 라고 하면 아 나도 이거 나중에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이걸 안다라는 게 나한테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의 이 이유가 뭐에 대한 이유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소셜 미디어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이유예요. 뭐 하지 않고 혼자서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It is risky. 위험천만하죠. 뭐 하는 게? To go off on their own. 스스로가 go off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go off라는 건 벗어나는 거죠. 어디에서 벗어나? To try something new that will probably not be successful right from the start. 처음부터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새로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벗어나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안 하고 이게 내가 뭔가 하는데 그게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서 벗어나는 거. 이건 위험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고립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but이 나옵니다. 하지만은요. even though가 나왔으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절이에요. 부사절이니까 분명히 한 번은 끊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줄까?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코마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뭐이기는 하지만 It feels reassuring for individuals to be hyperconnected. Hyper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과도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면 과도하게 개인들이 연결돼 있다라는 것은 뭘 줘요? 안정감을 주기는 하지만 이란 얘기예요. 그래, 나랑 내 동료, 나랑 내 조직이 아주 긴밀하게 과하게 연결돼 있어라는 것이 아, 나는 고립되지 않았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안정감을 주기는 해요. 하이퍼커넥티드가 협업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하이퍼커넥티드가 되겠죠. 실제로 협업이라는 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진짜 이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비슷한 상태로 템포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과하게 연결된다라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안정감을 줄수 있지만 그렇지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뭐야? 하이퍼커넥티드가 아닌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It is better. 뭐 하는 게더 나아요? For an organization. 조직에는 뭐가 더 낫습니까? 만약에 뭐 한다면? They periodically go off and think for themselves and generate diverse ideas. 주기적으로요,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생각한다면 더 낫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뭘 생각해?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뭘 만들어내? 생각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생각들, 아이디어들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조직에는 더 좋다.

그러한 생각이 다양한 생각이 뭐 상당히 mature, 성숙한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성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다양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조직 입장에서 사실 더 맞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 사람들이 하려고 해, 안 해? 잘안 하지. 왜? 사람들은 하이퍼 커넥티드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리더의 역할은 바로 뭘까? 하이퍼 커넥티드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 늘 하이퍼 커넥티드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 잘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나와줘야 되겠죠? Thus, 따라서요, it becomes a leader's job. 자, 리더의 일입니다. 뭐 하는 게 리더의 일이지? To 해야 하는 것이 리더가 하는 일이죠. To create conditions that are good for the whole, for the whole. 전체를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조성해주는 것이 리더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Enforcing intermittent interaction. Intermittent 하면 간헐적이라는 뜻이에요. 간헐적인 상호작용을 실시하는 거. 간헐적이라는 게 뭐야? 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씩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 간헐적인 연결이니까 계속 연결시켜준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간헐적이라는 건 이따금씩.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게 리더 일이야. 그 이면에는 그럼 뭐야? 그 간헐적인 것 이외에는 혼자서 일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리더의 일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even when, 심지어 어떤 때조차도요? 사람들이 wouldn't choose to it for themselves. 스스로는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Without making it seem like a punishment. 뭐처럼 보이지는 않게끔? 처벌처럼 보이지 않게끔. 혼자서 일하는 게, 야, 너, 벌이야. 이렇게 느껴지지 않게끔. 간헐적으로만 사람들을 같이 연결시켜주게 하면서 상호작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거기에 이면에는, 그렇지요. 나머지는 혼자서. 이렇게 해야 스스로 생각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collaboration의 light switch를 훅 누른다라는 의미가 바로 뭘까? 자, 여기 쭉 보시면,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걸 멈추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일하게 하는 거. 간헐적으로만 이걸 하게끔 만든다고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건 혼자서 개별적으로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관련 없는 거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 다 마무리가 됐고요. Respect라는 단어 꼭 기억해두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네, Respect가 보통 이제 존경이나 뭐 존중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통은 나오는데 형용사 형태에서 respective라는 단어는 각각의, 각자의라는 의미의 좀 새로운 단어입니다. 이거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그렇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후기 여러분들 쓰시면서 단어 하나하나씩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꼭 타이핑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눈에, 머리에 새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합의추론 끝났으니까 다음 파트, 지칭추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5강에 오셨어요. 우리 5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요. 짜잔! 문장의 구성을 오늘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벌써 20문제나 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여러분 동사의 활용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여태까지 계속 지금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기출문제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응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의 구성 한번 마무리 지어보러 가시죠. 자, 18번 문항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2018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8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The internet allows information to flow more freely than ever befo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요. allow A to B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네요.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로 하여금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더 모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줬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ly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즉, 여기 부사 잘 쓰인 거 맞아? 이거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사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인터넷은 정보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왔다, 허락해 주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freely, 자유롭게 흐른다 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동사 부분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사실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은 쓰임이다, 그지? 자,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어떠한 때보다 정보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런 맥락이 보여주고 있네요. 두 번째 문장이요. We can communicate and share ideas in unprecedented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의사소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대요. 어떤 방식으로 나눌 수 있냐면 얘들아 unprecedented way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unprecedented는 전례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These developments, 이러한 발전은 are revolutionizing our self-expre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기 표현을 뭐 할 수 있다? revolutionizing 라고 하니까 혁명시켜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내가 나를 표현하고 싶은 데 있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요. And enhancing our freed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유를 높여줄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아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하지만 자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면 영어 지문이 아니죠. 하지만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We are heading toward a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자, 이때 where이 등장하고 있네. 이때 where이 어떤 쓰임으로 쓰이는지 한번 잘 볼까?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where an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 about us will be forever preserved on the interne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에서 where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냐면 얘 혹시 관계부사인가?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앞에 이 관계부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선행사가 일단 있어야 되지. 얘는 지금 장소의 관계부사니까 앞에 장소의 선행사가 나오나? 오케이, 나오고 있네. world라고 하는 장소의 선행사가 나오고 있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완전한 문장인가? 라고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지. 자, 그러면 완전한 문장인지 한번 볼게. An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 about us 라고 나오는 이 부분까지가 주어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에 관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의 부분들이 will be forever preserv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영원히 보존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면 동사 부분까지 잘 나오고 있네. 심지어 어디에 영원히 보존되어질 거냐면요. 인터넷에 영원히 보존되어진다고 하네.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그치, 들어올 수 있는 자리지. 왜냐면 앞에 선행사, 장소의 선행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아, 관계 부사 where이 올 자리 맞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우리의 정보, 굉장히 방대한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한 그러한 아주 세부적인 기록물들과 함께 인생을 살도록 하죠.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어머니들한테 여쭤보시면 아, 굉장히 동영상을 많이 찍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어린 유년기부터 시작한 그런 세분화된 기록물들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강요되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that will stay with us for life wherever we g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거고 뭐가? detailed record가 그치? 그리고 심지어 searchable and accessible from anywhere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검색 가능한 그러한 아주 세분화된 기록물들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강요받아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세 가지 표현이 앞에 나오는 detailed record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3번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앞에 나오는 detailed record를 꾸며주고 있는데 지금 ing 현재 분사가 나온 거 보니까 얘 능동 관계가 맞아?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봤을 때 이러한 세분화된 기록물들이 언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유년기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나오고 있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3번 ing 형태 오는 거 괜찮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This data, 이러한 데이터는요, can often be dubi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신뢰도가 있대요. 그렇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신뢰도가 있냐면, it can be fals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짓일 수도 있고요. 혹은, or it can be true. 사실일 수도 있으나, but deeply humili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우 창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싶은가 봐. 그치? 자, 그러면 문법을 한번 볼까? deeply humiliated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얘 주어를 한번 찾아보자. 얘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주어가 누군지를 찾아보면요. It can be true. 그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리고 it can be humiliated 이라고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은 뭔데? 얘들아, 스스로 한번 찾아볼까? 이때 등장하는 it은 이 문장에서 뭐를 가리켜? The data를 가르치죠. 맞아요. 옳게 고르셨죠, 다들?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요, 사실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는 창피함을 느낄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얘들아. humiliated 이라고 하면 창피함을 느끼는 대상이거든요? 지금 수동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얘들아, 데이터가 이런 창피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못 느끼죠? 이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humiliated 이라고 쓸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이러한 데이터는 사람들에게 창피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줄수 있다 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humiliating이라고 하는 아, 현재 분사로 바꿔야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데이터는 사실일 수도 있으나 사람들에게 humiliating 이런 창피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전달해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오케이, 그럼 답은 4번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겠고요. 7번 문장을 보면요. It may be increasingly difficult to have a fresh start or a second ch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뭐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냐면 to have a fresh start. 완전 모든 거를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왜? 우리한테 계속 따라다니는 정보들이 있잖아. 굉장히 디테일한, 굉장히 세분화되어져 있는 기록물들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다고 했잖아.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갖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we might find it harder to engage in self-explo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반가워했으면 좋겠어. 어떤 문장 구조야? 우리는 찾을 수도 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5형식 문장이 이미 끝났거든? 그치? We might find it harder 이라고 했을 때, 뒤에 문장에 뭐가 보여? 예쁘게 to 정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뭐 생각해야 돼? 아, 얘가 진 목적어고, 얘는 가 목적어겠구나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다섯 번째 반복하고 있거든? 5강 내내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찾을 수 있대 그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to 부정사겠지? To engage in self-explor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 탐험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if every false step and foolish act is preserved forever in a permanent reco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작은 실수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들이 영원히 그런 기록물에 남아 있다고 보존되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뭔가 실수를 한 것이 인터넷에 영원히 박제된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기 탐색을 하는 거에 훨씬 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문법 구조, 뭘 봐야 된다? 아, 가 목적어 자리에 it이 잘 왔구나. 진짜 목적어 자리에는 to 부정사가 잘 오고 있구나. 라고 하면 해석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되고 문법 문제도 맞출 수 있고. 그쵸? 일석이조죠.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되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정보라고 하는 거. 즉, 뭔가 영원히 기록이 되는 기록물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 하는 게 힘들어졌다? 자기 탐색을 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가보면요. 2015학년도 사관학교 11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Your communication with others involves some kind of ris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눈에 띄네요. 너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하는 의사소통은 자 그럼 여기서 주어 어디 있어요 여러분? Your communication 여기가 주어네 그치?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하는 너의 의사소통은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단수 주어고 그러면 단수 동사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오케이 1번 거저 먹었네 그쵸? 1번 맞았어. 그러면 너가 다른 사람과 하는 의사소통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어떤 some kind of risk 위험을 포함하고 있대. 아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위험을 포함하고 있대. 왜 그런 거냐면 since communication means presenting to others a statement of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그런 거냐면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너를, 너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발언하는 것, 즉, 표현해 주는 것을 의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표현해 주는 거, your role, 너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and the situation,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and the others that they may re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거절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발언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너무 어렵게 말했지만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때 나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내 역할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내 상황에 대해서 밝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지. 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랬을 때 The communication climate is an important part of your guess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때 communication climate 이라고 하면 의사소통할 때 분위기거든요. 자, 그런데 의사소통할 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래. 뭐 하는 데 있어서? guessing. 너가 추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래요. 자, 뭘 추측하냐면 How much risk is involved for you in a given situ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져 있는가를 너가 추측하기에 뭐가 좋다? Communication climate. 이런 의사소통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뭔가 이 분위기를 딱 파악해 봤을 때 내가 위험 상황에 있는 것 같아, 혹은 위험 상황에 없는 것 같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You behave on the basis of how safe you think you are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너는 행동을 하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행동을 하게 되냐면, 너가 생각했을 때 너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기반으로

판단으로 행동을 하게 된대.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안전하지 않은데 막 나서서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if you do not feel secure, 너가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제가 방금 말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you will likely use defensive strate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뭐할 가능성이 높아? 무엇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냐면, defensive strate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어 전략이죠. 여러분들은 방어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자, likely라고 하는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likely 부사가 그러면 무엇을 꾸며주는지 우린 보면 된다 그랬지. likely라고 하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사는 뒤따라 나오는 use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해석하니까 딱 맞네. 그래서 무엇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대? defensive strate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불안한 상황이면 어떤 전략을 사용한대? defensive strategies.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perhaps, 아마도 you have been in a classroom situation. 여러분들은 아마 교실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교실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교실 상황 안에서 the teacher keeps insis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주장을 했대? That student participate by discussing issues open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참여해야만 해. 아주 개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참여하도록 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셨대. 이 말인즉슨 얘들아 너네 의견을 자유롭게 내봐라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자, 그런데 and then the teacher shoots down their comments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의견 자유롭게 내라고 했으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shoots down이라고 하면 얘들아 맹비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이 의견 자유롭게 내라고 했으면서 학생들의 의견에 맹비난을 하기 시작했고요. or ridicules them when they do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할때뭐 했다? ridicules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조롱하기 시작했대요. 오, 그러면 너네가 생각했을 때이 상황은 지금 너네한테 안전한 상황이야? 아니면 불안전한 상황이야? 불안전한 상황이지. 왜? 지금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받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불안전한 상황이란 것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밑줄 친 부분 3번 한번 보겠습니다. insisting, 밑줄 친 ing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 를 보았을 때 얘들아 앞에 keep이라고 하는 동사 볼래? keep이라고 하는 동사 우리 중학교 때 한번 외웠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keep이라고 하는 동사는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외운 적이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요 계속해서 주장한다라고 해서 keep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동명사 ing가 오는 거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한번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keep은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아.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지. 내가 뭔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했을 때 뭔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It does not take you long to figur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냐면 that publicly being cut down by sarcasm is not comfor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상황이 지금 편하지 않다는 거야? 공개적으로 내가 cut down이라고 하면 뭔가 깎이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깎이는 거 by sarcasm이라고 하는 건 빈정거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빈정거림을 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렇겠죠. 예를 들어, 교실 상황이 있는데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봐 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내가 무슨 의견을 내니까, 에이, 뭐 그런 의견을 내. 라고 뭔가 조롱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창피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uncomfortable, not comfortable 한 감정을 느끼는 건 사실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to figure out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왜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 잘 생각해볼까? It does not take you long.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이런 것을 깨닫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셨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때 it은
가주어 이시라고 볼수 있겠고, 그럼 이때 뒤따라 나오는 이투부정사가 뭐다?

진짜 주어, 진주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가주어 it 넣어놓고 내가 진짜 주어 너무 길어가지고 뒤에 문장으로 뺐어라고 하는 거 너무 괜찮네, 그쵸? 그래서 동그라미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u learn quickly. 당신은 빠르게 얻을 수 있는데요, 배울 수 있는데 뭐를 배울 수 있냐면 that the climate is not safe.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의사소통 상황, 의사소통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구나, 안전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빠르게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your communication takes on defensive strategies.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의 의사소통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고? 그 방어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것은요, are designed to protect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디자인된 방어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나와야 되거든, 얘들아. 근데 얘들아, 지금 뭔가 모양을 보니까 수동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동태가 나올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어떤 애를 꾸며줘야 돼? 앞에 나오는 defensive strategie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려면 뒤에서 누가 꾸며줘야 될까? 분사가 꾸며줘야겠지. 자, 그러면 분사는 분사인데 과거 분사. 왜? 스스로 얘네가 디자인을 스스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디자인이 된 이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거 분사 designed만 써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문장 다시 한번 보면 너의 그 의사소통은요,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되냐면 그 방어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이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designed to protect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디자인된 그 방어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깔끔하게 해석 완성됐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5번까지 읽어야만 문제를 풀수 있었고요. 자, 20번.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Not all organisms are able to find sufficient food to survi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유기체들이 뭐할 수는 없냐면 그들이 살아남기에 충분한 음식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치. 모든 유기체가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음식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So, 그래서 starvat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뭐냐면 기아예요, 기아. 굶는 거 있잖아. 그래서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is kind of this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반가치의 종류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반가치가 뭐냐면 often found in na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에서 흔히 찾아질 수 있는 그런 반가치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오케이? 반가치적이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즉, 뭔가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기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까지 첫 번째 문장 해석이 됐네. 오케이. 그랬을 때, it also is part of a process of selec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그것은 또한 어떤 선택의 과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지금 일부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나오는 it은 뭘까? 힌트 줬죠? Starvation이지. 자, 위에 나오는 그 기아입니다. 자, 굶어 죽는 것, 굶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선택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by which biological evolution fun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생물학적인 진화가 functions 작동하는 그 선택의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아, 그래서 뭔가 기아, 뭔가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어떤 종은 살아남고 어떤 종은 멸종하게 되는 일이 나오잖아. 그 말인즉슨 바로 process of selection, 뭔가 선택의 과정을 밟게 되는 거구나라고까지 내용은 이해가 됐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 1번에 밑줄 친 부분을 봤을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그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쌤이 뭐 하라 그랬어? 얘 문장 뒤에다가 넣어보라 그랬어. 그치? 자연스럽게 문장이 되나 한번 넣어볼게. 자, 그러면요, biological evolution 이러한 생물학적인 진화가 functions 기능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기능하게 되냐면 by process of sele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선택의 과정에

의해서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해석이 매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by which라고 하는 문장이 이 뒤에 연결이 됐을 때 너무 매끄럽게 연결이 되니까 1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starvation 이런 기아 굶는 것은요, helps, 도와주는데 뭐 하는 것을 도와주냐면요, filter out tho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을 걸러내는 것을 도와준대. 자,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less fit to surv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아남는데 뭔가 조금 부적합한, 살아남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종들을 걸러내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을 걸러내주기도 하냐면 less resourceful in finding food for themselves and their you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의 음식을 찾는데 적합하지 않은 종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새끼를 위해서 음식을 구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종들을 뭔가 배제할 수 있게, filter out, 걷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starvation, 그 기아라고 하는 것이다.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themselves의 문장이 그어져 있는데, 자, themselves 누가 봐도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대명사는 쌤이 뭐 찾아보라 그랬어? 얘의 주어를 찾아보라고 했잖아. 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해보고 얘랑 동일 인물이면 얘는 제기대명사를 쓸수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얘의 의미상의 주어 한번 찾아볼까? 어떤 애들을 filter out, 뭔가 걸러낼 수 있게 되냐면 스스로 음식을 찾지 못하는 애들이래. 자, 그럼 여기 주어 어딨어? Those less resource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원을 찾지 못하는 애들을 filter out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 있고 여기 목적어가 있는데 얘랑 얘랑 서로 같은 애잖아. 같은 애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 제기대명사를 쓸 자격이 되네. 그럼 동그라미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음식을 찾을 수 없는 애들을 다 filter out, 걸러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바로 아, 기아라고 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in some circumstances, 어떠한 환경에서는요, it may pave the way for genetic varia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it may pave the way라고 하면 얘들아, 길을 개척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들에게 있어서 길을 개척하게 만들어준대. 어떤 종들이 길을 개척하게 만들어주냐면, for genetic varian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유전적인 변종들. 뭔가 한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변이된 애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대.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to take hold in the population of a spec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종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어. 아, 그래서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리고 유전적으로 변종된 애들이 원래 있던 그 종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네. 뭐가?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starvation, 기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파악했어. 그치? 자, 그럼 여기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투부정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가 무슨 쓰임일까, 얘들아? 조금만 고민해볼까? To take이라고 하는 이 to부 정사가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앞에 나오는 way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기존에 있는 그 종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뭐가? 기아가 굶어 죽게 만드는 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명사인 the way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할 거고요. And eventually,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allow the emergence of a new species in place of the old 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요,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냐면, emergence of a new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있었던 종이 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뭐가? 이렇게 starvation, 굶어 죽게 만드는 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starvation,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is a disvalue. 반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자, 가치롭지 않다는 거죠. 반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that can help make possible the good of a greater diversity라고 나오고 있어. 자, 반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관계대명사 대시 수식해주고 있는데, 돕는 거래. Make possible the good of a greater diversity. 얘들아, 이 문장 보면서 조금 이상한데? 라고 느낀 부분 없었어? make라고 하는 동사는요, 선생님, 사역 동사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죠. 근데 사역 동사인데 지금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와야 될 자리인데 순서가 좀 이상해요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맞지? 자, 만들어준대.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격 보어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순서가 바뀌었어. 왜 바뀌었을까? make 목적격 보어 목적어 순서로 왔거든. 왜 그런 거냐면 얘들아, 목적어가 너무 길이가 길다 보니까 목적격 보어를 앞으로 빼고 목적어를 뒤에다 넣어준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풀때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앞에다가 별표 하나만 칠까, 얘들아?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별표 한번 쳐보세요. 그것도 좋은 학습 전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아라고 말하는 것은요, 반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뭐를 돕냐면요, The good of a greater diver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종의 다양성에 이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starvation, 이렇게 기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종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네. 반가치적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왔어? poss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지. 자, 그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온거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starvation can be a practical or instrumental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아,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 Even as it is an intrinsic dis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비록 intrinsic disvalue라고 나오면 얘들아, 내재적인 반가치라는 말이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재적으로 반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아, 이 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만 봤을 때 얘가 좋은 단어예요? 아니지. 얘가 intrinsic disvalue라고 하는 거 보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의미는 disvalue, 반가치적임에도 불구하고 얘 지금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 practical,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 뭔가 살아남기에 적합하지 않은 종들은 다 filter out, 걸러줬잖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아 실용적이기도 하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7번 문장 가보면요. What some organism must starv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몇몇 종들 그리고 몇몇 organism이라고 하면 생물체들이잖아요. 그래서 몇몇 생물체들이 must starve in nature, 자연에서 굶어야만 한대. 굶어야만 하는 것은요, is deeply regrettable and sa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regrettable 하면 뭐죠? 유감스럽다란 뜻이죠. 그래서 분명히 자연에서 어떤 종들은 무조건 굶어야 돼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치? 내재적으로 봤을 땐 그러하죠. 자, 그런데 문법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what이 나와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에 보니까 뭐가 없어? 선행사가 없다. 오케이, 좋아. 선행사가 없는데,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 Some organism must starve in nature. 몇몇 종들은 반드시 굶어야만 한다. 자연에서.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거 무슨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올 수 없지. 자, 그럼 여기 대신 뭐 써주고 싶어, 얘들아? 접속사 that을 써주면 딱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 5번으로 나왔습니다. That some organism must starve in nature. 자연에서 어떤 유기체는 반드시 굶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The statement remains implacably tr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말, 앞에서 말한 지금 이 말 있잖아요. 아, 정말 누군가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확고히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에요. 그쵸? 자, even though 비록 starvation also may sometimes subserve ends that are g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그 굶는 것, 기아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subserve 이라고 하면 공헌한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좋은 것에 공헌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아 자체, 누군가 굶어 죽는다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슬프고 regrettable,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요, 여러분, 지금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문장의 구성 말고 이제는 어떤 것으로 넘어갈 거냐면요. 두 번째 챕터, 우리는 동사의 활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동사의 활용 첫 번째 부분은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예문 두 개를 가져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 예문은 없어요. 쌤이 따로 가져온 거거든. 왜 가져왔을까?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파악하는 데 너무 좋은 예문이라서 일부러 가져왔어. 자, 그러면 한번 빠르게 보면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봐.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 has changed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이라고 하는 긴 문장이 있어. 긴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동사 찾아보라고 했잖아. 동사가 어딨어? 우리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했잖아. has changed라고 하는 게 여기가 동사야. 그럼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네. 자, 그런데 주어는 주어인데 찐 주어를 찾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럼 찐 주어가 누굴까? The rapid increase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대. 뭐에 있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냐면 학생들의 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냐면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매우 의존을 하고 있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여기서 증가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가 되겠네. 그것은 has changed, 바꾸었다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요.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교실이 구성되어지고 있는 방법을 바꾸었다 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 주어랑 동사랑 자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을 계속 하셔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that high school students preparing for the KSAT is the ability to manage time effectively. 이 문장이 조금 더 쉽다, 그지? 동사 어딨어요?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떡하니 보이네. 자, 그러면 여기 앞 문장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인데 주어는 주어인데 어떤 주어가 필요해? 진짜 주어가 필요해. 이 수일치를 시켜줄 수 있는 진짜 주어는 원입니다. 맞지?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 스킬들이 있어. 여러 기술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 근데 그 여러 기술들이 뭐냐면 that high school students preparing for the KSAT. KSAT가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진짜 주어 하나인 거지. 하나니까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받았네. is the ability to manage time effectiv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야. 자, 쌤이 왜 이 예문 두 개를 가져왔는지 알겠지? 주어 동사의 수일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해도?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동사, 진짜 주어가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 문장 보면요. To understand complex grammar structures requires consistent practic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동사 보면 requires라고 하는 얘가 동사입니다. 그럼 앞에 문장 전체가 주어라는 말인데 뭐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그 grammar structure,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다.
그치?

자, 근데 우리 이거 1강 할 때도 배웠지만, 투부정사 구, 동명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라고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그 복잡한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requires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consistent pract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연습을 요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Most of the information is already familiar to the stud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학생들에게 익숙하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대부분의 정보들은 익숙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동사가 i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 바로 밑에 문장 한번 보면요. Most of the students are preparing for the final exa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기말고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어라? 근데 맨 앞부분에 most of이라고 둘다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동사를 다른 동사를 취하고 있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most of이라고 해서 주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단수 동사를 취하고 왜 여기는 복수 동사를 취했을까를 보자면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도 한번 다루었었는데 이 표를 한번 볼까요? all, have, some, most of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 다음에 얘들아, 단수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명사에 맞춰서 단수 동사를 써야 되고, 그리고 all, have, some, most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복수 명사에 맞춰서 복수 동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자면, most of the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정보는, 여기서 진짜 주어는 그럼 누구야? 스위치 시켜줘야 되는 거는? information, 정보라고 하는 애인데, 정보는 얘들아, 불가산 명사야. 못세.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니까 단수 동사 나온 거잘 나온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most of the students라고 나오고 있으니, 얘 뭐야? 복수 명사잖아. 복수 명사니까 복수 동사 나온 거 너무 괜찮은 일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법칙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솔직히 너무 쉬워요.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오셨을 거고, 간단히만 보자면요. One of the 복수 명사 나온 다음에 단수 동사 나오는 이유 뭐야? 여기서 진짜 주어를 뭐로 잡으니까? 원으로 잡으니까. 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많이 해오셨을 거고요. 저랑 수업할 때도 많이 했어.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The number of 복수명사 나온 다음에 단수동사가 나온다고 돼 있어. 자, 얘는 왜 그렇지? The number of는 어떻게 해석되니까? 무엇무엇의 수라고 해석되잖아. 그러니까 단수동사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 a number of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많은 것들, 많은 뭐뭐한 것들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얘는 복수 동사로 쓰이는 게 맞다. 우리 이거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만약에 혹시 지금 잠깐 까먹었었더라면 이표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능동태랑 수동태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능동태랑 수동태도 너무 쉽지? 자, 첫 번째 문장 보자면요. The teacher explained the grammar rules clear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설명해 주었다. 그 문법 규칙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의 동사는 지금 능동태로 되어 있지. 왜? 선생님이 능동적으로 그 grammar rules, 문법 규칙을 설명해 줬으니까. 자, 그런데 이 문법 규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문법 규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명이 되어 진 거잖아. 그럴 때 우리 뭐 쓴다고?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를 쓴다고. 자, 그래서 문법 규칙은 설명이 되어 진다. 명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By the teacher. 그 선생님에 의해서. 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쓰는 게 우리는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으로 배웠습니다. 맞지? 사실 얘는 어렵지 않아요. 그랬을 때, a storm.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이 예시 있을 거예요. The storm damaged the ship a few days ago. 그 폭풍우가 손상시켰다 배를 며칠 전에. 라고 하는 게 능동문이고, 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배는요, 손상이 되어졌다. 그 폭풍우에 의해서 며칠 전에. 라고 해석되는 게 얘가

수동태다.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면 수동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볼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장 한번 볼래? 이 문장은 어떤 수동태인지 한 번만 말해줘. The assignment needs to be submitted by Friday 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그 과제는 제출되어 져야만 한다.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과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얘들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기는 썼는데, need 다음에 need to 해야지,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to 부정사랑 비동사 플러스 PP랑 함께 합쳐진 to 부정사의 수동태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 한 문장만 더 해볼까? He hopes, 그는 희망한다. 무엇을 희망하냐면, to be offered a job by the company라고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희망한대? 그 회사로 하여금 직업을 제안받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럼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직업을 제안하는 거야? 아니면 제안받는 거야? 제안받는 거지. 그러면 수동태가 나오는 게 맞네, 그지? 수동태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때 hope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to 부정사를 수동태로 만들어줘서 to 부정사의 수동태 형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he hopes to be offered a job by the company. 그는 희망한다. 그 회사로 하여금 직업을 제안받는 것을 희망한다. 라고 해석하면 좋겠네. 자, 그럼 다른 예시도 한번 볼게. The student, 그 학생은 avoided, 피한데 뭐 하는 것을 피하냐면 being criticized in cla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교실에서 비판받는 것을 피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판을 하는 거야? 아니면 비판을 받는 거야? 비판을 받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를 썼는데 얘들아, 우리 avoid라고 하는 동사는 동명사만을 취하잖아. 그치? 목적어의 동명사만을 취하니까 동명사랑 비동사 플러스 PP랑 합쳐져서 얘를 우리는 동명사의 수동태구나라고 부른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He was afraid of. 그는 두려워한다.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being detected by the pol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찰에 의해서 추적이 받아지는 거.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추적은 받는 거지. 그리고 afraid of 전치사 다음에는 ing 동명사 형태가 올수 있으니까 동명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가 합쳐진 동명사의 수동태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까지도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시제를 볼 건데요. 솔직히 여러분, 동사의 시제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금방 넘어가 볼 거예요. The professor claims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은 말하였다, 선언했다, 발언했다. 무엇을 말했냐면요. The result depend on environmental factor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여기서 동사가 현재 시제면 대절 안에 있는 동사도 현재 시제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즉,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제로 맞춰주고 밑에 있는 문장도 보세요. The researchers discovered. 그 연구원들은 발견했다라고 지금 동사가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지. 동사가 과거 시제면 대절 안에 있는 동사도 우리는 과거 시제로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researchers discovered, 그 연구자들은 발견을 했는데 무엇을 발견을 했다? The sample, 그 샘플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 A rare subst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희귀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아, 과거 동사 쓰면 내부에도 과거 동사를 쓰고 현재 동사를 쓰면 내부에도 현재 동사를 쓰는구나. 여기까진 괜찮아. 그치? 여기까진 괜찮은데 다음 문장에서 봤을 때요. She says that. 그녀는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가 쓰여져 있는데 이 안에 어떤 시제가 쓰여져 있는지 볼까? She has already finished the rep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는 이미 그 보고서를 마쳤다고 말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무엇이 쓰여져 있어?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다뤘던 현재

완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우리 어떤 시점에서 쓰죠?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현재 완료 쓰잖아. 그러면 그녀는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녀가 이미 그 보고서를 끝냈다고 말한다. 말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과거에 끝낸 게 어쨌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고 밑에 문장도 보면요. When we arrived, 우리가 도착했을 때, 지금 과거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the thief had already g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둑은 이미 도망을 갔다지. 자, 그러면 여기 시제도 보시면요. 여기는 과거 시제지만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 도둑이 도망을 간 거잖아. 그러면 이때 무슨 시제를 쓸수 있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쓸수 있다. 즉, 아, 이미 우리가 도착하기도 더 전에 발생한 일이니까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를 사용해 준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를 쓰는 쓰임도 한번 짚어 보실 수 있고요. 자, 조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예문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달달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얘를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아시면 돼요. 자, the students must have studied hard to achieve such resul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음에 틀림없다.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할 줄 아셔야 되고요. The delay might have been caused by unexpected weather cond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연은 아마도 뭐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이죠. 뭐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르냐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기상 기후 때문에 이상 기후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 She could have won the competition. 그녀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었다. 자, 이길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녀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만약에 그녀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했었더라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I should have checked the dead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나그 마감 기한을 먼저 한번 체크했었어야 했는데, 뭐 하기 전에 before submitting the assig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그 마감 기한을 한번 확인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I would have helped you. 나는 너를 도왔을 텐데, 만약에 if I had known about the problem,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았더라면 너를 도왔을 텐데. 라고 해서 이 조동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수거 표현들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간단히 짚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짚을 내용은요. 주절의 동사가 주장, 제안, 권유, 요구, 명령, 충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절의 내용이 당위, 즉, 마땅히 그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대절 내에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한국말이 더 어려우니까 우리 바로 예문으로 볼게. 예문으로 봤을 때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he insisted that 자, insist라고 하는 주장하다의 지금 동사가 있잖아. 그는 주장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she be on time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이때 be에다가 밑줄을 긋고 여기 문법이 맞았냐고 물어봐.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 다 틀렸다고 하거든. 왜냐면 문장이 너무 어색하잖아. He insisted that she be on time. 이라고 하는 문장이 어딨어? 라고 해서 틀렸다고 하는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주장을 나타내는 주절의 동사가 있고, 대절 안의 내용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주장했다. 그녀가 무조건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때 should가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헷갈려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두 번째 문장. The teacher ordered. 자, 선생님은 명령했다. 자, 명령했는데 뭐라고 명령했냐면 The student should sit quietly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선생님은 명령을 했는데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을 명령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I suggested 나는 제안한다. 자,

제안을 하는데 무엇을 제안하냐면요. You join our study grou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내가 있는 그 스터디 그룹에 좀 올 것을 제안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should가 생략되고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이거 표현 맞아? 라고 물어봐도 맞아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체크업 테스트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우리 체크업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들을 미리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체크업 테스트도 풀고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씩 풀어놓고 계시면 수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럼 우리 바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2027 수능 완성 고난도 편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이번 시간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항풀이부터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등급을 넘어 만점을 향해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이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교재 52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시간과 공간은 수능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현상이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과 에너지 동등성에 대해서 한 문항이 출제가 돼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여러분들 정한 시간 안에 풀 수 있을 만한 문항 난이도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에 대해 특히 그 동시성의 상대성 그리고 시간 팽창, 시간 지연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질량과 에너지 동등성에 대해서 전화량 보존, 질량수 보존된다라고 하는 큰 틀만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개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52페이지에 있는 3점 테스트 1번 문항부터 한번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자 B에 대해서 A같은 우주선이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 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고요. 자, 문제에서는 A의 관성계에서, 그러니까 요 A가 봤을 때 이야기예요. A의 관성계에서 요 광원이 있는데요. 광원 P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방출된 빛이 거울 Q에 도달한 다음에 여기에서 반사가 돼서 다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T0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A의 관성계는 제가 분홍색 분필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까지 도달하고 반사하잖아요. 다시 여기 광원에 도달을 합니다. 한 장소에서 발생한 빛이 다시 그 장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걸린 시간이 T0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T0를 뭐라고 해요? 맞아. 고유 시간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은 이런 거죠. 사실은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요게 빛시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빛이 반짝거립니다. 반짝거려서요. 거울이 요 위에 있었단 말이죠. 위에 있고요. 빛이 거울을 향해 직진한 다음에 거울에서 반사가 돼서 다시 그 위치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A 관성계에서 측정하고 그것을 B 관성계에서 본 거야. 이거는 너무 익숙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시간 간격을 A 관성계에서 본게 고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빛이 출발하고 여기에 도착했잖아. 두 개의 사건의 시간 간격이 한 장소에서 일어났단 말이야. 그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 이렇게 부르는 거죠.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하지만 B 관성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진행한 빛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올라가는 동안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빠르게 진행하니까. 이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길다. 시간 팽창, 시간 지연 이렇게 부르는 거죠. T라고 하면 T는 T0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 상황이 아니라 광원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빛이 발생해서 거울에 반사가 돼서 다시 돌아온 거죠. 똑같습니다. 그 시간 간격을 A의 관성계에서 T0야. 그럼 B 관성계에서 봤을 때 얼마인지 모르지만 T0보다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B 관성계에서, 자, B 관성계는 제가 노란색 분필로 체크를 합니다. B 관성계에서 보니까 P와 Q 사이의 거리가, P와 Q 사이의 요 거리가 얼마다? L이다라고 나와요. L. 여러분, 이 L은 어떤 길이야? 맞아. 수축된 길이야, 수축된 길이. B 입장에서 보면, B가 보면 P하고 Q는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쵸? 빠르게 움직일 때는 운동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잖아. 그치? 고유 길이라고 하는 것은 P하고 Q가 같은 관성자 표계에 있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봤을 때예요? 바로 A가 봤을 때야. A의 관성계에서 보게 되면 P하고 Q까지의 거리가 고유 길이입니다. 고유 길이를 L0라고 한다면 이 L0는 L보다는 커요. 그쵸? 그 관계를 기억하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T0는 고유 시간이다. 이거 묻고 있어요. 기억 맞는 설명. 니은. L은 2분의 CT0보다는 작다라고 했는데요. L은 수축된 길이야. 수축된 길이. 그쵸? 자, 2분의 CT0라고 하는 것은 빛이 C라는 속도로 여기서 출발한 빛이 여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2분의 T0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A 관성계에서 보게 되면 2분의 CT0가 됩니다. 요거요. 이게 바로 무슨 길이에요? L0 고유 길이란 말이야. 고유 길이.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길이. 그거보다는 B 관성계에서 보게 되면 수축된 길이니까 이거보다는 작다. 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디귿이요.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방출된 빛이 Q에서 반사된 후 다시 P에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 요 T는 T0보다 어떻다? 크다. 크다라고 하는 것. 디귿은 맞는 설명. 기억.

나옵니다. 자, 뮤온의 관성계에서 보게 되면 뮤온의 수명 T0는 얼마예요? 2.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매우 짧아요. 매우 짧아요. 만들어지자마자 없어진 거야. 만들어지자마자 없어져요. 수명이 매우 짧기 때문에 광속에 매우 가까운 속도로 빠르게 진행한다라고 해도요, 한 660m 정도 진행하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표면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런데 도달이 된단 말이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봐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읽어보면, 뮤온의 짧은 수명에도 불구하고, A는, 자, A가 누구예요? 여기요. 지표면에 서 있는 A는, 지표면의 점 Q까지 뮤온이 도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자, A의 관점에서, A의 좌표계에서, A의 관성계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뮤온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뮤온의 시간은요, 느리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뮤온의 수명이 짧다 해도요, 이 시간 자체가 느리게 가기 때문에 이 느린 시간 동안에 0.9c의 속도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뮤온의 관점에서 보면 지표면이 자기를 향해서 0.9c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움직일 때 움직이는 방향으로 기수축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0km가 아닌 거야. 더 짧은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거리를 지표면이 0.9c의 속도로 자기에게 도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기에서 오는 것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P와 Q까지의 거리를 A가 측정한 값이, 여러분 봐. P, 여기서 뮤온이 발생했어. Q는 지표면이야. A가 봤을 때 P점은 정지하고 있어요. Q점도 정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운동 상태인 A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는 거예요.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A의 관성계에서 A가 본 거야. 그때 뮤온이 발생한 순간부터 뮤온이 소멸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 요게 수명이죠. 시간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 T0보다는 어떻다고요? 길다고요. 크다고요. 니은은 맞습니다. 니은 맞는 설명. 디귿. 뮤온의 관성계에서 뮤온이 본 거야. 뮤온이 봤을 때는 P와 Q 사이의 거리는 P와 Q 사이의 거리는 요 A의 관성계에서 측정했을 때가 고유 길인데 뮤온이 측정하게 되면 길이 수축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km보다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디귿도 맞는 설명.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잘 봐. 그림 가와 나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에 대해서,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에 대해서 터널과 관찰자 B가, 여기 터널이 있고요. 관찰자 B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0.8c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A가 봤을 때는 이 터널과 관찰자 B가 오른쪽 방향으로 0.8c로 가는 거죠. 만약에 B의 관성계에서 보게 되면 B가 기준이야. B가 보게 되면 A 같은 우주선이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상황. 자,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A가 봤을 때 X축과 나란한 우주선과 터널의 길이는 L 0.36L이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자, 지금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A, B, 요렇게 표를. 지금 반복적으로 뭐가 나오고 있냐면 A의 관성계에서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를 측정하고 터널의 길이를 측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주선의 길이. 그 다음에 터널 길이 이렇게 하고요.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A가 봤을 때 우주선과 터널 누가 정지하고 있는 거야? A는 지금 우주선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정지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A가

특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는 A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L이래요. L. 그러니까 여기 L이야. 여기 고유 길이야. 고유 길이. 괜찮아요? 이렇게 쓸까? 고유 길이. 그 다음에 B가 측정할 때, 자, B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B가 측정하게 되면 B의 관성계에서 누가 정지하고 있습니까? 우주선이에요? 터널이에요? 터널이 정지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B가 보게 되면 터널이 정지하고 있어. 터널의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과 터널의 길이는 0.61로 같다. 요게 0.61. 요게 고유 길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B가 봤을 때는 우주선이 움직이는 거지. 수축된 길이야. 그것이 0.61이야. 요건 수축된 길이. 수축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 다음에 A가 보게 되면 터널이 움직여요. 터널이 움직이기 때문에 터널의 길이가 수축된 길이야. 그게 얼마냐면 0.36L. 0.36L. 요게 수축된 길이. 이렇게 같은 분필로 체크를 하면서, 아, 누가 봤을 때 누가 정지한 상태냐, 누가 움직이냐, 이걸 판단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아, 누가 고유 길이고, 누가 수축된 길이고,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 그치?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옳은 설명을 골라라. 기억부터 봅니다. A의 관성계에서, A가 본 거야. 빛이 우주선의 앞에서 뒤에까지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봐봐요. 지금 A의 관성계, A가 본 거예요. 우주선의 앞에서 뒤까지. 여기서 빛이 반짝거렸어. 반짝거려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빛의 진행 속력은 얼마야? 광속, c죠. 그치?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가 얼마야? L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라는 속도로 L만큼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이야. c분의 L. 그러면 기억을 다시 읽어보면 빛이 우주선의 앞에서 뒤까지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얼마? c분의 L이요. c분의 L은 0.8 c분의 L보다 작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자, 니은요.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출구를 지나는 순간부터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TA보다 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니은 때문에 조금 고민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여기에서 TA라고 하는 것을 문제에서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TA는 지금 A 관성계에서 봤을 때, A 관성계에서 보게 되면, 터널의 출구가, 여기죠?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의 앞을 지난 순간부터, 바로 이 순간이죠? 이 순간부터, TA 이후에, 요게 TA라는 얘기네요. TA 이후에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상황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A 관성계에서 봤을 때 TA란 얘기야. 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출구를 지나는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B의 관성계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봐봐. B 관성계에서 보잖아? 그 우주선의 길이가 0.61이다? 0.61. 봐봐. 우주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주선. 이렇게 그리고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 요 길이가 0.61이야. 0.61인데, B관성계에서 터널 길이도 0.61이야. 0.61. 그럼 터널이 어디냐면요. 지금 터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여기야. 요 길이가 똑같아. 누가 봤을 때? 여기 있는,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요, 우주선 길이와 터널 길이가 똑같은 거야. 요런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니은을 다시 읽어봐. 그럼 너무나 명확해요. 니은 다시 읽어보면 뭐냐면, 봐봐. B의 관성계에서 B가 봤을 때,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출구를 지나는 순간, 요때요. 여기. 그쵸? 그러면 그때,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 이거 어때?
요 길이가 똑같이 트니까 결국 요 길을 통과할 때 여기를 통과하는 거잖아. 이건 동시야, 동시. 동시에 통과하는 거야. 그쵸? 이게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이야. B가 봤을 때는 요 사건과 요 사건이 동시에 지나가는데 A가 보게 되면 동시가 아닌 거야. 동시라는 것은 상대적이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A가 봤을 때는 여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여기가 일어나는 거지. 이해돼요? 요 시간 간격이 TA이고. 하지만 비관성계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동시다. 그림을 그려보면 명확해집니다. 비관성계에서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가 0.61이고 터널의 길이가 0.61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 자, 디귿. 0.61분의 우주선의 고유 길이. 우주선의 고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L. L. 여기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0.61분의 L은 0.361분의 터널의 고유 길이. 터널의 고유 길이 어디 있어요? 여기 0.61이네요. 그쵸? 여기 집어넣어 봐. 0.61. 이건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약분하면 이거 이렇게 지워지네. 그쵸? 그래서 요거는 3분의 5가 되네요. 3분의 5. 똑같네요. 3분의 5. 3분의 5. 0.6분의 1. 0.6분의 1이니까 3분의 5. 그래서 이것보다는 크다라고 한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맞는 설명은 기억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시간과 공간에서 4번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표는 XY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에서 주어진 대로 우리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원자핵 X는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겠죠. X 이렇게 쓰고요. 양성자 수가 1이니까 1.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니까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양성자 수가 기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질량수는 중성자 수가 1이니까 1 플러스 기역.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것을 우리 두 개의 핵반응식에 한번 써볼게요. X는 여기가 1, 2, 1, 2, Y는 기역 1 플러스 기역. 그러면 첫 번째 핵반응식 보면 화살표를 기준으로요, 두 가지가 보존된다는 것 기억하죠? 하나는 전하량이 보존되고요, 또 하나는 질량 수가 보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개 더하면 2. 여기 기역 0이니까 아, 요 기역은 2가 되겠네. 2. 그쵸?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기역이니까 3이 되겠네요. 3. 이렇게 됐네. 그치? 그요 아래 써볼까? X는 1, 2, Y는 2, 3. 요 Z가 있는데 우리 전하량 보존 법칙. 두개 더하면 3. 여기 1이 있으니까 여기는 2가 들어가겠고, 그다음 질량수 보존 두개 더하면 5인데 여기 1이 있으니까 여기 4가 들어가겠다. 맞습니까?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 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2다. 요거 묻고 있죠? 요거 2. 맞아요. 니은. 질량수는 Z가. 질량수 Z. Z의 질량수는 4예요. 4. 그다음에 X의 질량수는 2예요. 두 배. 니은 맞습니다. 디귿. 질량결손. 결국 핵반응 과정에서 질량결손은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누가 더 많이 발생했는지를 비교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질량결손이 어디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3.7메가 일렉트론 볼트, 여기는 18.3메가 일렉트론 볼트. 여기가 더큰 에너지가 발생했죠. 더큰 질량결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 보다 작다라고 하는 디귿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은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갈 텐데, 첫 번째, 물질의 전기적 특성입니다. 수능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되냐면, 두 점전화, 아니면 점전화가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네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대한 것. 거리와 무슨 관계인지, 전하량과 무슨 관계인지 이것들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B, C 만약에 점전하가 3개가 나왔어. 그러면 3개의 점전하가 받는 모든 전기력을 다 더하게 되면 0이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풀이에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소원자에서 전자의 전위 과정과 전자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고체의 전기 전도성과 에너지 띠에 대한 부분도 꼭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59페이지에 있는 수능 3점 테스트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 가와 나가 제시가 됐는데요. 가에서는 지금 B가 받는 전기력이 0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간격으로 있고요. 당연히 지금 두 번째 그림은 A와 C의 위치만 이렇게 싹 바꾼 거야. 바꾸었더니 B가 받는 힘이 오른쪽 방향으로 F라고 하는 전기력을 받더라 라고 하는 정보가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글을 통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정보가 제시가 됐냐면 B와 C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나왔어요. BC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Q. 이렇게 한번 놓아볼까? Q? 그러면 B의 전하량 크기도 Q가 돼요. 물론 부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류는 다를 수 있고요. C도 Q. 전하량의 크기, B도 Q.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보가 나왔는데, 가와 나에서 C와 D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대요. 아, 그 말은 봐봐. 떨어진 거리가 1대 2잖아. 떨어진 거리가 두배 있음에도 불구하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아? 라고 하는 것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 전하량 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D의 전하량 크기는 C 전하량 크기의 4배예요. 4Q가 됩니다. 4Q. 4Q. 그쵸?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봐봐. C와 D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똑같다? 그런데 만약, if,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과 D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의 반대가 되면 두개 더해서 0이잖아. 그러면 B가 받는 전기력이 0일 수 없죠? A로부터 전기력을 받을 테니까. 그 말은, 아, C와 D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이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 그 말은요, 요 둘의 종류가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 플러스라고 한번 놓아볼게요. 플러스. 얘도 플러스야. 플러스, 플러스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볼 건데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C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C의 위치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C와 D가 B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도 똑같죠? 그쵸? 거리가 1, 이걸 1이라고 할게. 1만큼 떨어져 있고, 요 거리 2만큼 떨어져 있을 때, 크기가 똑같단 말이야? 힘의 방향은 반대가 됐잖아. 맞습니까? C가 B에게 작용하는 힘, D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C의 위치가 이렇게 옮겨왔으니까. 그 말은, 결국 두 힘을 더하면 0이야. 그쵸? 다시 말하면, 지금 B가 받는 전기력이 요 F라고 했는데요. 요 F는 누구에 의해서? A에 의해서 받게 되는 힘이야. 결국 A가 여기 요만큼 떨어져 있을 때 B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F라는 거야. 괜찮아? F. 그 다음에 그러면 A가 B를 끌어당기니까요. 끌어당기니까 둘의 종류는 반대가 되겠네. 반대. 그쵸? 전하의 종류는 반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CD가 B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A가 B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지만 다 더했을 때 0인 거죠. A는 B를 이렇게 당긴다? 당겨요. F란 힘으로. 그러면 C하고 D도 이렇게 당겨야 돼. 그래야 세개 더하면 0이 되잖아. 얼마씩 당길까요? 2분의 F. 2분의 F. 이렇게 당겨야 되겠네. 그치? 아, 그러면 요걸 플러스라고 도면 이 녀석은 B는 마이너스 전하가 되고 A도 플러스 전하가 되고요. 크기는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크기가 두 배야. F고 2분의 F야. 그 말은
전하량의 크기가 요거의 두 배구나. 요렇게 플러스 EQ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알면 거의 70% 정도 푼 거야. 어려운 문제인데. 자,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얼마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쭉 선을 한번 내려볼게요.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해봐라. 자, 일단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A가 B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F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F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F는 자, 상수 K, K값 뺄게요. 다 똑같이 있으니까 빼고 요 A부터 B까지 요게 1이라고 해볼게요. 1.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요 간격을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제곱분에 Q1, Q2죠? 두개 곱해봐. 그러면 Q 곱하기 EQ. 그래요. 부호 뭐 마이너스까지 붙여보고. 이것이 얼마야? 이것이 F란 얘기야. 요게 F야. 요게 F일 때 결국 D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한번 다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먼저 A부터 플러스 플러스니까 밀어낼 거야. 그치? 밀어내. 요 힘의 크기는요. K. 생략하고 떨어진 거리 1이야. 1. 두개 곱하게 되면 EQ 곱하기 4Q가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을 F의 형태로 표현하면 QEQ, QEQ. 요게 F이기 때문에 요건 얼마냐면 4F가 되겠다. 4F. A가 D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4F예요. 플러스 X방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B가 D에게 작용하는 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요. B는 요쪽 방향으로 당기겠네요. 그치? 요 힘의 크기는, 봐봐. K, 생략. 거리는 2만큼 떨어져 있어. 제곱하면 4분의 Q1, Q2. Q 곱하기 4Q. 물론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붙여봅시다. 뭐 방향을 표시했으니까 크기만 가지고 따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봐봐. 뭐가 F냐면, 요 Q. 요게 EQ 곱하기 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약분하면, 그러면 결국 2분의 F네. 요 크기는 2분의 F. B가 D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2분의 F. 마지막, C가 D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봐봐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밀어내겠네. 그치? 밀어내고 요 크기는 떨어진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어. 제곱하면 9분의 전하량 곱 Q 곱하기 4Q. Q 곱하기 4Q는 요거는 EQ 곱하기 Q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Q 곱하기 EQ. 요게 F란 말이야. 요게 F기 때문에, 그쵸? F. 요건 2죠, 2. 이렇게 되면 결국, 9분의 2F가 되겠다. 9분의 2F. 그쵸? 결국, 요세 가지의 힘을 더한 것이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 세개더 해볼까? 세개더 하면 요거는 4F는 9분의 36F. 요거 두개더 하면 9분의 38F가 되겠고요. 요건요. 2분의 F죠. 두개 하면은 요거는 18분의 9F. 그쵸? 요것도 18로 통분하게 되면요. 요거는 18분의 2배 곱하니까 76F. 그럼 우리는 요 18분의 76F와 18분의 9F를 방향을 고려해서 더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분의 67F.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점점 한 4개가 나왔습니다. A, B, C, D 4개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B가 받는 전기력이 0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C와 D가 B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방향의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개의 전하의 종류는 같고 뭐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가다 보면 결국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려운 문항입니다. 충분히 연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자, 2번 문제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점전하 AB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그쵸? 점도나 피를 이렇게 X축상에서 옮겨갑니다. 옮겨갈 때 피의 위치에 따라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그래프로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B의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예요. 그런데 P가 어디 있을 때, 4D하고 5D 사이 어딘가에 있을 때, 이 B가 받는 전기력이 얼마입니까? 0이에요. 자, 그 말은, 아, A와 P로부터 B가 받는 전기력이 0이야. 그런데 B의 위치가 A와 P 중간 어딘가에 있어. 라는 말은 A와 P는 전하의 종류가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 너무나 중요한 거죠? A와 P의 전하의 종류는 같은데, 봐봐. P가 오른쪽으로 살짝 가니까요. B로부터 조금 멀어지니까 B가 받는 전기력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아, 그 말은 뭐예요? 멀어지니까 P가 B를 밀어내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에 힘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P도 플러스 전하구나. A도 플러스 전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서 묻고 있는 A와 P 사이에는 서로 미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게 되는 거예요. A하고 P가 같은 전하의 종류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P의 위치가 4D에 있을 때, 그리고 5D에 있을 때 정확한 힘의 크기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걸 활용하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 지금 여기 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둘다 플러스야. 그 다음에 P는 여기 있어요. P가 여기 있는데 P도 전하의 종류가 플러스고요. 위치가 어디냐면 4D에 있을 때야. 4D. 여기는 0, 여기는 3D, 여기가 4D에 있을 때 그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F고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이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정보가 하나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A가 있고 B 여기 있고 C의 위치를, P의 위치를 5D로 가져갔더니, 여기쯤으로 가져갔더니요.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과 크기가 플러스 X 방향 0.5F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해 보는 연습을 한번 해 보자고요. 자, 봐요. 지금 여기에서 B가 받는 전기력은 두 가지 전기력을 받습니다. A로부터는 밀어내는 전기력을 받아요. A라고 한번 해보고요. P로부터도 이렇게 밀어내는 전기력을 받는 거죠. FP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F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P에서 FA를 빼게 되면 그 크기가 F인 것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B가 A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오른쪽 방향 FA가 돼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FP의 크기가 달라지지, 그치? 거리가 여기는 D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2D만큼 떨어져요. 거리가 두 배가 되면 힘의 크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니까 4분의 1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가 돼? 4분의 FP가 되는 거지. 4분의 FP. 맞아요? 그때 요두 힘을 더하게 되면 0.5F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은 아, FA에서 4분의 FP를 빼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0.5F, 2분의 F가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두 식을 적절하게 연립하면 뭐가 돼요? 이두식 더해봐요. 더하게 되면 요거 지워지잖아. 요거 지워지고 4분의 3 FP는 요거 두개 더하게 되면 2분의 3 F 이렇게 되잖아요. 3 지워지고 요거 약분하면 아, 결국 FP는 2F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고요. FP가 2F예요. FP. 요게 2F. 그쵸? 2F. 요거는 4분의 1이니까 요거는 2분의 F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F. 그 다음에 요게 2F인데 요두개 더한 것이 F니까 요 크기는 F.

이렇게 되는구나. 됐습니까? 자, 니은 봅시다.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다라고 했는데요. F 어때요? 요거 묻고 있는 거야. F. 맞죠? 니은 맞고요. 자, 디귿. P의 위치가 X가 6D일 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빼고요. 이제 P의 위치를 조금 더 바꿨어. 여기다 싹 지우고, 여기다 하나 더 그려볼까? A는 여기 있고, B도 여기 있고, P를 여기로 가져왔을 때, 6P야, 6P. 그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얼마겠는가? 이거에 대한 물음이 디귿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B가 받는 힘을 한번 표시해보면, B는 이쪽 방향으로 F 받아요. 그쵸? A로부터 받는 힘은 달라지지 않아요. F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 요 힘의 크기. 조금 전에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받는 힘이 EF였단 말이야. EF. 그런데 거리가 몇 배가 됐어요? 3배가 됐단 말이야. 3배. 그러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9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여기가 9분의 EF가 되는 거야. 9분의 EF. 그쵸? 요거 더하면 돼. 요게 9분의 9F니까 두개 더하면 9분의 7F네요. 디귿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야. 9분의 7F. 맞죠?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맞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결국 복잡한 상황으로 제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디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냐면 결국 두 개의 점자 사이에 B가 있는데 B가 받는 전기력이 0인 곳이 어디 있는가? 아, 요 A와 P 사이에 B가 받는 전기력이 0이구나. 다시 말하면 A하고 P는 전하의 종류가 똑같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어진 힘의 크기와 방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식으로 놓고 두식을 연립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3번 문제는 지금 보호의 수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 1부. 여기는 N이 2일 때 E2, 그 다음에 N이 3일 때 E3, N이 4일 때 E4, N이 5일 때 E5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의 전위, A, B, C, 전자의 전위 과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전자의 전위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 나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거 먼저 읽었어야 되지, 그치? 이게 파장이 증가하는구나. 좋아요. 자, 그때 AB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FA. 아, 요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FA. 파장 우리 람다 A라고 표현해 볼까? 람다 A.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전위 과정 B를 통해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를 FB 파장을 람다 B라고 표현해 볼까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C. 전위 과정 C를 통해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를 FC 파장을 람다 C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에너지 준위 차이로 한번 식을 한번 놓아 볼 테니까 보세요. 먼저 A부터. A 과정은 지금 에너지 준위 차이가 E5-E2예요. 그쵸? 요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E5-E2 요만큼을 방출하는 것이고요. 이 에너지 차이에 비례해서 진동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H, F,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파장으로 표현하면 람다 A분의 H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전위 과정 B 과정을 이렇게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텐데 B는 N이 4에서 N이 2로 전자가 전위할 때예요. 에너지 차이는 E4에서 E2를 뺀 만큼 그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E4-E2죠. 이게 H 진동수로 표현하면 HFB가 되고요. 파장으로 표현하면 람다 B분의 HC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마지막 전위 C

과정은요, N이 5인 상태에서 N이 4인 상태로 전자가 전이할 때예요. 이때는 에너지 차이가 E5-E4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5-E4는 진동수로 표현하면 HFC가 되고요. 파장으로 표현하면 람다 C분의 HC가 됩니다. 여러분, 세 개의 전자 전위 과정을 통해서 방출하는 그때 빛의 에너지 크기, 그리고 진동수로 표현한 것, 파장으로 표현한 것을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인데요.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진동수는 어때요? 큰 거야. 그치? 비례 관계야. 그 다음에 파장은 반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는 크고요. 파장은 어때? 파장은 짧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그림 나에 제시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파장이 기억이 제일 크단 말이야. 제일 크다는 것은 에너지 준위 차이가 제일 작단 얘기예요. 결국 어디예요? 여기 에너지 차이가 제일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람다 C일 때야. 기억이 람다 C. 그 다음이 어디야? 여기 어디예요? 여기 에너지 차이보다는 여기 에너지 차이가 더 작죠? 여기가 람다 B, 여기가 람다 A.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나 같은 그림을 볼 때요, 파장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 상황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크다는 이야기야. 진동수 따지면 진동수가 크다는 이야기고. 그쵸? 그러면 여기다 진동수도 같이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진동수. 이렇게. 여기도 FB. 여기는 FA.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부터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 기억은 C에 의해서 나타난 스펙트럼 선이다.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요거. C에 의해서 나타난 선. 그치?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 요 에너지 차이가 가장 작게 되면 그 에너지의 반비례에서 파장값이 결정되거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으면 파장이 가장 길다라고 하는 건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A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 요 과정이에요. 이때 빛이 방출되는데 빛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광자라고 표현한 거야.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그냥 빛 에너지는 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괜찮아요. 빛 에너지는 얼마큼이다? E5-E2. 요거다. 요거 묻고 있는 거예요. 니은 어때요? 맞는 설명이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FA는 FB 플러스 FC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진동수를 보면 FA, 여기 있잖아요. FB, 여기 있습니다. FC, 여기 있는데요. 지금 요 관계는, 여러분 생각해봐라. 지금 이 식과 요 식과 요 식을 1번식이라고 한번 해볼게. 1번식. 요 식을 2번식이라고 한번 해볼게. 2번식. 1번식과 2번식을 한번 더해봐요. 요 식은 3번식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요 좌변을 더하게 되면 1번식과 2번식을 더하게 되면 요 2식 더해봐. 이렇게 더하면 어때? 요거 지워지지. 그치? 좌변에 남는 게 뭐예요? E5-E2잖아. E5-E2요. 그럼 우변에 남는 건요? 이거랑 더하게 되니까 HFB 플러스 FC가 됩니다. 그쵸? 여러분 E5-E2 요거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 H, F, A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디귿에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요 FA는 FB 플러스 FC하고 똑같다. 요거 묻고 있거든. 요 관계식을 통해서 아, 요 둘의 관계가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귿 FA는 FB 플러스 FC다라고 하는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야. 람다 A는 람다 B 플러스 람다 C다. 이건 틀린 설명이야. 여기 람다 A, 람다 B, 람다 C가 있는데요. 얘네 셋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요거 두개 더해야지만 요 값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람다 A분의 HC는 람다 B분의 HC 플러스
람다 C분의 HC예요. 그럼 지울 수 있는 게 뭐야? HC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파장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람다 A분의 1은 람다 B분의 1 플러스 람다 C분의 1 이런 관계가 있어요. 파장은 이런 관계가 있고 진동수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호의 수호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전위 과정, 에너지 일부가 보여지고 전자의 전위 과정의 일부가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 아니면 진동수, 파장 이 관계에 대한 것들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최근에 출제 경향은 그림 나처럼 이러한 선 스펙트럼이 제시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시간은 우리 3번 문항까지 풀고요. 4번 문제부터는 7번 7강의에서 계속해서 함께 풀어나가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저번 시간에는 원자의 구조를 끝냈고요. 이제부터는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오비탈, 이 양자수를 보면서 빠르게 판단해 줘야 돼요. 무슨 원소일까는 찾을 필요 없지만 전자 배치 끝에 우리 EP3 이런 식으로 딱딱딱 찾아줘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해결할 원소의 주기성 성질과의 차이는 원소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찾아야 되고, 여기서는 전자 배치론만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오비탈의 종류와 수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앞에서 이 원자 하나만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그 뒤에서는 이게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N 플러스 ML은 이런 식으로 힌트가 주어지는데, 이 원자 하나에 대해서 그 안에 오비탈을 물어볼 때는 이 자기 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하기도 하고,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요. 저랑은 N 플러스 L?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로 힌트 나오는 것들에 대한 원소를 찾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주양자수 1과 2와 3, 4는 안 나타내는데, 4는 4S. 우리가 그거 하나는 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에서도 사실은 0, 1, 2 해서 d 오비탈이 있지만 출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짧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거는 바로 부양자 수가 s 오비탈과 p 오비탈일 때, 그래서 0과 1일 때, 그래서 0, 0, 1, 0, 1. 그래서 자기 양자 수를 보니까요, 0이기 때문에 0, 0이기 때문에 0, 여기에선 p 오비탈이니까 세 가지, 0이기 때문에 0, 여기 s 오비탈이니까 0, p 오비탈 세 가지.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를 빠르게 나타내고 오비탈 수도 머릿속으로 계산하실 때, 아 얘네가 지금 1주기에 하나, 2주기에는 최대 누적이니까 5개, 만약에 이제 3주기까지 왔어, 그럼 얘네들이 9개까지 가능해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거 해당하는 오비탈에 대해서 전자 2개씩 들어갈 수 있다 까지 고려해 주시면 돼요. 그럼 빠르게 한번 이거 나타내기 해볼 건데요, 지금 부양자 수가 0이다 라고 할 때 주양자 수 1이죠. 그럼 얘네는 당연히 1. 그럼 여기에서 2, 여기에서 3. 너무나도 S오비탈은 쉬운 게요, 부양자 수 모두 다 0. 그래서 주양자 수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부양자 수에다가 자기 양자 수 합이다 라고 할 때는 0, 0. 모두 다 S오비탈은 0이죠. 그래서 0으로 나타내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주양자 수, 부양자 수, 자기 양자 수 합이다? 그럼 그냥 그대로 또 주양자 수만 나타내면 끝. 너무 쉽죠. 근데 이제 나머지 p오비탈은 고려할 게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얘네도 더하고 얘네도 더하고 얘네도 더해서 0, 1, 2 동일하게. 여기서는 이번에 나머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 밑에 칸에 써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여기부터 썼어요. 0, 1, 2. 여기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합이죠. 그래서 여기는 3. 근데 제가 여기를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를 너무 빠르게 써버려서요, 여기 0, 1, 2. 자, 이거 다 더해준 값이 요거다 라고 했을 때 2 더하기 0은 2, 2 더하기 1은 3,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방이양자수랑 자기양자수 더한 값, 거기에다가 주양자수 추가로 해본 값, 요거를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해주시면 주양자수, 방이양자수 더한 값, 그리고 여기서 이거 둘을 더한 값, 이거 두 개 같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얘를 또 더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다가 쓰면서 같을 것이고 라고 했는데 요거는 다르겠고 요게 같겠죠.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올 거냐면, n 플러스 l은 2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몇일 때 누구일까요? 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만 쓴 이유가 뭐냐면, p오비탈이 들어오는 시점은 n 플러스 l은 3일 때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써놨는데 l은 0인 오비탈과 l은 1인 오비탈 수를 나타내세요 할 때 여기는 s오비탈에 대한 거, 이건 p오비탈에 대한 수. 근데 여기에서 L 플러스 L은, N 플러스 L은 2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얘네가 가능한 거는 바로 ES뿐만 지금 P오비탈은 시작도 못했고요, 3부터가 지금 EP 가능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다 라고 했을 때는요, S오비탈 먼저 일단은 쉬우니까 ES, 그럼 3s 이런 식으로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s, 2s 써준 다음에 무조건 얘네가 3부터 돼야지 EP가 가능하고, 그리고 EP와 3s를 비교했을 때 s오비탈, p오비탈 중 에너지 준위가 높은 오비탈은 s오비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여기는 조금 다른가요? 볼까요? 우리는 항상 s오비탈은 쉬워 1하고 s오비탈은 0. 그래서 1s 여기. 그럼 만약에 p오비탈도 가능한가 볼까요? EP 가능하네요. 그래서 EP 가능. 여기에서는 p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더 높습니다. 그렇죠? 1s보다 2p가 더 높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es가 없습니다. 그러면 m-l은 1인 오비탈의 전자수가 3이다 그러면 1s에서 2개 채웠고 그 다음에 2p에서 하나 채웠구나, 당연하게 es는 채웠다란 가정하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es는 쉽다. es, 그럼 es 오비탈, 그리고 여기에서 p 오비탈이 가능한 건 3p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가 바로 3 빼기 1은 2가 된다. 그럼 여기는 또 건너뛰고 가기 때문에 m-l은 2인 오비탈이다. es에서 두 개 다 채우면 그 다음에 전자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 뺄셈으로 되어 있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동그라미로 친 거는 바로 얘네가 가능한 오비탈에 대해서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연습하시면서 만약에 얘가 3인 오비탈이야, EP 채우고, 여기서도 3인 오비탈이야, 전자수가 3이야, 그러면은 1s 다 채우고 EP 가고, 그리고 여기도 전자수가 3이야, 그럼 여기에서 2s 다 채우고 3p로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채울 수 있는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문제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풀어볼 문제는 40쪽입니다. 얘네가 다 채워져서 다음으로 넘어가 이 연습을 바로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아까 우리 연습했죠? ES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에너지 높은 거는 바로 3P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ES에서 전자를 두개다 채우고 3P로 가려면 얘네가 전자 수가 2보다 큰가를 확인. 만약에 2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면 ES2일 수도 있지만 2P의 전자가 채울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걸 아까 표를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연계해서 같이 봐주시면 돼요. 발문 읽어볼까요? 자, 표는 2, 3줄이고요. 그리고 13에서 17쪽 바닥 상태 원자에 대한 겁니다. 13에서 17쪽 애들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N은 주양자수, L은 부양자수 주어졌고요. 각각에 대해서 기억님 디귿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전자 한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분의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상대값이라서 건드리기가 조금 힘들고요.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뺄셈 2가 들어있는 전자수는 좀 쉽습니다. 왜냐면 ES를 채우고 3P를 채워야 되는데 ES 두개 채웠으면 그 다음에 3P에서 하나 채워서 전자수가 총 3개란 뜻이네. 그럼 얘는 3P1이네. 라고 챙겼으면 이제 여기 전자 하나 들어있는 거 다시 말해서 홀전자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홀전자수 몇이에요? 얘 지금 하나죠? 하나일 때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거 그럼 여기에서 3S까지 고려해서 총 2개가 되는구나. 그러면 3에다가 몇을 우리가 곱해줘야지 3p가 될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3분의 2를 해줘야지 3에서 2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3분의 2를 해줘야 실제 값인 3분의 4가 나오고요. 여기도 똑같이 3분의 1을 곱해줘야지 실제 값 4가 나올 수가 있다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ES2까지는 모두 다 YZ 채워진 건 알아요. 하지만 2p를 모를 뿐이다. 그럼 2p에서 전자가 몇개 들어갈지 알려줬습니다. 홀 전자 수가 3개래요. 그럼 EP3구나. EP3야? 그럼 원자가 전자가 ES와 EP에서 3개를 모두 차지하니까 4개가 나오구나, 오비탈 수가. 여기에서는요, 만약에 얘네가 1이라면, 그러면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4개야? 그럼 ES에서 EP 3개 모두 다 지금 들어가 있고, 홀 전자 수가 하나면 돼요. 그럼 EP5겠죠. 그럼 기억부터 갑니다. 이주기 원소는요, Y랑 Z 두 가지가 맞고요. 기억 맞고. 니은.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X 하나, Z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게 맞고요.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Z가 EP5, Y가 EP3죠?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다른가라고 생각했는데, EP도요, EP3도 EP 홀전자 수가 하나씩은 있어서 개수는 5개로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누가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표현해야 돼서 답은 기역과 니은. 그러면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건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뺀 값이 2인 오비탈에서 누가 생략돼 있다? EP가 생략돼 있다. 그 EP를 우리는 채워줘야 되는 거에 조금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여기 EP가 비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유니버스 인트로에서 했던 것처럼 얘네들 표로 한 이유가 누굴 건너뛰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3번 더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얘네들 S와 P 오비탈에 대한 비율로 줬습니다. 자, 이 비율로 준 거에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 연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연습한 것처럼 S 오비탈을 다 채워야지 P 오비탈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무조건 1S, 2S를 다 채워야 2P 갈수 있고 만약에 3P 갈 거면 1S, 2S, 3S 채워야 3P까지 갈수 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하는 연습 여기서 해볼게요. 다음은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이고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1대1로 지금 50, 50이니까 1대로 준게 XY로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비율로 주는 문제가요. 실제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얘네들 반으로 해서 S 오비탈에 들은 전자수 비율, P 오비탈에 들은 전자수 비율 1대1이야. 요거를 이제 퍼센트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대1일 때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가 봐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1S 다 채우고 2S 다 채우고 2P를 채웠을 때 전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2S까지 전자 4개 들어갔죠. 그럼 2P에서도 전자가 4개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럼 4개 들어간 거 하나, 아직 X인지 Y인지 몰라서 하단에 잠깐 써놨고요.

만약에 1S, 2S, 3S에서 전자 6개라서 2P에도 6개 들어갔다면 얘네들이 3S 그리고 2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힌트가 뭐냐면 L이 1인 오비탈, P 오비탈에 들은 전자 수비가 3대 2래요. 다시 말해서 P 오비탈에 대한 건 우리가 3대 2다라고 하는 거를 활용해도 되지만 실제값 3대 2가 아니라 6대 4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3s까지 갔기 때문에 6인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2p를 다 채워야 되죠. 그래서 6대 4가 맞고 x라는 애가 6을 채운 바로 3s2, y라는 건 아직 4개밖에 못 채운 2p4다라는 건 확정. 그러면 이때 자기양자 수가 1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거? 그럼 우리가 자기양자 수 1을 가지려면 2p에서 1인에 있고요. 또 가는 건 3p에서 1 가질 수 있어요. 근데 x라는 애가 두개 있대요. x라는 애는 3s2로 2p1이 있고요. 이 전자가 이미 두 개가 채워져 있어요. 그럼 이건 실제 값이네. 그럼 이건 실제 값을 활용해서 아 얘는 그러면 2p1에 두개 있고 3p1에 하나 더 있는 애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때 비율은 얘네가 4대 6도 되지만 2대 3으로 해서 3배하면 6대 9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실제 값으로 바꿔준 연습 중요해요. 그럼 얘네는 일단은 S 오비탈엔 전자 수가 1s, 2s 4개 다 채우고 당연히 P 오비탈로 넘어가야 되니까 4대 6으로 했을 때 2p6지만 우린 3p까지 가줘야 돼서 무조건 S 오비탈의 전자 수가 6이 돼줘야 됩니다. 그럼 6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p 오비탈 전자수 9다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2p에서 6개, 3p에서 3개이네구나. 그래서 3p에서 3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자기양자 수 1인에 해당 전자 하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x와 z는 같은 주기 원소다. x, z 모두 다 3주기라서 맞고요. 니은 홀 전자 수는 Z다라고 하는 건 3개 있고요. Y다라고 하는 거는 2개 있죠. 그래서 3개와 2개로 Z가 더 많습니다. 틱을. 전자가 2개 들어있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전자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인데요. Z랑 X를 비교했을 때이 Z라는 거도 3s2까지 채우고 나머지 3p는 다홀 전자 수죠. 그래서 둘은 어떻다? 같다. 그래서 두개 들어있는 건 같다라고 해주면 답은 기역리는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율에 대한 표현을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원래는 아까 말했듯이 도형으로 나타내서 반쪽반쪽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기도 했고 1대1, 1대1, 2대3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퍼센트로 줘서 조금 괜찮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들어있는 건 뒤에서도 연습을 할 텐데 우리가 사실은 피오비탈에 전자가 두개 들은 오비탈 수가 두 개요라고 하면은 많이들 착각하는 게 하나, 둘, EP2다라고 생각하는데 얘네가 쌍을 이루고 있는 게두 개가 들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쌍을 이루기 위해서 얘까지 다 채우고 다시 쌍을 이뤄서 전자가 두개 들은 오비탈 수두개 되려면 EP5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실수하지 않도록 한번더 복습하고 뒤로 넘어와 주세요. 자, 그럼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26학년도 수능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도형으로 나온 게 있었다고. 바로 요거예요. 요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은 2, 3주기고요. 15에서 17쪽입니다. 15에서 17쪽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3s1이 나와요. 그럼 얘는 사실 1쪽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5에서 17쪽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힌트가 될수 있고요. 여기에서 n은 주양자 수, l은 부양자 수 똑같이 줬고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봅니다. 각 원자에서 전자가 두개 들어 있다. 이거 제가 아까 강조했습니다. 디귿선지에서 두개 들어 있는 오비탈 중 n 플러스 l은 3인 오비탈과 다시 말해서 우리는 2p 다음에 3s가 채워지는 이 오비탈에 대한 걸 찾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n-l은 2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2s, 그리고 나서 얘는 3p입니다. 사이에 지금 2p가 가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이 주양자수는 y랑 z가 다른데 하나가 2주기면 하나는 3주기일 거야 라고 지금 힌트가 주어진 겁니다. x가 1대1이에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한번 찾아볼 건데 일단 순서가 있는데 2s 먼저 다 채워지고 나서 2p가 채워지고 2p가 채워지면 3s 채워지고 3p로 가줘야 돼요.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순서는 항상 ES 다음에 에너지 순위가 낮은 것부터 채워가야 되니까 얘네 가는 건 EP4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얘네들이 다 채웠어. EP6, 3S2. 그러면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네 개가 되기 때문에 얘도 네개 만들어줘야 돼서 3P6까지 채워져 버려요. 그럼 3P6까지 채워지면 17쪽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EP4만 가능하다라고 확정. 그래서 1대1인데 2대2도 되고 3대3도 되고 4대4도 되지만 2대2가 되려면 여기에서 얘네가 지금 2대2가 되면서 얘가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얘 무조건 하나고 그 다음에 얘에서 지금 6개, 그리고는 다시 말해서 짝을 잃은 거 3개, 짝을 잃은 거 하나, 4. 그 다음에 3P로 갈수 있기 때문에 2대2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EP4, Y로 가볼까요? 그럼 얘는 1대2야. 그러면 ES2에다가 1이고, 그럼 EP에다가 얘네가 짝을 잃은 게 있으면 되거든요. EP5 하면 짝을 잃은 게두 개가 생겨서 1대2. 또는 예를 들어서 얘네가 4대2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네가 4, 3S2까지 다 채우고, 여기에서 3P4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4대2가 될수 있어요. 4대2.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양자수 달라야 되니까 얘를 결정해서 결정할게요. 그럼 얘가 1이고, 하나, 둘, 셋, 네 칸이에요. 그러면 ES2에다가 얘네가 지금 4개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하나일 때 4개가 나와줘야 돼. 그럼 EP에다가 3S2까지. 그럼 얘 가능하겠다. 안 된다고요. 왜냐면 15족부터예요. 그래서 불가능해. 그래서 가능한 게 뭐냐면, 얘네가 15족부터 가능한데, 일단은 만약에 3P에서 짝을 이루면 큰일 나. 그럼 3P에서 짝을 이루지 않는 최소값은 15족이 누구다? 3P3가 됩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제가 아까 그랬죠. 15에서 17쪽은 우리가 아닌 애들을 딱 이렇게 좁혀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 얘가 지금 3P3다. 3죽이다? 그럼 얘는 2죽이니까 EP5다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럼 기억 갑니다. Y라는 건 EP5니까 플로린이라서 황 틀렸고요. 니은,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묻고 있습니다. 이 Z다라고 하는 거는 3P3까지니까 3S2까지 두 개가 들어있어서 여섯 개예요. X다라고 하는 거는 1S, 2S, 그리고 EP에서 하나 더니까 세 개가 지금 짝을 이루고 있어서 두 개가 맞아요.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이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s 오비탈에 대한 거고, y다라고 하는 건 1s, 2s니까 당연히 여기서 오비탈 수라서 2개. z라는 건 3s까지 해서 3개. 그래서 2주기, 3주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으면 바로 2대 3 틀렸다라고 가질 수 있겠죠. 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우리가 15쪽부터 가능하다 해서 요거를 소거할 수 있어야 됐고, 18쪽 안 된다 해서 EP4를 찾을 수 있어야 됐고, 짝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ES를 다 채우면 무조건 EP 채워야 되고, EP를 다 채우면 3P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3S를 채워야 돼서 무조건 4개에 대한, 2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4개에 대해서 결정 짓고 다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2개가 들어있는 거를 한번더이 문제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이와 그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부양자수가 A고 부양자수가 B고 이렇게 가려져 있는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바닥 상태 2, 3주기고요.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 부양자수가 A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B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인데 1대5 대 4로, 2대 3대 3으로 상대값으로 주어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값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S 오비탈, 둘 중에 하나는 P 오비탈이에요. 근데 우린 무조건 S 오비탈을 채워야 P 오비탈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1이면 안 돼요. S 오비탈이었을 때. 그럼 적어도 얘네가 4가 돼줘야겠죠?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1s, 2s, 4. 그럼 얘가 4가 돼줘야 되는데 4, 5, 20이 돼버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p 오비탈. 그럼 얘가 s 오비탈. 그럼 얘가 4가 돼줘야 되네. 그러면 두 배는 4대 6대 6. 그럼 여기에선 얘네가 최대값 가질 수 있는 건 3p까지 하면 12개입니다. 그럼 일단 두배 주면 2, 10, 8. 그럼 여기 3배 주면 15로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실제값 확정. 그러면 1s, 2s 다 채웠고 2p에서 2이네. 여기에선 3s까지 다 채웠고 3p에서 4이네. EP 6개를 빠르게 빼주면 돼요. 여기도 빠르게 빼주면 3p2. 그래서 3s까지 다 채우네. 끝.
기억 갑니다. 3주기 원소는 두 가지인가요?

라고 묶어 있는데 하나, 둘, 두 가지 맞고요. 니은 홀전자수 y랑 x 비교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y랑 x의 홀전자수 얘 하나, 얘두 개. 그럼 x가 더 크다. 그래서 틀렸다. 디귿 또 나왔습니다. 우리 주양자수 부양자수 빼기 2이내는 에너지 준이 낮은 거 es부터 그 다음에 3p다. 이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z다라고 하는 건 es 두개 채웠고 그리고 나서 3p에서 지금 두개 있으니까 네 개. 4, 여기에서 x는 바로 2p2죠? 그렇기 때문에 es에서 2개, 3p까지 못 갔다. 그래서 x의 2배가 맞습니다. 그럼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겠다.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바로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에 대한 차이값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양자수와 주양자수에 대해서 이 차이값뿐만 아니라 빠르게 얘네들 들어가줘야 되는 이 부양자수를 결정해줘야 됐어요. 그러면 s오비탈 다 치우고 p오비탈 가야 되니까 가능한 실제값이 무엇일까? 4대 6대 6. 2대 10대 8, 이거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와 유사한 게 사실 수능 특강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습 삼아서 유사한 거를 살짝 바꿔서 가져왔습니다.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에 대한 합이 원래 몇이다라고 주어졌는데 가려졌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가려졌을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X에서 Z의 원자 번호가 10에서 20중 하나이고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합이 A-1, A+1인데 전자수가 X랑 3X예요.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해도 얘가 지금 3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껏 무조건 S오비탈 다 채워야지 P오비탈 갈수 있다라는 거 생각했으면 1이 아니라 무조건 얘는 지금 사실 2부터 시작해줘야 된다라는 건알수 있겠지만 이건 일단 배제하고 3이 됐다라는 건 s오비탈과 p오비탈 모두 다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p오비탈도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 s오비탈이 가능한 누군가일 거예요. 우리가 주양자수 플러스 부양자수는 에너지 준이 낮은 게 p오비탈일 거야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두 개를 넘어갔기 때문에 p오비탈이 가능한 m 플러스 l은 a인 오비탈이어야 돼요. 그래서 p오비탈과 s오비탈 모두 가능하도록 a를 설정해 주려면 제가 아까 이 p오비탈은 몇부터 가능하다 했냐면 3부터 가능하다 했어요. 그러면 얘가 3이어야지 가능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 p오비탈 2p 다음에 3s로 넘어가니까 얘가 지금 전자가 적어도 3개가 넘어갔네. 2p, p오비탈이 필요해라는 뜻이고요. 얘가 3이라면 얘는 지금 2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2이내가 누구밖에 안 돼요? 바로 아 이게 사실은 이 s밖에 안 돼. 그럼 전자를 여기서 두개 채워야 p오비탈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2, 3, 6 그래서 전자가 2p 6개 들어갔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얘네는 3s도 같이 포함하는 n 플러스 l은 3인 오비탈이기 때문에 딱 2p 6까지야 누구다? 네온이다라는 걸 결정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아까 강조시켰던 게이 p오비탈 어디부터 가능해요? n 플러스 l은 3부터요. p오비탈이 가능한 게 얘니까요. 전자수가 2보다 크다라는 건 하나의 힌트가 될수 있어서 p오비탈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얘네는 연속적인 힌트예요. m-l과 다르게 연속적으로 2p 다음에 3s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자 6개야 3s에 전자가 없다는 뜻이네. 누군지 원수가 확정되지만 m-l 같은 경우는 사이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EP 우리가 유추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더 부양자수 관련된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부양자수가 0인 거, 부양자수가 1인 건데 이번에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오비탈 수와 전자수 끝에 끝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는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서로 다른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전자 배치고요. 원소에 대해서 주어졌습니다.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인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맞춰볼 건데 여기서 일단은 홀전자수와 그리고 부양자수 0이니까 s오비탈 수가 같은 애들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보자마자 얘네가 2주기, 그리고 얘는 3주기예요. 그러면 홀전자수가 2이내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3이내. 얘는 3이니까 얘 가능해요. 또는 홀전자수 2이내 얘와 얘. 그러면은 지금 이 XY는 얘네 둘 중에 이셋 중에 후보가
골라지겠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부양자수가 1이니까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죠. 그럼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요, 얘는 끝까지 같대요. 그럼 두 개인 애가 있으면 되네요. ep2 누구다? 아, 탄소다. 그럼 탄소를 일단 결정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2다라는 값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x와 z에는 홀전자 수가 2가 아닌 애가 와줘야겠네요. 그러면은 왜냐면 둘이 같아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홀전자 수 같은 애가 누구랑 누구 있어요? 질소와 인이 있습니다. 홀전자 수 같은 애는 탄소랑 산소뿐인데 여기를 만약 산소나 산소 여기 넣어버리면 다른 애 같은 애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홀전자 수 같은 애 3인 애가 와주게 됩니다. 그럼 얘가 3이야? 그러면 여기 s 오비탈이 들어있는 수가 3개인 애는 인. 그럼 얘는 자동으로 질소. 그럼 여기에서 혹시 p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가 3개인가요? 네, ep3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 맞고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오비탈 수, s 오비탈 수는 2다라는 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억 갑니다. 원자 번호는요, y랑 z, y랑 x 비교하는 거네요. 탄소랑 인이니까 당연히 인이 더클 겁니다. 니은, 원자과 전자수는 x랑 z가 같은 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습니다. 디귿, 여기 또 나왔습니다.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예요. 전자 두개 들어있는 건 z다라고 하는 건 1s에서 2s 두 개에 y다라고 하는 거 1s에서 2s 두 개. 둘은 같다라고 가져야겠죠? 답은 니은만 가능하다. 그래서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한테 홀전자 수와 s 오비탈 수 같은 애를 빠르게 찾아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둘이 홀전자 수 같아야 되니까 인과 질소, 원자과 전자 수 같은 애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s 오비탈이나 p 오비탈에 대한 거를 조금 돌려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으면 좀 다양한 문제유형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이제 원자과 전자를 물어보는 문제유형으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사실 앞에서도 하나 있었긴 했어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얘에 대한 원자과 전자수 몇이야? 라는 그 방금 그런 문제 말고 원자과 전자수를 활용하는 문제가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이 둘을 이제 비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ep3다라고 했을 때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3, 원자과 전자수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이 s2부터, 그래서 총 얘네 몇 개야? 4개야. 아까 우리 요거 활용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원자과 전자수가 얘네 몇이야? 5개야.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여기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는 ep죠. 여기에선 2고 여기선 n 플러스 l이 3이니까 ep. 여기에 전체 전자수는 3. 빼주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수를 그냥 출제하는 것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아니 원자과 전자수에서 무엇을 빼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수를 활용하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같이 풀어볼 건 26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문항입니다. 여기서 발문은요, 여러분들 교재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발문은요, 18쪽을 제외한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양자수, 부양자수 나타내 있고요. 기억이 조금 긴데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예요. 그 전자수를 이번에 원자과 전자수와 빼줘서 그 차이값이 바로 두 번째 행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셋을 더했을 때 6이라는 거, 홀전자수가 x, y, z,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y가 z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홀전자수는 정해져 있어요. 3, 2, 1, 0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본건 일단은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한 전체 수가, 이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가 XY 비교하면 A가 더 크대요. 근데 지금 주어진 게 2주기 바닥 상태거든요. 2주기 안에서만 봐야 돼서.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한 게, 그럼 얘가 원자 번호가 Y보다 X가 더큰 거예요. 그래서 2p 오비탈 둘다 똑같은데 그 안에 전자수가 하나 더큰 거니까 연속적인 번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이 홀전자수가 3이네요, 2이네요?
그럼 여기가 질소와 산소일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얘가 EP3와 그럼 여기에서는 EP, 여기에서는 산소일 수도 있고 탄소일 수도 있으니까 탄소와 산소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EP4 그리고 EP2예요. 하지만 제 원자번호 얘가 더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동으로 산소는 안될 거고요. 혹시 모르니까 두개 써봤어요. 제 원자번호는 X가 크다라고 했지만. 자, 그런데 만약에 2와 1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홀전자수 2고 1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얘가 그러면 2인 애가 탄소고 1인 애가 탄소보다 작은 애니까 그 옆에 있는 붕소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 얘가 이제 베릴륨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베릴륨이라는 애가 사실은 이 S의 전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원자가 전자수도 얘네가 지금 2인데 여기에서 들어있는 것도 2이기 때문에 2 뺄셈은 0이 돼버려요. 우리 중요한 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성립하도록 하려고 봤더니 얘네들의 원자가 전자수 5에다가 얘에 대한 건 지금 3이죠? 빼주면 몇이에요? 2. 얘 지금 원자가 전자가 4에다가 얘에 대한 건 지금 2죠? 빼주면 2. 그래서 이 자리는 2가 돼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측했던 거 탄소랑 붕소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4 빼기 2니까 얘 2. 여기에선 얘가 2p 오비탈 1. 원자가 전자수가 지금 1. 그래서 얘는 0이 돼버려서 이 자리 베릴륨이 오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능한 애들을 생각했을 때, 아, 질소랑 탄소, 이렇게 생각 빠르게 해주시고, 나머지 2가 돼줘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조건이 뭐냐면, 홀전자수 1 또는 0이어야 되는데, 베릴륨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1인의 붕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가 2p에서 1인인 거죠? 그럼 원자가 전자수가 3입니다. 제가 아까 1이라고 나타낸 것 같은데, 3이네요. 3이고, 여기서 1 빼주면 2가 돼요.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다시 여기에서 탄소랑 그리고 여기서 붕소라면 여기에서 4 빼기 2니까 2, 여기에선 3 빼기 1이니까 2가 돼버리죠? 그러면 나머지 베릴륨이 여기에서 2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3이라고 안 하고 1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 빼기 1이니까 2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y가 더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확실히 원자번호 더 커야 되는 게 맞네. 그래서 다른 애들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탄소 다음에 붕소 끝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기억 갑니다. X는 탄소인가요?라고 되어 있는데 X는 탄소가 아니라 질소고요. A라는 거 3, B라는 거 1이니까 더해주면 4다. D은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인데요. Y랑 Z가 모두 다 2주기 1s, 2s 다 채우기 때문에 S 오비탈의 전자수는 같아요. P 오비탈의 탄소는 두 개. 그러면 여기에서 B다라고 하는 붕소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2대 1이 맞습니다. 답은 D긋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석할 때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진짜 세는 것이 아니라 1s, 2s 같고 2p만 다르네. 그래서 얘네가 2대 1이다 라고 가주면 되고요. 우리 아까 앞서서 설명한 이거 가장 큰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고려를 할때 원자번호가 얘가 더 크겠지라는 추론을 통해서 조금 빠르게 찾았더라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y가 z보다 크네? 그럼 빠르게 찾았더라면 굳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혹시 고민했을 것 같아서 한번 써드렸고요. 사실은 이런 고민 없이 빠르게 질소, 탄소, 붕소 이게 원자번호가 큰 것부터 써줬으면 빠르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그럼 이제 이거를 응용하여서 원자가 전자수 문제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교재는 113쪽에 이제 문제가 등장합니다. 2, 3주기 15에서 17쪽 바닥 상태다라고 되어 있어요. 15에서 17쪽. 이게 또 하나의 힌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쓰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억과 니은은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오비탈 수냐, 피오비탈이 되는 전자수냐, 이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는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예요. 하나는 전자수, 하나 오비탈 수.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2p와 3p가 있기 때문에 최대 12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최대 이제 2s에서 2p까지 채운다. 또는 우리가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3s에서 3p까지 채운다. 그러면 4개까지 가능해요. 이게 지금 힌트예요.
왜 힌트냐면 3대 5대 10.

10이라는 아주 아주 큰 숫자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고, 니은이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얘네가 10개가 되려면 2p에서 6개 채웠고, 그 다음에 3p에서 4개를 채워줘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3p에서 4개를 채우는 애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빠르게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3s에서 3p, 총 4개가 됩니다. 그럼 얘가 4가 지금 사라진 거라면 나머지 애들도 4를 넣어줄 건데요. 이거를 4를 넣어줄 때 조건은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이게 2주기든 3주기든 s 오비탈 다음 p 오비탈까지 가서 4개가 되는 거라서 p 오비탈을 건드릴 수 있는 전자수여야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p 오비탈을 못 건드리는 전자수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여기에서 얘네가 3개다. 그러면은 지금 전자수가 3개야. 여기는 2주기, 3주기 상관없이 2p, 3p 상관없이 p 오비탈은 전자수기 때문에 2p 3이란 뜻인 거고요. 그러면 2p 3, 그러면 2s에서 2p까지 모두 4개를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는 2p 5, 그럼 얘도 2s에서 2p까지 모두 다 건드릴 수 있게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얘네가 지금 p 오비탈 전자수가 만약에 3p까지 넘어갔는가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만약 얘가 3p1이야. 그러면 3s와 3p1? 그러면 사실 원자가 전자수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두 개거든요. 그래서 그 원자가 전자수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다 건드리는 이 관계만큼 p오비탈의 전자수가 있는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모두 다 2p3에서 p오비탈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 얘도 지금 하나 또는 두 개씩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개 오비탈 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가볼게요. 기억은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었거든요. 그래서 틀렸다. 그리고 기억이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였다. 니은 갑니다. 또 나왔어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이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게 26학년도 수능에 나왔다 보니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두 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EP5인데, EP5는 1s, 2s, EP에서 두 개에서 총네 개입니다. x라는 건 1s, 2x만 두개 들어있죠. 그래서 x의 두 배가 맞습니다. ㄷ, 원자가 전자수는 y랑 z를 비교해 봤을 때, y다, z다, 원자가 전자수 단계가 더 크다. 똑같은 2p에서 전자수가 더 많으니까. 또는 사실은 얘가 17, 얘가 16 쪽이니까 7, 6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다.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가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였는데 최대 가능한 애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서는 결정을 했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지만 옆에 보는 것처럼 15에서 17 쪽이라는 딱 제한을 걸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로 굳이 튀지 않고 이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었고 이게 지금 실제 값이다라는 가정을 풀었을 때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비율을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133쪽에 8번입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실제 값이 아니라 비율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해석해 보는 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가 전자수를 조금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 근데 제가 여기서 해보고 싶었던 건홀 전자수분에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이렇게 나눈 값들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문제처럼 누구와 누구와 누구에 대한 거다라고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15에서 뭐 17쪽 원소다라고 주어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봤으면 내가 쓰는 게 편할지 아니면 이 비율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편할지를 빠르게 판단해 줘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W에서 Z는 붕소, 산소, 나트륨, 마지막 인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네 가지 원소면 쓰는 게더 빠르겠죠. 그래서 WY에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합은 10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바로 지금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10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지금 이렇게 뭐

하나, 두 개밖에 안 된다 해도 WY가 누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 나중에 사용하는 힌트로 쓰려고 하고요. 여기에서 B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전자가 들어간 S 오비탈 수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했는데 이 S 오비탈 수는 주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는 2주기, 얘네는 지금 3주기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가 2와 3으로 결정 이미 되어버렸고요. 홀전자 수만 써보도록 할까요? 여기가 1, 2, 여기 1, 3. 딱 보았을 때 얘네가 지금 어떤 관계예요? 3대1이에요. 그래서 3대1을 우리는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가 X인 거 확정. 그럼 이제 중요한 건 1에 대한 비율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얘가 Y나 Z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게 얘인 겁니다. W와 Y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합은 1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P다라고 하는 이 인이다라고 하는 애는 2P에서 전자 6개, 3P에 3개, 그래서 9개거든요. 그러면 2P에서 전자 하나밖에 없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 둘에 대한 관계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하나가 지금 누구여야 돼요? Y여야 돼요. 얘가 그럼 Y, 얘가 바로 W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결정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요. 1에 대한 비율이 2와 2, 얘가 바로 1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만 더. 얘가 지금 1과 1이었고, 얘가 지금 3과 3이라서 2와 2여서 1이었고, 3과 3이어서 1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1에 대한 비율로 얘네 둘이 Y와 Z에 대한 후보였고, 그러면 얘네들 짝을 지을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개고요. 얘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6개고요. 서로 지금 짝을 이룰 수 없는 게 얘는 X로 확정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짝을 지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인과 붕수밖에 안 돼서 얘가 Y다. 그럼 그 짝은 바로 뭐가 된다? W 된다. 그럼 자동으로 Z 자리는 산소가 될 것이다. 라고 가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자료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지도 한번 더 봐주시면 좋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얘와 얘가 나오고 그리고 W와 Y도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활용을 했고 이네 가지라면 쓰는 것이 더 빠를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만약에 조금 후보지가 많아진다면 뭐 2, 3주기 원소 또는 2, 3주기에서 또몇 조에서 몇 조까지 좀 많아진다면 얘네들의 이 상대값 비율을 실제값으로 바꾸는 게더 조금 수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대로 써주는 게더 빨랐어요. 그래서 W는 붕소기 때문에 2주기 원소가 맞는가? 네, 맞습니다. ㄴ은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인데요. 이 X라고 하는 건 나트륨이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EP6, 3s2까지 있으니까 EP 6개 있는 애. Y라는 애는 지금 인이죠? 그래서 EP6에다가 여기에서 3P3까지. 그래서 6대 9, 2대 3이 맞습니다. ㄷ은 원자가 전자수는 Z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13조.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가 3일 것이고, 얘는 6, 여기 1, 여기에선 5. 그래서 당연히 산소가 가장 큰게 맞습니다. 그럼 기역님,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때 어려울 건 하나도 없었다. 그냥 여기에서 주어진 원소들에 대해서 홀전자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만 잘 나타내주면은 이 비율들이 눈에 잘 보이도록 3대 1 이런 것들이 보였을 거예요. 다만 이제 1대1로 같은 값 나오는 거는 나머지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요, 바로 다음 시간에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들 잘 복습하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의 유니버스 피날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끝나는지, 아니면은 뭐 더하기 뭐에 대해서 오비탈 수,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 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비탈에 들은 전자수로 끝나는지, 오비탈 수로 끝나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실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에 들은 전자수, 이런 식으로 문장이 길어졌을 때 우리가 혹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사실 여러 번 연습시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데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더하기, 이런 것처럼 홀전자수 분해, 무엇 무엇, 아니면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분해,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아니면은 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S오비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우리한테 또 물어볼 수 있는 오비탈 수도 물어볼 수 있어요. 두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도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연습이 안된 친구들은요, 이런 것들을 수능항상 풀어보시면서 반복되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싹 정리해서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은 이제 수능항상 다 풀어보시고 어떤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내가 혹시 작년 26학년도에 나왔던 수능에서 전자 두 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취약한지 한번 더 확인해 보면서 취약했다면 왜 내가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는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같이 비교할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EP2와 EP4를 많이 헷갈려해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우리가 결정을 지을 때요. EP2와 EP4는 다르죠? EP4에서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EP2에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주의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생명과학원 변춘수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다 보면은 정말 한끗 차이더라고요. 문제를 뭐 맞고 틀리는 게다 몰라서가 아니고 선지 하나에서 좀 실수가 나는 경우가 많고 또 등급을 가르는 것도 많은 문제 차이가 아니고 한 문제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한 끗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힘이 된 한마디입니다. 인생은 1인치의 게임이다. 그래요. 1인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할때 이것까지 해야 되나? 좀 과하지 않나? 할까 말까 싶을 때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사소한 하나의 문제가 성패를 가를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수능 완성의 테마 10, 사람의 유전병 문제풀이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 교재 81쪽에 테마 대표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병은 생명과학 원 수능에서 가장 고난도로 출제되는 문제고, 이게 바로 2026 수능 문제였습니다. 형질 3개가 나오는데, 가나다.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가 가나다가 아니야. 기역니은 디귿이야. 그래서 표 위를 보면, 기역니은 디귿은 가나다를 순서 없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형질을 대응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부모 밑에 선 긋고요. 그리고, 자녀 4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래요. 비분리로 설명할 거고. 그리고 A, B, D인데 두개 X 하나 상, 두개 우성 하나 열성. 이런 건 여러분 잘 밑줄 쳐놓고요. 근데 선생님 처음에 말했지만 이게 가나다였으면 좀 쉬웠을 것 같은데 기역니은 디귿은 가나다를 순서 없이라 일단 형질 대응을 하면서 누가 X에 연관돼 있고 우성 두 개, 열성 하나라 그랬는데 열성 하나는 뭔지 이런 걸 찾는 게 조금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출제자가 이런 숫자를 주는 데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여기부터 보자. 아버지, 어머니가 스몰 b가 1로 똑같은데 XO, OX, XO 발현 여부가 다 다르네. 여러분, 이게 상이라면, 스몰 b가 1인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당연히 표현형이 똑같아야지. 나의 발현 여부가 똑같아야 되죠. 위아래 패턴이 똑같아야지.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이 나는 X에 있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게 1인 여자죠, 여러분. 1인 여자.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만들고, 어머니는 이렇게 만들어서 열우로

표현형이 다르게 만들어야지. 아직 누가 나인지 모르지만 나는 X 유전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선생님 지금 이걸 해석했단 말이야. 또 그다음 해석은 여긴데요. 여기서 보면은 1이라는 거는 그리고 남자라는 거는 정상이에요. 정상 자녀예요. 무조건 표현형이 똑같아야 돼. 선생님이 지금 다를 수 있지? 아, 그거는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을 다르게 할때 얘기고, 이게 상에 있어도 라지 디 스몰 디, 라지 디 스몰 디. X에 있어도 스몰 디 와이, 스몰 디 와이로 DNA 상대량이 같은 두 남자는 표현형이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OX, XO,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아, 여기를 다로 하고, 모두 O 패턴인 거야. 이제 이렇게 상으로 하면은 다가 우성이 되는 거고, X로 하면은 이제 스몰 d y가 병이 발현됐으니까 다는 열성이다. 이렇게 하는 DNA 상대량이 같은 두 남자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지금 알아낸 게 뭐냐면요. 나가 X에 있다. 이거랑 기억은 다 형질이다. 이걸 알아냈어요. 근데 이 문제 첫 번째 줄에 두개 X라고 했으니까 X 연관이 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얘를 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붙어 있는 여기 얘를 가나로 한 다음에 여기를 X 연관으로 했을까? 그랬을 때 부, 모, 두 명의 아들, 한 명의 딸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X 연관 문제를요. 저 패턴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현재 OX 패턴이잖아요. 아버지는 X 염색체 하나 가지니까 패턴, 그 유전자가 곧 형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엄마를 먼저 쓸게 아니고, 두 명의 아들을 쓸게요. 한 명은 XO 패턴, 한 명은 OX 패턴이니까, 한 명은 이렇게 태어난 아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죠. 그러면 엄마는 이형 접합자인데 X니까, 미발현이 우성이 되는 거고, 이형 접합자인데 O니까, 5가 우성이 된다라고 우열을 판정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딸이요, 딸. 딸이 병병, 5, 5 패턴이 뜨려면 열성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우성이 뜨면 안 돼. 열성, 열성. 이렇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XX 패턴이니까 여기가 패턴이 뭐였어야 돼? X 패턴이어야 돼. 모순. 따라서, 니은 디귿이 X 연관은 아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뭘 알아냈냐면, 이렇게 X 연관이 아니면 이거거나 이거란 얘기야. 선생님 지금 이거 알아냈어요. 이거 다가 X에 있다. 그럼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X 연관을 시키고 이렇게 상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그 X 연관일 때, X일 때 스몰 DY가 되는 거죠, 이들이. 스몰 DY인데 병이야, 병. 그래서 병은 열성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두개 우, 하나 열이라 그랬단 말이야? 하나 열이 나왔으니까 자동으로 두개 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이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는 스몰 B이니까 X 패턴이고, 어머니는 라지 B 스몰 B니까 O 패턴, 이렇게 떠야 돼. XO 패턴, 여기. 여기가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 연관이고요. 니은은 가형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가에 대해서 먼저 쓰면은 아버지는 병이니까 라지 A지만 밑에 정상 떴으니까 이렇게. 어머니는 정상이니까 스몰 A, 스몰 A. 이렇게. 가는 이렇게 끝내면 되고. 그, 나, 다를요. 쌤이, 나, 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나, 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대로 아버지 이런 패턴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 오 패턴.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 XO 패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이형 접합자인데 O니까 발현이 우성. 어머니는 병이 발현됐지. 이런 식으로. 딸은요. 딸은 여기가 병이 발현되려면은 동그란 표시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녀 2가 되는 거야. 이형 접합자니까 X에 미발현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마지막. 자녀 4는 클라인 펠터인데 발현이 되려면은 5를 받긴 받아야 돼, 우성 유전자를. 그 다음에 미발현이 되려면은 역시 우성 유전자를 받긴 받아야 돼. 그럼 5를 줄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엄마고, X를 줄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빠거든. 따라서 저 자녀 4는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아서, 즉 아버지의 감수 1분열 비분리로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가 수용돼서 이 우성 유전자 받고 여기서도 이제 우성 유전자 받아야 여기 발현에 미발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가 유전자는 X염 색채 있다? 아니에요. 간상에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것은 감수 1분열에서, 그렇지,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 끝까지 집중하세요. 정자 맞습니다. 다음 디귿. 자녀이는 아까 이 딸인데요. 이 딸에서 여러분 지금 이 패턴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미발현. 그래서 스몰 b 라지 d. 여기는 발현이니까 라지 b 스몰 d. 딸은 이렇게 연관돼 있어서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세포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디귿 틀렸네요.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테마 대표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네, 다음 닮은꼴 문제 가볼게요. 얘도 역시 부모 밑에 선 긋고 밑에 보니까 자녀 사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했으니까 비분리로 설명할 거고요. 가나다 형질인데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한 점이 이 테마 대표 문제랑 닮았습니다. 기호 정리 좀 해볼게요. A, B, D. 그래도 얘는 좀 낫다. 왜냐면 가, 나의 유전자는 X에 있고, 다는 상에 있다라고 알려줬거든. 아까는 우리가 찾아야겠지만. 그리고 가는 우성 형질이다까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와 다중 하나는 우성이고, 하나는 열성이다. 그리고 여러분 해야 될 일, 이 기역 니은 디귿이 가나다 중에 뭔지 형질 대응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DNA 상대량도 나왔네요. 네. 자, 일단 이걸 알려준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가는 우성 X거든요? 그럼 이제 우성 X 유전에서는 병렬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지금 보면은, 병남, 병렬, 이건 만족이고요. 병남, 병렬, 여기도 만족이고. 근데 여기 봐봐. 병남인데 병렬가 아니죠. 그쵸? 그러면 이 적어도 얘는 우성 X는 아니니까 얘가 가는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가가 얘든 얘든 아버지가 정상, 미발현이라는 얘기는 스몰 a, y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시작을 여기 1, 0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발현이 됐으니까 라지 a는 갖긴 가져야 되니까 스몰 a가 두 개일 순 없겠지. 그래서 라지 스몰 a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선생님이 처음에 쪼갤 때 출제자가 가가 우성 X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니다. 그럼 얘든 얘든 아버지는 스몰 AY니까 스몰 A1. 어머니는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스몰 A 1. 여기도 1인 남녀네. 1인 남녀. 1인 남녀니까 이렇게 패턴이 다 달랐던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또뭘 알아낼 수 있냐면은 아버지가, 네, 라지 비만 같고, 그죠? 자, 한번 써볼게요, 저기 이제. AB는 X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DNA 상대량을 줬기 때문에 기호로 쓰는 게 편하겠네요. 아버지는 스몰 A에, 그 다음에 라지 B인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어머니는 라지 A 스몰 A에, 그 다음에 스몰 B인 여자가 되는 거예요. 두 명의 아들을 한번 볼게요. 두 명의 아들을 봤을 때, 이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이게 누가 간지 몰라도 라지 Y니까 여기가 0,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딸볼 건데요. 딸이 2인데 뭐가? 스몰 A, 스몰 B가. 딸은 이런 딸 아니면 이런 딸이거든요. 근데 이런 딸은 스몰 A, 스몰 B가 1 더하기 1 해서 2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딸은 스몰 A, 2, 스몰 B니까 3이겠지? 아, 그래서 이 자녀 2는 이런 조합이고, 그리고 여기가 1, 1이다. 됐습니다. 라지 스몰 A면 병이 발현이 돼야 돼, 가가. 가가 발현이 돼야 돼. 여기다, 여기. 그래서 여기가 가다라는 거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네, 거기까지. 그리고, 라지 비 스몰 비. 네. 그 다음, 이제 자녀 3 가볼게요. 자녀 3이 이제 정상이면은 스몰 AY니까 1, 1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쪼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B의 우열을 좀 찾고 싶은데요. B는 일단 스몰 B DNA 상대량이 같은 이두 남자의 경우에는 표현형이 똑같겠지. 스몰 BY, 스몰 BY로 패턴이 똑같아야 돼. 여기 패턴이 다르잖아. 그래서 패턴이 똑같은 여기를 나로 해주고 스몰 BY인데 병이 발현됐으니까 병은 열성이다. 이렇게. 괜찮죠? 그럼 딸은 미발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X 연관이고 가나가 얘는 다로, 얘는 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건에서 나다 중에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 열성이니까 다는 우성으로 해주고 아버지는 다가 발현됐으니까 우성을 갖고요. 어머니는 열성입니다. 스몰 D, 스몰 D. 근데 밑에서 이제 열성이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도 스몰 D 줄수 있어서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녀 4 한번 해석하고 선지로 가볼게요. 자녀 4는요, 가가 발현이 돼야 되니까 라지를 일단 받아야 돼. 이거를. 그리고 나가 미발현되려면 라지비를 받아야 돼. 그럼 아빠한테 이거 받고 엄마한테 이거 받고 그러면서 클라인펠터 남자여야 되니까 이렇게 만나야 되겠네요. 그쵸? 아버지의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정자가 형성됐다. 네, 선지 가볼게요. 기역은 나입니다. 틀렸고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 끝까지 집중. 네, 맞고요. 자녀 2는 이런 자녀인데, 라지 스몰 비 연관돼 있고, 스몰 A 라지. 스몰 A 라지 비 연관된 거? 네. 가질 수 있고, 이제 자녀 2 같은 경우에, 병이 발현됐으니까 라지디 스몰디, 네, 스몰디도 가져서 이런 생세포 형성될 수 있다는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닮은 꼴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우리 이제 수능 3점 테스트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재 87쪽입니다. 자, 이 문제 이제 체세포 분열 과정이래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 상대량 1, G1기, DNA 상대량이 증가하고 있는 S기, 그 다음에 여기는 G2기와 분열기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XXY네요? 뭔가요? 그렇지. 클라인펠터 증후군. 네, 선지 가볼게요. 구간 1에는 기억. 기억이 뭐냐면 나는 기억 시기에 관찰한 핵형 분석 결과. 핵형 분석이라는 건요, 체세포 분열 중기를 쓰는 거야. 그때 가장 염색체의 수나 모양 보기가 좋아서요. 고도 농축돼 있어서. 어쨌든 G1기가 아니고 여기 분열기에 중기 세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구간 1에는 기억 시기 세포가 있다는 틀렸습니다. 터너 증후군 아니고 뭐예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에요. 그리고 구간 2는 S기로서 S기 세포에는 핵막이 있죠. 정답은 3번 디귿이고요. 나온 김에 그 염색체 수 이상 정리를 좀 하자면요. 21번이 3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21번 봤을 때 이제 3개 있으면 그 사람은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운 증후군에서 예를 들면 21번 3개를 그려놓고 상 염색체에 염색 분체 수 해서 뭐 분수 이런 거 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상 염색체는 22개가 아니지. 22번까지 쌍으로 있으니까 원래 정상적으로는 44개인데 21번이 한개더 있으니까 45개가 되는 거죠. 다운 증후군의 체세포 속의 상 염색체 수는 45개야. 근데 염색체 하나당 두 개의 분체로 돼, 염색 분체로 돼 있으니까 분자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 분체, 그리고 상, 여기 22번까지 있으니까 22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2쌍이 있는 거지, 정상적으로는. 그런 거 숫자 계산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X가 하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관상 여성이나 불임. 터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XXY. 이거는 이제 외관상 남성, Y가 있어서 남성이지만 불임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이세개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래서 이 터너 증후군은 글자 수가 두 개고 클라인펠터는 다섯 개잖아. 그래서 글자 수 많은 게 성염색체 많다. 이렇게 기억해주고 Y의 유무로 남자 여자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커너는 외관상 여성, 그리고 클라인펠터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인펠터 찾는 표각에도 문제다. 그럼 일단 남자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클라인펠터는 남자, 터너는 여자. 네. 그리고 여기 디귿선지 이제 횡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간기하고 분열기를 좀 구분해서 얘기하면 간기, 지원기, S기, G2기, 그리고 분열기, 중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때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횡막. 간기 세포에는 횡막이 있고요. 분열기 전기 때 횡막이 사라져서 중기 때는 횡막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염색체. 염색사가 응축해서 염색체가 되는데 그 응축은 분열기 전기 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염색체는 분열기 중기 땐 관찰되지만 간기 때는 관찰되지 않아요. 염색사 상태로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염색체의 잘록한 부위를 동원체라고 하잖아요. 동원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G2기 세포에서 동원체가 관찰된다. 그러면 틀린 선지야. 염색체가 있어야 동원체가 있는 건데 이 간기에는 염색사 상태로 있거든요. 그다음 마지막 방추사. 이 동원체에 붙는 이 방추사가 분열기 전기부터 관찰됩니다. 이 G2기 때는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지 방추사가 관찰이 시작되는 건 분열기 전기 때야. 그래서 분열기 중기 때는 방추사가 관찰되지만 간기 때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비교하고요. 이거를 이제 구분 짓는 그 특징은 여러분 그 분열기 전기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횡막이 사라진다. 그 말은 간기 때는 횡막이 있었단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된다. 그 말은 간기 동안에는 아직 염색체 관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염색사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뭔가 응축이 좀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S기 때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일어난다 이런 오답 많이 내거든요. 아니야. S기 때도 염색사로 존재하고 응축은 분열기 전기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방추사가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간기 동안에는 방추사 관찰이 안 된다. 그래서 분열기 전기에 일어나는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하면 간기하고 분열기를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네. 1번 문제 같이 하면서 개념 설명해 봤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2번. 유전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 중에 두 개는 21번. 상연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X에 있대요. 그 다음에 어머니만 알려줬네요. 아버지도 생각을 하면서 풀어줘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녀 3이 성비분리로 태어난 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제 21번 연관인데 그쪽에선 이상이 없고 X쪽 성비분리가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생세포와 정상 생세포가 수정돼서 자녀 3이 태어났대요. 네. 여러분 이 표는 이제 012표입니다. 여러분 012표에서는 누구를 먼저 보냐면 2, 0 이런 거. 왜냐면 그거는 그것만 두개 갖는다. 그것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녀 1이 라지비라는 걸 한번 보세요. 일단 남자야. 남잔데 라지비가 두개 있어. 위치는 어디입니까? 네, 상이라는 걸 말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이 여자는 스몰비 스몰비예요. 근데 여러분 2하고 0이 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는 뭐여야 돼? 부모는 1이어야 돼요. 선생님이 위에다가 아버지도 생각을 해볼 거면 아버지도 1이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2하고 0, 0하고 2는 1촌 불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라지비 스몰비, 어머니도 1, 라지비 스몰비로 라지비도 태어나고 스몰비도 태어나는 상황이야. 근데 여러분 이거 21번 연관이니까 이렇게 연관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관이에요. AB 연관이거나 BD 연관이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숫자를 보니까, 여기 특이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의 이제 핵심이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 보세요. 만약에 A랑 B

B가 연관돼 있으면 저 자녀 1은 라지비라지비로 이렇게 태어난 자녀고 저 자녀 2는 이제 스몰비 스몰비로 태어난 자녀인데 자녀 1, 2가 모두 다 스몰A 스몰A여야 돼. 0이잖아요, 여기가 0. 라지가 0이잖아. 그럼 얘도 스몰A 스몰A, 얘도 스몰A 스몰A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가 라지가 1이 될 수가 없지. 모순. 다시 이제 이걸 안 쓰고 선생님 말로 설명하면 일단 남자인데 2니까 B는 상이다. 그리고 자녀 1과 자녀 2는 서로 다른 조합이에요. 부모가 라지비스몰비인데 한 명은 라지비라지비, 한 명은 스몰비스몰비 조합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조합인데도 둘다 스몰A 스몰A라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다 스몰A 스몰A였어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 라지의 1은 모순이 되는 거야. 따라서 결론, 누구를 상 연관시킬 거냐면, 이렇게. AB가 아니면 BD, 이렇게. 그래서 BD를 연관시킬 거예요. 근데 BD를 연관시킬 건데, 또, 이때 누구부터 하면 좋을까? 이거 있지, 이런 거. 그러니까 2, 0, 이런 게좀 특이 숫자예요. 얘는 스몰 D, 스몰 D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태어난 애니까 스몰 D, 스몰 D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 스몰디 하나니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얘는 라지 디스몰디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가 라지비 라지비가 라지 디스몰디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가 이면서 아버지는 스몰디 스몰디, 어머니는 라지 디스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버지가 위에 없어서 선생님이 아버지를 어머니 위에다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 연관의 상황이고, 그다음 이제 A는 쉽습니다. 이거는 지금 X에 있어요. 두개상 연관, 하나는 X에 있고,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면, 라지의 스몰A예요. 어머니가 라지의 스몰A야. 근데 밑에 이제, 그래서 스몰A Y인 아들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스몰A 스몰A인 딸이 태어났어. 이런 거. 딸. 그러면 스몰A 스몰A. 아버지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녀 3은 원래 남자니까, 이게 최댓값 1이거든요. 근데 X가 두개 있다는 거는 클라인펠터란 얘기야, 얘들아. 클라인펠터는 마치 여자와 똑같아요. X가 두 개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라지에이가 2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라지에이를 줄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어머니의 감수 2분열 비분리로 라지에이, 라지에이와 정자, Y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자녀 3.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아버지는요, 이렇거든요. 그래서 스몰A 당연히 가질 수 있고, 라지비 스몰D를 모두 갖는 정자, 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 자녀 3의 경우에는 성비분리라고 했죠? 그죠? 성비분리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죠? 다운 증후군이 아니고,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기억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어머니의 감수 2분열에서.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디귿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상 연관을 찾는 게좀 포인트였는데 시작은 2, 0, 0, 0.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가 상 연관이다. 그리고 나서도 또 여기 2.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문제 이제 정리하면서 뭐라고 정리해 두냐면 0, 1, 2가 나온 표에서는 0이나 2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나중에 이 문제가 풀이 방법이 금방 기억날 거예요. 네, 2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가볼게요. 감수분열 과정을 그려줬는데 이쪽은 이제 난자형성 과정 하나만 크죠? 그다음에 이쪽은 정자형성 과정입니다. 그린 가와 나는 각각 여자 P와 남자 Q의 생리세포 형성 과정인데 1은 얘, 3는 얘. 근데 여러분 해야 될일 AB가 저 2, 4 중에 뭔지 대응하는 일이에요. 가에서는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쪽 여자니까 XX. 감 1에서 비분리 일어난지, 감 2에서 비분리 일어난지, 성비분리가 일어났고, 나에서는 21번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해야 될 일, 이 기역 니은에다가 22, 23 대응하고, 디귿 니은에다가 0하고 1 대응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정해줬죠? 이거는 성비분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염색체

이건 21번 비불리지. 성은 제대로 분리돼서 지금 3 쪽에 X가 갔대요. 이쪽으로 X가 갔어. 그럼 이쪽으로 뭐가 갈까? Y가 가겠죠. 그래서 여기 Y가 1이고 디귿이 1이니까 리을이 0이다.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쪽 나부터 먼저 해보면요. 만약에 감수 1분열에서 21번 비불리가 나왔으면 여기서 이미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이 돼서 21, 23 이런 식의 조합이었어야 되거든요. 아니죠. 22는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쪽엔 이상이 없다. 그래서 비불리는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할수 있고 이쪽이 지금 n 플러스 1이니까 21번이 하나 더온 거야. 이쪽은 이제 n 마이너스 1 이렇게 감수 2분열에서 21번 염색체 비불리가 일어났다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같은 경우에 X가 두 개가 있고 여기는 X가 없어요. 얘도 이상하고 얘도 이상하다. 그치? 양쪽에 다 이상이 벌어졌다는 건 감수 1분열에서 비불리가 일어나서 이쪽으로 몰려온 거죠. XX가.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쪽엔 X 두 개, 이쪽엔 X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 표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A는 2이다. A는 4죠? 틀렸고요. 가에서 염색체 비불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그렇죠. 맞고요. 다음 디귿. 4가 정상 난자와 수정되어 태어난 아이는 다운 증후군. 왜냐면 21번 비불리라고 했고 이쪽에 상염색체가 23개라는 거는 21번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21번이 여기 정자 속에 두 개가 들어있고 난자 속에 하나가 더올 테니 세 개. 그래서 다운 증후군 맞고요. 게다가 이 후 쪽에는 y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y랑 난자 속에 x가 만나서 다운 증후군 남자아이가 태어난다까지 맞다라고 우리가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이제 비불리 문제였는데 항상 우리가 염색체 숫자를 생각할 때는 정상을 기점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n에 상염색체 수 22개 그리고 성염색체 수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성비불리냐, 상비불리냐를 가지고 해서 이제 개수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 여자는 XX니까 감 1에서 몰려가고 안 가고. 근데 만약에 남자 쪽에서 성비불리가 일어나면 XY가 몰려가고 안 가고 이런 식으로 감수 1분열 비불리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거고요. 감수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냐?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럼 염색 분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염색체 수, X, Y 수를 알려줬으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 막 DNA 상대량, 유전자의 DNA 상대량까지 해서 그 ABD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유전자 위치까지 찾아지면 조금 난이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3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네, 다음 4번 가볼게요. 네, 4번. 세 가지 형질입니다. 가나다. 두개 X 하나 상이래요. X 연관이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두개 X 하나 상.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밑에 선쫙 긋고요. 이런 표 가계도는 그다음에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핵형이 정상이다라는 말은 염색체 수가 정상이다. 그러니까 클라인펠터나 터너 증후군 이런 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24와 22가 만나서 자녀 4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24랑 22가 만나서 46이 됐다는 것을 아까 가족 구성원에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n 플러스 1, 누군가는 n 마이너스 1, 정자 난자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염색체 수는 정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녀 4. 네, 비분리가 1에 일어났다. 네, 여러분, 우리 찾아야 될게 뭐냐면 두 개의 x 연관이 뭔지를 찾는 게좀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물론 그림으로 옮길 수 있지만 그림으로 옮기는 건 시간이 걸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부모 밑에 선을 쫙 긋는 이유가 부모랑 자녀만 한번 봤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갑툭튀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지금 정정 사이

중에서 병이 나왔잖아. 갑툭튀. 병은 열성이다라고 할, 나는 열성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발리에도 여기서 보면 좋은데 병년대 병남이 아니죠. 자녀 3, 딸과 아버지. 병년대 병남이 아니지. 열성 X는 아니다. 뭐다? 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그래서 나가 상으로 벌써 판별이 됐으니까 자동 가와 다는 X 연관이 되겠네요. X 연관은 이제 X 발례만 보면 될것 같은데 얜또 게다가 갑툭튀도 줬어. 지금 병병 사이에서 정이 나왔기 때문에 갑툭튀. 정상은 열성이고 병은 우성이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여기 엄마랑 이 자녀 입아서 병년대 병남이 아니죠. 열성 X 아니니까 우성 X다. 네, 그것도 좋습니다. 간은 혹시 여기서 판별이 되나 한번 볼게요. 간은 남자 여자 패턴이 똑같아서 판별은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이게 X 연관인 걸 알아냈거든요. 선생님 X 연관을 패턴으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 가, 다 순서대로 오, 오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쓴다는 이유는 아버지는 형질이 곧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병 유전자가 라제인지 스물에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일단 이렇게 쓸게요. 아버지는 오오 패턴. 그다음에 이제 엄마를 쓸 때요. 엄마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 두 명의 아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X염 쓸때두 개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아들은 이렇게, 한 명의 아들은 이렇게 태어났을 거라 이런 문제 세팅에서 두 명의 아들을 공개할 때는 엄마의 연관 상태를 공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 1 같은 경우 여기가 XO 패턴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고 자녀 2 같은 경우 여기 XX 패턴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죠. 그래서 엄마가 여기가 X였던 거야. 그리고 엄마가 이형 접합자인데 X니까 여기 봐야 되는군요. 다시. 선생님 잘했나? 자, 다시 확인. XO, XX. 가랑 다를 봐야 돼. 그래서 엄마는 여기 미발현이었고 엄마 이형 접합자인데 발현됐으니까 발현됨이 우성이죠. 이렇게 가다. 자, 이제 핵심은 딸이에요, 딸. 딸이 지금 여기가 발현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발현이 되는데 딸은 이렇게 태어나든 이렇게 태어나든 위에 대해서 가에 대해서 이형 접합자입니다. 이형 접합자의 형질이 우성이므로 가가 우성이다라고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에 대해서 네. 그 자녀 3이 결정이 안 되네요. 이렇게 태어나도 병의 병이고 이렇게 태어나도 병의 병이라서 네, 자녀 3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것 같아요. 선지에서. 자, 마지막 이제 돌연변이 자녀를 해석할 건데 그 돌연변이 자녀 사는 돌연변이 자녀는 여기가 열성이에요. 스몰 A만 가져야 돼. 그다음에 여기도 열성이에요. 스몰 D만 가져야 돼. 그러면서 핵형이 정상인 딸이에요. 스몰 A만 갖고 열성, 스몰 D만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XX 패턴만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렇게. 따라서 22 더하기 24, 즉 엄마 쪽에서 X를 두개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정자 속에는 상 22개에 그리고 성은 없는 거야. 그다음에 아버지는 어머니는 상은 22개 정상인데 X가 두개 있는 거예요. 상 X, 상 X. 그래서 44 더하기 2, 46. 핵형 정상인 딸. 어머니의 감수 몇 분열? 감수 2분열 비분리. 네, 선지 가볼게요. 간은 우성 형질이다. 네, 맞고요. 니은. 다의 유전자는 상 염색체에 있다. 아니에요. 가다가 X 연관이었어요. 틀렸고요. 기억은 감수 1분열 아니고, 뭐, 감수 2분열. 여기가 일단 틀렸고요. 어떤 문제는 여기 감수 2분열은 잘했는데, 끝에 정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난자입니다. 여기 1이 틀렸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기할게요. 이 문제 갑툭튀를 줬어요. 그리고 X 발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전환하지 않고 이표 자체에서 보는 게 가장 빠른 풀이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상을, 나가 상에 있다를 바로 줘서 가다 연관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가다 연관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저 딸에서 우리가 가가 우성이라는 거를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패턴으로 했을 때 유리한 점은 이게 병유전자가 뭔지 몰라도 아버지의 패턴을 그대로 남자는 형질이고 유전자이기 때문에 자녀 1 남자는 XO 패턴, 자녀 2는 XX 패턴을 해서 이게 이제 어머니의 패턴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X연관일 때 선생님이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4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5번 가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ABO식 혈액형과 유전 형질 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세 가지 형질. 가는 H에 의해. 그리고 H와 가의 유전자와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같은. 아, 위치 알려줬네요. ABO식과 가는 상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T는 어디 있대요? X에 있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A 더하기 B 값은 3으로 맞춰주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조건, 어머니와 자녀 2 각각에서 가와 나중 나만 마련되었다. 이거는 이제 우열 정보를 알려주는 것 같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중한 명에서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런 걸 치환 돌연변이라고 하거든요. 유전자가 바뀌는 거야. 근데 마지막 줄에 보면 가와 나중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대리유전자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단 혈액형 쪽 이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라지 H가 스몰 H로 바뀌든 스몰 H가 라지 H 바뀌든 만약에 가에 대한 이상이었으면 근데 여기는 H고 여기는 T고 그렇진 않다라는 문장이에요. 기억과 니은은 가와 나중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대리유전자 H든 아니면 T든 그렇게 해서 이제 치환 돌연변이가 일어난 생식세포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돼서 자녀 3이 태어났대요. 자녀 3은 그 H나 T 해석할 때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혈액형이 다 나와서 지금 혈액형 이상은 아니거든. 마지막 줄에 보면 가와 나중이라고 했으니까 혈액형 먼저 썼습니다. 게다가 또 연관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A형, 어머니 B형, 자녀 1 B형, 자녀 2 A형, 자녀 3 O형. 얘도 H나 T 쪽의 이상이지 혈액형 이상은 아니니까 좋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일촌 관계에 A형, B형 뜨면 여러분 A 준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AO, BO. 확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혈액형 먼저 깔았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라지 H랑 라지 T 더한 값은 뭐부터 봐야 될것 같아? 지금 0, 2, 1 있는데. 그치? 0부터 봐야지. 왜냐면 0은 0 더하기 0으로 쪼개지니까. 그래서 자녀 1 같은 경우에 라지 H가 없다. 스몰 A, 스몰 H. 자녀 1 딸입니다. 여자. 따라서 라지 T가 없다. 스몰 T, 스몰 T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부모 완성 좀 해볼게요. B, 스몰 H, O, 스몰 H 받으면서 아버지 남자예요. 스몰 T, 스몰 T 받았습니다. 이 정도?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아버지 가볼게요. 아버지는 라지 T는 없죠. 스몰 T Y니까.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면서 1, 0이네요. 이렇게 확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녀 2 같은 경우에 A를 아버지로부터 받으니까 라지 H를 받고요. 자녀 2 역시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스몰 T를 일단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O를 이제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어머니에서 라지 H, 라지 T가 두 개가 떠야 되는데 지금 이 남은 자리를 라지 H, 라지 T로 해야 2죠. 그쵸? 그래서 여기 라지 H, 라지 T로 하고 어머니도 1 더하기 1로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자녀 2 같은 경우에 어머니로부터 5 라지 H를 받고 그래서 이제 2에다가 일단 여기는 2가 확보됐어.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3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아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조건에 어머니와 자녀 2에서 가와 나중 나만 발현됐다 그랬으니까 어머니 먼저 할게요. 어머니는 이게 정상이야. 정상병, 간의 열성이다라고 할수 있고 이런데 나가 발현됐어. 그러니까 나가 우성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정상에 나가 발현이 돼야 돼. 나가 발현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라지 T가 있어야 돼. 아하, 여기가 1이네. 그러면 이제 A가 3이 떴으니까 B는 0이 되겠습니다. B는 0으로 할게요. 자, 예제만 한번

0: 해보자. 라지히치 어때? 근데 이상하다, 그지? 여기 라지히치 받을 텐데. 괜찮아. 돌연변이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쪽엔 정상적으로 오스모레이치를 줄수 있지만 어머니 쪽은 스모레이치를 못 주기 때문에 어머니의 라지히치가 스몰H로 바뀌는 치환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기역 니은을 물어보거든 집중해야 돼요. 기역이 라지H, 니은이 스몰H가 되겠습니다. 기역이 니은으로. 어머니 쪽에서 라지H가 스몰H로 바뀌었다. 역시 라지T 없어야 되기 때문에 스몰T, 스몰T. 근데 남자다. 아들이다. 그러면 스몰TY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네, 선지 가볼게요. 자녀 1에서 가와 나중 나만 발현되었다. 자녀 1은 가 발현. 그리고 나는 미발현. 가만 발현됐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기억 틀렸고요. 다음 니은. 그 치환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어머니 쪽에서 일어났죠. 어머니의 라지H가 스몰H로 치환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AB형이면서 가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을 확률. AB형이면서 가가 발현되지 않죠. 좋아요. 4분의 1.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되지 않으려면 열성이어야 돼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네. 2분의 1.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8분의 1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5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푼 문제 중에서는 사실 테마 9, 사람의 유전 가계도보다는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뭐 돌연변이가 껴있어서 그렇지만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2번 문제는 21번에 두 개가 있다 해서 이제 21번 연관을 찾는 게 포인트였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두개 X다 그래서 이제 X 연관을 찾는 게좀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분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푼 5번 문제처럼 뭐가 바뀌는,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치환 돌연변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 방식은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표가계도나 그림가계도에서 어쨌든 우열 상성을 찾는 것이 그게 기본이에요. 돌연변이 자녀를 빼고 일단 부모와 정상 자녀를 봤을 때 갑툭튀가 나온다. 그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열성이다. 그리고 X발레를 봐서 열성 X는 아니므로 열성 상이다. 이런 흐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가계도 분석이랑 똑같이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돌연변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연변이 상황도 구체적으로 성비분리가 일어났다, 혹은 뭐 상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방향을 딱 정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정상적인 생시세포가 수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정상은 N이지만 비분리가 일어나서 이제 M-1일 수도 있고 M+1일 수도 있고 어쨌든 EM-1, EM+1로 핵형은 비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풀어본 문제 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 22와 24, 염색체 수가 22개와 24개인 생세포가 수정이 되어서 가족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이런 말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는 하나 적게 주고 누군가는 하나 많이 줘서 그래서 EN이 됐단 얘기거든요. 핵형이 정상이다. 염색체 수가 정상이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상황이 둘 중에 이제 어떤 상황인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기역이 니은으로 바뀌는 치환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돌연변이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혈액형 쪽 이상은 아니다. 5번 문제 마지막 문구를 보면 가와 나중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대리 유전자다. 라지 H가 스몰 H로 바뀌든 스몰 H가 라지 H로 바뀌든 H끼리의 변화지 H가 T로 바뀌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잘 읽고 순서대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5번까지 같이 해봤고요. 6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우리 이제 지구과학 1 고난도 수능 완성편이 뒷부분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천체에 대한 내용들, 우주 파트 내용 살펴보고 있었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내용은 허블 법칙과 그리고 우주 팽창에 대한 내용입니다. 2단원에서 좀 계산 문제 간단히 나올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우주 단원으로 넘어오면요. 실제로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의 되게 낯설은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괜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정핀 내용 살펴본 다음에 2점 테스트에 있는 문제들부터 3점 테스트 문제들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정핀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 상당히 익숙하셔야 돼요. 우리 허블이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의 형태뿐만 아니라 이 스펙트럼을 관찰하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멀리 떨어진 은하들에서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거리가 멀수록 이 적색 편이 값이 크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이 거리와 후퇴 속도와의 관계식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블 법칙이고요.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거리와 후퇴 속도가 서로 비례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이름을 딴 허블 상수를 따서요. V는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를 곱한 값이다 라고 허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허블 법칙에 대한 식인데 그 이전에 이 후퇴 속도를 어떻게 구했냐? 적색 편이량을 통해서 후퇴 속도를 구한 거거든. 그래서 고유 파장에 대해서 파장의 변화량이 얼마나 나타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그 후퇴 속도 V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는데 람다 제로 고유 파장 분의 파장의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값이더라 라고 해줄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허블 법칙 문제가 나왔다? 내가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시면 요 처음에 나오는 이 식을 기본적으로 써주고 시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이 만족한다라는 가정하에 요 관계가 만족을 하는 거니까요. 요거 하나 써놓으시고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사용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의 크기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크기가 점점 커지면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와 크기는요, 서로 반비례 관계이더라. 그래서 우리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계속 낮아졌어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주의 크기와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도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파장이라는 거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늘어나면 우주의 크기가 늘어나면 파장도 같이 길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크기와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비례관계이다라는 이런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기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 점, 요거는요. 기출에 두 번이나 나왔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같이 풀어볼 문제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빛이 이동을 하는데, 빛이 이동을 하는 동안 우주 공간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 이 우주 공간도 계속 팽창을 하더라. 그래서 빛이 이동하는 동안 천체와, 이 빛을 내는 천체와 관측자 사이의 공간은 계속 팽창을 한다. 따라서 빛이 이동한 거리는 천체가 관측자로부터 계속 멀어졌기 때문에 빛이 이동한 거리는 천체로부터 관측자 사이의 현재 거리보다 짧다라는 거. 광행거리와 실제 거리를 비교하는 문제. 요거 어떤 상황인지 이따 문제에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2점 테스트로 넘어가서요.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가로축은 거리이고요. 세로축은 후퇴속도입니다. 자, 이때 외부 은하를 후퇴속도와 거리의 관계에 따라 ABC로 구분하여서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억 볼게요. 모든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후퇴하고 있다. 근데 후퇴하려면 우리 후퇴속도가 0 이상이어야 되겠지. 근데 우리 그래프를 보면요. 여기가 지금 후퇴속도가 0인 곳이거든. 그러면 지금 B랑 C는 우리 은하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후퇴속도가 플러스 값이에요. 근데 A는 지금 후퇴속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지는,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아, 거리가 되게 가까운 은하들은 후퇴하는 게 아니라 접근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 대부분의 멀리 떨어진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더라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니은입니다. A의 은하는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이가 관측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A의 은하는요, 후퇴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후퇴속도가 마이너스다라는 건 파장의 변화량도 마이너스가 되겠지. 따라서 적색 편이가 관측되는 것이 아니라요, 청색 편이가 관측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니은도 틀렸다. 자, 디귿이에요. 스펙트럼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 물어보았어요. 자, 여러분.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이라는 걸 보고 후퇴속도의 공식을 생각해 주시면요. 후퇴속도는 고유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해 주신 거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후퇴속도가 빠를수록 파장의 변화량이 커져요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C와 B의 후퇴속도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요. B의 후퇴속도는 200과 400 사이인데 C의 후퇴속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큰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장의 변화량은 C 은하가 B의 은하보다 큰 거. 맞아요. 디귿만 봤기 때문에요.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 보시면요. 우리 지금 요 화면에서 노란색, 빨간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그림보다. 자, 지금 교재예요. 밑에 조건을 한번 보세요. 단, 각식이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인접한 두 은하 사이의 거리는 모두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흰색 점이죠? 흰색 점 사이의 거리와 그리고 이 노란색 점이 지금 균일하게 팽창했구나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균일하게 팽창을 했으니까 아, 그럼 이것은 지금 이 상황은 허블 법칙을 만족하는 상황이네. 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리와 후퇴속도가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체크가 할수 있는 거고, 이때 선생님이 한 줄에 공식 쓰고 시작하라, 라고 했습니다. 후퇴속도는 허블 법칙에 의하면, 허블 상수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아,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를 곱한 값이더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파장의 변화량 공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었어요. 고유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값이더라. 그래서 여기선 지금 이게 만족한다라는 거 체크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우주는 O를 중심으로 팽창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O를 기준으로 O에서 관측한 걸 나타낸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우주는요, 어느 팽창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요런 산재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어딘가를 중심으로 팽창해요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니은이에요. 역시나 O에서 관측할 때 A와 B의 적색 편의량은 같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줄 썼던 공식을 봐주시면요. 후퇴 속도는요. 은하까지의 거리랑 비례하고요. 파장의 변화량, 고유파장이 같다고 했을 때 파장의 변화량과 비례합니다. 자, 그럼 봐봐요. 결국에 여기서 지금 후퇴 속도는 알수 없지만 거리는 비교할 수 있잖아. 거리와 파장의 변화량이 비례하는 거거든. 그러면 O에서 관측했을 때 A와 B를 비교하면요. 원래 A는 한 칸만큼 떨어져 있었고, 원래 B는 두 칸만큼 떨어져 있었거든. 즉, 거리가 두 배였거든요. 그럼 거리가 두 배였으니까, 우리 적색 편의량도 1대 2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같은 거 아닙니다. B가 두배 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O에서 관측할 때 후퇴 속도 B와 C를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후퇴 속도는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하니까 결국엔 거리비를 따져주면 되는데, O에서 관측했을 때 B와 C. B는 두 칸만큼 떨어져 있고, C는 한 칸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2대1의 비율을 가지게 될 거고요. B가 C의 두 배이다라는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만 맞아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점 테스트 3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떤 설명글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문제를 읽어 보면요. 자, 우주의 나이를 추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기억에 따르면,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기억에 따르면 우주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한 점에서 출발하였대. 오, 이거 무슨 우주론? 그렇지. 아주 뜨겁고 밀도가 큰한 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팽창했다. 빅뱅 우주론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빅뱅 우주론은 허블의 법칙이 등장한 이후이기 때문에 허블 법칙 이미 성립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우주 공간의 팽창률, 허블 상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서 식으로 나타낸 것이 허블 법칙이더라. 그리고 이 허블 법칙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우주가 현재까지 등속 팽창, 팽창 속도가 일정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것을 우리가 허블 시간이라고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한번 기억 볼게요. 기억에 따르면 우주 내 물질의 총량은 일정하다. 요거 빅뱅 우주론이거든.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가 팽창한다고 해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공간만 늘어나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가 점차 감소해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요라는 게 빅뱅 우주론이었거든요. 따라서 기억은 맞아요. 물질의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게 빅뱅 우주론이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니은. 니은은 지금 T가 허블 시간이죠? 허블 시간은 허블 상수의 역수이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맞는 얘기인데 우리 이것을 좀 그림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우주가 등속 팽창하는 걸 가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우리 모든 물질이 한 점에 있었는데 등속 팽창을 했어. 즉, V의 속도로 이동해서 R만큼의 거리까지 멀어졌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등속 팽창에서 처음 빅뱅이 일어난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R이라는 거리를 이동했으니까 우리는 이때 우주의 나이, 즉 허블 시간을 구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 시간이라는 건 속력분의 거리이잖아. 그럼 속력이 V죠. 그리고 거리

V는 R입니다. 근데 지금 허블 법칙이 만족하니까 V는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를 곱한 값이거든. 그럼 요두 개를 약분해주면 결국 뭐만 남냐면 허블 상수의 역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통해서 니은의 답이 맞구나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우주의 나인 디귿을 구할 때,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 이렇게 구했는데, 허블 상수는, 이때 사용한 허블 상수는 70km per sec per megaparsec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요 값과 이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구한 우주의 나이를 비교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이니까 요것을 역수를 취해주면 70km per sec 분의 1메가파섹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1메가파섹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1메가파섹은 여기 나와 있지. 3 곱하기 10의 5제곱, 3.15군요. 여기서 3.15 곱하기 10의 19제곱 킬로미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죠? 요게 70km per sec per megaparsec을 이용해서 구한 우주의 나이예요. 그리고 지금 계산된 디귿의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자, 138억 년. 근데 우리가 1억 년을 초의 단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3.15 곱하기 10의 15제곱 초래요. 자,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약분을 해주면 요렇게 일단 약분을 해주고, 공이 요렇게 없어지고, 15개 없어지고, 16개 없어지고, 17, 18개 없어지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8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 그러면 공이 18개 없어졌으니까 요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10이랑 7 곱하기 1.38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크냐? 10이 더 크지. 그러니까 70km per sec per megaparsec을 이용해서 구한 우주의 나이가 더큰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야. 근데 이 값이 더 작다는 건 이때 사용한 허블 상수 값이 70km per sec per megaparsec보다 크다라는 거겠지.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역수니까.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아서요. 다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이 살짝 헷갈리지만 이렇게 원리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둘다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자, 일단 기억에서 허블 상수를 비교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허블 상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허블 상수는 거리분의 후퇴 속도이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8메가파섹일 때 후퇴 속도가 약 1000km per sec입니다. 네, 요거의 10배인 18메가파섹일 때의 후퇴 속도가요. 12,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10배인데 후퇴 속도는 12배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허블 상수는 나이에서 더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역은 맞는 보기구나 해주시면 되겠고, 니은입니다. 나이에서 구한 우주의 나이 물어보았어요. 자, 근데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블 상수를 구하면 우주의 나이를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이에서의 허블 상수 값을 구해주면, 허블 상수는 거리분의 후퇴 속도이기 때문에요. 요값 구해보도록 할게요. 거리가 18메가파섹이고요. 이때 후퇴 속도가 12,000km per sec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계산해주면요. 약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 파섹이 나와요. 자, 여러분, 현재 알려져 있는 허블 상수는 대략 70km 퍼 세크 퍼 메가 파섹이고, 그때의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거든. 그 즈음이거든. 근데 이것은 허블 상수가 그의 10배예요.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우리 이 우주의 나이를 구했을 때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이니까 138억 년보다 훨씬 적겠지.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입니다. 허블 상수 분의 빛의 속도로

정의되는 허블 거리는 가보다 나에서 더 크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빛의 속도라는 건 상수값이거든.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클수록, 허블 상수가 클수록, 허블 거리는 짧아질 거예요. 근데 허블 상수가 누가 더 크다고 했냐면, 나에서 더 크다라고 했거든. 그럼 허블 상수가 큰 곳이 더 허블 거리가 짧은 거니까, 나에서 더 크다라고 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기 때문에요.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2점 테스트의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점 테스트의 5번 문제를 보시면, 역시나,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는 정상 우주론, 하나는 빅뱅 우주론. 그두 개의 다른 우주론에 따른 우주의 물리 요소들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더라. ABC가요, 우주의 온도, 우주의 밀도, 물질의 총량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나의 그래프에서요. A가 막 증가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우주의 온도가 증가하는 우주론 있어요? 없어. 밀도가 증가하는 거? 없어. 이 중에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총량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 A가 유일하게 증가하는 물질의 총량에 해당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물질의 총량이 증가하는 우주론은 이거지. 정상 우주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생기는 그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우주는 정상적인 모습,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습이 같은 걸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정상 우주론이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밀도와 온도는 일정하다라는 게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따라서 나가 정상 우주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반면에 가가 빅뱅 우주론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요.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물질의 총량은 증가하지 않아. 그러면 물질의 양은 그대로인데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낮아지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온도는요, 우리 앞에서 고정핀에서 배웠었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거리의 척도로 봤을 때 거리에 반비례하는 것이 온도입니다. 근데 우리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런데 지금 부피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 근데 부피는 거리의 척도의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요. 밀도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훨씬 더 변화값이 큰 거냐면 밀도가 훨씬 더 변화값이 크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에서 B와 C 중에 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게 C거든. 따라서 이 C가 밀도에 해당하고요. B가 온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해설지에 요두 개가 반대로 나와 있는데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는 정상 우주론에 해당한다? 아니야. 가는 빅뱅 우주론에 해당하고 있어. 니은, A는 우주의 밀도가 아니라 물질의 총량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이에요. 가와나 우주론 모두 외부 은하의 적색 편이. 자, 여러분들, 외부 은하의 적색 편이를 설명하는 거 허블 법칙이지. 근데 이 허블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라는 건 인정을 받은 거거든. 그래서 이 팽창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팽창을 해요?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고요. 따라서 가와나는 모두 이 팽창 우주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디귿만 맞다.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2점 테스트의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점 테스트의 6번 문제를 보시면은 요거 딱 봐도, 아, 이거 지금 중성원자 형성되는 시기네. 우주 배경복사 방출되는 시점이네. 라는 거 체크가 되실 텐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가하나는 우주의 A시기 직전과 직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더라. 근데 지금 이 A시기를 기점으로 중성 원자가 형성이 되었거든. 따라서 A시기는 빅뱅 후 38만 년이고 우주의 온도는
3000K 정도겠구나라는 거 이제 줄줄이 나와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시기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되었다. 우리 중성원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빛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지 못했더라. 그런데 중성원자가 생기고 나서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거 맞고요. 니은입니다. 가에서 우주 내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약 3대 1. 3대 1 맞아, 동그라미. 하는 순간 한 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질량비는 3대 1 맞지? 근데 이거 개수비라고 했거든. 개수비는 3대 1이 아니라 12대 1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 12개인데 이것은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총 질량 12. 헬륨 원자핵은 하나인데 알갱이 4개로 이루어져 있다.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그래서 요것은 질량이 4. 그래서 12대 4, 3대 1의 질량비를 가지는 거다라는 걸 많이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개수비예요. 그래서 이거 아마 함정에 빠진 친구들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무려 25, 6학년도 수능에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근데 쓱 보고 그냥 3대 1 맞네 하면 틀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무려 오답률 2등을 차지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73%의 친구들이 틀리는 아주 그냥 그런 문제가 되었어요. 내가 이런 걸 틀리면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 그래서 이런 거잘 보셔서 함정에 빠지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일단 니은 틀린 겁니다. 디귿이에요. 가보다 나이에서 우주의 밀도가 크고 우주의 온도가 더 높다. 자, 여러분들. 가가 직전이고 나가 직후잖아. 그럼 가에서 나가 되는 동안 팽창한 거거든. 자, 그럼 우리 우주가 팽창하면은 우주의 밀도는 낮아진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주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것을 설명한 게 빅뱅 우주론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보다 나이에서 크고 높다라는 디귿 틀린 보기구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점 테스트의 7번 문제 볼게요. 자, 요 그림만 딱 봐도, 아, 이거 우주 배경 복사네. 그리고 뭐 이제 반대쪽에서 오는 애들, 우주 배경 복사 똑같이 관측되는 그 문제네. 라는 거 정도 대주셔야 돼요. 자, 문제 보면요. 플랑크 위성이 관측한 전체 하늘의 우주 배경 복사 온도를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A와 B는 정반대에 위치한 하늘의 특정 영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온도 편차가요. 300인데 단위가 마이크로 켈빈이에요. 네, 우리 마이크로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매우 균질한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맞는 얘기지. 네, 요 값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300인데요. 공이 지금 6개를 앞으로 보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렇게 해주시면 0.0003이 되어야 돼. 0.0003 켈빈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이에요. 우주 배경 복사에 플러스 마이너스 300 마이크로 켈빈의 온도 불균일로 인해서 은하와 별이 생성될 수 있었다. 이거 맞는 보기. 자, 우리가 여기서 온도가 조금 더 높은 부분과 온도가 조금 더 낮은 부분 거의 균일한데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온도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밀도 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온도가 왜 달라?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밀도가 주변보다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주변에 비해서 조금 더 중력이 컸다는 얘기거든. 주변에 비해서 조금 더 중력이 크면 그 작은 중력 차이로 인해서 물질이 그 부분으로 모이게 됩니다. 물질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별과 은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거의 완벽하게 균일한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 근데 이 차이가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우주 공간이 완벽하게 균일했으면 별과 은하가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더라. 따라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디귿 보겠습니다. A와 B의 온도 분포의 균질성을 설명할 수 없는 거. 이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 이것은 평탄성 문제가 아니라 지평선 문제에 해당하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이 지평선 문제 간단히 보면은 우리 우주가 있는데 여기가

우리인데, 우리 관측자인데, 요게 지금 우주의 지평선이거든. 우리는 우주의 지평선 너머에 있는 정보들은 받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의 양 끝에 있는 A와 B에서 도달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완벽하게 같은 거야. 근데 이 둘은 우주의 지평선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 반대편 끝에 있기 때문에 서로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A와 B는 항상 멀어지는 동안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한 번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같은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되는 걸까? 이런 분포의 균질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이었고요. 이것을 해결한 것이 급팽창 이론에 해당하지. 아, 원래 A랑 B가 엄청나게 가까웠어. 근데 지금은 엄청 멀어진 거야. 라고 간단히 지평선 문제를 해결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점 테스트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3점 테스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테스트 1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앞에 봤었던 2점 테스트 문제랑 크게 차이 없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 뭐 천문학자들이 이제 우주의 나이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 뭐, 세페이드 변광성이랑 원외형 초신성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값이 서로 다른 값에 수렴을 하더라. 근데 이 차이를 허블 텐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요런 거 여러분들 뭐, 그냥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문제 이런 게 나오진 않죠. 근데 최근에 관측 값으로 계산한 우주의 나이가 다음과 같이 추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이를 보니까요. A가 B보다 나이가 적어요. 근데 우리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허블 상수의 역은 반대겠지. 허블 상수는 A가 B보다 크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허블 상수 값이 나와 있는데, 허블 상수 값이 지금 최근으로 올수록, 측정 연도로 올수록, 요 지금 세모가 니은이거든요, 니은. 니은이 허블 상수가 더 커. 근데 우리 허블 상수가 더큰게 A였잖아. 이게 A. 그리고 네모가 기역이거든요. 기역의 허블 상수가 현재 더 작아. 요게 지금 B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기역 볼게요. A로 계산한 우주의 나이에서 허블 상수는 기역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니은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기역 너는 틀렸구나. 자, 니은 보겠습니다. 적색 편이량이 같은 은하까지의 거리는 A보다 B에서 더 멀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적색 편이량이 같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 결국에 적색 편이량이 같으려면은 적색 편이가 후퇴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것은 후퇴 속도가 같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요, 허블 상수가 둘이 다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서로 허블 상수가 다른 이 거리와 후퇴 속도의 그래프를 옆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세로축은 후퇴 속도, 가로축은 거리인데 허블 상수가 기울기잖아요. 근데 지금 허블 상수가 A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좀 과하게 그리면 A는 요렇게, 그리고 B는 이렇게 좀 차이를 극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차이를 좀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니은에서 적색 편이량이 같아요라고 했으니까 그건 사실 후퇴 속도가 같아요라는 얘기거든. 그럼 후퇴 속도가 같을 때의 A와 B의 거리를 비교하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후퇴 속도가 같은 은하까지의 거리를 비교를 하면 A는 허블 상수 값이 크기 때문에 거리가 짧고요. B는 그것보다 거리가 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보다 B에서 더 멀다라는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급 볼게요. 적색 편이량과 절대 등급이 같대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적색 편이량이 같으면 후퇴 속도가 같은 거야. 그 절대 등급이 같으면 광도가 같은 거야. 이때 겉보기 등급을 비교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거 별의 물리량에서 사용했던 걸 생각해보면, 우리 절대 등급을 따져주려면 겉보기 등급을 우리가 따져줘야 되잖아. 그쵸? 자, 그런데 겉보기 등급은요, 요렇게. 아, 겉보기 밝기를 따져줘야 되는데, 겉보기 밝기는 은하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든. 그러면 지금 거리가 B가 더 크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같은, 그러니까 광도가 같은 은하의 겉보기 밝기는 A가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A가 더 밝아야 됩니다. 그러면 겉보기 밝기가 더 밝으면 등급값은 작아지는 거지. 따라서 A가 더 작아야 되는 거예요. A보다 B에서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디귿 너는 틀렸구나. 니은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겉보기 밝기의 관계까지 우리가 유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점 테스트 2번 문제 볼게요. 자, 3점 테스트 2번 문제예요. 우리 은하와 A, B, C, D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근데 이때 여러분들 문제는 없지만 사실 요거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허블 법칙을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여러분들 요게 T1일 때인데 T2일 때 A가 우리 은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 대해서라는 건 우리 은하의 위치는 고정인 거야. 근데 우리 은하에 대해서 A가 여기 있다가 P의 위치로 갔대요.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T1일 때 A는요, 우리 은하에 대해서 이 D만큼 떨어져 있었거든. 근데 T2일 때 우리 은하에 대해서면 우리 은하는 고정이거든. 이때 P로 갔다는 건 4D만큼 떨어졌다는 거야, 4D. 그럼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 A까지의 거리가 두 배가 됐구나. 됐죠? 그러면 우리 우주가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면 모든 은하 사이의 거리가 다두 배로 늘어났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기억하시고 T2일 때의 상황을 볼게요. 자, A와 C. A와 C는 현재 거리가 D였어. 그러니까 T1일 때 D야. 근데 우리 아까 T2로 가면서 거리가 두 배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랑 C 사이의 거리도 두 배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D에서 이 D가 됐을 겁니다. 따라서 기억 맞는 보기. 자, 니은이에요. B는 T1일 때 D가 위치했던 곳에 위치할 것이다. 자, 지금 B가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은하에서 B까지의 거리는 원래 D였어. 그러면 이것도 거리가 두 배가 되니까 ED로 바뀌어야겠지. 그럼 D에서 ED로 바뀌려면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가 위치했던 곳이 아니라 A가 위치했던 곳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니은은 틀렸구나 해주시면 되겠고. 자, 디귿입니다. 은하 ABCD는 모두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멀어지고 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우주가 팽창할 때, 공간이 늘어날 때 중심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어딘가를 중심으로 멀어져요라고 하면 이건 틀린 보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만 맞기 때문에요. 답은 1번 체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점 테스트의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테스트의 3번 문제 보시면 급팽창 이론에 대한 문제가 될 거예요. 자, 문제에 급팽창 직전과 직후, 그리고 현재의 기역과 니은이 나와 있는데, 이 기역과 니은이 각각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우주의 지평선과 우주의 크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더라. 근데 우린 알고 있지.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어. 그러다 급팽창 이후에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엄청 커진 거거든. 따라서 요 니은이 우주의 지평선이고요. 엄청나게 커진 기역이 우주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역, 우주의 지평선은 기역이다라는 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가에서 나 사이의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 그렇지. 급팽창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일어난 거예요. 니은 맞는 보기. 디귿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현재 반지름 물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빛이 이동한 거리와 그 천체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는 그 내용인데요. 요 디귿에 대한 내용 옆에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에도 몇번 등장했던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우주 공간은 늘어나고 있는 운동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운동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때 빛이 이동하는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요, 이동을 했어요. 어느 시간 동안 이동해서 여기에 도착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대로면, 만약에 이 운동장이 늘어나지 않는 운동장이면, 이제 요만큼만 더 이동하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주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이동하는 동안 어머나 우주가 팽창을 했어. 그래서 원래 요만큼만 더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만큼이나 더 가야 되게 생긴 거예요. 됐죠? 근데 다만 내가 이동하는 동안 요 뒤에 공간도, 그러니까 이 내가 출발한 이 위치도 계속 나한테서 멀어졌거든. 그래서 내가 마치 요만큼 이동한 것처럼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 이동한 거리는 요만큼. 이게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진짜 우주에서의 현실과 100% 맞지는 않아요. 근데 대략 이런 느낌으로,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빛이 이동을 해요.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다 이제 요만큼만 가면 된다 했는데 그때 동안 우주 공간도 뭐 했다?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그때 동안 우주 공간도 늘어나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더먼 거리를 가야 되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는 요만큼만 이동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이 공간이 늘어나서 여기에 위치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요렇게 이동해서 결국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는 요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빛이 여기에 이렇게 도착을 한 거지. 자, 그럼 봐봐요. 실제로 빛이 이동한 거리는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만 빛이 이동을 한 거거든. 근데 내가 결국 어디에 도달했느냐? 여기에 도달했어. 근데 내가 현재 관측되는 이 빛이 출발한 천체로부터 나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빛이 이동한 거리는 실제 그 천체와 관측자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짧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빛이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광행거리라고 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빛이 이동한 결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빛이 이동하는 동안 계속 천체와 관측자 사이의 거리도 멀어졌기 때문에 실제 반지름, 그러니까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광행 거리보다 훨씬 더긴 거예요. 근데 우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잖아. 그러니까 빛이 우주의 나이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요, 138억 광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빛이 이동한 시간은 138억 년인데, 그리고 이동한 거리 138억 광년인데, 그 빛이 출발한 지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우리 관측자까지의 거리는 이거보다 훨씬 멀어져서 약 465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현재 반지름은 이것보다 훨씬 길더라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답은 니은만 맞다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은 이게 끝인데요. 문제는 이게 끝인데, 근데 우리가요, 이 허블 법칙이 문제에서, 수능에서 상당히 좀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별의 물리량 내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은데, 자, 일단은 이 문제 조건에서요, 뭐가 나와 있냐면, 허블 상수 값이랑, 그리고 빛의 속도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동일한 시선 방향의 ABC가 놓여 있고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라는 게 문제의 조건이거든요. 그럼 우리 허블 법칙을 만족하면 일단 요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V는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 그리고 고유 파장분의 파장의 반화량의 빛의 속도, 요것을 만족한다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고. 자, 지금 ABC에서 적색 편이랑 그리고 초신성, 원외형 초신성이죠. 최대 밝기가 동일하더라. 그래서 그때 겉보기 밝기를 통해서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기억 먼저 볼게요. 우리 은하에서 A의 후퇴 속도를 보면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에다가 거리를 곱한 값인데 거리 나와 있고요. 허블 상수 문제에 70km 퍼세크 퍼 메가 파세크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70에서 12를 곱해서 km 퍼세크 해주시면 되니까 A의 후퇴 속도는 840인 거 맞습니다. 일단 기억 맞는 얘기. 자, 니은이에요. 기억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근데 겉보기 밝기의 최대 값이야. 근데 우리 원외형 초신성은 광도가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겉보기 밝기는 오로지 은하까지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은하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B에서요, 적색 편이량이 나와 있거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V는 지금 허블 상수가 70이고, 은하까지의 거리 몰라요. 요 값이 이제 킬로미터 퍼 세크의 단위로 나올 것이고, 이것은 요 적색 편이량이 나와 있잖아. 5.6에 10에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여기서 빛의 속도 해주시면 되겠죠. 3 곱하기 10에 5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 요렇게 해주시면 이때의 거리가 몇이 나오냐면요. 거리가 24 메가파색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B까지의 거리가 24인 거야. 자, 그럼 잘 봐봐요. 거리가 B가 A의 2배지. 그럼 거리가 2배면 겉보기 밝기는 2배의 제곱분의 1, 4분의 1배가 되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B에서 관측한 C의 적색 편이량을 구하려면, 적색 편이량을 구하려면 결국엔 B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A에서 C가 겉보기 밝기가 C가 A의 16배야. 그럼 요게 16배라는 건 R의 제곱분의 1이 16이라는 거고, 그럼 R이 4분의 1이라는 게 되겠지. 따라서 거리는 C가 A의 4분의 1이 되는 거고, 3메가파색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측정한 값이거든요.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3메가파색 떨어져 있는 게 C. 그 다음에 12메가파색 떨어져 있는 게 A.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2메가 해서 24메가파색 떨어져 있는 게 B.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B와 C 사이의 거리는 21메가파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역시나 공식을 대입을 해주시면, 허블 상수에다가 21메가파색, 킬로미터 퍼 세크는 적색 편이량에다가 빛의 속도이더라. 라는 식을 사용해 줄 수가 있는 거고, 요걸 풀어주면 이 적색 편이량 값이요, 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보다 크다가 아니라 이 값보다 작다가 되어야 해서요, 요 문제는 기역만 맞는 보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허블 상수, 이 허블 법칙 공식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줘서 상황을 판단해 주는 거, 이런 문제도 충분히 여러분들 나올 수 있고요. 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 삼각형의 세 삼각비를 통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문제 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파이널 OX 퀴즈 역시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널 OX 퀴즈 역시나 세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허블 법칙을 만족할 때 우리 방금 전에 썼던 그한 줄의 공식 이용해서 은하까지의 거리와 스펙트럼 흡수선의 파장의 변화량 비례하는 관계인지 살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우리 우주가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이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빅뱅 우주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빅뱅 우주론에서 온도와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파이널 OX까지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허블 법칙과 관련된 문제들, 꼭 다른 문제들, 문제 풀어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은 다음 강의에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23번째 시간이고요. 11번째 주제,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는 분량이 조금 많은 파트예요. 그래서 총 3시간에 걸쳐 살펴볼 건데요. 2시간 동안 개념 정리하고 마지막 한 시간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 잠깐 보면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총 4페이지가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큰 3번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수력과 원자력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수력과 원자력 관련된 내용이 90페이지 하단에 전력의 생산과 분포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에 큰 2번 광물 자원의 분포와 이용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큰 3번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 건너뛰고 큰 4번 전력의 생산과 분포 먼저 오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의 생산과 분포부터 먼저 공부를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물론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내용도 나오지만 이 내용은 굳이 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재생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자원이지만 사실상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자원 중에 가장 주된 자원이 에너지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자원 관련된 문제들은 옛날에는 꽤나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통계자료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많이 되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에너지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해 두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탐구활동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실 아주 큰 부담은 없는 내용들인데요. 일단 자원이란 무엇인지, 또 자원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전력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88페이지의 큰 1번 자원의 특성과 분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의 특성과 분류입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자원입니다. 그럼 대체 자원은 무엇이냐? 자원, 일단 자연물 중에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쓸모가 있어야 돼. 자원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쓸모가 없으면 자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쓸모가 있다고 해서 다 자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쓸모없는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태워서 난방에 이용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걸 찾기가 더 쉽지 않아. 그래서 뭐 쓸모없는 거, 빠진 내 머리카락, 아니면 뭐 손톱 이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쓸모없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내용들입니다.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된대요. 자,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은 독도입니다. 독도의 지하 해저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 매장되어 있대요. 이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얼음처럼 생겼는데 지금 불타고 있죠. 불타는 얼음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에너지 자원이라고 각광을 받고 있고요. 독도의 해저에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아직 채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배출될 수 있고요. 이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면은 지구온난화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이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해저 지형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견이 되어서 현재는 채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술적으로 얘를 안정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채굴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있다는 건 알지만 기술적으로 캘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캘 수가 없는 자원입니다. 기술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자원이에요. 자, 그러면 쓸모도 있고 기술적으로 개발도 가능한데 캐지 않는 자원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미 꺼졌다고 하는데요. 포항에 가면은 불의 정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공원을 조성하다가 갑자기 가스가 발견이 됩니다. 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에 가스가 매장되어 있어! 좋아! 본격적으로 조사를 착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꽤나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꽤나 매장되어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시설을 갖추고 파내고 천연가스를 캤을 때 실제 포항 시민이 한달 정도밖에 쓸수 없는 양이었대요. 하지만 그냥 놔두면 한 10년 정도 그대로 타오를 수 있는 양이어서 굳이 캐봤자 돈이 별로 안 되고 오히려 손해만 커지기 때문에 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타는 대로 놔두었고 지금은 계란을 삶는 장면이거든요. 계란을 삶아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이벤트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26년 2월이거든요. 현재 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타올랐을 건데 이거를 캐고 막 건물 짓고 막 지하 뚫고 막 이러느라 큰 돈을 들였으면 오히려 손해가 났겠죠. 바꿔 얘기하면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캐봤자 돈이 안 됩니다. 있는 것도 알고 기술적으로 캘수 있는데 어차피 캐도 돈이 안 되니까 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성과 관련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용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의 발달로 개발과 이용이 가능한 자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자원을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합니다. 보다 넓은 범위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 이것은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아까 얘기했던 포항에 있어서 불의 정원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 기술적으로 개발은 가능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거. 아까 얘기했던 가스하이드레이트는 기술적으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 자, 그리고 이런 자원은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한성입니다. 유한성.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죠.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갈되는 게 포인트예요. 고갈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채 연수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가채 연수는 이런 겁니다. 가채 연수. 채굴이 가능한 날의 수, 연의 수. 몇년 정도 더 채굴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채 연수라고 얘기해요. 바꿔 얘기하면 이만큼 채굴하면 고갈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채 연수가 가장 긴 자원이 석회석입니다. 석회석은 가채 연수도 가장 길고 생산량도, 매장량도 가장 많은 자원이에요. 그런데 얘도 120 1.8년 채굴하면은 결국 고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채 연수는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매장지가 발견되기도 하고 또 사용량이 변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채 연수는 변화합니다. 어쨌든 가채 연수를 통해서 언젠가 고갈되는 자원의 유한성이란 특성을 알 수가 있다. 다음, 편제성. 편제성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지역에 골고루 어디에나 다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게 석유가 되죠. 석유. 석유는 페르시아만 연안에 그 서남아시아 쪽에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 정도가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란 나라는 1리터에 기름이 750원 정도 한다 그래요. 물보다 기름이 싼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는 이때 한 1,600원 정도라고 하면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석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석유를 전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돈을 주고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격 변동이 큽니다.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이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은 석유의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쟁 같은 거 발생하면 얼마 전에 또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값이 크게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요두 나라가 세계적인 천연가스와 석유의 생산국들인데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생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 어떤 지역은 되게 싸고 어떤 지역은 되게 비싼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세계적인 가격 변동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자원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야, 너 우리한테 잘해라. 잘안 하면 안줄 거야. 이러면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자원민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얘예요. 가변성입니다. 가변성. 변화가 가능한 특성이 되겠죠. 변화가 가능한 특성. 그래서 기술적인 수준과 경제적인 조건,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서 자원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면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바람이라는 것을 에너지 자원으로 인식했을까요? 바람이라는 걸 통해서 불을 켠대. 일단 이 시대에는 불을 켜는 것도 전기가 아니라 대부분 양초 같은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전기라는 걸 이용해서 버튼만 누르면 불이 켜진다? 근데 그것을 바람을 이용해서? 이때는 바람은 에너지 자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람 이용해서 풍력 발전하고 있죠. 에너지 자원이 된 거죠. 옛날에는 자원으로 인식되지 않던 것이 지금은 자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변화한 것입니다. 또 하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은 예전에는 그냥 쓸모없는 검은 물일 뿐이었습니다. 농장이나 망치곤 하는. 그래서 막 도망간 거야. 그런데 내연기관이 발명되고 나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와, 영웅연료! 영웅연료는 조금 과장되긴 했는데, 석유 최고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는 이 수송용 교통수단의 연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석유로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쓸모없던 검은색의 액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에너지 자원이 되었다. 이런 것도 가변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와 있죠. 검은 액체에 불과했던 석유는 내연기관이 발명되면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봐둡시다. 1990년대 이후에 저가의 텅스텐이 중국에서 수입되면서 원래 우리나라에 텅스텐이 매장되어 있고 이거를 채굴했었어. 근데 중국에서 값싼 텅스텐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캐서 사용하는 것보다 수입해서 쓰는 게더싼 거예요. 경제성이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의 텅스텐이 그래서 채굴하지 않았습니다. 캐봤자 돈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최근에 경제성을 갖추게 되면서 개발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막 생산되었다 이런 소식은 크게 들리지 않는 걸로 아직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삼겹살, 순대국밥,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먹죠. 족발 막 이런 거.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돼지고기가 식량 자원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도 가변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신 시험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원의 분류. 얘는 크게 좁은 의미의 자원은 천연 자원을 얘기하고요. 넓은 의미의 자원에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인구, 기술, 창의력, 문화적 자원, 언어, 종교, 제도 같은 것들. 최근에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 것도 문화적 자원이고요. 지금 2026년 2월이거든요. 곧 광화문에서 BTS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와, 그 광화문과 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들면서 그 주변의 호텔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대요. 이것도 한류 문화의 대표적인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상이 안 되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문화적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재생 가능성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재생 불가능한 자원, 재생 가능한 자원, 그리고 사용량과 투자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자원을 얘기하는데 얘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재생 불가능한 자원, 얘는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쉽게 얘기하면 화석연료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석연료. 다음, 재생 가능한 자원, 재생 가능한 자원은 재생 가능한 자원. 대표적으로 수력, 조력, 지열, 풍력, 태양광, 태양열. 얘는 재생에너지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죠. 재생에너지. 다음. 사용량과 투자 정도에 따라 재생 수준이 달라지는 자원. 대표적으로 구리, 철광석, 이런 친구들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주로 광물 자원이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주로 광물 자원이다. 그래서 밑에 이 사례가 나와 있죠. 예, 불가능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화석연료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재생 가능한 자원은 재생에너지들 그리고 사용량과 투자 정도에 따라 재생 수준이 달라지는 자원은 광물 자원들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89페이지 오른쪽 광물 자원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별로 없어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광물 자원이 굉장히 빈약한 나라입니다. 종류는 되게 많아. 그런데 이게 질이 떨어지는 애들이 종류만 많은 거예요. 양도 적어.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양이 되게 많으면, 오! 어쨌든 캐면 돈이 되겠는데? 좀 투자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질도 떨어지는데 양도 되게 적어요. 근데 종류는 되게 많아. 그래서 광물 자원의 백화점이라고 불립니다. 이 백화점은 되게 뭔가 멋진 상업 공간 같지만, 사실 광물 자원의 백화점이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뭔가 되게
적은 양의 것들이 그냥 다양하게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광물 자원은 굉장히 빈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업 지역이 주로 해안가에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원료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광물 자원이 빈약한데 그나마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자원은 석회석 정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주요 광물 자원은 대부분 북한에 분포하는데 특히나 남한 같은 경우에는 금속 광물은 매장량이 적고 비금속 광물의 매장량이 대체로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업 생산액입니다. 도별. 광업 전체와 비금속 광업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거의 다 비금속 광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얘는 100%야. 그리고 전남과 강원도 비금속 광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금속 광물 자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광업 1번지는 강원도입니다. 광업 생산액이 가장 많아요. 밑에도 보시면 강원, 강원, 강원, 강원 나와 있죠? 강원이 광업 생산액이 가장 많다. 강원은 광업이다. 헷갈리네요. 강원은 광업이다. 자, 그래서 텅스텐, 아까 얘기했던 그 광물 자원입니다. 강원입니다. 특수광 및 합금용 원료로 이용이 됩니다. 저가의 중국산이 수입되면서 폐광되었지만 최근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적어둘까요? 아까 살펴봤지만 자원의 가변성의 사례입니다. 자원의 가변성의 사례. 다음 철광석. 철광석 우리나라 엄청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북한에 매장되어 있고요. 남한에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주로 오스트레일리아나 브라질 등에서 그나마 철광석이 조금 생산되는 곳은 강원입니다. 강원. 다음 석회석. 석회석은 강원과 함께 충북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가 바로 이 고생대 조선누충군이 분포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시멘트 공업의 주된 원료이며 제철 공업에도 이용이 된다. 제철 공업에서 이 철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석회석을 같이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철 공업의 첨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이제 요거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산량이 가장 많고 가치 연수가 가장 긴 광물 자원입니다. 석회석. 여기 가장 많이 나와요. 강원과 충북에. 다음 고령토는 역시나 강원이고 그다음에 경상도 일대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도 일대에 도자기 내화벽돌 만들 때 쓰인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광물 자원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렵게 낼 만한 내용도 없고. 자, 아래로 가면은 자료 분석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거 석회석 가채 연수도 가장 길다. 생산량도 가장 많아요. 다음 지역별 생산 비율 다 강원, 강원, 강원인데 일단 철광석은 강원 100%입니다. 그리고 고령토는 경상도 일대. 다음 석회석은 충북의 비중이 생각보다 꽤 높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매장량도 석회석이 가장 많은데 생산량도 석회석이 가장 많다.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광물 자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빠르게 진행했던 이유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도 광물 자원보다도 굳이 여기서 출제한다면 자원의 의미와 특성이 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오늘 얘기할 것 중에 더 중요한 내용은 뒤로 가서 90페이지의 전력의 생산과 분포입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 전력의 원자력 수력, 그리고 또 화력이 나오는데요. 요 내용들이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그리고 앞에 나오는 큰 3번,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 비율 나오는데요. 요거는 마지막에 살펴볼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알아야 요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력, 화력, 원자력인데요. 입지와 장단점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발전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력입니다. 화력.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방법을 얘기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화석 연료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얘네를 태워요. 태워서 물을 끓입니다. 그럼 수증기가 나오겠죠? 수증기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터빈이라고 하는 친구를 돌려요. 앵! 돌리면서 전기가 생산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세 가지를 모두 쓰는데, 셋 중에 뭘 가장 많이 쓸까요? 예,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해 보면 돼요. 일단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 내는 연료가 더욱더 효율적인 연료가 되겠죠. 그게 바로 석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kW 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 내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느냐 이와 관련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정산 단가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쪽이 화력 발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유류가 석유,
얘가 천연가스, 그리고 얘가 석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석탄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탄 가장 많이 쓰고 반면 가장 비싼 석유는 가장 조금 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석탄 가장 많이 쓰고 천연가스 석유 순으로 이용이 됩니다. 석탄을 가장 많이 쓴다. 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석탄은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건데 기억나세요? 다시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역천탄과 무연탄이 주로 발전에 쓰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화력 발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석탄은 역청탄입니다. 역청탄. 왜냐하면 높은 열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낼 수가 있어요. 일단 열을 그냥 막 뿜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화력 발전할 때는. 그래서 역청탄은 비중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량 수입합니다. 무연탄 발전에 조금 이용해요. 조금. 일부 국내 생산하는데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거의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 생산하고 있어요. 대부분 수입합니다. 사실 얘는 거의 많이 쓰지 않습니다. 얘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거고. 어쨌든 석탄을 가장 많이 쓰는데 얘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전량 수입, 석유 전량 수입합니다. 예, 슬픈 일이죠. 우리나라는 정말 에너지로 굉장히 빈약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따 얘기할 원자력 발전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량 수입해요. 석탄은 조금 국내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단점은 우리나라에 얘네들이 없어. 그래서 화력 발전하려면 수입해 와야 돼요. 다른 나라들이 야, 한국은 에너지가 없구나. 그래, 싸게 줄게. 야, 저렴하게 가져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최대한 비싼 돈 받고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료비가 비싸게 들어갑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화력 발전소 본적 있나요? 화력 발전소에서 연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연기에는 많은 대기오염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나 화석연료 중에서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석연료가 석탄입니다. 그런데 그 석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 보니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많은 대기오염 물질들을 배출하고 있죠. 그래서 충남, 그리고 경남, 인천, 이런 지역들,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역들이거든요.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업종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정리해 놓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업이 다른 업종들보다 굉장히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단점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는 겁니다. 환경을 좀 많이 오염시킵니다. 특히나 요 친구가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발전 양식은 화력 발전입니다. 장점이 있겠죠. 일단 얘는 발전량 조절이 용이합니다. 발전을 쉽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키면은 켜지고, 그 다음에 띠디딕 돌리면은 불이 점점 커졌다가, 반대로 돌리면 불이 약해졌다가 꺼지죠.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실제 있거든요. 화력발전소에. 그 보일러를 껐다 켰다,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전량을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발전하고 원치 않을 때 발전기를 끌수 있어요. 다음, 상대적으로 건설 비용이 저렴합니다. 원자력이나 수력 발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장점은 세 번째입니다. 입지 제약이 역시나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따 하겠지만 원자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는 이 발전소를 짓기 위한 조건들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물론 화력 발전소도 까다로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원자력이나 수력 발전보다는 입지 제약이 작아요. 쉽게 얘기하면 원자력이나 수력보다는 원하는 곳에 지을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발전소에서 발전을 합니다. 파이어! 전기가 생산이 되겠지? 이거를 집에서 쓰려면 발전소에서 집으로 전기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기를 보내는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송전 비용이라고 얘기해요. 전기를 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 송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낸다고 해서 발전소에서 보낸 전기가 모조리 다 집까지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 과정에서 일부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얘를 조금 어려운 말로 송전 손실이 발생을 한다. 그럼 비용 들어가고 손실 발생하니까 이왕이면 송전 비용도 줄이고 송전 손실도 줄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예, 발전소를 소비지 근처에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도 줄이고 손실도 줄일 수가 있겠지. 하지만 수력 발전은 이따 하겠지만 낙차가 필요해요. 높은 데서 물을 떨어뜨려야 돼.
주로 산간 지역에 발전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 사람 많이 살지 않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서 주로 해안가에 지어야 됩니다. 물론 화력발전소 냉각수를 필요하긴 한데, 원자력발전보단 좀덜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원자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좀 있다 보니, 우리 집 옆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싫겠지만,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온다? 사람들이 극구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소비지 근처에 짓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지 제약이 적기 때문에 얘는 주로 대소비지 주변에 발전소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많이 쓰는 대소비지는 어디냐? 대표적으로 공업지역, 공장에서 엄청 씁니다. 지금 우리도 엄청나게 많은 전기 쓰고 있어. 전자칠판 쓰고 있지, 조명 쓰고 있지, 카메라 쓰고 있지, 모니터도 있습니다. 이건 비교도 안 돼. 공장에서 어마어마한 전기를 씁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지역. 물론 이게 공장에서 쓰는 전기량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면 이것들이 모이고 모이고 쫌쫌짜리들이 모이고 모이면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쓰겠죠. 그래서 사람 많은데도 전기 많이 씁니다. 그러면 공업지역과 인구 많은 데가 어디냐? 바로 이런 지역들입니다. 자, 여기 하얀색 원이 화력발전소인데요. 일단 화력발전소 이 원의 크기가 발전 설비 용량 최대로 돌렸을 때 얼마만큼의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느냐,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어디 있냐면 첫 번째 충남에 있습니다. 태안, 당진, 보령. 태안, 당진, 보령. 얘네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태안, 당진, 보령. 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있다. 또 여기 하동과 삼천포에도 대규모 발전소가 있네요. 경남. 자, 요일 때는 넓은 곳에 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남동임해 공업지역에 많은 전기 공급하고요. 충남은 여기 충남 일대에 서산, 당진, 아산 이런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이 지역들의 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천과 영흥, 평택 이런 지역들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크죠. 그래서 수도권. 수도권은 산업도 발달했고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기를 소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강원도 상대적으로 화력 발전을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정도로만 기억해 둡시다. 충남, 경남, 수도권. 특히나 충남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충남, 충남, 충남. 좋습니다. 다음 원자력 발전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자, 일단 원자력 발전은 발전 과정을 좀 살펴봐야 돼요. 원자력 발전은 요 우라늄을 이용합니다. 우라늄. 정확히 몰라도 돼요. 우리 화학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우라늄 235라는 친구가 중성자를 흡수해서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중성자가 나와서 또다시 다른 우라늄과 만나면서 계속 막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빵빵빵빵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하나의 우라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 번의 핵 분열을 통해서 열을 생산해 냅니다. 이 과정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원자로에서 핵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럼 열이 나오겠지? 그 열이 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증기가 발생을 해요. 증기. 이 증기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 발전기를 돌립니다. 뺑글뺑글. 그러면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증기를 그대로 내보내면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복수합니다. 리벤지 하는 거 아니에요. 복수 다시 물로 돌리는 거예요. 수증기를 차갑게 해주면 다시 액체인 물로 변하겠죠? 그때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냉각수. 냉각수. 바다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야. 이 차가운 물과 만나면서 수증기가 다시 액체로 변하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로 돌아가고 다시 또 끓여지면 수증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뺑글뺑글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은 발전 원리가 거의 유사해요. 화력 발전은 여기 보일러가 있는 겁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끓여서 열을 만들어내는 거고, 원자력은 이 우라늄의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라늄의 핵 분열 반응을 이용을 한다. 그리고 냉각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라늄은 우라늄으로 발전을 하는데 얘는 전량 수입합니다. 전량 수입. 하지만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우라늄은 전량 수입해. 하지만 이 수입한 우라늄을 가지고 원자력을 통해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인 우라늄은 전량 수입하지만 원자력 자체는 전량 국내 생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1차 에너지거든요. 이거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원자력은 전량 국내 생산. 저희는 단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단점. 일단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 전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가 가까운 일본에서도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죠. 하지만 가장 유명한 지역은 아마도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체르노빌이라는 곳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붕괴 사고가 나타나면서 방사능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폐허로 남아있죠. 심지어 드라마랑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방사능 수치가 꽤나 높게 나와서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있고요.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인간의 어두운 면들, 이 다크한 면들을 둘러보는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로도 알려져 있어서 여기 방호복 같은 거 입고 여기를 투어하는 상품도 마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옛날에 놀이공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죠. 하지만 이제는 폐허로 남아있는 공간은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방사능이 유출되면은 다시 복원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게다가 발전을 하고 나면은 찌꺼기가 남아요. 이거를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찌꺼기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방사능이 배출되기 때문에 얘를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다가 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서 보관해야 돼요. 꽉 차면 또 다른 데또 만들어서 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폐기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도 또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방사성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 또한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다. 게다가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부담도 있고 비용도 발생을 한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얘는 방사능 유출을 막아야 돼.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해야 돼.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설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게다가 얘는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거야. 핵 분열 반응은 뭐 보일러를 켰다가 꺼는 것처럼 야, 분열하자. 빠바바바바. 야, 그만하자. 이게 아닙니다. 분열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끄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발전량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되게 많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발전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거든요. 자, 아까 봤던 정산 단가입니다. 얘기했듯이 똑같은 양의 전기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해요. 자, 화력 중에서는 석탄이 제일 싸지만 원자력은 석탄보다도 쌉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을 비교했을 때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 효율은 화력 발전의 약 300만 배라고 얘기합니다. 300만 대. 자, 우라늄 235 1g이 핵분열할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석탄 3톤을 연소할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랑 비슷하대요. 제가 연쇄적으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게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발전 효율이 높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발전량 조절이 어려운 데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저발전을 담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거의 24시간 가동을 해요. 저렴하니까. 그리고 24시간 가동을 하는데도 전기가 모자라면 다른 발전소 가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양의 냉각수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방사능 유출되면 큰일 나. 그래서 집안이 견고하면서 냉각수가 풍부한 곳에 발전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원자력 발전소는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영광에 있습니다. 영광. 두 번째 울진. 그리고 여기 신월성, 월성이 경주입니다. 울진과 경주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2015년에 울산에는 원자력 발전 설비가 없었음. 현재는 있어요. 이게 이제 2015년에 한국전력통계에 실려 있었던 지도인데요. 최신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나오지 않아서 2015년 거를 그대로 쓰고 거기에다가 요거를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울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고리 고리는 부산에 있어요. 부산. 물론 고리로기가 현재 발전을 중지한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광, 울진, 경주, 부산과 울산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풀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친구입니다. 자, 이를 다시 시도별로 살펴볼게요. 시도별로. 영광은 전남에 있습니다. 울진과 경주는 경북에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광역시가 되죠. 다음, 권역별로는 전남은 호남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영남권에 속하게 되겠죠. 영남권. 그래서 권역별로는 호남권과 영남권에서만, 시도별로는 전남, 경북, 부산, 울산에서만, 그리고 도시별로는 영광, 그러니까 시군별로는 영광, 울진, 경주, 부산, 울산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분포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마지막은 수력 발전입니다. 수력 발전. 얘는 물의 힘을 이용하는 발전 양식인데 여러 가지 발전 양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거예요. 높은 데서 물을 떨어뜨려. 그러면은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물이 필요하고 높은 데서 물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주로 큰 낙차를 얻을 수 있는 산간 지역의 발전소가 입주하게 됩니다. 좀 이따 사진 볼 거예요. 일단 얘는 장점부터 보죠. 물을 이용한 발전 양식입니다. 물. 이 물은 누가 주는 거야? 하늘이 내려줍니다. 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천에 발전소 건설해서 거기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기업물질 배출량도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산간 지역에 발전소가 위치합니다. 왜냐면 낙차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산간 지역에 집 보이나요? 집? 공장 있나요? 아니에요. 산간 지역은 사람 살기도 조금 어려운 데다가 공장을 짓기에도 사실 적합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는 산간 지역에 있는데 주변에는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멀리까지 전기를 보내줘야 됩니다. 송전 비용 많이 들죠? 게다가 송전 손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발전소의 규모가 꽤 큽니다. 특히 이 물을 막아둬야 돼. 막아뒀다가 문을 열어. 그러면은 물이 확 떨어지면서 전기 생산되는 거거든요. 이 수압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하천을 가로질러 댐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 댐을 건설하는 게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건설 비용이 꽤나 많이 들어갑니다. 정리해 보면 입지 제약이 커. 그래서 송전 비용이 많이 나오는 데다가 건설 비용도 비싼 편입니다. 또 하나의 단점. 이건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건데, 예를 들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 생산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기 때문에 1년 내내 수력 발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적은 겨울철에는 발전이 어렵습니다. 발전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절 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발전량의 계절 차가 크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이 바로 양수직 발전이라는 건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상부와 하부에 저수지를 두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에 터널을 뚫습니다. 여기다 발전기를 설치해. 그리고 낮에는 상부 저수지에서 하부 저수지로 물을 보냅니다. 물이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가 생산이 돼요. 낮에는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하부 저수지로 내려온 이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가둬두는 거야. 그리고 밤에는 상대적으로 전기값이 싸거든요. 그 저렴한 전기 이용해서 다시 끌어올립니다. 이걸 양수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낮에 다시 또 떨어뜨리는 거고. 그러면은 비가 적게 내리는 시기에도 발전이 가능하겠죠. 이것을 양수식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발전량의 계절 차가 크다는 단점은 양수식 발전으로 극복을 하고 있다. 그럼 얘는 어디에 있느냐? 자, 큰 낙차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 특히나 우리나라의 큰두 개의 하천, 낙동강 유역에 있죠. 그래서 경북과 경남 일대. 특히나 경북, 경남은 양수직 발전의 비중이 높다는 게큰 특징입니다. 양수직 발전. 다음, 한강 유역도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강 유역 요 일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원, 경기, 충북 요 일대가 또 수력 발전의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겠지만 신재생에서는 양수가 빠지거든요. 물을 끌어올릴 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경북, 경남은 그냥 발전에서는, 수력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신재생에서의 수력에서는 경북, 경남의 비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수력.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 주로 하천의 중상류 지역이 되는 거죠. 중상류죠. 자, 대기업 물질 배출이 적다. 그런데 송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후적인 제약이 크다.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어려워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전력 생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후 및 생태계 변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댐을 설치하면 이쪽에 호수가 만들어지거든요. 수몰 지역이 생기고,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수몰 지역. 그 다음에 기온 떨어지고, 안개 발생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다음, 화력 발전. 자연적 입지 제약이 수력과 원자력보단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소비지와 가까운 지역에 입지합니다. 건설 비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송전 비용도 저렴한 편이에요. 하지만 대기온 물질 배출량이 많죠. 그리고 연료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원자력, 집안이 견고하고 방사능 출되면 큰일 나니까 냉각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다섯 군데 꼭 기억하자. 여기는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자. 자, 가장 큰 장점은 소량의 원료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적어요. 그쵸?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발전 양식을 가장 많이 쓰며 각 발전 양식은 어떠한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느냐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기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 자, 얘는 무엇이냐? 자, 우리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의 볼륨이 0부터 10까지 있어. 근데 여러분들 항상 10까지 올려놓고 음악을 듣나요? 아닙니다. 이 스피커의 최대 출력은 10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항상 10만큼으로 음악을 듣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들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1, 0, 1, 2, 3, 4, 5만큼 듣고 있는 거죠. 5만큼. 때로는 조용하게 잔잔하게 듣고 싶을 때는 더 적게 틀기도 하고요. 조금 막 크게 막 꽝꽝꽝꽝 우리게 듣고 싶을 때는 좀더 크게 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맥스로 가동했을 때는 10만큼의 볼륨을 낼수 있지만 항상 10만큼의 볼륨을 내는 건 아니에요. 적게 내기도 하고 조금 많게 내기도 하고 좀 유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의 최대 시속은 260입니다. 시속. 물론 260까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로 밟았을 때 260km까지 달릴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집에서 나오자마자 와, 와, 와, 260, 와, 와, 와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 20으로 달리기도 하고, 30으로 달리기도 했다가, 조금 빨리 달렸을 때뭐 100km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달리기도 하는 거죠. 최대 출력은 260이지만, 항상 260은 아니야. 20, 30, 100. 이런 식으로 달리기도 한다는 거죠. 발전소도 마찬가지예요. 맥스로 돌렸을 때 이만큼의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면, 항상 그 맥스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맥스로는 이만큼 생산할 수 있지만 항상 그만큼 가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가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 설비 용량은 맥스로 돌렸을 때, 발전소를 맥스로 돌렸을 때, 최대로 돌렸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항상 최대로 가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전량은 실제. 최대로 돌리면 이만큼인데 실제로는 이만큼 생산하기도 하고 이만큼 생산하기도 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다 화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전량 이렇게 되고요. 발전 설비 용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자,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 중에 발전 설비 용량, 화력, 원자력, 수력 순입니다. 그쵸? 화력, 원자력, 수력. 다음 발전량도 화력, 원자력, 수력 순입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 모두 화력, 원자력, 수력 순이다. 발전 설비 용량, 발전량 모두 화력, 원자력, 수력 순.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가동률 또는 이용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대체를 얼마나 가동하냐, 얼마나 이용을 하냐, 그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발전 설비 용량, 이렇게 그냥 적어볼게요.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로 돌렸을 때 이만큼 생산할 수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가동해서 얼만큼 발전하고 있니? 자, 무슨 말이냐? 화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 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2예요. 실제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8.6%입니다. 원자력은 발전 설비 용량에서는 17.1%인데 발전량에서는 30.8%예요. 자, 화력과 원자력 중에 뭘더 많이 가동하고 있나요? 화력을 더

적게 가동을 하고 원자력을 더 상대적으로 많이 가동하고 있다는 거죠. 얘는 설비 용량은 17%밖에 안 되는데 발전에서는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얘는 발전 설비 용량은 57% 차지하는데 발전량은 상대적으로 58%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원자력을 더 많이 가동하고 있다는 거죠. 왜? 저렴하니까. 수력 볼까요? 수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 설비 용량은 3.3%인데 실제는 0.6%밖에 안 돼요. 가동률이 낮다는 거죠. 왜? 겨울에 가동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 이를 가동률 또는 이용률이라고 얘기하고, 원자력이 가장 높고 수력이 가장 낮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다음 보조단으로 갑시다.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인데, 자, 이게 올해 그래프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석탄이 꾸준히 올라가다가 쭉 감소하죠? 그러면서 지금 원자력한테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일단 결론적으로 원자력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요. 두 번째가 천연가스입니다. 세 번째가 석탄이에요.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석탄이 발전에 가장 많이 이용됐었, 아, 이거, 이 얘기부터 하죠. 자, 요건 뭐냐면은 요겁니다. 얘는 에너지원별 발전량입니다. 에너지원별 발전량. 요거는 다음 시간에 1차 에너지 소비량 얘기할 거거든요. 1차 에너지의 소비는 일단 절대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1차 에너지 소비. 얘는 발전에도 이용되고, 산업에도 이용되고, 가정에도 이용되고, 수송에서도 이용되고, 다 합친 거야. 모두 다 합친 거야. 얘는 지금 발전에만 이용되는 양을 순서대로 매긴 거예요. 자, 원래는 탄,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순이었는데 지금 24년 통계에서 원자력이 1등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일단 신한울 3호기가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울진에 있는 신한울 2호기가 발전을 가동을 신한울 2호기가 발전소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해요. 반면 최근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발전소의 비중이 늘어났죠. 특히나 탄소 중립 때문에 상대적으로 석탄의 소비량을 줄이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시키고요.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 늘리고 원자력의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4년 현재 원자력 천연가스 석탄 순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를 이렇게 줍니다. 특정 시기만 주지 않아요. 절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올해 바뀐 요 내용이 24년 자료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아, 어쨌든 24년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추세를 기록하였었구나,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거 딱 하나 자료만 나오진 않습니다. 반드시 추세 자료를 같이 줍니다. 또 하나, 신재생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을 적게 시키는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볼 거고요. 오늘 전력의 생산과 분포 정리했던 내용들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거예요. 그 내용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89페이지의 큰 3번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 잡오 X 꼭 풀어보시고요. 기선 잡오 X 나와라!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꼼꼼하게 쓰는 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14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13강에서요, 우리 드디어 이제 불교 사상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석가모니가 토대를 닦은 초기 불교 사상, 13강이 참 중요했어. 13강의 그 불교의 첫 단추를 잘 꿰면 이후에 오늘부터 쭉 펼쳐지는 불교의 다양한 전개 과정을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4강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13강의 꼼수체크 자료 다시 한번 펼쳐보시고요. 본인 눈으로 빠르게 한번 읽으면서 또 중간에 중요한 부분들, 본인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블라블라 자신의 입으로 설명해 가면서 다시 한번 차근히 복습해 보세요. 눈으로 이야기하지만 얘들아, 복습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라색. 그렇지, 이렇게 딱 일시정지 시켜놓으시고요. 한 2, 3분 정도만 투자하면 13강의 내용들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한 사소한 습관처럼 보이는 작은 복습들이 쌓여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석가모니의 다양한 사상들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이어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석가모니의 또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불교의 토대가 되는 사상이죠. 바로 업과, 그렇죠, 윤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이 기본 상식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친구들이 흔히 업, 업보 막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해 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있을 텐데요. 자신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선하고 악한 모든 일들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짓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띈다. 한마디로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자, 의도적으로 한 생각, 의도적으로 한 말, 의도적으로 한 행동은 그렇지 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니? 바로 저 직전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잖아. 석가모니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라고 하는 건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로 끊임없이 생멸한다라고 하는 연기, 그 연기설을 바탕으로 석가모니는, 그렇죠, 큰 깨달음을 얻잖아요. 자,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따지는 사고방식이야. 얘들아, 그런데 생각해봐. 내가 의도적으로 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 된다면 그 업은, 그렇지, 하나의 원인이 될 거야. 어떤 원인과 조건이 될 거야. 그러면 그러한 업이라고 하는 원인과 조건은, 그렇지, 결과를 만들어내잖아. 내가 선한 업을 지으면 이것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어떤 결과? 그렇죠, 선한 결과, 선한 업보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반대로 악한 업을 지으면 이런 악한 업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그렇지, 악한 결과, 즉 악한 업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업을 바탕으로 한번 세상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생에서 내가 쌓은 그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거야. 현생의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원인과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현생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면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레바퀴가 구르듯이 반복된다, 즉 윤회한다, 반복된다는 사상을 석가모니는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렇게 삶과 죽음이 업에 따라서 수레바퀴가 구르듯이 반복된다는 이런 입장을 뭐라고 불러? 그렇죠, 윤회라고 부르죠. 윤회에 관한 입장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윤회설이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윤회라고 하는 말 뜻은요, 수레바퀴가 구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떼굴떼굴 구르는 것처럼 삶과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는 윤회 혹은 윤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들아, 사실 이런 윤회설은요, 석가모니가 처음으로 주장한 사상은 아니죠. 윤회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과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자, 인도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계속해서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처럼 반복돼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엔 또 다른 생으로 다시 한번 생사가 이렇게 반복돼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인도 사람들의 전통적인 윤회 사상을 석가모니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교에선 기본적으로 윤회의 입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불교에 따르면 이러한 윤회, 즉 삶과 죽음의 반복이라고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왜냐하면 기억나니? 이러한 생과사의 반복은 결국은 다, 그렇지, 모두 고통의 연속. 그 본질이 고통이기 때문이야. 자, 윤회가 돼봤자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의 쳇바퀴를 반복하는 거잖아. 고통, 고통.

고통, 고통의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이거 별로 좋을 거 없습니다. 따라서 삐뽀 삐뽀 잘 들어봐. 불교에서는요, 수행을 통해서 무엇해? 사물의 실상을 뻗뜨, 사물의 실상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우리 해탈이라고 불렀어. 이런 해탈과, 그렇지, 열반을 할 것을 이야기하잖아. 특별히 기억난 얘들아,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 상태, 모든 번뇌의, 그렇지, 고통이 훅 하고 다 촛불 끄듯이 꺼진 상태잖아. 즉, 열반은 모든 고통, 즉, 번뇌가 완전하게 다 제거된 상태야. 자, 이렇게 해탈하고 열반하면 더 이상 윤회한다, 안 한다? 그렇지,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을 수 있다. 윤회의 악순환을 어떻게 할수 있어? 아하, 끊어버릴 수 있다. 윤회의 악순환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보자. 해탈하고 열반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요. 더 이상, 그렇지, 윤회하지 않게 돼. 다시 한번 완전히 가져가세요. 우리 생윤에서도, 그렇지, 삶과 죽음의 윤리 공부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윤사에서도 중요해요. 석가모니, 즉, 기본적으로 불교 사상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윤회를 반복하는 건 좋을 게 없다 그랬어. 왜? 그렇지,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의 본질은 오직 고통이기 때문에 윤회를 반복한다는 건 그런 고통을 반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잖아. 즉,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아, 윤회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수행을 통해서 해탈과 열반을 하여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끊어낼 수 있다라고 석가모니는 불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장은 과연 불교 입장에서, 석가모니 입장에서 보면 맞는 진술일까, 틀린 진술일까 살펴볼게요. 무명 상태에서는 상호 의존을 벗어날 수 없다. 자, 무명. 역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중요한 표현이야. 얘들아, 무명 상태는 한마디로 뭐야? 그렇지, 빛이 없는 상태야. 얘들아, 빛이 없으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잖아. 그래서 불교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상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 즉 무지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제시문이나 선지를 보면, 아, 이거 불교겠구나라고 힌트를 얻을 만큼 불교에서는 무지한 상태, 깨닫지 못한 상태를 무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호 의존을 벗어날 수 없다. 자,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말이 눈에 띈다. 얘들아,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야? 그렇지.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로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방금 공부한 그 윤회라고 하는 개념, 지난 생에서의 업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이번 생을 불러일으키고, 이번 생에서의 업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다음 생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윤회라는 것도 결국은 상호 의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바꿔보면, 아, 깨닫지 못한다면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쉬운 말로 번역할 수 있겠다. 맞는 진술이야, 틀린 진술이야? 그렇지. 자, 깨닫지 못하면 해탈하고 열반할 수 없잖아. 그럼 당연히 이런 윤회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이야기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해탈하고 열반한다면 이러한 윤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라고요. 자, 간단하게 우리 불교의 업과 윤회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석가모니의 초기 불교 사상을 좀 마무리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중요한 원전 자료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수능특강 39페이지에 소개되어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그렇죠, 사성제에 대한 내용이야. 얘들아, 우리 한번 정리해볼까? 복습해볼까? 사성제 하면 어떤 장면을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 그치, 고집센 멸치가 막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 떠올리면서 고제, 집제, 멸제, 그렇죠. 도제까지. 고집센 멸치가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 고집멸도 떠올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고집멸도, 즉 사성제를 소개하는 정말 유명한 제시문이고요. 원전 자료고요. 이 원전 자료에서 굉장히 많은 제시문들이 또 파생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자, 비구라는 말이 나왔네. 비구는요, 불교에서 출가 수행을 하는 남자 수행자들이야. 그러면 출가 수행하는 여자 수행자는 뭐라고 부를까? 그래, 비구니라고 불러. 그래서 비구 혹은 비구니라는 말이 딱 나와도, 이거 불교 사상이네 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비구들이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즉, 고성제.

사람이다. 태어남도 늙음도 병도 그리고 죽음도 즉 생로병사도 모두 다 고통이다. 싫어하는 것들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요.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다. 블라블라블라 이것은 결국은 다 고통이다. 심지어는 집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더기 색, 수, 상, 행, 식. 그렇지. 인간을 구성하는 이 다섯 개의 무더기들. 이 자체도 다 결국은 고통이다. 이것이, 아하, 우리 처음에 이제 고성제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이다. 자, 이러한 괴로움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성제에 해당하겠죠? 그것은 바로 갈애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아. 무지의 무지, 그리고 그렇지 이런 가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괴로움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다. 아, 괴로움이 소멸된 내 멸성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다금의 성스러운 진리, 즉 무엇이다? 그렇죠. 도성제이다. 얘들아, 고, 집, 멸, 도가 소개되어 있고요. 얘들, 다시 한번 우리가 고, 집, 멸도의 네 가지의 사성제 한번 정리해 볼수 있었습니다. 도성제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도성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우리 같이 많이 공부했었잖아. 특별히 석가모니는, 그렇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이러한 길, 도닦음을 이야기할 때 극단적인 쾌락도 아니고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좋아요, 중도의 수행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덟 가지의 바른 길인 팔정도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도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 있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석가모니의 초기 불교 사상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즉 석가모니가 인멸하고 난 이후에 불교 사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배워보려고 해요. 석가모니는 인도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잖아.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석가모니가 인멸한 이후에, 자, 인도에서 어떻게 불교 사상이 전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석가모니가 인멸한 이후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다양한 파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불교가 먼저 인도에서 등장했어요. 석가모니, 즉 부처의 가르침을 다양한 파로 나누어져서 해석한 그러한 불교가 먼저 등장했는데,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부파불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이론화하고 경전체계를 확립했죠. 계율과 경전 해석에 따라서 여러 부파, 부처의 가르침을 다양한 교파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석가모니가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깨달음의 길,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해탈과 열반에 이르기 위한 그런 수행은 쉬운 길이었을 것 같아.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 같아. 그치, 이거 쉽지 않았죠. 따라서 이 부파불교에서는요,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엄격한 종교성들을 중시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해탈과 또 열반을 하기 위한 그런 수행에 몰두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진입장벽이 높았어. 아, 점차적으로 대중적인 기반이 약화되는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게 돼요. 아하, 부파불교는 자신의 해탈과 엄격한 종교성을 강조하면서 대중적인 기반이 약화됐구나. 이러한 부파불교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 그렇죠. 대승불교입니다. 자, 대승불교는 부파불교를 어떻게 비판했냐면, 너희들은 자기 자신의 해탈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 그런데 석가모니는 분명히 자신과 타인은 둘로 나눌 수 없다. 자타불이를 이야기했는데,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고 자기 자신의 해탈에만 치중하니? 너희들은 좀 비판받아야 해. 라고 대승불교가 부파불교를 비판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대승불교는 부파불교를 뭐라고까지 지칭했냐면, 부파불교, 너희들은 너희 한 사람의 해탈만 너무 중시하는 것 같아. 마치 열반으로 이르기 위해서 수레를 타고 가는데, 해탈과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수레? 그렇지, 너희들은 너희 한 사람만 타는 너무 작은 수레를 타고 가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부파불교, 너희들은 작은 수레, 즉 소승불교의

아니냐라고 누가? 그렇죠. 대승불교가 부파불교를 비판했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대승불교를 주장한 사람들은 뭘 얘기할까? 쌤, 왠지요, 나 혼자만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깨달음에 이끄는 그런 가르침을 중시했겠네요. 너무 잘하고 있어. 오늘도 촉이 너무 예리해요.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 자, 대승불교는 교리의 체계화에 몰두하느라 대중과 멀어진 부파불교를 너희들은 작은 수레를 타고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소승불교라고 규정하면서 비판해.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와 달라 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어? 우리는 깨달음으로 이르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수레를 타고 갈 텐데 우리가 타는 수레는 나 한 사람의 해탈뿐만 아니라 다른 깨닫지 못한 대중들까지도 함께 해탈의 길로 이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40인승 관광버스를 타고 갈 거야. 우리는 대형 승합차를 타고 갈 거야. 우리가 탄 수레는 큰 수레야. 그런 의미에서 아 자신들을 대승불교라고 지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누구와 함께하는? 그렇지. 중생과 함께하는 어떤 측면? 대중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돼요. 쌤. 불교에서 중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건 저도 알거든요. 중생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생은 불교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아직 깨닫지 못한 자, 이걸 중생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깨달은 자, 그것을 부처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아, 중생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과 함께하는 그런 대중적인 측면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엥? 쌤, 보살이요? 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치, 얘들아. 우리 보살이란 말 정말 많이 들어봤지. 왜 그럴까? 선생님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윤사 시간에 자, 석가모니가 인멸한 이후에 인도에서는 불교가 소승불교, 즉 부파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누어져서 전개됐어요. 이런 설명을 하면 친구들이 꼭 물어봐. 선생님, 그럼 부파불교랑 대승불교 중에 뭐가 더 중요한데요? 자, 선생님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부파불교와 대승불교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대승불교에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해요. 실제로 우리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대부분 대승불교에서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 물론 부파불교도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대승불교에 조금 더 진하게 방점을 두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부파불교와 대승불교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과 한국으로 전래된 불교는 다 무슨 불교이기 때문이야? 그렇지, 이 대승불교이기 때문이야. 아, 중국과 한국으로 전래된 불교가 다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우리 대승불교 더 진하게 강조하면서 공부하겠구나. 게다가 아, 한국으로 전래된 불교가 다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살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본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보살은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면 어렵지 않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지, 불교에서 이상적인 인간으로 꼽고 있으니까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즉 보살은 위로는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만 깨달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 왜? 대중과 함께 해야 하잖아. 따라서 보살은 아래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깨닫지 못한 중생도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 그래서 위로는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보살이 실천해야 하는 수행 덕목으로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육, 바라밀이라고 불러. 얘들아, 쫄 거 없어. 바라밀은요, 저쪽 언덕으로 간다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 해탈하고 열반하는 그런 이상적인 언덕으로 가기 위한 여섯 가지 길을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부르는구나. 보살이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구나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일단 보살은 다른 대중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하잖아. 아, 남을 도와주는 걸 보시라고 불러. 그렇지. 대중을 도와줘야 해. 중생들을 도와줘야 해. 아, 그래서 남을 도와줘야 하니까 보시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 가만히 볼까, 얘들아. 요 끝에 세 개가 우리 눈을 사로잡는데. 기억나니?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다 공부했었던 건데. 여기 개라고 하는 글자? 그렇지, 보인다. 정이라고 하는 글자? 꼬로치, 마지막에 해라고 하는 글자까지 합치면 뭐가 돼? 개정해. 기억나니, 얘들아? 예,
정혜야, 공부해라.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면, 네, 엄마. 열심히 공부하는 계정의 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계율을 지키는 지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차분히 가라앉히는 선정. 그리고, 사물의 실상을 깨달아서 아는 지혜. 이 지혜를 다른 말로 좋아, 반야라고도 부른다고 우리 공부했었어. 이세 가지를 열심히 공부할 것을 석가모니는 강조했지. 예, 정혜야, 공부해라. 네, 엄마. 열심히 공부하는 계정해를 생각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삼학 공부했었잖아. 삼학. 설마, 깜빡한 건 아니겠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불교의 수행법, 불교의 진리관 하면서 010, 옳지. 33348 했었잖아. 33348의 첫 번째 삼은 삼독 제거. 옳지, 잘했어. 탐, 진, 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어. 33348의 두 번째 삼이 뭐였어? 그래, 계정해의 삼독이었잖아. 아, 지계의 선정. 지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불교의 수행법 중에 아주 중요한 삼학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육바라밀 안에도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어. 정리해보자. 결국, 계정해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인정해. 그렇지,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인 보살도 인정하는구나. 보살도 인정하는 계정해의 노력. 다시 해봐. 그렇지, 보살도 인정하는 계정해의 노력을 생각하면서 보살이 지켜야 하는 대승불교의 여섯 가지 실천 덕목 육바라밀 같이 한번 정리해봤어요. 인욕은 뭘까? 누가 나를 욕되게 해도 그 모욕을 참아내는 거야. 정진은 뭐야? 그렇지. 이러한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 선정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곳으로 고요히 모아서 집중하는 것, 지혜는 그렇죠. 반야라고도 부르는데 사물의 실상을 깨달아서 아는 것이었어요. 선생님들이 가끔 내신 시험에서는 육바라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써보세요라고 하는 것을 출제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보살이 인정하는 계정의 노력 기억해 주시고요.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완전히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제시문이나 선지를 분석할 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섯 가지 외울 것을 강추드립니다. 보살이 인정하는 계정의 노력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엥, 보시 옆에만 뭐가 더 붙어 있다. 이거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자, 아까 보시가 뭐라고 했어? 아유, 좋아. 너무 잘한다. 도와주는 거라 그랬지? 자, 도와주는 건데, 여기 보니까 상이라고 하는 글자가 눈에 띄어. 이 상은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학생상. 21세기의 교사상 할때그 상이야. 요즘에 잘 많이 쓰지 않은 표현이라서 친구들은 낯설 수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그런 모습들, 흔히 떠올리는 그런 어떤 생각들, 고정관념? 뭐요 정도로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보시는 보신데 어떤 보시래? 그러한 고정관념에 머물지 않는 보시래.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그걸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데, 톤쌤, 도대체 무슨 고정관념에 머물지 않는 도와줌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자. 우리 흔히 남을 도와줄 때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아, 이번에 내가 쟤 1만큼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쟤도 나한테 1만큼 갚아주겠지. 기브 앤 테이크가 기본 아니겠어?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보살이 실천하는 보시는 내가 남을 도와줬으니까 언젠간 나도 도움을 받겠지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머물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을 내려놓은 보시야.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즉, 내가 남을 도와주었어도 내가 남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도와주는 그러한 보시를 중시했다는 것들. 역시 내신 시험에서 종종 출제가 되고요. 우리 수능 시험에서도 언제 어떻게 치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샅샅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대승불교에서 중시되었던 초기 경전 중에서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 그런데 이 반야경에 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해요. 그런데 인도의 대승불교는 그 공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승불교의 아주 중요한 맥을 좀 짚어봤어요. 선생님이 부파불교와 대승불교 중에서 대승불교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한번 가겠습니다. 삐뽀, 삐뽀. 자, 쭉 우리가 오늘 인도의 대승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천천히 보자. 우리가 뒤에 넘어가면 알겠지만 인도의 대승불교는 이후에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으로 나누어져서 전개가 돼요. 즉, 인도의 대승불교야. 이 중...

금강과 유식이 다 인도의 대승불교고요. 그 인도의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일단 전래가 먼저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다시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져요. 다 대승불교야. 중국으로 전래됐던 대승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다시 전래가 되는데, 여러분들 한국의 대표적인 승려 세 분, 혹시 한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래, 원효, 의천, 진율과 같은 이러한 위대한 불교 사상가들을 통해서 한국의 불교로 또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잘 봐봐. 우리가 이번 시간 중간과 유식 공부할 거고요. 교종과 선종, 원효, 의천, 진율 쭉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자, 모두가 다 결국은 부파불교야, 대승불교야. 그렇지, 다 대승불교야. 그러니까 우리가 윤사 교육과정 속에서 석가모니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사상가들은, 모든 불교 사상은 다 대승불교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대승불교 사상가들은 당연히 어떤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추구해? 그렇지,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추구합니다. 보살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 위로는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셋다다 결국은 이세 개의 네모칸 다 대승불교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육바라밀을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육바라밀 외워봐. 옳지, 보살도 인정하는 개정해 노력 충분히 할수 있어요. 게다가 잘 보자. 모두 다 대승불교 사상이기 때문에 요 3번을 중시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잘 보자. 대승불교에서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은 응애 태어날 때부터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해. 불성은 뭐야? 그렇지, 부처의 본성. 부처가 될 가능성이야. 우리 왜 지난 시간에 석가모니 공부하면서 불교의 인간관 할때 이미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불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승불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거든. 그런데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지난 시간에 불교의 인간관 처음 배울 때부터 선생님이 바로 소개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핵심이야.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나 다 평등하게 태어날 때부터 부처의 본성, 부처가 될 가능성이라고 하는 무엇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거야. 이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뭐야? 그렇죠. 대승불교야.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불교 사상들에서 불성은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블라블라라고 수행을 해야지 불성을 형성할 수 있다. 블라블라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불성을 획득할 수 있다. 와 같은 선지가 나오면 이거 다 맞을까 틀릴까? 띵, 띵, 다 틀리는 거죠. 후천적으로 형성되거나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개념이 아니야. 불성은 선천적으로 누구나 다 타고난다라고 대승불교 사상가들은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중요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아. 거의 대승불교 관련된 문제의 거의 절반 이상은 다이 부분을 바탕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구체적인 양상까지 한번 선생님이랑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쫄지마 정신을 바탕으로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가모니가 인멸하신 이후에 부파불교와 대승불교가 인도에서 등장했어. 그중에서 우리는 대승불교에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고 했지? 대승불교에서 중시하던 초기 경전에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었고, 그 중에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소개한 바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다는 거야. 공백. 그렇지? 이런 거 생각하면 좋아요. 자,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석가모니도 시크하게 공하다라고 하는 걸 던진 적은 있는데, 석가모니 자체는 이 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공하다라고 툭 던진 그 한마디를 후배들이, 인도의 후배들이 대승불교 사상을 통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해석하고 다듬어가고 발전시켰다는 거죠. 자, 먼저 등장한 대승불교가 바로 용수의 중관 사상입니다. 용수라고 하는 분이 발전시킨 인도의 대승불교의 첫 번째 사상, 우린 중관 사상이라고 불러요. 우린 아직 인도를 벗어나지 않았어. 다 인도에서 발전한 대승불교야? 쌤, 잠깐만요. 그럼 용수 인도 분이시겠네요? 어, 맞아. 인도 분이야. 쌤,
근데 왜 우리 아버지랑 성함이 똑같으신 거예요? 인도 분이신데. 이런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용수의 원래 본명은 나가르주나였어요. 근데 그 나가르주나의 뜻을 맞춰서 한자로 의역해서 우리가 용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인도 분이십니다. 자, 이 용수는 역시 공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대승불교의 모습인 중간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거야. 근데 용수는 그 공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중요한 석가모니 사상의 엑기스, 그 중요한 사상을 통해서 공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얘들아, 석가모니 사상의 하이라이트, 석가모니 사상을 쭉 짜면 엑기스가 한 사발 나오는데 그게 뭐였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핵심. 그렇지, 연기설이었지. 옳지, 잘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그 깨달음의 핵심인 그 연기를 바탕으로 공을 이야기하고 공을 해석했습니다. 얘들아, 연기는 결국 뭐니? 그래, 모든 것이 인과 연, 즉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한다는 거잖아. 아,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인, 원인, 연, 조건, 즉 인연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지, 소멸하기도 한다는 거야. 옳지, 좋아. 따라서 이런 연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해 본다면 이 세상에 고정, 불변하는 독자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결국 고정, 불변하는 그런 독자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알수 있어요. 자, 용수는 이렇게 고정불변하는 독자적인 속성, 이걸 두 글자로 줄여서 어하 자성이라고도 표현했어. 한마디로 이 인연에 따라서 공이 무엇인지 해석해 본다면, 결국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얘들아, 자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한자로 이렇게 줄일 수 있겠어. 있겠다. 무자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해 볼수 있겠다. 아, 별거 아니네. 이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때? 그렇지. 연기를 통해서 용수는 해석했다는 거야. 자, 무엇이 과연 공이니? 그렇지. 고정불변하는 독자적인 속성은 없는 상태. 그것을 공이라고 부르고 이걸 줄여서 무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봐. 석가모니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었어. 그렇지, 바로 중도였어. 중도. 기억나지, 얘들아? 자, 석가모니에 따르면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고통도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 못했죠? 오히려 양극단을 피한 중도의 수행을 석가모니는 강조하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극단은 쾌락, 고통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있다, 없다. 이것도 양극단이 될수 있어. 혹은 어때? 생성, 소멸. 이것도 그렇지. 양극단이 될수 있겠다. 이론, 실천. 이것도 양극단이 될수 있겠다. 그런데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한결같습니다. 중도야. 따라서 양극단을 피하고 어때? 그렇지. 가운데로 가는 것이 중요하잖아. 이런 중도의 관점에서도 공을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용수는 생각했다는 거죠. 얘들아, 이런 중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결국은 모든 것은 어때? 그렇지. 양극단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과 연에 의해서 임시로 존재하는 것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있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 되겠죠? 있음은 한자로 유라고 부를 수 있겠다. 혹은 없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극단이야. 없음은 한자로 그렇지 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있음과 없음, 즉 유와 무도 결국은 극단이기 때문에 아하,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양 극단이 아닌 상태, 이것을 무엇이다? 공이다라고 용수는 해석했다는 거야. 쌤, 뭔 소리예요? 알듯 말듯 알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데요. 그럼요, 그냥 정리를 해주세요. 공은요, 도대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이렇게 있냐, 없냐, 확실하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데, 양극단이라는 거지.
석가모니님 이야기했잖아.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여기 A4 용지가 하나 있어. 종이가 하나 있어. 이 종이는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쌤이 방금 종이가 있다 그랬으니까.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얘들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봐. 자, 여기 종이가 이게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선생님이 라이터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종이를 후루룩 태웠다고 생각해봐. 후루룩 태워서 사라졌어. 그러면 그 종이는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 태워서 사라졌으니까 없어진 거죠. 아, 근데 얘들아, 정말 생각해봐. 이거 진짜 없어진 걸까? 이 종이를 라이터로 후루룩 태우면 이 종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재가 돼서 흩어진 거야. 그렇게 흩어진 재는 다시 땅으로 가라앉겠다. 땅은 그 재를 영양분 삼아서 멋진 나무를 키워낼 거야. 그럼 그 나무를 사람들은 어떻게 벌목하고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을 거쳐가면서 다시 종이로 가공하겠지. 그럼 이 종이는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 쌤. 있다라고 하는 극단, 없다라고 하는 극단으로는 사물의 실상을 말할 수 없는 거군요. 그렇지. 그게 바로 공이야. 용수는 이 공을 해석함에 있어서 연기와 중도를 통해서 해석해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용수는요, 아, 양극단에서는, 아, 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양극단을 벗어나서 그 사물의 실상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 생멸, 역시 하나의 양극단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 같음과 다름, 이것도 양극단이야.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아하, 중도의 관점에서, 사물의 실상을 보아라,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중도의 관점에서 사물의 실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상의 이름을 무슨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죠. 중관사상이라고까지 부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결론 내려보자. 결국은 용수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연기와 중도의 관점에서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관찰한다면, 중관한다면 어떤 걸알수 있어? 아,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떻다는 것. 그렇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용수는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네, 자신의 깨달음을 일체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시 석가모니의 진리관 공부할 때 도장을 꾹꾹꾹 세번 찍은 것처럼 확실한 세 가지의 진리, 삼법인설 공부했었죠. 그 중에서 석가모니가 일체 개고, 모든 것은 본질이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체 개고에다가 용수는 이응이라고 하는 받침을 하나 더 붙여서 일체 개공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은 용수는 모든 것에는 고정된 실체, 고정불변하는 독자적인 속성인 그런 자성,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죠. 얘들아,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외친 인도의 중간 사상을 주장한 사상가 누구야? 그렇지, 용수였어요. 그런데 얘들아, 모든 것이 공하다. 이거 너무 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얘들아, 용수의 중간 사상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니지.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외치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하고 열반하여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고 그렇지 이상적인 경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분명히 허무주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용수가 모든 것은 공하다, 일체 개공을 외치자 여전히 그 용수의 주장을 허무주의로 받아들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용수 이후에 한 70년 정도 지나서 아하, 두 번째 대승불교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세친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정리한 유식 사상이 그것입니다. 아마 지금 친구들이 머리가 좀 어질어질할 거야.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석가모니의 입장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들어봤거든. 근데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용수의 중관, 세친의 유식, 사상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또 사상가들 이름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약간 쫄아 있어. 그치, 얘들아? 쫄지 마. 진짜, 진짜 별거 아니잖아. 들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 진짜 쫄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세친의 유식사상까지 한번 조금 더 한번 가보는 거야. 결국 세친도 아직 우린 인도의 대승불교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뿐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유식사상도 다 인도의 대승불교야.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의 대승불교에서 중시했던 그렇지 공을 해석했겠죠. 자, 세친은 자신보다 먼저 주장을 펼쳤었던 용수의 중관 사상 중에서도 받아들일 건다 받아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거 받아들일까? 그렇지, 연기. 그 연기설을 바탕으로 공을 해석한 것. 다 당연히 세친도 인정합니다. 자, 우리 연기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인과 연에 따라서 생멸하는 것들, 그것은 어때? 독자적인 속성인 자성이 있다 없다? 없다. 무자성하다라고 하는 것 세친도 모두 다 인정해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석가모니가 양극단을 피하고 중도로 가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서서 중관사상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중도의 관점에서 사물의 실상을 보아야 한다라고 한 것도 당연히 다 인정해요. 자, 따라서 세친도 어떤 부분을 인정해? 그렇지, 모든 사물이 무엇으로? 그렇죠.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인정해요. 모든 사물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어떤 사물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세친도 다 인정한다는 거야. 그런데 삐뽀 삐뽀 잘 봐봐. 세친이 이렇게 모든 사물, 모든 물질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앞선 세대인 용수의 중관 사상의 내용들을 인정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물, 모든 물질이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의식하는 마음 작용인 의식은 존재한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잘 봐봐. 세친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게다 공하다라고만 그냥 딱 얘기해버리고 더 이상 그 이상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얻어지는 거야? 깨달음의 바탕이 되는 마음작용, 그건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일하게 오직 마음작용인 그 식, 그것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얘들아, 이 식이라고 하는 말 기억나니? 지난 시간에 우리 석가모니가 인간을 다섯 개의 덩어리의 일시적인 결합과 흩어짐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거 공부했었죠. 오온. 오, 잘했어. 그 오온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함했는데? 옳지. 색, 수, 상, 행, 식이었잖아. 색, 수, 상, 행, 식의 그 마지막 식이 아하, 요 식이구나. 정리해보자. 결국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작용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 유일하게 오직 그 마음작용은 존재하고 그 식을 깨달음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대승불교 사상가가 누구라는 거야? 그렇죠, 세친. 그리고 그의 사상을 뭐라고 불러? 그렇지, 유일하게 마음작용인 식은 존재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유식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따라서 세친은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빚어낸 것이다. 우리 마음작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일체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와, 친구들 혹시 한 번쯤은 들어봤나요? 그렇죠. 일체 유심조. 그 유명한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 세친의 유식사상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되죠. 눈병 걸려본 사람들은 알 거야. 눈병에 걸리면 얘들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우리 눈앞에 실지렁이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아른아른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얘들아, 그런 실지렁이들은 정말 존재하는 게 아니지. 그냥 눈병에 걸려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세치는 결국은 모든 물질, 모든 사물도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단지 우리 마음에서부터 빚어낸, 우리 마음작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체유심조라고 불러요. 따라서 아, 수행을 할 때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 그렇죠, 요 식을 변화시키는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봤어요. 마음작용인 요 식을 변화시켜서 변화시킨다는 건 전환한다는 거죠. 이것을 전환해서 참된 지혜, 즉 지를 얻는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러한 참된 지혜는 어때? 분별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분별이 없는 그런 지를 얻는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식을 전환해서 즉 변화시켜서 분별하지 않는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걸 전식득지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식을 변화시켜서 지를 얻는 수행을 강조하면서 대표적인 수행 방법으로 요가 수행을 주장하기도 했답니다. 앵쌤, 요가요? 맞아. 오늘날 현대인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 요가가 사실 인도의 대승불교의 유식사상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정제된 표현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도의 대

승불교 중에서 먼저 등장했었던, 그렇죠, 중간 사상부터 볼게요. 대표적인 사상가, 좋아요, 용수였어요. 자, 공의 원리를 중시했습니다. 초기 불교의 연기설을 바탕으로 공사상을 제시하면서 모든 현상은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해석하자, 이를 근거로 부파불교에서 나타났던 자성 개념을 비판하면서, 어때? 그렇지, 독자적인 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자성을 주장합니다. 자, 용수는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서,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소멸하기 때문에 자성, 즉 불변하는 독자적인 속성을 지니지 않고 어떻다? 공하다라고 하는 일체계의 공을 이야기했어요. 원인과 조건의 결합에 의해 나타난 것들은 자성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아, 용수의 대표적인 표현, 그렇죠, 모든 것은 공하다, 일체계 공까지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용수는요, 중도를 이제 강조했죠. 그러면서 있음에 집착하는 관점과 없음에 집착하는 관점에서부터 벗어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있다고 하면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단멸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중도로서 바르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중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중도에 따라서 사물의 속성을,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상의 이름을 중간 사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사상이 바로, 그렇죠, 세친의 유식 사상이었습니다. 자, 세친도 역시 공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물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일체 유심조를 강조했죠. 모든 현상은 단지 마음작용인 식의작용으로 생겨난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지가 바로 유라고, 유라는 한자로 해석될 수 있겠죠? 단지라는 말은 대상을 부정하는 것이지 대상을 경험하는 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작용인 식을 제대로 알고 수행해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주장하죠.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분별을 본성으로 하는 마음인 식을 변화시켜서 분별이 없는 참된 지혜인 지를 얻고자 했고요. 그 방법으로 요가 수행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공부했어요. 자, 두 사상 공통점 한번 정리해볼까? 둘다다 대승불교야. 그렇기 때문에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추구하면서 자신의 깨달음과 중생의 구제를, 중생의 제도를 추구합니다. 제도는 도와준다, 구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입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연기에 의해 생멸하기 때문에 다, 어때? 자성 없이 공하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라고 하는 것, 공하다, 무자성하다라고 하는 공통점 가지고 있고요. 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중도를 지향하는 기본적인 내용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과 유식을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중간인데 유식은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얘기한다는 거죠. 마음작용, 즉 식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작용 식을 강조하면 유식사상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원전 자료입니다.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을 공이라고 설하며, 가명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중도의 의미라고도 한다. 어떤 한 가지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은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공이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생겨남과 없어짐도 없고 사성제도 없다. 일체계 공을 이야기해야 한 용수의, 그렇죠, 중간 사상입니다. 이번엔 세친의 유식 사상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의 식, 즉 오식은 연에 따라 일어난다. 어느 때는 함께하고 어느 때는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이 전변에서 분별과 분별되는 것으로 나뉜다. 이것들의 의지에서 나타나는 이것과 저것은 모두 존재한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일체는 오직 식뿐이다. 유식이다. 아하, 유식 사상에 대한 자료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만만찮은 내용이지만 그렇게 차분히 복습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 남겨주세요. 오늘도 꿀 향기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목질이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7회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는 날이자 오늘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7회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역시나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한 좋은 문항들이 수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 풀어보셨으면은 아, 쉽지 않구나. 또 아,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도 있겠구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었는데요. 이번에 특히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문항들이 꽤나 좋은 문항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문제 풀어본 것만으로도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7회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20번까지 2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죠. 1번입니다. 지도는 우리나라의 주변 수역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좀 키워볼게요. 자, 일단 A부터 볼까요? A는 어디죠? A는 한중잠정조치수역입니다. 한중이라고 적어볼게요. B는 어딘가요? B,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져 있네요. B는 이어도입니다. 이어도. 다음 C는 어딘가요? C. 자, C는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한일 중간 수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 또한 한일 중간 수역입니다. 그래서 C는 한일 중간 수역, 한일이라고 적어볼게요. 다음 D는요? D는 이게 직선 기선이죠.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뻗어주었습니다. 여기는 0해가 되겠네요. 0해. 다음, 2는 여기 있는 한 지점입니다. 2, 네, 표시만 해두고요. 이렇게 잘 보이게. 다음, F. F는 여기네요. 여기. 자, F는 0해선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0해가 여기까지. 또 울릉도 주변의 12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의 0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0해가 아니에요. 단 여기가 울릉도와 동해 사이에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이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굳이 따지자면은 우리나라 쪽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G는 독도 주변의 12해리니까요. 또 0해선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G는 우리나라의 0해가 되고요. 다음 H. H는 거제네요. 거제. 거제. 거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보죠. A와 C에서는 미국 무역선의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하다. 자, A는 한중 잠정조치 수역, 미국 무역선의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한가요? 네. 경제활동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오케이. C. 한일 중간 수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인데 두 나라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동은 가능해요. 그래서 기억은 맞죠. 다음 B와 G 이어도와 G 이어도와 우리나라 영해에는 우리나라의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다. 아니죠. 이어도는 있지만 여기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없어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종합해양과학기지는요. 일단 이어도에 있죠. 이어도. 그 다음 전남의 가거초. 전남의 가거초. 전남 신안의 가거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옹진의 소청초. 요 세 군데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합니다. 다음 D급 볼게요. F는, F 여기 있네. F는 H보다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뭐네요? 아, 가깝죠, 가깝죠. 죄송합니다. 가깝죠. H가 여기 있고요. 울릉도 F는 여기 있으니까. F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죠. 다음, E에서, 여기 있네. E에서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면 D의 범위는 확대된다. 아니죠. 여기는 내수 쪽이고요.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뻗은 여기가 0해입니다. 그래서 내수에서 간척 사업하더라도 내수의 범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지도의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확대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A 뭐죠? A는 갯벌입니다. 갯벌. 다음 B는 자, 잘 보면 여기 논으로 이용이 되고 있죠. 아니, 이렇게 갯벌과 가까운 곳에 이런 논이 있어? 자, 일반적으로 이런 황해 쪽에 특히나 갯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이런 논은 거의 대부분 간척평야입니다. B는 간척평야라고 적어볼게요. 다음 C. C는 그냥 뭐 산입니다. 산. 다음 D. D는 여기 가리키고 있죠. 여기. 자, 여기는 지금 논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밭도 있고요. 근데 잘 보면 여기 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사 지으려면 농업용수가 필요한데 하천으로부터 농업용수 공급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업용수 공급받는 거죠. D는 인공저수지입니다. 저수지. 다음 E. E는 여기죠. 여기를 확대해 놓은 거예요. 곳과 곳 사이에 만에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이죠. 이는 삽인입니다. 자, 볼게요. A는 갯벌은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아니죠. 갯벌은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B는 간척평야는 지반의 융기로 형성된 해안당구이다? 아니에요. 해안당구 아닙니다. 다음 C는 육계도이다?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육계도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육계도는 사주에 의해서 육지와 연결된 섬이에요. 여기 이렇게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D의 물은 주변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주로 이용된다. 저수지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E는 사비는 갯벌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죠. 얘는 주로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점토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갈게요. 3번.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풀어보았던 제가 싫어하는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다음 자료는 한국지리 수행평가 내용에 대한 갑과 을의 을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읽어볼까요? 지도는 세식이 퇴적한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대한 진술이 옳으면 예, 옳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쓰시오. 단, 가부터 다는 각각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형성된 퇴적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좀 키워볼게요. 좋아요. 자, 일단 가나다부터 찾아야 될 것 같네요. 가나다부터. 자, 가는요, 여기 경상도 일대 분포하고 있는 퇴적암이니까 얘는 중생대여 형성된 퇴적암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중생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중생대. 다음, 나는 평남분지와 옥천습곡대 일대 분포하는 퇴적암이네. 여기는 고생대 만들어진 친구들이니까 나는 고생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고생대. 다음, 다는 분포 면적이 가장 좁아요. 요일대. 북한의 일부 지역에만 분포합니다. 이거는 신생대가 되겠죠. 신생대.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자, 가에서는 중생대 발자국의 공룡 발자국, 다시요. 중생대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맞네. 맞는 내용입니다. 중생대니까. 그러면은 갑 틀렸고요. 을은 맞았습니다. 그렇죠? 다음 두 번째, 나의 나 형성 시기에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 형성되었다.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은 중생대에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틀렸어요. 얘는 맞았네. 그러면 얘는 틀렸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갑은 3점 받았습니다. 3점. 첫 번째 건 틀렸고 두 번째 건 맞았어. 3점 받으려면 두 개를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니은과 예, 요 세 번째와 3번, 3번, 4번을 다 맞아야 돼요. 갑은. 을은 하나 맞고 하나 틀렸네요. 근데 2점이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됩니다. 둘 다 맞는 것도 안 돼. 둘 다 틀리는 것도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됩니다. 하나만. 자, 그러면은 볼게요. 가는

땡 석회 하면 주를 이루지 않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요가 정답이 와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리을은 아니오래요. 자, 을은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돼요. 둘다 맞으면 안 됩니다. 하나만 맞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2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맞았어. 그쵸? 그러면은 갑은 다 맞았잖아요. 무조건 4번의 정답은 얘가 되는 겁니다. 다 맞아야 3점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니요가 되면 아니요. 을은 틀린 거죠? 정리해보면 지금 기억에는 답이 아니요인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을은 맞았어. 근데 갑은 세 개를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얘예요. 그런데 을은 두개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되니까 요걸 맞았을 경우 반드시 틀려야 돼. 그러면은 정답이 얘인 4번 문항에 아니오라고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다음 지워볼게요. 디귿에는 오래된 지질 시대부터 순서대로 배열하면 나가다순이다. 자, 나가다순이 맞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예인 질문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친구 맞았죠. 그러면 갑은 세 개를 다 맞아야 되는 거니까 디귿에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새 신재생 에너지별 새 지역의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다는 수력, 태양광, 풍력 중에 하나이고요. AB는 강원과 전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주가 나와 있으니까 제주 볼게요. 제주에는 나와 다는 어느 정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는 제주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네요. 제주 하면 주상전력발달이 탁월한 현무암이 기반함이라 지표수가 부족합니다. 수력 발전을 하려면 하천이 흘러가야 돼. 그리고 유량이 풍부해야 되는데 제주는 그렇지 못합니다. 게다가 수력 발전을 하려면 큰 낙찰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주는 큰 낙찰 얻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수력 발전이 어려워. 그러니까 제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가 수력이 됩니다. 수력. 그러면 남아있는 나와 다가 태양광 아니면 풍력이 되겠죠. 그런데 다를 봤더니 다는 비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네. 그러면 전남 강원 중에 태양광과 풍력 중에 하나의 발전량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를 봤더니 수력의 발전량 비율이 A가 제일 높아요. A. 그러면 강원과 전남 중에 수력의 발전량 비율 높은 데가 강원이 되겠죠. 그래서 A가 강원이 되고, B가 전남이 되니까, 전남에서 가장 비율 높게 나타나는 다가 태양광이 됩니다. 남아있는 나가 풍력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A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습니다. 세 지역 중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량의 합계가 가장 많은 곳은 B이다. 자, 일단 전남은 수력도 어느 정도 하고 풍력도 꽤나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전량이 가장 많은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입니다. 그런 발전량이 가장 많은 태양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세 개의 합계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이 됩니다. 그래서 전남은 가장 발전량이 많다. 정답은 2번. 다음. 수력은 태양광보다 낮과 밤의 발전량 차이가 작죠? 태양광이 낮과 밤의 발전량 차이가 큽니다. 다음. 풍력은 태양광보다 제주에서의 발전량이 많다. 아닙니다. 풍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태양광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방금도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워낙에 태양광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또 발전량이 많기 때문에 제주가 태양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풍력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발전량은 태양광이 더 많아요.
다음 가나

국내 상용화 시기는 태양광이 가장 이르다? 아니죠. 수력이 가장 이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5번 문제 조금 까다로웠죠? 볼게요. 다음은 카드 게임을 활용한 수업 활동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는 내 지역의 건축 시기별 주택 호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도부터 좀 살펴보면, 자, 이는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가평이죠. 가평. 다음, 이 친구는 나의 마음을 여는 황금 열쇠, 열쇠처럼 생긴 김포입니다. 김포. 다음, 이 친구는 서울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남. 다음, 이 친구는 경기도의 인구 1위 도시, 수원입니다. 수원. 자, 그러면은 왼쪽 그래프가 중요하죠. 자, 왼쪽 그래프는 건축 시기별 주택 호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A, B, C, D가 이제 이 친구들 중에 하나인데 쭉 보면은 주택 수가 어쨌든 1979년 이전과 그 이후에 지어진 주택 수를 다 합하면 그 지역의 주택 호수가 되겠죠. 1979년 이전과 그 이후에 합쳐진 걸다 합하면 그 지역의 현재 주택 호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주택 호수를 다 합치면 가장 주택 호수가 많은 데가 살펴보면 지금 D가 가장 많고 D가 가장 많고 D가 가장 많고 C가 가장 많은데 D도 적지 않아요. D가 가장 많고 자, 요 90년대 빼고는 다 D가 가장 주택이 많이 지어진 곳이에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주택 호수가 가장 많다. 주택 호수가 가장 많다는 얘기는 인구 자체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얘기죠. 인구 제일 많은 데가 수원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D입니다. D, 수원이 D. 자, 그러면 아까 혼자 수원보다 주택이 많이 지어진 시기가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1990년의 C입니다. 1990년대 C는 수원보다도 주택이 많이 지어졌네? 1990년대 무슨 일이 있었죠? 수도권에서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일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진 성남은 당연히 1990년대에 새로 주택이 많이 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성남이 C가 됩니다. C. C. 성남 C. 다음, 아까 수원 찾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택 호수가 가장 적은 곳은 그만큼 인구도 적다는 얘기겠죠? 자, 모든 시기 합쳤을 때 A가 주택 호수의 합이 가장 적습니다. 그 얘기는 인구도 가장 적다. 그게 가평이 되겠죠. 남아있는 김포는 B가 되고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인 한강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B가 김포니까 2기 신도시가 조성된 2010년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찾아봤고요. 자, 요거 바탕으로 아래를 또 찾아야 돼. 자, 밑에 볼게요. 자, A와 B 일단 적어볼게요. 가평과 김포 중에서 A가 가평, B가 김포입니다. 둘 중에서 지역 내 경제 중 논면적 비율이 더 높은 데는 김포죠. 요 경기의 북동쪽 지역은 산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논면적 비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포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B, 여기 그냥 김포라고 적어볼게요. 김포. 다음 C는 성남이고요. D는 수원입니다. 둘 중에 주간 인구 지수도 높은데 어딜까요? 여기가 조금 어려웠을 건데. 자, 성남은 원래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 지어지면서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던 지역이에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어지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남으로 통근 통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성남의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게 되었죠.
반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랑 붙어 있는지 좀 보세요.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수원과 붙어 있는 데가 화성 그리고 용인입니다. 물론 좋은 곳들이긴 해요. 하지만 수원은 인구 120만의 대도시고 아무래도 생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겠죠. 물론 화성에도 동탄 신도시가 생겨나긴 했지만 그래도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화성과 용인에 있는 공장 다니는 게 아니라 수원에 살면서 화성과 용인으로 출퇴근하기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수원은 이 경기 남부일 때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여기 살면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출퇴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남보단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아요. 정리해 보면 성남과 수원 중에 주간 인구 지수는 성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나가 성남이 돼요. 그러면 이제 김포와 성남의 지역 내 총생산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성남이 지역 내 총생산 더 많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굉장히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많은 생산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도 성남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가는 김포는 통근 통합 유입 인구가 통근 통합 유출 인구보다 많다. 아니죠. 김포는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기도 하고요. 서울과 거리가 가깝습니다. 김포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김포에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되는 곳이야. 그래서 김포는 통근 통합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더 많아요. 틀렸습니다. 다음, 다는 성남이고요. 성남엔 경기도청이 없죠. 수원에 있습니다. 다음, 김포는 성남보다 지역 내 경험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자, 김포는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곳입니다.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자, 물론 김포의 서울 인접 지역, 요런 데는 신도시가 조성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만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촌락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지역의 도시적인 특색이 나타납니다. 분당도 있고, 판교도 있고, 위례도 있고, 또 구성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김포는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성남보다 뚜렷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내 경험농가 비율은 김포가 성남보다 낮아요. 다음, 4번. 김포와 성남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김포의 한강 신도시, 성남의 판교와 위례 신도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A부터 D 중에 전자조립공업 종사자 수는 나. 성남이 가장 많다. 수원이 가장 많죠. 수원에 삼성전자 있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6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대동전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우리도 확대해 볼게요. 보죠. 먼저 기억. 외접 침입에 대비하여 군대를 주둔시키는 핵심 방어 시설이다. 요게 아닙니다. 얘는 역참이에요, 역참. 역참은 핵심 방어 시설이 아니죠. 다음, 니은 요 쌍선하천입니다. 쌍선하천. 배를 타고 서해안까지 이동할 수 있는 하천이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여기죠. 여기. 여기 하천이 요렇게 흘러가고 있네. 가평 지나서 요거 한강입니다. 한강을 따라서 쭉 가면은 당연히 서해안까지 이동할 수 있겠죠. 게다가 쌍선하천이라서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요 산맥 한국방향 산맥에 속한대요. 요 산맥. 자, 역시 다시 볼게요. 한국방향 산맥은 낭림산맥, 마철령산맥, 함경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요렇게 뻗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한국방향산맥, 아 다시요, 다시 얘기할게요. 한국방향산맥은 마철령, 낭림, 마철령,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방향산맥이 여기를 지나가기는 어렵겠죠. 틀렸습니다. 다시 A에서 가평까지 도로상 최단 거리는 40리 이상이래요. 자, 가평에서 10리, 20리, 30리, 40리니까 30리는 넘지만 40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리 이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니은만 맞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7번으로 가겠습니다. 진호는 두 섬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섬 전체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자, 가는 제주도입니다. 나는 울릉도가 되죠. 자, 이것만 보면 돼. 자, 확대해 볼게요. 아, 요거는 밑에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가는 제주도입니다. 나는 울릉도입니다. 그러면, 자, 기역. 반면적이 논면적보다 넓나요? 자, 제주와 울릉도는 밭이 넓은 곳인가요? 논이 넓은 곳인가요? 제주, 우리나라에서 모든 시도 중에서 반면적이 밭 비중이 가장 높은 곳. 울릉도도 날이 번질 때는 다 밭농사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제주 동그라미, 울릉도 동그라미. 다음 최고봉의 기반암이 주로 변성암인가요? 한라산의 최고봉, 다시요. 한라산의 기반암이 변성암인가요? 아닙니다. 화산암. 울릉도의 최고봉, 성인봉의 기반암이 변성암인가요? 아니죠. 둘다 X. 다음,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지역이 있나요? 제주? 있죠. 울릉은?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X. 다음, 분화구에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 지형이 있나요? 제주? 없죠. 울릉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기억은 지금 동그라미 동그라미니까 A에 들어가야 되겠네. 다음, 니은은 XX니까 아니요 아니요 D에 들어가야 돼요. 니은. 다음 디귿은 동그라미 X, 제주는 맞고 울릉은 틀려. B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디귿. 남아있는 건 리을. 그래서 제주는 틀렸고 울릉은 맞아. 아니요 맞아요. 기역 디귿 리을 니은입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8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주요 사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 청원군 일부를 통합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자, 바로 보죠.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고속철도역이 위치한다. 아, 왠지 되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종에 고속철도역이 없습니다. 다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겸하는 국내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다음,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존 포항시와 영일군을 통합하여 도농통합형 시인 통합포항시가 출범하였다. 이로 인해 행정구역 내에 도시적 경관과 농촌적 경관이 공존하게 되었으며 행정 업무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자, 이 도농통합시가 출범한 것은 몇차 때였죠? 3차 때입니다. 도농통합시, 그리고 신산업지구 3차의 키워드.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고양시가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2번 특례시에는 파주, 수원, 아산, 창원 등이 있다. 자, 수원과 창원은 특례시이지만 파주와 아산은 아닙니다. 틀렸어요. 다음,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는 유지하되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 일부를 부여받아 자치권이 견고해졌다. 그래서 다시 3번 광역시 중 2024년 기준 인천의 인구가 가장 적다. 아니죠. 광역시 중에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울산입니다. 다음.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전국 특별광역시 중 면적 1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런데 군위가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노년층 인구 비율은 증가했겠죠. 상대적으로 군위가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니은 시행 시기에 요거 3차입니다. 다음에 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것은 훨씬 더 최근 일입니다. 최근이라고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3차는 최근보다

지구의 수도권 집중률이 낮다. 자,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1차 국토종합계획 이후에 인구의 수도권 집중률은 꾸준히 높아졌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3차가 최근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다음 9번으로 갑시다. 9번. 다음 자료는 새 지역에 대한 관광 안내문이라고 합니다. 갑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갑부터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새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지도 볼까요? 자, 좀 확대해 볼까요? 너무 작아서. 자, 먼저 여기 어딘가요? 여기. 자, 강릉을 평 정하고 온 태산이 정선입니다. 정선. 다음, 여기 잘 모르는 곳이죠. 괜찮아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는 영주라는 곳입니다. 영주. 제가 그 볼빨간 사춘기 가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에 처음 나왔었을 때, 영주 출신이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납니다. 영주 출신의 최고의 아웃풋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영주. 사과와 부석사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다음 마지막 여기는 고흥이죠. 고흥. 고흥. 그래서 두 개의 반도가 붙어 있는데요. 오른쪽의 반도는 여수예요. 여수의 서쪽에 있는 게 고흥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에 다녔다. 순광여고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자, 왼쪽 볼게요. 가해 대표적 관광지 소개 병방치 스카이워크는, 자, 혹시 제 수능 개념 강의나 수능 특강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병방치 스카이워크 제가 소개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바이어 타고 내려가는데 해발고도 583m 절벽 끝에 U자형으로 돌출된 강화유리 전망대로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체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조금 무섭긴 합니다. 이곳에서는 동강 물줄기가 한반도 모양의 지형을 감싸안고 흐르는 장관을 조망할 수 있다. 자, 저 동강이란 친구가 한반도 모양의 지형을 감싸안고 흐른대요. 해발고도가 꽤 높은 곳인데 어떤 하천이 지형을 감싸안고 흐른다. 이 동강은 감입공류하천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감입공류하천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융기가 많았던 곳이다. 동강이 있고 병방치 스카이워크가 있는 곳은 여기 정선입니다. 그래서 가는 정선이에요. 다음 나의 대표적 관광지 소개 나로우주센터는 사실 여기서 끝났죠.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공위성 발사장이다. 이곳에는 우주에 관한 기본 원리, 로켓, 인공위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 공간과 영상관 등이 있어서 어린이도 우주과학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다. 예, 고흥이죠, 고흥. 고흥에 나로워줄 수 있습니다. 다음.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창건된 사찰이다. 무량수원은 국내에서 현존하는 최고 목조 건물로 최고 가장 오래된 베를린 기둥과 자연지형을 살린 배치가 한국 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 이게 영주에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정선은 행정구역상 군에 해당한다. 맞아요. 정선 군입니다. 정답은 1번. 다음 나에는 고흥에는 전통 추락을 볼수 있는 나간읍성이 있다. 나간읍성은 고흥이 아니라 순천에 있습니다. 순천. 다음 정선은 고흥보다 서울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네요. 다음, 영주는 정선보다 저위도에 위치합니다. 다음, 고흥은 전남, 영주가 경북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그래프에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부터라는 거제, 서울, 세종, 순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죠. 내 지역에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가 나와 있습니다.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그리고 성비도 나와 있는데, 일단, 노년부양비는 가가 압도적으로 높네요. 자, 내 지역 중에 노년부양비 제일 높은 데 어딜까요? 그에게는 가장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 순창이 되겠죠. 그래서 노년부양비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가는 순창입니다.

자. 자, 반면 라는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아요. 유소년 부양비 네 지역 중에 사실 순창 빼고 세 지역 중에 유소년 부양비 가장 높은데 어딜까요? 네, 당연히 세종이 되겠죠. 그래서 라는 세종입니다. 세종. 남아있는 거제와 서울은 사실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는 나에 비해서 성비가 훨씬 높네요. 그리고 나는 특히나 네 지역 중에서 성비가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하고요. 자, 조선공업 발달한 거제는 성비가 굉장히 높은 곳이지만 서비스업이 발달한 서울은 성비가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나가 서울, 그리고 다가 거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거제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다. 아니죠. 세종에 있습니다. 다음, 순창은 서울보다 지역 내 여성 인구 비율이 높다. 여성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성비가 낮다는 얘기죠. 하지만 순창은 서울보단 성비가 높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서울은 거제보다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죠. 서울은 3차 산업이 발달한 곳이고 거제는 2차 산업, 조선공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다음, 순창과의 최단 거리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럼 일단 순창은 뭐 대략적으로 한 이쯤 있겠죠. 전북에 있으니까 순창. 다음 서울은 요쯤 있고. 그 다음에 거제는 여기 있겠죠. 그리고 세종은 요쯤 있겠죠.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 기호까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이 나, 세종이 라, 순창이 가, 거제가 납니다. 다시 볼게요. 가와의 최단 거리, 순창과의 최단 거리는 라가 나보다 가깝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가부터 라 중에 노령아지 수는 세종이 가장 낮다. 그쵸? 세종이 가장 낮아요. 순창이 제일 높고, 노령아지 수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인데, 세종은 네 지역 중에 유소년 부양비 제일 높고 노년 부양비는 제일 낮습니다.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으니까 전체 값이 작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는 세 지표의 시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도를 보기에서 골라보라고 해요. 그래서 겸업농가 비율, 그리고 벼 재배 면적 비율, 밤면적 비율이 나와 있는데 사실 아래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요 지역들만 비교해 주면 돼요. 그러면 겸업농가 벼재배 밤면적 중에서 봅시다. 자, B는 서울이 되게 낮네. 그쵸? 그런데 A와 C는 서울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예요. 어? 세개 중에서 서울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 자, 반대로 낮게 나타나는 지표를 생각해 볼까요? 자, 벼재배 면적 비율. 서울에서 대규모의 벼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겠죠. 서울에도 농경지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밭이지 않을까요? 서울? 논보단 밭이 주를 이루고 있겠죠. 다음,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적으로 농사만 지으시는 분 있을까요? 아마도 다른 거 하면서 농사도 같이 하시는 분일 겁니다. 또는 한 집안에 아버지 농사 지으시고 자녀분들은 다른 일한 경우도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서울은 벼 재배 면적 비율은 낮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겸업농가 비율과 밤면적 비율은 높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높은 지표를 보이는 AC와는 달리 B는 서울에서 지표의 값이 작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그 값이 작아요. 강원 또한 서울과 비슷해요. 강원도 A와 C는 그 값이 크게 나타나는데 B는 작게 나타납니다. 강원은 관광산업 발달해서 겸업농가 비율 높죠? 산지 비율 높아서 밤면적 비율 높습니다. 반면 산지 비율 높아서 벼 재배 면적 비율은 낮습니다. 정리해보면 서울과 강원에서 지표 값이 낮게 나타나는 B가 벼 재배 면적 비율이 될 거고요. 남아있는 것은 겸업농가 비율과 밤면적 비율인데요. 자, 겸업농가

수비율이 높은데 우리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관광 산업이 발달한 강원과 제주 겸업농가 비율 높아요. 그리고 근교농촌 비율 높은 경기도 겸업농가 비율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강원, 제주, 경기에서 특히나 겸업농의 비율 높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A와 C 중에 하나가 겸업농가 비율인데, 자, A는 강원과 경기에서 모두 지표의 값이 높게 나타나는데, C는 강원에선 되게 높은데, 경기는 되게 낮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강원과 경기는 겸업농가 비율이 모두 높은 지역인데, C는 강원만 높고 경기는 낮다? 겸업농가 비율이 아니란 얘기예요. 반면적 비율은 강원 굉장히 높을 것이고요. 경기는 강원만큼 높지 않겠죠. 서울은 아까 얘기했듯이 논이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농경지도 거의 다 밭일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C가 반면적 비율이 된다는 얘기고, 경기와 강원이 모두 높은 지표값을 보이는 A가 겸업농가 비율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나 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가 A, 나가 B, 다가 C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2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시 세 구의 인구 특성,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어딘가? 여기는 중구입니다. 부산의 도심. 다음 여기는 강서구입니다. 부산에서 제조업 발달한 곳. 서울의 금천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는 금정구죠. 외곽 지역의 특징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가로축은 상주 인구, 세로축과 주간 인구입니다. 항상 이런 그래프 나오면은 이렇게 직선을 한번 그어보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 직선이 지나는 곳은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의 값이 같은 지점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인 지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는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가 거의 비슷한 곳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가, 나에 비해서 주간 인구 지수는 낮습니다. 왜? 가와 나는 상주 인구 대비 주간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라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곳들이거든. 하지만 다는 그렇지 않죠. 세 지역 중에 상대적으로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곳은 주거 기능 발달한 외곽 지역 금정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금정구가 다가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강서구와 중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주 인구가 더 많은 나가 강서구가 되겠죠. 그래서 강서구가 나가 되고 중구가 가가 됩니다. 중구는 도심이니까 상대적으로 상주 인구가 적잖아요. 물론 중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심이니까. 그런데 강서구도 주간 인구 지수가 꽤 높아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만을 가지고 찾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 구분할 때는 상주 인구로 구분해 주자. 자, 그럼 볼게요. 먼저 1번 나는 강서구는 경남과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다. 자, 금정구와 강서구는 모두 행정구역 경계가 경남과 맞닿아 있고요. 중구만 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죠. 다음, 금정구는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네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중구는 강서구보다 시가지의 형성 시기가 이르겠죠. 다음, 강서구는 중구보다 초등학교 수가 많겠죠. 상주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다음, 금정구는 강서구보다 통근통학 유출 인구가 많다. 상주 인구 많은데 주간 인구 지수는 낮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13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는 가부터 다 산업의 생산액 상위 5개 시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그래서, 농림업, 사업, 서비스업, 제조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표시해보면 농림업은 1차, 사업, 서비스업은 3차, 제조업은 2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서비스업 말고도 서비스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 서비스업은 3차, 서비스업 중에서도
생산자 서비스.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근데 간단하게만 좀 구분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가는 서울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물론 대도시들이긴 한데 특히나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3차가 되겠죠. 사업 서비스. 그냥 3차라고 적어 볼게요. 3차. 그러면 생산자 서비스는 특히나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집중도가 아주 높은 거고. 그러면 서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 서비스 생산액이 많은 A는 경기가 되겠죠. 그래서 A가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B가 경북이 될 거고요. 자, 나는 경북. 다는 경기의 생산액이 가장 많네. 자, 경기는 제조업이 엄청 발달한 곳이고, 특히나 전자조립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생산액이 1등이겠죠. 그리고 2등이 충남, 3등이 울산인 것 바탕으로도, 아, 다가 제조업이구나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차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면 나가 1차가 될 것이고요. 경북이 생산액 1등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과수 생산량이 많은데, 과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쌀과 비교했을 때, 쌀과 과일의 같은 무게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과일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다. 부가가치가 높은 과수 많이 재배하고, 과실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1차 생산액이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보죠. 기억. A는 수도권, B는 영남권입니다. 기억은 틀렸고. 다음, 3차는 2차보다 사업체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특히나 생산자 서비스니까. 맞아요. 다음, 경북은 나 1차 생산액이 2차. 다의 생산액보다 많다. 역시 주의하셔야죠. 물론, 경북은 모든 시도 중에서 1차 산업의 생산액이 1등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자체가 3차 산업 생산액이 제일 많고, 그 다음 2차, 1차는 생산액 자체가 가장 적습니다. 경북은 제철, 전자조립 같은 다양한 제조업이 또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2차가 1차보다 생산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죠. 다음, 2차는 1차보다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방금 얘기했듯이 3차, 2차, 1차 순이니까. 니은 니을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4번 봅시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교통 관련 시설 입지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A부터 C는 도로, 항공, 해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사실 요 문항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문제 출제했을 때는 왼쪽 자료만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 자료만 줬을 때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오른쪽도 같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오른쪽에 나오면서 문제가 되게 쉬워졌거든요. 근데 사실 오른쪽에 있는 요 순서도 없어도 왼쪽만을 가지고도 우린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왼쪽 표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여기는 어딘가요? 예, 좀 확대해 볼게요. 자,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양양입니다. 여기는 세종 옆에 청주. 세종대왕은 청주를 즐겨 마셨어. 세종대왕 옆에는 공주가 있었어. 여기는 전주죠. 전북의 한가운데. 그 얘기는 일단 세 지역은 양양, 그리고 청주, 그리고 전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보죠. 자, KTX 이용시설이 가, 다엔 있지만 나에는 없대요. 자, KTX 청주에 있나요? 확실히 있죠. 왜? 청주에 5송이 있습니다. 청주 5송은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이니까. 청주 있어. 오케이. 전주 있나요? 네, 전주역. 대표적인 전북의 KTX 정차역입니다. 양양에는 없어요. 이 KTX가 평창

평양 지나 강릉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양양은 KTX가 없어. 그러면 확실한 것은 가다에는 KTX 이용시설이 있고 나에만 없으니까 나가 양양이 되는 거죠. 양양. 다음 A, B, C는 도로항공 해운 중에 하나인데 A는 가나다 모두에 있습니다. 자, 도로항공 해운 중에 모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도로입니다. 도로. 다음 B는 양양에만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없어요. 자, 양양에만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없다. 양양은 해안에 위치하고 청주와 전주는 내륙에 위치하니까 양양에는 해운 관련된 교통시설이 있지만 청주와 전주에는 없겠죠. 그렇다면 B가 해운이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C는 항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항공 관련된 교통시설 공항이 되겠죠. 양양에 공항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양양은 심지어 국제공항 있습니다. 청주에 공항 있나요? 네, 청주에도 국제공항 있습니다. 전주는 없죠. 따라서 가 나에는 있어. 근데 나가 양양이야. 그러면 가가 청주가 되고요.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다가 전주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 아는 내용일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는 요 왼쪽 표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정답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을 해 나가야 되고요. 자, 1번. 청주는 충북에 위치한다. 맞죠? 양양은 소속된 도내 인구 규모 1위 도시이다. 자, 양양은 강원에 소속되어 있고요. 강원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원주입니다. 양양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전주에서 세계 소리 축제 개최된다? 맞아요. 다음, 청주는 양양보다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일평균 버스 운행의 수가 많다. 자, 여기 태백산맥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서울과 동해안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보다는 아래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5번. 청주와 전주는 모두 소속된 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맞죠? 청주의 충북도청, 전주의 전북도청. 그래서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그래프는 내 지역의 가부터 다 제조업별 종사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역시 우리가 잘 사용하는 용어로 정리해 볼게요. 가부터 다는 자동차, 그리고 전자 조립, 전자, 그리고 석유화학입니다. 그리고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먼저 여기 경기, 그리고 충남, 그리고 전남, 그리고 울산입니다. 다행히 이 문항은 울산에 종사자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울산 하면은 자동차 공업 발달했나요? 네. 석유화학 공업 발달했나요? 네. 전자공업은 발달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중에서 어떤 제조업이 종사자 더 많다 그랬었죠? 여러분 얘기했었죠? 자동차는 조립형 공업이라 이런 조립형 공업들은 상대적으로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울산만을 가지고도 가나다를 다 찾을 수가 있죠. 일단 울산의 종사자 비율이 제일 낮은 단은 전자입니다. 울산은 전자공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울산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공업 모두 발달했는데 울산에서는 가의 종사자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요. 왜? 조립형 공업인 자동차는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가, 석유화학이 나가 됩니다. 다음, 가나 다 중에 C를 보죠. C. C는 나, 석유화학 종사자 비율만 높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기, 충남, 전남 중에서 상대적으로 석유화학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공업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전자도 발달하지 않았죠. 반면 전남의 여수에 석유화학과 정유공업 발달했기 때문에 전남은 세계 중에서 석유화학의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전남은 나가 되죠. 아니, 나죠. 전남이 C가 되죠. C. C. 다음 남아있는 A와 B입니다. A와 B. 자, A와 B 중에서 특히나 B는 가. 자동차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A는 다. 전자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전자조립공업이 발달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경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전자조립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A가 됩니다. 예, 남아있는 충남이 B가 되겠죠. 충남은 되게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얘기했듯이 조립공업인 자동차 공업은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충남에서도 요 종사자 비율로는 자동차가 1등이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경기는 워낙에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곳이니까 전자 1등인 곳이 바로 경기가 되고요. 볼게요. 1번 다 전자 출하액은 경기가 충남보다 많다. 오유, 경기가 충남보다 훨씬 더 많죠. 압도적인 1등입니다. 정답은 1번. 다음 가 자동차의 최종 제품은 석유화학의 주요 재료로 이용되기 어렵겠죠. 다음 자동차의 종사자 수는 울산이 경기보다 많대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요. 각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수에서 가나다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각 지역의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묻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자동차의 종사자 수입니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인구와 비례합니다. 인구가 엄청 많은 경기는 당연히 제조업 종사자 수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경기는 울산보다 인구가 9배, 10배 이상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의 종사자의 절대적인 수는 경기가 많아요. 다음, 경기와 전남은 행정구역이 접해있지 않습니다. 다음, A, B, C 중에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의 출하액은 충남이 아니라 경기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종사자 비율이고요. 출하액은 경기가 충남보다 많죠. 정답은 1번. 다음, 1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세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A, B, C 세 지역은 가나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죠. 가는 홍콩을 거울 삼아 경제 특구로 지정되었으나 중국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홍콩을 거울 삼았 때 어디예요? 신의주가 되겠죠. 신의주. 다음 두 번째 나진과 여기를 통합한 이 경제 특구는 유엔 개발 계획의 지원을 받아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로 지정되었다.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는 나선 경제 특구고요. 나진과 선봉. 선봉을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봉입니다. 여기다 적어 볼게요. 가. 나. 가가 신의주. 나가 선봉입니다. 다음, 다공업지구는 남한 기업이 개발 자본과 이용을 맡고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한 형태 어디예요? 개성이 되겠죠. 개성. 자, 우리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북한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대략적으로 신의주 여기 가 선봉은 대략 요쯤에 아이고, 이거 너무 안 보이네요. 자, 오른쪽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일단 신의주 여기 가 선봉은 대략 한 이쯤에 그 다음에 개성은 한 요쯤 되겠죠? 대략적으로 위치 한번 표시해 본다면 자, 그럼 보자. 오른쪽 ABC가 신의주 선봉 아니면 개성입니다. 그럼 일단 오른쪽 그래프는 기후값의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1월 평균 기온 차이, 8월 강수량 차이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A는 1월 평균 기온도 제일 낮고 8월 강수량도 제일 적은 곳입니다. 자, 8월 강수량 제일 적은 데 어딜까요? 요게 되겠죠, 여기. 워낙에 소주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1월 평균 기온도 아무래도 고위도다 보니까 낮을 수밖에 없고. 여기가 A입니다. 선봉. 다음, 신의주와 개성. 신의주와 개성 중에서 상대적으로 1월 평균 기온이 더 높은 데 어딜까요?

개성이 되겠죠. 그래서 개성이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우주가 B가 됩니다. CB, C. 자, 그럼 볼게요. 가는 관북지방이다. 아닙니다. 관서지방이고요. 나가 관북지방에 속합니다. 다음, 나는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이상이다. 아니죠. 위도가 되게 높은 곳이라 영하 3도가 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비는 압록강하고 함금평 위와도와 인접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나는 A고 다가 C입니다. 다음, A부터 C 중에 C의 일몰 시각이 가장 이르다. 일몰 시각이 이르다는 것은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고요. 세 지역 중에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것은 A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17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볼까요?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어디죠? 여기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산이다 얘기했었죠. 안산. 다음 충북의 북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지역 중에 가운데는 충주예요. 왼쪽 두 지역은 진천 음성, 오른쪽은 제천 단양입니다. 그래서 단양. 다음 여기는 세종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세종대왕은 청주를 좋아하셨어. 그래서 청주입니다. 그러면 왼쪽 그래프 보죠. 가나다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의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일단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아무래도 대도시가 되겠죠? 유학생 비율 가장 높은 데는, 예, 대도시면서 대학교도 가장 많은 청주가 됩니다. 청주가 나예요. 자, 다음.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 제일 높은 데는, 네, 제조업 발달한 안산이 되겠죠? 외국인 근로자 1등, 안산이 다가 됩니다. 남아있는 단양이 가가 되고요. 단양에는 유학생이 뭐 거의 보이지 않고요. 결혼 이민자 비율이 세 지역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볼게요. 가는 단양은 광역시와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맞닿아 있다? 아닙니다. 맞닿아 있지 않죠. 다음, 단양은 안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아니죠. 안산이 제조업 발달한 곳이고요. 단양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곳입니다. 틀렸어요. 다음, 청주는 단양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아니죠. 단양이 높겠죠. 다음, 다는 나보다 결혼 이민자가 많대요. 자, 다와 나의 결혼 이민자의 비율 비교해 보면은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산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율은 비슷하지만 외국인 주민 숫자가 가장 많으니까 안산이 청주보다 결혼 이민자가 많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총인구는 나가다, 청주, 단양, 안산 순이래요. 아니죠. 단양이 가장 적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18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나타난 네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A부터 D에서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볼까요? 자,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도. 여긴 어디죠? 화성이죠, 화성. 화성. 화성. 다음, 여기는, 네,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세종위의 천안입니다. 다음 여기는 포항이죠. 포항. 나머지 하나가 여기입니다. 여수, 여수. 여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서 일단 2000년 이후에 우와,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한 지역이 하나 있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절대적인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지역 중에 인구가 제일 많고 유일하게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 곳입니다. 어딜까요? 화성이 되죠. 그래서 화성이 갑니다. 가. 다음. 나를 볼게요, 나. 나는 1990년대, 요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곳입니다. 화성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지역, 그리고 인구가 대략 70만 정도 되는 곳이네요. 어딜까요? 최근에 수도권의 인구와 제조업이 충청권으로 분산되면서 천안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죠. 그래서 나는 천안입니다. 남아있는 게 포항과 여수인데요. 그래프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와 라예요. 그런데 다는 그래도 요 기간에 인구가 조금 증가했어. 이후 정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가 라보다 현재 인구가 많아요. 자, 포항은 인구가 대략 50만 정도, 여수는 27만 정도. 그러면은 포항 인구가 더 많죠. 그리고 포항은 이때 제철수 생기고 나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다가 되고요. 남아있는 여수가 라가 되는데, 여수도 요 기간 동안에 물론 제조업이 성장하긴 했으나 석유화학 공업이 워낙에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인구 증가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볼게요. 자해는 전자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전자와 자동차, 전자자동차, 화성이겠네. 그래서 가는 A입니다. 화성. 다음, 씨 볼게요. 씨는 제철 산업 발달한 곳, 제철하면은 포항이겠네. 그래서 답니다. 다음, D는 정유와 석유화학 발달한 곳입니다. 여수가 되겠죠. 라. 남아있는 B가 나가 되고요. 천안은 전기 장비가 1등입니다. 그러면 가나다라네요. 순서대로 가나다라. 그럼 ABC입니다. ABCD.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19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자료는 내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소개문이다. 가부터 라 개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글씨 우리 좀 크게 볼까요? 좋습니다. 자, 가해 뭐뭐 머드 축제는 사실 끝났네. 머드 셀프 마사지 존에서 얼굴과 몸에 직접 진흙을 바르며 시원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요 가는 보령이네요. 보령. 그리고 나 볼게요. 나 밑으로 가서 뭐뭐 지평선 축제는 벽골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다양한 농경문화 체험과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나는 김제입니다. 김제. 다음 다 뭐뭐 빙어 축제 여기 지도 나와 있죠? 여기 양구입니다. 양구. 인제입니다. 인제. 인제. 그래서 소형 얼음 벌판 위에서 은빛 빙어를 직접 낚아 올리는 잊지 못할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다음 여기는 광양이죠? 매화 축제. 매화 축제. 광양. 그래서 광양입니다. 자, 지금 계속 선제 나와 있는 게 뭐뭐 개최시기, 개최시기, 개최시기입니다. 그러면은 각 축제 개최시기를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보령의 머드 축제 개최시기는 여름입니다. 여름. 인제의 빙어 축제. 빙어 축제는 얼음 벌판 위에서 은빛 빙어를 낚아야 되니까 얼음이 얼어야 돼. 당연히 겨울이 되겠죠. 겨울. 헷갈리니까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 요게 나고요. 요게 다, 요게 랍니다. 다음 김제 지평선 축제는 넓게 펼쳐진 논에서 벼가 무릎있고 벼를 뵐수 있는 시기니까 바로 가을입니다. 다음 뭐뭐 매화 축제는 섬진강변에서 열리는 축제로 수십만 그루의 매화가 산과 마을을 하얗게 물들입니다. 매화꽃이 활짝 피어나는 봄이 개최 시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봅시다. 나 개최 시기에, 바꿔 얘기하면 가을에 영서지방은 높새바람이 불어 벼재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 높새바람이 영서지방에 불어내리는 것은 늦봄에서 초여름입니다. 가을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다. 겨울에 남고북저영의 기압 배치가 자주 나타난다. 남고북저영의 기압 배치는 여름에, 반면 겨울은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도 틀렸죠. 3번, 라 개최 세기.

흘리지기도 하죠. 그래서 낮의 길이는 여름이 가장 깁니다. 자,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점의 기후 자료입니다. A부터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와나는 각각 기온의 연교차와 최난월 평균 기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연교차와 최난월 평균 기온 중에 하나인데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봅시다. 지도부터.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은 일단 여기 어딘가요? 여기. 여기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는 대관령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대관령. 대관령. 다음. 여기는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위치상으로는 산천어 축제 열리는 화천입니다. 화천. 다음 여기는 네, 호랑이 꼬랑지 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포항입니다. 포하하하항. 다음 포항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면서 전북의 북서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군산입니다. 자, 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나왔다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고 지금 가와나를 제시해주지 않았죠? 가와나는 연교차와 최난월 평균 기온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연교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연교차는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을 빼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플러스라면 연교차와 최하늘 평균 기온이 플러스라면 연교차와 최난월 평균 기온 중에 뭐가 더큰 거죠? 자,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플러스 값을 빼주는 거니까 0보다 큰 값이죠. 예를 들어, 20에서 5를 빼주면 15가 되니까 20, 15. 얘가 더큰 거죠. 그래서 이게 더큰 겁니다. 반면,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면 연교차 최난월 평균 기온 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최난월 평균 기온이 예를 들어 15도고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5도면 15에다가 5를 더하니까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교차가 최난월 평균보다 더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0상이면 최난월 평균 기온이 연교차보다 크고 최한월 평균 기온이 0하면 최난월 평균 기온보다 연교차가 큽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네 지역 중에 연강수량 제일 많은 데 어디죠? 대표적인 다우지는 일단 군산, 서해안일 때다 소우지입니다. 경북 해안 소우지. 화천은 연강수량이 그래도 한강 유역 쪽에 속해서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관령이 연강수량 제일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에서 연강수량은 원의 크기입니다. 원의 크기 제일 큰 A가 대관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대관령. 그리고 대관령. 자, 그럼 확실한 것은 대관령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상이에요, 영하예요? 대관령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합니다.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해발고도가 워낙에 높아서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예요, 영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관령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니까 연교차와 최난월 중에 뭐가 더 커? 연교차가 더큰 거죠. 그러면 가는 한 27도 정도 되고, 나는 20도 정도 됩니다. 누가 더 커? 가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큰 가가 연교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기온의 연교차, 연교차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나가 최 나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는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이에요. 연교차 누가 가장 클까? 화천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비가 화천입니다. 자, 그러면 C와 D는 연교차, 다시요. 최난월 평균 기온 비슷해. 연강수량도 비슷해.

근데 군산과 포항 중에 누가 더 연교차 크죠? 동해안에 위치하는 포항보다 서해안에 위치하는 군산이 연교차가 크기 때문에 C와 D 중에 연교차가 더큰 C가 군산이 되고 D가 포항이 됩니다. C, D 이렇게 풀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럼 볼게요. 가는 기온의 연교 차이다. 맞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화천은 포항보다 무상일수가 많대요. 자, 무상일수가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최하나 평균 기온이 높단 얘기예요. 서리가 적게 발생해야 무상일수가 많으니까. 하지만 화천은 포항보다 무상일수가 적겠죠. 최하나 평균 기온이 낮기 때문에. 다음 C는 B보다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이르다. 남중 시각은 동쪽에 위치할수록 이릅니다. 화천이 더 이르겠죠? 다음 포항은 군산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습니다. 그다음 A부터 D 중에 A 대관령의 위도가 가장 높다. 아니죠. 화천의 위도가 가장 높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문제들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총 20문항 7회차를 풀이했으니까요. 우리가 총 140문항을 풀이했는데요. 물론 아주 쉬웠던 문제, 그리고 충분히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지만 좋은 문제들도 까다로운 문제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얘기했지만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문제들이 꽤나 도전적이면서 머리를 많이 쓰게 하는 사고를 요하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문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회 실전 모의고사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수능 전에 여러분들 실력 향상 위해서 이 모의고사 보면서 또 많은 공부하고 부족한 점들 많이 메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7강의 강의 동안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도움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 풀이했던 실력들 바탕으로 수능 때까지 잘 마무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의 강의 동안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5강에 오셨어요. 우리 5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요. 짜잔! 문장의 구성을 오늘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벌써 20문제나 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여러분 동사의 활용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여태까지 계속 지금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기출문제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응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의 구성 한번 마무리 지어보러 가시죠. 자, 18번 문항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2018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8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The internet allows information to flow more freely than ever befo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요. allow A to B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네요.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로 하여금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더 뭐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줬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ly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즉, 여기 부사 잘 쓰인 거 맞아? 이거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사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인터넷은 정보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왔다, 허락해 주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freely 자유롭게 흐른다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동사 부분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사실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은 쓰임이다, 그지? 자,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어떠한 때보다 정보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허락해준 그런 맥락이 보여주고 있네요. 두 번째 문장이요. We can communicate and share ideas in unprecedented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의사소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대요. 어떤 방식으로 나눌 수 있냐면, 얘들아, unprecedented way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unprecedented는 전례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네. These developments, 이러한 발전은 are revolutionizing our self-expre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기 표현을 뭐할수 있다? revolutionizing 라고 하니까 혁명시켜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나를 표현하고 싶은 데 있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고요. And enhancing our freed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유를 높여 줄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아,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하지만 자,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면 영어 지문이 아니죠. 하지만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we are heading toward a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자, 이때 where이 등장하고 있네. 이때 where이 어떤 쓰임으로 쓰이는지 한번 잘 볼까?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where an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 about us will be forever preserved on the interne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에서 where 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쳤을 때 생각해 볼수 있는 거, 뭐가 있냐면, 얘 혹시 관계부사인가?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수 있어. 자,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앞에 이 관계부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선행사가 일단 있어야 되지. 얘는 지금 장소의 관계부사니까 앞에 장소의 선행사가 나오나? 오케이, 나오고 있네. world라고 하는 장소의 선행사가 나오고 있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완전한 문장인가? 라고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지. 자, 그러면 완전한 문장인지 한번 볼게. An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 about us 라고 나오는 이 부분까지가 주어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에 관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의 부분들이 will be forever preser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영원히 보존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면 동사 부분까지 잘 나오고 있네. 심지어 어디에 영원히 보존되어질 거냐면요. 인터넷에 영원히 보존되어진다고 하네.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그치, 들어올 수 있는 자리지. 왜냐면 앞에 선행사, 장소의 선행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아, 관계 부사 where이 올 자리 맞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우리의 정보,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가 인터넷에 영원히 저장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displayed instantly in a search resu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검색의 결과로 아주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보여지면서 우리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어디든지 지금 보존되어지고 있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우리의 정보가 인터넷에 마구마구 저장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We will be forced to live with detailed rec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강요를 받냐면요. 살도록 강요를 받는데 이렇게 아주 세분화된 기록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강요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beginning with childhood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한 그러한 아주 세부적인 기록물들과 함께 인생을 살도록 하죠.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어머니들한테 여쭤보시면
아, 굉장히 동영상을 많이 찍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어린 유년기부터 시작한 그런 세분화된 기록물들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강요되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That will stay with us for life wherever we g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거고, 뭐가? Detailed record가. 그치? 그리고 심지어 searchable and accessible from anywhere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검색 가능한 그러한 아주 세분화된 기록물들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강요받아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세 가지 표현이 앞에 나오는 detailed record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3번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앞에 나오는 detailed record를 꾸며주고 있는데 지금 ing 현재 분사가 나온 거 보니까 얘 능동 관계가 맞아? 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봤을 때 이러한 세분화된 기록물들이 언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유년기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나오고 있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3번 ing 형태 오는 거 괜찮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This data, 이러한 데이터는요, can often be dubio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신뢰도가 있대요. 그렇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신뢰도가 있냐면, it can be fals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짓일 수도 있고요. 혹은, or it can be true. 사실일 수도 있으나, but deeply humili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우 창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싶은가 봐. 그치? 자, 그러면 문법을 한번 볼까? deeply humiliated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얘 주어를 한번 찾아보자. 얘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주어가 누군지를 찾아보면요. It can be true. 그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리고 it can be humiliated 이라고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은 뭔데? 얘들아, 스스로 한번 찾아볼까? 이때 등장하는 it은 이 문장에서 뭐를 가리켜? The data를 가리키죠. 맞아요. 옳게 고르셨죠, 다들.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요, 사실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는 창피함을 느낄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얘들아. humiliated 이라고 하면 창피함을 느끼는 대상이거든요? 지금 수동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얘들아, 데이터가 이런 창피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못 느끼죠? 이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humiliated 이라고 쓸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이러한 데이터는 사람들에게 창피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줄수 있다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humiliating이라고 하는 아, 현재 분사로 바꿔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데이터는 사실일 수도 있으나 사람들에게 humiliating 이런 창피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전달해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오케이, 그럼 답은 4번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겠고요. 7번 문장을 보면요. It may be increasingly difficult to have a fresh start or a second ch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뭐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냐면 to have a fresh start. 완전 모든 거를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왜? 우리한테 계속 따라다니는 정보들이 있잖아. 굉장히 디테일한, 굉장히 세분화되어져 있는 기록물들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다고 했잖아.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갖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We might find it harder to engage in self-explo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반가워했으면 좋겠어. 어떤 문장 구조야? 우리는 찾을 수도 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오형식 문장이 이미 끝났거든? 그치? We might find it harder 이라고 했을 때, 뒤에 문장에 뭐가 보여? 예쁘게
후보 정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뭐 생각해야 돼?

아, 얘가 진 목적어고, 얘는 가 목적어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다섯 번째 반복하고 있거든? 5강 내내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찾을 수 있대 그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to 부정사겠지? To engage in self-explor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 탐험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if every false step and foolish act is preserved forever in a permanent reco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작은 실수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들이 영원히 그런 기록물에 남아 있다고 보존되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뭔가 실수를 한 것이 인터넷에 영원히 박제된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기 탐색을 하는 거에 훨씬 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문법 구조, 뭘 봐야 된다? 아, 가 목적어 자리에 it이 잘 왔구나. 진짜 목적어 자리에는 to 부정사가 잘 오고 있구나라고 하면 해석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되고 문법 문제도 맞출 수 있고. 그쵸? 일석이조죠?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되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정보라고 하는 거. 즉, 뭔가 영원히 기록이 되는 기록물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 하는 게 힘들어졌다? 자기 탐색을 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가보면요. 2015학년도 사관학교 11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Your communication with others involves some kind of risk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눈에 띄네요. 너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하는 의사소통은 자, 그럼 여기서 주어 어디 있어요, 여러분? Your communication 여기가 주어네, 그치?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하는 너의 의사소통은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단수 주어고 그러면 단수 동사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오케이, 1번 거저 먹었네. 그쵸? 1번 맞았어. 그러면 너가 다른 사람과 하는 의사소통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어떤 some kind of risk, 위험을 포함하고 있대. 아,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위험을 포함하고 있대. 왜 그런 거냐면 since communication means presenting to others a statement of yoursel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그런 거냐면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너를, 너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발언하는 것, 즉, 표현해주는 것을 의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표현해주는 거, your role, 너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and the situation,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and the others that they may re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거절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발언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너무 어렵게 말했지만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때 나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내 역할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내 상황에 대해서 밝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지. 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랬을 때 The communication climate is an important part of your guess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때 Communication climate이라고 하면 의사소통할 때 분위기거든요. 자, 그런데 의사소통할 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래. 뭐 하는 데 있어서? guessing. 너가 추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래요. 자, 뭘 추측하냐면 how much risk is involved for you in a given situ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져 있는가를 너가 추측하기에 뭐가 좋다? Communication climate, 이런 의사소통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뭔가 이 분위기를 딱 파악해 봤을 때 내가 위험 상황에 있는 것 같아, 혹은 위험 상황에 없는 것 같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You behave on the basis of how safe you think you are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너는 행동을 하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행동을 하게 되냐면 너가 생각했을 때 너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기반으로 행동을 하게 된대.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안전하지 않은데 막 나서서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if you do not feel secure, 너가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제가 방금 말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you will

likely use defensive strate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뭐할 가능성이 높아? 무엇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냐면 defensive strate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어 전략이죠. 여러분들은 방어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자, likely라고 하는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likely 부사가 그러면 무엇을 꾸며주는지 우린 보면 된다 그랬지. likely라고 하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사는 뒤따라 나오는 use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해석하니까 딱 맞네. 그래서 무엇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대? defensive strate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불안한 상황이면 어떤 전략을 사용한대? defensive strategies.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perhaps, 아마도 you have been in a classroom situation. 여러분들은 아마 교실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교실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교실 상황 안에서 the teacher keeps insis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주장을 했대? That student participate by discussing issues open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참여해야만 해. 아주 개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참여하도록 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셨대. 이 말인즉슨 얘들아 너네 의견을 자유롭게 내봐라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자, 그런데 and then The teacher shoots down their comments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의견 자유롭게 내라고 했으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shoots down이라고 하면 얘들아 맹비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이 의견 자유롭게 내라고 했으면서 학생들의 의견에 맹비난을 하기 시작했고요. Or ridicules them when they do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할때뭐 했다? Ridicules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조롱하기 시작했대요. 오, 그러면 너네가 생각했을 때이 상황은 지금 너네한테 안전한 상황이야? 아니면 불안전한 상황이야? 불안전한 상황이지. 왜? 지금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받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불안전한 상황이란 것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밑줄 친 부분 3번 한번 보겠습니다. Insisting, 밑줄 친 ing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 를 보았을 때 얘들아 앞에 keep이라고 하는 동사 볼래? keep이라고 하는 동사 우리 중학교 때 한번 외웠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keep이라고 하는 동사는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외운 적이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요 계속해서 주장한다라고 해서 keep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동명사 ing가 오는 거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한번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keep은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아.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지. 내가 뭔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했을 때 뭔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It does not take you long to figur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냐면 that Publicly being cut down by sarcasm is not comfor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상황이 지금 편하지 않다는 거야? 공개적으로 내가 cut down 이라고 하면 뭔가 깎이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깎이는 거 by sarcasm 이라고 하는 건 빈정거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빈정거림을 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렇겠죠. 예를 들어, 아, 교실 상황에 있는데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봐 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내가 무슨 의견을 내니까, 에이, 뭐 그런 의견을 내. 라고 뭔가 조롱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창피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uncomfortable, not comfortable 한 감정을 느끼는 건 사실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to figure out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왜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 잘 생각해볼까? It does not take you long.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이런 것을 깨닫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셨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때 it은 가주어 it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럼 이때 뒤따라 나오는 이 to 부정사가 뭐다?
진짜 주어, 진주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가주어 it 넣어놓고 내가 진짜 주어 너무 길어가지고 뒤에 문장으로 뺐어라고 하는 거 너무 괜찮네, 그쵸? 그래서 동그라미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u learn quickly. 당신은 빠르게 얻을 수 있는데요, 배울 수 있는데 뭐를 배울 수 있냐면 that the climate is not safe.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의사소통 상황, 의사소통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구나, 안전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빠르게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your communication takes on defensive strategies.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의 의사소통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고? 그 방어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것은요, are designed to protect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디자인된 방어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나와야 되거든, 얘들아. 근데 얘들아, 지금 뭔가 모양을 보니까 수동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동태가 나올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어떤 애를 꾸며줘야 돼? 앞에 나오는 defensive strategie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려면 뒤에서 누가 꾸며줘야 될까? 분사가 꾸며줘야겠지. 자, 그러면 분사는 분사인데 과거 분사. 왜? 스스로 얘네가 디자인을 스스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디자인이 된이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거 분사 designed만 써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문장 다시 한번 보면 너의 그 의사소통은요,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되냐면 그 방어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이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designed to protect yoursel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디자인된 그 방어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깔끔하게 해석 완성됐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5번까지 읽어야만 문제를 풀수 있었고요. 자, 20번.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Not all organisms are able to find sufficient food to survi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유기체들이 뭐할 수는 없냐면 그들이 살아남기에 충분한 음식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치. 모든 유기체가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음식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So, 그래서 starvat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뭐냐면 기아예요, 기아. 굶는 거 있잖아. 그래서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is kind of this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반 가치의 종류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반 가치가 뭐냐면 often found in na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에서 흔히 찾아질 수 있는 그런 반 가치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오케이? 반 가치적이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즉, 뭔가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기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까지 첫 번째 문장 해석이 됐네. 오케이. 그랬을 때, it also is part of a process of sele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그것은 또한 어떤 선택의 과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지금 일부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나오는 it은 뭘까? 힌트 줬죠? starvation이지. 자, 위에 나오는 그 기아입니다. 자, 굶어 죽는 거, 굶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선택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by which biological evolution func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생물학적인 진화가 functions, 작동하는 그 선택의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아, 그래서 뭔가 기아, 뭔가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어떤 종은 살아남고 어떤 종은 멸종하게 되는 일이 나오잖아. 그 말인즉슨 바로 process of selection, 뭔가 선택의 과정을 밟게 되는 거구나 라고까지 내용은 이해가 됐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 1번에 밑줄 친 부분을 봤을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그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쌤이 뭐 하라 그랬어? 얘 문장 뒤에다가 넣어보라 그랬어, 그치? 자연스럽게 문장이 되나 한번 넣어볼게. 자, 그러면요, biological evolution 이러한 생물학적인 진화가 functions 기능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기능하게 되냐면 by process of sele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선택의 과정에 의해서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해석이 매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by which라고 하는 문장이 이 뒤에 연결이 됐을 때 너무 매끄럽게 연결이 되니까 1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starvation 이런 기아 굶는 것은요 helps 도와주는데 뭐 하는 것을 도와주냐면요 filter out tho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을 걸러내는 것을 도와준대. 자,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less fit to surv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아남는데 뭔가 조금 부적합한 살아남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종들을 걸러내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을 걸러내주기도 하냐면 less resourceful in finding food for themselves and their you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의 음식을 찾는데 적합하지 않은 종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새끼를 위해서 음식을 구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종들을 뭔가 배제할 수 있게, filter out, 걷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Starvation. 그 기아라고 하는 것이다.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themselves의 문장이 그어져 있는데. 자, themselves 누가 봐도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대명사는 쌤이 뭐 찾아보라 그랬어? 얘의 주어를 찾아보라고 했잖아. 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해보고 얘랑 동일 인물이면 얘는 제기대명사를 쓸수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얘의 의미상의 주어 한번 찾아볼까? 어떤 애들을 filter out, 뭔가 걸러낼 수 있게 되냐면 스스로 음식을 찾지 못하는 애들이래. 자, 그럼 여기 주어 어딨어? Those less resource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원을 찾지 못하는 애들을 filter out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 있고 여기 목적어가 있는데 얘랑 얘랑 서로 같은 애잖아. 같은 애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 제기대명사를 쓸 자격이 되네. 그럼 동그라미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음식을 찾을 수 없는 애들을 다 filter out, 걸러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바로, 아, 기아라고 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in some circumstances, 어떠한 환경에서는요, it may pave the way for genetic varia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it may pave the way라고 하면 얘들아, 길을 개척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들에게 있어서 길을 개척하게 만들어준대. 어떤 종들이 길을 개척하게 만들어주냐면, for genetic varian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유전적인 변종들. 뭔가 한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변이된 애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대.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to take hold in the population of a spec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종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어. 아, 그래서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리고 유전적으로 변종된 애들이 원래 있던 그 종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네. 뭐가?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starvation, 기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파악했어. 그치? 자, 그럼 여기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투부정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가 무슨 쓰임일까, 얘들아? 조금만 고민해볼까? To take이라고 하는 이 투부정사가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앞에 나오는 way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기존에 있는 그 종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뭐가? 기아가 굶어 죽게 만드는 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명사인 the way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할 거고요. And eventually,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allow the emergence of a new species in place of the old 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요,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냐면 emergence of a new spec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있었던 종이 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뭐가? 이렇게 starvation, 굶어 죽게 만드는 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starvation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is a disvalue, 반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자, 가치롭지 않다는 거죠. 반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that can help make possible the good of a greater diversity라고 나오고 있어. 자, 반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하냐면 이때 관계대명사 대시 수식해주고 있는데 돕는 거래. Make possible the good of a greater diversity. 얘들아, 이 문장 보면서 조금 이상한데? 라고 느낀 부분 없었어? make라고 하는 동사는요, 선생님,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죠. 근데 사역동사인데 지금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와야 될 자리인데 순서가 좀 이상해요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맞지? 자, 만들어준대.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격 보어하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순서가 바뀌었어. 왜 바뀌었을까? make, 목적격 보어, 목적어 순서로 왔거든? 왜 그런 거냐면, 얘들아, 목적어가 너무 길이가 길다 보니까 목적격 보어를 앞으로 빼고 목적어를 뒤에다 넣어준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풀때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앞에다가 별표 하나만 칠까, 얘들아?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별표 한번 쳐보세요. 그것도 좋은 학습 전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아라고 말하는 것은요, 반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뭐를 돕냐면요. The good of a greater diver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종의 다양성에 이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starvation, 이렇게 기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종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네. 반가치적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왔어? poss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지. 자, 그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온거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starvation can be a practical or instrumental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아,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 Even as it is an intrinsic dis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비록 intrinsic disvalue라고 나오면 얘들아 내재적인 반가치라는 말이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재적으로 반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아 이 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만 봤을 때 얘가 좋은 단어예요? 아니지. 얘가 intrinsic disvalue라고 하는 거 보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의미는 disvalue, 반가치적임에도 불구하고 얘 지금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 practical,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 뭔가 살아남기에 적합하지 않은 종들은 다 filter out, 걸러줬잖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아, 실용적이기도 하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7번 문장 가보면요. What some organism must starv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몇몇 종들, 그리고 몇몇 organism이라고 하면 생물체들이잖아요. 그래서 몇몇 생물체들이 must starve in nature, 자연에서 굶어야만 한대. 굶어야만 하는 것은요, is deeply regrettable and sa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regrettable 하면 뭐죠? 유감스럽다란 뜻이죠. 그래서 분명히 자연에서 어떤 종들은 무조건 굶어야 돼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치? 내재적으로 봤을 땐 그러하죠. 자, 그런데 문법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what이 나와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에 보니까 뭐가 없어? 선행사가 없다. 오케이, 좋아. 선행사가 없는데,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 Some organism must starve in nature. 몇몇 종들은 반드시 굶어야만 한다. 자연에서.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거 무슨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올 수 없지. 자, 그럼 여기 대신 뭐 써주고 싶어, 얘들아? 접속사 that을 써주면 딱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 5번으로 나왔습니다. That some organism must starve in nature. 자연에서 어떤 유기체는 반드시 굶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The statement remains implacably tr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말, 앞에서 말한 지금 이말 있잖아요. 아, 정말 누군가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확고히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에요. 그쵸? 자, 이

though 비록 starvation also may sometimes subserve ends that are g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그 굶는 것, 기아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subserve이라고 하면 공헌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좋은 것에 공헌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아 자체, 누군가 굶어 죽는다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슬프고 regrettable,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요, 여러분, 지금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문장의 구성 말고 이제는 어떤 것으로 넘어갈 거냐면요. 두 번째 챕터, 우리는 동사의 활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동사의 활용 첫 번째 부분은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예문 두 개를 가져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 예문은 없어요. 쌤이 따로 가져온 거거든. 왜 가져왔을까?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파악하는데 너무 좋은 예문이라서 일부러 가져왔어. 자, 그러면 한번 빠르게 보면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봐.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 has changed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이라고 하는 긴 문장이 있어. 긴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동사 찾아보라고 했잖아. 동사가 어딨어? 우리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했잖아. has changed 라고 하는 게 여기가 동사야. 그럼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네. 자, 그런데 주어는 주어인데 찐 주어를 찾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럼 찐 주어가 누굴까? The rapid increase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대. 뭐에 있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냐면 학생들의 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냐면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매우 의존을 하고 있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여기서 증가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가 되겠네. 그것은 has changed, 바꾸었다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요.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교실이 구성되어지고 있는 방법을 바꾸었다 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 주어랑 동사랑 자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을 계속 하셔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that high school students preparing for the KSAT is the ability to manage time effectively. 이 문장이 조금 더 쉽다, 그지? 동사 어딨어요? is라고는 비동사가 떡하니 보이네. 자, 그러면 여기 앞 문장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인데 주어는 주어인데 어떤 주어가 필요해? 진짜 주어가 필요해. 이 수일치를 시켜줄 수 있는 진짜 주어는 원입니다. 맞지?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 스킬들이 있어. 여러 기술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 근데 그 여러 기술들이 뭐냐면 that high school students preparing for the KSAT. KSAT가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진짜 주어? 하나인 거지. 하나니까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받았네. is the ability to manage time effectiv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야. 자, 쌤이 왜 이 예문 두 개를 가져왔는지 알겠지? 주어 동사의 수일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해도?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동사, 진짜 주어가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 문장 보면요. To understand complex grammar structures requires consistent practic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동사 보면 requires라고 하는 얘가 동사입니다. 그럼 앞에 문장 전체가 주어라는 말인데 뭐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그 grammar structure,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다. 그치? 자, 근데 우리 이거 1강 할 때도 배웠지만 to 부정사 구, 동명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라고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그 복잡한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requires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consistent pract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연습을 요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Most of the information is already familiar to the stud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학생들에게 익숙하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대부분의 정보들은 익숙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동사가 i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 바로 밑에 문장 한번 보면요. Most of the students are preparing for the final exa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기말고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어라? 근데 맨 앞부분에 most of 이라고 둘다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동사를 다른 동사를 취하고 있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most of 이라고 해서 주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단수 동사를 취하고 왜 여기는 복수 동사를 취했을까를 보자면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도 한번 다루었었는데 이 표를 한번 볼까요? all, have, some, most of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 다음에 얘들아, 단수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명사에 맞춰서 단수 동사를 써야 되고, 그리고 all, have, some, most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복수 명사에 맞춰서 복수 동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자면, most of the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정보는 여기서 진짜 주어는 그럼 누구야? 스위치 시켜줘야 되는 거는 information 정보라고 하는 애인데 정보는 얘들아 불가산 명사야, 못세.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니까 단수 동사 나온 거잘 나온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most of the students라고 나오고 있으니 얘 뭐야? 복수 명사잖아. 복수 명사니까 복수 동사 나온 거 너무 괜찮은 일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법칙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솔직히 너무 쉬워요.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오셨을 거고, 간단히만 보자면요. one of the 복수 명사 나온 다음에 단수 동사 나오는 이유 뭐야? 여기서 진짜 주어를 뭐로 잡으니까? 원으로 잡으니까. 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많이 해오셨을 거고요. 저랑 수업할 때도 많이 했어.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The number of 복수 명사 나온 다음에 단수 동사가 나온다고 돼 있어. 자, 얘는 왜 그렇지? The number of는 어떻게 해석되니까?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되잖아. 그러니까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 a number of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많은 것들, 많은 뭐뭐한 것들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얘는 복수 동사로 쓰이는 게 맞다. 우리 이거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만약에 혹시 지금 잠깐 까먹어 썼더라면 이표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능동태랑 수동태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능동태랑 수동태도 너무 쉽지? 자, 첫 번째 문장 보자면요. The teacher explained the grammar rules clear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설명해 주었다. 그 문법 규칙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의 동사는 지금 능동태로 되어 있지. 왜? 선생님이 능동적으로 그 grammar rules, 문법 규칙을 설명해 줬으니까. 자, 그런데 이 문법 규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문법 규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명이 되어 진 거잖아. 그럴 때 우리 뭐 쓴다고?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를 쓴다고. 자, 그래서 문법 규칙은 설명이 되어 진다. 명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By the teacher. 그 선생님에 의해서. 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쓰는 게 우리는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으로 배웠습니다. 맞지? 사실 얘는 어렵지 않아요. 그랬을 때, a storm.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이 예시 있을 거예요. The storm damaged the ship a few days ago. 그 폭풍우가 손상시켰다. 배를 며칠 전에. 라고 하는 게 능동문이고, 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배는요, 손상이 되어졌다. 그 폭풍우에 의해서 며칠 전에. 라고 해석되는 게 얘가 수동태다.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면 수동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볼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장 한번 볼래? 이 문장은 어떤 수동태인지 한번만 말해줘. The assignment

needs to be submitted by Friday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그 과제는 제출되어 져야만 한다. 언제까지? 금요일까지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과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얘들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기는 썼는데, need 다음에 need to 해야지,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투부정사랑 비동사 플러스 PP랑 함께 합쳐진 투부정사의 수동태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 한 문장만 더 해볼까? He hopes, 그는 희망한다. 무엇을 희망하냐면 to be offered a job by the company라고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희망한대? 그 회사로 하여금 직업을 제안받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럼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직업을 제안하는 거야? 아니면 제안받는 거야? 제안받는 거지. 그러면 수동태가 나오는 게 맞네, 그지? 수동태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때 hope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수동태로 만들어줘서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he hopes to be offered a job by the company. 그는 희망한다. 그 회사로 하여금 직업을 제안받는 것을 희망한다. 라고 해석하면 좋겠네. 자, 그럼 다른 예시도 한번 볼게. The student, 그 학생은 avoided, 피한데 뭐 하는 것을 피하냐면 being criticized in cla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교실에서 비판받는 것을 피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판을 하는 거야? 아니면 비판을 받는 거야? 비판을 받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를 썼는데 얘들아, 우리 avoid라고 하는 동사는 동명사만을 취하잖아. 그치? 목적어의 동명사만을 취하니까 동명사랑 비동사 플러스 PP랑 합쳐져서 얘를 우리는 동명사의 수동태구나라고 부른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He was afraid of. 그는 두려워한다.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being detected by the pol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찰에 의해서 추적이 받아지는 거.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추적은 받는 거지. 그리고 afraid of 전치사 다음에는 ing 동명사 형태가 올수 있으니까 아, 동명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가 합쳐진 동명사의 수동태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까지도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시제를 볼 건데요. 솔직히 여러분, 동사의 시제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금방 넘어가 볼 거예요. The professor claim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은 말하였다, 선언했다, 발언했다. 무엇을 말했냐면요. The result depend on environmental facto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여기서 동사가 현재 시제면 대절 안에 있는 동사도 현재 시제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즉,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제로 맞춰주고 밑에 있는 문장도 보세요. The researchers discovered. 그 연구원들은 발견했다. 라고 지금 동사가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지. 동사가 과거 시제면 대절 안에 있는 동사도 우리는 과거 시제로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researchers discovered. 그 연구자들은 발견을 했는데 무엇을 발견을 했다? The sample. 그 샘플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 A rare subst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희귀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아, 과거 동사 쓰면 내부에도 과거 동사를 쓰고, 현재 동사를 쓰면 내부에도 현재 동사를 쓰는구나. 여기까진 괜찮아. 그치? 여기까진 괜찮은데, 다음 문장에서 봤을 때요. She says that. 그녀는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가 쓰여져 있는데, 이 안에 어떤 시제가 쓰여져 있는지 볼까? She has already finished the rep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는 이미 그 보고서를 마쳤다고 말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무엇이 쓰여져 있어?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다뤘던 현재 완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우리 어떤 시점에서 쓰죠?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현재 완료 쓰잖아. 그러면 그녀는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녀가 이미 그 보고서를 끝냈다고 말한다.

전에 발생한 일이니까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를 사용해 준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를 쓰는 쓰임도 한번 짚어보실 수 있고요. 자, 조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예문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달달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얘를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아시면 돼요. 자, the students must have studied hard to achieve such resul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음에 틀림없다.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할 줄 아셔야 되고요. The delay might have been caused by unexpected weather cond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연은 아마도 뭐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이죠. 뭐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르냐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이상 기후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 She could have won the competition. 그녀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었다. 자, 이길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녀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만약에 그녀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했었더라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I should have checked the dead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나그 마감 기한을 먼저 한번 체크했었어야 했는데, 뭐 하기 전에 before submitting the assig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그 마감 기한을 한번 확인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I would have helped you. 나는 너를 도왔을 텐데, 만약에 if I had know about the problem,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았더라면 너를 도왔을 텐데 라고 해서 이 조동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수거 표현들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간단히 짚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짚을 내용은요. 주절의 동사가 주장, 제안, 권유, 요구, 명령, 충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절의 내용이 당위, 즉 마땅히 그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대절 내에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한국말이 더 어려우니까 우리 바로 예문으로 볼게. 예문으로 봤을 때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he insisted that. 자, insist라고 한 주장하다의 지금 동사가 있잖아. 그는 주장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she be on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이때 be에다가 밑줄을 긋고 여기 문법이 맞았냐고 물어봐.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 다 틀렸다고 하거든? 왜냐면 문장이 너무 어색하잖아. He insisted that she be on time 이라고 하는 문장이 어딨어? 라고 해서 틀렸다고 하는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주장을 나타내는 주절의 동사가 있고, 대절 안의 내용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주장했다. 그녀가 무조건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때 should가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헷갈려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두 번째 문장. The teacher ordered. 자, 선생님은 명령했다. 자, 명령했는데 뭐라고 명령했냐면 The student should sit quietly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선생님은 명령을 했는데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을 명령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I suggest that 나는 제안한다. 자, 제안을 하는데 무엇을 제안하냐면요. You join our study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내가 있는 그 스터디 그룹에 좀올 것을 제안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should가 생략되고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이거 표현 맞아? 라고 물어봐도 맞아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책값 테스트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우리 책값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들을 미리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책값 테스트도 풀고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씩 풀어놓고 계시면 수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럼 우리 바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0: 차로를 타고 북으로 또
1: 그 역사의 흔적을 보니까 진짜 가슴 뿌듯한 게 심장이 막 콩닥콩닥 그래요.

0: 양양역에서 출발한 여정은 최북단 고성군에 다다랐습니다. 동해 북부선의 흔적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송지호 다리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은 철길을 받치고 있었던 동해 북부선의 흔적입니다.
1: 근데 이 밑에 이거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2: 예.
1: 이런 게 여기 고성 분야만 해도 한 너도 군데.
2: 예, 예. 예.
0: 고성군은 남북으로 분단된 지역입니다. 끊어진 철길은 고성군의 역사와도 닮았죠. 이곳에서 그 길이 다시 이어지는 상상을 해봅니다.
3: 쭉 가면 이제 동해바다 보면서 금강산 가고 여기서 이제 금강산 수학여행 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선을 놓게 되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여기 파리, 런던, 베를린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이제 대륙 철도로 연결되는.
0: 남북 철도의 연결은 대륙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꿈 같은 이야기.
4: 아자아자 기차 타고 대륙으로 출발.
3: 철도가 연결되면 그 유라시아의 광대한 철도망에 한국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만주, 뭐 시베리아, 심지어는 베트남까지도 갈 수 있어요. 기차를 타고. 눈높이로 국경을 넘는 경험이 굉장히 크게 어떤 우리 가슴속을 그렇게 확장시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0: 다음 구간 공현진 터널로 향했습니다. 1937년 개통할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터널 안엔 이곳이 철도 터널임을 말해주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3: 이곳은 바로 이 대피 공간인데요.

0: 이 움푹 파인 공간은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열차가 접근했을 때 대피하는 공간입니다. 열차 감시원이 신호를 보내면, 열차 접근 신호를 보내면 이렇게 열차가 지나가는 동안 여기 대피했던 공간인데.
1: 철길은 사라졌지만 그 위의 터널은 이토록 견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곧 다음 정거장을 향해 달렸을 열차. 석재 공장이 있는 이 자리가 열차가 정차했던 간선역이었습니다. 공터처럼 보이지만 승강장의 구조물입니다.
0: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간선역 승강장 자리고 이 주변이 다 간선역 터입니다. 지금 이 앞으로 선로가 있었고 저 위쪽 북천으로 열차가 달려갔습니다.
1: 곳곳에 선로와 침묵을 고정시키는 고정쇠가 눈에 띕니다. 큰 기계 장치가 있었던 자리 같은데요.
0: 선로 전환기 장치를 고정시키는 시멘트 틀이 이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 모양 그대로요.
1: 간선역을 출발한 열차는 북천 철교를 달리고 마차진 터널을 지나 배복리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통로, 배복리 터널이 있습니다.
0: 양양에서 출발한 열차가 속초 간성을 거쳐서 이 배복리 터널을 지나면 바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제진역인데요. 동해북선 노선 중에 최북단 터널입니다.
1: 한때 열차가 달렸던 다리가 있었지만 큰 교각만이 흔적으로 남은 이곳. 특별한 벽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0: 양양, 속초, 제진 넘어서 삼일포, 금강산, 원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을 염원하는 그런 벽화가 옛 철도 교각에 남아있는 건꽤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1: 이제는 철조망으로 막힌 길. 마지막으로 제진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제진역은 2006년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2007년에는 시험운행으로 북한의 열차가 달려왔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분단 이후 57년 만에 이루어진 열차 운행이었죠. 하지만 북쪽 선로는 더 이상 갈수 없는 길. 그리고 남쪽의 선로는 오래전에 사라진 상태죠.
0: 제진역은 좀그이 남한의 최북단역인데 남한의 역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남쪽으로는 선로가 없어요. 없고 북쪽으로만 연결되어 있는데
1: 끊어진 남쪽 구간에선 최근 선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라진 철길을 되살리는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라진 적 없었던 동해선의 구간을 기억하는 일.
0: 지금 이 아래 보시면 동해선 철길이 보이는데요. 이 동해선 철길이 곡선으로 휘어져서 해안가를 쭉 달리게 되다가 저 앞에 보이는 큰 돌산 뒤 해금강 귀촌으로 가면 또 삼일포역으로 이어져서 금강산 원산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길이 이어지는 길이고요.
1: 언젠가 저 철길을 달려갈 미래의 동해선을 그려봅니다.
0: 우리나라도 철도와 더불어 살아온 역사가 쌓여 있는데요. 그런 역사를 보존하고 또 미래에 이어줌으로써 철도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또 하나의 문화적 어떤 디딤돌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한두 문제만 놓쳐도 등급 하락 때문에 한 문제도 놓칠 수 없는데. 하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문제들. 이번 공부의 왕도 강건군도 실수로 혹은 무심코 지나쳤던 한두 문제가 발목을 잡았었다.
1: 2학년 되고 나니까 2등급으로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등급이 낮아지는지 생각하다가 모든 문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0: 한 문제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 단계로 되짚어 푸는 자신만의 수학 공부법을 찾아낸 강건군의 특별한 공부법을 소개한다.

0: 평일엔 기숙사 생활을 하다 주말이면 집으로 가는 강건군. 오늘도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는 내내 계속 뭔가 중얼거리는 강건군. 보통은 자신이 탈 버스 번호 보기에 바쁜데 강건군의 시선은 버스 번호판에 향해 있다. 버스들의 번호판을 보면서 이어지는 알 수 없는 입모양과 손가락 움직임. 버스 타는 일도 잊은 채 10여 분이 넘도록 이어지는 행동들. 강건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1: 아, 지금 버스 번호판을 이용해서 암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번호판 6개 숫자를 모두 더한 다음에 약수를 다 더해요. 1이랑 그 숫자 빼고. 그렇게 나온 수 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더할 숫자가 없을 때까지 계속 더하면서 암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항상 숫자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을 수도 있고 수학 문제를 풀다가 암산한 일이 생기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한 것 같아요.
0: 강건군의 버스 번호판 암산 연습법은 일단 번호판의 6자리 숫자를 모두 더하고 더해진 숫자의 약수를 구한 후 이 중 1과 자신을 뺀 숫자를 다시 더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더 이상 더할 숫자가 없을 때까지 암산을 하는 것인데 강건군은 이 과정을 통해 숫자와 암산의 감을 익힐 수 있었다고 한다. 매일 아침 등굣길에 번호판을 보며 암산을 해왔다는 강건군. 매일 하다 보니 암산 능력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방법이다. 일주일마다 찾는 집이지만 부모님은 아들이 올 때마다 반갑고 좋다.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공부하라는 그 흔한 말 한마디 안 했다는 부모님. 하지만 이런 부모님도 유독 한 가지. 초등학생 때부터 보냈던 공부법이 있었다고 한다.
2: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차량 번호판을 보면서 그냥 화투로 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떠올리곤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건이한테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봤더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건이가 그걸 듣고서 이게 지나가다가 차에서 보면서 또 학교 가면서 또 숫자로 대비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저도 좀 놀라웠었습니다.
0: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된 덕에 수학만큼은 자신 있었던 강건군.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강건군에게도 수학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게 되었다.
1: 처음에는 그냥 실수로 한 번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자꾸 틀리는 게 저 공부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0: 자신의 수학 공부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강건군은 한 문제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자신만의 새로운 공부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방법으로 가장 먼저 답안지를 멀리하도록 했다. 문제를 풀고 채점할 때 외에는 답안지를 펴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문제는 꼭 문제집에 직접 풀었다. 문제와 계산 과정을 한눈에 보면서 파악하기 위해서다. 문제집에 문제를 풀기 시작한 후에는 10문제씩 문제를 끊어서 푸른 뒤 자신만의 확인 과정을 거쳤다. 확인 과정은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를 구별하지 않고 자신이 적은 계산 과정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풀어나갔다. 직접 쓰지 않고 계산하듯 손을 움직이고 머릿속으로 풀이 과정을 생각하며 확인하는데 이렇게 자신이 푸른 문제의 계산 과정을 다시 보며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답을 유추해내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1: 다시 문제를 풀 때 계산 과정까지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풀이 과정만을 이용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다시 머릿속으로 풀이 과정만 되뇌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 필요한 게 문제집에 계산 과정이 적혀 있으면 풀이 과정만으로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한 방법이에요.
0: 강건군의 그물망 문제 풀이법. 가장 먼저 문제 풀이 시 문제집에 직접 풀도록 했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10개씩 끊어서 풀고 꼭 풀이 과정을 확인하도록 했다. 그 다음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문제집에 풀었던 사고 방법이나 계산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면서 한 문제도 놓치지 않도록 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강건군. 그래서 늘 문제를 풀듯 머릿속으로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가능한 답지를 보지 않으려 했었다는데. 이런 강건군이 답지를 보기 전에 먼저 하는 과정이 있다. 방법을 소개해주겠다며 자리를 비웠던 강건군이 무언가를 가져온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인형?
1: 모르는 문제는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물어봐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뭐고 알아야 되는 것이 뭔지 확실히 알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형한테 제가 뭘 알고 있고 뭘 알아야 하는지를 질문식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풀이 과정이 생각나는 경우도 많고 몰라서 다시 정답지를 볼 때도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형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도 머릿속으로 다시 풀이 과정을 생각을 하고 조건이나 문제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훨씬 그 과정도 공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3: 어떻게 보면 그 한 문제에 담겨져 있는 모든 개념과 풀이의 알고리즘을 전부 다 인형한테 설명하는 방법,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재확인하고 있는 복습이 된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재차 학습이 되면서 알고 있는 건 정확해지고 부정확한 것도 알게 되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아닌가 판단되어집니다.
0: 또 문제를 풀면서 증명 과정이나 개념이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개념서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답지를 먼저 보게 되면 결국 문제에 집중을 못하고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한 번 더 되짚어가며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의 풀이 과정을 거쳐도 도저히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는 결국 해답지를 본다는데. 해답지를 보기 전 다양한 풀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해답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수월하다. 강건군의 그물망 확인 분석 공부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확실히 알지 못한 문제를 질문을 하듯 되짚어보도록 하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과 알아야 할 개념을 확인하고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개념이나 증명 과정

0: 등은 개념서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해답지의 설명을 참고하도록 하는데, 답을 도출해내기 위한 이런 여러 단계의 풀이 과정은 강건군의 수학 실력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었다. 이렇게 반복된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면서 풀기 어려웠던 문제와 생각을 요구했던 문제들은 핵심 노트에 적어두고 하루에 최소 30분씩 반복해서 보며 복습을 했다.
1: 많은 개념이 들어있거나 핵심적인 개념이 문제 안에 잘 녹아있는 문제라면 제가 이 핵심 노트에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문제랑 풀이 과정을 써가면서 공부를 했고 중요한 개념이 나오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노트를 꾸준히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30분씩은 꼭 복습을 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제 공부법입니다.
0: 문제 풀이 과정을 되짚어보고 분석하는 강건군의 그물망 수학 공부법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문제는 계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집에 바로 풀도록 한다. 그 다음 문제는 10개씩 끊어서 풀고 확인 과정을 거친다.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직접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풀이 과정을 되짚어본다. 그래도 확실히 알지 못한 문제는 질문을 하듯 되짚어보는데,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과 알아야 할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개념과 증명 과정은 개념서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다. 이런 여러 번의 확인 분석 과정을 거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대답지의 설명을 참고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이해하게 된 핵심 문제는 노트에 적어 반복적으로 익히도록 한다. 촘촘한 과정을 거쳐 문제를 풀다 보니 강건구는 수학 문제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2: 사실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옷만 바꿔 입었지 안에 이렇게 문제를 분리해보면요, 사실 똑같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의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문제를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는 친구들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한 문제에 집중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나 예전에 이거 풀어봤던 거, 이런 건 이런 알고리즘이 있었던 거, 이런 식의 사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가 어설펐던 친구들은 기본 유형을 스스로 끝까지 해결해야 된다라기보다 해설지를 보고서라도 일단 기본적인 유형들을 많이 익히고 변화를 줘야지만이 그 다음에 성적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해설지에 의존해서 막 가서는 성적의 향상을 또 기대할 수 없다라는 점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0: 한두 문제를 놓쳐 등급이 낮아지고 좌절했던 것은 비단 강건군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한 문제도 세워나갈 수 없는 강건군의 그물망 수학 공부법을 배우기에 모인 멘티 지원자들.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공부법을 돌아보고 더불어 성적을 올리고 싶은 지원자들의 절실한 마음이 멘티 지원서에 가득 채워졌다. 강건군의 공부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후배들의 지원서. 절실하게 적어 내려간 멘티들의 지원서를 꼼꼼히 챙겨 읽다 보니 오히려 멘티 선택이 더 쉽지 않은 모양이다. 문제를 풀 때처럼 더욱 신중해진 강건군.
1: 두 친구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두 친구 모두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선생님에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 공부법을 만들기 전에는 선생님에게 물어봤었고 그 도중에 제 공부법이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가장 비슷하고 공통점이 많은 두 친구와 제 공부법이 잘 어울리고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한 친구는,
3: 안녕하세요, 배문고등학교 1학년 7반 신원규입니다.
0: 수학성적 2, 3등급. 실수 없이, 모르는 문제 없이 수학성적을 1등급으로 올리는 게 목표다. 고심 끝에 뽑은 멘티와의 첫 멘토링.
1: 네, 안녕. 안녕하세요. 평소에 수학 공부하는 법 궁금하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알려주러 왔어. 평소에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을까?
0: 가방에서 한가득 수학 문제집을 꺼내며 의욕을 내보이는 멘티 원규군. 멘토 강건군도 멘티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

0: 했는지 유심히 살펴보며 멘토링의 의지를 보인다.
1: 개념이 있는 책, 그 문제집에서 개념에 나와 있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더 추가 설명을 이렇게 더 해주신 다음에 숙제로 문제를 풀어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고 그 틀린 문제를 다시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하는 형식이에요.
0: 되짚어 푸는 과정을 중시하는 멘토 강건군. 멘티 원규군의 문제풀이 과정은 어떤지, 평소 복습은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파악 중이다.
2: 그러면 틀린 문제를 고칠 때 안 풀리면 보통 어떻게 해?
1: 틀렸으면은 그 풀었던 문제의 식을 다시 계산 실수가 없나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실수가 없을 때는 한번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풀어봐요. 그리고 그래도 안 풀렸을 때는 그냥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한테.
2: 그럼 다시 그렇게 너 방법대로 풀어보면 네. 얼마나 풀려?
1: 제가 실수가 조금 많아서 절반 이상은 고치는 것 같아요.
2: 아, 그래? 내가 좀 많이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 내가 공부하는 방법 알려줄게. 난 어떻게 공부하냐면 일단 문제를 풀 때 10번까지 쭉 풀어. 10번까지 푼 다음에 다시 1번으로 올라가는 거야. 펜을 쓰지 않고 이번에는 문제만 보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하면서 머릿속으로 쭉 생각을 해, 풀이 과정을. 풀이 과정을 하나 문제, 두 문제 생각해 내려가면서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막히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머릿속으로 풀이 과정을 생각해 본 다음에 또 10번 넘어가. 그러면은 또 막히는 부분이 또 생겨. 그럼 10번이 끝났잖아. 그러면 처음에 막혔던 문제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쭉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봐. 최대한 답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선생님이랑 친구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충분히 노력을 해.
1: 그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 나서 다시 한번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다시 한번 꼭 봐야 되는 거예요?
2: 아무리 쉬운 문제여도 한 문제에는 최소한 한 개념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무조건 1번부터 10번까지 아무리 쉬운 문제여도 쭉 풀이 과정을 생각해보면서 개념을 복습하는 거야. 그래도 안 풀리면 너가 답지를 보거나 선생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면
0: 멘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칠판으로 향하는 강건군. 자신에게 포인트가 되었던 공부법이기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다.
2: 수학 문제에 있어서 수학 문제에 무조건 너가 알아야 할 것이 있지. 그리고 이걸 알기 위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개념도 무조건 있고 그리고 이 개념을 응용하는 방법도 있어. 너가 수학 문제를 질문할 때 있어서 너가 질문해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만이 아니야.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알아야 되는 거, 방법, 개념, 너가 이거를 그 대상한테 질문하듯이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너가 그 와중에 어떻게 되든 이 개념이나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 방법으로 이 개념이 적용되고 이 방법으로 풀어볼까? 아니면 이 방법으로 풀어볼까? 아니면 이 방법으로 풀어볼까? 하면서 이 방법으로 풀면 풀릴 수 있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이런 개념이 적용되니까 이 방법이면 풀 수 있겠다 라는 게 너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과정에서 캐치해낼 수가 있어. 그게 아니더라도 너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너의 풀이 방법을 쭉 거슬러 올라갈 거 아니야. 그 올라가는 발자취가 알고 있는 거, 방법, 개념, 알고 있는 건 당연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알아야 할 것은 줄어들겠지. 그리고 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과정이 바로 공부고 이 공부를 통해서 너가 너의 수학 실력이 성장하게 될 거야.
1: 저런 과정에서 그 적용되는 개념이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인강이나 인터넷

0: 스탠다드를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1: 개념이랑 방법을 최대한 너가 알아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도 알지 못하면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인터넷이나 참고서를 활용하는 게 좋지.
0: 그러면은 저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 그리고 그 방법, 개념을 모두 자기가 문제를 풀어본 후에 다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도 몰랐을 때는, 어떤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때는, 저네 가지 모두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1: 너 선생님한테 다시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너가 알고 있는 게 틀렸을 수도 있고, 너가 사용되는 개념이 틀렸을 수도 있고, 너가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했던 방법들이 틀렸다는 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할 때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좋아.
2: 되짚어 질문을 할 때는 일단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과 알아야 하는 개념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두 개를 연결해주는 개념과 이 개념을 응용하는 여러 개의 접근 방법을 파악한다. 되짚어 질문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질문하듯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알고 있는 개념은 많아지고 알아야 하는 개념은 적어진다.
1: 저 공부법의 핵심은 너가 알고 있는 거랑 알아야 되는 거를 통해서 저 방법들을 유추하는 건데, 저 방법들이 다 맞는 건 아니야. 분명히 맞는 방법이 있고 틀린 방법이 있는데, 그 맞는 방법은 정확한 개념을 너가 찾아낸 거고, 틀린 방법은 너가 정확한 개념을 찾지 못한 거겠지. 정확한 개념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개념이 많이 들어간 문제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면서 개념도 같이 잡을 수 있거든. 내가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트가 있어.
2: 되짚어보는 여러 과정 중에서 중요하게 느껴졌던 문제는 핵심 노트의 정리. 강건구는 핵심 노트 작성부터 활용 방법까지 꼼꼼하게 일러준다.
1: 이 노트에 넣는 기준은 괜찮은 핵심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라면 이게 적고, 근데 이 표시를 하는 개념의 기준은 이 문제의 답을 도출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길이야. 핵심적인 힌트가 되는 개념만 이렇게 다른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지. 그럼 나중에 너가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봤을 때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그 새로운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겠지.
0: 이 공부법 자체가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거고, 한 번에는 실력이 늘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기에 부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공부를 하는 거라면 매일매일 해서 정확한 공부법으로 성적이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2: 멘토의 공부법이 자신에게 잘 맞을지 내심 걱정은 되지만, 풀이 과정을 되짚으며 배운 대로 공부해보는 멘티 원규군. 질문하는 방법 역시 배웠으니 연필깎이를 인형이다 생각하고 질문 연습도 해보는데, 조금은 어색하지만 멘토링 때 배운 내용을 최대한 적용해보려고 노력 중이다. 며칠 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원규군이 향한 곳에는 멘토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자신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준 멘토 강건군에게 고마운 원규군. 오늘도 멘토링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지난번 멘토링 때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멘토는 멘티의 핵심 노트를 꼼꼼히 살펴보며 체크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0: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율적인지가 궁금해요.
3: 이 노트 한번 쓴 다음에 한번 쭉 다시 읽어봤었어?
0: 네, 한번 읽어봤어요.
3: 너한 것처럼 이렇게 이 노트는 복습이 핵심이니까 너가 이렇게 표시한 개념 위주로 다시 한번 꾸준히 복습을 하면 충분히 실력 올라갈 거야.
0: 예전에 해보지 않았던 거여서 조금 낯설었던 것 같고.

0: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한번 보면은 다 익숙해질 정도로 쉬운데 굳이 노트 정리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1: 낯선 거는 너가 꾸준히 매일매일 훈련을 하다 보면 나아질 거고, 아무리 쉬운 문제여도 너가 지금 1학년이니까 지금부터 개념을 충분히 잡아놔야 2, 4학년 올라가서도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너가 쉽게 풀수 있을 거야. 혼자 어떻게 인형한테 대화하는 거는 잘하고 왔어?
0: 제가 어떤 거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거를 정확히 모르는지를 아직은 몇번 해보지 않아서, 그거를 뚜렷하게 말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1: 너가 확실히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알면 그게 너가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너가 조금이라도 설명하는데 버벅거리거나 살짝 의아한 부분이 있으면 다 알아야 할 것으로 넘기고 충분히 추론을 해가면서 그걸 점점 줄이면 돼. 효과 있는 것 같아.
0: 문제를 풀고 모르면은 한 번만 고민해보고 질문을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한 번쯤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모르는 것을 골라서 질문한 다음에 핵심 노트에 정리를 하니까 전에 보던 것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많이 본것 같고, 그리고 복습한 핵심 노트를 보고 복습을 하면 공부 효과가 두 배는 있는 것 같아요.
1: 이 공부법의 핵심은 꾸준하게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하면 꼭 실력 늘수 있을 거야.
0: 이 공부법을 사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문제집이나 그런 방법을
1: 너가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개념서에 있는 문제집을 하는 게 좋은데 1학년 때는 개념이 많은 문제가 별로 단 말이야. 그래서 1학년 기출 문제집을 푸는 게 효과적일 거야. 2학년 때는 3학년 되기 전까지 개념을 충분히 다진 다음에 기출 문제집 활용하는 게 좋아. 기출 문제는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용하려면 개념이 꽉차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 공부를 확실히 한 다음 3학년이 올라가서 기출 문제집을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제 공법이 추상적인 공법이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이해도 못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수학 문제 풀때 답에만 집착하지 말고 풀이에도 집중할 수 있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마주보는 두 변이 흥행하다는
2: 과정에 중점을 두며 여러 번 되짚어 풀어보는 자세와 행동을 보여준 강건군의 공부법. 이 쉽지 않은 공부법을 배우고 열심히 따라하려는 멘티의 모습에 멘토 역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다. 멘토링을 통해 멘티 원규군도 수학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
1: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이 10배 차이 나면 공부하는 시간이 100배 차이 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좌우명은 집중이 우선이다, 입니다.
2: 풀이 과정 속에 집중, 또 집중해서 비로소 답을 찾아냈던 강건군. 오늘도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의 답을 찾아가고 있다.
1: 머릿속에 하얘졌어.
0: 충분히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균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0: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완성 농업 기초기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우리 3회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이니까 3회 1번부터 10번까지를 같이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1회와 2회를 풀어보니까 이제 중복된 내용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3회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1, 2, 3회를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니까 난이도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세 개의 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좀 비슷하고 그 난이도 자체가 지금 모의고사나 모의고사보다는 뭐랄까요, 약간 좀 쉬운 뭐 그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회 1번부터 10번 문항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1회도 그렇고 2회도 그렇고 3회도 역시 그 수능특강 기준으로 보면 1강에 관련된 문항이 나왔습니다. 뭐랄까요, 그 많은 지식이 필요 없고 좀 어느 정도 상식만 있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실습 과정의 단계로 오른 것은 가가 실습 단계인가 봐요. 학생 A는 국화 생장점 배양을 위해 실습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아하, 용도에 맞지 않게 기록된 실습 도구가 가에 각 단계에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볼까요? 1단계는 전자저울이고 2단계는 메스실린더, 3단계는 20m, 4단계는 분주기, 5단계는 고압증기 멸분기네요. 자, 전자저울 정도는 알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무슨 전공이더라도, 식품이더라도, 또는 식물이더라도, 동물이더라도 전자저울 정도는 알 거고, 메스실린더도 알 거예요. 자, 20m. 1회, 2회 나왔던 20m하고 좀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모양을 좀 다르게 보여주는 건 20m가 한 모양인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복잡한 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20m라는 게 중요하다. 전기 전도도를 구할 수 있는 측정기다. 자, 분주기. 나누어서 담는다. 분주기. 고압, 증기, 멸주,

멸균기 오토클레이브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뭐 잠그는 거 보이죠? 이 안쪽에 들어가면 정말 고압으로 굉장히 뜨겁게 해서 속에 들어간 걸다 사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실험하기 전에 뭐 이런 실험 기자재들을 한번 다 살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1단계 보겠습니다. 하이포넥스 3g, 펩톤 2g, 설탕 20g을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한다. 저울로 무게를 측정한다. 문장이 옳은 문장이네요. 메스 실린더의 중심을 놓고 메스 실린더로 1리터를 맞춘다. 이것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자, 용액의 산도를 20m로 측정을 한다. 맞나요? 이게 다르죠. 20m, 산도는 pH m로 가야죠. pH m로 측정을 해야죠. 20m는 전기 전도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이게 틀렸네요. 4단계 보겠습니다. 한 천을 넣고 끓인 후 시험관에 분주기로 나눈다. 이거 가능하죠. 옳은데 문장이 맞고요. 5단계 고압 증기 멸균기를 121도 1.2기압 15분으로 설정해서 소독한다. 고압 증기 멸균기로 소독한다. 이것도 문장이 맞습니다. 20m는 뭐 한다? 20m는 EC를 측정한다. 전기 전도도를 측정한다. 산도를 측정하려면 뭘 해야 한다? pH m로 측정을 해야 한다. 3단계. 잘못 기록된 실습도구가 3단계에 있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A는 피투니아 종자. 이 피투니아 종자도 한 번씩 나오는데 피투니아는 미세 종자예요. 굉장히 종자가 작습니다. 피투니아 종자를 다음 실습 과정에 따라 실습하고 그에 따른 관리를 했어요. 그 결과 종자들이 발화가 불균했고 대부분의 종자들이 상자의 한쪽 구석에서 몰려 있었어. 이를 해결해 보고자 지도 선생님께 문의를 했네요. 실습 과정에서 가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 실습 과정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실습을 했는지. 1번을 보니까 파종 상자의 모래를 5분의 1 정도 채웠어. 지금 여기서 잘못된 건 뭐냐면, 발화가 불균일한 게 문제점이고, 그리고 그 종자들이 어디에? 상자의 한쪽 구석에 몰려 있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렇죠? 상토를 5분의 1 채운 모래 위에 상토를 5분의 4, 나머지를 상토를 채웠어요. 평평하게 골랐어. 그리고 모래와 종자의 비율을 20대 1, 모래 20, 종자 1 섞어서 미세 종자니까 흩어뿌림을 했고, 파종된 종자의 물 조리개로 살수 관수를 했어. 물 조리개, 이렇게 물 조리개, 물 주는 거 있죠? 이걸 살수, 물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뿌렸다 이거죠. 그리고 5번, 판유리와 신문지로 파종 상자를 덮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게 뭐예요, 지금? 피투니아 종자는 미세 종자예요. 종자가 굉장히 작고 가벼워. 그런데 물 조리개로 이렇게 살수 관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떨어진 대로 다 흡수가 되면 괜찮은데 물에 물줄기가 생기면 이 종자들이 물에 떠요. 그래서 파종 상자가 다 평평하면 괜찮을 건데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물을 타고 그 낮은 쪽으로 골고루 뿌려져 있던 피투니아 종자들이 한쪽으로 모이겠네. 그럼 어떻게 돼? 한쪽 구석에 몰리게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이 잘못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물은 주긴 줘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물 조리개로 살수관수를 하니까 물에 종자가 떠서 한쪽으로 낮은 쪽으로 다 모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를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이 살수 관수를 수정을 해야겠네. 자, 1번. 파종 후 저면 관수를 해야 된다. 살수 관수는 물을 뿌리는 게 살수 관수예요. 저면 관수는 뭐예요? 물을 이렇게 넣어 놓고 화분 자체를 담궈서 물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흡수하게끔.

하게끔. 그러니까 이건 미세 종자이기 때문에 저면 관수를 해야죠. 위에서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게끔 저면 관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흩어뿌림 후 두껍게 복토. 파종 상자에 신문지를 덮지 않아. 모래보다 종자의 양을 많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파종 용토를 양분이 없는 펄라이트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 지금 관수하는 게 잘못됐습니다. 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한 거죠. 자, 다음에서 알수 있는 작물의 형태적 특징. 이게 1회에서도 나오고 2회에서 나오고 3회에서도 나옵니다. 형태적 특징. 이게 제시문에 나타난 작물을 알아보는 건 쉬워요. 쉬운데 뭐가 어렵다? 그 작물이 어떤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연계교재, 수능 특강교재, 수능 완성교재에 나온 그 작물들은 미리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죠? 자, 어떤 작물인가 봅시다. 김장, 김치가 주재료가 되는, 김장, 김치의 주재료가 되는 이 작물은 우리가 김장 하면 가장 빨리 생각나는 작물이 뭐가 생각이 나나요? 그렇죠. 일단 이것만 봐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역사를 거치며 한국 채소 가운데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네 개의 꽃받침 조각과 네 개의 꽃잎이 십자 모양을 이룬다고 해서 십자화 꽃잎이 십자화과. 십자화과에 김장, 김치의 주재료가 된다. 여기 한번 알겠네요. 본래 줄기가 하얀 채소라 해서 백채라고 불렀으며, 줄기가 백채. 추운 겨울에도 잎이 시들지 않고 푸르기 때문에 소나무 풀이란 뜻의 숭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중부 산림 경제에는 첫 서리가 내린 후 수확한 이 작물로 남학김치를 담가 항아리에 담고 땅에 묻어 보관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물인지 어렵지 않죠? 김장 김치의 주재료가 되는 이건 배추죠, 배추. 배추, 십자화과, 배추. 본래 줄기가 하얀색이요, 흰색 부분. 추운 겨울에 시들지 않고 그 초봄에도 있어요. 봄동. 그렇죠? 시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 풀이라는 뜻의 숭이라는 이름. 자, 배추입니다. 배추. 쌍떡잎 식물의 십자화목의 십자화과에 두 회사리 풀이에요. 두 회사리 풀. 두 회사리는 2년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24개월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월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월동. 월동. 잎이 뭉쳐진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결구가 되어 있는 결구 배추도 있고, 결구가 되어 있는 봄동 같은 배추도 있어요. 몸통은 흰색의 줄기부터 잎으로 올라갈수록 녹색이 되죠. 생육기간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50일에서 긴건 90일까지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배추. 배추. 보통 지금 감자가 한번 나왔던 것 같고, 배추가 한번 나왔던 것 같고, 쌍떡잎 식물이에요. 그러면 쌍떡잎 식물이면 얘는 관다발 구조가 어떤지 알겠고, 뿌리의 형태가 어떤지 알겠고. 그렇죠? 자, 배추의 형태적 특징. 꽃은 통꽃이다. 보통 통꽃인지 갈래꽃인지 잘 모르지만, 여기에 꽃받침과 네 개의 꽃잎이라면, 네 개의 꽃잎.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제시문에서 이거의 종으로 알 수는 없으나, 오, 이건 바로 알수 있네요. 통꽃이 아니네. 꽃잎이 있네. 갈래꽃이네요. 틀린 내용이네. 잎맥은 그물맥이다. 이걸 어떻게 보고 알아요? 배추는 쌍떡잎 식물이니까 그물맥. 그물맥. 외떡잎 식물이면 나란히 맥이긴 나란히 맥. 그물맥. 오르네요. 뿌리는 수염뿌리 형태이다. 이거 외떡잎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답과 오답이 있는데 이건 배추가 물론 이제 배추로 알아야 되지만 십자화과 여기서 쌍떡잎 식물이 나오는 거고 쌍떡잎 식물이면 이건 오다 이건 정 선택지고 수염 뿌리는 오 선택지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있어도 보기 선택지 또는 답지의 종원을 몇개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선생님, 어떤 실습을 하나요? 하니까 오늘은 소형 수경 재배기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해. 토경이 아니고 수경 재배기인데 그걸 직접 만들어 봐요. 이 스티로폼 박스로 만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베드가 될 부분이야. 그러니까 식물이 식물을 심을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양액을 이 박스에 넣어서 재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양액을 채워 뿌리를 완전히 담가서 재배하는 수경 재배 중에 양액을 완전히 채워서 재배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담액이죠, 담액. 담액. 이거 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양액을 채워 뿌리에 완전히 담가서 재배하는 거.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뿌리가 호흡을 못해. 왜? 양액에 뿌리가 완전히 담궈져 있으니까 호흡을 하지 못해. 그래서 썩을 수가 있어. 그래서 가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가하기 위해. 뿌리가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호흡을 할수 있도록 물속에 산소를 넣어줘야지. 산소를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시조절, 산도, 온도, 양액, 연동산도 뭐예요, 지금? 산소를 물속에 줘야죠. 용존 산소를 증가시키기 위해.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뿌리가 썩게 되겠죠? 자, 이시조절, 전기전도도 이시를 조절한다? 이건 뭐 양분에 관련된 얘기고. 산도, 온도, 양액. 이건 뿌리 호흡하고는 지금 이씨, 산도, 온도, 양액 아무 관련이 없죠. 호흡하고는 산소가 필요한 거죠.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순수 수경이 지금 세 가지잖아요. 순수 수경이 담액, 박막, 분무. 담액, 분무, 박막. 물론 순수 수경하고 또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순수 수경하고 배지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배지경. 토경하고 수경 재배. 수경에서도 순수 수경, 그리고 배지경으로 나눌 수 있어. 순수 수경에서는 이게 뿌리가 완전히 잠기는, 뿌리가 양액에 완전히 잠기는 담액 수경. 뿌리가 어느 정도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박막 수경. 뿌리가 공기 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분무경으로 나온다. 분무경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문항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면 어떠한 효과를 볼수 있는지, 또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면 어떠한 효과를 볼수 있는지. 그런데 이세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뿌리가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느냐. 공기 중에 뿌리가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느냐. 뿌리가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은 산소를 받기에는 좋으나 정전식의 타격이 크고, 뿌리가 양액 속에 완전히 있는 건 온도 변화에 강하고 정전시에 강하긴 하지만 산소를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 중간쯤 되는 게 박막 수경이라는 거. 자, 순수 수경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보통 순수 수경이 어떻게 많이 나왔어요? 토경하고 비교한 수경의 장점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가 많이 됐었습니다. 자, 다음 5번 문항 볼까요? 다음 기사에서 할수 있는 현상, 가를 농업에 적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세모세모 마을의 감나무는 효자나무로 통해요. 감나무가 효자나무네요. 감이 달고 쫄깃해 곶감의 상품성이 뛰어나 주민들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감나무는 수령이 100년, 200년 이상 넘지만 여전히 나뭇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감이 많이 열려요. 오, 100년에서 200년 정도 되는데도 감이 아직 많이 열리는군요. 자, 마을 위원장은 곶감에 씨가 없어 먹기가 편해 인기가 높다고 말했어요. 곶감에 씨가 없다. 이건 그 감에서 곶감을 제조하면서 씨를 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씨가 아예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러네요. 감이 씨가 없는 이유는 품종 자체가 씨가 없는 감나무라는 게 주민들 얘기예요. 주민들 얘기.
실제 외지에서

감나무를 들어오면 수정이 이루어져 기존 감나무에 씨가 생겨요. 또한 이곳 감나무를 외지에 심으면 이 100년, 200년 되는 감나무를 바깥에 외지에 심으면 역시 씨가 있는 감이 나온다고 해요. 즉, 암꽃이 습곡과의 수정 없이, 여기가 주 문장이네요. 암꽃이 숫꽃과, 그러니까 꽃이 수정 없이 시방이 발달해서 열매가 되는 가. 암꽃과 수정의 수정이 없이 시방만 발달해서 이걸 단위 결과라고 그러죠. 단위 결과. 단위 생식, 단위 결과. 수정을 하지 않고도 열매가 맺히는 것. 단위 결과. 자, 단위 결과. 수정하지 않아요. 꽃, 암꽃 필요 없고, 수정하지 않아도 열매가 생기는 거. 속지식물에서 수정이 되지, 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어떤 자극에 의해서 시방이 발달해서 열매가 생기는 현상이에요. 단위 결과. 자연 상태, 밀감, 파인애플 등에서 나타납니다. 인공적으로는 포도, 토마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단위 결과. 단위 생식도 있죠. 동물인데, 정자와 난자 필요 없이, 그냥 암컷에서 새끼나 또는 알이 발생하는 현상. 단위 생식. 식물에서는 열매가 열리는데, 수정이 되지 않고 열매가 발생되는 현상. 단위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 결과 이 현상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가 뭐가 있느냐? 자, 국화의 B9을 처리하였다. B9은 외화제예요. 외화제가 뭐냐? 키를 적게 자라게 하는. 보통 이제 화훼 재배할 때 B9 처리를 많이 하는데 화훼는 줄기가 길 필요가 없어요. 줄기가 긴 만큼 양분을 그만큼 더 쓰는 거야. 그러니까 줄기가 짧아야 돼서 짧게 만들기 위해서 B9을 처리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장 조절제를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초장을 짧게 하기 위해서 강한 빛, 청색광을 비춰준다든지 아니면 좀 스트레스를 줘서 좀 작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B9은 단위 결과는 아니고 국화의 줄기를 좀 짧게 만드는 거. 자, 포도에 지베렐린 처리하면 씨 없는 포도 단위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나나에 에틸린을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에틸린을 처리하면. 우리가 총 5가지의 생장 조절 물질, 식물 호르몬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에틸린, 5가지 중에 유일하게 기체로 된 생장 조절 물질이죠. 그리고 에틸렌은 주로 어떤 거? 숙성, 노화를 축전합니다. 숙성 또는 노화. 토마토톤은 주 성분이 옥신입니다. 토마토톤을 처리하면 이것도 단위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거, 여기가 주 문장이네요. 암꽃과 숫꽃이 수정 없이 그냥 시방이 발달해서 열매가 되는 단위 결과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게 포도의 지베렐린 처리, 포도 그 토마토의 토마토톤 처리, 단위 결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생장 조절제 5개죠. 촉진하는 거, 옥신, 에틸렌, 지베렐린, 시토키닌. 특히 지베렐린에서 단위 결과 유도, 포도, 옥신에서 단위 결과 유도, 토마토톤. 엡시스는 무언가를 억제하는 거고요. 그렇죠? 에틸렌은 성숙, 노화, 촉진하는 거. 그러니까 시토키닌은 나머지에 비해서 조금 시험 출제는 좀덜된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액 제조에 사용한 실습 도구에 대해 A에서 E 학생들이 OX 퀴즈에 응답한 내용이에요. 질문 1, 2, 3, 4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단 실습 도구는 용법에 맞게 사용된 도구이다. 용법에 맞게 사용된 도구이다. 자, 이게 단서 조항이 이거 왜 달아놨냐면요. 봅시다. 이제 메스 실린더가 있는데 메스 실린더는 보통 용액의 용량을 정확히 맞출 때 이때 사용하죠. 교반기는 무언가 섞을 때 사용하잖아요. 근데 메스 실린더를 놓고 이제 세게 돌리면 이것도 용액이 어느 정도 섞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쓸데없이 뭐 이제 우기지 말라고. 네. 실습 도구는 용법. 그 원래 사용할 용도대로 사용을 해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런 실습 단서 조항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공공학생은 조직 배양의 pH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용액을 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양액의 pH를 높이기 위해 용액을 제조해요. 이에 실습 재료와 도구를 준비한 후 수산화나트륨 20g을 측량을 했어. 20g 무게죠. 무게를 측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적을 필요하죠. 증류수에 시약을 조금씩 넣어 녹였어. 증류수에 시약을 넣고 녹였어. 뭘로 녹여요? 계속 돌려야지. 뭐 교반기로 돌려야지. 교반기로. 그리고 녹인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증류수 500ml로 정량한 후 용액을 정확한 부피에 맞도록 정량한 후에 유리 재질의 용기에 조제 날짜를 기록하고 밀폐시켜 냉장실로 보관을 했네. 그러니까 다 만든 용액을 유리 재질의 용기에 조제 날짜를 기록하고 밀폐시켜 냉장실에 보관을 한 그런 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 1. 교반기가 사용되었습니까? 교반기 시약병 전자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 교반기 역시 종류가 많아요. 지금 이건 마그네틱 교반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마그네틱 바가 들어가고 여기 다이얼을 돌리면 안쪽에서 마그네틱 바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안쪽에 있는 걸 섞어주게 되죠. 교반기. 무언가 용액을 만들 때, 시약을 녹여줄 때 사용하는 게 교반기입니다. 자, 시약병. 시약병은 뭐 유리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만들고 나면 뭔가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용 병으로 사용되죠. 자, 전자저울 정도는 다알 거고 무게를 측량합니다. 무게를 잰다. 측량이라는 단어가 측량이라는 단어가 무게를 잰다는 뜻입니다. 측량. 자, 전자저울은 무게를 측량하고 메스 실린더는 액체 부피를 정확히 맞추는 것. 액체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교반기, 시약병, 전자저울, 메스 실린더. 알겠죠? 자, 교반기 무언가를 녹였습니까? 증류수에 시약을 조금씩 넣어 모두 녹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반기는 사용이 됐네. 자, 시약병 만들어진 약을 어디에다가 넣었느냐? 유리 재질의 용기에 넣어 조제 날짜를 기록한 후 밀폐시켜 냉장실에 보관했습니다. 여기서 시약병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시약병에 넣었네요. 자, 전자저울은 수산화나트륨 20g을 측량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 메스 실린더 액체 부피 증류설 넣어서 이 500ml로 정량한 후, 이 500ml로 정량하기 위해서 메스 실린더를 사용을 했네요. 그러니까 1, 2, 3, 4는 모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아마 그 수능에서는 사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사진이 나오지 않고 나와도 이렇게 뭐 교방지 시합교 전체 이렇게 글로 나오지. 근데 이제 글보다는 이렇게 사진을 한번 더 보는 게 기억에 좀 오래 남지 않을까 해서 사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7번, 8번입니다. 자, 다음은 농업인 A씨의 과수원 관리 사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농업인 A씨는 과수원의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경사진 야산을 개간하고 잡초들을 깨끗이 제거해서 과수원 표면을 관리를 했어. 과수원 표면 관리 어떻게 했어? 잡초를 깨끗하게 다 정리를 했어요. 잡초를, 그러니까 과수원 토양 관리법을 우리 세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 흙만 있도록. 그러니까 과수, 나무와 흙만 있도록 하는 청경법. 청경법. 거기에 잡초가 됐던 아니면 콩과 목초가 됐던 뭔가 풀을 심어서 관리하는 거. 초생법. 그렇죠. 초생법. 그리고 뭔가 심지 않고 덮는 거. 왕겨나 아니면 뭐 나무 작은 나무 조각이나 이런 거 이런 걸로 덮는 거. 부처법. 부처법. 그 중에서도 농업인 A씨는 처음에 뭘로 했다? 청경법으로 과수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마 기간 동안 내린 많은 비로 인해 배나무 뿌리가 토양 표면에 드러나거나 도복되는 피해를 입었다. 흙밖에 없어요. 흙밖에 없어. 배나무와 흙밖에 없는데 거기 비가 많이 내렸어. 그러니까 흙이 물과 함께 흙이 계속 소실이 되는 거지. 자꾸 흙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뿌리가 드러나니까 뿌리가 흔들려. 그래서 도복, 나무가 넘어지는 피해를 입었어. 올해는 작년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농촌 지도사가 추천한, 뭐야, 얘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를 과수 사이에, 지금 요렇게, 과수나무 사이에 식재해서 사진과 같이 변경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자, 추천한 작물은 뿌리에 공생하는 박테리아가 있어. 뿌리에 박테리아가 있어. 이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줘. 그리고 수확한 열매는 식용유나 된장, 간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했어. 자, 청경법으로 관리하던 과수원에 뭘 심었네? 뭘 그냥 뿌려놓은 게 아니고 심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초생법으로, 초생법. 청경에서 초생법으로 관리 방법을 바뀌었는데, 여기에 심은 작물? 식물? 하여튼, 심은, 이 식물은 뿌리에 박테리아가 있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열매는 식용유, 된장, 간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콩이죠, 콩. 콩.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작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 들어갈 게 뭐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다. 일단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는 게 콩과. 콩과.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는 게 콩과.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거둔, 그러니까 질소를 많이 가지고 있지. 보통 식물에서, 광합성으로서 만들어내는 게 탄소, 수소, 산소잖아요? 그렇죠. 얘는 탄수화물의 구성물이에요. 탄수화물의 구성물. 근데 여기에 질소를 붙이면 뭐가 되냐? 질소를 붙이면 이건 단백질의 구성성분이에요. 그래서 콩이 단백질이 많은 거예요. 다른 식물에 비해서. 공중질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게 뭐다? 콩이다. 콩. 콩으로 식용유 만들죠. 콩으로 된장 만들죠. 콩으로 메주 띄어서 된장 만들고 간장 만들고 그렇잖아. 콩. 가에 들어갈 건 뭐다? 콩이다. 콩은 생육 계절에 따라 겨울 작물인가? 아니죠. 생육 계절에 따라 여름에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에

홍, 수학을 하죠. 일장 반응에 따라 단일성인가, 해가 짧아질 때 꽃이 피는가,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하는가, 옳은 내용이죠. 3번, 수분 저항성에 따라 내습성인가,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작물인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건데, 보통 물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벼 정도는 돼야지, 벼. 벼나 왕골처럼 물속에 자라야지, 물속에. 그러니까 밭작물들은 내건성이라고 봅니다. 내건성. 내건성. 식물학적 분류에 따라 가지과? 아니죠. 가지과 아니죠. 콩과죠, 콩과. 자, 재배 기간에 따라 여러 해 살이? 아니죠. 가을에 수확을 하죠. 한해 살이.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항을 보면 여기서 콩이라는 걸알수 있는 건 이거 완전, 이거 보고 그냥 콩 나와야 되고, 혹시나 몰라서, 된장, 간장, 식용유, 식용유, 콩 말고도 많네. 콩기름 말고도, 뭐 카놀라유도 있고 많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된장, 간장 만드는데, 매주 만드는데 콩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콩이라는 걸 알아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그 콩이 언제 자라는지, 언제 꽃이 피는지, 무슨 과인지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작물의 분류에 대한 문제는 항상 나오지만, 문항의 난이도는 항상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문항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 단일성 작물에다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농업인 A씨가 과수원의 토양 관리 방법을 변경함에 따른 효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잡초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다가 과수 사이에 풀을 심었어. 청경에서 초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토양 유실이 깨끗할 때는 빗물이 쓸려면 흙이 같이 나가는데 초생은 뿌리가 그 식물, 콩의 뿌리가 흙을 잡아줘서 토양 유실을 감소하게 만들죠. 제초 노력, 깨끗하게 하려면 청경법은 조금만 잡초가 올라도 다 제초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생법은 그냥 키우고 있으니까 제초를 굳이 하지 않죠. 그럼 노력이 줄어듭니다. 자, 토양 지력, 콩과작물이에요. 콩과작물. 콩과작물은 뿌리옥 박테리아 때문에 공기 중의 질소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양의 지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병해충의 잠복소가 줄어들까요? 맨 땅이었을 때는 해충이 살 만한 공간이 없죠. 그래서 잠복소가 없는데, 과수 사이사이에 풀을 키우다 보면 그풀 자체가 병해충의 잠복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병해충의 잠복소는 줄어들지 않아요.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 한번 풀어봤죠? 이제 2강에서 풀어봤나요? 근데 나오는 게 비슷해. 대나무 밑에 콩과. 거기서는 자운형을 키웠고, 여기는 콩을 키웠네. 근데 둘다 콩과 작물이기 때문에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할 수 있는 건둘다 맞습니다. 자, 다시 토양 관리 방법은 청경법, 부처법, 초생법, 등고선법도 있는데 등고선법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뺐어요. 청경법 깨끗하게 과수원에 과수 말고 없어. 그냥 흙이에요. 풀을 메거나 제초제를 사용해서 풀이 자라지 못하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부초법 식물을 키우진 않아. 위에다 뿌려. 볏짚, 건초, 왕겨 등으로 토양 표면을 피복해서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초생법 풀을 키워요. 풀이나 목초를 재배,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풀, 잡초를 그냥 그대로 키워요. 그대로 관리하는 방법이 초생법. 앞에 나왔던 문항과 지금 이 문항이 물어보는 게 같아요. 물어보는 게 같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항이 이렇게 나왔으면 문항을 연계할 수도 있다. 연계 문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단, 초생법은 청경법에 비해서 토양을 잘 잡을 수 있고, 제초 노력은 풀을 안 뽑아도 되니까 노력 줄어들고, 토양의 지력이

높아진다는 콩가작물을 심었을 때 얘기예요. 콩가작물을 심었을 때. 그리고 작물을 심고 그걸 거둬들인 게 아니고 그냥 녹비작물에서 그냥 다시 경운을 해버리면 그거 자체가 다시 유기물로 될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기역니은 디귿이었죠. 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현장 기술 지원 개요네요. 작물 재배 5위. 5위. 지금 작물이 5위, 감자, 뭐, 여기서 나오네요. 이런 거 문항을 풀면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초기에는 정상 생육하였으나 20일부터 잎이 시들면서 생육이 불량하고 여러 가지 처방을 하였으나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었어요. 5위인데 어디? 시설 재배하고 있어요. 시설 재배. 현지 조사 결과. 농가 기관은 지금 잎이 시들고 있어요. 생육 불량하고.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같은 포장에서 5년 이상, 같은 곳에서 5년 이상 계속 연장을 하고 있네. 연장. 5위를. 시설 내부 토양 표면은 흰색 결정체가 관찰이 됐어요. 5년 이상 연작을 했는데 거기에 흰색 결정체가 관찰이 돼. 염류가 집적이 되고 있네. 전체적으로 오잎이 시들고 생육이 불량합니다. 토양의 양분 함량을 보니까 적정 균치보다, 그러니까 기준보다 전기 전도도 EC가 3.5배, 유기물 2.5배, 칼륨은 3배, 칼슘은 2배, 기준보다 이렇게 높았어. 3배, 2배, 2배, 3배가 높았어. 그러니까 칼슘 이렇게 많은 건 지금 염류 집적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작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연작 장애가. 그러면 연작 장애를 없애는 방향, 금후 지도 기술 지도 방향 무엇을 권장함?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연작 장애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담수 처리. 물을 많이 넣는 거죠. 물을 많이 넣으면 전기 전도도가 높다는 건 안쪽에 지금 무기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물이 많이 들어가면 무기물들이 그 물에 녹고 그 녹은 게 물과 함께 나가면서 무기물들이 좀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그 염류 집적을 좀 해결할 수 있겠네요. 가능합니다. 다음 반사 필름으로 멀칭을 해. 멀칭. 반사 필름으로 멀칭을 하면 흙 속에 지금 영양분이 과대. 근데 그걸 멀칭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져. 없어지지 않죠. 다음 산 흙을 놓고 깊이가, 그러니까 산에 무기물이 좀 적은 그런 흙을 놓고 깊이가, 그러니까 흙을 좀 섞어준다는 얘기죠. 유기물을 농도를 좀 낮춰준다는 얘기죠. 가능하네. 다음, 질소질 비료를 늘려서. 그렇잖아도 지금 무기염류 많은데, 거기도 무기염류를 더 넣으면 안 되겠죠. 안 돼. 그러니까 9번은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염류 집적. 자, 일단 염류장애, 염, 토양 중에 나트륨, 칼슘, 황, 질소 이런 염류가 집적돼서 작물에 발생하는 피해 현상입니다. 증상, 수분 흡수 저해. 염류가 생기니까 이게 수분을 끌어다니는 힘이 많은, 그러니까 삼투압을 생각하면 되지, 삼투압. 염이 발생이 되니까 염이 수분을 끌어다니는 힘이 강해. 근데 이게 어느 것보다 강하냐? 뿌리가, 작물의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이는 것보다 염류가 더 빨아들이는 힘이 많아져. 그러니까 뿌리에서 수분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수분 흡수가 제거가 돼요. 그리고 염류가 이렇게 많아진, 그러니까 염류가 집적이 됨으로써 칼륨이나 질소가 많아짐으로써 칼슘이나 붕소 흡수를 저해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담수에 의한 제염, 염류를 없애. 휴황기에 그 염류를,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을 때 염류를 이용하는 제염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탄질비가

높은 유기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흙을 환토 바꾼다든지 객토를 한다든지 해서 염류 대체 염류를 장력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염류를 좀뺄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항 보죠. 다음 사례에서 귀농인 A씨가 재배하고 있는 상추에 나타난 비료 성분의 결핍 사례로 적절한가? 보통 비료 성분에 3대 비료 요소가 있죠. NPK. 이게 3대 비료 요소. 4대로 가면 여기까지 가죠. 이제 요것 중에 시험 문제 중에 어느 게 결핍되느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칼슘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되었어요. 비료 결핍 현상 중에. 자, 귀농인 A씨는 얼마 전부터 재배하고 있던 상추에서 사진과 같이 어린 잎이 작아지고 잎끝이 오그라들고 뒤틀리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지금 사진에서 잘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 끝부분이 오그라드는 거. 이를 해결해 보고자 방문한 농촌 지도사에게 문의하였더니 팁번 현상, 잎끝이 타는 현상으로 지금과 같은 고온기에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어렵고 산성 토양을 개량하는 데 효과가 있는 비료 성분, 산성 토양, 알칼리성으로 토양 개량제에 주로 사용하는 게 생석회였어요. 그렇죠? 그럼 그 생석회의 주된 성분 뭐예요? 칼슘. 그러니까 이건 좀 팁번이 칼슘 부족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칼슘. 자, 칼슘은 산성 토양 개량할 때 많이 써요. 토양 물리성 개선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특히 식물 체내에서 이동이 잘 되지 않아. 그래서 새로 생긴 어린 잎, 생장점, 과실 등의 결핍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새로 생기니까. 새로 생긴 곳에 결핍 증상. 그러니까 배추나 상추를 보더라도 겉잎보다는 안쪽의 잎. 배추 봐요, 배추. 겉의 잎과 속잎 중에 어느 게 나중에 생긴 건지. 속의 잎이 나중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속잎이 썩거나 잎끝이 마른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토마토 피망은 배꼽성 병이 나타나고 참외 같은 경우는 발효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 발효과가 나타납니다. 발효과. 칼슘. 비료의 3요소 NPK 4요소 하면 칼슘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비료 결핍 현상을 물어봤던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칼슘이에요. 칼슘의 특징은 요거. 식물 체내에서 이동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초, 어린 잎, 생장점, 과실 등에서 결핍 증상이 잘 나타난다. 오래된 잎보다는 새로 생긴 잎에서. 엽채류에서는 겉잎보다는 속잎이 새로 생긴 잎이기 때문에. 토마토 피망에서는 배꼽성 병이 나타나고, 참외에서 발효가 나타납니다. 발효가. 산성토양 개량하는 데 쓰이고, 토양 물리성 개선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 칼슘이 부족하면 토마토 잎이 보라색으로 변했다. 이건 인 부족했을 때. 고추에 성숙한 잎이 노랗게 변했어. 이건 질소 부족했을 때. 오이 잎이 낙하산 잎으로 말렸다. 이게 팁번 얘기하는 거죠. 파프리카 열매의 배꼽 부분이 썩었다. 배꼽 썩은 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과 이율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회의 전반부를 함께 풀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식물병이나 또는 이제 식물의 영양소, 그리고 동물병이 아무래도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되는 게다그 내용 요소가 많지 않아서 그냥, 뭐랄까, 조금만 노력을 해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식물이 좀, 지금 1, 2, 3회를 보면 식물이 약간 좀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도 있습니다. 자, 후반부도 마저 풀어보고, 3회까지 끝나면 이제 연습하는 게 7번 정도 남았네요. 이제 그거 다 풀게 되면,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 농업 기초기술 1등급은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베스 특강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상 운송과 관련된 내용 개념 정리하고 실전 문항, 열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상 운송의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해운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운은 해상 운송의 줄임말이죠. 해상 운송의 줄임말입니다. 자, 해상에서 해운이라는 것은 해상에서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사용해서 사람과 화물, 재화를 운송하는 행위를 해운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운이라는 것은 해상에서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해서 사람과 재화를 운송하는 것을 해운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해운은, 자, 경제적 이익을 봤을 때는 해운이라는 것은 종합산업이다. 즉, 다른 산업과 연계되어 국가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국제 수지를 개선하고 노동 수요 창출에 의한 고용 효과 등 다양한 방면으로 경제적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해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연적 자원이 빈곤한 국가, 즉 자원이 우리나라도 거의 나지 않는 빈곤한 국가에 해당합니다. 자연적 자원이 빈곤한 국가에서 해외로부터 원자재, 자원을 운송함으로써 제조업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해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해운은 국방상의 의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자, 군사상 또는 안보상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 이유는 비상사태 발생 시, 즉 전쟁을 얘기를 하겠죠. 대부분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자국의 본국의 상선들과 화물을 운반하는 상선들과 그 선원을 전력화해서 뭐를 수송하느냐, 전쟁에 필요한 물자, 전략 물자의 수송에 이용된다라는 측면에서 국방상의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는 국민 경제 및 국가 안보상 국가 필수 국제 선박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즉, 국가 필수 국제 선박에 지정된 선박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러한 전략 물자 수송에 의무적으로 투입되는 선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외교적 측면에서 해운은 국제성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를 무대로 경제 활동을 시행한다. 대부분의 선박의 운송은 나라와 나라 사이

사이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장거리 운송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무대로 경제 활동을 시행한다. 즉, 본 국가의 그 선박의 국가의 국력을 증명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간접적으로 국위선양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운의 의의까지 봤고요. 자, 해운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해상 운송의 특징은 대량으로 운송하죠. 자,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자체가 육상 운송이나 항공 운송에 비교했을 때한 번에 많은 양의 물자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운송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주로 장거리 운송에 사용된다. 대륙과 대륙, 나라와 나라, 먼 거리의 운송에 해상 운송이 사용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한 번에 많은 물자를 운송하기 때문에 저렴한 다른 타 운송수단에 비해서는 저렴한 운송비가 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 항공운송하고 비교해 보면 항공운송은 운송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시간은 짧지만 많은 화물을 한 번에 운송하는 거는 선박에 비해서 화물의 운송량에 비하면 훨씬 적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대량의 화물을 한 번에 운송하는 해상 운송이 다른 타 운송수단에 비해서는 운송비가 저렴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자유롭고 무제한에 사용할 수 있는 운송로, 즉, 영해, 아니, 그, 바다는, 바다는, 어, 항로, 그 항로, 항로가, 항로가 공해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운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로가 다양하다 또는 다시 얘기하면 무제한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운송로가 많다. 자, 강한 국제성을 띠고 있다. 대부분의 해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운송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의 선박이 들어갈 때는 뭐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입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국제성을 띠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 자, 선박은 타 운송 수단에 비해서는 속력이 훨씬 느리죠. 자동차나 기차나 항공에 비해서는 속력은 느리지만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화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에 가장 많은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이 해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해상 화물 운송과 선박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고속화됐죠.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빨라진 이유는 디젤 기관 출력과 열 효율 증대로 선속이 증가되었다. 타 운송수단에 비해서는 속력이 느리지만 시대적인 선박의 발달 측면에 봤을 때는 현재의 선박이 과거의 선박보다는 엔진의 출력이라든지 기타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나 요즘에는 친환경 고속성 개발이 필요하다. 자, 디젤 기관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 그중에서도 속도를 빨리 낼수 있는 고속선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선박이 대형화됐다라고 할수 있겠죠. 조선공업이 발달로 선박과 항만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대형화됐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모바일 하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항만 개발이 필요하다. 모바일 하버는 움직이는 항만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전용선화. 자, 하나의 함만을 싣고 다니는 선박을 우리가 전용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화물 종류에 따른 특수 구조와 형체를 갖는 전용선화 되었다. 그래서, 현대에 올수록 하나의 함만을, 효과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전용선이 많이 발달되었다. 특성에 따른 자동화 설비 구축으로 정원 감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 컨테이너선이 나타남으로써
자, 컨테이너 규격 통일로 일반 화물 운송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류의 효과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에 화물을 집어넣게 되면 그 컨테이너 자체가 포장재가 되는 거죠. 안에 들어있는 화물을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포장재의 역할을 할수 있고, 그 컨테이너를 화주가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수출하는 곳에서 수입하는 사람의 문앞까지 개봉하지 않고도 해상으로 운송된 게 차량으로 옮겨지고 또는 철도로 옮겨지고 그대로 수입하는 사람의 문앞까지 운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물 적재와 하역 작업이 신속 및 육상 운송 연결이 용이하게 되었다. 자, 복합 운송이 발달되었다. 복합 운송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운송 수단,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을 활용하는 운송을 복합 운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해상, 육상, 항공 등 여러 운송 수단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연계하여 운송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복합 운송도 가능하게 된 게, 화물을 운송하고자 한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고 적입하고 그 컨테이너를 그대로 해상으로 오고 그다음에 육상으로 연계해서 운송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즉 복합 운송을 가능하게 해준 것도 컨테이너화한 운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체 운송 구간을 통합해서 하나의 계약, 복합 운송 계약은 여러 운송수단을 사용하지만은 계약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고 운송의 정 구간에 대해서 책임을 주며 단일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단일 계약이고, 그 다음에, 단일 요금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여러 운송수단이 있지만은 전 운송 구간에 대해서 요금을 지불하지, 해상 운송 따로 지불하고 육상 운송 따로 지불하지 않는다. 전 구간에 대해서 계약을 단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일 요금으로 지불한다. 자, 시계추 서비스라는 것은 A에서 B까지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정기요일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고, 문전에서 문전 서비스, 도어 투 도어 서비스는 뭐 수입에서 수출하는 사람의 창고에서 수입하는 사람의 창고까지 운송해 주는 형태를 문전 수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복합 운송화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컨테이너선은 대부분 전기선 운항 방식으로 운항 방 전기선의 운항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그럼 전기선과 부전기선은 어떤 거냐? 전기선은 라이너라고 합니다. 전기선은. 그래서 일반 화물을 해상 운송의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정해진 운항 일정표에 따라 일정량의 선복을 공시된 운임률을 적용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화주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항 형태를 전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정해진 시간에 우리 배는 A 국가의 A항을 출발해서 B 국가의 B항까지 몇월 며칠 언제 출발해서 늘 정해진 시간에 화물을 운송한다라는 걸 미리 발표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버스 터미널에서 며칠 후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시간을 검색해서 예매해서 갈수 있는 것처럼 사전에 컨테이너 선박의 운항 시간표가 발표되고 즉 화주의 입장에서는 그걸 예약해서 즉 우리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선복을 예약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정기선 운송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부정기선 운송은 주로 벌크선 화물에 적용되는 형태인데, 자, 일정한 항로나 기항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물이 있을 때마다 또는 화주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화주와 항해 용선 계약을 체결해서, 즉, 화주가 그
선박을 빌리는 거죠. 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용선 계약을 체결해서 화물이 항로에 따라 배에서 나는데

등의 불규칙한 운항 형태를 취하는 선박을 부정기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정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전세버스를 뭐 수학여행따라든지 체험학습할 때그 기간에만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정기선과 부정기선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러한 컨테이너 정기선은 단독 운항 형태,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 운항,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라는 세 가지의 운항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운항이라는 것은 정기선 항로에서 개별 선사가 단독으로 필요한 선단을 구성해서 운항 스케줄 또는 기항지, 영업 정책 등을 독자적으로 선사가 정하는 거죠.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주로 항해 거리가 짧은 항로에서 널리 이용된다라고 볼수 있겠고, 자, 선사가 독자적으로 운항 및 영업 정책 수립이 가능하여 정기선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단독 운항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단, 선박 확보를 위한 과도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독 운항은 선사가 그 항로를 혼자 단독적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많은 선박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과도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자, 전략적 제휴 운항은 컨테이너 정기 선사들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선사들 간의 제휴를 통해 선박을 운항하는 것으로 서로 도와서 선박을 운항한다라는 거죠. 운항하는 것으로 컨소시엄, 공동운항, 스페이스 차터 등의 세 가지 운항 형태가 있습니다. 자,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특정 항로에서 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선 선사들의 운항 제휴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 정기선 선사들이 특정 항로에 대해서 같이 운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박의 공동 스케줄을 작성하고 운송 장비 및 터미널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제휴된 선사들끼리 같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대신에 운임 수익과 화물 수송량을 공동 배분해서 운영하는 게 컨소시엄 형태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공동 운항 형태는 특정 항로에 한개 선사의 선복량만으로는 즉 특정 항로가 있는데 하나의 선사만으로는 그 항로에 물동량을 다 해결할 수 없을 때한개 선사의 선복량만으로는 부족해서 정기적인 운항을 할수 없는 경우 두개 이상의 선사가 합작회사 형태로 여러 척의 선박을 공동으로 투입하는 형태가 공동 운항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각 선사별로 독자적인 운임 대신에 서비스 조건 등을 정해서 운영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차터는 다른 해운회사가 운항하는 화물선의 선복의 일부를, 즉, 우리 회사에 맡긴 화물인데, 우리 회사의 그 일정이라든지 선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다른 회사에 그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 선복을 빌려서 운항하는 형태가 스페이스 차트인데요. 화물선의 선복 일부를 빌려서 자기 회사가 인수한 화물을 수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스페이스 차트다. 즉, 쉽게 얘기하면 다른 선사에 남는 선복을 빌려서 우리 선사에 맡긴 화물을 운송하게끔 하는 게 스페이스 차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는 해운 동맹이라고 할수 있는데, 해운 동맹을 대형 선사 중심으로 전 세계적 규모로 구조화한 것을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글로벌 해운사가 공동 운항 서비스를 협정하여 체결한 것을 얘기한다. 각 해운사가 항로와 선박을 공유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운항 형태에 따라서 단독 운항, 전략적 제휴 운항,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컨테이너 정기선 운임과 관련돼서 설명을 할 건데, 자, 계속해서 이 컨테이너 정기선 운임에 대해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고요.
특히 할증운임에 대해서

출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운임의 전기선 운임의 설정 기준은 운임의 안정화를 위해서 운임을 일정 기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고 화주 간의 비차별 운임의 정책을 사용한다. 즉, 화물량에 따라서 화주의 차별이 금지되어 있다. 화물량을 많이 맡기는 사람한테 비용을 적게 받고 또는 화물 조금 맡긴다라고 해서 비용을 훨씬 많이 받지 않는다. 그래서 화물량에 따라서 화주의 차별이 금지되어 있다. 화물 가액에 따라서 공평한 운임을 부과한다. 즉, 화물의 가치가 갖는, 그러니까 비싼 화물은 조금 더 비싼 금액을 물을 수 있고, 그거보다, 더싼 화물, 그러니까 화물 자체의 가격이 낮은 거는 조금 더, 운임을 적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물 가액에 따라서 공평한 운임을 부과한다. 화물 운임표, 타리프 작성에 화물 운임표 타리프라고 하는데 타리프를 작성해 미리 공시를 적용한다. 미리 화물의 운임 어떤 화물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의 운임이고 또뭐 다른 화물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A에서 B까지 가는 데는 얼마의 운임이 든다라는 것을 미리 공시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전기선 운임은 그러면은. 운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기선 운임은 기본 운임, 기본 운임, 그 다음에 할증 운임, 부대비용, 추가 운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선 운임은 협정요일을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적용하는 운임은 그 요일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황에 따라 변동폭도 큰 편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본 운임이라는 것은 운임 요일에 표기된 품목별 운임, 을 말하고 중량 또는 용적의 단위로 표시한다. 운임 톤에 기본 운임료를 곱해서 산정하는 게 기본 운임이다. 아까 타리프에 공시를 해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공시되는 운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할증 운임이라는 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게 할증 운임입니다. 할증 운임. 할증 운임. 할증 운임이라는 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선사의 추가 비용 보존 시 화주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얘기를 하는데요. 선박을 운항하다가 또는 화물을 운송할 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사의 손해를 화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운임이 할증 운임입니다. 자, 유류 할증료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유가 인상으로 인한 비용 보전을 위해서 부과하는 게 유류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즉, 유가가 갑자기 폭등했다. 그러면 선사 입장에서는 화물을 운송해 주고도 그 유가 운송분만큼 원래 계약된 유가 운송, 그 계약 당시의 유가 운송보다 훨씬 더 많은 선사에서 유류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게 유류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통화 할증료라는 것은 운임 표기화폐, 주로 달러를 얘기하는데, 운임 표기화폐 약세로 발생하는 손실 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게 통화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계약 당시에, 환율보다 환율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즉, 화폐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실제, 대금을 지급받을 때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최초의 계약 당시보다 선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을 통화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체화 할증료라는 건 도착항에서 하역 지체 시 화물을 내리지 못했을 때 선사 입장에서는 선박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죠. 얼른 하역을 하고 다음 기항지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선박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데 하역 지체 시 선박 가동률 저하로 인한 선사 손해를 화주에게 전가하기 위해 부과한 게 체화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스에즈 운하 할증료는 스에즈 운하가 폐쇄됐을 때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희망봉 경유 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화주에게 부과시키는 게 스에즈 운하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는 스에즈 운하 사용료 이용료가 되겠죠. 통가료가 갑자기 급등했을 때도 스에즈 운하 할증료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량 할증료는 다른 일반 화물보다

나 무거운 화물을 맡겼을 때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장처 갈증료는 다른 화물보다 긴 화물을 운송하게끔 선사에 맡겼을 때이긴 화물을 실을 때뭐 특수한 장비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크거나 길어 다른 화물과 혼재하기, 함께 실기 어려운 화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장척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만드는 화물 처리 비용을 얘기라고요. 컨테이너 화물 저장장 사용료는 아까 LCL 화물, FCL 화물로 또는 FCL 화물을 LCL 화물로 혼재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작업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저장장에서 LCL, FCL 화물로 변경 시 부과하는 작업비다. 자, 부두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용료가 부두 사용료가 되겠고요. 최선료라는 것은 약정된 정박 기간 안에 화물을 선작하거나 하역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화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게 최선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반대로 저출료는 계획하여 정한 선박의 정박 기간보다 빨리 선적하거나 또는 하역했을 경우 선주가 화물의 주인인 화주, 즉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이 조출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체료는 컨테이너나 또는 트레일러를 지정된 시간 안에 반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게 지체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서류 발급비도 부대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 운임이라는 것은 특수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인데, 자, 외항 추가 운임이라는 것은 기항지 이외의 지역에서 화물을 적하하거나 양하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게 외항 추가 운임이고요. 환종료라는 것은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거죠. 그래서 환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거. 자, 선택항료라는 것은 화주가 선적 당시에 최종 목적항을 한 개가 아니고 어디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두개 이상으로 정하고 최초항 도착 전에 양항을 지정하는 경우 적부상의 문제를 감안했을 때, 자, 이 화물을 어디에, 원래 하나만 지정하게 되면 확실하게 어디에 딱 적부할 수 있는 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 있지만 두개 이상을 지정하게 되면 적부하는데 더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문제점을 감안해서 부과하는 게 선택항료입니다. 항구 변경료는 화주가 선적 시에 지정했던 항구를 선적 완료 후에 다른 항으로 변경했을 때 부과하는 거고요. 위험성을 지닌 화물에 대한 위험성으로 선적 내 운송 시 특별한 주의를 요할 때는 위험함을 할증료가 부과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도착지 인도료라는 건 수출 컨테이너 화물에 부과하는 것이고, 선사의 컨테이너 야적장이나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까지 구간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화주에게 부과하는 것이고요. 자, 터미널 접수료는 반대로 수입 컨테이너 화물에 부과하는 것인데, 선사의 화물 터미널에서 화물 접수 후에 선적지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화주에게 부과하는 게 터미널 접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 운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운임은 운임 지불 시기에 따라서 선불 운임이냐, 후불 운임이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불 운임이라는 것은 화물을 선적하는 사람이, 즉 수입과 수출로 얘기하면 수출하는 사람이 운임을 지불하는 게 선불 운임이 되겠고요. 후불 운임은 화물을 목적지에 도착한 후그 화물을 인수하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뭐 수입과 수출로 따지면 수입하는 사람이 운임을 지불하는 게 후불 운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불 운임은 화물의 선적자, 즉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지불하는 것으로 주로 선박이 이상 없이 실어졌을 때 선사에서 발급해주는 증권, 즉 선화증권이 발행될 때 지불하는 걸 얘기라고요. 후불 운임은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것으로 화물 수취를 위해 화물 인도 지시서, DO라고 얘기를 했었죠. 화물 인도 지시서가 발급될 때 지불하는 게 후불 운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하역비 부담에 의한 분류를 보면 하역비를 누가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버스텀과 FIO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버스텀은 선주가 화물 선적 비용과, 즉 선사가 되겠죠. 비용과 양육 비용 모두를 부담하는 비용 조건이 버스텀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FIO는 화물의 주인이죠. 화주가 화물 선적 비용과 양육 비용 모두를 부담하는 비용 조건을 FIO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FIO는 주로 부정기선의 용선 계약에 따른 벌크 화물 운송 시는 버크

벌크화물을 운송할 때 화약비는 주로 화주가 부담하는 FIO 형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정기선 운항 수입의 운임 수입은 정기선의 운항 수입은 운임 수입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운항 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기선 운항 선사는 운임 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화물 중 전기, 전자 제품, 자동차 부품, 냉동, 냉장 화물 등 운임 수입이 높은 지파와 그러니까 운임 수입이 높은 화물이죠. 선박 내 스페이스 이용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 대선 수입이라는 것은 본사, 그러니까 선사가 정기선 선사가 자사 선박에 남는 선복을 타 선사에게 빌려주는 거죠. 있을 경우 스페이스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복량이 부족한 선사와 스페이스 차터 협정을 체결하는데, 이 경우 자사 선박의 스페이스 중에 일부를 타 선사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합의된 선복 사용료를 대선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이외에 부대 수입은 터미널 화물 처리비라든지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료라든지 또는 부두 사용료, 채선료, 장비 지체료, 서유 발급비 등이 부대 수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한 컨테이너 육상 운송 수입이 있는데, 컨테이너를 육상의 트랙터에 컨테이너 전용 트랙터에 싣고 목적지까지 운송할 때 받는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컨테이너 육상 운송료는 정부와 전국 안전운임위원회와 협의해서 매년 컨테이너 육상 운송 요일표를 산정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객 운송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의 종류는 내항 정기 여객 운송 사업이 있습니다. 내항이라는 것은 국내항에서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거고요.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 사업은 국내항에서 국내항을 운항하는데,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않고 운항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외항 정기 여객 운송 사업은 국내항, 외국항 또는 외국항에서 외국항 사이를 일정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걸 얘기하고요. 외항 부정기 여객 운송 사업은 마찬가지로 국내항에서 외국항, 외국항에서 외국항으로 가는데 일정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않고 운항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순항 여객 운송 사업은 크루즈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선내의 각종 편의 시설을 구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2,000톤 이상입니다.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해 관광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복합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은 내항 정기 부정기 여객 운송 사업 및 외항 정기 부정기 여객 운송 사업 중 하나와 순항, 아까 크루즈죠. 순항 여객 운송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복합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객선의 운항 명령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 기간 여객 운송 사업자에게 여객선 운항을 명령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냐? 선정된 보조항로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 또는 운항 여객선 주변 해역에 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명령을 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소 주민의 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소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명령할 수가 있다. 즉, A에서 B로 가는 여객선이었는데 그 주변에 C라는 섬이 있는데 C도 들려서 여객을 운항하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운항명령 사유가 섬유 시에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장관은 운항명령으로 인한 손실 및 운항명령 취소로 인한 손실을 여객 운송하는 선사에 보전을 해 주어야 한다. 자,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항 여객선의 안전운항 시책 수립 및 시행, 선박운항 관리자의 직무 감독을 점검할 의무가 있고요. 내항 여객 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 관리자의 안전운항 지도 및 감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자, 선박운항 관리자라는 것은 운항관리 규정 준수 및 이행 상태 확인, 그 다음에 여객선의 운항 횟수 증가, 그 다음에 출항 정지, 사업 계획에 따른 변경, 내항 여객 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 규정 위반 조치 요구, 그 다음에 긴급 조치의 필요 시 내항 여객 운송사업자나 선장에게 출항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즉, 안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선박운항 관리자가 봤을 때, 이 여객선은 운항하는데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선장에게 출항정지 명령 및 명령을 할수 있고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자, 우리 여객 운송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실전 문항, 열 문항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해상 운송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땡땡사는 세무사와 5년간의 원유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번 계약으로 땡땡사는 내년 1분기부터 5년간에 약 1,800억 규모로 30만 톤급의 초대형 유전사 한 척을 투입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서 한국으로 원유를 운송할 예정이다. 해당 선박의 평균 운항 속도는 14노트이며 출항 후 한국 도착까지는 대략 15일이 소요된다. 한 번의 운송으로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의 70%에 해당하는 원유를 실어 나를 수 있다. 대량으로 운송한다는 내용이죠. 한 번의 운항으로 우리나라 소비량의 70%의 원유를 운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량화물 운송에 적합하다는 게 지금 제시문에 나타난 해상 운송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단위당 운송 비용이 저렴하다. 맞는 내용이지만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죠. 주로 단거리 운송에 활용된다. 장거리 운송에 활용되고요. 빠른 운송 속도로 신속한 물류 처리가 가능하다. 다른 운송 수단보다 속도가 느리다. 기상으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2번. 다음은 해운회사 직원 간의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우리 회사의 컨테이너선의 선복량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다. 즉,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선복이죠. 선복량이라고 했죠. 그럼 단독운항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적 제휴운항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자, 전략적 제휴운항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컨소시엄, 공동운항, 스페이스 차터. 자, 우리 회사도 그런 방식이 괜찮을 거니까, 예, 이 운항 방식을 적용하면 운항 스케줄을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독운항이죠. 기억은 전략적 제휴운항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단독운항입니다. 과당 경쟁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자,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적 제휴운항을 하는 거죠. 선사 간 협력을 통해 선박과 항로를 공유할 수 있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제휴운항과 관련된 것은 정 선택지는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화주에게 부과될 할증료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할증료와 관련된 문항이네요. 자, 컨테이너 정기수요 기본 의미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환율이 하락하거나, 자, 환율이 하락하거나, 유가가 인상되어 선사가 그만한 손해를 화주에게 부과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때 발생되는 할증료가 환율은 통화 할증료, 그다음에 유가 인상에 따른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할증료는 유류 할증료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최하 할증료는 선박 가동률이 떨어졌을 때, 즉 우리 선박의 입장이 아니고 선박의 원인이 아니고 항만의 문제 때문에 뭐 하역이 지체된 경우에 선사 입장에서는 선박 가동률이 떨어진 거죠. 이때 발생되는 손실을 화주에게 부과하는 게 최하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수기 때 부과할 수 있는 할증은 이미 성수기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공지사항에서 알수 있는 가 할증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최근 땡땡 항만의 혼잡으로 인해 선박 가동률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직간접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땡땡항에서 출항하는 화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 할증료가 별도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선박 가동률 저하로 인해서 선사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할증료, 최하 할증료죠. 최하 할증료 부과될 예정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최하 할증료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최하 할증료의 내용으로 바른 것을, 옳은 것을 찾으면, 입항하는 화물에 대해서 적용된다. 여기 출항하는 화물이라고 되어 있었죠. 틀린 내용이고, 모든 화물에 동일한 유율이 적용된다. 자, 20피트 컨테이너에는 100달러가 적용되고, 40피트 컨테이너는 200달러가 적용된다. 그래서 모든 화물에 동일 유율이 적용된다. 아니고요. 할증료 부과는 3월 2일자로 시행된다. 3월 15일부로

오, 이행된다. 틀린 내용이고. 할증료는 선사와 화주가 공동 부담한다. 자, 할증료는 화주에게 부과시키는 거죠. 틀린 내용입니다. 항만의 혼잡으로 인한 선사의 비용 증가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된다. 선박 가동률이 떨어졌을 때, 그만큼의 손해를 화주에게 부과시키는 게, 최화 할증료죠.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를 통해 알수 있는 화주에게 부과되는 해운 부대비용으로 오른 거. 자, 요즘 물류비가 계속 오르더니 결국 가까지 인상됐네. 맞아. LCL 화물 작업료율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더라. 우리처럼 컨테이너 한 개를 가득 채우기 어려운 화주들은 더큰 부담이지. 자, LCL 화물을 FCL 화물로, 작업하는, 혼재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이때 발생하는, 해운 부대 비용은 컨테이너 조작장 사용료가 되겠죠.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사용료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선층까지 화물이 이동한 데 드는 처리 비용도 인상되었다. 자,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선층까지 화물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드는 데 처리 비용은 터미널 화물 처리비죠. 그래서 제시문은 컨테이너 조작장 사용료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대화에서 물류 담당자가 제시할 의견 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미국 시장에 정기적으로 수출할 땡땡 화물 계약을 체결했는데 운송 조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정기적으로 운송이 아닌 컨테이너 선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계약 조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 하니까 운송과 관련해 하역비 부담 조건이 중요합니다. 하역비 부담 조건 FIO와 버스텀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회사 부담을 줄이려면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 회사 부담을 줄이려면 화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선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버스텀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기선을 이용해서 화물을 운송합니다. 정기선에 대한 내용이죠. FIO 조건으로 계약하여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FIO 조건 같은 경우는 자, 화주가 부담하는 거죠. 화주가. 자, 버스텀 조건으로 계약하고 그러면 선사가 부담하는 거죠. 저비용 하역 업체를 직접 버스텀 조건으로 계약하고 저비용 하역 업체를 직접 고용하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4번 버스텀 조건으로 계약하고 선사와 장기 계약을 맺어 운임을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스텀 조건으로 선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니까 선주죠. 선주가 지불하는 거니까 4번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FIO 조건은 아까 화주죠. 조건으로 계약하되 만약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선적을 항공운송으로 전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시문에 들어가는 가장 적합한 내용은 버스텀 조건으로 계약하는 거죠. 그래서 선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하역비를 부담하는 4번이 가장 적합한 의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제시된 화물 운송 방법,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말콤 맥닉은 트럭에 실은 화물을 선박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하더니 컨테이너를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후 세계 최초 컨테이너 전용 선사를 설립하며 컨테이너 운송 시대를 열었다. 컨테이너 운송의 발전은 가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가는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철도, 트럭, 항공과 연계된 운송 방식을 효율적 연계된 운송 방식으로 효율적인 물류 환경을 조성했다. 자, 하나의 해운 운송뿐만 아니라 두개 이상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거 복합 운송이죠. 복합 운송입니다. 해륙 복합 운송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해륙 복합 운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운송인이 전체 운송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 단일 전체 운송 계약. 그러니까 단일 계약 또는 전 단일 계약인데 전 단일 책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책임을 준다. 전 구간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다. 맞는 얘기죠. 한 가지 운송수단만을 활용하는 서비스다. 복합운송은 두 가지 운송수단이죠. 문전에서 문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복합운송이 되면서 문전에서 문전 운송이 도투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운송 구간에서 각 구간마다

별도의 운임을 적용한다, 단일 운임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일기에 나타난 화물 운송 과정에서 화주에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전기선 운임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8번 제시문을 보면은요. 자, 미국에서 선박으로 곧장 한국에 올줄 알았더니, 알았던 물건이 운송사 사정으로 일본에서 다른 배로 짐을 옮겨 실은 뒤 다시 한국으로 온다고 했다. 자, 물건을 옮겨 실은 거 환적이죠, 환적. 그래서 환적료가 발생한다, 환적료. 환적료가 발생한다.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에서 알수 있는 해상 여객 운송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크루즈를 타고 오사카로 온천 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간문대교를 통해서 세토대교를 통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객 운송 사업은 순항 여객 운송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크루즈 산업이니까 순항 여객 운송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기업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한다. 맞는 얘기죠. 크루즈 관광이니까. 자, 마지막 관광지로의 빠른 이동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자, 우리 크루즈 관광의 목적은 뒤쪽에서도 나오지만 유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빠른 이동보다는 선박 내에서 즐기고, 각 기항지의 문화를 체험하고 속도보다는 즐기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선내 숙박, 식음료 등 편의시설을 갖춰서 운항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해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받는다. 자, 크루즈 산업은, 순항 여객 운송 사업은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채팅 대화에서 알수 있는 해상 여객 운송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상 여객 운송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시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에서 출발하는 국내 크루즈 여행을 알아보고 있는데, 세모 크루즈 투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니까, 자, 네, 고객님. 해당 투어는 2만 2천톤급 여객선을 타고, 땡땡항을 출항해 연안을 일정 항로를 따라 운항하며 야경과 다양한 선상 이벤트를 즐긴 후 다음날 아침 다시 땡땡항으로 돌아오는 1박 2일 일정의 크루즈 상품입니다. 땡땡항에서 출발해서 하루 자고 다시 땡땡항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쭉 일정이 나와 있네요. 자, 답지 한번. 제시문 한번 보면은 일정이 쭉 나와 있고 출항 날짜는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날 출항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순항 여객 운송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면허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견한다. 자, 여객 운송 사업 면허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급한다. 맞는 얘기죠. 부정형의 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됩니다.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행한다. 순항 여객 운송 사업이니까 당연하겠죠. 사업 요건은 문화체육 관광 부령의 기준에 따른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 령에 따라야 되겠죠.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이 되겠죠. 총 톤수 2,000톤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해 운항할 수 있다. 2,000톤 이상의 여객선을 운항할 때 순항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5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4번 하나밖에 없네요.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해상 운송과 관련된 내용, 주로 뭐 운임과 관련된 내용, 부대 비용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해상 운송 두 번째 시간으로 기타 화물이라든지, 액체 화물이라든지, 뭐, 벌크선 화물이라든지, 이러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나린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칭을 좀 하고 시작할까요, 오늘은? 그대들, 여러분, 거울 모드입니다. 이쪽이에요. 이쪽부터 좀 펼치시고, 우리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돼요. 거울 모드야. 이쪽입니다.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안 되나요? 유연성이 뛰어나지 않아서. 자, 목도 한번 풀어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공부하고 있을 때 자세 진짜 딱히 올곧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때그때마다 자극받아가지고, 아, 나도 이제 딱 수정을 고쳐 앉아야겠다라고 잠깐잠깐씩은 고쳐왔는데, 그대들이 이제 저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자세도 그때그때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어디 할 차례냐면, 40번부터 이어가 볼게요. 우리 삼각함수의 그래프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 그치? 특히나 주기성 이용해갖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래저래 살펴보고 있는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친구, 양수의 E에 대해서 다음에 탄젠트 함수가 나타났는데, 그림과 같이 그림 한번 볼까? 찻!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저 삼각형이 아무래도 정삼각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갈 정보를 어디 한번 데려가 볼까? 일단 저 fx 옮겨줘 볼게요. fx가 탄젠트 a 파이 x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저희가 구해야 될 거는 삼각형 abc의 넓이네요. 찾으러 가볼게. 찾. 지금과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x 앞에 이렇게 a분의 파이가 붙어 있으니 저희는 바로 주기를 계산해 줄 수가 있겠다. 지금의 주기는 본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지 않습니까? 파이를 a 파이로 나누니까 a라는 주기가 나오면서 이만큼 0에서 0 찍히는 여기가 이제 a가 되겠죠? 그쵸? 그러하니 절반. 이만큼이 이제 2분의 a가 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b좌표에 대한 이 절반은 4분의 a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 4분의 a를 집어넣으면 b에 대한 y좌표 나올 거 아닙니까? 집어넣을게요. f에다가 4분의 a 집어넣어 주시면, 탄젠트에다가요, 계산하자. a분의 파이에다가 4분의 a 들어가니까, 바로 탄젠트 4분의 파이. 아니야. 이 친구는 45도의 탄젠트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2에 대한 지금 y좌표가 1이라는 거고, 즉, 지금 이 친구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0에서 b와 a 착 직선이니까 대칭이겠지, 점이.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1에 대한 길이가 한번더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이 높이가 지금 2가 되는 거네. 다 했지.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넓이인데, 사실 이제 2 루트 3 해서 한 변의 길이를 제가 만약에 x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이 값은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길이가 지금 2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x는 지금 몇이니? 루트 3이 아니라 몇이니? 루트 3분의 4. 루트 3분의 4라는 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되는데, 제가 구해야 될 거는 넓이. 그렇게 되면 넓이는 공식 뭐예요? 4 루트 3에다가 x 제곱해 주는 거죠? 루트 3분의 4 제곱 곱해 주시니 우리는 3분의 4. 이러한 넓이 완성 시켜주면 되겠다가 아니야. 계산 제대로 다시 이 마지막 우리 제곱 곱해 주는 거니까 3분의 4 루트 3.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실수하지 마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삼각형이라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단순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다음 41번 수사리 문제입니다. 왜냐?
지금 F는 2차, G는 사인이야. 그런데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합성함수거든요. 합성이 나오면 그대들이 어려워해요. 특히나 지금 완전 합성함수의 특징이 쫙 제대로 나오는데 한번 봐볼게. 일단 조건 값부터 가보겠습니다. 가는 G 사인에다가 지금 A 파이를 넣어서 제곱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대로 식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사인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에 A 파이를 넣었더니 지금 1이 되는 상황이래. 살짝 쿵 풀어주면 그러면 사인 A파이에 대한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거나 1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하이 지금 범위가 A가 2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A파이 잠깐 범위 찾아주면 파이 양쪽에다 곱해주면 0에서 2파이까지거든.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 사인 X 그려줄 때한 주기를 그려달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넓게 그릴까? 2파이까지 그린다고 할 때, 아, 볼록인 이러한 함수가 그려지면서 지금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한 지점을 찾아보면 여기 1이 되는 곳은 2분의 1파이죠. 2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은 2분의 3파이란 말이야. 그치? 그렇다 보니 지금 a파이라는 값이 2분의 1파이나 2분의 3파이니까 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 a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2분의 3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 이제 나를 통해서 알겠죠? 나로 이어서 가볼게요. 나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x가 일단은 이제 0에서 2파이까지라는데 다음에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래. 자, 봐보자. 일단, 좀 멀리 다 쓸게요. F에다가 GX라는 걸 넣을 건데, GX는 sin X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F에 이 sin X를 집어넣었을 때의 이 X들의 합이 지금 2분의 5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다시 sin X라는 어떠한 함수 값이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니까, 제가 이때 sin X라는 그 함수 값을 t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렇게 되면 ft는 0이라는 이러한 방정식이 되어지는데 f는 2차잖아. 그치? 그럼 2차에다가 t를 한번 넣어서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면 t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돼. 자, 봐봐. 이 방정식 한번 바라봐 주세요. 아, 여기 돼. t죠, t. t. 응. x에다 t 넣는 거니까. 봐봐. 0을 만드는 어떠한 t가 나온다라는 것은 말이야. 우리 t는 지금 sin x 값인 거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게 되는 y는 t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0을 만드는 어떠한 t가 있었어. 그럴 때 해당하는 우리는 x를 지금 다루고 있죠. 그럼 이 t에 대해서 sin x는 t를 만드는 그 x들 있지. 지금은 두 개니까 제가 x1, x2 이렇게 적어볼게. 그럼 이때 이 방정식의 0을 만드는 결국은 최종의 x1, x2를 우리가 가져오게 될 것이고 t는 최대 우리가 두 개까지 생각해줄 수가 있지. 그는 말이야. 그는 말이야. 왜냐면 2차니까. 그러면 지금 t가 이거 말고도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을 테고, 그때에 대해서 또 x들이 나올 수 있을 테고, 이러한 모든 x들을 다 더했더니 지금

2분의 5파이가 된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 나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이 각각의 t가 어떻게 존재해서 그때마다의 x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정리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한번 해볼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을 때마다 이 만나는 좌표들이 좀 다르게 나오죠. 예를 들어, t가 1일 때를 생각해보잖아. 그럼 y는 여기가 이렇게 1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만족하는 x는 2분의 파이겠죠. 그럼 이때의 x는 지금 2분의 파이가 하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0에서 t가 1 사이까지 들어가는 게또 달라질 거야. 지금 이렇게 그어놓은 이 주황색 선에 대한 상황인 거잖아. 보면 x1이랑 x2 이런 식으로 위에서 두 개의 그 x 값들이 나오는데, sin x는 t를 만드는 그 x 값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에 대한 합이 궁금해요. 이때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x1 더하기 x2라는 건데, 그들을 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금과 같은 대칭 상황에서의 이 합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계속 똑같이 사용할 건데, 봐봐. 가운데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죠. 제가 만약에 이 한쪽에 대한 길이를 양수인 k라고 잡아준다면 이쪽도 결국은 그 길이가 k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 이들을 더한다라는 거는 지금에서의 x1 더하기 x2를 해준다라는 거는 2분의 파이에서 빼기 k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k를 더한다는 거라 kk 지워지면 결국에는 파이가 돼요. 봐. 가운데 대칭으로 지금 두 값을 더했지. 그러면 가운데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두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지금 이 방식 뒤에 계속 나오고 저 이제 한 번에 두 배라고 바로바로 이어풀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 킵해 두시고. 그러면 지금 이럴 때에는 우리 더한 값이 파이가 된다라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데려올게. 그럼 또 바뀔 때에는, 봐봐. t가 0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 범위가 x가 0에서 2파이니까 이 지점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럴 때 t가 0이다라고 생각하면 0, 그리고 이 가운데 파이, 그리고 2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x들의 그 합은 제가 파이 더하기 2파이 해서 3파이가 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지. 잘 따라하고 있죠? 또 바뀌는 거.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에 또 있겠지. 그러면 그어볼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야. 이때의 t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가 생겨서 지금 다음에 대한 x 값들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들을 합하면 몇이 되겠어요? 아까 그 대칭되는 거 사용한다고 하면.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각기 대칭이잖아. 그렇다라는 거는 저 점들의 값을 더해주게 되면 2분의 3파이에다가 곱하기 2가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더해주시면 우리 3파이가 또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 2, 3, 4, 5.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지금 닿는 게 2분의 3파이니까 여기 2분의 3파이다라고 그 값들의 합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좋아. 그래서 지금 각각에 대한 경우를 정리해줬거든? 이렇게 각 t에 대해서 그 x 값들에 대한 합이 이렇게 나온대.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더해줄 이 친구는 하나 또는 두 개의 t에 대해서 그 값들을 다 더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인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t에 대한 실근이 하나이라는 거고 총두 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즉 어떠한 하나의 값이 2분의 5파이가 되거나 없죠 지금. 2분의 5파이가 없어. 그렇다라는 거는 두 개의 동그라미를 더해서 2분의 5파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딱 보니까 짝꿍이 맞는 케이스가 단 하나 존재해요. 어떻게? 이렇게 더해주면 지금 2분의 5파이가 되잖아. 아, 이렇게 데려오는 상황인 거구나. 즉, t가 하나는 이 범위 안에 있을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인 게 되는 거구나. 이 t는 누구죠?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이 되는 거고요. 괜찮아? 얘는 아직 내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마이너스 1은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렇다라는 거는 일단 마이너스 1이 여기에 대한 근이 된다라는 거고. 괜찮죠? 그렇게 되면 제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줄게. 넣어버려. 넣어줘, 넣어줘. 저기 어딨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지금 0이 된다라는 건데, 제가 A가 아까 2분의 1 또는 2분의 1

분의 3이잖아요. 재를 또한 이용해 줘야겠죠. 어떻게 해볼까? b를 a-1로 바꿔줘 볼까? 그렇게 되면 fx가 x제곱 플러스 ax에다가 b 대신에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아하, 인수분해 뭔가 느낌이 오고요. 이쪽 플러스 플러스 해주는 거니까 x 이렇게 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 f에 대한 지금 근이 아,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1 마이너스 a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 x가 사실은 t잖아, t. 아까 내가 지금 t로 다루고 있던 그 친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사실 여기에 이제 채택이 된다라는 거고, 이쪽에 대한 값이 이쪽으로 갖고 와야 된다라는 건데, 즉, 이 친구가 1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 0이랑 1 사이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a는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이 돼야 되잖아. 그럼 누구겠어요? 2분의 1이라는 거지? 따라서 A는 지금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당첨시켜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 뭐 구해야 돼요? F2 구해야 되는 거니까 B까지 구할게요. 2분의 1딱 집어넣으면 지금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해서 B에 대한 값까지 데려가면서 FX 완성시켜주니, 우리는 X제곱에다가 데려와 2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2차씩 만들어지니까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FE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식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후 이런 식으로 최종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봐봐. 우리 합성 함수잖아요. 지금처럼 fx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그 x 값들, 이 x 값들이 가장 이제 메인의 x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에 대한 함수 값이 지금 그 뒤에 들어가는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그에 대한 관계를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더 들어주시고 또 정리해 주시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만, 우리 지우고 가자. 허이.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으로 가볼게요. 사인이야. 그림 있을까? 하이. 이런 식으로 사인 함수가 있어가지고 AB가 되어 있고 주기도 이렇게 살짝 변했고 또 플러스 1까지 올렸대. 그럴 때 이제 작은 거부터 ABC라고 하고 여기 이 부분 데려갈게요. BC에 해당하는 길이가 지금 AB에다가 6만큼 긴 길이고, 넓이가 주어진 게 2분의 15라고 할 때, 제곱, 제곱. 배합을 묻고 있네요. 좋아. 아, 가볼게. 어우, 저 사인도 데려와야겠네. fx는 a sin b분의 파이 x 플러스 1. 자, 가볼게요.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일단 넓이를 바로 사용해야겠다라는 게 느낌이 와. 보자마자 제가 안 이유는 뭐예요? 여기 높이가 5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 공식 적어주시면 2분의 1에다가요 곱하기 저기 AB에 대한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줬더니 지금 2분의 15래. 그러면 저 AB에 대한 길이가 3이구나라는 게 일단 바로 나오고, 맞지? 여기 이 길이가, 아이고, 이 길이야. 이렇게 3이라는 것이야. 그러면 6만큼 더해달래. 그럼 여기가 6만큼 더하면 몇이야? 9잖아요, 그쵸? 3이랑 6을 적었더니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해줘야 될 길이는 3 더하기 9는 12인데, 10이라는 길이는 결국은 뭘 말하는 걸까? 이거, 그림에서 이거 바로 와줘야 되는 건데. 같은 함수 값을 한번 꿀렁이는 사이에 가졌으니까 결국은 이 더한 값 12는 하나의 주기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기야. 그러면 우리 주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파이를 지금 저 b분의 파이로 나눈 그 값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 파이 파이 딱 나눠주시고 2b가 돼가지고 b라는 값이 6이라는 게딱 구해지네. 저는 a만 더 구하면 되는 거고요. b를 구했어요. 여기가 6이라며.

그러면 이 친구 구하기 위해서 이 F함수 한번 사용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그 말은 뭐니? 점을 하나 따져주면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점의 좌표를 하나 찾아주면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주기 알죠? 여기가 지금 12라며. 즉, 여기다 12를 찍어줄 수 있을 테고. 맞아요. 가 아니네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바로 찍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함수 잘 바라보시고, 지금 플러스 1이 되어 있거든, 사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그림에 잘 보면 말이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y는 1이 있어서 여기서 사실 시작하는 꿀렁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달하는 1에 맞닿는 이 지점이 지금 한 주기니까 여기가 10이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1이랑 맞닿는 또그 전의 지점이 6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점 가운데 대칭되는 AB에 대해서 그 중점을 지나는 이만큼에 대한 위치가 3이 된다라는 거지. 제가 이거 왜 찾았을까요? 3에서 AB에 대한 절반, 2분의 3이잖아요. 2분의 3 빼주면 그 A점에 대한 X 좌표가 나오는 거잖아. 2분의 3이겠네. 즉, 여기 A라는 점이 2분의 3,5라는 그 좌표를 갖기 때문에 저 좌표 한번 데려와서 사용해주면 A값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F에다가 2분의 3 집어 넣을게요. A 아직 모르고 나는 사인에다가 지금 B가 6이라고 구해졌으니까 6분의 파이인데 여기다가 2분의 3 이렇게 넣어주겠다라는 거지. 뒤에 플러스 1까지 있고. 괜찮습니까? 그렇게 되면 계산할게요. A에다가 이만큼, 얘들아, 암산해. 파이야? 2분의 3. 파이야? 6분의. 그러면, 4분의 파이네. 4분의 파이인 거니까,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 더하기 1. 이 친구가 지금 5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루트 2분의 A가 4가 된다라는 거라, A는 4 루트 2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아까 B는 6이고, 이 친구는 4 루트이니까 제곱 제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A 제곱하면 16에다 2 곱하는 거니까 32. 그리고 66에 36 더해주셔서 68. 최종적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주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아유, 43번으로 가볼게요. 양수 K에 대해서 집합, 정의된, 탄젠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넘겨볼까요? 이번엔 탄젠트 함수를 이렇게 다룰 건데, 이 친구도 일단 식을 덜고 와야 될것 같다. fx는 탄젠트 k분의 x라고 합니다. 그럴 때 y는 p가 있고 y는 마이너스 p가 있나요? 지금 이 지점이 y는 p, 여기는 마이너스 p. 즉, 대칭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럴 때, AB가 3배의 PA. AB가 이만큼이 3배의 PA. 오케이. 그렇대.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AB가 3배의 PA. 그리고 넓이가 삼각형.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옮겨 적고 있지만, 그대들은 얌전히 정독을 해야겠죠? 저 혼자 왔다 갔다 지금 정신이 없지만, 이렇게 잘 이렇게 긴글 정독하고 있으면 돼요. 3분의 5파이라고 할 때, 지금 k 더하기 p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 좋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찾아줘야 될 게, 저 주기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 넓이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봐보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 아우, K를 또 쓰면 안 되겠네. 3배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 A, 3A, 이런 식으로 둘게요. 여기 K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일단 주기를 생각해 봅시다. 본래, 파이라는 탄젠트의 주기에서 K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나눠줘야겠지. 즉, K파이라는 게 지금 한 주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0 찍혔으니까 지금 0 찍히는 이 지점이 지금 K파이가 된다라는 거야. 아, 그럼 사실 제가 3A라고 했지만 이 A에서 B까지의 이 거리가 K파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3배라며. 그럼 여기가 3분의 K파이라는 길이가 또한 나올 테고. 좋아요. 그렇게 됐을 때 넓이가 지금 3분의 5파이라고 했는데, 이 전체 넓이가 지금 3분의 5파이라는 건데, 제가 X축으로 잘린 이 위에 이 삼각형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 넓이의 절반이겠죠? 맞니? 같은 밑변을 공유하고 높이가 같다 보니까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을 제가 6분의 5파이 이런 넓이라고 가져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6분의 5파이라는 저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지금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곱해주면 되는 건데,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가로 길이 K파이 그리고 P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P부터 구해야 될까 봐. 그러면 이 P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이 A점을 사용해 볼게요. A점은 지금 3분의 K파이, P라는 거잖아. 그럼 이 탄젠트 F에다가 저기다 3분의 K파이부터 일단 집어넣어 봅시다. 그렇게 되면 탄젠트에다가 지금 K분의 1이 있고요. X 자리에다가 지금 3분의 K파이 집어넣는 거지. 아, 여기서 값이 나오네요. KK 지워지고 3분의 파이 몇이죠? 루트 3. 루트 3이 나오는데 이 값이 지금 결국 P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 A의 Y좌표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P 대신에 우리가 루트 3을 쓸 수가 있겠네. 이렇게 루트 3 이렇게 곱해주니까 지금 넓이인 6분의 5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K 값 구해주죠. 파이랑 지워주신 다음에 그러면 K는 6 루트 3에다가 10이 되어지니까 9분의 5 루트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구해야 될 거는 방금 구한 K 그리고 P를 더해주는 거니까 더해줄게요. 9분의 5루트 3에다가 이 친구는 9분의 9루트 3인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9분의 14루트 3.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넓이랑 주기 이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됐습니다. 좋아요. 다시 정리해주시고 4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지금 닫힌 구간에 있는 이러한 코사인에서 최댓값을 3분의 파이에서 갖도록 하는 두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양수인 어떤 정수라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순서상에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자. 바로 일단 A의 값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왜겠어? 왜겠어? 왜겠어? 지금 최댓값이 1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3에서 10이 더 필요한 거니까 양수인 10을 일단 더해주면 되겠다고요. 일단 이렇게 바로 해도 되죠? 그럼 A가 10으로 일단 당첨이야. 그러면 보쇼. 지금 3만큼 위로 일단 이동해 있으니까 진동되는 그 축을 Y는 3으로 잡을게. 그래서 이 왼오에 대한 이동은 없어. 우리가 이 A는 10이라는 걸 잡았으니까 13. 그리고 3에서 10 빼면 마이너스 7이죠. 이만큼에 대해서 이 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쵸? 이렇게 진동을 해나갈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야. A 더하기 B의 최소값. 그렇다라는 거는 이 B가 작아야 돼. 제일 작아야 돼. 그런데 주기는 말이야. 2파이에서 b로 나눈 값이죠. 그치? 얘가 작아야 돼. 그러면 이 전체 값은 커져야 돼. 즉, 주기가 가장 큰 경우를 말하는 거야. 최대를 3분의 파이에서 최대를 갖는데, 즉, 여기 빼고 여기에서 최대가 다 가지려면 그 주기가 한번 돌아와서, 즉, 3분의 파이, 13을 찍히는 그 함수를 말하는 거죠. 주기가 만약에 더 짧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와서 찍힐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주기가 짧아지잖아. 그럼 이 값이 더 커져. 헷갈려. 이 값이 더 커져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기가 가장 큰 경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아, 바로 한번 도달해서 찍히는 그
상태의 값을 찾으라는 거구나.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저 F에 3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13이 되도록이 아니라 주기를 그냥 한 번에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파이가 주기라는 거니까 우리는 B분의 2파이가 지금 3분의 파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찾아주시면 파이, 파이 이렇게 지워주시고 B는 6이 되겠죠. 이렇게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소가 되는 그 값은 10에다가 6 더한 16이구나 이런 식으로요. 괜찮죠? 이게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주기는 가장 큰 경우를 말하는 거고 한번 돌아왔을 때딱 찍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15번으로 갈게요. 이렇게 주기에 대한 어떤 상황이 맞을까 하는 문제들도 자주 나옵니다. 45번으로 가볼게요. 뭐 생긴 게 조금, 왜 저렇게 생겼지? 싶지만 사실은 이 친구 그렇게 복잡하게 생긴 함수 아니거든요? 6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왼쪽에서는 그냥 사인 함수래. 봐보자. 6분의 파이까지 그려야 되는 건데, 지금 2파이가 최종 범위고요. 여기가 파이,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라고 하면, 본래는 이제 뭐 1, 마이너스 1, 에 찍히는 이러한 함수가 원래는 사인 함수인데 이때 k가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이 ak 이 아래 번호에 지금 k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6분의 1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 때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고 제가 그러면 어떠한 뭐 이쯤에다 그릴까요? 여기 6분의 k파이에 대해서 그럼 이 지점까지 일단 함수는 이렇게 사인을 따라온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그 뒤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일단 그 6분의 k 파이에서의 값을 두배 올린 게 지금 진동의 축이 되는 거고 즉 이때의 값에 대한 두배한 이쯤 여기가 이제 이 사인 6분의 k 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진동 축에다가 마이너스 파이를 이제 진동시켜 주라는 거죠. 이게 사인이면 뒤집은 아래로 볼록인 것부터 시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게 진동축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파이일 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6분의 k파이에서 딱 만나는 느낌이 바로 직관적으로 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집어넣어 보면 6분의 k파이 집어넣어 보면 우리가 값이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6분의 사인, 6분의 k파이로.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함수가 여기서부터는 이 뒤함수를 따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고. 이럴 때 이게 지금 y는 fx라는 함수인데 이때 직선, 그 값에 대한 그 직선, 즉 여기죠? 이렇게 지나가는 y는 사인, 6분의 k파이. 이러한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지금 AK라고 하자라고 되는 거예요. 보면 어느 지점까지는 이 사인을 따라가다가 그다음부터는 꿀렁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두 개를 갖는 경우는 어디까지가 될까요? 우리 6분의 K파이에서 이 K가 1, 2, 3, 4, 5가 된다고 했는데 K가 3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봐봐. K가 3일 때에는 6분의 3파이예요. 즉 2분의 1파이라는 거잖아. 그치? 즉, 이 가운데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K가 3인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때는 뒤집혀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때는 교점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A3은 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 경우가 아닌 때에는 6분의 3이 아닐 때에는 이 앞에 있겠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4, 6분의 5. 즉,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꺾이는 꿀렁임. 즉, 교점이 지금처럼 두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결국은 A1, A2, A4, A5라는 값은 각각 다 교점 두 개씩. 즉, 2라는 값을 다 가져서 2 곱하기 4. 8이 된다라는 거고, 앞에서 그 A3은 1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 더해주라고 했거든요? 다 더해주셔서 총 9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엄청 디테일한 값을

이만큼 올라와 있네. y는 1이라는 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코사인 x를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최대 2, 최소 0을 가지면서 우리 어떻게 그려줘야겠니? 본래 이제 사인이 이제 원래는 1에서 최대를 가지면서 이렇게 파이까지는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뒤집어지면 마일에서 1로 올라가는 이 친구죠. 이 친구는 축으로 올린 거니까 그러면 오른쪽이 찍히고 파이 포함하나요? 파이 포함해요. 그러면 여기 찍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는 함수가 그려줄 거예요. 제가 그린 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다. 이렇게 0과 2에 대한 오른쪽에서는 최소 최대를 갖는데 전체 범위에서 지금 그 최대 최소의 차이가 4가 되도록 저 사인을 완성시켜달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 a가 일단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본래 사인 함수는 마이너스 1을 최소로 갖는 왼편에서 이렇게 그려진 함수일 거야. 그치? 그런데 이 2가 최대가 되려면 최소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겠지. 즉 이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2라는 값과 지금의 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의 지금 차가 딱 4가 되어지잖아요. 따라서 아 이러한 경우 하나를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거는 지금 A가 2가 될 경우죠. 두 배로 늘린 거잖아. 이때는 A가 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준 거고 이번에는 위로 올려서 생각을 해볼까요? 왼편을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때는 이 점을 이제 최소값을 갖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럼 위로 올릴 때 최대가 되려면 0이니까 4만큼 찍혀야 그 갭이 4가 되겠지. 즉 위의 최대를 쭉 y좌표를 좀 늘려서 여기가 4라는 최대값을 갖도록 이렇게 사인을 그려주면 우리가 아 4랑 0이랑에 대한 갭이 또한 4가 되도록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4가 찍히도록 하려면 우리는 4만큼 특히나 마이너스를 붙여서 늘린 거니까 이때는 A가 마이너스 4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때의 모든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그래프가 중심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몇 배를 시켰냐라는 거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볼게. 사인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표현이죠? 어떠한 x축이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이 3개가 되도록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문제를 볼 때. 그럴 때의 t들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보자. 저 함수 다 완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바로 그려주면 될 것 같거든. 지금 2파이까지 그릴 건데 파이랑 2파이에서 나뉘네요. 우리 파이까지는 사인 x 마이너스 1이래. 즉 이 마이너스 1이 진동축이 되면서 본래는 이렇게 그려졌던 이제 파이를 내려서 이렇게 즉 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이 지나도록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괜찮습니까? 이게 지금 0에서 찍히고 여기는 뚫리고 뭐 이러한 상황인데 그 오른쪽에서는요. 본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사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배를 일단 시켰어. 그렇다라는 것은 본래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 볼록하면서 루트 2가 최대가 되도록 이렇게 그려지겠지. 너무 흐리 그리니? 안 보이니? 여기가 루트 2야. 그런데 이 친구를 1만큼 꾹 내리래. 아 그럼 여기 맞닿으면서 이렇게 x축을 넘는 이러한 함수가 그려지겠구나. 여기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최대값은 그럼 몇이 되겠어요? 루트 2였던 걸 1만큼 내렸으니까 이때의 최대값은 우리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것까지 알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 지금 어떠한 t가 있어가지고 3개가 되도록 우리 교점이 3개가 되도록 그리려면 저는 두 경우가 보여요. 그대들도 보여요. 하나만 찾은 건 아니겠지? 어떠한 직선을 그려서 지금 교점 3개가 되는 경우는 일단 여기 하나네. 바로 FT는 0이 되는 찻 이러한 경우 하나랑 또 어디 있어요? 지금 함수가 다루는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죠? 이렇게 그을 때도 하나, 둘, 세개 이렇게 가질 수 있어서 이 값이 또한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생각해 줄수 있는 거고, 이때의 t 값들을 지금 다 더하라고 하고 있어. 다 했네, 다 했네. 여기, 여기. 이 교점들에 대한 x 값들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해 줄게요. 자, 우리가 제가 여기 t1, t2, t3, t4, t5, t6 이렇게 이름 지어주고, 이 친구는 2분의 파이죠. 그리고 이 둘, t2랑 t3 더하면 몇 된다고? 우리 각각 다 구해줄 필요 없다고. 이 중심 축이 지금 2분의 3파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2분의 3파이에다가 곱하기 2 해주시면 얘네 둘이 더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칭, 대칭 되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아래는 0, 필요 없고 여기 파이, 그리고 뒤에 2파이. 이렇게까지 마저 다 더해주시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렇게 되면 2분의 파이에다가 뒤에 3파이, 3파이니까 6파이네요. 총 2분의 13파이가 최종 답이 되겠다. 괜찮아요. 지금처럼 대칭 나누는 거 많을 거라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개형으로 쭉쭉 풀어간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 저는 재밌다니까요.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8번으로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지금 2분의 13파이였나요? 최종적으로 묻는 것은 P 더하기 Q예요. 타타, 서로서 두값 더해주시면 15라는 것까지, 이게 최종 답. 와,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4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지금 사인 함수를 절대값을 취해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 친구가 이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와 그때의 x좌표의 합을 또 다루고 있네. 오호,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저4 사인 a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리고 플러스 2에 대한 그 절대값이 지금 2와 만나야 된대. 그렇다라는 것은 제가 만약에 절대값을 푼다면 이 값이 2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2 또는 마이너스 2.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서 생각해 줄게요. 2를 제가 빼줄게요. 2를 빼주면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면 사인 A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값을 4로 각각 나눴을 때0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달라는 거고, 제가 이쪽을 하나의 덩어리 정의역이라고 생각해서, 즉 여러분들이 라지 X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나는 그냥 사인 X를 통째로 그리면 되는 거고, 사인 X를 그려볼게요. 어디까지 그릴 것이냐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체의 덩어리인 AX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 대한 범위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x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 부등식에다가 a 곱해주시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빼주잖아. 그렇게 되면 왼쪽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 a 곱해주면 4파이 되어지는데 4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빼주니까 이쪽은 3분의 11파이가 되겠지. 빼주네요. 3분의 11파이. 이런 경우에 전체 라지 X에 대한 사인을 그리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데려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아이고, 마이너스 3분의 1파이부터 그려주기 시작하면서 3분의 11파이까지 그려나가야 되는데, 얘 3파이보다 조금 크거든요? 1파이, 2파이, 3파이 하면서 그 다음 파이보단 적게. 즉, 하나, 두개 꿀렁임, 세개 꿀렁임 한 다음에 3분의 9파이에서 3분의 2파이까지 더 가는 거니까 한번 2분의 1 넘어서서 이 지점 빠지게 이렇게 그려달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파이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사인 3분의 1파이가 몇이게?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살짝 넘게끔 엄청 디테일한 건 요하지 않지만 뭐이 아래 끝에 이 볼록 있는 지점까지는 안 닿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범위 맞춰 그리시면. 그럼 여기가

0: 지금 3분의 10을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파이, 2파이, 파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다. 이럴 때그 값이 지금 1이거나, 아니,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대해서 교점을 또 생각해 주는 거니까, 0, 이렇게 될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고, 또 마이너스 1일 때가 지금 결국 묻고 있는 그 포인트거든. 마이너스 1일 때딱 해주면 밑에 닿는 부분이 하나, 두 개가 나와요. 총 6개의 교점이 나와서 서로 다른 점의 개수 n은 6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때에 대한 이 x 좌표들의 그 합이 궁금한데, 제가 일단 이 별에 대한 그 좌표 값들을 다 더해줘 볼게요. 다 더해줘 봐. 0, 파이, 2파이, 3파이. 위에 친구 더하면 6파이거든? 6파이에다가 아래 친구 두명더 할게. 여기는 지금 2분의 3파이고요. 이 아래는 2분의 7파이네요. 그러면 총 11파이야. 아, 그러면 x 값들의 합이 총 11파이인가? 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이 친구들의 합인데, 저는 이 친구들의 합을 다 더해버린 거거든. 즉, 저는 제가 x1, x2, x3 이런 식으로 만약 이름을 붙인다면, 제가 지금 더해준 거는 a, x1,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을 더해준 거예요. ax6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그런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x1과 x6까지 그들에 대한 합이잖아. 그렇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11파이에다가 계산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총 6개를 왼쪽에다 옮겨줘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3분의 파이 곱하기 6.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거고, 얘가 지금 a가 곱해지고 x1, x6, 이 x 값들의 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갈게요. 여기 그러면 13파이가 되는 것이고, 우리 A를 구해야 되는 거고, 이들의 합이 지금 39네요. 39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그럼 A는 3분의 1파이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왼쪽에 n이 6이라고 구해졌으니까 이들에 대한 곱 해주시면 결국은 2파이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n과 a 곱해주시면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럼 지금처럼 결국은 또 그래프의 개형이야. 그치? 이때 포인트가 되는 건 어디라고요? 아, 아래쪽에 닿는 게딱두개 나오는 거잘 그려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보면 다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우리 앞에서 그래프의 변형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잖아요. 폭도 바꿔보고, 주기도 바꿔보고, 결국은 글을 활용해서 지금 다양한 교점을 다루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재밌지? 그림을 그려보면 많이 길이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제 그래프를 다양하게 그려보면서 해볼 텐데, 직접 그리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목소리)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교실 여기 칸

0: 테이션 같은 걸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교육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분배적인 정의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막 그냥 문제 푸는 거 막막해하고 그냥 치워두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강의 듣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한번 읽어보고 정안 돼도 한번 풀어보고 모르겠으면 모르는 거에 대해 체크해보고 오면서 실력을 키워가길 바라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혹은 다른 사회탐구 과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지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후에는 확고한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혀에 여러분 약간 상처가 나가지고 좀 발음이 살짝 조금, 네, 그렇다는 거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한번 이제 오늘 기출문제 풀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준비. 네. 됐습니다. 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취득과 이전, 교정의 원칙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유 권리를 강조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취이교를 얘기하는 누구? 바로 노직이라는 걸 잡아야 되겠습니다. 소유 권리는 과거의 상황이나 과거의 행위에 근거하므로 분배적 정의는 포인트,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직의 기출 지문들, 선지들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역사적 원리를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즉, 내가 과거에 했던 행위들, 그 행위들에 의해서 나의 소유 권리가 생긴다. 과거의 행위가 사람들끼리 다르게 되면 그에 따라 또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상황이, 그 결과가 불평등 좀 다르다고 해서 그거는 부정의한 건 아니다. 역사적 원리에 따라서 그거는 허용될 수 있다. 그런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라고 노직이 얘기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노직이라고 적고 갈게요. 다음으로 이제 을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꺽쇠를 여러분 친 부분, 우리가 배웠었던 롤스가 얘기하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연결하면 되겠죠, 그쵸? 다음 이제 두 번째, 재산과 소득의 분배가 균등해야 될 필요는 없어. 사람들이 그 절차 이후에 다 똑같은 재산, 똑같은 지위, 그런 걸 가질 필요는 없는 거야. 분명히 다를 수 있어. 불평등할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연봉이 1억일 수 있고 누군가는 5천만 원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결,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정의 원칙, 바로 차등의 원칙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최소수혜자를 비롯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럴 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제 여러분, 을은 바로 롤스다라는 걸 잡으시면 돼요. 다음 이제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는 분배적 정의에 어긋난다, 위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도덕적 공과라는 게 뭘까? 영어를 여러분 찾아보게 되면 모럴 메리츠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도덕적 상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이 상벌점 제도가 있었죠, 그쵸? 막 수업 때 열심히 막 질문 답하거나 열심히 참여하거나 아니면 뭐 쌤을 도와서 뭐 노트북을 옮겨드린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는 플러스 1점, 플러스 2점 이런 식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에 좀 대든다거나 혹은 학교를 늦게 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벌점을 받았던 걸좀 기억을 할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덕적 상점이라는 거는 내가 도덕적으로 무언가를 잘하게 되면 점수를 받고 못 받는 거, 그것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제. 그런 도덕적 공과, 내가 도덕적으로 그런 쌓은 것들, 잘한 것들, 못한 것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은 분배 정의에 어긋날까? 노직은 어긋난다라고 볼까?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볼까? 어긋

난다라고 볼 거예요. 왜? 도덕적 공가에 따른 여러분 분배는 분명히 그 사람이 그런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한 과정은 봅니다. 역사적 원리는 봐요. 그런데 도덕적 공가라는 일정한 기준,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 도덕적 공가에 따른 분배는 정형적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노직에 따르면 정형적 원리를 따르는 분배 원리는 반드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노직은 야, 도덕적 공가에 따른 분배, 그것은 역사적 원리를 따른 건 맞지만 정형적 원리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안 돼. 그거 정의롭지 못해라고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분배적 정의에 어긋난다라고 노직은 얘기하게 될 겁니다. 기억 여러분들 좀 낯설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에 덧붙여서 이해하시면 되어야 겠죠? 도덕적 공과라는 건 내가 도덕적으로 쌓는 것들. 잘하면 그에 맞게 더 받고, 못하면 그에 맞게 덜 받는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 돼요. 학교 상벌점 제도를 떠올리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기억 동그라미 치고 내려가도록 할 건데, 그냥 내려가긴 아쉬워서 제가 옆에다가, 요 위에다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는, 이거는 정형적이다. 그쵸? 정형적인 역사적 원리를 따른다. 잠깐만, 여러분들. 네. 정형적 원리를 따르고 역사적 원리를 따른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학력평가에 나오는 내용들, 또 모의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아요. 이제 내려가서 여러분들, 바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통해서만 재화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요 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겠죠.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통해서만 재화가 양도되는 건 아니야. 재화가 이전되는 건 아니야. 어? 너 지금 분명히 취득과 이전을 얘기했는데? 이걸로 재화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배웠지. 뭘 배웠지, 여러분들? 바로 교정의 원리도 배웠지, 그치? 만약에 이 취득이 생기고 이전이 생기는 과정에서 불의가 발생할 경우에 누군가가 사기 계약을 하거나 절도하거나 강도 짓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강제로 뺏은 경우에는 이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교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따라서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이 재화가 양도될 수 있습니다. 즉, 이두 가지를 통해서만 재화가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재화가 양도될 수 있다. 따라서 니은 또한 노직의 관점에서 동그라미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니은 여러분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아, 맞아. 취득과 이전만이 아니라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재화가 양도되기도 해. 그 과정에서, 절차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생기면 다시 이렇게 교정해주면서 재화가 이전되기도 한다, 양도되기도 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다음에 여러분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따르면 부의 균등한 분배가 보장된다. 일단, 롤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롤스 또한 공정한 절차 강조하죠, 그쵸? 즉, 공정한 상황에서 합의된 원칙을 따르자라고 롤스가 강조합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순수 절차적 정의를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롤스의 관점에 여러분 따르면 공정한 절차를 따른 뒤에 부가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부의 균등한 분배가 보장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불평등해도 괜찮아. 언제?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면 이후에 불평등도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X라고 치면 돼요. 다음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갑과 을 모두에게 걸려 있습니다. 국가는 불이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먼저 노직의 관점에서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교정의 원리를 떠올리면 돼요. 만약에 취득의 과정에서 이전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할 수 있다. 교정의 원리, 노직 동그라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롤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롤스가 제시했던 정의의 원칙들,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등을 어기게 되면 그럴 경우에 국가가 나서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을도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의 4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이 리을을 별표를 치고 싶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생활과 윤리에서 사상가들을 배우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해서 계속 공부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가브레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기본적 자유의 체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사회경제적 이익의 분배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나아가서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롤스가 말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을 좀 풀어서 보여주고 있죠. 갑은 롤스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다음 이제 을입니다. 분배 정의에 있어서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이다. 나는 역사적인 원리를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황, 사람의 과거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낳는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더 했고 이 사람은 더 열심히 했고 이 사람은 덜 열심히 했어. 그러면 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와도 허용될 수 있다. 그 불평등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취득과 이전과 교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치. 을은 여러분들 노직이라는 걸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갑부터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이번 기출의미래 교재 67쪽에 38번 디귿선지를 한번 보세요. 이 이후에 나왔던 문제지만 연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은 선지가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지문이 선지로 바꿔 나오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모의평가, 6월, 9월 모의평가의 경우에는 수능의 예고편이에요. 따라서 기출문제를 그냥 보면서 막 풀고 넘어가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OX 치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얘들이 연결되고 있구나, 연계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기억 보겠습니다.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돼.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때 불평등 허용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평등하게 분배돼야 돼. 롤스가 말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억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뒤에 문제와 연결해서 별표까지 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조금 우리가 배웠던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심화 포인트들, 그것들을 잘 익혀둬야 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또한 별표를 치겠습니다. 네. 당시에 중요하게 출제가 되었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유들이 부딪히더라도 그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분명히 평등한 자유의 원칙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지, 그치? 정의의 원칙 이런 식으로 배웠어.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돼, 그치? 맞지? 기본적 자유가 정말 정말 중요해. 분명히 롤스가 뒤에 얘기하는 자유의 우선성까지 포함하게 되면 기본적 자유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 자유는 과연 절대적인 걸까? 다른 것들과 막 충돌돼도 제한될 수 없는 걸까? 아닙니다. 롤스 여러분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기본적 자유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조정될 수 있다, 혹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롤스는 부딪힌다면, 갈등하게 되면 그때는 균등하게 보장이 아니라 조정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니은은 정답이 아니라는 걸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전 모의평가에서 암시했던 게 바로 이렇게 수능으로 연결되어 나왔다는 것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 이렇게 수학 쓸게요, 여러분들. 제한 가능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다음 디귿입니다.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는 성립할 수 있다. 노동을 해야지 내가 정당한 소유권 생기는 거 아니야? 그쵸? 취득의 원칙에 따르면, 여러분들 취득의 원리에 따르면 그래요. 그쵸? 잘했어. 근데 이 소유, 정당한 소유 권리는 여러분들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도 생길 수 있죠. 그쵸? 우리가 노직에서 배웠던 취득의 원리 말고 이전의 원리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자유롭게 이전 양도한다면 그때도 소유 권리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은 이전의 원리를 떠올리면서 맞다라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 친한 친구가 나를 생각하면서, 저 멀리서부터 무언가를 사온 거야. 나한테 자유롭게 준 거야. 선물한 거야. 그럴 때는 나는 그 물건에 대한, 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 이제 1을 보겠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거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먼저 롤스부터. 롤스에 여러분 따르면
능력이라는 건 자연적인 우연성, 자연적인 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치? 그 운에 따라 분배하는 거, 우연성의 영향을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해서 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씌우고 사람들이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모른 채로 이 정의의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따라야 정의롭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롤스 여러분들 동그라미 칠수 있겠습니다. 롤스는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다는 것과 연결하면 되고, 그쵸?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기반해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을입니다, 여러분들. 노직이에요. 노직에 따라서도 정의 원칙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쵸? 이 능력에 따른 분배라는 건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지, 그치? 정형적 원리에 따르는 건 반드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거다라고 노직은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의 원칙이 어긋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노직 또한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기 때문에 리을은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답 바로 기역, 디귿, 리을의 5번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나왔을 때좀 주요 포인트는 니은 선지로 나왔지만 나머지 또한 굉장히 재밌고 좋은 선지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갑을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갑부터 정의론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정하는 방식을 다룰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이제 정의의 1차적 주제는 사회의 주요 제도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롤스의 주요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단서가 좀 숨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지문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익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키워드로 사회 협동체라는 걸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보면서 익히길 바라야겠죠? 롤스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조가 정의로워야 돼, 그치? 운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운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틀 내에서 사회가 운영돼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로, 여러분, 그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회에서 생긴 이익을, 혹은 권리를,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지를 논의하는 게 정의이론의 포인트다라고 롤스가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롤스라는 걸 잡아주시면 돼요. 네. 만약 사회구조가 정의롭지 않다면 사람들은 함께 협동하지 않겠죠, 그쵸? 아, 뭐하러 내가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을입니다. 분배정의에 관한 정형적인 원리는, 네. 재분배행위를 반드시 불러올 거다. 별표 여러분들. 노직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무엇무엇에 따른 분배, 이거 반드시 개인의 재분배행위를 반드시 불러와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거다라고 노직이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리론의 관점에서 볼때 재분배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해 소유권을 지켜줄 최소 국가는 우리를 불가침의 개인들로 취급할 거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최소 국가란 포인트, 소유권리, 나아가서 정형적 원리에 대한 비판, 바로 을은 노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직. 그러면은 A, B, C를 볼게요. A는 롤스에게 예스, 노직에게 노가 나와야 되고요. B는 롤스에게 예스, C는 노직에게 예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우리 앞서 나왔던 기출문제에서도 언급된 내용이에요. 룰스가 얘기했던 순수 절차적 정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네, 순수 절차적 정의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룰스가 얘기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것은 분배 절차에 앞서서 독립된 그와 상관없는 이렇게 분배해야 정의로운 거야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순수한 절차가 있고 그에 따라 됐을 때 결과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게 순수 절차적 정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롤스의 관점에 여러분 따르면 독립적 기준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여러분들 기억의 A는 롤스에게 노가 나오는 선지예요. 나아가서 노직도로 마찬가지입니다. 노직의 관점에서도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은 네. 롤스, 노직 둘다 노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은 확실히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롤스에게 먼저 노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네, 노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정답이 될 리가 없겠죠? 바로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도록 장려되는 경우가 있는가?
롤스가 얘기했던 차등의 원칙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너가 운이

와서 남들보다 더 좋은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 그거 우연적인 거야, 그치? 근데 너의 운을 이용할 수 있어. 마음껏 언제?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너의 운 마음껏 이용해도 돼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더 많은 연봉을 벌고 더 많은 이익을 봐도 롤스에게는 그 다름이, 그 차등이 부정의한 게 아닙니다. 그쵸? 그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니은 차등 형식을 떠올리면서 롤스에게 예스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정의 형식 수립 시 당사자가 나비는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롤스가 얘기하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게 어떤 특징 갖고 있니?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원초적 입장 여러분들, 무지의 베일의 상황, 실제 역사 속에 있던 거 아닙니다. 롤스의 사고 실험에 의한 거예요. 이건 롤스의 상상 속에 있었던 여러분들, 가상의 상황이에요. 따라서 가상의 상황이다, 가설적이다, 이거 역사 속에 있던 게 아니다, 비역사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디귿 롤스에게 예스가 나온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디귿 선지가 조금 친구들에게 낯설 수 있기 때문에 별표를 치고 확인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 소유권을 창출하는 요인인가? 노직이 얘기하고 있는 역사적 원리를 떠올리면 돼요. 따라서 C 노직에게 예스, 우리가 찾고 있던 내용이 맞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의 5번이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네. 다음 이제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레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네,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나 사회의 어떤 특정한 지위에 태어난 것은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할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성을 놓고 우리가 이거 정의로워 부정의하다 할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타고났고, 누군가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여러분들, 누군가는 작곡을 잘하고, 누군가는 축구를 잘해. 이런 것들 그냥, 이거 운은 여러분들, 이거 갖다가 정의롭다 부정의하다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사회에 서로 다른 재능들을 갖고 있는 거, 달리 말하면 천부적 재능의 분포라는 것도 그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부정의하다 정의롭다라고 할수 없다라고 롤스는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사실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쵸? 이것은 단지 자연적 사실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제도가 그러한 사실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성 자체를 두고 우리가 부정의하다, 정의롭다 할수 없어. 근데 이 우연성의 영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성을 방치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노력해봐야 뭐하냐. 이미 운에 의해서 다 결정되어 있는데 나 협력하지 않을래? 나 협동하지 않을래?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롤스는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무지의 베일을 만들어서 그를 통해 탄생한 정의 원칙에 따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쵸? 네, 갑은 롤스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이제 을입니다. 정형적 분배 원리는 생산과 분배를 독립된 주제로 취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무엇에 따른 분배는 만드는 것과 나눠 갖는 것을 다른 주제로 취급한대요. 하지만 소유 권리론에 따르면 이들은 분리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만든 것과 분배되는 걸왜 다른 걸로 생각하지? 내가 생각했을 땐 그것은 역사적 원리에 따라 다 같이 봐야 되는 건데라고 지금 노직이 제시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나라고 지금 노직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관련된 사람들의 과거 행위는 사물들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했었던 역사적 원리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함께 들어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정리하고 기출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개념이 기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도 또한 이 기출문제 공부의 재미가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노지.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운의 도덕적 임의성을 처리하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다. 룰스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이런 자연적인 운들, 내가 갖고 태어난 능력이나 뭐 나의 뭐 생각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그거는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거예요. 개인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롤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은 그 운의 도덕적 의미성을 처리하는 분배 원칙이 될 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여러분들 차등의 원칙 포인트로 정리해서 추가하길 바라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소득 격차는 허용될 수 있다. 잠깐 여러분, 요 문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 펜으로 밑줄을 쳐볼게요. 니은 밑줄, 다음 이제 디귿 밑줄. 사실은 말 자체는 여러분 달라요. 다른데 니은과 디귿은 사실 같은 맥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엥? 무슨 맥락을 표현하고 있죠? 롤스 여러분 따르면 사회 경제 불평 등 허용될 수 있습니다. 언제?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 천부적 재정으로 인한 경제 불평 등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롤스에 따르면 불평 등 절대 허용 안 돼. 이게 아니라 불평 등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니은 여러분 롤스에게 동그라미. 그렇죠? 디귿 볼게요. 역사적 원리에 따른 부의 불평 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노직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노직도 롤스랑 개념 차이, 의미 차이 나지만 불평등을 허용합니다. 언제? 그것이 자기가 얘기하는 정의의 원리를 따른 것이라면, 그것이 자기가 얘기하는 역사적 원리를 따른 것이라면 이후에 불평등이 생겨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은 노직에게 예스가 되겠죠. 니은 디귿은 서로 다른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통적으로 롤스, 노직 둘다 사회경제 불평 등 허용할 수 있다. 그에 대한 공통점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니은 디귿 여러분 같이 묶어주고 둘다 별표 치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모습이 달라 보이지만 분명히 같은 걸 다루고 있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사회적 운의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는다. 노직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직에 여러분 따르면 운의 결과물에 대해서 개인은 정당한 자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노직에게 틀렸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될수 없겠죠. 정답 니은과 디귿의 몇 번? 네, 잠깐 여러분들 기억을 빠뜨렸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몇 번? 4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4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반복적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어. 그치?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번 쫙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눈높이랑 또 다른 저의 눈높이를 한번 들어보면서 아, 이런 걸또 참고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또 배워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 개인이 막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맞는지 틀린지 또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저한테 수강호기 혹은 유정쌤한테 수강호기 남겨주면 저희가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과정에서 이거 기출상, 교육과정상, 트렌드상, 내용상 이것까지 확인할 필요 없어. 아니야, 정말 좋은 질문이야, 잘했어. 이런 답이 있어. 라는 식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인터넷 강의에서 만났지만 같이 소통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갑부터 보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란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하게 될 원칙에 의해서 규제되는 구성원들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정한 최초의 상황. 룰스가 얘기하는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 평등한 원초적 입장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킨 채로 가장 정의로운 원칙을 만드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돼요. 룰스 바로 딱 떠올라야 되겠죠? 나아가서 룰스가 여러분 생각했던 사회는 서로 서로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자발적으로 으쌰으쌰 힘내는 그런 사회를 룰스가 꿈꿨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함께 협력하며 잘 사는,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롤스가 꿈꿨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누구? 롤스. 네. 간혹 가다 롤스를 좀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롤스의 사상을 쫙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이상적이면서 현실적이면서 재밌습니다. 제가 롤스를 사실 너무 좋아해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저의 롤스에 대한 이 팬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 들을 때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같이 롤스의 팬이 되는 게 어떨지. 윤리교육과에 오는 건 혹시 어떨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을 보겠습니다. 최소국가는 개인을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인격으로 대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소국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는 국가, 그 국가는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준다. 그쵸?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거다. 야, 우리가 필요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니까, 너희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 세금을 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돼. 라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거라고 지금 노직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을은 노직이라고 잡으시고요. 노직이 강조하는 최수국가의 역할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 여러분들 볼게. 네, A는 롤스 예스, 노직 노. B는 롤스만 예스.

이제 을은 씨는 이제 노직만 예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정의의 원칙은 가상의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선택되는 것. 룰스 생각이지, 그치? 룰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평등한 원초적 입장. 가상의 상황, 룰스가 생각한 사고 실험에 의해서 나온, 그쵸? 우리 아까 봤던 표현에 따르면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인 그런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게 정의의 원칙이죠. 룰스에게 예스. 반면 여러분들 노직에 따르면 야 그거 룰스 네 생각이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직에게는 노가 나오기 때문에 기회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 맞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여러분들 별표 별표. 기본적인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와 충돌할 때 상충할 때 제한될 수 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기출 문제에 나왔던 포인트예요. 기본적인 자유는 절대적인 게 아니야. 때로는 조정될 수 있어, 제한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니은 여러분들 룰스에게 예스가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쵸? 이제 기억 니은이 지금 나왔어. 오, 지금 뭐야? 정답 지금 나왔어 벌써? 4번이야? 아이, 끝났네. 네. 허무하지만 나머지도 볼게요. 디귿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법과 정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적 거래에도 직접 적용되는가? 분명히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회 기본 구조에 적용될 거예요. 그렇죠? 사회 기본 구조의 법과 정책에 적용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사적 거래에도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들 간의 거래에 야, 우리 거래 사이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거래가 되도록 해야 돼. 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적 거래에 직접 적용된다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네. 디귿은 롤스에게 노가 나온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정형적 분배 원칙은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할 거다. 개인의 권리 침해할 거다. 지금 계속 노직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노직이 예스라고 하겠죠. 따라서 정답. 네. 기역, 니은, 리을. 다시 4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강의를 듣다 보니까 비슷한 표현들이 겹치지, 그치? 여러분들은 그 겹치는 맛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3월 학평 또 6월, 9월 모의평가들을 풀면서 그 겹치는 포인트, 내가 놓쳤던 포인트, 내가 유추할 수 있었지만 시험이란 순간에 너무나 당황해서 못했던 포인트, 그것들을 계속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생활 관리 만점, 대박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함께 이렇게 같이 네, 확인하는 거야겠죠? 네. 우리 언제 강의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순간, 언제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진행에 따른 분배 원리는 정형적인 원리이다. 제가 그때 전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IQ에 따른 분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런 진행에 따른 이런 분배 원리는 분명히 무엇에 따른 분배이기 때문에 정형적입니다. 나아가서 이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딱 진행 그 앞에 있었던 과거 행위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진행을 딱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비역사적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이 포인트는 실제로 지난번 또 문제에도 나왔던 포인트예요. 68페이지 여러분들, 기출의 매력 68페이지 39번 기억선지에 이 선지와 연결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문과 연결된 게 그대로 또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들, 학력평가, 나아가서 모의평가, 수능, 이전 기출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능의 선지로 혹은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 그걸 계속 계속 보셔야 됩니다. 쌤, 언제 기출까지 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의 개인적인 권장사항으로는 2021학년도, 그 정도부터 이후까지는 보는 게 좋습니다. 2022학년도 여러분 그때까지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전 문제를 풀게 되면 살짝 좀 다른 주제와 내용이 살짝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먼저 최근 기출들을 풀어보고 그게 다 됐을 때더 앞선 것도 풀어보고 하는 방법을 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갑은 일단 노직이야, 그치? 근데 뒤에를 더 볼게요. 이러한 원리, 즉 진행에 따른 분배 원리는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출하는 포인트, 과거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비역사적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앞선 기출에서는 진행에 따른 분배 원리가 역사적이다라고 해서 오답으로 나왔었는데 이 지문에서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쵸? 아, 진행에 따른 분배 원리는 정형적이고 나아가서 비역사적이구나. 앞에 나왔던 문제가 그래서 틀렸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출은 정말 중요하다. 그쵸? 네. 이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IQ에 따른 분배 원리 그것은 과거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적 원리에 따르지 않는다. 비역사적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입니다. 지능과 같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지능이라는 포인트로 지금 지문을 엮으셨구나. 그쵸? 이런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자, 생각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회 거야? 네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롤스가 말하는 거, 서로서로 재능이 다른 거, 달리 퍼져 있는 거, 이런 다른 재능들은 우리가 서로 협력했을 때더 크게 빛을 볼수 있어. 노래를 잘하고 드럼을 잘 치고 베이스를 잘 치고 작곡을 잘하고 이렇게 작사를 잘하고 이런 다양한 재능들 함께 모여서 밴드가 되고 콘서트를 열었을 때 서로의 재능이 더 키워지고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롤스가 보는 거예요. 따라서 롤스가 그러면 얘기했던 이 사회라는 것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협력체라고 하는 것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 죄는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 쓰기로 약속하자라고 하는 차등의 원칙과도 연결 지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러한 분포로 인한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차등의 원칙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협력하면 더 잘, 더키 크게 키울 수 있고 이익 볼수 있어. 연결. 어른 여러분들, 롤스입니다. 네. 내려갈게요. 네. 오케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개인은 천부적 자산과 그것을 이용하여 얻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는가? 갖는다. 노직에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노직에게 맞습니다. 그렇죠? 개혁은 여러분들 롤스와 노직을 자주 비교할 때 등장하는 이 선지 혹은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롤스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적 재능 그거 네거 맞아.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권리는 너한테 있지, 그렇지? 김상권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나의 타고난 재능이 뭐가 있지? 일단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말이 굉장히 많았대 여러분들 옛날부터. 옛날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물에 빠져도 입은 뜰 거다라고 어머니께서 얘기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이 말이 많은 여러분들 재능 분명히 제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롤스가 봤을 때는 그 재능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 마음껏 쓸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거는 거예요. 롤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면에 노직에 따르면 다릅니다. 김상건 말만 할수 있는 재능 그거 네 거야. 야, 그거 굳이 최소수의자를 비롯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될 필요도 없어. 그걸 이용해서 얻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서 너는 너만의 권리를 갖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이 노직과 롤스가 충돌하고 있는 선지로서 자주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네, 기억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은 부정이하다고 할수 없다. 아까 앞서 말했던 우연성이라는 걸 여러분 자체를 두고 정의롭다, 부정의하다고 할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은 롤스에게 맞죠. 나아가서 천부적 재능이 퍼져 있는 거, 서로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그 자체로는 자연적 사실이다. 이거 갖다가 부정의하다, 정의롭다라고 할수 없다. 연결 지으면 돼. 다음 이제 되겠습니다. 개인은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에 따라 얻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이 뭔데? 롤스가 말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이에요. 개인은 정의의 원칙 하에서 얻은 것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다. 그쵸? 롤스에 여러분 따르면 예스가 되겠죠. 그쵸? 롤스가 말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의의 원칙. 적어야 되나? 네. 말로 했으니까 이건 패스할게. 리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가 정의의 원리에 포함되어야 된다. 롤스 여러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소수혜자에 대한 배려, 그쵸? 차등의 원칙,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리을 선지에 대해서, 롤스, 가능할 수 있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쵸? 넓게 봤을 때. 근데 확실히 틀린 사상가가 나오죠. 그쵸? 누가 확실히 틀렸지? 바로 갑이 틀렸지. 그치? 갑의 노직에겐 해당이 안 됩니다. 노직은 여러분들, 개인들이 정당하게 소유 권리를 얻은 것을 지켜주는 거, 보호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굳이, 노직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가 이 정의 원리에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쵸? 오히려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 혹은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에 따라 이익이 되도록 분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노직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정형적 원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노직은 그에 대해 반대할 거예요. 따라서 리을 여러분들 노직에게 노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 기역 니은 디귿의 4번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였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소유 권리를 갖는 것들을 주지 않는 분배에게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문득 여러분들, 뒤에 또 나오게 될 건데, 저는 마르크스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마르크스 여러분 따르면, 능력에 따라서 마음껏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공산사회에서 이상적인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봐. 아니, 이렇게 노동한 사람들이 마음껏 만들었는데 분배는 또 필요에 따라서 한다. 노직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생산과 분배의 주제를 구분한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적 원리, 과정을 봐야 되는데 지금 분리하는 거야. 그치? 나눠놓은 거야. 따라서 노직은 여러분들, 이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아마 마르크스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 마르크스,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소유 권리를 갖는 것들을 주지 않을 수 있냐? 필요에 따른 분배? 야, 아니야. 개인이 정당하게 소유한 거에 대해서 소유 권리를 지켜줘야 되라고 노직은 얘기하게 되겠지, 그치?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소유 권리는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에 근거한다. 역사적 원리를 보겠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분배 정의는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갑은 노직이다라는 걸 잡을 수 있겠죠, 그쵸? 네, 됐습니다. 이제 을입니다. 을 여러분들 빨간색 포인트. 기본적인 자유들은 서로 충돌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정되어야 돼.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룰스가 여러분들 얘기했던 포인트, 앞서 기출에서 봤던 포인트가 그대로 이렇게 지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유라는 건 부딪힐 수 있어. 그럴 땐 조정될 수 있어. 제한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설명 끝. 하지만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고 직유화직체계가 공정하다면 재산 및 소득의 분배는 균등할 필요는 없어. 바로 두 번째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면 사회경제 불평 등 허용될 수 있어. 바로 을은 롤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공과에 따른 소유 권리. 오케이.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만났던 내용이에요. 도덕적 공과, 도덕적 상점을 떠올리면 됩니다. 상벌점 제를 떠올리면 돼. 내가 오늘 쓰레기를 한개더 주웠어. 플러스 1점. 내가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왔어. 플러스 2점. 내가 친구, 다리가 불편한 친구의 식판을 옮겨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 플러스 3점,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점수가 쌓여서 그거에 따라 분배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런 도덕적 공과에 따른 소유 권리의 불평등은 정의롭다. 누군가가 도덕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공을 얻었어. 그래서 그거에 따라 소유 권리를 다르게 줘. 누군가는 도덕적으로 과를 냈어. 좀 실수를 했어. 나쁜 걸 했어. 그래서 그거에 따라 소유 권리를 줘. 이걸 정의롭다고 할수 있을까? 기억 여러분들? 삐, 틀렸다고 하겠죠. 그쵸? 여러분, 노직에 따르면 도덕적 공과에 따라 소유 권리를 다르게 주는 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앞서 배웠던 정형적 원리에 따른 거, 롤스가, 자, 다시. 정형적 원리에 따른 거, 노직이 싫어했다는 것도 기억하면 되고요. 나아가서 이런 정형적 원리에 따라서 소유 권리를 달리 주겠다, 노직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쵸? 노직은 최소국가를 제시하면서 개인들을 자유로운 존재로 그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억 여러분들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소유 권리를 달리 주는 건안 된다. 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등 원칙은 모든 성원을 고려한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롤스에게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그쵸?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한다. 그쵸? 너의 운들은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쓸수 있다. 그런 내용과 연결지어서, 롤스가 얘기했던 차등의 원칙이란 건 결국에 이 사회에 정말 모든 성원,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든 성원을 위한 함께 이익을 나누기 위한 원칙이구나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여러분들은 호혜적이다라는 표현과도 연결지으면 좋아요. 니은 동그라미.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유는 절대적이기에 각 개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삐, 여러분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상충할 수 있어, 부딪힐 수 있어, 충돌할 수 있어, 그럴 때 조정될 수 있어. 네. 따라서 디귿 틀렸죠. 다음, 리을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유리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을 갖는다. 리을 여러분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까지. 둘다이 천부적 자산을 이후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부적 자산,
그건 개인 거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개인의 소유 권리를 소유

마르크스가 들어왔던 적도 있고요. 혹은 공리주의가 들어왔던 적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카푸터, 노동이 생활수단일 뿐만 아니라 1차적인 생활욕구로 된 후에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라고 쓸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공산사회를 여러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붕괴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자본주의가 붕괴된 이후에 국가도 사라지고, 계급도 사라지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르주아적 사유재산이 사라지고, 이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모습으로 이 사회가 운영될 거라고 마르크스는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전처럼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마르크스는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문장 속에 쫙 녹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공산사회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 이 마르크스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 마음껏 사람들은 일하게 될 거야, 생산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때로 내가 낚시를 하거나 혹은 가죽 공방을 만들거나 혹은 케이크를 만들므로써 마음껏 내 능력에 따라 만들어낼 거고,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주게 될 거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이 될 거다라고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갑은 여러분들 마르크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말이 좀 생략되어 있지만 능력에 따라 생산, 필요에 따라 분배. 갑 마르크스.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불이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하다.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유 권리만 잘 지켜주면 돼. 역사적 원리를 잘 따르면 돼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을은 여러분들 놓치게 되겠죠? 다음 이제 네,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적 입장에 삽입된 정의 원칙들은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 줄 거야.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 원초적 입장, 그쵸? 롤스가 생각한 가상의 상황, 공정한 상황, 우리가 누구나 다 동의할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낼 상황이라고 기억하면 돼. 그래서 그를 통해 만들어진 원칙을 따르겠다. 그게 바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네. 사회 협동체의 종류, 정부를 명시해 줄 거다. 정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한다. 이런 기본적인 키워드들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병은 롤스다. 아이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갑과 을만 봤었는데 거의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렇지? 조금 막막할 수 있어.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 같이 보면 돼. 알겠지? 천천히. A의 여러분 경우에는 지금 갑에게는 yes가 나와야 되고요. 을과 병에게는 no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어려울 거 없어. 그냥 천천히. 그렇지? 다음에 여러분들 B의 경우에는 이 을에게는 yes, 그 다음에 병에게는 no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 이제 C의 경우에는 을에게 yes가 나오면 되고요. D의 경우에는 병에게 yes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바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또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선을. 선을 그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선을 긋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 나중에 저처럼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는 선 없이 푸시면 됩니다. 네, 기억은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마르크스였죠. 네, 마두 번째 이제 롤 그다음 마지막 노직이었다라고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병으로 적고 싶기도 한데 우리가 위에가 지금 바로 안 보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적을게요.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문맥은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가? 마르크스에 따르면 필요에 따른 분배, 가장 바람직한 분배가 되겠죠? 그 필요에 따른 분배는 어떤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공산 사회에서. 공산 사회야, 얘들아. 공산사회엔 국가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국가도 사라져. 마르크스의 관점에 따르면 여러분들,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바로 자본가들을 도와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데 일조한 애들이야. 그래서 이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 또한 사라져야 돼. 그래! 가장 바람직한 문맥은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야! 마르크스는 예스라고 할 거예요. 반면 여러분들, 롤스와 노직에 따르면 반대할 거예요. 첫 번째, 롤스. 뭔 소리야?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 기본 구조를 만들고 그 내에서 운영되는 국가가 필요한 거야. 야, 아니야. 국가 없으면 안 돼. 롤스, 노가 되겠지. 그치?

다음 여러분들, 노직도 마찬가지예요. 노직은 여러분들, 자기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정부 상태? 야, 안 돼, 안 돼. 국가라는 게 필요하긴 해. 다만 국가가 과도하게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분명히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는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노직에게 여러분들,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볼수 없겠지, 그치? 따라서 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직의 입장에 따르면 교정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의 개입을 인정했다, 여러분들. 교정의 원리에 따른 국가의 개입을 인정했다라는 것도 연결하면 돼. 노직이 국가가 필요 없다라고 본건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 오케이. 그냥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 맞죠.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만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쵸? 잠깐만, 여러분들. 아이고. 다들 지금 보면서 지금 이거, 지금. 저만 지금 몰랐네. 좀말좀 해주지, 여러분들. 오케이. 미안해, 여러분들. 오케이. 잠깐만. 이게 좀 주기가 크거든요. 아, 이게 순서를 잘못 썼네, 그치? 다행히도 지금 A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니은, 디귿, 리을로 가게 되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치? 오케이, 바꿀게, 여러분들. 마르크스, 노직, 롤스였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케이. 네, 니은 볼게. 노직의 관점에서 봐야 돼. 자기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만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가? 취득의 원리를 떠올렸으면 잘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전의 원리 또한 떠올려야지, 그치? 이 정당한 소유권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이전을 통해서도 받게 됩니다, 그쵸? 갖게 돼요. 따라서 요 니은에 대해서 노직은 아니야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야, 아니야. 내가 노동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교환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라고 얘기하겠죠. 다음 디귿입니다. 최수국가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괜히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막 정말 막 정말 막 지켜주고 막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느끼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생각상. 근데 아니야. 국가 개입 필요해. 그치? 언제? 교정의 원리. 그치? 교정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아, 노직은 정의 실현을 위해서 분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구나. 교정의 원리가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예스가 되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근데 요즘 니은 잠깐, 여러분, 잠깐, 니은 잠깐 볼게요. 니은 근데 아까 비, 그쵸? 비의 경우에는 을이 예스, 그 다음에 병이 노가 나와야 되지, 그치? 제가 지금 이거는 노직만 딱 판단하고 끝났었는데, 이 판단만으로 일단 니은은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쵸? 우리 이미 비의 경우에는 노직이 예스가 나왔어야 돼. 그래야 이후 판단까지 해도 괜찮단 말이야. 근데 이미 노직한테 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비는 절대 정답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하나만 딱 썼지만, 절대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디귿은 오케이, 예스. 네, 마지막 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사적 소유권,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롤스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 중에 하나지, 그치? 롤스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지, 그치? 달리 분배되면 안 되지, 그치? 따라서 롤스에게 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의 2번이라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입장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정의의 1차적인 주제는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라는 건 그걸 다뤄야 돼. 함께 협동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권리, 의무, 이익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부담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정의의 주제가 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정하는 정의의 원칙들은 당사자들의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원초적 합의, 무죄의 배일, 갑은 누가 떠올라야 돼? 바로 롤스가 떠올라야 돼. 그렇죠? 롤스. 근데 우리 앞서 풀었던 기출과 지문이 되게 유사하지, 그치? 이렇게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다음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역사를 보겠어, 그 과정을 보겠어, 그 절차를 보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 결과에 중점을 둔 원리와 다르게 역사성을 고려한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을은 노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됐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이제 이 앞선 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최종 결과에 중점을 둔
원리와 다르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노직이 비판하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예요. 공리주의와 같은 모습들. 그동안의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딱 어떤 순간을 딱 보겠다는 거예요. 역사적 원리가 아니라 그 순간을 딱 보고, 이 상황에서 지금 사회적인 효용이 높은 걸 사회적 효용이 높도록 분별리를 하자, 분배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바로 최종 결과에 중점을 둔 원리입니다. 공리주의와 같은 방식들을 떠올리면 돼요. 근데 노직이 봤을 땐 여러분들, 그것은 앞선 과정을 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소유권을 얻게 되었는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어떠한 절차가 있었는지를 안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마지막 순간을 보고 분배하는 것과 다르게 나는 역사적 원리를 보겠다. 최종 결과에 나는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겠다. 최종 결과에만 중점을 두고 사회적인 효용을 높이는, 공리를 높이는 분배를 하지 않고 나는 역사적 원리를 따르겠다라고 노직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장 속에 잠깐 숨어 들어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지울게요. 네, 바로 한번 선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적인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롤스를 공부하면서 일단은 커다랗게 이렇게 일단 정리해도 됩니다. 아, 롤스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라는 건 제한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자유라는 건 제한될 수 있어. 언제? 자유의 전체 체계를 강화할 때. 자유의 전체 체계를 강화할 때는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개인들이 각자가 천부적인 재능들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재능들을 최소 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차등의 원칙에서 제시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두 가지 설명에 근거해서 이 롤스의 입장에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일단 1번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유가 개인들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면 안 된다. 롤스가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유는 개인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돼야 돼. 다음 이제 3번입니다.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수 있다. 상관없이 노동을 통해서 취득한 건데 왜 이게 교정의 대상이 될수 있죠? 취득의 원리를 여러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취득의 원리에 조건이 붙죠, 그쵸? 너의 노동을 통해서 얻어야 니께 맞아. 근데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누군가가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취득했다면 그때는 교정의 대상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 세 번째, 3번 여러분 선지의 경우에는 동그라미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득의 원리에서 조건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네. 3번 체크.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이전에서의 정의에 어긋난다. 정형적 원리에 따라 분배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 분배하게 되면, 개인이 원해서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같은 분배 주체가 억지로, 그쵸?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들 강제로 뺏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따라서 노직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이전에서의 정의에 어긋나게 됩니다. 4번 동그라미. 다음 이제 5번입니다. 5번, 정의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정해준다. 별표. 둘다 불평등 허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각자의 정의 원리, 정의 원칙 하에서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 5번은 둘 모두의 공통점으로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인 거 체크하시면 돼요. 네. 롤스와 노직 문제 계속 풀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기후 처음으로 딱 들어왔잖아요. 어때? 진짜 확실히 좀 어렵다고 느껴지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웬만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난이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 그때 아, 나는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막 그냥 아 어려워 포기할까 약간 이런 것보다는 좀 이겨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할만하다니까요. 아니 진짜 할만하지 않으면은 제가 할만하지 않다고 해요. 그냥 이건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정도는 아니야. 기후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답률이 40% 50% 된다니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8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도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문제인데요. 비교적 좀 최근 문제이죠.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A, B 시기의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1월 아니면 8월 이렇게 밑에 줄 것 같아요. 자,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는데요. 단 A, B는 각각 1월하고 8월 중 역시 그럴 줄 알았죠. 1월, 8월. 근데 여러분들 기후에서 문제가 나올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게 특히 강수량에서 주의해야 될 게 1월, 8월로 줄 때가 있고요. 아니면 뭐 최난월, 최하늘 이렇게 줄 때도 있고 그리고 여름, 겨울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름과 겨울로 주어졌을 때는 8월, 1월과는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면 겨울 하면은 12월, 1월, 2월을 합해서 겨울이라고 하고 6월, 7월, 8월을 합해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최난월은 8월만 해당되고 최하늘은 1월만 해당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달이냐 한 개의 달이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진짜 딱 그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작부터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확실히 난이도가 확 이렇게 뛰는 것처럼 보여.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안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읽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A 평균 기온 차이와 B 평균 기온 차이가 나오는데요. 평균 기온 차이, 항상 이런 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읽으세요.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 빼기 내 지역의 평균 기온의 평균. 그치? 결국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요. 결국 그거지. 이게 플러스이면은 높은 거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거고 마이너스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거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핵심이야. 우리는 상대값만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값도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절대값이나 상대값이나 어차피 똑같다니까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이 기후에서는 핵심인 거예요. 지역이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항상 지도가 나오면은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세요. 이쪽은 원산 지역이죠. 북한 내에서는 좀 다우지 쪽에 속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이쪽 지역은요. 남포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있죠. 대동강 하류에 위치한 평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평양이나 아니면은 남포나 뭐 크게 뭐 큰 차이점은 없어요.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위치를 굳이 찾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에 위치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릉이고요. 자 이쪽은요 강릉하고 거의 동일한 선상의 서해안 지역이네요. 인천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했다면은 나가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자, 평균 기온의 차이를 보니까요. 검은색하고 흰색이 나와 있거든. 자,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아, 최하늘 평균 기온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연히 내 지역 간의 급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겠구나라고 하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야. 아, 그것도 당연히 맞지. 근데 저는 또 다른 꿀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좀 최난월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최난월부터. 아니 최한월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아 물론 중요해. 중요한 거 맞는데 왜 최난월부터 보냐면요. 최난월이 주어졌을 때 주로 뭘 물어본다고 했었지? 해발고도를 물어본다고 했었어. 그러면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주어졌을 때는 그 지역만 유난히 좀 기온이 낮겠죠. 그치? 자 그럼 반대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의 평균적인 그런 여름철 평균 기온은 사실 비슷비슷하잖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좀 잘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최난월 평균 기온이 주어졌다. 자, 그런데 기온입니다. 기온. 주어졌는데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있는가? 약간 이거를 높은 지역이 있는가? 있으면은 그것부터 찾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 없어요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아, 비슷비슷하겠구나. 비슷비슷하겠구나. 기온이 내 지역이 비슷비슷하겠구나. 약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봐봐요. 한번 적용해 볼게. 내 지역이 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야.

그러면은 여름철 평균 기온은 비슷비슷해야 돼. 그치? 그렇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반대로 말하면 겨울철 평균 기온 차이는 많이 난다는 거잖아. 그렇게 봤을 때, 자, 검은색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점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치? 검은색 점은 한요 정도 떨어져 있는데, 흰색 점은 큰 차이가 없어. 왜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끼리는 고만고만한 거거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B가 뭐가 되고, 8월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1월이 되는 거지.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에 알려주는 게 최단월부터 찾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월과 8월을 찾았으면 이때는 최한월 평균 기온을 당연히 봐야지.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일수록 추운 거고요. 플러스일수록 따뜻한 거야. 항상 극단적인 것부터 찾는 연습을 하세요. 자, 플러스인 지역을 보니까 어디? 가네요. 가가 이네 지역 중에서 가장 따뜻한 거야. 자, 그런데 위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동위도라면 동이 아닐수록 당연히 따뜻하잖아. 강릉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이게 바로 가가 되는 거예요. 가, 강릉. 강릉. 그치? 죄송합니다. 자, 라. 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추운 지역이니까 위도가 높을수록, 동위도라면은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이나 내륙 쪽일수록 당연히 더 춥겠죠. 그럼 평양이 라가 되는 거예요. 그치? 네. 그럼 이제 나머지 두 지역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하면 되는데, 항상 극단적인 거 찾고 나서 나머지를 비교하세요. 최한월 평균 기온 차이가 그다지 없죠. 그럼 우린 그때 뭘 보면 되냐면은 최단월 평균 기온, 주어진 자료를 잘 읽으면 되는 거야. 자, 원산하고 인천을 비교했을 때 최단월은 당연히 위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동해안과 서해안이 주어졌을 때는 서해안일수록 더 뜨겁다라는 거잖아. 그럼 더 플러스인 지역인 다가 여름철에 더 뜨겁다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인천이 다가 되고 원산이 나가 되는 거죠. 어때요? 생각보다 좀 찾기 괜찮지 않니? 막 엄청 어렵진 않죠.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다는요. 가는 동해안이 맞는데 다는 동해안이 아니죠. 그치? 다는 서해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기온은 위에 풀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 밑에까지 같이 풀어야 돼. 그렇지? 밑에가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자, 니은입니다. 가와 다 간의 1월 평균 기온 차이는요, 나와 라 간의 1월 평균 기온 차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동위도끼리 비교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두 가지 푸는 방식을 적용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동위도네? 그럼 동위도라면 당연히 내륙이 가장 연교차가 크고, 1월 평균 기온은 가장 춥고, 그치? 그 다음 서해안, 동해안이 제일 따뜻하겠다. 그러면은 평양은 당연히 내륙이고 원산은 동해안이니까 인천인 서해안과 동해안인 강릉보다는 기온 차이가 더 많이 나겠다 이러면서 약간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 네, 1번이 틀린 건 아닌데요.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좀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프로 풀수 있는 내용은요, 그래프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1월 평균 기온의 차이를 봤을 때 우리는 뭐만 보면 되는 거야? 가와 다니까 가하고 검은 색깔의 이 넓이 차이, 길이 차이를 보는 거야. 폭 차이를. 자, 이게 가와 다 간의 길이 차이고, 그리고 또 나와 라 간의 길이 차이는 요 정도가 되는 거잖아. 자, 어떤 게더 길어요? 길면 길수록 차이가 큰 거잖아요. 나와 라 간의 1월 평균 기온 차이가 더큰 거지. 그러니까 X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그래프로 풀수 있으면은 그래프로 푸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죠. 자, 디귿입니다. 다는 라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 보겠습니다. 인천이고요. 라, 평양입니다. 평양은 대표적인 소재가 되겠죠. 그렇지? 우리가 그래프로 풀수 없을 때는 이제 지식을 적용을 하는 거죠. 리을입니다. 라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라하고 가를 비교해 봅시다. 당연히 연교차가 크려면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교차가 커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지식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그치? 1번에 적용하더라도 사실 강릉이 연교차가 더 작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야. 최한월 평균 기온 라가 확실히 낮네? 그럼 연교차가 제일 크겠구나. 약간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두 가지의 방식을 여러분들 좀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요,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9번입니다.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는데요. 이것도 비교적 최근 문제예요.
근데 요새는 좀 이렇게 절대값이 주어지지 않고 항상 상대값이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좀 절대값이 주어지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내 지역의 기후값 찾아보는데 우리 내 지역의 위치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 지역 보니까 여기는 좀 남포에 가깝다. 그렇지? 남포고요. 여기는 원산이죠. 원산 지역이 진짜 많이 나오죠. 물기가 너무 좋아. 그렇지? 자, 이쪽은요. 부안 아니면 김제인데 아마 정답에는 부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땐 아무리 봐도 김제 가까운데. 그렇죠? 부안이라고 하죠. 네, 부안.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여기는 울산이 되겠죠, 울산. 부산 위쪽에 있으니까 울산이 되겠습니다. 뭐 경주, 울산 이렇게 딱 겹쳐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핵심적인 거는 동위도를 같이 비교하면서 또 위도 차이를 비교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잘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은 극단적인 것부터 찾으려고 하세요. 극단적인 것부터. 최하날 평균 기온하고요. 연 강수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뭐부터 보니? 뭐 최하날 평균 기온부터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연 강수량부터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딱 봅니다. 딱 봤을 때 일단 눈에 띄는 거, 눈에 띄게 혼자 또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나 친구가 그렇거든. 나 같은 경우는 연 강수량이 가장 낮아요. 가, 다라 좀 비슷한데 나만 유달리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여기에서의 소우지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좀 위도가 높아질수록 소우지에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대동강 하류 지역은 우리가 소우지라고 대표적으로 배우는 지역이잖아. 그렇지? 위도가 높을수록 연 강수량도 낮아지는데 그중 이 남포 지역은 대표적인 소우지가 되니까 아, 여기 이 나가 남포가 되겠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치? 물론 여러분들이 최하날 평균 기온 가지고도 찾을 수 있어. 왜냐면은 최하날 평균 기온이 가장 낮거든. 즉 위도가 높을수록 동위도라면은 동해안과 서해안 중에서는 당연히 서해안 쪽에 가까울수록 서해 아닐수록 더 최하날 평균 기온이 낮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극단적인 걸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는 연 강수량 가지고는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찾아요? 최하날 평균 기온 가지고 찾는 거예요. 최하날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아요라고 한다면은 위도가 낮을수록 동위도라면은 당연히 내륙보다는 서해안, 서해안보다는 동해안이 더 따뜻하겠죠. 그러니까 다가 울산이 됩니다. 두개 남았습니다. 가하고 라 찾으면 되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최하날 평균 기온 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그치? 부안이 아무래도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부안이 라가 되고요. 그리고 가는 원산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 이거 동해안일수록 좀 따뜻하다면서요. 저는 이 동해안, 위도가 높은 동해안하고 위도가 낮은 저 위도에 서해안 비교하는 게좀 어려워요. 라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꿀팁입니다. 여기 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사실 동해안에서 강릉 지역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 강릉이 한 1도 정도 돼요. 1도 정도. 1도. 한 0도에서 1도 사이인데 한 0.9도? 약간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대구도 한 1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해안 쪽에서는요, 이 아래쪽에 위치한, 뭐, 영광 아래쪽이라고 할까요? 영광 함평이라든지, 뭐, 무안이라든지, 이쪽 지역이에요. 약간 1도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무안이라고 치고, 그래서 강, 대, 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이으면 되거든요. 강, 대, 무, 이렇게. 대구와 대구 아래쪽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을 딱 그어보는 거야. 이 기준이 사실 1도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적용하면 돼. 아, 부안은 그러면은 약간 좀 1도 쪽에 가깝네. 원산은 그래도 1도 쪽과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아, 원산이 더 춥겠구나. 이렇게 적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좀 꿀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주 나오는 지역이니까,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그치? 최하날 평균 기온 비교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떨어져 있어. 근데 이렇게 배우면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배운다면은 요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구분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문제 보도록 합시다. 가, 다, 연평균 기온에 비교하는데요. 자, 가하고 다, 연평균 기온. 연평균 기온은 사실 우리가 똑같죠? 뭐 비교하면 돼요, 이거는? 결국 최하날 평균 기온을 물어보는 거야. 최하날 평균 기온을 물어보는 겁니다. 최하날 평균 기온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연평균 기온은 높아지겠죠. 최하날 평균 기온이 높아야지 연평균 기온도 높아요. 왜? 최나날 평균 기온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치? 여기 다 평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높은 곳은 위도가 낮을수록 같은 동해안이니까 위도가 낮을수록 당연히 높겠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설명이어야 됩니다. 네, 아니고요.
나는 가보다 지금 남포하고요. 그리고 가 원산을 비교하고 있네요. 여름 강수량 비교했을 때 사실 이 그래프만 보고서도 좀 추론할 수 있지 않니? 나하고 가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남포는 소우지고 원산은 다우지인데 북한 내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가가 더 높아야지. 그치? 그래프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니까 연 강수량이 높다는 거는 이제 여름철 강수량도 대체적으로 좀 많다는 거죠. 울릉도 쪽을 제외하면 웬만하면요. 3번입니다. 타는 라보다 기온의 연교차를 묻고 있어요. 연교차를 물어보나, 최한을 평균견을 물어보나, 똑같은 거죠, 그치? 자, 1번도 참고로 이 그래프 가지고 풀수 있었습니다. 여기 최한을 평균견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3번도 최한을 평균견인 이 그래프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다 최한의 평균기온 높아요. 라 같은 경우는 최한의 평균기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연교차가 큰 거는 최한의 평균기온이 낮을수록 라가 더 연교차가 커야 되겠네. 그렇지? 항상 그래프로 풀수 있으면은 그래프로 푸는 연습을 하세요. 기후 같은 경우는. 알겠죠? 4번입니다. 가와 라는 서해안이고요. 에이, 다가 아니죠. 나와 다는 다가 아니죠. 동해안이 아닙니다. 정답은요, 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풀었을 때는 아마 1번, 2번, 3번, 4번이 정답이 아니기에 5번이 정답이겠구나라고 찾은 학생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5번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겨울 강수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겨울 강수량이 이때부터 계속 점점점 등장했던 거야. 사실 이 과거부터 계속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특히 작년엔 더 강조된 느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겨울 강수량을 피할 수가 없다.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 강수량을 좀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보면은, 이거 뭐 저번 시간에 또 했던 거지만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사실 대략적으로, 아, 당연히 울릉도가 제일 많이 내리지. 자, 그 다음, 동해안이나 남해안. 위도가 낮을수록 당연히 겨울 강수량도 높아져요. 왜냐하면은 기온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겨울철에 기온이 높을수록 이제 증발량도 많고, 이제 따뜻하다 보니까 강수가 많이 내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위도가 높은 쪽에 비해서. 그 다음, 서해안이고. 그치. 서해안은 아무래도 좀 북서풍이 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가 좀 넓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륙이겠죠. 자, 이 정도 순서로 우리가 좀 기억을 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울릉도. 그 다음, 제주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주나 서귀포. 그치. 그 다음, 좀 기억을 하는 게 거. 순서대로 좀 기억하면 좋으니까. 거대 남강. 거대 남강.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거대 남강. 그렇죠. 울릉도고요. 그리고 제주도죠. 제주시 서귀포시니까. 그리고 거제, 대관령, 남해, 강릉. 요 정도로 좀 강수량 차이가 난다라는 거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요거는 한 180에서 190 정도. 울릉도는 한350 정도 내립니다. 그리고 거대남강은 한 130, 140이 정도 내려요. 그러니까 많이 내리는 지역인 거야, 이 겨울철 강수량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요. 다와 라간의 겨울 강수량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다와 라간의 겨울 강수량 합은요. 지금 울산하고요. 부안의 남쪽에 있는 지역하고요. 북쪽에 있는 지역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비교했을 때 사실은 그래프를 가지고도 좀풀 수는 있었어요. 왜냐면은, 가하고, 다하고, 라가 연 강수량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나는 연 강수량이 가장 낮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름 강수가 좀 집중되긴 하겠지만, 연 강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체적으로 겨울 강수량은 많아지거든요. 뭐, 요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배운 지식을 적용해가지고, 남쪽일수록 또는 동해안일수록 당연히 겨울 강수량이 많지. 특히 부안 같은 경우는 여기 북서풍이 불 때, 바다를 충분히 지나기 때문에 바다 효과로 인해가지고 눈에 많이 뿌렸지라고 배운다면은, 아, 같은 동해안에 비교하고 부안은 남포에 비해서 당연히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으니까 겨울 강수량의 합은 남해안 쪽에 가까운 울산하고 부안이 더 많겠구나라고 풀어도 잘푼 겁니다. 사실 적용을 되게 잘한 거죠. 여러 가지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좀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가나 평균 기온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자, 주의해야 될 점. 이게 8월인지 1월인지 이런 것들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여름인지 겨울인지 구분을 좀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평균 기온의 차이가 나오는데 사실 기온으로 물어볼 때는 뭐 8월, 1월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근데 강수량일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1월 강수량하고 겨울 강수량은 좀 차이가 많이 날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세달 중에 한 달밖에 안 되는 게 1월이고 겨울은 세 달이나 되는 거니까 그런 거지. 자, 어쨌든요.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지도를 봤을 때요. 자, 이쪽은 춘천 같죠? 춘천. 춘천. 여기는 울릉도네요. 울릉도네요. 울릉도. 그치? 여기는 대구고요. 그리고 이쪽은 군산이 되겠네요. 군산. 자, 내 지역을 찾았으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 평균 기온의 차이가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 빼기 네 지역의 평균 기온인데 결국 핵심은 그거란 말이야. 여기다 적을까요? 플러스에 가까우면은 뭐라고요? 플러스에 가까우면은 플러스일수록 높은 거고요. 마이너스일수록 낮은 거야. 지금 이 지표에 의하면은. 그치? 뭐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바뀌면은 거꾸로가 되겠죠.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당연히. 네. 어쨌든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높고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낮은데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겨울부터 당연히 찾고 싶겠지. 근데 제가 항상 뭐부터 보라고 했어요? 오히려 여름부터 보는 게더 도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름철 평균 기온을 찾았을 때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 있으면은 그것부터 찾고요. 높은 지역이 없으면은 아 비슷비슷해서 다 붙어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치?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내 지역은요. 고도가 높은 지역이 없어. 그러면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다 비슷비슷해야 돼. 겨울에 비해서는요. 그렇지? 상대적으로 겨울은 그러면은 크게 차이가 나는 거겠죠? 지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요. 이 파란색과 그리고 초록색을 비교했을 때는 초록색이 더 차이가 덜 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럼 이 초록색, 세로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름철 평균 기온이 되겠지. 그렇게 찾아도 된다고, 그렇게 찾아도. 그럼 가는요. 여름이고요.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거 찾아놓고서 거꾸로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게 겨울이 되겠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 그럼 이렇게 찾았으면 이제는 겨울부터 보는 거야. 내 지역 중에서 겨울이 제일 추운 지역인 A가 위도도 높고 내륙 쪽에 해당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춘천이 되는 거지. 그쵸? 이렇게 찾으면 생각보다 금방 찾는다니까요. 자, 그리고 세 지역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부터 찾을게요. 여름 평균 기온이 유달리 좀 낮은 지역이 있네요. 여름 평균 기온이 유달리 좀 낮으려면은 사실 웬만하면 다 뜨거운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다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원한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위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선 위도도 높고 동해안 한가운데다 보니까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훨씬 더 시원한 것이죠. 물론 울릉도도 덥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럼 이제 두 지역을 비교하면 되겠죠. 우리가 두 지역을. 비하고 시를 비교했을 때는 시가 여름철도 덥고 겨울철에도 더 따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치? 자, 여름철에 더 뜨거운 지역은 아무래도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가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가 이제 군산이 될 텐데. 아니, 선생님. 내륙일수록 당연히 겨울철 평균 기온도 더 따뜻한 게 아니라 더 추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일단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러니까 겨울철 바람을 좀 막아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구는 대도시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평균 기온이 한 1도 정도 된다니까, 1도 정도? 그치, 1도 정도.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꿀팁 줬잖아. 강릉, 대구, 그리고 무안. 요게 한 1도 정도 된다. 이렇게 선 그으면 이게 한 1도 선 정도 돼요. 1도 선 정도. 이렇게 1도 선 정도 됩니다. 군산은 그거보다 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겨울철에 더 춥겠구나. 이렇게 적용하셔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적인 특성과 열섬 현상에 의한 여름철에 굉장히 뜨거운 특성과 겨울철에, 아니,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특성과 그리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의해가지고 막아주는 특성을 같이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일단 두고 푸세요. 두고 풀어도 충분히 풀릴만 하다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는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기억이죠? 가는, 아, 여름인데. 나는 겨울인데. 그쵸?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니은입니다. A는 B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교차를 볼 때는 항상 최하나 평균기온을 보면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요. 최하나 평균기온은 어디가 더 춥다고 되어 있어? A가 더 이제 마이너스 쪽이 가까우니까 춥다고 볼수 있겠지. 그럼 A가 겨울철에 더 춥기 때문에 연교차가 더큰 거예요. 그럼 A는 B보다 연교차가 크다라고 해야지. 작다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제가 뭐 보고 풀었어요? 그래프 가지고 풀었죠. 아, 물론 충분히 지도 가지고도 풀수 있었지. 왜? 춘천은 당연히 어디보다? 군산보다 위도도 높고, 또 군산은 서해 아닌데 해안 쪽인데 춘천은 내륙 쪽이니까, 아, 당연히 훨씬 추워야지. 그럼 연교차도 당연히 커야지. 약간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되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래프로 풀수 있으면은 그래프로 풀자라는 게, 이게 수능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둘다 아닌 거죠.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는데요. B는 D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을 물어봤어요. 군산하고 울릉도를 비교한 건데, 아유, 당연히 군산이 울릉도에 비해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울릉도는 워낙 많이 나오죠. 울릉도는 전국에서 겨울 강수량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제일 많다는 거는 겨울 강수 집중률도 제일 높다는 거야. 자, 그렇다고 말하면 반대로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전국에서 제일 얕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걸 비교하니까 충분히 지식적인 내용으로도 풀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리을입니다. C는 A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위도 맞네요. 그치?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었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요.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친구들이 많이 당황을 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수능 시험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풀었다면 정말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결국 위도하고 수력 분포를 가지고 푸는 문제였거든요. 한번 볼게요. 내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도가 나왔으니까요. 지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인천이죠. 서울에서 정동쪽, 정동진이 있는 강릉이 되겠습니다. 강릉. 자, 그리고 여기는 확실히 부안이 되겠네요. 부안군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포항이 되겠죠. 그렇죠? 보도록 하자.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뭐가 주어졌는지. 여름 강수량이 주어졌고요. 연평균 기온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겨울 강수량이 주어졌네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여름 강수량은 다 비슷비슷할 거거든. 그럼 이제 뭐 가지고 푸는 게 좋냐면은 사실 좀 극단적인 게 뛰는 것부터, 그리고 기온이 나오면은 사실 이연 강수량이 나오면은 연 강수량부터 푸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름 강수량, 겨울 강수량 주어졌을 때는 일단은 더 쉬워 보이는 연평균 기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연평균 기온이 주어졌다는 거는 사실 최연할 평균 기온이 주어졌다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연평균 기온이 주어졌을 때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없잖아. 그럼 연평균 기온은 사실 최하나 평균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평균 기온도 낮아지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 내 지역 중에서 위도가 높을수록 동해안과 서해안 중에서는 서해 아닐수록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을 것이고, 그리고 동해안일수록 위도가 저위도일수록 가장 연평균 기온이 높겠다라고 생각되죠. 나머지 세 개는 좀 몰려 있는데 반해서 하나인 라는 확실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평균 기온이 높잖아. 이게 왜냐면요. 사실 여러분 좀 읽기 어려운 게 이게 상대값이거든요. 이것도 가장 높은 지역의 값을 1도 했을 때 상대값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띄게 높은 지역인 포항은 그래도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겠죠. 압도적으로. 그래서 포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포항이 라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포항은 라구나. 나머지 세 개는 좀 몰려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찾기보다는 다른 지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 지역 중에서 여름 강수량은 좀 비슷비슷한데요. 겨울 강수량이 좀 눈에 띄죠. 겨울 강수량이 압도적으로 적은 친구와 압도적으로 좀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치? 압도적으로 적은 친구는 아무래도 서해안일수록, 그리고 위도가 높을수록, 왜냐하면 위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남해안이나 동해안에 가까울수록 사실 겨울 강수량이 대체적으로 좀 많은 축에 속하거든요.